K-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요식 정리하고 나면 1-1 사라지고 이 약분돼서 사라지면 K제곱이고 여기 K세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K세제곱만 남습니다. 그럼 내가 계산해줘야 되는 거는 K1부터 7까지 K세제곱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되죠. 그럼 세제곱 자리는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28의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28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얼마다? 78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끝. 자, 이렇게 35번까지 봤고요. 이제 36번 보도록 할게요. 36번의 경우도 시그마가 두개 연달아 나와 있는데 제일 오른쪽에 괄호친 부분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면 시그마 KI부터 N까지 6K잖아요. 이거 이미 등차수열이에요. 그죠? 등차수열. 그럼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간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를 봐야 되는데 항의 개수는 N-I 플러스 1개죠? 거기에 첫 번째 항은 6i, 마지막 번째 항은 6n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거싹다 풀었고요. 거기에 다시 시그마 i1부터 n까지 이걸 계산을 해준 결과가 얘와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 분자에 있는 부분들만 따로 전개해서 계산을 해줄 건데 여기 i에 묶여있기 때문에 i랑 상관없는 것들은 나중에 따로 걷어내주셔야 돼요. 그럼 우선 한번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n 플러스 1로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6i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ni랑 그죠? 마이너스 6ni 그 다음에 여기에 n 플러스 1의 6i죠. n 플러스 1의 6i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n 플러스 1하고 6n을 곱한 것. 네, n 플러스 1하고 6n 곱한 것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란색 박스 친 것들은 이제 나중에 계산하되 지금 현재 2로 나눈 것들을요, 바깥으로 빼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이제 남은 것들 마이너스 6i 제곱.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ni 플러스 6ni 사라지고 남는 건 6i. 거기에다가 6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2분의 1 들어갔던 것들도 그냥 여기다가 안쪽에 다 곱해줘도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3, 여기 플러스 3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자연수 거듭제곱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 여기는 얘 등차수열 합공식 써서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 초항 더하기 마랑인데 초항은 3,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은 3n. 그리고 얘는 i가 안 붙어 있어서 상수항이니까 3n제곱에 n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네. 지금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낸 거기 때문에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냈다고 생각한 다음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식이 요것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n. 네. 그 다음에 요거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n.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눠줬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는 플러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남은 게 플러스 3n이죠. 네. 이 식을 정리해주면 2n 더하기 1이 나오고 이 2n 더하기 1에 해당하는 것이 pn 더하기 q가 돼요. 따라서 pq의 값이 정해집니다. p는 2, q는 1이어서요.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36번의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저 시그마 6K에 해당되는 부분을 풀어주되 등차수열 합공식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등차수열 합공식을 적용해준 다음에 얘가 i에 대해서 묶여있는 식이기 때문에 i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활용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합의 기호, 시그마의 성질에 대해서 36번까지 다뤄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귀납적으로 수열을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걔네들의 특정한 항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할 거니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개념, 내용들 이 교재에도 조금 나와 있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날게요.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습득강 인류화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1강의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우리 OT에서 안내드린 것처럼요. 이 내신 만점 수능특강은 수능특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해서 15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좌입니다. 특별히 내신을 공부할 때 최적화된 개념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개념 공부를 할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념 공부하고 난 이후에 대표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간과 윤리사상, 그리고 유교와 인의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까지 한번 볼 텐데요. 아무래도 다룰 내용이 많다 보니까, 한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강의 호흡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친구들 눈 댕그랗게 뜨고, 우리 내신 시험 앞두고, 정말 시간 임박해서 지금 듣는 친구들 많잖아. 정말 내가 이 시간들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멋지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 우리 인간과 윤리사상은요, 크게 인간의 특성에 대한 부분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인간의 특성은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부터 여러분들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성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치, 얘들아, 너 여러분들 한번 수능특강에 있는 교재들 한 번만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 뭐 인간이 사회적 존재이다, 뭐 도구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이성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 종교적 존재이다,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의 특성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야 할 부분은요, 인간이 도구적 존재인데, 인간이 만들어내는 도구에는 유형, 형태가 있는 유형의 도구도 있지만 제도 도와 같은 무형, 형태가 없는 도구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놀줄 아는 존재, 유희적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마 내신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한 유희, 즉 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즉 이해관계를 떠나서 삶의 재미, 그 자체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구하면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유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들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윤리적 존재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간은 공동체의 이야기, 역사의 이야기인 그 서사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서사적 존재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신다면 어렵지 않았습니다. 쌤이요, 인간의 특성 스킵하고 넘어가고 인간의 본성으로 바로 들어간다고 해놓고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은 친구들과 지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았으니까요. 우리 내신 대비하면서 인간의 특성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더 강조점을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은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 친구들 우리 중학생 때부터 한 번쯤 들어봤던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아. 정리해 보자.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렇죠. 성선설 대표적으로 맹자가 주장하죠.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악해. 좋습니다. 성악설입니다. 순자가 주장했어요. 잘 보자. 맹자와 순자, 오늘 고대로 다시 등장할 사상가들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살펴보면서도 등장하지만, 이후에 유교 사상을 공부할 때, 공자, 맹자, 순자를 다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아, 그때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배우겠구나.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맹자와 순자가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은 달랐지만, 둘다다 유교.

유교 사상가구나, 유학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것들 여기서 가져가시기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은요.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선이나 악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인간의 본성에는 선도 담겨져 있지 않고 악도 담겨져 있지 않아. 좋아요. 성무선악설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고자가 주장했어요. 자, 하나하나 그 입장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반드시 윤사 공부할 때, 게다가 내신을 대비할 때는요, 빼놓지 않고 출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맹자의 성선설부터 한번 보자. 자, 맹자는요, 성선설 입장에서 모든 사람은 에브리바디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 도덕적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타고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맹자는 그 선한 성품을 그렇지 하늘이 부여해 주었다라고 생각했어. 다시 해보여. 다시 해봐. 맹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선한 성품은 무엇이 준 거야? 그렇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명령, 천명에 따른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인 성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맹자는요, 이 사람의 타고난 이 성품, 사람의 타고난 마음에서 선한, 즉 도덕적인 모습들을 찾아내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맹자는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네 가지의 선한 마음을 찾아내요. 자, 이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유능한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어때? 단서를 찾아내는 것처럼 맹자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마음에서 성선설의 단서를 네 개나 찾아냈다는 거야. 자, 그 사단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 사단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아래로 죄송해요. 왼쪽으로 빼서 한번 써볼게요. 자, 맹자의 사단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어떤 마음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악한 일을 보았을 때 어때? 아, 그것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니 너무 부끄럽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 수치감을 느끼고요. 또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미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증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악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잖아요. 아, 수오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자신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어때? 사양할 수 있는 마음, 사양지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할머니 먼저 앉으세요. 아니, 아버지가 먼저 잡수셔야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데 이걸 사양지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를 시, 그릇될 비를 써서요. 옳고 그름을 잘 구분하고 그중에서 옳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죠?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쓴 앞에 두 글자만 써서 측은 수호 사양 10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 뒤에 다 지심이란 말이 붙어서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네 가지를 맹자의 사단이라고 불러요. 자, 혹시 아직까지 이 맹자의 사단을 외우지 못한 친구들 있으면 괜찮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내 것으로 가져갈 거야. 앞 글자 따서 한번 외쳐봅시다.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 축수, 축수사시. 맹자의 사단은 정말 중요해, 얘들아. 앞으로 계속해서 유교 공부할 때마다 수많은 유교의 후배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친구들 맹자의 사단 반드시 가져가세요. 맹자의 성선설의 기초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은 다 언제나 선한 행동만 하게끔 프로그래밍된 로봇이라고 주장하진 않았어요. 자, 맹자도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나 환경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타고난 선한 본성을 무엇하기 위한, 그렇죠, 유지하기 위한 인위적인, 후천적인 수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 아, 본성이 선하지만 그 선한 본성을 지키고 실현하고 확충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이 깃들은 그런 수양을 강조했구나. 따라서 잘 보자. 맹자에게 있어서 어떤 수양이 필요한 거야? 그렇죠. 타고난 본성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확충하고, 함양하고, 이것을 그렇죠. 실현하며
타고난 그 모습 그대로로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수양을 강조했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 악설을 이야기한 순자의 생각은 달랐죠? 모든 사람은 다 어때? 이기적이고, 그렇지. 악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이 타고난 것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고난 본성,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감,

정, 즉 성정은 악하다, 타고난 자연스러운 성정은 악하다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순자는요, 이렇게 인간의 타고난 성정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해질 수 없어라고 다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그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선하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역시 아하 유학사상가답게 예, 그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그는 인간이 선한 것은요, 어때? 그렇죠. 인위적이고 역시 후천적인 노력, 즉 수양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죠. 순자는 그러면 본성을 어떻게 하는 수양을 강조했지? 순자가 본성을 유지하거나 보존하거나 확충하는 그런 수양을 했다? 딩딩, 잘못했죠?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어디까지나 변화시키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그렇죠, 교화시켜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요 짝짓기가 잘 돼야 돼. 맹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요. 순자에게 있어서 본성은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두 사상가에게도 아주 큰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통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맹자와 순자의 공통점, 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에요. 자, 두 사상가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은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라고 보았어. 즉 다시 해봐. 맹자, 순자 각각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은 달랐지만 둘다 공통적으로 사람은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는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거야. 삐뽀, 삐뽀. 문제 풀어봐. 맨날 나와. 내신에도 맨날 나오고요. 수능에도 맨날 나와요. 가져가세요. 쌤, 잠깐만요. 순자는 방금 성악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순자도요,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고 봤다면 성악설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궁금한 친구들 있지. 얘들아, 잘 봐봐. 순자는요, 물론 인간이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태어나지만,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어디까지나 본성은 이기적인 욕과 욕망이기 때문에 본성 자체는 악한 거야라고 본 거야. 너무 중요한 거 나왔다. 얘들아, 앞으로 윤사 공부할 때꼭 가져갈 꿀팁이야.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다 본성은 아니구나. 타고난 것 중에서도 본성인 것과 본성이 아닌 게 있는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두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두 사상가 모두가 다 인간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도덕을 알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기 때문에 숙이, 수양을 통해서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본 유교 사상가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고자는 이야기합니다. 자, 성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고자가 보기에 인간이 타고나는 것은 무엇이냐?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그렇죠. 자신의 선택이나 판단 또 환경에 따라서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해 보죠. 이 중에서 이번에는 순자와 고자 요렇게 공통점 묶어봐도 될까 얘들아? 그렇지. 이 순자와 고자의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겠다. 순자와 고자는요 둘다다 사람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도덕성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타고나는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마지막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맹자, 순자, 고자의 전체 공통점 정말 중요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사람 모두가 다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동일하다라고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성인 군자이든 일반 사람이든 에브리바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선하다라고 보죠. 순자는 어때? 역시 성인 군자나 일반적인 사람이나 인간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동일하게 악하다라고 볼 거예요. 고자 역시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의 본성은 에브리바디 사람마다 다 그렇죠. 선도 악도 아닌 것으로 동일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사람마다 동일하다. 요 정도의 워딩은 맹숭고의 전체 공통점으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제사상과 모두가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즉 도덕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인위적인, 후천적인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그리고 후천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얘들아, 이 중에서 맹자와 고자가 직접 만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말싸움 벌인 것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인, 정말 유명한 자료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고자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에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것은, 즉 인간의 본성에 선이나 악이 없는 것은 고여서 맴도는 물에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성무선악설이다. 그러자 맹자가 응수합니다. 좋습니다. 동서의 구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터진 물도 결국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진 물도 결국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간 것과 같죠. 인간의 본성에는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성선설입니다. 라고 맹자는 응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그렇죠. 윤사의 본 게임. 좋아요. 우리 유교 사상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교의 창시자, 그렇죠, 공자의 사상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요, 춘추전국 시대, 그 대혼란기, 그 중에서도 전반기인 춘추시대 인물입니다. 그는 그러한 사회의 혼란을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유교 사상을 정립하죠. 자, 그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야. 도덕의 타락 때문에 세상이 혼란해진 거야. 라고 진단하면서 도덕의 회복을 목표로 유교를 정리했어요. 따라서 유교를 쫙 고아서 엑기스를 짜면 얘들아 도덕이 한 사발 나와. 그러니까 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덕을 강조하는 사상이구나.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도덕적인 사회를 건설할 것을 추구하는 사상이 유교구나라고 하는 것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도덕을 강조하면서 대표적으로 인과 예를 이야기했어요.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인, 즉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사람의 마음 안에 깃들어져 있는 내면적인 도덕성 정도로 번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자가 강조하는 유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구별과 분별이, 그렇지, 있는 사랑이야. 너무너무 중요해. 앵쌤,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사랑하면 왠지 구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이렇게 잘해줘야 될것 같은데 구별과 분별이 있다고요? 맞아, 이게 중요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왜 구별해야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공자가 말한, 그리고 유교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이는요, 사랑은 사랑인데 구별과 분별이 있는 사랑이야? 무엇을 구별하냐면 먼저 시비 선악을 구별합니다. 시, 옳은 거죠? 옳은 것, 시. 비는 어때? 그릇된 거,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시비를 잘 구별해서 옳음은 좋아하고 그릇된 것은 미워하는 그런 구별이 있는 사랑이에요. 마찬가지야. 선악을 잘 구별해서, 그렇지,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그런 사랑이구나. 얘들아, 존비 친소 볼게요. 존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비는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야. 즉 나보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사랑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순 없겠죠?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와, 그렇지, 어린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그 방식은 다를 수 있는 것처럼, 아, 위아래, 즉 높낮이를 잘 구분해서 인간관계에 맞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친소의 구분이 있습니다. 친은요, 가까운 사람이야. 자, 이 사랑, 이는요, 아,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해. 즉 가까운 친, 친밀한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요.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천하 만물에게까지, 즉 멀리 있는 소원한 거리에 있는, 거리가 먼 대상에게까지 점점 확대되는 사랑이야. 그러니까 시작점은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깝고 멀고도 구별해서 가까운 가족을 먼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즉 존비 친소와 시비선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친소의 구별이 있는 사랑이 인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따라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합니다.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요. 형제자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효제를 강조하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 부모님에 대한 효가 이 인의 첫 번째 스텝이다.
효는 인의 첫 걸음이다 라고까지 하면서 네, 유교 사상에서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은 효제 그리고 충서 등을 통해서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서도 너무 중요해. 서 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 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나 너의 마음이나 똑같 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인의 마음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안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도 안게 해주는 거야. 내가 일어나

하고 싶을 때는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해주는 거야. 즉,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해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미루어 누구의 마음까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그러한 정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마음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역지사지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서 역시 인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덕목이다라고 하는 거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인이 이렇게 내면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을 겉으로 잘 표현해 낸 것, 즉 외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얘가 됩니다. 자, 얘는요, 그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사회 규범이에요.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이고요. 또 공자는요, 이렇게 인과 예를 강조하면서 사욕 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진정한 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극기봉례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 얘들아 잘 봐봐. 앞으로 유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주는 정말 또 중요한 팁이야. 유교에서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 욕망 중에서도 악으로 빠진 악한 욕구를 사욕 혹은 인욕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악한 욕구인 사욕은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돌아가야 인이 이루어진다. 즉 자기 자신의 악한 욕구를 극복해서 진정한 예를 회복해야 한다. 라고 하는 공자의 극기봉례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공자는요, 정치를 할때 다스리는 자는 이름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즉, 명분을 바로잡는 정명을 통치의 기본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잖아. 그것에 알맞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군군, 임금은 임금답고, 신신, 신하는 신하다운 것.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는 것을 이름을 바로잡는다, 정명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스려지는 통치를 덕치라고 부릅니다. 자, 공자는 통치자가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백성을 교화 할수 있다라고 보았어요. 교화는 바른 길로 가르쳐서 이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따라서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교 사상가인 공자, 맹자, 순자가 모두가 다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단, 이 교화 앞에 본성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백성들의 본성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표현해 버리면 뭔가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 이건 성악설을 주장한, 그렇죠. 순자가 사용할 법한 표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교에서는 특별히 공자는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잘 갈고 닦고 그 이후에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 즉,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도덕적으로 잘 수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안인. 마찬가지로 통치자가 자기 자신의 인격을 먼저 갈고 닦고요. 그 후에 백성, 즉 다른 사람을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기치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극심한 빈부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보았어요. 분배의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통치자는 재화가 적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분배가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도덕을 강조한 공자답게요. 그는요, 자기 자신을 수양하며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즉 숙이 아닌 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람을 군자로 생각하고 군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군자는요, 결국 인의 구현, 즉 도덕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군자라고도 부르고, 좋아요, 성인이라고도 불러요. 지금도 도덕적인 사람들을 성인 군자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이러한 도덕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대동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윤리, 인간의 도덕이 구현되고요. 또 덕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가 등용돼서 나라를 통치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고 사회적인 약자들도 보살핌을 받는 따뜻한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를 주장했고요. 이러한 공자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인간과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이후에도 유교의 후배 사상가들에게도 이상이 되었다,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70년 후에 등장한 우리 맹자의 사상 살펴볼 거예요.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유교를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자, 우리 맹자.

우리 오늘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정선설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들 친구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맹자 이제 성선설의 핵심을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맹자는 모든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불인인지심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지금 빈칸이 쳐져 있는데 인, 의, 예, 지혜 이런 사덕까지 이야기하면서 게다가 양지와 양능까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천천히 하나하나 맹자의 성선설의 내용들 주옥 같은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는 모든 사람이 다 불인인지심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어. 불인인지심 한자가 좀 어렵지만 쫄거 없어 얘들아. 별거 아니야. 천천히 보자.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이는요 다른 사람을 뜻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두고 보면서 어쩌라고 할수 없는 그런 마음을 불인인지심이라고 불렀어요. 풀어보면 모든 사람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착한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맹자는 주장하면서 아, 불인인지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아까 그렇지 성선설 정리할 때 공부했었던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사단을 갖고 있다. 자, 앞 글자 땄던 거 기억나? 그렇지. 축수사시, 축수사시, 축수축수, 축수사시. 너무 잘했다. 자, 요 가운데 보니까 지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는요, 뭐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측은이 여기는 마음. 수호,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음을 좋아하는 마음, 아,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되겠네요. 자, 이런 측은지심, 즉,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인자한 사람들에게 어울리겠다. 인의 단이 됩니다. 인의 단, 즉, 단서가 되겠죠. 요 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서, 혹은 실마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따라서 아 사단 중에서 첫 번째 측은지심은 아 사덕 중에서 인의 단이 되는구나. 자, 이번에 불의를 부끄러워 여기고 수치스러워하고 또 불의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어때? 어우 정의로운 또 의로운 덕의 단서가 되겠네요. 사양지심 할머니 먼저 앉으셔야죠. 어머니 먼저 잡수셔야죠. 하는 이러한 사양지심 양보하고 공경하는 마음은 그렇죠. 우리 예의의 단서가 되겠네요. 예의 단이 됩니다. 네 번째,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옳음을 좋아하는 그러한 시비지심은요. 그렇죠. 옳은 것, 그른 것을 잘 구분하는 건 지혜가 되잖아요. 이런 지의 단이 됩니다. 따라서 맹자는요.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사단은 사덕의 단서 실마리다 라고 시크하게 사단은 사덕의 단이다 라고 시크하게 던지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 양지양능까지 이야기합니다. 양지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양지를 갖고 태어나고요. 양능 즉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도덕 즉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양지는 생각하지 않고도 선이 무엇인지 아는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입니다. 양능은 배우지 않고도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실천 능력이 되겠네요. 우물가에 어떤 갓난아이가 막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그 우물에 빠지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봐. 어때?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는 구해야 해. 그것이 옳은 거야라고 하는 건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알수 있어. 왜?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체육 시간에 우물가에 빠지려는 아기 구하는 방법 같은 거 수행 평가로 우리 시험 치른 적 없잖아.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그 아이를 얼른 뛰어가서 번쩍 들어 올려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렇죠. 배우지 않고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도덕 실천 능력인 양능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아, 요런 내용들 다시 해봐. 불인인지심, 사단, 사덕, 양지, 양능은 맹자의 성선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런 타고난 선한 마음, 타고난 선한 본성을 잘 갖추고 우린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맹자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인과 의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쌤, 그럼요. 공자는 인과 예만 강조하고 의는 안 강조했죠. 맹자는 인과 의만 얘기하고 예는 무시했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유교 사상가들은 다 인, 의, 예, 지다 좋아하고 다 강조합니다. 그중에서 공자는 인과 예에 대한 더 많은 얘기를 남겼고요. 맹자는 인과 의에 대해서 더 조금 더 강조점을 둔 것이죠.

중요하지 다른 것들을 무시한 건 아니야. 다 중시합니다. 자, 그중에서도 우리 맹자녀 인과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었습니다. 좀비 친소 12 선악을 구별하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은 사람이 거해야 할 곳이다. 거처이다. 거처이자 집이다. 그리고 그런 거처이면서 집이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맹자는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라고 하는 건 그렇지 정의잖아. 저스티스잖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그런 정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라고까지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이 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왜냐하면 맹자가 활동하던 당시는요, 공자가 활동하던 춘추시대보다 더 혼란이 심각해졌던 전국시대였거든. 그래서 맹자는 이런 정의로움이 더 필요하다라고 많이 강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인과 의를 구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까? 쌤, 저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이 뭔가요? 맹자는 우리에게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러면 의로운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세요. 의의를 수집해 보세요. 마치 우표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서 그것을 수집해 보세요. 마치 띠부띠부 씨를 수집하듯이, 마치 피규어를 수집하듯이 의로운 행동을 수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쪼잔해질까, 넓어질까? 그래,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질 거야. 이렇게 집의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호수처럼 넓어지면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인 기계,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아, 집의를 통해서 길러지는 호수처럼 크고 굳센 기상, 기운, 기계를 생각하면서 우리 호연지기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집의를 통해 길러지는 이런 호연지기를 갖춘 그런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아주 넓은 사람이 되겠다. 아, 그런 사람을 맹자는 대인 또는 대장부라고 불렀구나. 우리가 앞서서 군자, 성인과 같은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공부했었죠? 맹자는 군자, 성인이란 표현도 사용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대인, 대장부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인,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맹자는요, 잃어버린 착한 마음을 다시 찾으세요. 구방심. 그러기 위해서 욕심에 다이어트를 좀 하세요. 적을 과를 써서 욕심을 좀 줄이세요. 라고 과욕을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선한 본심을 보존하고, 그렇죠? 타고난 선한 본성은 함양하세요. 존심 양성하세요. 그리고 측수사시의 사단을 확충하세요. 라고 하는 수양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주장했을까요? 당연히 도덕적인 정치. 정신적 스승이었던 공자의 덕치를 이어받겠죠. 맹자는 덕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아, 임금이 모범을 보이면서 도덕으로 이끌어가는 왕도 정치를 이상적인 통치로 이야기합니다. 인과 의의 도덕으로 다스리는 정치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통치자들이 도덕으로 다스리지 않고요. 힘에만 의존하면서 부국강병의 혈안이 돼서 그렇게 잘못된 통치를 많이 했어. 맹자는 그렇게 힘에만 의존하는 정치를 너희들은 도덕을 내팽겨친 왕도를 버린 그런 패도 정치를 일삼은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면서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왕도 정치를 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왕도정치는 결국은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다섯 글자로 그렇죠. 불인인지심에 기반을 둔 정치 타고난 선한 마음인 이러한 불인인지심과 사단에 기반을 둔 정치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임금이 먼저 불인인지심과 사단을 바탕으로 숙이 아닌 숙이치 나는 모범을 보이면서 나라를 도덕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임금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 그래서 군주가 오히려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 얘들아, 그런데 군주는 군주다워야 하잖아. 기억나지? 임금은 임금다워야 한다. 즉, 이름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공자의 정명을 맹자도 이어받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는데, 임금답지 못한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다? 임금의 성을 바꿔서라도 새로운 군주를 추대할 수 있다. 라고 맹자는 파격적으로 주장했어요. 우리가 맹자의 역성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결국은, 아, 맹자 이런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국가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누구를 가장 중시 여기는, 그렇죠. 백성을 가장 중시 여기는 민본주의적인 모습을 맹자의 사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국가, 여기서 말하는 사직은 국가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국가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제일 가볍다. 즉,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백성들의 먹고 사는 생계를 잘 해결해 주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을 도덕적으로 이끌어가는 통치가 필요하겠네요. 자,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유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정한 생업이 잘 보장되어야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도덕적인 마음인 항심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함으로써 백성들이 항심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왕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하다라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생계가 잘 유지가 될 때, 백성들이 어떤 유혹에도, 불의에도 넘어가지 않고 도덕적인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해줌으로써 항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건 왕도 정치의 아주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성악설을 제시했던 우리 좋아요, 순자의 사상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자는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타고난 감정, 즉, 모든 사람의 타고난 성정은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으로서 자기밖에 모른다. 따라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즉, 위의 결과다라고 생각했어요.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도덕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것알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순자는 이렇게 인간이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았냐면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우리 앞서서 정리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도덕을 인식하고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본 거구나. 따라서 얘들아 다시 한번 해봐. 인간은 도덕을 인식, 학습,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맹자와 순자의 대표 공통점으로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계속 출제가 된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따라서 그는요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 이걸 화성 기 위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본성 자체는 악했어. 하지만 예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요.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킬 수 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스승과 법도에 의한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사양할 수 있고 바르게 될수 있다. 성인군자가 될수 있다라고 보면서 결국 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 예는요, 공자가, 그렇지, 인과 예를 강조했다라고 할때 이미 공부했어. 예라고 하는 건 인, 즉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외면적인 사회규범이었어. 기억나지, 얘들아? 좋아요. 순자도 역시 이 예라고 하는 건 외면적인 사회규범이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순자는 그 예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타고나는 마음,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래 타고날 때그 타고난 성정 자체는 악하기 때문에 이 예라고 하는 건 사람이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럼 예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다? 그렇지, 누군가가 뚝딱뚝딱 만들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순자는 보았어요. 누가 만들었어? 고대의 훌륭한 분, 즉 고대의 성왕이 뚝딱뚝딱 제정한 것이다 라고 순자는 해석하죠. 성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선왕, 성현, 성인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한마디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그분들이 만든 외면적인 사회규범을 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순자는요, 그 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고요. 또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과 통치의 표준이 바로 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통치를 할 때도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를 바탕으로 통치해야 되겠다. 아하. 결국 순자가 말한 통치는 예치구나. 그럼 얘들아, 공자는 덕치, 맹자는 왕도정치, 순자는 예치니까 우리 순자는 덕치라는 표현 절대 쓰면 안 되는 걸까? 예치라는 말만 써야 맞는 걸까? 아니지. 결국 예도 도덕이잖아.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덕치가 후대의 후배들인 맹자와 순자에게 다 영향을 준 거야. 맹자는 그 덕치를 왕도정치라는 말로 자신의 색깔을 덧입혀서 이야기했고, 순자는 그 덕치를 예치라고 하는 부분으로 강조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유학사상가들 공자, 맹자, 순자는 다 통치의 근본은 그렇죠. 어떤 도덕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는 것들은 가지고 가세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그러한 예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면서 각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덕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 덕을 잘 헤아려서 지위의 높낮이를 잘 정해주고 각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헤아려서 관직을 맡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 하지만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늘 다툼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타고난 그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대로, 타고난 성정대로 살면 따라서 세상은 반드시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싫어한 고대의 성왕이 예를 제정했고요.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라고 순자는 생각했어요. 자, 그 예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한다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덕이나 능력에 따라서 지위의 높낮이, 관직의 높낮이를 정해주는 거야. 따라서 너는 여기까지 너의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켜? 너는 여기까지 충족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신의 욕과 욕망을 어느 선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기준과 한계를 정해줌으로써 욕구를, 그렇지, 조절하고 절제하도록 도와주는 통치예요. 따라서 순자에게 있어서 욕구를 무조건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마저 틀려. 틀렸지. 욕구를 제거하다. 제거하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주장 순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자는 욕구의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구성원의 욕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상하 귀천을 잘 구분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자연관 너무 중요해요. 얘들아, 잘 보자. 순자는 자연, 특별히 하늘에 대한 관점이 공자, 맹자, 선배들과 달랐어. 자, 공자와 맹자 같은 대선배들은요, 예로부터 하늘을 도덕규범의 원천으로 보았어요. 특별히 기억나지, 얘들아?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선한 본성은 하늘이 주었다. 라고 하면서 공자, 맹자 다 하늘을 도덕의 원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요, 이런 해석은 너무, 투머치야. 라고 비판하면서 하늘은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자 자연 법칙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하늘의 일과 인간의 도덕적인 일은 서로 별개의 거야. 즉, 하늘과 인간의 도덕 생활은 둘로 나누어지는 거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자는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 규범을 부여해주는 원천이 된다? 노노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이 상을 주고 인간이 악한 일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 그건 노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순자는 하늘을 인간이 선하게 감응하는 것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이 선하게 사는 것은 천인분 일을 바탕으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렇죠, 인위적으로 선을 일으키는 화성기위 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지 하늘과 도덕은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반드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들을 문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챕터에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12페이지에 3번 문항 같이 한번 볼게요. 고대 동양 사상가 갑갈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고대 동양 사상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윤산 이렇게 발문이 너무 중요해, 얘들아. 시대와 지역에 대한 큰 힌트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발문을 잘 읽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래요. 오늘 공부했던 모든 사상가들, 우리 성선, 성악, 성무선악 공부하면서 다루었던 맹자, 순자, 고자, 다 고대 중국 사상가, 고대 동양 사상가이고요. 또 유교 사상가, 공자, 맹자, 순자, 당연히 다, 그렇지, 고대 중국, 즉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고여서 맴도는 물과 같습니다. 동쪽으로 터지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터지면 서쪽으로 흐릅니다. 동서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도 선과 불선, 즉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성무선악설을 이야기한 고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요. 을입니다. 물의 동서의 구분은 없지만 위아래, 즉 상하의 구분도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며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가지 않음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입니다. 그렇죠.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고자와 맹자의 공통점을 고르래. 공통점. 자, 요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지 실수를 안할수 있을까? 그렇지. 이렇게 둘다다 분석해야 돼요. 인간은 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존재이다. 본성이 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선한 행위를 할수 있냐가 중요한 거야. 맹자 당연히 할수 있고요. 고자도 당연히 할수 있지. 후천적으로 자신의 선택과 환경과 노력에 의해서 선한 행동 할수 있다. 요런 정도의 워딩이면 순자까지도 예스라고 대답하겠네요. 니은입니다. 선한 마음은 후천적인 수양을 통해서만 형성된다. 일단 맹자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맹자는 선한 마음,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되겠네요. 리을 같은 이런 진술은요. 그렇죠. 우리 순자가 긍정할 법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공통된 입장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좋아요. 답은요.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요. 역시 고대 동양 사상가입니다. 갑을 모두 예스, 긍정에 대답을 할 질문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입니다. 사람은 정, 즉 감정으로 말하면 선하다고 할수 있다. 불선을 하는 것은 타고난 재질 때문이 아니다. 즉, 수, 그리고 공경, 그리고 시비. 공경은 결국 뭐야? 사양지심이잖아. 그러니까 측수사시, 측수사시의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사단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의 예지는 밖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일 따름이다. 사단과 사덕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맹자라는 거알수 있어요? 사람의 정은 음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요. 옷은 이왕이면 비단 옷. 길을 갈 때는 이왕이면 말이나 수레를 타려고 하고요. 재산은 이왕이면 그저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만족할 줄은 모른다. 즉, 이기적인 욕과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선왕의 도나 질서, 예악의 구분은 모두 천하를 걱정해서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근심하고 다음을 생각하여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 도덕적인 것은 결국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좋아요. 성 악설을 이야기한 순자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맹자와 순자가 둘다다 긍정의 대답을 할 법한 질문 골라볼 거예요. 역시 이런 문제들 좋아요. 두 사상가 모두 분석해 보아야 되겠죠. 기억입니다.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그렇죠. 얘들아, 맹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군자, 성인, 대장부, 대인, 이런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순자 어떨까? 그렇지, 순자도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화성기 위해서 군자가 될수 있다. 성인이 될수 있다. 순자도 유교사상가야.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악한 본성 변화시켜서 인, 의, 예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보잖아. 그리고 도덕적인 인간인 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보잖아. 그 군자는 선을 추구하고 의를 따르는 사람인가? 네, 순자도 당연히 부정하지 않겠죠? 따라서 둘다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네요. 군자는 예가 없어도 도덕적인 삶을 살수 있는가? 순자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순자에게 있어서 그렇죠. 예는 반드시 중요한 필수적인 덕목이었어. 어떻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서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가 있어야 되겠네요. 군자와 소인 모두 예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일단 맹자 자체는 어때? 그렇지. 모든 사람은 다. 군자이든 소인이든 누구나 다 에브리바디 도덕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양능 배우지 않아도 선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잖아. 예스라고 볼 거예요. 순자 어떻니? 그렇죠. 너무 중요하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어. 순자 당연히 예가 되겠네요. 왜? 순자는 인간의 본성 자체는 악하지만 모든 사람은 군자이든 소인이든 에브리바디 다 도덕을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둘 다다? 그렇죠. 예스라고 대답할 법한 너무너무 중요한 공통점이었습니다. 군자가 귀한 이유는 본성을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인가? 얘들아 천천히 보자. 맹자가 생각할 때 군자는요, 어떤 사람이야?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고 변화시킨 사람이니?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고 유지한 사람이니? 그렇지. 타고난 본성을 교정하거나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유지한 사람이지. 반면에 순자는 본성을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악한 본성을 교정하고 악한 본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군자가 도덕적인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군자가 귀한 것이다 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리을은 순자만 예라고 대답할 법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요. 그렇죠. 기역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관련된 개념들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어서 제시되는 중요한 그렇지 수업 꿀팁까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기출의 미래 8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뭘까?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성실함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키워드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성실함 너무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그래도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엄청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나를 이제 뽑아주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일단 만약에 마감 기한을 내가 항상 지키지 못해, 그리고 뭐 맨날 5분씩 늦어, 이러면은 절대로 뽑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 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성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성실한 사람이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중에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제 학교는 이제 사회 나가기 전에 좀 미리 경험을 해보는 작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의 이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출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년 개근을 한 친구가 있어. 그럼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정해진 시간에 늦지 않고 등교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성실함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사실은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맨날 가져오는데 친구가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회초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실함을 키워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인데요. 15번 문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기억해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들이었어요. 보통 그 문제들이 2번 정도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였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는 문제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문제의 위치도 4번, 조금 더 뒤로 갔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x제곱 곱하기 fx라는 함수인데 g'2의 값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두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의 미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g'2를 구하기 위해서는 g'x를 구해야 될 텐데 g'x를 구하는 방법은 x제곱과 fx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의 미분을 활용하시면 된다. 곱해진 함수의 미분을 활용하시면 된다. 근데 선생님, 저는 x제곱 곱하기 fx 말고 x 곱하기 xfx로 할래요. 이런 친구가 있을까?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쪼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것도 이제 좋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x제곱 곱하기 fx라고 생각을 하고 미분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은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아, 요게 g'x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g'2를 구하면 되니까 2를 x자리에 한번 대입해보면 4f2 더하기 4f'2를 구하는 문제가 될 거고요. 이 문제에서 다행히도 f2랑 f'2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f2에다가 1을 대입해보시면 4, f'2에다가 3을 대입해보면

보시면 12니까 결국에 더해주면 16이 된다.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죠? 이렇게 곱한함수의 미분을 활용해서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만 대입해주면 끝나는 문제였다. 자, 그러면 16번으로도 넘어가 봅니다. 이번에는 fx, gx라는 두 다항함수가 있는데 곱한함수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결국에 이 함수를 미분해서 0을 대입하시오라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fx, gx 미분하는 거 우리 방금 전에 앞에 문제에서 했습니다. 그쵸?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아, 요게 바로 fx, gx의 도함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0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f'0 곱하기 g0 더하기 f0 곱하기 g'0을 구하면 되는 문제다. 그쵸? 자, 그러면 f'0이 얼마냐? f'0. f'0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도 f'x와 g'x도 구해야 되겠네요. g'0도 구해야 되니까. 자, 그럼 f'x를 구해보자. 그럼 4x 플러스 5가 되고, g'x를 구해보면 3x 제곱이 되나요? 그쵸? 자, 그러면 f'0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5가 될 거고, g0은 여기다 0 대입하면 2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f0은 여기다 0 대입하면 3이 되고, g'0은 여기다 0 대입하면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얼마가 되느냐? 10 더하기 0이니까 1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답을 구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다항함수에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다항함수에서 f'0이라는 거. 이게 사실은 제가 f'x를 구해서 0을 대입했지만, 전 사실 요거를 구하지 않고도, 이 식만 보고도 f'0을 구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x의 계수 5예요. g'0도 마찬가지. 저는 이 g'x를 구하지 않고 그냥 gx만 보고도 x의 계수가 0이네? 0이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다항함수에서는 fx가 만약에 다항함수라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항함수라면 뭐 ax의 n제곱 플러스 뭐 쭉쭉쭉 가서 뭐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할까요? 뭐 cx 플러스 d라고 해볼게요. 이제 a 다음에 제가 b를 건너뛰고 c를 쓰긴 했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일반적인 상황을 써본 겁니다. 그럼 f'x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n, a의 x, n-1제곱, 플러스 쭉쭉쭉 가서 c, 요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지금 n은 자연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n이 지금 2 이상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cx를 적어 놔 버렸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f'0은 n 빼기 1도 1 이상이기 때문에 x가 살아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서 계속 0, 0, 0, 0이다가 마지막 c만 남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딱 이때부터가 x가 딱 하나, x가 원래 딱 하나였으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x가 딱 하나 사라져서 x가 하나도 없어지는 상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딱 대입하면 이 상수 c만 남을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1차여도 똑같습니다. 1차여도 ax 플러스 b, 요런 꼴이어도, 이제 ax 플러스 b를 미분하면 그냥 a만 나오기 때문에 1차항의 계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fx가 다항함수면 f'0은 1차항의 계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냥 f'x, g'x 구하지 않고도 5 그리고 0이다라고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터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

셋째 값이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균 변화율 갑자기 나오면 여러분들 또 당황할 수가 있는데, 평균 변화율이 뭐였냐면은 x값 변화량.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하니까 1이 변한 거죠. a 플러스 1에서 1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모는 a 플러스 1에서 1을 뺀 것일 거고, 이제 분자가 y값의 변화량. fa 플러스 1 빼기 fa. 아, 요게 7이라는 소리구나. 난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쵸? 그럼 분모는 1이야. 그러면 분자가 7이라는 소리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fa 플러스 1을 한번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두 배의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세 배의 a 플러스 1 플러스 5. 여기서 뭐를 빼주면 되냐? FA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 아, 요게 7이구나. 요렇게 알려줬어요. 괜찮죠?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저거를 풀면 우리가 A값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풀어보면 2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2 빼기 3A 빼기 3 더하기 5. 그다음에 괄호 풀어서 써주면 2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가 7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히 한번 해보면 2a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3a만 나와 사라지고 5 마이너스 5 해서 사라집니다. 자,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뭐냐? 4a가 요렇게 넘겨서 계산해 주시면 우변이 8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죠. A가 얼마가 되니까? A가 2가 되니까. A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H가 0으로 갈 때, 요게 A로 가까이 간다는 게 보이니까, F'A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번에도 그럼 해봐야 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연습했던 여기 네모 빼기 세모를 한번 잘 봅시다. 네모 빼기 세모. 네모 빼기 세모가 얼마야? EH죠, EH. 근데 분모가 그냥 H예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꼴을 맞춰줘야 됩니다. 2를 만들어주면 돼. 근데 식이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곱하기 2를 다시 해주면 식이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꼴이 잘 맞춰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요만큼이 어디로 가까이 가죠? F'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EF'A를 찾고 싶은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A가 2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아, EF'E를 구하는 문제구나. 자, 따라서 fx가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f'x를 일단 구해보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보자. fx 미분해보시면 4x 빼기 3이 됩니다. 그럼 F'E는 얼마일까? 2를 대입해 보시면 5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2만 마지막 곱해 주시면 10이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간단히 평균 변화율의 개념 알고 있는지, 그리고 미분계수 꼴을 맞출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17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10이다. 10이 있는 선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는 6번 문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점점 문제 길어집니다. 그쵸? 자,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x의 값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f'a의 값이 같게 되도록 하는 실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자, 그러면 0에서 4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F4 빼기 F0을 4로 나눈 것. 요게 바로 0에서 4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죠. 그쵸? 근데 요거랑 F'A의 값이 같게 되는 A가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F4를 먼저 구해봐야 되지 않을까? 요 값을 구해봐야 되니까. F4를 먼저 구해보자. F4, 4를 한번 대입해보시면 4의 세제곱 빼기 6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4니까 20이 됩니다. 그쵸?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거 각각 계산해가지고 푸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보통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좀 간단히 한 다음에 계산을 해요. 간단히 한다라는 것이 이거를 4 곱하기 4의

제곱으로 쪼개주고 빼기 6 곱하기 4의 제곱 더하기 20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4의 제곱이고 거기서 6 곱하기 4의 제곱을 빼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20을 더해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16이니까 마이너스 32에다가 2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손으로 계산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이거를 직접 숫자를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자, 어쨌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 간단히 이야기를 해드렸고, 자, 그다음에 F0은 얼마일까? F0. F0은 0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좌변은 마이너스 12를 4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이 F 프라임 A가 되도록 하는 A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는 건데,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은 지우고, 이번에는 F 프라임 A를 표현하려면 일단 F 프라임 X를 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보시면 미분을 해보자.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쵸? 자, 거의 다 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3은 3X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A로 넣어줘야겠죠? 3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조금만 정리해주면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은 0이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같게 되도록 하는 그냥 a가 아니라 0과 4 사이의 a인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아, 요걸 만족하는 0과 4 사이의 a가 궁금하다. 그 a들을 전부 다 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들 첫 번째 시도는 이거를 인수분해 해보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두 번째 떠올릴 수 있는 게, 뭐,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면은, 이 y는 3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8이라는 이차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려면 가운데 어디에 대칭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완전제곱식 플러스 무언가의 걸로 정리해 보면 3의 a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지금 제가 요 물결친 노란색 부분이 이 노란색이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여기가 a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를 뭐 y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y축. 그러면 a는 2라는 직선에 대칭일 거니까 저 2차 함수는 2에 대칭일 거니까 a 값이 2. 여기에 대칭일 거니까 일단 그려놔주고 2에서 함수 값이 마이너스 4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0을 살짝 넣어보면 8이에요, 8. 아, 0,8을 지나는구나. 요 노란색 두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대칭인 2차 함수.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죠?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0과 4 사이에 있는 a들을 찾고 싶어.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여기다 2를 표시했고 여기는 0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딱 0이랑 0이 2의 대칭인 부분을 딱 찾으면 4가 되겠죠, 4. 요만큼 길이가 2니까 이만큼 더 가면 4일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4에서의 함수 값도 8일 거예요. 0에서 함수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쵸? 0에서의 함수 값이랑 똑같을 거예요. 2의 대칭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4가 이 A축과 만나는 요점보다 더 멀리 있을 거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게 0이 되는 A 값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데, 아,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4 사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그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값의 곱을 찾고 싶으면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 그래서 결국에 그냥 뭐다? 3분의 8이다. 3분의 8. 두 근의 곱. 아, 그래서 결국에 그냥 3분의 8이다. 어차피 두 근이 모두 다 0과 4 사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서로 소니까 p 더하기 q는 p는 3, q는 8. 그래서 합은 1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범위에 있는 근을 찾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그두 근이 모두 다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18번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평균 변화율이랑 F'A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식의 문제였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방정식의 근을 해결하는 문제에서는 이제 방정식의 실근과 그 함수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 의 관계성을 활용하는 문제였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1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을 한번 보시면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번 조건을 먼저 보면 이 극한이 5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x가 1로 가까이 갈때 분모가 0으로 가. 근데 분수꼴인데 분모가 0으로 가고 이게 수렴해. 그럼 뭐죠?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x가 1로 가까이 갈때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f1 빼기 g1이 0이어야 되니까 첫 번째로 f1과 g1이 같다. 요거를 첫 번째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걸로부터 찾아낸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아직 이 5를 활용하지 않았어. 저 5는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냐면은 이게 미분계수 우리 배웠잖아요. 미분계수. 자, 제가 저 가번식을 살짝 꼴을 변형해 볼 건데 어떻게 변형해 볼 거냐면은 fx 여기다가 빼기 f1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다음에 빼기 gx 더하기 g1. 자, 요렇게 제가 살짝 꼴을 바꿔볼 건데, 노란색을 추가한 거죠. 근데 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F1과 G1은 같다라는 거 우리 아까 전에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같은 것을 빼고 더하니까 식은 안 변했어요. 그쵸? 근데 요렇게 정리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미분계수가 보입니다. 미분계수 형태가 보여.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 그다음에 빼기를 살짝 앞으로 꺼내보면 빼기 x 빼기 1분의 gx 빼기 g1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형태가 나왔죠? 요만큼은 어디로 가냐? f'1 요만큼은 g'1 아, 그래서 결국에 가번이 의미하는 것이 f'1 빼기 g'1이 5라는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풀 때는 요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요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고 빠르게 풀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 정말 정확하게 푸는 건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도 정확하면서 더 빠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꼴을 변형하지 않고,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분자에 있는 함수 있죠? fx 빼기 gx 요거를 살짝 hx라고 통으로 놔볼게요. hx라는 새로운 함수라고 통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hx가 5인 상황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h1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h1이 0이라는 의미가 그냥 f1과 g1이 같다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h1이 0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 또 빼기 h1을 살짝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h1이 0이기 때문에 그러면 좌변이 의미하는 게 h'1이다.
H 프라임 1이 5라는 거구나. 근데 H 프라임 X가 뭐냐면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죠. 그래서 1을 대입해 보면 20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면은 그냥 분자에 있는 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바로 좌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번 조건도 똑같습니다. 나번 조건도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분수꼴의 극한인데 x가 1로 갈때 분모는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1 살짝 넣어보니까 f1 더하기 g1 빼기 2f1. 이건 당연히 0이야.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찾아 놨으니까. 그래서 일단 분자가 0인 거는 아까 이걸 통해서 해결이 돼서 더쓸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7을 또 활용하려면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분자 함수를 통으로 hx라고 해봐. 그럼 아까 전에 꼴인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hx 꼴이잖아요? 근데 h1이 0이니까 이번에도 이 좌변이 의미하는 게 그냥 h 프라임 1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 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그래서 그냥 분자 함수에 1에서의 미분계수가 7이란 소리구나. 그럼 분자 함수를 미분해봐. 그러면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 1을 한번 대입해보면 f 프라임 1 더하기 g 프라임 1이 7이라는 걸 알려준 게 나번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h라고 두지 않아도, 아, 이거 딱 보면, 아, 분자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7이란 소리구나. 라는 걸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할수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 정보를 통해서, 더하고 빼고 싶어야 돼. 그쵸? 왜냐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f' 1 나오고, 이제 빼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g' 1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럼 더해서 2로 나눠보자. f'1이 얼마가 될까요? 6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g'1은, 그냥 여기다가 6을 대입할래. 그러면 마이너스, 1. 그냥 1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이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도 한번 볼게요. 좌변을 한번 보시면 이 극한 값이 b 곱하기 g1이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실수고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이 극한이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a는 f1일 수밖에 없겠죠.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x가 1로 갈 때. 그러면 a가 f1일 때이 좌변이 의미하는 건 뭐죠? 사실 a를 구하지 않아도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좌변이 f'1이다라는 거예요. f'1. 아, 그래서 f'1이 b 곱하기 g1이다. 그쵸? 자, 근데 우리 f'1 아까 전에 6이라고 구해놨어요. 아, 요거는 6이다. g1은 뭐였지? g1? g1은 f1과 동일했었죠? 근데 f1이 a라 그랬어요. 아, 요만큼이 a구나. 우변이 AB다, 그쵸? 아, AB가 6이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내버린 거예요. 답이 그래서 6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와 B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AB의 값만 물어봤고, AB의 곱을 물어봤고, 우리가 그 A와 B 각각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곱이 6이다라는 거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갑원, 나번 조건을 보고 알아내야 될 거, 이제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한다면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자의 미분계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형태다라는 거를 찾아낼 수가 있으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두 가지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19번 문제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fx가 x의 값이 0에서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자, 저 평균 변화율은 뭐죠? fa 빼기 f0을 a로 나누는 거. 그쵸? 요거 일단 읽으면서 써놓고 이게 f'2와 같게 되게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읽으면서 이렇게 식을 써놓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써놨으니까 저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FA는 A를 대입해보면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5a. f0은 0. 그것을 a로 나누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f2를 구하려고 보니까, f'2를 구하려고 보니까, 미분을 해야 f'2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된다. 그쵸? 그럼 f'2는 얼마가 될까? 2를 대입해보시면, 12 빼기 12 플러스 5니까 5가 된다. 그러면 이게 5가 되는 A값을 찾으시오. 근데 양수 A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를 그냥 나눠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양수 A니까, 0이 아니니까.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5가 5니까 A제곱 빼기 3A가 0이라는 소리고 그 말은 A가 0 또는 3이다. 근데 여기에서 양수 A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얼마예요? 3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표현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다음 문제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19번에서 했던 거잘 기억하고 있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는데 첫 번째 극한을 봅시다. 분수꼴의 극한이야.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때 분모가 0으로 가고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f0 더하기 g0은 0이 된다라는 거첫 번째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그 분자가 x가 0에서의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건데 어차피 이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항함수라서. 그렇죠? 만약에 다항함수가 아니라 뭐 x는 0에서 연속이 아니라면 이제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될 거, 여기서 파악하셔야 될 것이 이제 분자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다. 이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분자 함수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뭘까? 분자 함수 미분에서 0을 집어넣는 거예요. 분자 함수 미분하면 f'x 더하기 g'x죠? 거기다 x에다 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f'0 더하기 g'0이 3이다. 요두 가지 정보를 첫 번째 극한에서 찾아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한번 보면, 아, 두 번째도 분수꼴인데?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f0 더하기 3이 0이어야 되니까 f0이 마이너스 3이 된다. 요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요만큼이 보여야 돼요.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뭐죠? x분의 fx 빼기 f0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보내버리면 f'0이 된다. 0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갈까? gx.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그냥 g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g0이 얼만데? g0이 얼만데? g0은 f0이 마이너스 3인 거 아까 구했잖아요. 여기 이식 살짝 이용해 보면 G0은 3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G0은 3. 아,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은 X0으로 보내면 3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하는 거 곱하기 수렴하는 것은 극한값끼리의 곱으로 해도 된다라 그랬잖아요. 아, 그래서 분홍색은 F'0으로 가고 노란색은 3으로 가니까 근데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F'0이 이다라는 거를 알려준 식이에요. 되셨죠? 자, 그러면 f'0이 6이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여기에서 이식 활용해 보시면 g'0도 구할 수 있겠다. g'0이 얼마냐? 마이너스 3이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요네 가지 정보를 구한 상황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이 fx, gx라는 함수 hx에 대해서 h'0을 구하시오.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요거 했던 거네, 그쵸? 곱한 함수. 미분하면, 미분에서 0을 바로 넣어버리면,
아,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네 개의 정보를 모두 다 활용하면 되겠다. 그쵸? 그럼 F'0이 6이었고, G0이 3이었고, F0이 마이너스 3이었고, G'0이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8에다가 9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답은 27이다. 요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19번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지, 이제 분수꼴의 극한이 있을 때 분모 0으로 가면 분자 0으로 간다. 첫 번째랑 이제 꼴이 딱 맞춰져 있을 때, 분모에 딱 x만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분자의 0에서의 미분계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 박수를 쳤는데 손에서 이제 분필이 날렸어요. 보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 두 번째 미분 가능성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 정리할 내용은 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진짜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만약에 y는 fx라는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은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항상. 이거 아시죠, 이거? 항상 성립한다. 우리 명제에서 했던 거. 항상 성립한다, 저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인데, 이 미분 계수라는 것은 극한이었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다. 그쵸? 근데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분자.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소리는 분자를 A로 가까이 보내면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fx가 fa다라는 것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fx는 fx 빼기 fa에다가 fa를 그냥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렴하는 거에다가 FA가 또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걸 더하면 그냥 0 더하기 FA여서 FA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결국에 이게 뭐였어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소리죠. 일단 우리가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A에서 정의가 잘 되어 있다라는 소리고, 이 값이 이 값과 같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값이 FA로 존재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함수값, 극한값이 같다. 즉, X는 A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X는 A에서 항상 연속이다. 그래서 미분 가능한 조건이 연속보다 더 강력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더 강력한 조건인가? 이 반대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항상 되는 건 아니다. 연속이더라도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시가 있다. 그 예시를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어요. 안 되는 반례. 아, 물론 당연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되는 반례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바로 요거예요. fx는 절대값 x. 이 함수는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0에서 우미분계수는 1이지만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래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존재하지만 같지 않아. 그래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예시가 있다. 되셨나요? 자, 요게 이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라지 fx라는 함수를 제가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x가 a 이상일 때는 gx라고 해볼게요.
구간에 따라서 함수식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근데 제가 좀 간단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SX랑 GX는 너무 요상하지 않은, 너무 요상하지 않은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요런 상황일 때, 요런 상황일 때, 이 라지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미분 가능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이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 A값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딱 떠올려야 되는 두 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X는 A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이거 방금 앞에서 했던 거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근데 이 연속이란 소리는 이 라지 FX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요. 극한값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라지 FX의 A에서의 좌극한은 뭐냐? 좌극한은 X가 A보다 작은 이 함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럼 이 함수의 A에서의 좌극한은 그냥 FA잖아요. 왜냐하면 FX는 다항함수여서 A에서 연속인 함수니까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극한이든 다 똑같이 FA, 함수값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라지 FX의 좌극한은 그냥 FA다. 그 다음에 이 라지 FX의 A에서의 우극한은 이 GX를 따라갈 거잖아요. A보다 큰 쪽의 함수를 따라가니까. 그래서 GX를 따라갈 거다. 근데 GX의 A에서의 우극한은 그냥 A에서의 함수값과 똑같을 거예요. GX의. 그러니까 GA가 바로 라지 FX의 A에서의 우극한이다. 근데 이 라지 FX의 좌극한과 라지 FX의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 첫 번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X는 A에서 연속이다를 통해서 FA와 GA가 같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얻을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정보는 또 뭐를 얻을 수 있냐면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뭘까?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올 때 X 빼기 A분의 라지 FX 빼기 라지 FA. 이게 바로 라지 FX의 좌미분계수죠. 근데 그거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요거 요거. 요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까이 오면은 이 함수를 따라가잖아요. 라지 F가. 그러니까 요게 스몰 FX가 돼요. 요게 스몰 FX. 요게 스몰 FX. 그 다음에 요거. 라지 FA는 A를 딱 넣으려고 가봤더니, 여기 GA가 바로 라지 FA구나. 근데 저는 GA 대신에 아까 전에 1번에서 FA랑 GA랑 같다 그랬기 때문에 FA라고 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죠? 왜냐면 요렇게 해야 요만큼이 딱 뭐가 되냐? A의 FX의 A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FX는 다항함수여서 항상 미분 가능하거든요. 어디에서든. 그래서 A에서의 좌미분계수나 우미분계수나 A에서의 미분계수나 모두 다 F'A랑 동일해요. 아, 그래서 이 좌변이 F'A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까워질 때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니까 GX라는 함수를 따라가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라지 FA는 이번에는 그냥 GA로 써볼게요. 왜냐면 요렇게 쓰게 되면 GX의 A에서의 우미분계수가 바로 우변이 되니까. 근데 그게 또 뭐랑 똑같다? 그냥 G'A랑 똑같다. 아, 그래서 우리 두 번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A랑 G'A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그림으로 살짝 이해를 해보면 A를 기준으로 지금 함수식이 달라지는 형태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FX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GX가 이렇게 뭔가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함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A에서 일단 미분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라지 FX에

A에서의 우미분계수라는 것은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점들이랑의 기울기의 극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GX를 따라가는 거니까 GX 기준으로의 미분계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좌미분계수는 FX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점점점 A로 가까워질 때의 기울기의 극한, 그래서 FX의 A에서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르면 안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에서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 라지 FX의 도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도함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일단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가 맞아요. 그리고 X가 A보다 클 때도 G'X가 맞아요. 근데 딱 그 함수식이 달라지는 A에서가 문제다라는 건데요. A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사실은 구했어요. 라지 FX의 A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요거고 우미분계수는 요건데, 어차피 그 두 값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라지 F'A는 그냥 어디에다 등호를 넣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 모든 값이랑 같을 거기 때문에 F'A랑도 G'A랑도 라지 F'A랑 모두 다 같을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FX, GX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여기가 다항함수인 경우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시를 소개해 드린 거고, 근데 이렇게 도함수를 구해본 이유는, 이제 보통 문제를 풀 때 친구들이 이제 이런 함수,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 그냥 막 이렇게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라지 F'X는 위에식 미분하고 아래식 미분하고 그냥 범위는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밀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여기에 등호가 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따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두 값이 같은 경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의심 없이 풀어도 문제가 안 생겼던 거지, 사실은 이게 오개념이라는 거.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서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썼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같았다라는 거를 체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것들을, 어떤 정보들을 찾아내야 되는가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은 fx가 절대값 x 플러스 3이에요. 이게 사실은 구간에 따라 달라진 함수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겼는데 fx 곱하기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렇게 나와 있죠? 아, 그러면 일단 절대값이 있으면 좀 어려우니까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함수는 절대값 안이 0 이상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 아, 요때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구나. 그쵸?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쵸? fx는 저런 함수야. 그러면 fx 곱하기 gx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요 함수도 x가 3 이상일 때는 x가 마이너스 3 이상일 때는 x 플러스 3에다가 gx를 곱해야겠다. 그쵸? 요렇게. 그쵸? 근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f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넣어서 요렇게 적어줘야겠다. 아, 요게 fx 곱하기 gx야. 그쵸? 자, 근데 이 fx,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아, 그럼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마이너스 3에서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쵸? 왜냐하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이제 다항식이기 때문에,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다 다항식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함수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함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함수식이 달라지는 x값인 마이너스 3. 여기에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럼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연속이다.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인지 확인해보자. 마이너스 3 살짝 넣어보면 우극한은 0. 마이너스 3 살짝 넣어보면 좌극한도 0. 아, 그러니까 연속은 일단 맞아. 근데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거. 이 위의 식에서의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 계수와 이 아래 식에서의 마이너스 3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미분해 보면, 이걸 미분해 봅니다. 그러면 곱의 미분, 곱한 함수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하면 1,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요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미분해 보자. 어차피 마이너스만 붙지 않을까? 이 앞에? 이 앞에 마이너스만 이런 식으로 붙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랑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3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됩니다. 는이라고 하면 되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 6 빼기 A가 됩니다. 이두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제가 동그라미 친두 값이 같아야지만 x는 3에서 마이너스 3에서까지도 미분 가능하다. 이두 값이 같으려면 어때야 되죠? a 값은 6이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냥 미분 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시는 건데, 미분 계수의 정의. 나는 fxgx에 마이너스 3에서의 너무 이상한 표현을 썼어요. x가 마이너스 3에서의 이제 우미분 계수. x 플러스 3분의 fxgx 빼기 f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올때 x 플러스 3분의 fxg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F 마이너스 3, G 마이너스 3 계산해 보시면 0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날려버리고, 이제 위의 함수는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서 오는 함수니까 이 위의 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A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거.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6 플러스 A가 바로 마이너스 3에서의 우미분 계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올때 X 플러스 3분의 이번엔 아래식을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의 X 플러스 3 곱하기 2X 플러스 A.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번에는 6 빼기 a가 바로 마이너스 3에서의 좌미분 계수가 된다. 근데 이두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a가 6이다. 요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본 방법이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상수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2번의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조건이 주어졌지만은 사실은 마이너스 3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어서 거기만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였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23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 문제도 지금 딱 보니까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 형태인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1에서만 체크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첫 번째 뭐였죠? 1에서 연속이다를 활용하셔야 돼.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은 여기다 그냥 1을 대입한 거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되냐? 1에서의 우극한 B 플러스 4. 그럼 B가 사라져. 그럼 A는 얼마죠? A는 3이 됩니다. 되셨나요? 연속이다라는 걸 통해서 A 값을 구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x의 1에서의 좌미분계수라는 것은 이 위의 식의 1에서의 미분계수랑 동일하고 fx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란 아래 식의 1에서의 우미분계수다. 1에서의 미분계수랑도 똑같고 우미분계수랑도 똑같고 좌미분계수랑도 똑같다. 아, 그래서 여기 둘 중에 뭐 어디든 증오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둘다 같아야 되니까 어차피. 아,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은 값이랑 여기다 1 넣은 값. 여기다 1을 사실 넣을 필요가 없죠? x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b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아, 그래서 3을 한번 대입해 봤더니 b가 6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9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22번까지, 23번까지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이 문제도 이제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였었고, 그걸 활용해주면 되는 거였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1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래서 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와 이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걸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아까 전에 그림으로도 확인했듯이 1에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미분 가능하려면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뾰족하지 않다라고 사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뾰족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이 함수에서 1에서의 미분계수를 생각해보고, 이 오른쪽 함수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생각해봤을 때, 똑같아야지, 이제 뭔가 뾰족하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뭐든, 오른쪽에서 뭐든 똑같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식 미분한 거, 아래 식 미분한 거에다가 둘다 1을 넣은 값이 똑같아야지만 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정보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풀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번 시간 잘 마무리해 보시고요. 자, 우리 쭈꾸미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쭈꾸미 시간 잘 가지고 있나요? 네, 쭈꾸미 시간 잘 가지시는데, 이제, 제가 오늘 좀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 오늘이 아니다. 어제. 요새 핫한 게 있어요, 핫한 거. 두쫑쿠 아시나요? 두쫑쿠? 두쫑쿠. 요새 되게 핫한 건데,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거예요. 이게 요새 엄청 핫합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 요게 이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딱한번 먹어봤어요. 친구가 사가지고 이제 조그만 거 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양이 조그맣긴 한데 하나만 먹으면 되게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4분의 1등분을 해서 그 하나를 먹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이제 큰 마음 먹고 사러 이제 정말 찾아서 간게 처음이었어요. 두쫑쿠가 워낙 핫한데 처음으로 사러 가봤는데 갔는데 이제 딱 매장 앞에 갔더니 두쫑쿠가 품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우울했는데 제가 내일 또 다시 도전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이 강의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쭈꾸미 시간을 잘 가지시고 저는 두쫑쿠를 먹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 제가 두쫑쿠를 먹었는지 궁금해하시면서 다음 강의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이제 1등급 도전 문제들 풀어갈 건데, 일단 오늘 하는 것도요, 오답률이 꽤 높은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지에다가 복습을 하셔야 돼요. 문제풀이를 하나 깨끗한 A4 용지에다가 쓰시고요. 그리고 그걸 다시 뭐 버리든지, 정리를 하시고, 다시 또 깨끗한 종이를 꺼낸 다음에 또한번 써보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그게, 정말 각인이 확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실력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예습 복습 중에 복습은 필수고요. 예습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하고 가야 되니까요. 하루 한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단순함이 궁극의 정교함이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뭔가, 자동차나 막 어떤 꿈이 있는 게 대상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튜닝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막 하다 보면요. 결국은 어디로 귀결이 되냐면 마지막은 순정 그대로. 로 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막 엄청나게 복잡한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심플하면서 훨씬 더 모든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게 다양한 스킬들, 다양한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정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3이 되다 보면 이런저런 정보들에 되게 많이 흔들립니다. 내가 저 정보를 못 갖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료들을 막 다운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다운받은 것들을 쌓아두기만 하고 여러분들이 보질 않아요. 그건 뭐냐? 불안한 마음 속에서 이제 그거 정보를 얻고 그냥 어느 정도의 위안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력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3이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요. 휘둘리지 말고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 정확한 개념,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개념과 그다음에 기출을 통해 분석한 어느 정도 문제풀이의 과정들, 이런 것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요,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뭔가 요령, 이런 건 수학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퀴즈, 한번 풀고 가고요. 그리고 오늘 풀어갈 문제들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3강 연계 기출로 갖고 왔던 거는요,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은 순서상의 개수, 이걸 갖고 왔는데요.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합에 대한 게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밑에는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것. 그러니까 가나 조건 중에서 제일 먼저 따져줘야 될건 당연히 뭐예요? 나야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는요, 변수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변수 조작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곱했을 때 홀수가 된대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홀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a와 b와 c가 모두 뭐가 돼야 될까요? 모두 홀수가 돼야 되겠구나. 괜찮죠? 자, 홀수와 자연수, 그 홀수와 짝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수라고 하는 걸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수 조작할 때 내가 음화정 세팅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 음화정 세팅으로 간다는 거는 A라고 하는 걸 내가 바꿀 때 이렇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EA 프라임에 빼기 1이 아니라, 그죠? 뭘로 해야 돼?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야 돼. 왜? 설명했잖아요. 제가 요게 자연수여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홀수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A 프라임은 내가 새롭게 변수를 넣은 거기 때문에 얘는 0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0을 넣게 되면 1. 그죠? 1을 넣게 되면 3. 그 다음에 2를 넣게 되면 5.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를 다 표현할 수 있겠다. 만약에 EA 프라임 빼기 1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A를 표현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A가 자연수, 즉, 홀수가 표현이 돼야 돼. 폭넓게 이제 자연수라고 썼고요. 그냥 요거는 구체적으로 홀수를 표현하는 건데, 여기 A'에다가 내가 만약에 0부터 넣는다고 해봐요. 0. 그럼 얼마부터 나와요? 마이너스 1부터 나와. 그리고 1 나오면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A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원하는 A는 1, 3, 5, 7, 요런 값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러한 식일 때는

프라임이 얼마부터 들어가야 된다? 1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다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또 자연수야. 근데 우리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풀때 변수를 조작하는 이유는 어떤 세팅으로 가기 위해서 바꾸는 거였다고요? 음화정 세팅으로 가려고 바꾸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얘가 1부터 시작하는 변수로 대체하는 건큰 의미가 없다. 다시 또 얘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두번 일을 하지 말고요. 이런 것들로 변수를 바꾸지 말고 어떻게 바꾼다? EA 프라임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면 충분하겠죠. 자,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이제 바꾸면 EA 프라임 더하기 1, 또 EB 프라임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EC 프라임 더하기 1. 자, 더하기 얼마가 되는 거야? D. 그 다음에 얘가 11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연수 ABCD라고 했죠. 그럼 D라고 하는 것도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치, D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얘가 11입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좋아.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일들을 다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친구는 넘어가요. 그러면 EA 프라임 더하기 EB 프라임, EC 프라임, D 프라임은 7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7이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개수가 큰 것부터 처리해 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개수가 큰게 3개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의 기준을 잡자. D프라임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 됐을까요? 자, 그리고 얘가 다 뭐가 곱해져 있지? 2가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7이라고 하는 거에서 만약에 내가 D프라임을 빼요. 그럼 그 숫자는 뭐여야 돼, 무조건? 짝수여야 돼. 그래야 A프라임과 B프라임과 C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0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될 거거든요. 괜찮지? 자, 그럼 D프라임은 0이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만약에 0이어봐. 그럼 요거 이항하게 되면 는 7인데 이 7이라고 하는 걸 2로 나누게 되면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이 음이 아닌 정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안 됩니다. 그럼 D프라임이 뭐가 와야 돼요? 1이 오는 거. 그 다음, D프라임 얼마 오면 돼? 3. D프라임은 5가 오면 되겠고요. D프라임은 7.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그럼 D프라임 1이에요. 요거 이렇게 넘겼죠? 그럼 6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를 2로 나누게 되면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은 3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4가 되겠지? 그러면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은 2가 되겠다. 자, 얘가 5예요. 그럼 넘어가겠죠? 그럼 얘는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은 얼마?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는 갈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얘가 D프라임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넘기면, 요게 7이니까 요거 넘어가면 0이죠. 그럼 A프라임, B프라임, C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야, 무조건? 그냥 0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 가지 경우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할수 있겠다. 괜찮죠? 자, 위에 있는 거몇 가지예요? 이것도 중복 조합으로 굳이 가지 않고 1이라고 하는 게 구슬 하나를 여기다가 나눠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세 가지가 되겠다. 자, 요거는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두 개. 그러니까 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6이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는 4H 3이 될 거고 얘는 6 컴비네이션 3이니까 3이 1, 6, 5, 4잖아. 20이에요, 20. 이렇게 되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6이 될 거고 아, 3H 3이죠? 이거 4H 3이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3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3개 뽑습니다. 그럼 5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얼마예요? 10이다, 10.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 더해요. 얼마 나와, 그럼? 20가지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조작하는 건 문제에 나와 있는 힌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중에서 홀수나 짝수라고 하는 게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음화정 세팅에 대한 걸로 가셔야 된다. 그게 변수를 조작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래서 13강 연계 기출 이렇게 해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풀 문제들 여러분들 교재부터 펴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21번입니다. 21번 어려웠죠? 그죠? 어려웠을 거야. 실제로 이거 오답률 96%잖아요, 약. 그럼 이게 딱 1등급 문제예요. 그래도 4%가 맞출 수 있다는 건 이런 겁니다.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여전히 1등급 상위권 친구들은 어려운 문제를 잘 맞춘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뒤에 이제 상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에 대한 오답률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게 어렵지가 않은데도 오답률이 50%가 넘어요. 자, 그럼 그건 뭐야?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수험생이 이제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오답률이 50%가 넘어요.

있는다. 그럼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교과서 수준으로 풀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 이상이 틀렸다라는 건,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여기에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도 50% 이상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될건 뭐예요? 한40% 이내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잘하냐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확률과통계 선택자들이 공부를 진짜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더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실제 내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10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럼 100명 다 경쟁자라기보다는요. 100명 중에 한 50명이 실제 경쟁자다. 왜그 대학교 원서 넣을 때도요. 경쟁률을 보잖아요. 그럼 그 경쟁률이 진짜 이 친구들은 나의 경쟁자인지 아니면 그냥 상향 지원을 한 친구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저가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면 최저를 만약에 못 맞춰요. 100명 중에서 최저를 못 맞춘 친구가 한 50명이 됐어. 그럼 실제 경쟁률은 50명인 거예요. 50명에서 내가 선발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더 내가 더 열심히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는 더 상위권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 문제가 좀 어렵긴 했는데 대부분 이제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가 나와 있지? 합성 함수가 나와 있다. 희한하게 고1 때 배운 것 중에 여러분들을 고3 때까지 괴롭히는 게 합성 함수입니다. 그죠? 자, 이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 n, b가 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합성을 했어요. 그때 합성을 했을 때의 치역이 b가 되는 거야. 치역의 원소의 집합을 b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따지고 보면 함수값들의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라고 하는 거는 선택받은 원소가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합성을 했는데 결국 이 마지막에는 선택된 친구들은 두 개밖에 없겠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두 배이다라고 했죠.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심플한 겁니다. A의 모든 원소의 곱.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에 X가 있고요.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X가 있더라. X에서 X로 가는 걸 F라고 하고요. X에서 X로 가는 걸 F라고 하자. 자, 그럼 여기에 2, 3, 5, 7, 11. 2, 3, 5, 7, 11. 여기도 2, 3, 5, 7, 11. 자, 예를 들어,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이제 치역을 말하는 건데, 뭐 3과 7이 선택이 됐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B는 3, 7.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두 개를 곱해요. 그럼 당연히 요거 곱한 거는 3 곱하기 7 이렇게 표현될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 보시면 A의 그 모든 원소의 곱은 B의 모든 원소의 곱의 두 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3 곱하기 7에다가 2를 곱한 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받은 친구들도 당연히 3, 7, 그리고 뭐가 와야 돼요? 2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는 게 3, 5, 7, 11. 다 무슨 수예요? 소수야, 소수.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여기서 선생님 단순하게 3 곱하기 7에다가요, 2를 곱한다고 이게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떠한 함수 값이 선택이 됐을 때, 그 친구가 여기서 곱한 거에 두 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건 어떨 때냐면, 소수가 아니라 뭔가 2가 곱해진 새로운 숫자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그래도 적절하게 난이도를 조절한 이유는 그럼에도 뭐 4%가 맞추긴 했지만 3 곱하기 7 아니면 요 중에서 뭐5 곱하기 7, 뭐5 곱하기 11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두 배가 된다는 건 단순하게 거기다가 뭐가 추가가 되면 되는 거야? 2가 추가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하나 한번 해보자. 일단 B를 구성하는 것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있는 이 2라고 하는 것은요, 어차피 만약에 내가 2하고 3 이렇게 2개를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서 2개지만 여기에서 그걸 포함하면서 다른 걸 선택을 해가지고 곱하기 2가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지? 왜? 치역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 함수값이라고 하지 않고.
치역을 구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개가 선택이 됐을 때 여기도 그대로 가야 되면서 거기다가 곱하기 2가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2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더라. 그러니까 네개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 비의 치역을 구성하는 거다. 요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서 2는 무조건 선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7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씩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2의 세제곱이야. 이게 뭐야? 2, 3, 7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자,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빼야 돼요? 한쪽으로 쏠린 거, 3으로 가는 것 또는 7로 가는 것. 그렇게 되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라고 하는 거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빼주셔야 됩니다. 얘는 3 또는 7로 가는 거야. 지금 예시를 그냥 3, 7로 든 것뿐이에요.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여기 4시 2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2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3과 여기에 있는 7은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얘들이 여기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똑같은 함수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무조건 요로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고 한번 해보자. 괜찮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5하고 11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지? 근데 5하고 11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2라고 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는 2로 가야지만 내가 나머지들을 선택을 하더라도 여기 2가 선택을 받고 이 친구가 또 3이나 7로 가는 선택지가 가능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거는 5하고 11이 어디로 갈수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얘하고 얘가. 자,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5, 11 이쪽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여기서의 치역은 내가 뭘로 지금 고정을 한 거야? 2와 3과 7로 고정을 한 거라고요. 괜찮지?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5라고 하는 선택지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총 3가지. 3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돼. 11이라고 하는 것도 몇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3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돼. 됐지? 자,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다. 만약에 5하고 11이 3하고 7로만 간 거예요. 그러면 2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기에서 선택을 받아야 그 다음에 이 친구가 1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선택을 받아야 요 함수 값들, 이 치역의 원소들의 곱의 두 배가 된다는 거에 조건을 또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라고 하는 건 무조건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선택을 안 받는 경우에 대한 걸 빼버려야 되겠지? 6건에 대한 처리로. 그러니까 5하고 11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3 또는 7로 가는 경우. 2의 제곱에 대한 걸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야? 5하고 11이 선택하는 경우의 수. 됐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2라고 하는 선택지가 만약에 선택을 못 받아. 그럼 그건 우리가 문제 푸는데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빼줘야 되더라. 됐습니까? 그 계산하시면 돼요. 4 컴비네이션 2가 될 거니까 얼마? 6이고요. 그 다음에 8에서 2뺄 거니까 6이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건9 빼기 4가 될 거니까 얼마? 5가 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80까지가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뒤에서 또풀 거예요. 이거랑 유사한 거. 이게 25학년도 10월이거든요. 근데 요 이전에 이 아이디어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기출의 미래에 있어요. 뒤에 지금 25번. 오늘은 안 푸는데. 25번 풀때 요걸 좀 기억하면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수업 듣고 바로 끝나고 나서 2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 아이디어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는구나.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되셨죠? 좋아요. 자, 21번까지 했고요. 22번으로 갑니다. 22번은 보기보다 좀 복잡한 문제였어요. 보기보다. 케이스 분류를 잘 하셔야 되는데, 케이스 분류를 두 가지의 아이디어로 할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선택한 아이디어가 저랑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아이디어로 만약에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오류가 없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오답률이 97.3이잖아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거는. 그럼 한 2.7%? 1등급 중에서도 한 60%가 맞췄다는 얘기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가 16의 배수가 된대요. 16의 배수. 이러한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16이라고 하면 딱 떠올려야 될 게, 아, 2라고 하는 게 최소 몇 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4개가 있어야 되겠구나. 최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주사위를 한번 써볼게요. 1, 2, 3, 4, 5, 6이야. 이때 숫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얘는 2, 하나가 있고요. 4라고 하는 거는 2가 몇 개가 존재하죠? 2개가 존재해. 6이라고 하는 거는 2가 1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4라고 하는 거의 개수에 따라 나머지들의 조합이 좀 달라지겠구나. 여기까지 파악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나머지 짝수들은 2가 하나씩만 들어가 있는데, 4라고 하는 건 2가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16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에서 2가 최소 4개가 존재해야 되겠지만, 4가 하나 들어가면 이미 2개의 역할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4의 개수에 따라 뭘할수 있겠다? 케이스 분류를 할수 있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준을 4의 개수로 해보겠습니다. 4의 개수. 괜찮아요? 이 안에서 뭐 나머지가 짝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이고요. 첫 번째. 4의 개수에서 4가 제일 많은 것부터 해볼까? 그게 간단할 것 같으니까. 4의 개수가 4개인 경우. 그럼 뭐 당연히 16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이거 뭐야? 그냥 4, 4, 4, 4. 한 가지가 되겠다. 심플하겠죠? 두 번째. 4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거 그대로 뭐를 만족해? 16의 배수를 만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4에다가 4에다가 4가 이렇게 올 건데, 나머지 한 자리만 차지를 하면 되는데, 절대 오면 안 되는 거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야? 4는 오면 안 돼. 왜? 4의 개수에 대한 걸로 케이스 분류를 했기 때문에 여기 4개 오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거는 중복되지 않아야 됩니다. 케이스 분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지? 사건으로 따지면 무슨 사건들이에요? 배반 사건들이야. 그럼 여기에 오는 거는 몇 가지가 됩니까? 그렇죠. 4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1, 2, 3, 5, 6, 다섯 가지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있죠. 이 친구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되나? 아니에요. 얘가 지금 차례대로 ABCD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해. 그지? 그러면 요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빈자리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지? 그게 몇 가지야? 네 가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총몇 가지? 20가지가 되겠죠. 얘는 자리에 대한 거. 됐습니까? 얘는 빈자리에 오는 숫자. 가는 수. 됐습니까? 그 다음. 4의 개수가 2개가 된대요. 그럼 얘도 여전히 그냥 16의 배수는 만족을 하거든요. 뒤에 아무거나 와도 괜찮아. 그치? 자, 이때 좀 주의할 게 있기는 해요. 자, 4, 4, 그리고 빈자리가 몇개 있으면 되겠니? 2개가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나머지 숫자들이 같은 게올 수도 있고 다른 게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4를 내가 어디에다 배치할지에 대한 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안 돼. 알겠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서 44에다가 요 빈자리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가 오는 자리를 선택만 해놓는 거야. 그러면 4 컨비네이션 뭐가 돼요?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6이라고 할수 있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빨간색으로 먼저 쓸까요? 4가 되는, 아니 6이 되는데 얘는 4의 자리가 되는 거야. 괜찮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올수 있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면 당연히 4라고 하는 거는 또 오면 안 되겠죠? 4의 개수로 내가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그러니까 4는 못 오고 나머지들은 자유롭게 올수 있겠죠? 그게 총몇 가지가 될까? 당연히 5가지, 5가지니까 25가지가 되겠구나.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몇 가지야? 150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채워보자. 나머지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많을 거야.

케이스가 4가 몇 개인 거? 한 개인 것.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건딱한 번만 나와야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4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빈자리가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러면 4라고 하는 친구의 자리를 먼저 선택을 해보자. 그러면 4.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4의 자리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때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는 이 상태로는 16의 배수가 되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16의 배수가 되려면 지금 4가 여기에 왔죠. 그럼 그 다음에 4라고 하는 건 절대 보다. 그러면 2를 포함하는 거, 2라고 하는 게몇 개가 와야 돼요? 최소 2개가 와야 돼. 이렇게. 괜찮아? 자, 그럼 이거를 내가 구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 4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정을 해놓고요. 자, 여기에 짝수와 짝수가 오는 걸로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홀수가 오게끔 선택을 해. 그 다음, 하나는요 또, 짝수가 오고, 그 다음 짝수가 오고, 자, 최소 두 개가 온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도 뭘 만들면 되는 거야? 짝수를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도 16의 배수가 되는 거고, 얘도 16의 배수가 되는 거겠죠. 괜찮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4라고 하는 게 일단 오는 선택지에 대한 거는 여기 똑같이 갈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바꾸는 걸 체크를 해보자. 짝수가 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능한 짝수는 뭐예요? 4를 뺀 나머지니까 2 또는 6이 되겠지? 그러니까 2 곱하기 2가 될 거야. 괜찮니? 그리고 홀수가 와야 돼요? 그럼 홀수에 대한 거몇 가지예요? 3.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요 안에서 내가 이 자리 바꿈하는 거를 네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있을 때 예를 들어 4의 선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짝수는 두 개고 홀수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홀수가 어디에 오는지도 중요한 거야. 그래서 홀수의 선택지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홀수의 위치예요. 알겠지? 그러면 얘는 홀수의 위치를 선택하는 거고 얘는 홀수의 종류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에는 무조건 뭘 넣는다? 짝수하고 짝수를 넣는 거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다음 밑에 있는 건좀더 쉬워요. 왜? 봐봐. 4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자리가 결정이 될 건데 그 나머지 자리에는 무조건 다뭘 넣어야 돼? 짝수를 넣어야 돼. 뭘 빼고? 4를 빼고. 그러니까 2, 6, 2, 6, 2, 6 이렇게 될 거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이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여기에다가 요걸 곱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거 9, 4, 36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얼마야? 8이야.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요거 하게 되면 44가 됩니다. 그럼 44에다가 4를 곱하게 되면 4, 46, 176이 될 거고요. 나머지들에 대한 계산도 해볼까? 요거 두개 더하면 21이고요. 요거까지 더하면 얼마? 171이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더하면 347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해줄 게 있죠. 4라고 하는 걸로 제가 기준을 잡았는데, 4라고 하는 게 만약에 아예 없다고 해도 16의 배수가 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수 있죠. 아까 말했잖아. 짝수라고 하는 게 최소 몇 번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4개. 2라고 하는 게 4개. 그러니까 결국은 네 자리가 있을 때, 여기에 2 또는 6이 오는 거, 여기 2 또는 6이 오는 거, 2 또는 6이 오는 거, 2 또는 6이 오는 거. 다시 말하면 4의 개수가 없는 것도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총몇 가지가 있겠다? 16가지가 이렇게 있겠다. 됐죠? 그래서 구하게 되면 얼마예요? 363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기준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 짝수가 몇 개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자리가 있어요. 짝수가 하나만으로는 절대 뭐는 안 돼요? 16의 배수는 안 돼. 왜냐면 4라고 하는 거딱 하나 들어갔다고 해봐. 짝수 중에 제일 큰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홀수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이 친구는 어차피 16의 배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짝홀에 대한 걸로 기준을 나눴다. 그러면 얘는 안 되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

최소 짝수가 몇 개인 것부터? 두 개인 것부터. 홀, 홀.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짝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사사가 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케이스 나눌 때 뭘로 할 수 있어요? 짝, 짝, 짝, 홀.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짝, 짝, 짝, 짝. 이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건 여기에서가 조금 복잡할 거예요. 그게 곧 선생님이 지금 아까 하게 된요 사의 개수가 한 개일 때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있는 거, 두 번째 거, 사의 개수가 세 개일 때. 그거를 나눠 갖는 게요 형태가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니까 답은 당연히 같게 나올 건데, 그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누냐에 따라 여러분들 케이스 분류가 달라지겠죠. 그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근데 직관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풀게 될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들 같은 경우도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 뭔가 하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건 뭐였어? 4. 2라고 하는 거에 개수가 두개 들어간 게 눈에 띄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웠던 문제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고 하는 거 식은 단순한데, 그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자, 23번으로 가볼게요. 얘도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의 개수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심플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설명한 거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중요한 아이디어부터 설명을 할 건데, 봐봐요. 우리가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의 개수에 대한 거를 풀때꼭 활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되죠? 보통 x1보다 x2가 이렇게 클 때, fx1이라고 하는 것과 fx2라고 하는 게 함수값이 이렇게 되더라. 그죠? 등호가 들어가는 것. 자,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요 부등호하고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하고요, 방향이 같은 걸로 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야. 여기 x가 있고요. 만약에 뭐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중복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함수의 그 화살에 대한 모양을 머릿속으로 딱 떠올리면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크로스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한 식의 형태일 때. 자,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해볼게요. 1, 2, 3이야. 그러면,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갔어요. 그럼 2라고 하는 거는 절대 뭐는 안 돼? 1은 안 돼.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2라고 하는 건될수 있겠지만, 3도 될수 있겠고, 하지만 절대 뭐는 안 된다? 1은 안 된다.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보다는 이제 밑에 쪽, 아니면 같은 것,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양으로 돼야 되는데, 크로스가 없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자, 이렇게 된 것. 이것도 중복조합의 일부예요. 근데 이게 많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약간 헷갈려 하는데, 자, 요것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게 3으로 갔어요. 그럼 2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 3도 가능하지만 2라고 하는 건 2도 가능한 거야. 괜찮아? 자, 만약에 얘가 1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1로 갔어요.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지. 1보다 크거나 그러니까 1보다 위쪽, 작거나 같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지? 여기는 1밖에 없으니까 얘는 1로 가야 돼.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선 뭐가 생겨요? 크로스가 생겨. 그치?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구성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때 헷갈린다고요. 그럼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 x에서 x로 가는 f는 맞긴 한데요, 숫자를 쓸때 이렇게 쓰는 거죠. 얘가 1, 2, 3이야. 얘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괜찮아? 아, 그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x1보다, 그러니까 x1에 대한 함수값이 지금 x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함수값으로 봤을 때. 자, 3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갔어요. 2로 갔다고 해볼까? 이렇게 갔어. 그럼 이런 거죠. 요거 그대로 쓰게 되면 2보다 3이라고 하는 게 큰데, f에 3이라고, 2라고 하는 게 이렇게 올 거고,

그다음 f의 3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될 거다. 맞아?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함수값이 있고 f2라고 하는 함수값이 있는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으로 갈때 어디로 가야 돼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곳.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얘는 뭐 여기로 가거나, 그리고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뭐 이로 가거나. 그럼 어때? 요 그림이 기본 중복 조합에 대한 식으로 나왔을 때의 그림과 똑같죠? 맞아? 그래서 이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덜 헷갈려요. 덜 헷갈린다는 거는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조건들을 추가할 때 훨씬 더 심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두세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 뭐 여길 바꿔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처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기존에 보던 문제하고 틀이 비슷하니까. 함수값이 크기 순대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우리는 직관적으로 느낄 때 편하거든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들어갈 겁니다. 자,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더하기 fx는 집합 x의 원소라고 합니다. 뭐 가의 조건이 조금 추가가 되기는 하지만 요거는 사실 별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x에다가 함수값을 더하면 그게 다시 x의 원소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그런데 fx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나왔어. 함수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x의 원소니 아니니? 아니지. 마이너스 2까지밖에 없거든.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괜찮아? 자, 그럼 안 되는 것부터 한번 써볼게요.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안 돼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4거든. 또안 되는 게또 있지.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돼. 마이너스 3이거든. 됐니? 자, 그럼 마이너스에 1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는 얼마가 되면 안 돼요? 절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괜찮지? 마이너스 2 되면 이거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건 없잖아. 마이너스 1은 돼요. 그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그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돼. 요 안에 다 있거든요. 자, 0에 대한 거 한번 해볼까요? 0에 대한 거는 여기다 뭘 더해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은 문제가 없어. 근데 F에 1이 문제야. 1을 여기다가 이제 함수값으로 어떤 걸 선정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1에다가 뭘 더하면 안 돼? 2 더하면 3이 되잖아. 그거 안 돼. 그러니까 2는 안 되는구나. 그 다음 F에 2는 당연히 같은 방법대로 하면 2도 안 되고요.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가의 조건이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조건을 한번 보자. 얘가 아까 한 거대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1에다 0에다가 1 이렇게 넣게 되면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에 1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이 친구는 뭐가 돼? 그렇지. f에 0이 될 거고, 그 다음 0을 넣게 되면 여기 얼마예요? 1이죠. f에 1. 그 다음 여기다가 1 넣게 되면 얼마 넣어요? f에 2. 이렇게 되는구나. x들의 크기와 함수값의 크기가 뒤집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함수의 형태를 이렇게 쓸 겁니다. x에서 x로 갈때 여기 있는 걸 원래대로라면 크기 순대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고요. 여기는 원래대로 똑같이 써. 이렇게. 괜찮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 모양을. 그럼 여기서는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뒤바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크로스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화살표에 대한 거를 이미지로 떠올릴 때, 크로스 안 되면서 이렇게 한쪽으로 모아가는 형태가 되겠구나. 그게 중복조합의 가장 키포인트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쭉갈 건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 걸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 대한 걸로 한번 가볼게요. F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자. 첫 번째. 뭐부터 가능해요? 마이너스 2안 되고 마이너스 1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될수 있는 건 뭐야? 0이야, 0.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0이야.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아까 크로스 안 된다고 했잖아?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 안에서 중복조합만 체크하면 되거든? 잘 봐. 여기 3개예요. 후복은.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몇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그냥 f-2가 0일 때에 대한 함수의 개수가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가 한번 볼까? 이 중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뭐는 안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2는 안 된다고 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3H 4라고 하잖아? 그럼 거기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치? 그거에 대한 거 빼줘야 되겠지? 요렇게 갔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건 저절로 다 뭐예요? 다 마이너스 2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를 못 넘어, 절대. 그지? 그래서 얘가 1로 간 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하나 빼줍니다. 요게 뭐냐?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로 간 거. 괜찮죠? 그럼 나머지들은 괜찮은지 한번 볼까? F에 1이라고 하는 거는 2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어차피 2라고 하는 이쪽으로는 뭐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아닐 거고. 2라고 하는 것도 함수값 1, 2 중에서 안 된다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것도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 얘가 이렇게 벽을 쳐준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들은 따로 빼줄 게 없더라. 자, 그다음 두 번째부터 조금 어려운데 f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게 가능한 거는 얼마? 1이 가능하겠지. 1.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우고요. 이렇게 갑니다. 1로 가. 그러면 여기가 1이야. 요네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네개 중에 중복으로 이용해 몇 개를 선택을 한다? 네 개를 선택한다. 그냥 기본 함수의 개수는.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 맞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빼주셔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걸 이제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게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1로 갔어. 그럼 나머지 이 위에 것들은 다 1로 가야 돼. 맞니? 그거 하나 빼줘야 돼. 이게 뭐냐면 F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로 간 경우. 괜찮아? 자,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거는 2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선 절대 가능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 FE는 2 그리고 1. 요거 둘다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2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는 것도 있겠니? 1로 가는 것도 있을 거야. 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으로 하는 게 4개를 선택한 것 중에는요. 2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간 것도 있다? 여기로 간 것도 있겠다. 자, 그럼 요렇게 가봐. 됐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경우의 수가 1로 가겠지. 하나밖에 없다. 얘는 뭐야? F에 2라고 하는 게 1로 간 것. 됐습니까? 조금씩 어려워지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문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합하지 않은 것들은 다한 거예요. 그다음 F에 마이너스 2가 얼마로 가는 게 있겠니? 2로 가는 게 있습니다. 자, 더 어려운 거 보자.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럼 이제 가능한 함수 값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또 많단 얘기야.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대한 걸로 범위를 조금 축소를 해나가 볼게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2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거 일단 기본 함수의 개수부터 하게 되면 서로 다른 4개 중에, 그죠? 아, 5개 중에. 여기 2로 됐으니까 5개 중에 중복으로 하는 게몇 개를 선택한다? 4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중에 얘가 어디로 간거 있어?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로 간거 있겠죠. 그리고 그거 빼야지. 이렇게 된 거. 요거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친구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1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수 있잖아. 그러면 1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는지 한번 가보자. F의 1이. 작은 것부터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아니, 큰 것부터 가자, 편하게. 2로 간다고 해보자.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이 1이라고 하는 게 여기로 가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사이로 가야 돼, 요 하나로.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2라고 하는 친구가 어디로 갈 거냐가 될거 아니야. 근데 2라고 하는 선택지는 어디로 가면 안 돼, 절대? 1, 2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가요, 이렇게.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어차피 요거 간 거에서는 F2라고 하는 게 1로 가든, 뭐 2로 가든, 그거 다 포함이 될거 아니야. 괜찮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총몇 가지가 되겠다? 다섯 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괜찮나요? 자, F1이 어디로 가서 지금? 2로 간 거야.
그 다음,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F1이 2일 때, F의 2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1로 간 것도 있겠고, F의 2라고 한 것은 어디로 간 것도 있어? 2로 간 것도 있고, 마지막 F의 2라고 하는 것은 1, 2가 아닌 것으로 간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F1이 2일 때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 조건에서 안 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쭉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뭐예요? F의 2라고 하는 게 어디로 오는 게 있어요? 또 1로 가는 게 있겠지. 그지? 그럼 F2가 1로 갔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자. 자, 여기 그림으로 또 오시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나머지 이세 개들은 요 서로 다른 두개 중에서 중복으로 용의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세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F2가 1이라고 했을 때 F1이라고 하는 게 2로 간 거에 대한 거는 이미 어때요? 계산이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거야? F1이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걸로 하셔야 돼요? F1은 이 상태에서 1로 가는 거를 체크를 해보자. 그러면 F1은 1로 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이 0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들, 어디로 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겠지? 그지? 0하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럼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선택하는 게될 겁니다. 요건 뭐야? 0하고 마이너스 1이 선택을 하는 게 되겠지. 됐을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F의 2가 어디로 가는 게 있어 또? 2로 가는 게 있겠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얘들아 봐봐. 왜냐면 이게 안 되는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하는 건데 이 친구는 F2가 2로 가잖아요? 그럼 걔는 이미 여기에도 또 있거든. F2가 2로 갔을 때 F1은 2로 가고 다 가는 걸로 포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원래 기준대로 가면 빼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해주면 돼요. 얘는 얼마야? 3 컴비네이션 1이 될 거니까 3가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하나씩 계산을 해볼까? 6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2가 될 거니까 15에서 1 빼니까 14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73이 될 거야. 그럼 73은 31분의 765. 그러니까 35에서 2뺄 거니까 30. 3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8C에 4가 되겠죠? 8C에 4. 그럼 4, 3, 2, 1에 8, 7, 6, 5가 될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70까지가 되고요. 요 70까지에서 뭘 빼야 돼 지금? 요거 이제 빼면 되겠지? 9개요, 9개. 그럼 얼마? 61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3개를 더하면 되겠죠? 얼마예요? 14하고 33 더하니까 47.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61. 이렇게 더할 거니까 답은 108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겁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함수 값으로 얘들을 가질 수는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안 되는 것들을 거꾸로 빼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케이스 분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빼주면 되고, 아까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이 마지막 거한 다음에 원래 F2는 2일 때도 빼줘야 되지만 여기에 대한 게 이미 여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는 또 빼줄 필요는 없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팁으로 드렸던 거 요거예요. 함수 값들에 대한 걸, 만약에 크기가 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 배치를, 벤 다이어그램의 배치를 좀 바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중복조합 기존에 했던 형태대로 기억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저게 만약에 크로스에 대한 걸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복잡해지거든요, 더. 자, 그래서 23번 했고 24번입니다. 두 집합.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얘는 보기보단 간단해. 근데 이제 오답률이 96.4예요. 자, 가 F1, F2, F3, F4, F5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도 결국은 이게 중복조합을 의미하는 거다. FA 더하기 FB는 0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서로 다른 두원소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원소가 존재한다는 거는 어쨌든 이들의 함수 값들, 요걸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 AB를 먼저 신경 쓰지 말고요. 함수 값들이 더해서 0이 되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치역과 함수 값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그지? 함수 값들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얘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치역으로 나왔다. 그러면 얘들은 선택받아야 되는 친구들인 거야. 그럼 얘는 함수 값들의 후보군에서 한번 찾아보자. 0, 0 되지 않니? 이렇게. 그죠? 또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앞에 있던 23번과 24번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른데요. 앞에 있는 건 디테일하게 내가 함수 값들을 케이스 분류를 통해 가지고 쭉 구해줬는데, 얘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얘는 선택받는 것들에 더 의미를 뒀거든요. 무슨 소리야? 여기에 x가 있고 1, 2, 3, 4, 5. 그리고 여기에 y가 있는데 마이너스 1, 0, 1, 2, 3이야.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 0, 0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FA도 0이 돼야 되고 FB도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게 화살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그 화살을 내가 구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화살을 몇개 받아야 된다고요? 두 개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지? 최소. 그러니까 여기에 구슬을 두개 담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 알겠니?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마이너스 1과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도 어때? 여기에 만약에 화살을 담는 그릇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도 하나를 받아야 되고 얘도 하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에 대한 걸로 일단 케이스 분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들에 대한 함수 값들은 거기에서 이제 중복 조합을 이용해서 내가 주머니에다가 구슬을 넣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푸는 겁니다. 하나하나 함수 값들의 케이스 분류를 통해 가지고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00이더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y라고 하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고, 3이 이렇게 오더라. 그러면 0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받아야 되는 거는 구슬이 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이해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1, 2, 3, 4, 5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받아야 되는 주머니를 내가 A라고 하고, 얘가 받아야 되는 주머니를, 아, 여기도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C라고 하고, 여기도 D라고 하고, 여기도 E라고 한번 해보자. 괜찮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라고 하는 게 전체 화살 몇 개를 받아요? 다섯 개를 받겠지. 괜찮아? 근데 그 중에 이 B라고 하는 친구는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두개 이상. 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나머지들은 0이어도 되고, 하나여도 되고, 2이어도 되고, 다 그러니까 얘는 음화정 세팅인데, 얘만 두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지. 화살 받을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어.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D 더하기, E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 얘는 3이 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걸 내가 함수에 대한 걸로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가령 얘가 이렇게 됐어. 1, 2라고 하는 친구가 0으로 갔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3, 4, 5가 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간 거야. 얘는 2로 가고 얘는 3으로 가고 얘는 3으로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A 주머니에는 오는 게 얼마? 0. B 주머니에 오는 건몇 개? 2. 그다음에 C 주머니에 오는 건몇 개야? 0. D 주머니에 오는 건몇 개? 하나. E 주머니에 오는 건몇 개? 2. 그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의 개수하고 구조가 똑같잖아. 아니? 그럼 여기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여기가 1이고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는 아까 있는 그대로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 B라고 하는 게 2예요. 그리고 C라고 하는 거는 1. 여기가 1이야. 그리고 D라고 하는 게 여기가 1이야. 그럼 그 말은 뭐야? A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 여기는 한개 채워져야 되고, 그 다음 거에서 와야 되고, 그 다음 거에서 또 하나 와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됐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음화정 세팅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세 개를 선택한다. 그럼 요거 몇 개예요? 일곱 개 중에서 세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니까 요거 몇 가지? 35가지가 되겠다. 됐어? 어떤 얘기인지? 여기에 또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B'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 더 들어와도 돼. 화살 하나 더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 구조대로 한다면 아까 옆에 있던 마이너스 1과 1은 어때요? 얘도 똑같지 않을까? 자, 여기에 1, 2, 3, 4, 5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0, 1, 2, 3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주머니 있고 여기도 1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도 화살 몇개 받아야 돼? 하나. 얘도 화살 몇개 받아야 돼? 하나. 얘가 최소라고요. 최소.

발목으로 이용해 3개를 선택합니다. 그럼 얘는 7C에 3이 될 거니까 얘도 얼마야? 35가 나와요. 자, 그 다음. 봐봐.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내가 가능한 경우들을 했는데,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요거에서, 여기 하나씩 줬다? 그러면 화살이 몇개 남아, 지금? 3개가 남지? 그럼 3개 중에 여기에 가는 것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몇개간 거? 2개 간 거.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서도 나왔을 거야. 여기에 두 개를 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1과 1에 적어도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것도 여기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중복되는 게 존재한다고. 그게 뭐? 여기 두개 주고 여기 하나씩 준 상태. 그럼 한번 해보자. A 프라임, B 프라임인데 얘는 두 개를 이미 준 상태라고 하고요. C 프라임, D, E야. 자, 구슬 몇개 썼니? 네개 썼죠. 그러니까 얘 얼마? 1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얘는 하나 적고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화살 하나, 최소. 얘는 화살 두 개. 얘는 화살 하나. 나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화살을 지금 몇개쏜 거야? 네 개를 쏜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하나의 화살만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겠지. 이거 경우에서 몇 가지인데? 다섯 가지잖아. 괜찮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돼? 여기서 35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어? 35가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 가지가 나왔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 65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함수값 이제 뭔가 경우의 수로 나눠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앞에 풀었던 23번과 24번은요, 문제의 결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너무 심플하게 풀리는 문제고, 앞에 있는 건 개별적으로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조건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문제는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쉬운데, 오답률이 비슷하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야. 중복조합의 기본 개념으로 이해를 못 하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해? 아, 케이스 분류해가지고 내가 함수값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다 구해줘야 되겠구나. 이러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거는요. 20, 지금, 4번이랑, 그 다음에 23번. 요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나 23번에서는 내가 배제시켜 갈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네 문제하고 그다음에 숙제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오늘 퀴즈 드리는 거 같이 풀 테니까 꼭 풀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4: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한 발만 더 움직인다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오늘 좀 쉬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들지만 한 문제만 더 풀고 한 문제만 더 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고개에 쌓이면은 정말 큰 여러분의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막 힘들어요. 문제 자체도 어렵고 저도 여러분 똑같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기 전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풀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이 고난도 대수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아, 막 책을 꺼내기가 싫은 거야. 왜?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은, 요거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요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 이런 걸또 배워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의 특징들을 선생님 좀 설명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타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데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는 어떤 세타가 있었던가, 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둘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려면 얘네 둘이 이렇게 같아져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여기도 뭐가 될수 있어? 알파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세타에서 얼마만큼 더 가면? 알파만큼 더 가면 우리는 뭐라는 걸알수 있어? 파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파이 플러스 뭐가 되는 거죠? 2n파이의 모습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쓰면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우리 14분면 위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선생님 얘를 알파라고 한번 둬볼게요. 근데 직선 y는 x를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 좀 알아보기 쉽게 선생님 이렇게 직선 y는 x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알파란 말이야. 그쵸? 이각이 알파인데 기본적으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것은 이각이랑 이각이 같아지면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야. 맞지? 자, 여기까지가 알파인 상황이야. 여기까지가 알파인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대칭인 것에 대해서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뭐라고 두는 거야? 베타라고 두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직선 y는 x에 대해서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다 뭐가 돼야 돼? 똑같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알파였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 2분의 파이에다가 2n파이의 모습인데 n이 다를 수 있으니 얘는 2n2파이라고 선생님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감마를 나타내는 동경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있는데요. 감마를 나타내는 동경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이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의 크기도 뭐랑 똑같은 거야? 베타랑 똑같죠. 근데 감마라는 건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봐. 감마에서 베타만큼 더 가면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감마에서 베타만큼을 더 가잖아? 2파이. 즉, 얼마예요? 아, 얘는 2n 3파이의 모습으로 쓸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세타와 알파와 베타, 감마와 베타와의 관계를 모두 찾아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우선은,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였고요. 세타에서 감마를 뺐더니만 6분의 5파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에서 감마를 빼고 싶은 거야. 그죠? 세타에서 감마를 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 전에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보니까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거든? 그럼 얘네들을 몽땅 다 더하면 세타에다가 알파 2개, 베타 2개야.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감마가 돼.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될 거고 2n1파이, 2n2파이, 2n3파이야. 그럼 이거 뭐라고 그냥 쓰면 돼? 2n파이라고 우리가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2n2파이야. 그래서 2분의 파이, 2n2파이라고 두고 거기에다가 두 배를 곱했으니 얘는 두배 하면 파이가 되죠. 4n2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냐면 세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하나 더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세타 플러스 감마는 여기에 파이가 넘어가면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아?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2n파이가 되고 얘가 넘어가봤자 어차피 아, 2n파이의 꼴로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하면 2세타가 되고 감마가 사라집니다. 그럼 6분의 3 더하기 6분의 5니까 6분의 8. 즉, 3분의 4파이에다가 2n파이의 모습으로 우리가 쓸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세타는 얼마예요? 2로 나누면 3분의 2파이 플러스 n파이의 꼴로 쓸수 있는데, 세타는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n에다가 0 대입하면 우리가 세타의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 그래서 세타는 3분의 2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동경과 각을 나타내는 새로운 동경에 대해서 y축에 대하여 대칭의 모습, 그리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의 모습, 그리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위의 점 A에 대하여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요. 반직선 OA를 시초선으로 하였을 때, 누구를 시초선으로? 얘를 반직선을 시초선으로 했을 때, 두각 780도와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선분 PQ를 포함하는 부채꼴 OPQ의 넓이에서 선분 AP를 포함하는 부채꼴 OAP의 넓이를 구해서 둘 중에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위의 점에 대해서 반지름 OA가 시초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를 5라고 놓고 얘를 A라고 놓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래서 원을 하나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얘도 6이고 얘도 6이고 얘는 마이너스 6, 얘는 마이너스 6인데 얘를 우리가 시초선으로 할 거니까 A를 여기다가 둘게요. 자, 그런데 각이 이상해. 자, 780도부터 볼게요. 우리는 얼마가 되면 360도가 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얘를 360도로 나눠 보는 거야. 곱하기 2를 하면 얼마죠? 720도. 그래서 얘는 60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각에 대한 동경이 원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얘는 어차피 뭐랑 같은 거야? 60도랑 같은 거야. 즉, 3분의 파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3분의 파이를 하나 나타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뭐라고 둘수 있는 거야? P라고 둘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7파이도 우리가 얼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2파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는 거야. 근데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가면 될것 같아. 그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파이야. 즉, 마이너스의 6분의 24파이가 되죠. 그럼 여기서 1로 가고 싶어. 얼마만큼 더해주면 돼? 6분의 7파이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가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6분의 7파이만큼 가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분의 7파이는 파이보다 커요. 파이보다 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갈 거냐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가 만나는 점, 이렇게 동경을 나타내면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즉 6분의 7파이가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하는 부채꼴이라고 했냐면 선분 PQ를 포함하는 부채꼴 OPQ예요. 요거죠, 요거. 요 넓이와 그리고 선분 AP를 포함하는 부채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부채꼴의 넓이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황색 부채꼴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6분의 7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줘야 돼. 그래서 실제 내가 필요한 이 중심각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6분의 7파이 마이너스 6분의 2파이죠. 그래서 얘는 6분의 5파이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였습니까? 6이었습니다.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 곱하기 6분의 5파이였어요. 거기서 초록색은 어렵지 않네?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36 곱하기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6분의 2파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면 2분의 36, 2분의 36, 18로 동일하고요.
그럼 얘네들 계산하면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2파이, 6분의 3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렇게 약분을 하면 정답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9파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파이 곱하기 정수의 모습이라던가 360도 곱하기 정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편한 모습으로 바꾸어내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해 낼수 있겠죠. 그래서 27번 문제의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얘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호도법과 그리고 이 60분법을 다시 한번더 쳐다봤습니다. 26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27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이게 꽤 까다로웠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직선에 대한 어떤 그 구조적인 모습들, 사실은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직관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넓이 자체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넓이를 구하라라고 했어.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어떤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익숙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렵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는데요. L1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L2라는 직선인 Y는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1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라는 원이 있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네. 자, 얘는 처음부터 쓸수 있겠다.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5가 되는구나. 그런데 두 직선 L1, L2가 만나는 점을 A라 하고, 직선 L1과 1C가 만나는 제2사분면 위의 점을 B, 직선 L2와 1C가 만나는 제3사분면 위의 점을 C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계산하는 게 녹록치 않아. 그런데 원점 5에 대해서 각 C, O, B의 크기는 A파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조선문 AB, AC와 길이가 5파이보다 작은 호 BC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넓이가 B파이 더하기 C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림 우선 띄워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을 하나 찾아야 되고요. B라는 점도 찾아야 되고요. C라는 점도 찾아야 돼. 근데 A라는 점은 L1과 L2가 만나는 교점입니다. 얘네들의 교점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1이랑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11이 만나면 됩니다. 그럼 한쪽으로 넘길게요. 5분의 3X 더하기 3분의 2X는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1이 되면서 저 분수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15로 곱해버릴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9X 더하기 10X입니다. 15를 곱했으니까 5 더하기 33이 되어서 19X가 38이라 X의 값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어디든 넣으면 Y의 값이 나오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3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 A라는 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라는 건 하나 찾았습니다. 2,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제 B라는 아이는 또 뭐냐면 이 직선과 원이 만나야 돼. 그래서 요거 사사삭 지우고 직선과 원이 만나게끔 우리가 좌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랑 만나는 거야. 그러면 X제곱이죠?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하면 9분의 4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X 더하기 9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거죠? 25가 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9를 곱해버리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9X제곱 더하기 4X제곱이니까 13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인데 빼기 25 곱하기 9는 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게 계산이 그냥 막 보면은 조금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얘를 잘 보잖아요. 얘는요, 25는 5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라 실제로 15의 제곱이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실제로 얘는 1-15의 제곱이야.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15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15에 1-15와 같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16 곱하기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낼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어차피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할 때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1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에 16 곱하기 14입니다. 얘가 0인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줘야 돼? 인수분해를.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 13은 무조건 1과 13입니다. 14와 16으로 하면 값이 안 나와. 그럼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좀더 소인수 분해를 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끔 만들어내면 되겠죠. 16이라는 건또 뭐예요? 4 곱하기 4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수 있게 되냐면 얘가 4예요. 그러면 4 곱하기 14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56을 이렇게 줘버리면 52 마이너스 56,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13x 마이너스 56에 x 더하기 4는 0이 되는데, 자, 이 x좌표 몇 사분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x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니 x좌표가 마이너스 4였던 거야. 누구의? 비의.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어디다 대입하면 L1이나 아니면 1에다 대입하면 y좌표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8 플러스 3분의 1이라서 3분의 9곧 3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4콤마 3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자, 이걸 한번더 해야 돼. 자, L2랑 1이랑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L2랑 1이랑 또 만나게끔 한번 값을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y 대신에 5분의 3x 마이너스 5분의 11을 대입해서 제곱을 하는 거야. 자, x제곱입니다. 그러면 25분의 9x제곱 마이너스 25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11이죠. 66x야. 맞죠? 그 다음에 25분의 11의 제곱 121입니다. 얘가 얼마냐면 25였던 거야. 그러면 25를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 계산하면 10x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66x입니다. 자, 얘 뭐라고? 아까 11의 제곱이었잖아. 얘 넘어오면 25의 제곱은 0.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한번더 볼게요. 얘를 한번 더 보면 11 플러스 25에다가 11 마이너스 25가 되니까 36 곱하기 마이너스 14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 우선은 2로 약분할 필요가 있겠지. 얘는 5가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3이 될 거고, 얘는 2로 약분하면 얘가 뭐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5x 제곱 마이너스 33x고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7 곱하기 36은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거 계산을 잘못했다. 그쵸? 죄송해요. 자, 25를 더해야 되는데 10을 더해버린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계산할게요. 25 더하기 9는 34x 제곱이고, 마이너스 66x죠. 얘가 11의 제곱 마이너스 25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11 더하기 25는 얼마가 됩니까? 36이죠. 11 마이너스 25는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런 다음에 2로 나누면 얘는 17x 제곱에 마이너스 33x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7 곱하기 36은 0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33이 나오게끔 해보면 얘가 17이고 얘가 1입니다. 자, 7이랑 36을 가지고서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 그럼 2를 주면 14랑 18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게 되냐면 14랑 18로 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봐. 그럼 3이 하나 있죠. 그럼 12 곱하기 7을 하면 주어진 조건 만족합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4고요. 얘가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17x 마이너스 84랑 x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는 또몇 사분면에 있어야 되냐면 제3사분면. 제3사분면에서의 x의 값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는 c의 x좌표를 하나 찾아버렸습니다.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20, 즉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그래서 C의 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선은 선생님이 항상 아는 데서 출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도형을 나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건 뭐야? 원이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야. 그럼 중심이랑 각각의 점들을 한번 연결해 보자. 그러면 여기에 뭐는 하나 등장하는구나라는 건 알겠어요? 부채꼴. 그럼 부채꼴인데 반지름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5예요.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내야 되잖아.
근데 중심각의 크기를 어떻게 알아낼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볼게요. B가 여기 있는데 얘는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C가 여기 있는데 얘는 중심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야. 어? 그럼 중심과 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봤더니 얼마입니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4분의 3이거든. 중심과 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4라서 3분의 4다. 두 개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이죠. 아, 여기는 그냥 2분의 파였던 거야.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는 이제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왜?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나누고 나면 이제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데 얘도 여러분이 구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바꾸면 여기에 삼각형의 넓이는 내가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요 삼각형의 넓이 하나랑, 그다음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주황색을 선생님이 2번이라고 하고 초록색을 3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과 3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봐. 헷갈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떼서 설명을 할 건데요. 1번은 어렵지 않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25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각 COB가 A파이였거든? 각 COB가 A파인데 얘가 2분의 파이였던 거야. 어? 그래서 A가 얼마인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 2분의 1인 것도 하나 구해놨습니다. 맞죠? 자, 이제 우리 주황색 부분을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원점이야. 그죠? 여기에 B가 있고요. 여기에 A가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게 삼각형의 넓이라는 건 알아. 그런데 여기는 마이너스 4,3이야. 여기는 2,-1이야. 그러면 여러분 딱 느낌에도 뭐는 알아낼 수 있냐면 밑변의 길이를 얘로 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가면 돼? 원점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면 되겠죠.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의 직선인 뭐가 나와야 된다? 표준형이 아니라 일반형, 즉 능형의 꼴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얘에다가 양변에 3을 곱하고 한쪽으로 넘기면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은 0인 거야. 그러면 높이를 선생님이 삼각형 두 개니까 h1이라고 한다면 h1은 루트에 2의 제곱 4, 3의 제곱 9죠.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0, 0해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하면 루트 1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변의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얘는 두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2 빼기 빼기 4, 6의 제곱 36이죠. 3 빼기 빼기 1, 4의 제곱 16입니다. 그래서 루트 52가 돼요. 어? 2 루트 13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루트 13에다가 높이가 루트 13분의 1이라서 생각보다 간단해졌습니다. 얘네들 사라지고 얘네들 사라져서 와, 2번은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냈냐면 1이 되는구나라는 걸 하나 알아냈어요. 자, 3번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3번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원점과 A와 C고 L2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바로 한번 해볼까? 자, 이두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2 빼기 빼기 3, 5의 제곱 25예요. 마이너스 1 빼기 빼기 4, 3의 제곱 9죠. 그래서 얘는 루트 3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높이 h2라고 한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바뀌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양변에 5를 곱해서 한쪽으로 모은다면 3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1은 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h2라고 한다면 루트에 3의 제곱 9, 5의 제곱 25가 되겠지. 그리고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11의 절대값이라서 루트 34분의 1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3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34, 높이는 루트 34분의 11이 되어서 얘네들도 사라지면서 얼마가 된다? 2분의 11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자, 우리가 A와 B와 C의 값을 찾아서 더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우리 요거 이제 살짝 지우고 A와 B와 C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생각해 볼게요. A는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넓이가 B파이 더하기 C인데요. 넓이 여기 보여요?

1번이 4분의 25파이였거든. 2번이 1이었거든. 3번이 2분의 11이었습니다. 그럼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4분의 2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C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2분의 13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모두 더하래. 분모는 그럼 얼마가 될까? 4가 되겠죠. 자, 실제로 얘네들은 그냥 계산을 해버리면 2분의 14, 7이야. 7, 4, 28이죠. 플러스 25를 하면 정답은 4분의 53이 되는구나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난도가 있는 문제고요. 계산도 복잡했어요. 그래서 우선 교점 찾는 것도 힘들었는데 교점 찾는 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점을 찾은 후에 얘네들의 어떤 관계들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이해,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두 직선의 관계에서 수직 조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y는 mx 더하기 n에서 m이고 얘가 y는 m'x 더하기 m'이라고 한다면 m과 m'을 곱하면 항상 얼마 된다라는 사실,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 그럼 거꾸로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됐을 때는 둘이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사실. 거꾸로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27번 문항 한번 해결해 봤고요. 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끝났고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일 때 x에 대한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이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를 그래서 봤더니 x에 관한 방정식인 거야. 다 정리한 다음에 생각을 하자. 그러면 2x 제곱입니다. 에다가 2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니까 3 사인 세타 x가 되겠죠? 얘네도 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야. 넘어올게요. 마이너스 kx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쁘게 한번 모아볼게요. 2x 제곱이고요. 3 사인 세타랑 마이너스 k 사인 세타가 있지. 그래서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k의 사인 세타에다가 x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1이 아니라 0이죠. 0. 죄송해요. 자, 다 갔으니까 0. 그럼 얘도 0.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 존재하나 봐. 그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x제곱의 계수분의 x의 계수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2분의 k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3의 사인 세타라고 쓰면 즉 2분의 k 빼기 3의 사인 세타가 두 근의 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알파와 베타를 곱할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사인에 관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럼 여기도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 전체는 뭐라고 고칠 수 있어?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고칠 수 있죠. 그럼 사인 알파, 알파와 베타를 곱하면 2분의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래. 그런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알고 있어. 그러면 제곱에 마이너스 두 배의 알파 베타 해주면 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봤더니 그대로 써보자. 2분의 k 마이너스 3의 사인 세타가 있었어. 얘를 제곱하래요. 마이너스 두 배에 얘를 곱하래. 2분의 2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죠? 4분의 k 마이너스 3 몽땅의 제곱에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하나 알아낼 수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이 되죠. 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또 사라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뭐로 묶어낼 수 있어?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낼 수 있어. 즉, 4분의 k-3의 몽땅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했더니만 0이 된 거야. 자, 이제 조금 고민해 봅시다. 세타의 값의 범위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거든? 그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의 사인의 값은 절대로 0이 될수 없어. 두 개를 곱해서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양변에 4를 곱해 버립시다. 그러면 k-3 몽땅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 되는 거고요. 정계하면 k제곱 마이너스 6k. 9 빼기 8이니까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k는 몇 개가 나올까요? 판별식 구해봐. 그러면 9-1이라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거든. 근데 걔네들의 뭐를 물어봤냐면 합을 물어봤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6이라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6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요.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 게다가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점점 삼각함수의 성질이 나타나고 있구나. 실제로 삼각함수의 성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인이나 코사인만 있는 식으로 고쳐내는 연습들을 우리가 한번 계속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2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얘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의 두근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몽땅의 제곱과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은 얘네들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근이 복잡하잖아. 근데 한 근을 봤더니 사인과 코사인의 몽땅의 제곱이야. 합의 몽땅의 제곱이야. 앞으로 여러분이 이거는 딱 나오는 순간 바로 고치는 습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예요. 그런데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야? 1이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제는 바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몽땅의 제곱은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한 근이 요건 거야. 그리고 다른 한 근은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였던 겁니다. 그러면 어렵잖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하나 t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t가 되고 얘는 뭐라고 놓을 수 있어? t라고 놓을 수 있는데 다만 치환할 때는 반드시 써놓고 가세요.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치환할 때는 반드시 치환한 값의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는데 0보다는 세타가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세타가 작아. 그러면 사인의 값도 0과 1 사이, 코사인의 값도 0과 1 사이죠. 두개 곱하면 0과 1 사이에 두 배를 했으니 t의 값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바라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3k-1x 더하기 k는 0의 두 근이 뭐가 된 거야? 1 플러스 t와 t가 된 거야. 다만 그 t는 0과 2 사이에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한번 봅시다. 두개 더하면 1 플러스 2t거든.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의 3k-1, 즉 4분의 3k-1이래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t에 1 플러스 t가 되는데 얘는 얼마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어? 4분의 k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k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t를 사라지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4분의 k가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도 되냐면 얘를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4분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보니 4분의 k 자리에 3에다가 t에 1 플러스 t를 대입해서 요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2t는 요 값이랑 같아지지. 그러면 4로 곱해버릴게. 4 더하기 8t입니다. 그럼 4를 곱하면 12t 플러스 12t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되면서 한쪽으로 넘기면 12의 t제곱 플러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5는 0이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라는 것은 2와 6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5라는 건 1과 5인데 하나가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여기다 5 하면 10 빼기 6 하면 4가 나오죠. 그래서 2t 마이너스 1에 6t 플러스 5가 0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t의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1이겠죠. t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k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보면 k에다가, t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4분의 k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몽땅 다 우리가 얘네들을 사라지게 할게요. 그러면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는 거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근과 계수의 관계 잘 이용하면 미지수가 두 개고 식이 두 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잘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치환할 때는 똑같은 것이 나올 때는 치환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는 항상 그 치환한 값의 범위를 잘 정해놓고 가자라는 거.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몽땅의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몽땅 제곱은 1 플러스 2배 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쓸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이 글로 나와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만. 자,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어떤 모습에 대한 각의 크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도 여러분 충분히 해결해 낼수 있는 문제고요. 그러기에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셨죠? 자, 한번 볼게요. 좌표평면에서 제1사분면에 있는 점 P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고요. 또 P를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X축에 대하여도 대칭이동시킬 거고,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Y는 X를 그려놓고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 Y는 X가 있을 텐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를 여기다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이 P가 있었어. 이 P가 있는데, 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대요. 그럼 선생님이 항상 기억하라는 건,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이 각이 같아지면서, 요렇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라고 둔 거냐면 여기는 이 점을 Q라고 둔 거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P에 대해서 얘를 뭐 하자 그랬냐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하래. 자, 이렇게 간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을 R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잘 살펴봐봐. 여기가 직선 y는 x다 보니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같아야 돼. 근데 얘랑 얘랑이 x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볼게. 이때 ROP예요. 얘를 알파, POQ를 베타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 ROP를 알파라고 뒀고요. POQ를 베타라고 뒀어. 그러면 X 두 개, 점두 개야. 그런데 여기서 봤더니만, 이 2분의 파이를 봤더니만, X 두 개, 점두 개, X 두 개야. 자, 여러분이 이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냐면,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강력한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인 알파를 사인 베타로 나눴더니 2분의 1이고, 이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베타라는 i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쓸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베타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쓸수 있어서 얘는 뭐랑 같으냐면 코사인 알파랑 같았던 거야. 즉,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얼마였다라는 거예요. 2분의 1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내가 궁금한 건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의 합이야. 그럼 여기서 코사인 알파를 어떻게든 구해내면 코사인 베타는 우리가 또 볼까? 코사인 알파에다가 코사인 베타는 베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뭐랑 같아요? 사인 알파랑 같죠. 즉, 코사인 알파에다가 사인 알파를 더한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얘네들을 우리가 대각선으로 곱해버리면 두 배의 사인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런데 나는 사인 알파든 코사인 알파든 구하면 이제 끝나는 문제가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인 제곱 알파에다가 코사인 제곱 알파를 더하면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해 봅시다. 코사인 알파는 두 배의 사인 알파다 보니까 사인 제곱 알파에 네 배의 사인 제곱 알파를 하면 얘가 1인 거야. 다섯 배의 사인 제곱 알파가 1이야.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얼마가 됩니까? 5분의 1이 돼요. 자, P가 몇 사분면에 있었어? 제1사분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인의 값은 양의 값이죠. 그래서 루트 5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의 값도 바로 구해낼 수 있어서 루트 5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고요. 문제에서 코사인 알파랑 사인 알파를 더하래. 그러면 루트 5분의 3이 되는데 이제 유리화해서 마무리할게요. 5분의 3 루트 5가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y축에 대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던가 아니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던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인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좀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런 유형이 왕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우리 이제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코사인 제곱이 이렇게 쭈루룩 나타나 있는데 얘가 2분의 15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전혀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우선은 여러분이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파이예요.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2파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3파이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건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코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야. 코사인 제곱에 2분의 파이? 얼마죠? 0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앞에 있는 아이는 뭐가 있어요?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바로 앞에 n-1파이가 있었을 거고, 그 앞에는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n-2파이가 있었을 거야. 그럼 그 앞에는 코사인 제곱에 2n분의 n-3파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모습이었을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 다 더해냈을 때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2분의 15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봤더니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항상 각을 잘 쳐다봅니다. 2n분의 파이가 있고요. 2n분의 n-1파이가 있다라고 해봐. 얘네 둘을 한번 더해볼게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코사인 제곱의 2n분의 n-1파이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의 제곱이야. 그럼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사인 제곱의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얘도 그러면 같은 이유로, 얘도 같은 이유로 다 얘네들은 뭐가 될까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 돼서 몽땅 다 얼마가 될 거야? 1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얘네들을 더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가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자, 각각이 1이 될 건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잘 맞아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 n이라는 아이가 자연수거든? 근데 잘 생각해보자. n이라는 아이가 만약에 짝수계야. 그러면 얘는 지금 0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는 몇 개가 있었을 거야? n-1개가 있었을 거야. 즉, n이 짝수니까 1을 빼면 홀수계가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짝꿍이 다 만들어졌을 텐데, 짝수계가 아니라 홀수계가 있었으니 제일 가운데 누가 남아있었을 거야? 가운데 혼자 한 명이 짝꿍이 없이 남아있었을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봐봐. 2K가 있었고, 여기서 하나를 뺐어. 그럼 여기까지는 2K-1개가 될 건데, 여기서 또 하나가 더 빠지면, 자, 짝꿍이 만들어지는 아이들은 2K-2개가 두 개씩 짝꿍이 됐으니, 얘는 K-1개였을 거야. 근데 걔네들의 값이 다 1이기 때문에, 아, 이때는 K-1이 하나 있을 거고, 가장 가운데. 즉, 얘를 2로 나누면 K가 되겠지. 즉, 코사인 제곱에 n이 2k야. 그러니까 2 곱하기 n이니까 4k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2로 나눈 K파이가 있어서 코사인의 4분의 파인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2죠.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아, 그래서 K-1 플러스 2분의 1을 하면 얘는 2분의 15가 된 거야.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넘어가면 2분의 16, 즉 8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6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런데 N이 만약에 홀수개야. 홀수개면, 자, 얘가 지금 하나가 빠진 거야. 하나가 빠지면서 여기까지 몇 개가 있는 모습이냐면 2K-2개가 있는 모습인 거야. 그러면 얘는 짝수개이기 때문에 짝꿍이 잘 맞아졌어. 그래서 얘는 딱 몇 개가 있게 된 거야? K 빼기 1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쌍은 다 더하면 얼마야? 1이야. 따라서 얘는 K-1로 우리가 바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2분의 15가 돼야 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n의 값은 16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선은 조금 복잡한 코사인이나 사인의 값이 등장을 했어. 그럴 때 여러분이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값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딱 파악할 수 있었던 건 뭐야? 마지막은 무조건 0이야. 그럼 그 앞에 어땠지? 그 앞에 어땠지? 그 앞에 어땠지? 몇 개만 써놓으면 얘네들의 관계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꼴이었던 거야. 얘네들의 관계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얘네들의 관계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의 꼴이기 때문에, 아,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고치면 얘는 사인으로 고치고, 얘네 둘을 더하면 1이라서 1, 1, 1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우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더할 때 막 신난다고 막 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개를 더하는데 얘네들이 다 같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게 돼. 그럼 5개, 5개로 딱 짝이 맞는데 9개였어. 그럼 4개씩, 4개씩만 짝이 맞죠. 그럼 가운데 있는 아이는 혼자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31번 문제는 실제로도 실수를 꽤 많이 할 수 있는 실수 유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신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을 거를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잘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31번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32번 문항부터 또 해가지고서는 우리 그 삼각함수와의 관계들 하나하나, 삼각함수 그래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 같은 게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규고요. 자, 내신 빈출 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독립시행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 놓으셨으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건데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내가 문제를 좀 잘못 해석한 거 아닌가 이런 걸 좀 판단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입니다. 예전엔 그 신문방송학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오래된 느낌이 좀 들죠? 근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라고 요즘은 이제 다 쓰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PD가 되거나 이제 방송계 쪽으로 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미디어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스토리텔러라고 써놨는데요. 언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이야기를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학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계열을 희망한다면 요즘은 워낙 이런 창구들이 많잖아요. 예전에는 TV만 있었는데 요즘은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매체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매일매일 하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수시로 하시는 SNS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 동영상이 주로 나오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머릿속으로 창의적인 생각만 잘 갖고 계시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계 쪽 희망하는 친구들은요. 다양한 방송들을 보는 것도 또 좋겠지만 다양한 이야기거리,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막 방송만 잘 보면 되겠지. 뭐 좋은 예능, 재밌는 좋은 다큐, 재밌는 예능. 그런 것들 보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가치관들을 키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문제를 주로 풀어볼 거고요. 25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독립시행이라는 건 어쨌든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그 같은 시행을 반복할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몇 번째 나오느냐.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걸 이용하는 게 첫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남학생 12명, 여학생 8명이 어느 학급에서 매일 임의로 한 명의 학생을 뽑아 그날의 환경 도우미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보면서 좀 슬펐던 게 요 마지막 줄에 단 한 학생이 여러 번 환경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 좀 정말 별로예요.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여러 번 하지 않아요. 그죠? 자, 어쨌든 어느 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환경 도우미를 한 명씩 뽑는데요. 5일 중에 남학생이 3일 동안 환경 도우미를 맡게 될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남학생일 확률부터 먼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학생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5일 중에 3일 동안. 그죠? 그래서 20분에 12가 남학생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5분에 3이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여학생의 확률이겠죠. 5분에 2가 될 거야. 괜찮나요? 그러면 5일 동안이야. 5일 중에 며칠?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3일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5C 3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 남학생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5분의 3이 3번 나와야 되고요. 5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면 되겠다. 월요일이 있겠고, 화요일이 있겠고, 수요일이 있겠고, 목요일이 있겠고, 금요일이 있겠고, 다 다른 요일이잖아.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날짜, 이렇게 월수목에 남학생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 화, 목금에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을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경우에 대한 게 요 앞에 있는 거라고요. 괜찮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5C2랑 똑같으니까 10이라고 쓰고요. 얘는 5에 5제곱분에 그 다음 여기 위에 있는 건 27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됐어요? 약분할 거 약분해야 되겠죠? 5 하나만 약분하자. 2, 그 다음 5에 4제곱. 그러면 5의 4제곱은 625가 될 거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8이니까 27 곱하기 8, 56,
216인가요? 216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 객관식으로 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분모에 있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똑같은 분모로 해놓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냥 분자에 해당하는 것만 정확하게 찾아도 정답이겠죠. 그래서 조금씩 뭐 별거 아니지만 시간을 단축하는 팁이기도 합니다. 25번 해봤고요. 그 다음 26번으로 갑니다. 뭐 문제는 짧은데 동전 6개를 동시에 던진대요.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두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 중에 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딱 던졌을 때두 개가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끝내고요. 그 다음 던졌을 때몇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어? 세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 던졌을 때 다섯 개 나오는 경우도 있겠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걸 따로따로 구해주셔야 돼요. 여섯 개 중에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앞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2분의 1짜리가 두 개. 그 다음 2분의 1이 네 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차피 확률이 똑같잖아. 그래서 2분의 1에 여섯 제곱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여섯 개 중에 몇 개요? 세 개가 와요. 그리고 2분의 1짜리가 몇 개? 여섯 개다.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올 거고요. 2분의 1에 몇 제곱? 여섯 제곱이 오겠다. 그래서 동전에 대한 건 독립시행 파트 나오면 앞뒷면의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 계산하기는 좀 수월합니다. 얘는 얼마? 2의 6제곱분의 6, 5, 32로 나누니까 15가 되고요. 2의 6제곱분의 20이 될 거고요. 2의 6제곱분의 6이 되겠다. 결국은 요세 개를 다 더해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사건들이 요런 사건이니까. 그래서 얼마? 2의 6제곱분의 35. 여기 6 더하면 41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2의 6제곱은 8, 8에 64니까 64분의 41이라고 요약하면 되겠죠. 요 정도는 해줘야 돼. 그죠? 2의 10제곱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2의 11제곱, 2의 12제곱, 2의 13제곱 요 정도로 커지면 대부분 객관식이라면 2의 몇 제곱의 형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다평, 단다평으로 나온다. 그러면 2의 그 정도의 거듭제곱은 나오지 않습니다. 26번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27번으로 갑니다.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독립시행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독립시행을 떠올려서 풀수 있어요. 매번 주의해야 돼요. 주제에 맞게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아무 정보 없이 접근해 놓고 해석을 한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맞는 풀이법을 생각해야지. 여기 독립시행 파트지. 거의 대부분 맞죠. 그래서 가끔 그 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뭐요 교재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필요한 친구들은요. 제일 좋은 방법은 꿀팁. 기존에 나왔던 학력평가 기출문제를 그냥 뽑으세요. 그럼 거기에는 단원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그 단원에 대한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높은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을 꾸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왜? 단원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온전히 머릿속으로 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 단원명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서 못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어떤 단원이지? 이게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인가? 아니면 이건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인가? 이것조차 헷갈리니까 당연히 문제풀이가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학력평가 같은 문제들은 단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통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 문제 퀄리티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들만 모아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 개 주사위를 6번 던져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나오겠죠, 원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6의 약수의 눈이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하겠구나, 6의 약수의 눈. 6의 약수에는 뭐예요? 1, 2, 3, 6이니까 3분의 2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은 3분의 2란 얘기야. 그게 두번 나올 확률을 A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서 두번 나와. 아니면 뭐 여기에서 이렇게 두번 나와. 이러한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6개 중에 두번 나옵니다. 그 위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런 다음 3분의 2짜리가 몇번 있고요? 두 번. 내가 원하는 거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게 3분의 1이고 이게 몇번 나와야 돼? 네번 나와야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A야. 자, 밑에 6의 약수의 눈이 몇번 나온대요? 세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섯 번 중에 세번 나와. 3분의 2짜리가 세번 와야 되고요. 3분의 1짜리가 몇번 와야 돼요? 세번 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 B예요, B. 이렇게. 괜찮지? 따라서 이 문제는 특이하게 a분의 b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식을 써놓고 약분할 거다 약분해 놓고 시작을 하자. 62에 3분의 2에 2개에 3분의 1에 4개가 있고요. 63에 3분의 2에 세제곱, 3분의 1에 세제곱 이렇게 하면 얘가 a분의 b가 되더라. 자, 약분할까요? 여기 있는 거두 개씩 날라갈 거야. 3분의 2가 남고요.
여기는

해서 배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 이항정리를 바탕으로 또 이항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독립시행과 그 이항정리, 이항분포가 연결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를 요 독립시행으로 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 확률을 이용해서 이항정리로 또 확장하는. 그래서 여기는 단순하게 확률로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특히나 내신에서는 이쪽 파트가 이제 그 중간과 기말고사 중에 한쪽에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통계 파트하고. 그러니까 좀 긴장을 하시고 요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개념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서로 같은 색의 공을 꺼내낼 수가 2일 확률은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같은 색이 나오는 게두 번이다. 문제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흰 공이 두개 있고요. 검은 공이 세 개가 들어있더라. 이때 두 개를 동시에 꺼내.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확률 구하려면 표본 공간에 대한 거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처리해야 되잖아. 일단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꺼내겠죠. 괜찮아? 그들 중에 같은 색의 공을 꺼낸, 그러니까 같은 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흰 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검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가 아예 다른 거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흰색이 나왔을 때는 2C2가 될 거고요. 검은색이 나왔을 때는 3C2가 됐을 거야. 그럼 이두 개를 더해. 이걸 구하는 게 우선이야. 이게 뭔데? 내가 원하는 사건 A의 확률이라는 거죠. 까딱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은 예입니다. 라는 거고, 이걸 반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독립시행으로 들어가는 거야. 계산을 해요. 10개 중에. 1. 더하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약분하면 5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한번 했을 때 5분의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넣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때 그때마다 얘는 똑같은 확률로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요? 세 번을 반복해요. 그럼 세번 중에 같은 색이 나오는 게몇 번이어야 돼? 두 번이어야 돼. 32가 될 거고요. 5분의 2에다가 얼마가 되겠어? 그렇죠.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는 5분의 3에 1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나오는 위치 선택이야. 세번 중에 몇 번째 나오느냐. 그리고 얘들은 그거에 대한 확률 계산이 되겠죠. 자, 3 곱하기 5의 몇 제곱? 3 제곱. 4 곱하기 3이니까 12가 되나요? 그럼 여기 있는 건 125분의 얼마? 36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단순하게 내가 한번 했을 때 나오는 사건의 확률만 잘 구해주면 거기다가 위치 결정하는 경우의 수만 곱해주면 되는구나. 논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컨비네이션이나 아니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그냥 쉽게 쉽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게 아닌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같은 것이 여러 번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원하는 사건이 A가 있겠고 B가 있겠고 C가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얘들이 각각 몇번 나오느냐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에는요. 너무 조합, 요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들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잘 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확률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나오는 횟수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29번까지 해봤고요. 30번으로 갑니다. 30번. 학생 A는 숫자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학생 B는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네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두 학생이 각각 가지고 있는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씩을 뽑아. 더큰 숫자가 적힌 카드를 뽑는 학생이 이기는 게임이래요. A하고 B가 하나씩을 뽑아.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몇개 없어. A는 2, 3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B는 더 많아. 1, 2, 3, 4가 있어. 그러니까 뭘 꺼내냐에 따라서 누가 이기는지가 결정이 나겠죠. 실제 카드 게임 같은 느낌이야. 이걸 몇번 반복한대요? 4번 반복을 한대요. 학생 A가 3번 이상 이길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했을 때 원하는 사건을 정리를 해보자. A가 이기는 사건이지. 그럼 얘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딱한번 했을 때 A가 이겨야 된다. 그럼 한번 상황을 보자. A가 갖고 있는 건 2, 3이고요. B가 갖고 있는 건 1, 2, 3, 4가 될 거예요.

이긴다는 건 A가 더큰 거를 내보내야 된다는 얘기죠. 순서상으로서 2를 꺼냈어. 그럼 얘는 1만 꺼내야 돼. 자, 얘가 3을 꺼냈어요. 그럼 얘는 1을 꺼내도 되고요. 얘는 3을 꺼냈으면 얘가 2를 꺼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뽑은 카드를 다음 시행에서 다시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의 의미야? 복원 추출이에요. 그러니까 4번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상황으로 시행을 하는 거다. 자, 그러면 A가 이기는 거에 대한 확률부터 구한다고 했잖아요. 전체는 어떻게 될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두 가지가 있겠지. B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네 가지. 이게 표본 공간이야. 순서상을 구성하는 경우에서랑 똑같죠. 8이 될 거고요. 그 중에 A가 이기는 거에 대한 경우에서는 딱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 8분의 3이라고 하는 한번 시행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확률 8분의 3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번 반복해요? 4번 했을 때 3번 이겨야 된대. 그럼 얘는 8분의 3짜리가 3번이 돼야 되고요. 8분의 5짜리가 몇번 돼야 돼요? 한 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중에 4번이 될 거고요. 8분의 3짜리가 4번이 와야 되고, 그 다음 8분의 5가 내가 원하지 않는 거야? 이게 0번 이렇게 오겠다. 얘는 어차피 뭐 쓰나 마나인 거고. 자, 얘 구하면 그냥 답이 되겠죠? 첫 번째나 두 번째 이거 보게 되면 8의 4제곱이잖아요. 8의 4제곱이면 2의 3제곱에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이야. 그요 정도는 그냥 쓰자. 2의 12제곱으로. 알겠지? 자, 위에 거 계산합니다. 4 곱하기 27 곱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다음 더하기 여기 있는 건 요거 1이니까 81이죠. 계산해 보면 요거 20이라고 할까요? 그럼 20에 27이니까 540 더하기 81일 거고요. 밑에 있는 건 2의 12제곱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2의 12제곱에 얼마? 6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객관식으로 나와 있고요. 분모도 2의 12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답을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뭐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올 때는 2의 12제곱이 계산이 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 눈치껏 하면 돼요. 계산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2의 10제곱이 1024니까 1024에다가 두 배하고 또두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때 주의하셔야 될게 여기에 엮여서 나오는 게 우리 언제였죠? 확률 파트, 경우의 수 파트 할때 되게 많이 했던 거. 여사건으로 풀수 있는 경우들도 있더라.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왜 아니냐? 세번 이상이기 때문에 이 친구하고 반대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A가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있고, A가 한번 나오는 게 있고, A가 두번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 케이스 몇 가지예요? 세 가지야. 근데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 그 케이스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여사건으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사건을 활용한 문제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여사건은 통계든, 뭐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어디에도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이걸 확률화 통계에서는 단원을 딱 나눠서 여사건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문제에 대한 거막 설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 확률화 통계 전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어려운 문제들은 대부분 여사건을 투입을 해요. 그래서 이 여사건 문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뭐 여사건만 따로 복습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절대. 그냥 경우의 수 문제들을 풀때 무조건 여사건적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는 쉽겠다, 이건 여사건을 풀면 어렵겠다, 이런 판단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여사건을 쓰는 게 좋을지가 어느 정도 생각이 될 테니까요. 아셨죠? 그래서 독립시행은 지금까지 풀어본 것도 그렇겠지만 상황 자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뭐 뒤에도 나오는데 점수에 대한 거랑 연결된 문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건 좀 어려운 문제들로 확장될 수 있어. 그래서 그 기본이 이제 빈출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이는 조금 꼼꼼하게 할 겁니다. 왜? 확장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3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1번. 5명의 학생이 각자 5개의 숫자를 모두 임의로 일렬로 나열하여 5자리의 수를 만든대요. 맞는 수가 4에 배수되면

배수인 학생이 3명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배수에 대한 게 나왔는데 흔하지 않게 사회배수가 나와 있죠? 요것부터 알아야 돼. 사회배수를 결정짓는 거는요, 끝에 두 자리가 4의 배수여야 돼요. 몰랐던 친구들은 체크를 좀 해놓으시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일단 끝두 자리부터 만들어 보자. 제일 중요한 거야. 다섯 자리를 만들기 전에 맨 마지막에 있는 끝에 두 자리를 결정 지어야 이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1, 2, 3, 4, 5 중에서. 이런 거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케이스를 나누면 돼. 심플하게.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왔을 때 1의 자리를 결정하고요. 10의 자리에 또 다른 게 왔을 때 1의 자리가 얼마가 와야 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1이라고 한번 결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 중에 4의 배수가 될수 있는 거는 12가 있겠고, 16이 있겠고, 그죠? 그럼 여기서 찾으면 돼. 12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끝. 자, 2가 와요. 그럼 이 다음에 0이 오면 되겠지만 0은 없잖아. 그럼 그 다음 올수 있는 게 뭐야? 2, 4야. 이렇게 찾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죠? 3으로 찾아요? 그럼 3, 2가 있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뭐 4가 나왔을 때 4, 4에 대한 것도 볼까 했더니 여기서는 임의로 1열로 나열하는 거라 중복을 허용한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4 다음에 올수 있는 거는 없다. 알겠지? 4의 배수로서. 자, 5 다음에 올수 있는 거 있습니다. 얼마가 있죠? 5, 2가 있습니다. 요거 혹시 빠뜨린 친구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요네 가지의 케이스로 나눠주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오게 되는 각각에 대한 확률들만 처리를 한번 해보자. 끝에 1, 2를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들은 앞에다가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4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남아있는 3개를 앞에 있는 거 배치를 해. 3팩토리알. 그런 다음 뒤에 나오는 형태는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팩토리알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경우의 수고, 내가 원하는. 요 끝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확률이잖아. 전체 5명을, 아니, 5개를 배치를 해요. 일렬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약분해. 5, 4, 그리고 여기 3팩토리알. 그리고 5, 4 중에 4랑 약분될 거니까 얼마? 5분의 1이 되겠다.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A가 되도록 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먼저 잘 구해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얘가 몇번 나오고 하는 것들은 그냥 경우의 수 처리가 될 거니까. 자, 3명 1 확률은 그럼 5명 중에 몇 명이어야 된대요? 3명이어야 된대요. 5분의 1, 3명, 5분의 2. 그 다음 뭐야? 그렇지. 2가 와야 되겠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있는 거는, 10개. 그 다음 이 친구는 5의 몇 제곱? 5제곱인가요?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다. 약분할 거 약분해야 돼요. 여기 2가 있겠고요. 5의 4제곱입니다. 그럼 25의 제곱이니까 얼마 나와요? 625가 나올 거고, 그들 중에서 여긴 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10이니까, 아, 5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죠. 왜 갑자기 5분의 2야? 5분의 4. 1에서 빼야 되니까. 맞습니까? 이게 5분의 1이니까 반대되는 건 5분의 4지. 따라서 여기 있는 거는 4의 제곱으로 쓰자. 이랬네.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3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625분의 32가 나올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반대되는 걸 굳이 뭐 구할 필요 없고 1에서 빼서 처리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거듭제곱과 이 경우의 수가 핵심 포인트. 어려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됐어요? 좋아요. 32번으로 가자. 1이 적혀 있는 공 1개, 2가 적혀 있는 공 2개, 3이 적혀 있는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가 n이면 1개의 동전을 n번 던진대요. 자, 이렇게 어떤 미지수의 형태로 나오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맞아.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예시 없이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은 n이나 뭐 x나 p나 q나 이런 미지수의 형태가 나온다면 무조건 예시를 들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상황을 보자. 이 주머니에 있는 게 1이 하나 있고요. 2가 적혀 있는 게 2개가 있고, 3이 적혀 있는 게 3개가 있어.

한 개를 꺼냈더니 꺼낸 수가 n인데요. 이 n이 2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동전을 몇번 던진다는 얘기야? 아, 두 번.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내가 동전을 던질 횟수를 뭘로 결정하겠다? 이 주머니에서 결정하겠다. 이해되시죠?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3을 뽑았어요. n은 3이야. 그러면 동전을 몇번 던진다고? 3번을 던지는구나.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동전을 한번 던지는 경우도 있겠고, 두번 던지는 경우도 있겠고요. 세번 던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 뭔가 당연히 확률들이 다르게 나오겠지. 그걸 이제 의도한 겁니다, 출제자가. 앞면이 나온 횟수가 2일 확률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지. 뭐예요? 요거 안 돼. 얘는 1에 대한 거. 왜? 얘는 동전을 몇번 던져요? 한번 던지잖아. 그럼 요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는 거야. 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2여야 되기 때문에 최소 두 번이어야 된다.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됩니다, 얘가. 요 케이스 하나, 요거 케이스 하나. 케이스 1번, 케이스 2번 가시면 되고요. 자, 케이스 1번일 때 한번 보자. 일단 2가 나오는 확률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얼마? 요 안에서 2가 나오는 거니까 6분의 2가 될 거야. 3분의 1. 돼요? 두 번째. 세개 던지려면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얼마야 얘도? 6분의 3입니다. 약분해서 쓸까요, 그냥? 2분의 1이더라. 됐지? 자, 그런 다음. 동전을 그만큼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번 중에 두번 던지고요. 그 중에 앞면이 나오는 건데 두번다 나와야 돼. 앞면 2분의 1 나오는 확률 두 번이고요. 그 다음, 여기 2분의 1에다가 여기에 얘는 몇번 던져? 아까 전에 밑에 있는 건? 세번 던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세번 중에 두 번을 던져요. 그런 다음에 2분의 1짜리가 원래는 두개 있고 원래는 한개 있는 거지만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나 확률은 어차피 2분의 1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에 세제곱을 해주면 돼. 자, 처리합니다. 여기 있는 거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처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3이거든요. 그럼 8분의 3이랑 2분의 1이랑 곱하면 16분의 8분의 3이니까 3. 이렇게 되겠다. 됐어. 통분을 해요. 12분의 1. 16분의 3. 그러면 4로 할까요? 48로 되겠다. 이렇게 곱해서 9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얼마? 4가 되겠구나. 그럼 48분의 얼마? 13이 정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도 결국 이런 거야. 여기서 일단 n의 값을 결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 그 다음 요만큼에 대한 전개가 곱셈 정리로 활용이 된 거죠. 첫 번째 일단 시행을 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이걸 처리를 하는 거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독립 시행까지 왔을 때그 모든 개념들이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 처음에 배웠던 개념, 그 다음 배우는 개념, 이런 것들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요. 아주 작게나마. 그리고 고1 때는 어떤 내용을 배워? 그 시작들을 배우는 거야. 그럼 중학교 때는 그 시작들의 밑바탕이 되는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학평을 봤을 때 중학교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중학교 내용들이 고1에서 가장 필요한 개념들만 사용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빠르게 복습을 하고, 고1 개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들이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으로 쭉 연결되기보다는요, 다항식에 대한 것,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것, 경우의 수에 대한 것, 행렬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좀 분절되어 있어요. 그럼 그 분절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각각의 분절된 개념들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배우는 개념들로 이렇게 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1 수학이 되게 중요해요. 공통수학 1과 공통수학 2를 잘 해야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위계가 쌓여가지고 내 실력을 만드는 건데, 공통수학이 수능에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놓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야. 그걸 잘해야 위에 있는 대수나 미적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고3 돼서 중학교 개념을 다시 보려고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늦습니다. 혹시나 중학교 개념을 보더라도 고등학교에 필요한 중학교 것만 선별해서 봐야지. 고3 돼가지고 뭐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막 도형에 대한 것들 일일이 다 정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좀 시간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거나 아니면 대수나 미적분 할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중학교 개념들을 좀 펼쳐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개념들이 쌓여가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가 사실 단원별로 연관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해도 지금 단원들이 쭉 연결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치? 수학이라는 건 되돌아가려면 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정석 코스대로 밟아서 완벽하게 하면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통계 쪽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33번으로 가보죠. 이 문제가 통계 파트랑 연결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문제 자체에 대한 해석은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지는 써놓으시면 돼요. 이항 분포. 참고로 말하면 이제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B에 n,p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것들을 구해가는 건데 요 P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형태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요.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확률을 구한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연관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항 분포가 얘를 구하기 어려워서 어려운 거야. 단순하게 이항분포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이면, 자, 이런 형태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홀수이면 3점을 주고요. 짝수이면 몇 점을 얻어요? 1점을 얻는데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도 나와. 홀수일 때는 플러스 1점을 하고요.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1점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점수에 대한 얘기를 또 묻습니다. 근데 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얻은 점수의 합이 14점일 확률은 이렇게 묻는 거죠. 괜찮아? 자,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 6번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6번까지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14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냥 자연수의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 뒤에 있는 이항분포 파트에서 활용하게 되는 어떤 그 유형 풀이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이 홀수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일단 전체 36분의가 되겠지. 맞니? 그런 다음에 홀수 홀수를 곱해야 곱이 홀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3에서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될 거야. 그럼 얘에 대한 확률은 얼마? 4분의 1이죠. 그럼 두 가지로 이제 쪼개가지고 정리를 해볼까요? 곱이 홀수. 곱이 뭐인 경우도 있겠어? 짝수인 경우도 있겠죠.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봤더니 얘는 4분의 1이었고요. 얘는 얼마? 4분의 3이었더라. 자, 그 다음. 얘는 3점을 얻어. 얘는 1점을 얻어요. 그래서 얘가 몇번 시행을 한대요? 6번 시행을 한대요. 그러면 얘들로 어떤 6번이라고 하는 걸 조합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요거라고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게몇번 나오는지,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몇번 나오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이렇게 조합할 수 있겠죠. 적당하게 예시를 들어서 체크를 하는 거야. 3점이 몇 개, 1점이 몇 개, 이런 식으로. 3점이 3개가 온다고 해봐요. 그럼 3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얘가 9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1점짜리가 무조건 3번 와야 돼요. 왜? 6번을 반복한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몇 점이야? 3점이야. 2개 더 하면 몇 점? 12점이야. 이런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얘가 14점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씩 늘려볼까? 3 곱하기 4를 해보자. 12가 될 거고요. 얘는 1 곱하기 2가 되겠죠. 왜? 횟수는 4번이고 여기는 2번이었으니까. 맞아? 그럼 얘몇 점? 2점. 두개더 하면 얼마예요? 14점. 오케이.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그러면 이 횟수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찾았죠. 그걸 바탕으로 써요. 여기를 쓰면 돼. 몇 번씩이냐? 여섯 번 중에 얘가 몇번 나온대요? 네번 나온대요. 2점을, 3점이었죠? 3점을 얻는 게 4번이야. 3점을 얻는 확률이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거 숫자 뭐? 4가 와야 되고. 여기 오는 거 숫자 얼마 와야 돼? 2가 와야 된다. 괜찮아? 그래서 얘는 4의 4제곱, 4의 제곱이니까 4의 6제곱이 와야 되고요. 6, 5, 30을 2로 나누면 될 거야. 그러면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9가 올 거예요. 그러면 9, 5, 40 보니까 135가 될 거고요. 얘도 2의 몇 제곱이야? 2의 12제곱인가요? 따라서 정리하면 2의 12제곱분의 135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거 어떻게 했죠? 일일이 다 한번 해봤지. 그럼 이게 만약에 뭐 마이너스가 있거나 조금 더 숫자가 간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풀어? 그래서 이럴 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냐? 점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3점을 얻게 되는 그게 나오는 횟수를 R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3점을 얻는 걸. 그러면 1점을 얻는 건 반대로 내가 총 해야 되는 횟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R로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아. 그게 얼마? 6 R번이라고요. 자, 이러한 표현을 기억해 두세요. 이거 중요한 표현의 형태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횟수를 R번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는 확률을, 아니, 나오는 경우의 수를 6-R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여기부터 출발해서 나중에 이 확률 변수를 바꾸는 파트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거 구해보자. 3 곱하기 R. 이게 3R 점이 되겠죠. 얘는 얼마예요? 1점이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6-R점이 되는 거야. 요거 다 합쳤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몇 점이래요? 14점. 그럼 해봐. 2R 더하기 6은 14가 될 거고요. 2R은 8이에요. 아, 그러니까 R이 몇 번? 4번이구나.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접근을 한 거죠. 물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저도 그냥 이거 직접 대입해서 하거든요. 몇개안될것 같아서. 이게 가능한 경우가 해봤자 진짜 많아야 두개 정도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하나잖아요. R이 네번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충분하다고요. 요거는 계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통계에서는 확률 변수를 이제 바꿉니다. 점수에서 횟수로 바꾸거나 횟수에서 점수로 바꾸거나 해서 그걸 통해 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과정들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 중요합니다, 정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이 뒤는 똑같아. 여기가 네 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는 두 번이 될 거고 이 R을 이용해서 내가 일반화를 하는 거죠. 여섯 번 중에 네 번으로 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4분의 1의 4제곱이 올 거고 4분의 3짜리가 몇 번? 제곱 이렇게 올 거다. 그래서 이러한 프리의 장점과 이러한 프리의 장점을 판단을 할 때요, 왼쪽에 있는 건좀더 직관적으로 바로 할수 있다는 거, 오른쪽에 있는 장점은 빠짐없이 할수 있다는 거, 확신을 갖고 할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도 있긴 있거든.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2의 12제곱에 135가 나오게 됩니다. 독립시행에 대한 문제들을 쭉 풀었거든요. 서술형 문제는 이제 놔뒀는데, 서술형도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좀 꼼꼼하게 쓰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서술형 때는 제가 독립시행은 어떤 식으로 써야 점수가 안 깎이는지 그런 식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독립시행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복습하시고 퀴즈 문제 푸시고 후기에 남겨주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서술형이랑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내신 만점 수능특강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 문제 풀 건데 표문제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 그치? 내신이건 수능이건 표문제는 머리 아픈 게 맞는데 내신은 특히 문항수도 또 많으니까 더 많이 연습하시고 여기서 더 많이 연습하면 수능 준비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번 시간에 현대사회 변화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능도 여기서 골고루 출제하는 추세야. 그러니까 뭐 학교 시험이나 수능이나 이제 싱크로율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사회 변화에서 뭐 세계화, 이 수능도 나옵니다. 사실 저는 이 세계화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세계화는 사회문화과야 이렇게 우리 거야라고 주장하기에는 모든 과목에서 나와서 이게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얘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도 나오겠죠. 그리고 현대사회 변화 두 번째 뭐냐면 정보화입니다. 이 정보화는 뭐 100% 나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는 출제할 수 있는 게 정보사회랑 산업사회를 비교하는 문제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사회 문제점 하나. 그래서 세계화 하나, 정보사회 문제 두 개 이렇게 출제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현대사회 변화로서 인구, 즉 저출산 고령화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 저출산 고령화가 뭐 개념으로 출제되진 않겠죠. 저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화가 뭐 별표 두 개, 그럼 얘가 별표 세 개. 가 되겠습니다. 다문화적 사회로의 변화가 또 현대사회 변화인데, 얘가 단독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학교 시험이나 또는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현대사회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죠.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 진짜 많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 전쟁도 사실은 우리 전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 대표적으로 전쟁, 테러, 그리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예까지 해서 뭔가 막 별도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제별로 문제를 이렇게 모아놓고 정리하면서 문제 풀면서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파트는. 그러면 먼저 세계화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가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세계화, 정보사회, 저출산 고령화 표문제 이렇게 됩니다. 가겠습니다. 세계화는 삶의 공간이 국경을 넘었어. 그렇죠. 오늘도 이게 딱 그 포털 사이트의 기사 보니까 여러분 포털 사이트 기사 이런 거 잘 안 보시죠? 저는 휴대폰 들고 뭐 할 거 없으면 그냥 포털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고 보는데 보니까 BTS가 벌써 몇 주째 예, 빌보드에 뭐 3위에 안착했다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가 제작 발표한 노래가 우리나라 안에서 인기를 끌고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세계화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는 것. 이게 바로 세계화다.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쉽게 말하면 인터넷,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국경의 장벽이 약화되면서 같은 문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같이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 분업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마치 우리나라가 이 휴대폰을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생산, 전 세계적 브랜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각종 다양한 부품들은 전 세계에서 조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계화를 가속화시킨 요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입니다. 기술의 발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자유무역하자. 뭐 이거죠. 그래서 세계화의 의미, 원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계화의 의미할 때 그냥 한마디로 국경의 장벽이 약화된다, 상호 의존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큰 역할을 했다. 한 번씩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봐주시고, 세계화의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요렇게 가지고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고, 기업은 세계화돼서 더 넓은 시장을 갖게 된 거죠. 오늘날 다국적 기업의 활동들이 정말 확대되고 있고, 다국적 기업의 어떤 그 기업의 수익 이런 것들은 심지어는 어떤 나라의 예산 이런 것보다 클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죠. 그리고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됩니다. 이게 가능해진 게 뭐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즉, 딱 우리 국경 안에서 우리만의 룰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서 봐.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받는 거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인권이 안 지켜져 있어?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지. 그치? 전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소통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같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가 전 세계로 확산돼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전 세계가 교류하고 뭐 자유무역하고 이렇게 되면서 선진국은 돈이 많이 남는,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바꾸면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이고, 개발도상국들은요, 네, 교육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격차가 커지는 거야. 왜냐하면 원료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문화적 교류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가 어떤 힘센 문화의 영향력 하에 문화 획일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화의 획일화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약소국이나 소수민족의 문화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소멸하고.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국제적인 거대 자본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개별 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념 정리 살짝 해보았고요. 여러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학교 시험도 낼 거야. 왜냐하면 최근 수능도 나니까.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출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이렇게 나왔어. 세계화의 문제점. 세계화의 문제점입니다. 주제 찾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프리카의 바이러스 감염이 빈발하게 된 것은 병원체나 숙주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것은 다국적 기업들의 플랜테이션 농장 건설이 확대되어서 완충지 역할을 하던 산림이 파괴된 거야. 그러면서 야생동물 바이러스가 곧장 인간을 숙주 삼아서 숙주로 삼게 된 것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뭐냐면 야생 산림 이런 것들이 파괴되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 때문에.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바이러스 감염이 그 고기, 그 지역 내에 멈추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코로나 때도 겪어봤지만 뭐한 달도 안 돼서 전 세계에 발병자가

안 나온 나라가 없었잖아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렇게 전지구적 비상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인데, 국지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더 멀리 신속하게 실어나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뭐예요? 대륙간 항공망. 이로 인한 국가 간의 교류 증대. 그래서 바이러스 이슬비가 전 세계에 촥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화에 따라서 국경의 장벽이 약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활동, 대륙간 항공망으로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바이러스를 이런 전지구적 문제가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지. 국제 분업으로 국가 간의 빈부격차 심화되죠. 맞아. 맞는데 이 내용하고 맞아? 연결되기는 어렵죠. 두 번째,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해요. 왜냐하면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환경이 파괴되면서 그 환경에서 살수 있었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환경이 파괴되면서. 근데 이 내용은 또 아니죠. 국가 간 교류 증대로 개별국가의 자율성이 약화되는데 또그 내용도 아닙니다.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으로 뭐 갈등이 초래되고 전쟁이 나타나고 뭐 그런데 이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본의 이윤축으로 지역 문제가, 그렇지, 이거지. 지역 문제가 전 세계로 확산된 거죠.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는 게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불상사태로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 이슬비를 내리게 한 것은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라든가 전이 대륙간 항공망, 촘촘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다라고 한 내용이야.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도 이게 2025 9월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2026 9월에도 나왔습니다. 문제 다음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역시나 세계화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중적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우선 세계화는 1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이 서로 다른 경로를 채택하게 하는데 빈부격차 심하죠. 왜?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돈이 많이 남는.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않은 산업이 집중하게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종속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된 거야. 됐네. 한편 세계화는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의 생산 비용이 낮은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서 여기 선진국 안에서 볼게요. 보니까 자본가들은 이익을 얻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은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자본가들이 노동비가 낮은 다른 저개발국으로 이렇게 공장을 옮겨버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노동자들은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어. 개발도상국의 경우도 소득 증가 혜택은 자산감이 고숙련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어? 저 앞에 이중적이다라고 해놓고 어떻게? 국가 간의 격차. 그렇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 한편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선진국 안에서도 자본과 노동자. 개발도상국 안에서도 자본과 노동자. 즉 뭐냐면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무슨 국어 문제 푸는 것 같아. 비문학 문제 푸는 것 같아요. 해볼까? 정답 몇 번? 1번이지. 그치? 저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말하고 이렇게 두 내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세계화 관련해서는 학교 시험도 이와 같은 양상으로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관련해서 출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보화 살펴볼게요. 정보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부의 원천. 돈을 벌어다 주는 게 오늘날 뭐예요? 지식과 정보잖아.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있는 온갖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을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거기서 얻고,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 보고 있는 거, 정보통신기술의 지원을 받아서 교육활동도 이루어지지, 은행 업무도 이루어지지, 상거래도 이루어지지. 그쵸? 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정보화란 지식과 정보가 돈을 벌어다 준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서 일상의 삶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정보화입니다. 정보사회의 특징, 너무 잘 나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뭐라고요? 지식과 정보라고. 지식, 정보. 뭐가 되고요.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왜 정보통신 기술이 있으면 다 일이 되잖아요. 회의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문서 보고도 되고 다 되잖아요.

거잖아. 그러니까 집이 곧 직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가정과 직장이 그냥 가정이 곧 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정도가 높아짐, 통합이 확대됨, 높아짐. 정말 많이 나오는 선지입니다. 대면 접촉은 그렇지, 감소하지. 감소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양상이 커지게 되고요.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해.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또 하나, 이거는 우리가 2단원에서도 하고 3단원에서도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상입니다. 왜냐하면 2단원에서 우리 사회 조직의 운영 원리를 배웠어. 사회 조직, 회사. 산업사회에서는 관료제로. 정보사회에서는, 그렇지, 탈관료제. 여기 탈관료제 나옵니다. 이거 뭐 2단원에서. 그리고요, 3단원에서 우리 대중문화할 때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불렀고요. 대중매체는 산업사회의 대중매체가 있고 TV, 라디오 뭐 이런 것들, 신문 이런 것들이 있고 정보사회의 대중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하는 SNS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사회의 대중매체, 이게 쌍방향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쌍방향성이 뭐예요? 네, 정보 생산자하고 정보 소비자가 막 연결되어 있어. 자, 실시간 댓글로 막 이렇게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구나 정보 생산자가 될수 있어. 여러분도 될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탈관료제의 쌍방향성 통신 매체의 발달로 의사결정의 분권화. 즉, 뭔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 정보 소비자들이 막 의견을 낸다고. 이게 분권적 의사결정입니다. 탈관료제도 그런 특징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권화 경향. 이거 다 선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정보사회 문제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지식, 정보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 그러면 지식, 정보의 접근이 잘 어려우면 돈을 벌기도 어렵겠지. 그래서 가장 이 정보 격차가 많이 나는 세대가 노년층하고, 그렇죠? 젊은 세대, 세대 간의 정보 격차가 심각하죠. 다른 세상이 있는 건데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접근이 잘안 되니까. 저만 해도. 네. AI 시대가 온다는데 어떻게 바뀌지 상상도 안 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저희 엄마 세대, 저희 할머니 세대는 더 그러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을 만드는 거지. 왜냐하면 정보가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잘못된 정보 유포되는 거. 또 폐해가 심각하고요. 피상적 인간관계가 확산되죠. 직접 만나서 대면적이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시험 문제는 평가원은 정보사회 문제를 가지고 최근 많이 출제되는 추세인데, 그런데 학교 시험은 이 정보사회 특징 가지고 분명히 날 거고, 그다음에 얘도 가지고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정보사회 특징과 관련된 문제를 거기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전 문제 이렇게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이게 낼 거야. 정보사회랑 산업사회 비교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직업의 이질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업의 동질성이 가장 큰 데가 농업사회지. 그치? 아버지 직업, 그 본인 직업, 본인 자식들 직업이 다 농업이라고 하는 거 옆집. 네, 거의 비슷해. 그래서 동질성 정도가 가장 큰게 농업사회고, 그러다가 점차 직업 분화가 나타나고, 이 정보사회에서는 더 다양한 직업들이 나타나면서 직업 분화가 나타나면서 직업의 이질성이 더 커집니다. 점선보다. 따라서 실선 A가 뭐가 되냐면 정보사회가 되는 것이고 점선이 산업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해볼까요? A는 B에 비해서 이 정보사회는 탈관료제, 산업사회는요? 대량 생산. 이거 연결해야 돼. 정보사회의 다품종. 이거는 2단원에서도 했지만 여기서도 다시 다품종 소량 생산이에요. 여기 산업사회는요,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하면 당연히 대규모 조직이 나타나지. 대규모 조직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더라? 관료제. 정보사회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정보사회는 탈관료제. 이렇게 했던 거잖아. 예. 이것도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탈관료제 조직의 비중이 높다라고 해야 되고, B는 A에 비해서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서 노동, 자본이지, 여기서는.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보사회, 아니, 산업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네요. 그렇죠? 산업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 거 어떤 게? 맞아. 사회 다원화? 아니지. 사회 다원화, 다양화, 이런 것들은 정보사회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 되고,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니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산업사회에서 크게 나타나는데요. 점선. 가정과 일통의 분리 정도. 맞아? 그렇지. 여기 분리되어 있죠. 왜? 그 산업 현장에 가야 되잖아. 예. 근데 여기는요, 가정이 곧 일터, 재택근무의 확산. 분리정도 여기가 더 높고, 통합정도 여기가 더 높고, 예. 그래서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 간 대면 접촉, 대면 접촉 여기, 정보사회 비대면 접촉이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문제도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는데 이거 우리 다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4 6월에 출제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으로 다음 문제. 이제 정보사회 문제점 관련된 거. 그래서 특징 비교하는 문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고 이제 문제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니까 2024 9월, 그 다음에 2025, 2026 9월 해서 세번 연속 9월 모의평가에 정보사회 문제점, 그 다음에 그 뒤에 연이어서 세계화에 따른 문제점이 이렇게 출제됐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은 정보사회의 문제점하고 세계화의 문제점을 번갈아가면서 출제하나? 그런 양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읽어볼게.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금융 업무나 음식 주문과 같은 일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반면, 온라인을 활용한 삶의 편의성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소외됐다. 정보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은 정보통신기기의 구매 능력 정도,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정보에 대한 비용 지불 능력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 습득 능력 정도, 정보 서비스의 활용 능력 정도 등에 따라서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과 또 뒤처지는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정보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인데, 누군 소외되고 누구 뒤처졌어? 그럼 격차가 나는 거죠. 그렇죠? 심각한 사회 문제, 불평등.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보 생산자의 신뢰성 문제가 나타난다. 물론 정보사회 문제점이긴 한데 이거라고 보기 어렵고,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지체 현상? 문화지체 현상이 뭐야? 그치, 기술은 굉장히 빨리 가는데 의식, 제도, 규범은 못 따라가는 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세 번째, 비대면 관계의 증가로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정보사회 문제점은 맞긴 한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정답은? 그렇지. 이 정보 격차 얘기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소외된 사람,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다. 불평등을 만들어낼 거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보사회의 세계사와 살펴봤고, 정보사회 살펴봤고, 이제 뭐볼 차례냐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사회입니다. 개념이 별게 없어. 그래서 개념 간단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뭐의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노동할 사람. 이 노동할 사람이 15세에서 64세까지 해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으로 문제를 풀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인데 뭐냐면 0에서 14세 인구. 뭐겠어요? 유소년. 15세에서 64세 인구. 여기가 노동 가능 인구 또는 여기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 여기가 노년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생산 활동을 담당해서 여기 부양하고 여기를 부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구를 뭐라고 하냐면 부양 인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부양을 받지. 그치. 그래서 피부양 인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을 함께 되면 0에서 14세 인구도 줄어들고 여기로 유입되는 인구도 줄어들어서 당연히 노동력 부족해지죠. 또 뭐가? 그렇지.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기 인구들이 이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해야 되잖아. 이걸 바로 노년부양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저출산 때문에 저출산으로서 여기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 인구 대비 이 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증가해서 세대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그다음에 노인 복지 지출 증가로 정부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을 수도 있게 되겠고요. 노년 빈곤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표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다음 다문화적 사회로의 변화하고 나와 있습니다. 세계화와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지. 국경의 장벽이 약화되면서 이 생산 요소, 사람들 생산 요소 또는 노동 사람들, 자본 이런 것도 아주 자유롭게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가 됩니다. 한 사회 안에서 다른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영향 첫 번째,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야. 문화의 다양성이 강화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주 노동자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문제점은 사회적 편견, 차별에 따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사회 적응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냥 한 번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표 문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거 그리고 기출 문제 그리고 조금 다른 유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각국과 을국의 인구 부양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단 티년의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요. 티년의 각국과 을국 여기에. 각국의 전체 인구는 티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두 배로 증가를 했고, T 플러스 50년에 각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4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허투루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거 다 써야 돼요. 이제 여기 이렇게 가볼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0에서 14세, 그다음에 15세에서 64세, 그다음에 65세 이상. 비율로 찾는 게 찾을 수 있으면 비율로 먼저 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이렇게 할 거고 할게요. 네, 갑국, 을국, 갑국, 을국. 여러분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가 나왔어요.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많이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야지 빨리 풀수 있고 푸는 방법도 빨리 세워지거든요. 일단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는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5세에서 64세의 인구 대비 유소년이 얼마예요? 0에서 1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유소년 부양비죠. 노년 부양비는 뭐예요?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 이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똑같아. 분모가 똑같은 상태에서 얘랑 그러면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총 부양비가 됩니다. 그쵸? 예. 여기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보면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해볼게요. 제가 유소년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하면 총 부양비다 이랬잖아. 여기 총 부양비가 나옵니다. 총 부양비. 이렇게 푸는 게 이게 제일 쉽거든요. 얼마냐면 100이죠. 여기도 더해보세요. 100이죠. 그렇죠? 여기 얼마예요? 150이죠. 여기 얼마예요? 150이죠. 이총 부양비가 나오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총 부양비가 뭐야?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대비 이 0에서 14세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인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100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야? 그렇지. 15세에서 64세 인구하고 여기 위에 분자하고 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지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야 100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곱하기 100이니까 여기.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총부양비가 100 하고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 비율 100%, 100%, 100% 비율로 한번 따졌을 때 여기가 50이면 얘네 둘이 합해서 50이구나. 그래야 50, 50 지어서 100이니까. 여기가 50이고 얘네 둘이 합해서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그럼 여기 150하고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여기가 100이라고 쳤을 때 지워져서 아, 여기가 150이 되는구나. 이 말이잖아. 다시 말하면 15세에서 64세 인구

끝이야. 그쵸? 네. 여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소년이 차지하는 게 40%래. 5, 4, 20. 아, 여기 30이구나. 이거죠.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유소년 부양, 학구. 이게 의미한 바가 뭐라고?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절반이다. 이거 절반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40이네. 남은 거 40. 100 맞죠? 이게 100이 뭐야? 노년 부양비.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노년이 차지하는 비율. 둘이 똑같으니까 지워져서 여기 100하고 나온 거잖아. 똑같으니까 지워진 거지. 됐죠? 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25하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25.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25%. 4분의 1이라는 거잖아. 4분의 1이면 얼마야? 10이지. 지금 여기 남은 거 50이네. 그렇죠? 그래서 해보세요. 4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125 이렇게 나오거든. 이거 다된 거야, 다. 그러니까 총부양비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안에서 총부양비가 나오면 그냥 얘가 나와버리는구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익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티년에 갑구가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며, 그러면 이렇게 100, 100 해줄까? 네, 이렇게 100, 100 해줄게요. 동일하고, 갑국 전체 인구는 티년 대비 티 플러스 50년에 두 배로 증가를 했고, 예, 티년 대비 티 플러스 50년에 두 배로 증가를 했고, 두배 증가했으면 여기 200이라고 해줄까요? 80, 80, 40,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티 플러스 50년 갑국 전체 인구는 을국 전체 인구의 4배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얼마야겠어? 아, 이거 50이구나. 4배니까. 여기 25, 25,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예,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문제 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찾는 게 답니다. 이거 찾으시고 이제 요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다음 기출문제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기출문제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번엔 갑구, 을구, 티년, 티 플러스 50년, 티년, 티 플러스 50년. 이렇게 돼 있네요. 갑구가 을국의 전체 인구는 티년에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네. 우리 이제 100으로 일단은 비율을 다 찾아주면 좋겠죠. 그쵸? 100, 100 비율로. 왜 이걸 비율로 찾는 게 쉬워? 왜 그래? 여기 비율이 나왔거든. 노년 인구 비율하고 나왔거든. 문제 안에 비율이 나오면 비율로 하는 게 쉽죠. 노년 인구 비율 다 써주면 되니까. 여기 10%다, 여기 35%다, 여기 10%다, 여기 모른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제 여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지수하고 나왔네요. 노령화 지수가 뭐야? 그렇지, 여기 안에 있지.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이 20%래. 그러면 유소년 인구 얼마여야 돼? 그렇지, 50이어야 50에 20%. 자꾸 읽으시면 1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했으니까, 아, 여기가 40이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저 여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비율이 35%예요. 그런데 여기 140이라고 돼 있어요.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면 돼요? 그쵸. 여기 봐.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자, 여기를 100이라고 쳤을 때, 140. 이렇게 나오려면, 지워져서 여기가 14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하다 보면 되게 빨리 되겠지만, 그러면 얘랑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몇대 몇이에요? 7대 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노인 인구가 35입니다. 그러면 유소년 인구 얼마야 돼? 25여야 되잖아. 그래야 7대 5 하고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둘이에서 60 나왔으니까, 아, 여기 40이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구할 수가 있겠네. 총부양비 구할 수가 있죠. 총부양비 어떻게 해? 40분의 60. 이게 총부양비죠. 얼마였어? 이것도 이제 맨날 하면, 앞서서도 우리 그렇게 된거 살펴봤죠. 150. 총부양비 150짜리 여기서 봤잖아. 여기 150, 여기 150 이렇게 봤었죠. 그래서 15세에서 64세를 40으로 쳐놓고 했었잖아.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하면 숫자를 계산할 필요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40

80분의 60 하면 총 부양비, 아, 150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 여기. 뭐? 이거 나와 있어. 총부양비 100하고 나와 있어. 이 총부양비 100은 엄청난 힌트다. 우리 이것도 총부양비 100, 총부양비 100, 총부양비 150, 150 이렇게 풀어 썼던 거잖아. 그렇죠? 여기 100,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여기하고 나머지 두 개가 같다. 그렇지? 여기하고 나머지 두 개가 같다. 이거야. 이거 50이야. 이거 40이네. 그쵸? 그럼 볼까요?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돼요? 유소년 인구 대비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거. 40분의 10 곱하기 100. 4분의 1 곱하기 100. 여기 25네? 됩니까?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100 나왔어. 이 100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여러분, 이게 노령화 지수가 이거 100입니다. 100은 정말 엄청난 힌트야. 얘랑 얘랑 같아서 지워져서 100 남았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 50 있어요. 둘이 같아. 둘이 같으면 얼마? 25, 2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쵸? 따라서 어디? 그쵸? 아, 여기 25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노년인과 25구나. 이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티년에 각국과 을국 인구는 같다. 100으로 같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같다 해주시고. 각국에서 T 플러스 50년 인구는 T년 인구의 2배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2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을국에서 T 플러스 50년 인구는 T년 인구의 3배이다. 이거 얼마? 3배.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놓고 또 써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아래 이제 선진을 해결해 보시고,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총부양비 나온 것들이 엄청 큰 힌트가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시고, 이제 다음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상중하했던 계층 구조에서 나왔던 형식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각국의 티년하고 티 플러스 50년, 아까 거랑 똑같지. 그치? 그리고 유소년 인구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그리고 각국, 을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과 을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A에서 C는 뭐냐면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A, B, C 중에 이게 중에 무엇인지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단 여기 보니까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이게 이제 큰 힌트가 되겠습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각국의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고, 이건 이따가 하면 되고,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다. T년에 각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일단 여기 나온 걸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이거 사회 계층 구조 할때 이거 설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A, B, C. 상중하 합해도 100%. 그 다음에 인구 구성 합해도 100%. 그렇지. 따라서 여기 하면 100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걸 100으로 맞춰줘요. 얼마여야 돼요? 60분의 40. 하면 3대 2 맞춰지고 이 100이죠. A분의 B 플러스 C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말은 뭐야? A가 60이구나. 이거지. 그쵸? 그리고 B 플러스 C는 40입니다. 근데 40을 C 대 B로 이렇게 하니까 3대 1이야. 그러면 30분의 10. 이렇게 하면 되네. 얘가 B고 얘가 C네. 이렇게 다 맞춰진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이제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B, 여기는 A가 어떻게 돼? 그쵸. A가 50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또이 50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지. 30분의 20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야. 됐지? 여기도 한번 해볼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야? 20이지. 20을 전체 100으로 만들려면 저50 곱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35고요. 이5 곱하면 돼. 65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A가 65구나. 그러면 35를 6대 1로 나눠 갖는 거야. 어떻게? 30분의 5. 30하고 5구나. 이렇게. 그래서 CBCBA 이렇게 다 찾아지는 거죠. 그쵸? 네. 여기가 50 되죠. 50을 30, 20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비율을 다 찾아낸 거야. 이해됐어?

이제 뭐 해야 돼? 그럼 ABC가 얘인지 얘인지 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 있잖아. 갑구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5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 여기 봐봐. 유소년 부양비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여기가 100일 때 여기가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워져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소년 인구가 부양 인구의 절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반 나타내준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A가 뭐가 되고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0에서 14세 인구가 되면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60분의 30 곱하기 100 하면 50 하고 나오거든. 그렇지. 그래서 다 써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다 써볼까? A가 여기 50, 여기 65, 50. 그 다음에 C가 다 30이네. 네, 그럼 여기 20, 여기는 5, 여기는 20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세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각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고 차지하는 게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차지하는 게 똑같이 30%인데 10% 감소했대. 수가 여기 27명. 아 전체 여기가 90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9, 3, 27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또 하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다. 여기 30에 20% 얼마예요? 3이 6 만큼 감소해야 돼. 그러면 여기 24야. 그러면 여기 인구는 얼마가 된 거야? 아, 80명이구나. 8, 3, 24니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 여기 40이구나. 8이 16이구나.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를 다 풀게 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구와 관련된, 인구 부양비와 관련된 세 문제를 여러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 문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애들이 가장 기본형이에요. 총 부양비가 진짜 큰 힌트가 된다. 총 부양비를 기준으로 하시고 여기처럼 이렇게 비율이 나왔어요. 그럼 비율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거는 우리가 상중하 계층구조 할 때 했던 방식을 요 세 가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인구 부양비 관련된 표 문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되고 꼭 사실은 막 이렇게 세 문제 다 낼 수 있어. 학교 시험은.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 전지구적 수준. 이것도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6페이지에 거기 개념 정리는 일부러 빈칸이 없어가지고 여기 개념 정리를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래 보시면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야.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에너지 고갈 문제, 물 부족 문제, 식량 부족 문제 이런 것들. 또는 지구온난화, 열대림파괴, 사막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환경 문제.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전쟁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어느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돼. 진짜 지지부... 진하고 예, 해결이 안 됩니다. 다 해결이 되길 바라는데 해결이 안 돼. 이게 보면 이 종교, 민족, 인종 갈등으로 인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이 문제가 뭐 종교와 뭐 민족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뒤엉켜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원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쟁과 테러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자원 문제야.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설명할 때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 하는 이 파트는 뭔가 개념을 외우거나 하기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해라 라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냥 문제 풀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현재뿐만 아니라 이런 거 보세요. 현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해볼까? 여기 다 써있네. 네. 기억 한번 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풀어볼게요. 가는 다와 달리 세계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맞아요? 가는 다와 달리예요? 아니지. 가도 그렇고 다도 그렇고 이 전쟁 이런 것도 다 세계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이 서로 예, 이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0: 거잖아요. 갈등 전쟁이 왜 벌어져요? 자원 문제랑 연결돼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세계 인구 증가와 모두 관련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나는 가와 달리 무분별한 자원 남용으로, 아니지, 가야말로 무분별한 자원 남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죠. 에너지 자원 부족, 고갈, 그렇죠? 틀렸습니다. 나다 모두, 맞아.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다. 그리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영향을 준다.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나 이런 환경 문제가 전쟁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그쵸? 따라서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게 출제가 됐던 것인데, 수행평가 보고서 내용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 전쟁터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부상자를 구조하고 희생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제 조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유럽 각국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 국제기구를 설립한 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회문화 문제이기도 한데, 이 통합사회에 보면 2권의 4단원에 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세계화하고 세계화 평화 단원이 있습니다. 세계화 평화. 거기에 국제기구까지 나오거든. 딱 거기 문제에 딱 맞춤이에요. 그다음에 알래스카 지역의 회색 고래 등 지구적 차원의 멸종 위기 동물 보호를 위해서 여러 국가, 여기 있어요. 여러 국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실현한 환경단체, 실천한 환경단체 B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 어떤 문제예요? 전쟁 문제. 그다음에 여기 무슨 문제야? 자원 문제. 그치? 이게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국제기구 설립하고, 그리고 여러 주민들의 합의 이끌어낸 환경단체 활동이 나와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라고 돼 있어. 공통적으로 뭐 하면 좋을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분쟁을 줄이는 거. 줄이면 좋겠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이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두 번째 가볼게요. 전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으면 좋지.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라고 보기는 뭔가 부족하지? 그렇죠?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성과를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거라고 보기는 또 어렵지? 그렇죠?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건 어때요? 세계 시민 의식.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왔습니다. 여기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자. 그런 얘기 있습니까? 그렇다. 이거 두개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 의식이 필요해. 여러분 그것도 앞장 한번 6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시민 의식이란 이게 이 세계,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문제, 그다음에 자원 부족으로 인한 뭐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이웃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바로 옆에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세계 시민 의식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세계 시민 의식이라는 표현. 그런데 여기서 더 정답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정답은 뭐냐면, 특정 지역이나 국가를 초월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이해가 됐죠? 그렇죠? 여기도 봐. 이런 전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조약, 전 세계적 협력이죠. 그래서 국제 기구, 전 세계적 협력이죠. 이 아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국가, 기업, 지역 주민들의 합의, 그렇죠? 전 세계적 협력입니다. 국제 협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고르는 건데, 이 문제 안에서 전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사례, 그리고 세계 시민 의식이 무엇인지 여기까지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정리를 해보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인구와 관련된 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지까지 잘 해결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에 푼 것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 세계 시민의식, 이런 개념들도 여러분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왜요? 그 서술형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세계 시민의식, 이런 정의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정리 잘 하시고, 내신 정말 시험 잘 보시고, 수능 특강도 잘 정리하시고, 우리는 이제 수능 완성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 2의 1강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자, 이 강의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시간 대비 극한의 효율성으로 여러분들 생명과학 2를 A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는 OT에다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OT 안 본 친구들은 OT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부터 1강 시작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쌤이 강의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시그널을 드릴 거예요. 자, 바로 출제 시그널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1단원의 내용은 생명과학의 역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단원 빠르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2단원으로 들어가서 세포의 특성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까지 이번 시간에 다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은요,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과학자들이 나와요. 여러 명의 생명과학자들이 분야별로 나오게 되는데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연구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거를 매칭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과학자들이 뒤섞여서 뒤죽박죽 나오면서 순서를 나열해봐라 라는 것이 이제 문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 안 하고 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쌤이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세포의 특성으로 가서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 등장하기 때문에 좀 친숙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각 구성 단계의 예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도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들어봤을 텐데, 탄단지 들어봤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거기에 플러스 핵산까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 되니까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줌할 개념은 바로 생명과학의 역사에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고대 시대, 고대 중세부터 생명과학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나오지만 우리는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비라는 사람은요, 혈액의 순환의 원리를 이제 실험과 관찰을 통해가지고 알아낸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액은 순환한다라는 그 원리를 밝혀낸 사람이 바로 하비라는 사람이고, 이 하비라는 사람은 1600년대의 과학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명과학의 역사를 공부할 때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하비가 1600몇 년도에 이러한 그 성과를 냈지라는 걸 막 연도까지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우리는 순서 정도만 확실하게 알면 되기 때문에 쌤이 그냥 여기에서 러프하게 그냥 몇 년대, 몇 년대, 몇 년대 이렇게만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우선 하비, 혈액순환의 원리 하면 하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로버트 훅이에요. 자, 이제 쌤이 훅만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말할 때 쌤의 성은 현, 그 다음에 이름은 원석, 현원석 다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할 때는 이제 성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버트 훅의 훅이 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이 고안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코르크를 관찰해가지고 여러 벌집 모양으로 방처럼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아, 그래서 그거를 셀, 세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서부터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1800년대에 가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슈반이라는 사람

사람이 동물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라는 사람이 세포설을 확립하게 되는데, 이 세포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서 말했듯이 식물, 동물, 이제 모든 생물들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다. 그리고 세포는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이제 세포설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피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포와 생리에 관련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꼭 알아둬야 될 마지막 과학자는 켈빈 회로를 규명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켈빈이겠죠. 맞아요. 이제 켈빈도 나오고, 켈빈과 벤슨이라고 해가지고, 벤슨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데, 이 켈빈과 벤슨은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거 뭐죠 여러분들? 광합성. 그 광합성에서 이제 탄소 고정 반응, 안반응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그 과정을 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켈빈 회로를 규명할 때는요, 방사성 동위원소 들어봤죠 여러분들?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이제 켈빈 회로를 규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의 연구 방법을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자기방사법에도 이 내용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 벤슨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포와 생리에 관한 연구 과학자들 이제 쭉 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부담 없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어떠한 과학자가 무슨 성과를 냈는지 간단하게만 매칭시킬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로 가봅시다. 미생물과 감염병에 관한 연구인데요. 이제 미생물을 이제 발견한 사람, 최초의 세균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레이오엔 훅입니다. 레이오엔 훅. 자, 아까 우리 로버트 훅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훅 나오면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근데 이 레이오엔 훅이 얘도 성이에요, 성. 이름은 안톤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오엔 훅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든 단한 렌즈로 된 현미경을 가지고서는 자신의 침, 그 다음에 호수, 빗물 속에 있는 이제 다양한 미생물들을 발견을 했고요. 세균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이 레이오엔 훅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너라는 사람은요, 종두법을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접종하다 할 때 종자고요. 그 다음에 천연두 할 때 두자입니다. 예전에 아주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천연두였어요. 그게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데, 이 천연두를 이제 그 면역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의 우두라는 것을 이제 접종시켜가지고 예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의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종두법입니다. 그래서 제너 하면 종두법 개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 후반으로 가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유 상표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그 분인데, 바로 파스테르요. 그리고 코흐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파스테르하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이제 막 여러분들이 순서를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성과는 구분을 해야 되죠. 코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방법도 고안을 해낸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탄저균이랑 결핵균, 콜레라균, 이러한 균들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코흐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테르예요. 그래서 이제 파스테르가 이제 제너의 종두법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실험 있죠? 백조모 플라스크 실험.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생물 속성설을 확립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가지고 고대 과학자 있잖아요. 그분이 자연발생설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연발생설이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의 믿음으로 유지돼 왔습니다. 근데 그 여러 반박과 이런 것들을 깨고서는 생물 속성설을 확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파스테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니실린, 너무 유명한 항생제 물질이죠. 자, 그래서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바로 플레밍에 의해서 페니실린이 발견이 되었고, 자, 이 페니실린은 누구로부터 이제 발견이 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플레밍으로부터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이 발견되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냐, 또는 대장균이냐, 바이러스냐, 이런 것들도 이제 막 헷갈리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페니실린은 이제 푸른 곰팡이로부터 발견되었다라는 거 정도 하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과학자들이 좀 많죠? 빈칸들이 많은데,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분야의 연구예요. 자, 이거는 비교적 최근이죠.

1800년대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던 맨델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뭐 유전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왔을 거예요. 우열의 원리라든지 분리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 기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맨델이고요. 완두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대에 와가서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유전자설을 발표한 사람이 모건이에요. 자, 이 모건이라는 사람은 유전자는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유전자설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이제 이것을 연구를 했냐면 초파리요. 그래서 초파리의 염색체 지도를 완성한 사람이 모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비들과 테이텀입니다. 비들과 테이텀. 그래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니까 유전자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비들과 테이텀은 하나의 유전자는 하나의 효소를 결정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1유전자 1효소설을 발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전물질의 본체를 규명한 사람이 에이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뒷단원에 가면 이 과정을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그리피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에이벌이가 같이 이제 연속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에이벌이가 유전물질은 DNA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NA의 구조가 규명이 되는데요. 그것은 유명한 과학자죠? 왓슨과 크릭이고요. 자, 이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가 이중나선이다 이런 것을 규명해낼 때 X선 회절 사진, 그리고 DNA 염기 주서, 즉 다른 과학자들이 수행했었던 그러한 연구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DNA 구조를 규명했다. 그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X선 회절 사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코브와 모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발현의 조절 과정을 제시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이제 오페론 같은 내용이 바로 자코브 모노와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유전 보호 해독이라는 것은 이제 니럼버그와 마테이가 유전 보호를 해독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DNA의 정보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그 코돈 이런 내용 배웠었잖아요. 그걸로부터 어떠한 아미노산이 지정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독한 사람이 니럼버그와 마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유전자 제조합 기술 개발을 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코헨과 보이어입니다. 자, 처음 들어보는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 그래도 우리가 친구들의 이름을 외우듯이 한 번씩만 써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또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멀리스라는 사람은 DNA의 증폭 기술, 바로 PCR, 중화표소 연쇄 반응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와서 사람의 유전체 사업, 바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사람의 유전체, 유전 정보 전체 염기 서열을 다 파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생물의 분류와 진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1700년대에 이제 생물의 분류 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린네라는 과학자예요. 린네. 자, 이 린네는요. 분류 체계를 정립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계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서 걔네들의 학명을 지어줬어요. 학명을 지어줄 때 이명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법 하면 여러분들이 린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 체계는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린네가 이제 그 식물과 동물로 분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생물들이 생겨나면서 원생 생물, 그 다음에 원핵 생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에는 삼역육계로 이제 더 크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삼역육계를 린네가 이제 분류했다. 삼역육계로 린네가 분류했다. 이러면은 틀린 거죠.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만 분류를 한 거예요. 아주 옛날이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1800년대 라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용불용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물들은 자주 쓰는 것들은 발달하고 자주 쓰지 않는 기관들은 퇴화한다라는 거 라마르크고요.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었던 그 과학자요. 다윈이죠. 자연 선택설. 그래서

개체들의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한 애들이 살아남는다. 그래서 그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주장한, 자연선택설을 주장한 사람은 다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자들과 관련된 주요 성과들을 쭉 한번 분야별로 살펴봤는데, 아,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라는 것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순서를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지금 연도를 외울 필요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쌤이 한 판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기원전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여러분들 자연발생설 하나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왜냐, 우리가 파스텔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생물속생설을 확립했다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려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알면 좋을 것 같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자연발생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1600년대, 1800년대, 1700년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글자 따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1600년대 하비, 훅, 훅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비, 훅, 훅. 그 다음에 1700년대 제너도 있었지만 린네가 자주 나오니까 린 하고서는 기억을 해주세요. 하비, 훅, 훅, 린. 자, 그 다음에 1800년대로 가서 다맨, 코파. 이제 코흐하고 파스텔은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파 하나로 기억해서 다맨, 코파.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가서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한번 써보면 하비, 훅훅, 린, 한번 이렇게 쉬어주고, 다맨, 코파. 자, 이게 1600, 1700,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1900년도가 많은데, 모플, 비켈, 완니, 코멀. 하비, 훅훅, 린, 다맨, 코파, 모플, 비켈, 완니, 코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만 해주시면, 아, 순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자료는요, 쌤이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시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빈출픽으로 쌤이 고른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능 2점 테스트의 1번 문제인데요. 표는 생명과학자들의 주요 성과 가나다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는 이제 생명과학자 A인데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누구예요? 합이죠, 합이. 혈액순환 원리 하면 합이가 되는 것이고, 유전자가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 이게 바로 유전자설이었는데, 유전자설 하면 누구였냐면 모건이었습니다. 제너 나왔네요. 제너 하면 종두법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A는 모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니다, B가 모건이었다 해서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니은 가는 나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이렇게 순서를 체크하는 문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합이 훅훅 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합이 먼저 시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의가 1600년도로 가장 이셋 중에는 먼저다. 그러니까 니은은 사실 쉽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과학자들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무엇을 외우라고 했었다? 합의, 후쿠, 린, 다맨코파. 그리고 모플비켈, 완니코멀. 완니, 코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디귿, 탄저병 백신을 개발하였다는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파스텔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제너 아닙니다. X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로 플러스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B의 유전 실험에 초파리가 이용되었다. B는 아까 모건이었어요. 이때 염색체의 일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초파리를 이용해가지고 알아냈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미음, 합이가 인체에서 혈액이 순환한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 이걸 이제 제너하고 비교해도 합이가 가장 먼저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합이 훅훅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자,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753년에 린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외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800년대 후반의 코흐, 그 다음에 플레밍,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기역, 니은이 이제 결국에는, 결핵균 발견과 생물 분류체계 정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생물의 분류체계를 정리한 사람이 린네죠? 생물 분류체계의 정리를 했다. 자, 그리고 코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염병의 원인을 규명했는데, 여기에서는 결핵균 발견이라고 주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보도록 할게요. 다인의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억보다 먼저 이룬 성과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윈이 어디쯤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쓸 필요 없이 하비부터 가볼게요. 하비, 후쿠, 린, 다멘, 코파. 읽었잖아. 여기에서 다윈이 어디에 나와요? 다맨코파에 나오죠. 1800년대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기역은 린네니까 린할때 이게 1700년대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 원리 설명은 기역보다 나중에 이른 성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X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다음에 니은은 결핵균 발견이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잖아. 됐고 A는 항생제이다.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항생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면 아쉬우니까 플러스 보기 몇개더 보도록 할게요. 린네는 삼형육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었어요. 린네는 식물과 동물 정도로 분류를 하면서 이명법을 제시하였다라고 했죠. X. 그러니까 미음이 맞는 거예요. 이명법을 제안하였다. 그다음에 비읍. 동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기역에 해당한다. 린네의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A는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페니실린을 바이러스에서 발견하였다? 아니라고 했었죠? 대장균에서 발견하였다?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죠? 푸른 곰팡이. 그래서 X 해주시고, 얘를 푸른 곰팡이로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A가 사용된다. 페니실린은 항생제예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이 바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개념은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을 줌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에서 이 단계들이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출발점은 세포겠죠. 그다음 비슷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들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네 단계는 동물과 식물의 공통 단계예요. 하지만 동물하고 식물의 각각의 고유의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다음에 기관개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는 존재하지 않고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둘은 비교해서 문제에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아, 기관계는 동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고, 조직계는 식물만 가지고 있는 구성 단계이다라는 거 우선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각 단계들에 해당하는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동물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좀 쉽게 볼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이러한 사람이라는 개체를 구성하는 게 기관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일명 소순호배, 소화계,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배설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근데 얘네만 있느냐? 아니요. 신경계, 면역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중에 여기에 소화계만 예시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위, 간, 이자, 소장, 이것은 소화계를 구성하는 기관이라는 것이고, 자,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결합 조직, 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제 이어주는 역할이에요. 결합이니까. 자, 그때 혈액이라는 것이 바로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뼈, 인대 이런 것들도 모두 결합 조직이지만 혈액이 특히나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예시입니다. 혈액은 결합 조직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환계 하면요, 여러분들 순환계에 속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심장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말고 혈관, 동맥, 정맥 이러한 혈관들 있죠? 혈관은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출제자라면 뭘 좋아하겠어? 혈관이랑 혈액 구분하는 거 좋아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혈관이 기관에 속하고 혈액은 조직에 속한다. 그 조직 중에 결합 조직에 속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피 조직은 상피 세포가 구성하고 있고, 결합 조직은 이제 혈액이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세포 성분이 뭐가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그치? 그다음에 근육 조직 하면은 근육 세포 가 구성한다라는 것이고, 신경 조직은 신경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신경 세포를 뉴런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쳐준 친구들은 뉴런도 신경 세포로서 신경 조직을 구성한다라는 것 정도 하나씩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뭐 동물은 우리 친숙한 용어들이니까 이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식물의 구성 단계로 가볼게요.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물에 있었던 뭐냐면 조직계라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이라는 개체를 하나 봤을 때 여러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이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양기관, 그 다음에 생식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자, 영양기관은 우리가 식물 하면 생식기관 하면은 꽃과 열매가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관을 구성하는 조직계가 존재하는데, 여러분들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표피, 관다발, 기본 조직계. 그래서 표피 조직계, 기본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그렇죠?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는 우리 꽃다발이 꽃을 여러 개 있는 걸 꽃다발이라고 하죠? 관이 여러 개 모여 있다. 그래서 물관,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 조직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본 조직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기본 조직계에 기본 조직계를 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조직계는 조직으로부터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조직들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게 될 것인데, 당연히 표피 조직은 표피 조직계를 구성할 것이고요. 이 통도 조직이 물관 체관입니다. 그래서 물관 체관이 관다발 조직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아까 나왔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 그림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울타리 조직은 빽빽하게 있어서 울타리 조직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해면 조직은 듬성듬성합니다. 이 해면이 스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펀지 구멍이 송송 나 있죠? 아, 그래서 듬성듬성해. 구성하는 세포는 유세포라고 하는 것이고, 물관을 구성하면 물관세포, 체관을 구성하면 체관세포. 표피 조직을 구성하는 건 표피 세포다. 그러니까 뭐 세포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외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기관이 바로 식물의 조직계에 해당하는 세 가지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으로 바로 들어간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줌 개념은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입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물도 있을 거고 무기염류도 있을 건데, 우리 이네 가지를 좀 확실하게 구분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의 구성 원소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구성 원소가 있어요. 그게 일명 초, CHO입니다. 탄소, 수소, 산소. 초는 얘네들이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자,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로 가지고 있는 애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죠? 단백질 같은 애들은, 단백질은 질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백질 중에 S, 황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촌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핵산 같은 경우에는 촌피예요. 질소도 가지고 있고 인도 가지고 있다. 촌피. 그래서 촌은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단백질은 NS, 핵산은 NP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먼저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주된 에너지원이죠. 우리 몸에서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떠한 물질의 이름이 나오고, 걔네들은 탄수화물이고요. 이당류 같은 경우에는 엿당, 그 다음에 젖당, 설탕. 이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얘네씩, 세 가지씩이니까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단백질 하면 기본 단위, 잘 나오죠? 기본 단위가 바로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들 한번 효소의 주성분이다, 구성성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뒤에 가서 효소 따로 배우게 될 것인데,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라는 것을 여기랑 같이 연결시켜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질로 넘어가면 이 지질도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 이 지질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 중성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 그리고 스테로이드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글리세롤에 지방산 세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얘 머리 부분이 뭐라고요? 글리세롤. 그리고 요 꼬리 세 개가 지방산이다. 라는 것이고, 자, 인지질 같은 경우에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여러분들이 세포막에서 한 번씩 정리하고 왔을 거예요. 얘랑 비슷하게 생겼었죠. 머리에 꼬리 두 개다. 그래서 이제 얘는 글리세롤과 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방산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위에 머리 부분이 물과 친한 친수성,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이 소수성. 이러한 이야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이제 네 개의 고리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성호르몬.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요 H가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예시로 콜레스테롤이 있다라는 거. 아,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하나의 예시니까 콜레스테롤은 지질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연결시킬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핵산입니다. 핵산이라는 건 뭐예요? 핵 속에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이제 앞 글자만 따보면 NA거든요. 이게 핵 속에 액시드, 산성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럼 NA 들어간 거, 여러분들 배운 거두 가지밖에 없어요. DNA와 RNA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핵산인데 둘다 가운데 당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DNA와 RNA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얘네들의 기본 단위, DNA든 RNA든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면 뉴클레오타이드예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떠한 물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네들 가운데 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산과 염기 이렇게 구성이 1대1대1로 돼서 이렇게 어떠한 염기가 있고 없느냐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형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기억에서 디귿은 기관, 조직, 조직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식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대요. 그럼 뭐가 돼? 조직이죠. 기억은 조직이다. 그리고 조직이 모여서 식물이니까 어떠한 단계가 있어요?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조직계입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 디귿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조직계 돼야 안 돼요? 없죠. 조직계가 동물에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쓸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조직이다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장미에 줄기 나왔네요. 뿌리, 줄기, 잎 하면 뭐라 그랬다? 기관 중에서 영양기관이었다. 그럼 영양기관이니까 조직계의 예라고 하면 틀린 거죠. 기관의 예이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에서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룬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면 아쉬우니까 몇 가지 플러스 보기 더 볼게요. 꽃이 나왔네요. 자, 꽃도 무엇이었어요? 기관이었어요. 그 기관 중에 무슨 기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다음, 디귿의 생물 구성 단계는 식물에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관이라는 구성 단계가 식물에도 당연히 있죠. 동물의 심장은 디귿에 예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심장 아까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었어요. 그치? 그래서 기관에 예에 해당한다. 맞는 것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다음 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5번. 기억과 니은은 입과 형성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쌤이 형성층 때문에 골랐습니다. 형성층. 자, 이 형성층이라는 것은요, 분열 조직에 해당이 돼요. 자, 아까 쌤이 식물 같은 경우에 연구 조직. 자, 근데 분열을 계속하는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

하나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울타리 조직이 뭔지 골라낼 수 있겠어요? 이 A가 빽빽하게 있는 조직이죠? 바로 울타리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 B는 관다발 조직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플러스 보기를 보면 표피 조직은 가의 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표피 조직이라고 했으니까 조직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A는 울타는 조직이 통도 조직이에요. 그래서 물관, 체관 동그라미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빈출픽 다섯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수능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표가는 동물의 구성 단계 일부와 예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때 ABC가 기관 세포 조직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 기역, 리엔, 디귿이 나와 있는 게 ABC 중에 하나래요. 자, 그럼 먼저 이 표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기관이죠. 그 다음에 C, 결합 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C가 조직이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인 B는 뭐가 되겠어? 세포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그럼 이제 기역, 리엔, 디귿만 매칭을 해주면 될 것인데, 동물에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여러 개의 무엇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죠. 동물에서 소장은 기관에 예 해당한다. 그러면 이 소장은 어떠한 기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보기 기억에서 디귿은 A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귿이 기관이었기 때문에 A로 매칭하는 거 맞을 거고요. 보기 D은 적혈구. 쌤이 적혈구 잘 나온다라고 했었죠? 적혈구는 세포의 예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 동물에서는 C가 모여 조직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C가 조직이에요.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를 이루는 거는 식물이죠. 근데 동물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이고, 얘는 X 해주셔야겠죠. 그러면 동물에서는 조직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기관을 이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보기만 하면 세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결합 조직과 동맥은 동물의 같은 구성 단계에 해당한다? 쌤 뭐라 그랬죠? 동맥, 혈관이었어. 얘는 기관이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고, 결합 조직은 조직이에요. 이 결합 조직의 대표적인 게 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쨌든 과 혈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여섯 번째 빈출픽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생명체에 있는 물질 ABC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ABC는 단백질, 인지질, R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ABC는 모두 탄소 화합물이래요. 즉,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구성 원소에 초는 기본적으로 있었다. CHO. 그러니까 C가 있으니까 탄소 화합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세 가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는 큰 정보를 주진 못해요. 자, 두 번째, A와 B는 리보솜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인데, 자, 리보솜은요, 단백질과 RNA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단위체, 소단위체, 그 다음에 rRNA, 리보조멀 RNA로 해가지고 리보솜의 구성 성분은 RNA와 단백질이니까, 거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C는 뭐가 되겠어요? 인지질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A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가 단백질 될 거고요. 그러면은 B는 RNA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봅시다. 기억, A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단백질에는 펩타이드 결합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B, RNA의 구성 성분에는 인이 포함된다? 핵산이니까 쌤이 구성 성분이 초에다가 MP, 촌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인지질, C에는 머리 부분이 친수성, 꼬리 부분이 소수성, 그 부분이 모두 있다. 맞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보기까지 볼게요.

녹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당류라 그랬어요. 탄수화물이죠? 근데 여기 ABC에는 탄수화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이다. A와 C는 모두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 아까 이거하고 비슷한 그 결인데, 세포막의 구성 성분은 주 성분이 단백질과 인지질이죠. 그래서 A가 단백질, C가 인지질이니까 맞다. 골라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B의 기본 단위라고 했어요. R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 그 다음에 C는 인지질이니까 지질에 속합니다. 라고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빈출 픽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생명체에 있는 물질의 특징을 나타냈고, 나는 가의 특징 중에 스테로이드와 물질 AB가 가지는 특징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래요. A와 B는 DNA와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스테로이드하고 단백질, DNA를 가려내는 문제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질에 속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가 지질에 속한다. 그리고 호르몬의 구성 성분. 스테로이드가 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앞글자만 따서 수유단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염색질이라는 거는 이제 DNA하고 단백질의 복합체예요.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것을 DNA가 감싸고 있는 구조로 얘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염색질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이랑 DNA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스테로이드는 특징을 몇개 가져요? 한 개, 두 개. 그래서 특징의 개수 두 개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두 개니까 A가 단백질, 하나인 게 DNA.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2죠. 그 다음에 A는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도 봤지만 단백질과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니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B의 구성 원소, 즉 DNA의 구성 원소는 촘피니까 인도 있고 질소도 있다. 모두 포함된다. 맞다.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이 그림으로도 나올 수 있어서 쌤이 이제 그림까지 준비를 해봤는데, 자, 1과 2가 A하고 B 중에 하나래요. 단백질과 DNA 중에 하나래. 힌트가 뭐예요?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나오면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니까 2가 단백질이고, 예, 이중 라선이죠. 오케이, DNA구나. 자, 그러면 리을에서 A는 1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지금 단백질이 1이다. 틀렸죠. 2로 고쳐줘야 되고, 2, 단백질은 항체 주성 성분이다. 호황해요라고 했었죠.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효소라고 했으니까 단백질은 항체의 주성분이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빈출픽 문제까지 쭉 풀어봤는데, 오늘 1, 2단원의 내용을 함께 하다 보니까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요. 쌤이랑 이제 2단원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공지사항과 OT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1강 바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전국에 있을 수 있는 생활과 윤리 다양한 수업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고 필수적인 내용들을 제가 가장 고퀄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초효율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끌어들여서 내신 만점을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 만점너가 되기 위한 세팅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상 세팅하죠. 수능특강 교재 챙기셨어요? 오늘은요. 1단원 부분이에요. 실천윤리에 관련된 이야기와 윤리문제에 대한 접근 중에서 동양사상 들어가요. 수능특강 한번 챙겨보시고 키리노트로 오시면 아, 키리노트에서 하는 게 진짜 더 고퀄이구나. 복습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 키리노트는 자료실에 있어요. 미리 한번 챙겨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럼 마인드 세팅도 하고 가야죠. 여러분들. 아, 우리 쌤 시험 문제 어떻게 낼까? 아, 불안한데? 그렇게 불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념을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든 대비할 수 있는 건, 이겨낼 수 있는 건 개념의 힘입니다. 그럼 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 저랑 같이 시너지 팍팍 내주셔야 돼요. 믿고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현대 삶과 실천윤리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 중에 포인트, 키워드 중에 키워드를 논리적인 설명 곁들여서 잠깐 중요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리라는 과목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가 첫 번째 시간에 학교 쌤들께서 가장 강조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윤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런 윤리에 윤리학 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흐름으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 이때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시비, 선악, 미추의 가치 판단을 한다. 옳다고 판단된 것은 당위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한 실천과 행동에 대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 가치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 기술윤리학으로 나뉜다. 라는 것으로 오늘 핵심 시작해서요. 마무리는 그 규범윤리학이 될 만한 것들 중에서 이론 원리가 될 만한 것들 중에서 동양의 사상에는 어떤 게 있어? 라는 걸 짚어볼 거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그럼 바로 실천 윤리학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윤리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키리노트 펴주시고 우리 첫 번째 내용 윤리, 윤리학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 행동들의 기준이 되는 것, 규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행동해야 하지? 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한 결과대도록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잖아요.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을까에 대한 그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을 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규범적이다라고 통틀어서 평가, 판단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윤리를 이야기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윤리의 규범적인 성격, 기준적인 성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고요. 이때 사실 판단을 토대로 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비, 선악, 미추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옳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옳은 것이라는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는 효도하는 것이 마땅히 옳아라고 하면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효라고 하는 것이 당위적인 속성을 갖게 되고 그런 당위적인 실천과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게 돼요. 그럼 그런 것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승인을 얻어서 사회적인 구속력을 갖고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기준과 양식과 규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는 말 이렇게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윤리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 윤리 아냐?

윤리 어렵지 않냐? 그리고 윤리가 너랑 어울리냐? 질문할 때, 야, 우리 윤리를 안할 수가 없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윤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주세요. 그럼 지금 말한 이 윤리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윤리학이겠죠? 그렇다면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했었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 혹은 규범을 대상으로 연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기준이 될 만한 게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원리와 혹은 이론 등을 토대로 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제가 한 번만 더 깔끔히 쓸게요. 도덕, 원리, 즉 이론적인 탐구를 토대로 하여 궁극적으로 실제 삶에 적용한 실천과 행동을 하는 것을 윤리학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적이라는 윤리학의 특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윤리학의 분류, 세부 분류로 가보도록 하죠. 방금 이야기했던 거,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 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은 좀 약하지만 윤리학으로 분류될 수 있는 또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규범 윤리학부터 가보죠. 앞에 말했던 거 그대로 가주면 돼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 기준이 될 만한 건 뭐예요? 기준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시해요. 그래서 도덕적인 원리와 이론을 제시하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옳은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실천하는 거야. 와 같은, 예를 들어, 유교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호혜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옳다의 기준에 대해서 어떠한 원리와 이론을 토대로 해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혹은 이러한 품성과 성품을 가진 것이 옳은 거야, 도덕적인 거야, 와 같은 그런 품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리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과 당위적인 성격과 실천 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규범 윤리학 중에 이러한 이론적인 탐구에 집중하는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이론 규범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 규범 윤리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 유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 혹은 의무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가 원리로서 정립했다면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하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실천 규범 윤리학이 갖고 있는 주안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도덕적인 실천에 조금 더 집중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 이둘 사이에는, 즉, 이론 규범 윤리학과 실천 규범 윤리학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왜? 이론 규범 윤리학이 이론과 원리를 세워놨어요. 그걸 토대로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실천을 하거나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있을 때그 원리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예요. 그래서 규범 윤리학이라는 큰 틀에 들어가지만 세부적으로는 너는 그럼 뭐에도 관심 있어? 난 이론. 나는 좀 실천 문제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매우 유기적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뒤 부분을 먼저 가볼게요. 뒤에는요, 여러분들 기술 윤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현상이나 관습이나 풍습 등을 연구해요. 그거를 관찰해서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안점을 둬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한 풍습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옳다, 그르다라는 것까지 가기보다는 저 나라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이유는 이런 원인이다. 와 같은 원인과 결과,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찰 등을 통해서 경험적인 탐구를 통해 그 사회에서는 어떤 도덕적인 현상과 관습과 풍습이 있었는지 설명해주고 기술해주는 것, 그걸 기술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C번에는요, 메타윤리학이라는 걸할 건데요. 메타라는 말 자체가 무엇 무엇보다 상위의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떤 학문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그 학문 자체를 연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메타윤리학은, 야, 윤리야, 너네들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한지 나 그것 좀 한번 탐구해 봐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던데, 옳다, 그르다, 그러한 용어들, 언어들 어떤 의미로 쓰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 그 논리의 정당성을 분석해 보면서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가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자. 이게 윤리학 자체를 연구하는 메타 윤리학이에요. 그러다 보니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은 앞에 이야기하는 규범 윤리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쌤들께서 시험 문제 쓰실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 혹은 가치 중립적이다. 혹은 과학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쓸 거예요. 물론 규범 윤리학의 객관적이다. 규범 윤리학은 객관적이지가 않다라거나 비과학적이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특히나 메타 윤리학과 기술 윤리학이 규범 윤리학이 갖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에 비해서 가치 중립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이거 완전 치트키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윤리학의 분류이고요. 요거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에 전족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 전족을 한 발입니다. 그러면 전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풍습과 문화, 그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했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여자 어린 아이의 발을 강하게 묶어서 성작을 인위적으로 맞는 풍습. 4세기에서 8세기 혹은 10세기경에 크게 확대되어서 중화민국이 성립될 때까지 이루어졌었고, 그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금지됨. 이렇게 객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원인과 결과가 있을까?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한 풍습이 생겨난 이유는 삼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삼촌금년이라고 해서 작고 휜 예쁜 발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미적 기준 혹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어떤 통제를 통해서 가부장적인 질서를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와 같은 해석들. 이러한 해석들을 가져오다 보면, 아, 그럼 전족이라는 풍습과 문화가 있었던 원인. 그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군요. 라는 걸 객관적으로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객관성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런데 여자 어린아이의 발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게 하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여성을 통제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이 예를 들자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은 존중받아야 돼요. 뭐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돼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돼요. 누구나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그것이 옳아요. 그렇지 못한 행동은 옳지 않아요. 여기가 가치 판단이 들어갔죠?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규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기술 윤리학이었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데 당신들이 말하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혹시 당신들이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익이 된다, 아니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르다,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거야? 그 용어와 언어들의 의미는 무엇이고 논리가 어땠는지 분석해 보겠어. 그러면 메타 윤리학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 현상만 두고도 기술 윤리학,

규범 윤리학, 메타 윤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윤리학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들이 선지에 잘 표현이 될 테니까 그걸 캐치해 주시고 이 사례로서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어서 도덕탐구라는 걸 학교에서 혹시 하셨어요? 수능에는 잘안 나와서 안 하시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1단원이고 내신 단원이다 보니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걸 빨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윤리적인 탐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세 가지. 비판적인 사고와 도덕적인 추론, 그리고 배려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윤리적인 사고를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도덕 탐구를 할 때에는 비판적이고 추론적이며 배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중에서 이런 도덕적인 추론의 과정에 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정해 가는 데 있어서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도덕적인 딜레마와 윤리적인 쟁점은 뭔지 분석해요. 그리고 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요. 거기에 나의 입장은 이거야라고 채택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좋은 대안을 도출해요. 그 다음, 내가 선택한 대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 임신 중절이라는 사례가 있어요. 실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해,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해, 와 같은 쟁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의 자료를 수집해요. 그럼 난 그중에, 나는 여성의 선택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과 같은 입장을 채택해요.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로 나타나는 어떤 쟁점에 대한 나의 대안을 도출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사고까지 가는 게 윤리적인 탐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될때 유교, 불교, 도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미일과 같은 입장들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입장들을 토대로 해서 나의 판단이 옳았는지, 혹은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고찰해보자, 뒤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윤리에서 강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수능특강에서는 이 윤리학의 분류라는 걸 어떻게 문제로 만들었나 한번 한 문제만 고르고 골라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게요.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적절한 게 뭐냐고 그랬거든요. 가 부분에서는요, 도덕 규범 설정한다, 도덕 원리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 그러니까 도덕 원칙과 이론을 깊이 연구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이에요. 그쵸? 반면 나는요, 도덕적 언어의 분석에 초점 맞춘다. 그래서 윤리학의 기본 용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거니까 분석 윤리학, 메타 윤리학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1번, 도덕 규범을 객관적인 사실로 설명한다. 사실로 설명하고 기술해요. 네, 이건 기술 윤리학이에요. 2번,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근거에 대한 정당성을 정립한다. 그러면 윤리적인 행위를 이끄는 것에 대한 기반과 원리를 만드는 거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 맞아요. 얘가 정답. 3번, 도덕 판단을 위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한다. 메타 윤리학의 경우에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정립하는 거에는 큰 관심 없어요. 오히려 이건 이론 규범 윤리학에 가까워요. 4번, 현실의 윤리 문제에 대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 자,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라고 하면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해서 실천 규범 윤리학으로 넘어가니까 얘도 규범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까워요. 5번, 윤리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도덕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면 위에서 말한 원리와 기반에 대한 이론 규범 윤리학에는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데, 메타 윤리학에게는 도덕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것 자체는 큰 관심이 없어요. 윤리학 자체에 대한 검증, 학문으로서의 정립 가능성을 따져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두 윤리학을 비교하는 문제 정도 챙겨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지 하나하나 정확히 분석해두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 꼭 맞추고 오셔야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는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윤리학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치 판단, 당위적, 실천지향적이라는 성격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치 판단을 할수 있는 기준이 될 만한 이론 윤리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이론 윤리들로서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들의 이론, 원리들을 살펴볼 텐데, 그 중에 먼저 동양사상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 동양사상으로는 유가, 도교, 도가, 불교, 유불도를 공부할 거거든요. 그 유불도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고? 옳게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따라야 옳게 살수 있는 걸까? 옳게 살아갈 수 있는, 바르게 살수 있는 그 기준이 뭘까에 대해서 유불도에서 각각의 답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유교는 하늘, 도가는 도, 불교는 인연생기로서 표현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을 따라야 된다라거나 도를 따라야 된다라거나 인연생기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유, 도, 불의 핵심 키워드 적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고대의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거지? 라고 고민할 때 유교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도가 입장에서는 그 하늘과 땅과 만물이 있게 한 원리를 생각하면서 불교에서는 그런 모든 존재와 현상들이 관련된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그걸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유교부터 풀어가 보겠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을 추리돼 심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도 잘 따라와 주시고 복습하면서 그중에 학교쌤이 강조하신 부분은 특히나 걸러내서 더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교 갑니다. 유교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수업하셨을 거예요. 그중에 유교의 기본적인 관점으로는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 우리 만물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어떻게 살긴 하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지라고 해서 천리, 천도, 천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 삶의 상선벌학, 길흉화복의 주제자가 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유교의 시작점이 되는 공자는 인, 예, 이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인이라고 하는 건 인간답다 라고 할때 인하다 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인한 사람은 내면에 도덕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게 내면이 도덕적인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인간답다, 도덕적이다, 사람을 사랑한다. 라는 세 가지 정도로 인을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인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공자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실천해. 먼저 부모에게, 형제, 자매에게. 그래서 효제를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그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충. 조금의 꾸민도 없이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추기급인 기소불료 물시여인하는 서. 이 충서를 무지무지 강조하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서예요. 그리고 별애라고 해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옳고 그름,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을 분별합니다. 그렇게 분별을 전제로 해서 나의 가족으로부터 이웃, 사회, 국가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겨요. 그래서 별애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어머, 얘들아, 이 별애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묵가에 겸애라는 좀비 친소를 초월하는 사랑을 이야기했던 겸애의 개념과 대비되는 거야? 를 강조하셨다면 요것도 꼭 챙겨 놓으셔야 돼요. 이게 인이에요. 그러면 이 인이 내면적인 도덕성이고 사랑의 정신이라 했죠. 내면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외면으로 드러난 게 예예요. 외면적 사회.

규범입니다. 그래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극기복례위인. 이 극기복례가 정말 중요할 거야. 시험에도 잘 나오는 주제입니다. 나 자신의 사욕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로, 그러니까 예로 돌아가 인을 이룬다. 극기복례 혹은 극기복례위인 꼭 기억해 두기. 그리고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이라고 할 만큼 야, 예가 아닌 거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마 라고 할 만큼 예에 걸맞게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것. 또한 예법과 음악을 통해서 인격을 완성한다는 것을 강조할 만큼 유교에서는 내면의 도덕성을 외면으로 표현하는 예를 강조했어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도덕성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인과 예를 통해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양을 해야 돼요. 그 수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수, 기, 이, 아닌 자신을 수양해서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함이라는 걸 강조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성인과 군자가 되는 것이 유교의 목표라고 할수 있고 앞으로 유교를 공부하실 때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자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자신의 역할, 명분을 바로잡는 정, 명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 정명. 그걸 명분을 바로잡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통치자는 덕성과 예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덕치라는 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 선생님이 현대에 태어나셔서 투표를 한다. 공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아, 도덕적인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그만큼 덕을 강조해요. 그러한 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동사회라고 합니다. 대동사회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등용되면서 사회적인 약자가 보호받고 또 분배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도 하고 인륜 도덕을 구현하는 평화로운 도덕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수양하고 그런 인간들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통치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까지가 유교 스케일이에요. 이걸 공자의 시작이에요. 이걸 이어받은 맹자. 맹자에게서는요, 자, 역시나 하늘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가면서 맹자, 그 유명한 이론. 인간 본성이 어떠하냐에 대한 학문적인 정립이 시작됩니다. 공자에게서는 그런 학문적인 정립을 확실히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맹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맹자부터 가는 거예요. 맹자는 인간 본성 어떻다고 봤죠? 선하다고 봤어요. 성선설.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네 가지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 인간이라면 다 그래.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봐? 인간은 인의 예지에 사덕을 갖고 있거든. 그리고 그 안에 측은 수오 사양 시비 지심이라는 네 가지의 착한 마음씨가 있는 거야. 그리고 불인 인지심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도 알수 있는 양지. 해보지 않았지만, 배우지 않았지만, 할수 있는 양능과 같은 걸 가진 거야. 어떻게? 선천적으로 가진 거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한 거야. 그러면 이 선천적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때 이게 치트키예요. 유지, 보존, 확충, 실현. 이 선한 마음이나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 된다라고 가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맹자에서 포인트고요. 그럼 맹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선한 마음을 어떻게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요?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지만 그 중에 포인트. 첫 번째.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 집의. 또, 적을 과자를 써서, 야,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을 적게 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없다? 과욕. 세 번째. 구, 방심. 야, 너 지금 착한 마음 잃어버렸잖아. 가서 찾아와. 야, 집에 키우던

걔가 없어지면 가서 그렇게 잘 찾아오면서 너가 지금 잃어버린 착한 마음 왜안 찾아와? 빨리 찾아와. 구방심. 네 번째, 호연지기. 지극히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 이걸 갖춘 사람을 대인, 대장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통치를 왕도정치, 그리고 역성혁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나 맹자에게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이상적인 통치를 하는 통치자는 도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산, 항심이라고 해서 백성들은 일정한 생업, 즉 항산이 있어야 도덕심, 항심을 유지할 수 있으니 훌륭한 통치자는 백성들이 항산을 잘 유지함으로써 항심도 갖출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마치 우리 현대사회 여러 가지 제도들로 우리 시민들의 편안한 삶, 안정적인 삶을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 류의 항산, 항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거요. 불인인지심이라고 했죠.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마음. 그걸로 통치하소서. 불인 인지정. 백성들을 보면서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통치하시면 돼요. 이게 맹자예요. 그 뒤를 잇는 것이 순자인데요. 순자로 가게 되면, 하늘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인 본성을 부여했다와 같은 관점보다는 물리적인 자연현상으로 자연 법칙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천인분이로 갑니다. 여기까지 학교생까지 쌤께서 수업하셨다면 챙겨두시면 돼요. 이런 순자가 유학자이지만 특이한 점은 인간의 본성을 성악설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악해. 근데 착한 사람 어떻게 설명한 거냐고? 그 바뀐 거야. 억지로 노력해서 바뀐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해.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선해질 수 있는데요? 그 설명은 성정려위, 화성기위, 그만큼 이 인위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본성과 감정 따라가면 자기 욕구 채울 수밖에 없다? 그럼 사람들끼리 싸울 수밖에 없어. 근데 인간이라는 게 다행인 게 뭔지 알아? 도덕적인 학습 능력이 있어. 그리고 사려 생각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어머,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고 선하게 바뀌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를 일으켜라. 변화의 별표. 이거 치트해요. 그러면 순자한테 지향점은 본성을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하면 안 되고 꼭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요약해서 말해보자면, 맹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처럼 착한 사람 너무 대단해요. 그럼 어떻게 칭찬해주느냐? 당신이 타고난 본성을 잘 유지, 보존, 확충, 실현시켰군요. 너무너무 대단해요. 순자가 착한 사람을 보면서 칭찬한다면, 대단하신데요? 본성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칭찬할 만합니다. 라고 순자는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지향점은 같겠죠? 자, 그럼 지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통치. 순자가 강조하는 통치의 핵심은 예로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로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규범이 되어지고, 통치의 기준이 되어지고, 재화를 분배해주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어주는 예에 의해서 통치해야 한다. 순자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도가로 가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유가에서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 천인합일, 인과 예, 도덕성 얘기가 나왔어요. 그걸 도가 입장에서 보면, 쭈쭈쭈. 왜 그러느냐? 도가는 도라는 것을 우주 만물의 근원, 변화의 법칙으로 생각하거든요. 즉, 인간의 인위적인 힘이 더해지지 않은 스스로 그러한 무위하고 자연한 천지 만물의 법칙 자체를 도라고 봤어요. 그건

인간의 감각, 언어, 경험을 초월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도라는 것이 있은 다음에 하늘이라는 것도 있는 거야. 그러면 천지가 생겨나게 해준 도라는 근본적인 법칙에 더 주목한다는 거야. 물론 그들은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죠. 단,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도덕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천지만물의 근원인 도에게서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간의 뭐 성, 만물의 성, 본성을 얘기한다면 무위자연의 도의 특성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육아가 이야기하는 덕이라는 건 인간의 의도가 개입됐잖아. 인간의 경험, 지식, 언어를 가지고 자꾸 분별하잖아. 그래서 그 기준을 따르면 착한 거야, 아닌 거야, 성공한 거야, 실패한 거야, 행복한 거야, 불행한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끊임없이 분별의 기준을 만드는데, 그건 하덕이야. 그걸 넘어서야 돼. 차라리 그 기준 없이 무위하게, 차라리 무지순수 소박하게, 욕심 없이 겸허하고 부쟁하게 자연스러운 덕을 따르는 게 상덕이야.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유교의 덕을 비판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인위적인 규범이고 제도가 되는 거라고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자를 이어가는 게, 노자가 이상적인 경지로서 상선 약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으뜸이 되는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강조하는 키워드는 겸허와 부쟁이에요. 물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이고 이상적인 인간도 이런 겸허와 부쟁의 덕을 따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육아와 좀 사뭇 다르겠죠. 무위지치라고 해서 인위적인 다스림이 없는 다스림을 통해서 소국과민, 작은 나라의 적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이상적으로 여겨요. 이게 노자고요. 그 노자를 이어서 장자 역시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 어디에나 내재되어 있는 천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 도에 따라가야 되는데, 즉 무위 자연의 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려면 유교적인 덕 혹은 인간들의 인위적인 기준을 분별적이고 차별적인 기준을 초월해서 도의 경지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그런 기준들이 싹 사라지고 비워지고 거기에 도가 모여서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 그러면 내 기준대로 인간의 잣대로 이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예쁜 거야, 미운 거야, 성공이야, 행복이야. 그럼 끊임없는 분별과 차별의 기준을 초월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그래? 아, 그러려면 수양을 좀 해야 돼. 조용히 앉아.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 그 기준들, 제도들을 잊어봐. 심체, 마음도 비워서 깨끗이 해봐. 그러면 재물,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할 채, 만물이 평등하고 가지런하게 볼수 있을까? 이건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만물의 고유한 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의 잣대로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만물을 있는 그대로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일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소요유라고 해서 나를 구속하는 일체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는 경지를 소요유. 그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을 성인, 신인, 지인, 진인, 천인, 특히나 지인과 진인과 같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도가예요. 유교와 사뭇 다르죠? 그럼 이제 인도로 갑니다. 인도는요, 앞에 이야기한 중국 철학과 또 사뭇 달라요. 유교를 생각할 때에는, 불교를 생각할 때에는요, 이들이 세상 만물,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원리로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연 생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이 혼자 뚝딱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원인과 조건들과의 함께 만난 상호 의존적인 결과인 거야. 그러니 모든 현상과 존재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러니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원인과 조건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야. 그러면 나와 나 아닌 사람? 둘이라고 할수 없어. 자타불이. 나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리고 기억해. 그렇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또 다른 새로운 원인과 조건을 만나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 고정된 거? 없어. 불변하는 거? 없어. 그런 의미에서 실체라는 거? 없어. 치트키예요. 불교 문제 만들 때 오답화 시킬 수 있는 거. 고정된 뭘 찾아라. 불변하는 뭘 찾아라. 그런 실체를 인식해라. 그런 건 없어. 다 변해. 변한다는 걸 모르는 너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 불교 핵심이야.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이면서 변해가는 관계 속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육체,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다섯 가지의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는 가화합의 존재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오온의 항목을 외운다는 자체보다는 그럼 나는 색수 상행식 다섯 가지 요소가 일시로 만났다가 흩어지고 이 다섯 가지 요소도 계속 변한다는 거네. 어제 내 몸, 오늘의 내 몸. 어제 나의 의식, 오늘의 내 의식. 어제 내 감정, 오늘의 내 감정. 끊임없이 다르듯이. 그러니 그 오온의 가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나 역시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럼 묻습니다. 나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그럼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무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을 인식하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부처가 될수 있는 가능성 혹은 깨달음의 근거로 불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깨달음의 근거를 갖고 있지만, 인간들은 모든 것들이 변해간다는 걸 몰라. 잊어버려. 그걸 집중하지 않아. 그래서 무지, 무명에 빠져요. 그러면, 저건 변하지 말아야 돼. 변하지 않는 저것은 내 것이 돼야 돼. 와 같이 탐욕과 집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사상 누각이죠. 애초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불교 얘기 너무 우울한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그냥 삼독에 빠져서 살라는 거냐? 아니다. 수양을 해라. 거기서 벗어나라. 어떻게? 개, 정, 해와 같은 삼학 혹은 보시부터 지혜까지 여섯 가지 바람일, 혹은 정견부터 정정까지의 여덟 가지 바른 길을 닦으세요. 수양을 하세요. 그래서 제발 그 어리석음과 탐욕과 집착의 경지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 불끈불끈 타올랐던 욕망, 탐욕의 불이 사그라드는 단계가 올 겁니다. 그게 니르바나, 열반입니다. 그 경지에 이른 사람을 보살이라 합니다. 이게 불교의 지향점이에요. 그런 불교가 봤을 때, 특히나, 부처님이 그래서요, 인간의 삶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대설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중엔 이렇게 인과관계가 형성이 돼요. 자, 고통과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으로 인해서 고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자, 다시 한번 집성제 혹은 집제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무명, 애욕, 집착을 갖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집성제, 고성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갖고요. 여기에 다시 그러면

그 무명과 의욕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도를 닦아. 어떤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도를 닦아. 도성제. 그러면 고통의 원인인 무명, 애욕을 없애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 고통이 소멸, 집착이 소멸 될 거야. 그래서 멸성제, 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고집, 멸도라고 하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불교 이론을 압축 액기스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세 가지 혹은 또네 가지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3법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정리하면 4법이 있거든요. 포인트 이렇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무상, 무아, 고. 어떻게? 모든 건다 변해. 나도 변해. 그걸 모르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 재행 무상, 재범 무아, 일체 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만약 열반에 이르게 된다면 가장 절대적으로 평화롭고 고요한 경지. 그래서 그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진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동양사상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갑번에 보시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 정을 이야기하는 맹자예요. 을은요, 백성의 마음을 비우고 배는 든든하게 하고 뜻은 약하게 하고 백성의 뼈는 강하게 하고 무지 무욕하게 만드는 무위지치, 소극가민을 지향하는 노자의 관점이야. 유교와 노자, 맹자와 노자의 관점인데요. A번 볼게요. 의로운 행위를 반복하여 시비의 마음을 형성해야 된다. X예요. 시비의 마음 나왔을 때 시비지심이라고 한번 번역해요. 이걸 다시 한번 4단으로 번역해요. 그럼 제가 치트키 알려드렸죠. 4단은 유지, 보존, 확충, 실현해야지 형성하면 안 돼요. 기억을 먼저 빼요. 니은범, 통치자는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닦아야 된다. 맹자나 도가,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통치자가 맹자 입장에서는 도덕적으로 수양을 하는 숙의 이안인, 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지하게, 순수하고 또 무욕하게 백성들을 겸허하게 이끌어가는 수양을 해야 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B의 공통 입장 가능해요. C. 백성이 인위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무위지치를 통해서 무지, 무욕, 소박,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가, 노자의 지향점이 맞죠. 그러니 노자만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C, 노자만의 입장으로 성인의 다스림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지근 지식을 쌓아야 비로소 완성된다. 여기서도 치트키 하나 들어갑니다. 분별적인 지식이라고 하면 이 12선악 같은 것들을 분별하는 기준과 규범이 있어야 되거든요. 도가 입장에서는 그런 분별적인 기준, 규범, 제도, 지식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 분별적인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것을 버리는 허정의 공부를 하는 게더 맞아요. 그러니 분별적 지식을 쌓아야 해라고 하면 도가에게 잘 나오는 5단 유형. A번, 맹자한테 그런 선한 마음을 형성해라고 하면 5단 유형.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니은 디귿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 윤리학 그리고 동양윤리에 대해서 열공해 봤는데 이 이후로 여러분들의 공부를 잘 마무리해 줘서 1등급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완전 응원합니다. 1강 클리어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그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잘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정말 잘 보는 눈을 가르쳐 드리겠다. 아셨죠? 그리고 문제 속에서 특히나 수능 특강 교재,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교재인데, 여기서 볼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최대한 한번 끌어내 보겠다. 거기에 서답형, 주관식이죠. 주관식 포인트도 말씀드리겠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 진행은 먼저 우리가 필수 개념, 여러분들이 공부했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체크했어야 하는 그런 필수 개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문제를 굉장히 분해해서 보겠다. 아셨죠?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은요. 우리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 그다음에 판구조론.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판구조론에 대한 보완으로 나온 플룸구조론까지. 그래서 1강은 판구조론과 플룸구조론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공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대륙 이동설부터 해양지 확장설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지구의 표면에서의 판의 운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서 대륙 이동설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대륙 이동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가지 증거. 뭐, 해안선의 어떤 일치, 그 다음에 지질구조의 연속성, 빙하의 이동 흔적,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내가 정확히 잘 이해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멘틀 대류설 무엇인지, 그 다음에 멘틀 대류 상승부와 하강부의 특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이 나오는데, 이 해양지 확장설의 등장,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에서 설명하는 해저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향측심의 원리까지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해양지 확장설 같은 경우, 해양지 확장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굉장히 타당한 가설입니다. 또는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잘 체크를 할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이 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판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석권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외핵, 내핵, 요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를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 낼수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판이 움직인다. 판 이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멘틀 대류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판 자체적으로도 판 이동에 도움을 주는 힘들이 있다. 그래서 해령 부근에서 밀어내는 힘, 해구 부근에서 섭입하는 판이 잡아당기는 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판 경계의 특징, 판 구조론과 관련해서 판 경계의 특징은 어떠한 지형이 발달하는지, 어떠한 지각 변동이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얘기할 어떠한 마그마 아이언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들이 출제하기 굉장히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판 구조론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지각 변동은 플룸 구조론으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플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특히나 플룸 구조론과 관련해서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같은 거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는 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저장소, 고정점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열점이라고 하는 거고, 열점과 관련된 자료에서 역시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제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출제하는 건 쉽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기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잘 공부를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체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 복습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공부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요런 부분 굉장히 중요해. 선생님이 마스터키로 가져온 겁니다.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들을 다 열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렇게 1강의 개념의 마스터키 봤고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실질적인 것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 유형 1. 대륙이동의 증거. 반드시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자료인데,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에 있는 요 문제 풀이,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진위를 가르면서 기역, 니은, 디귿,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맞고 어떻게 해서 맞지 않는지를 가르는 게 중요한 거야.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고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수 있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제시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바꾸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될수 있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주관식 서답형 문항이 나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대륙이동의 증거고요. 자, 교재 같이 보면서 선생님 학습 자료 같이 보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대륙이동의 증거를 나타낸 것이다. 대륙이동의 증거라고 해서 이제 백앤어가 주장한 증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대륙이동의 증거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해안선의 일치. 해안선 일치를 많이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을 많이 다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빙하 흔적을 다룬다. 빙하 흔적, 빙하 이동 흔적, 뭐 빙하 퇴적물에 관련된 흔적.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이 다루는 게 고생물 화석 분포를 다뤄요. 지금 여기서는 나온 게 해안선의 일치, 그 다음에 고생물 화석 분포야. 그럼 보면 과거에 이런 식으로 대륙이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같은 기후태에 이 대륙들이 위치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생물들이 같은 기후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초대륙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비슷한 위도대, 비슷한 지역에서 분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대륙들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가 남아메리카 대륙, 얘가 아프리카 대륙, 남극 대륙, 인도 대륙이 가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완전히 다른 기후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이 돼. 지금은 기후가 다른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건 과거에 얘네들이 같이 붙어 있었고 같은 기후대에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백앤어가 이걸 가지고 대륙이동의 증거로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생물 화석이라고 하는 건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번성한 생물들의 화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번성한 시기는 우리가 기억을 할때 고생대 말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러한 고생물 화석의 분포로 다루는 주요 고생물들은 기본적으로 바다를 아주 큰 대항을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녀석들. 그러니까 비슷한 기후대에서 육상에서 번식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기후대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대륙이 붙어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로 서식 환경이 이제 육상이 되는 거. 이런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실제 현재 서로 다른 대륙에서 특히나 대서양을 기준으로 서쪽과 동쪽의 이 대륙의 해안선을 보면 붙이면 붙을 것 같거든. 그걸 붙여보면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대륙들이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증거로 제시했다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료를 보는 능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선생님의 공부로부터 알아내야 되는 것들, 혹은 안 되면 복습을 해야 되는 것들. 됐죠? 자, 문제 볼게요. 가의 고생물은 모두 해양생물에 해당한다. 해양생물이라고 한다면 일단 바다를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얘가 헤엄쳐서 저 대륙을 간단 말이야. 그러면 붙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헤엄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얘네들이 육상에서 번식을 했는데 다 붙어 있었고 비슷한 기후대였기 때문에 왕래가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 아셨죠? 동물 같은 경우는 왕래가 가능했다. 식물 같은 경우는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위도대에서 이렇게 번식할 수 있었다. 붙어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의 A와 B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얘와 얘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다. 판게아의 분리와 함께 대서양의 형성을 설명하고 있죠. 기억하시고요.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여기서 이제 인도 대륙이 누구야? 인도 대륙은 바로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지금 남극 주변에 남반구 중위도 부근에서 남극 대륙에 붙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남극 대륙은 북상을 해서 신생대에 얘가 북쪽에 있었던 유라시아 대륙과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까지 만들어진 과정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자, 인도 대륙은 판게아가 형성될 당시에 남반구 위치였다. 맞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일단 진위를 가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보기를 보고 진위를 충분히 가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교재에 있는 문항이에요. 이렇게 하고요. 자, 요 자료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볼게요. 나의 A와 B에서는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난다. 지금 얘와 얘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땐 분리되어 있는 대륙인데, 얘네들이 과거에 어느 시점에 붙는 과정이 있었겠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질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 그래서 O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판게아 형성 당시에 얘네들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럼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시기에 얘네들이 연속된 지질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됐죠? 자, 해야

선의 총 길이는 판기와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길다. 대륙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경우, 대륙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 대륙의 총 둘레가 총 해안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총 둘레는 2222니까 8이 되지만 여기는 11114, 11114, 총 16이 돼요. 즉, 대륙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안선의 총 길이가 길어진다. 아셨죠? 그러니까 총 길이는 판계 형성 시기가 현재보다 짧다라고 해야 되겠지. 현재가 길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자, 인도 대륙은 고생된 말 빙하 퇴적층의 흔적이 존재할 수 있다. 인도 대륙이 여기 있었고 남극 대륙 주변에 빙하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는 어떤 빙하가 확장되는 시기에 지금 여기서 빙하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실제에도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맞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 문제 풀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시기 이후 피지점과 퀴지점 사이에는 발사능 경계가 생성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 그림에는요, 피지점과 퀴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료를 변형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P를 찍고요. 여기다가 Q를 찍는다고 하자고. 그러면 이 시기 이후에 대륙이 분리됐을 테니까 얘와 얘 사이에는 판구조론에 의하면 발상 경계가 생성이 되어야 되겠지. 됐죠? 자, 글로소프테리스의 번성 시기는 언제인가?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일까? 얘 식물인데요. 얘의 번성 시기는 언제? 주관식으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우리는 고생대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고, 특히나 뭐 고생대 말 쓰면 더 좋은 거고요. 됐죠? 고생대 말딱 쓰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서술형으로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럼 얘가 이제 빙하 이동의 흔적이 되기 때문에 얘는 고생대 말 초대륙이 형성된 시기에 지금 여기에서 번성을 해야지 대륙 이동의 어떤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형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력 1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얘는 대륙 이동설이죠. 베게너가 주장을 했습니다. 베게너. 그 다음에 얘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고 확장된다. 해양지 확장설. 헤스 디츠가 주장을 했고요. 멘텔 대류설은 홈스가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 주장 학자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특강에 나와 있는 교재 문제를 보시면 베니오프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해양지 확장설의 근거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될수 있는 거,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집니다.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해령 축을 기준으로 양쪽의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그죠? 오래된 해양 지각은 어딘가에 소멸한다.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베니오프대라고 하는 건 섭입대. 주변의 진원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맞는 거. 자,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다. 홈즈가 주장한 멘틀 대류설. 뭐죠? 멘틀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땅 덩어리가 지각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멘틀 대류설의 기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멘틀 대류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이라는 니은으로 적절하다. 자, 베게너는 음향 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였다라고 했는데 과학서적인 지식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음향 측심 자료는요, 언제 해양지 확장설이 대두되던 시기, 해저 지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던 시기, 그러니까 베게너가 주장한 시기보다는 훨씬 더 최근인 거야. 시기가 안 맞아.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야 돼. 아셨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느냐, 요거 해봤고요. 자, 요걸 가지고 선생님이 추가 해보겠습니다.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변환단층이 발달해요. 그게 맞는데 포인트는 뭐야? 대륙 이동설에 의하면이지. 그래서 X야. 아셨죠? 시기가 안 맞아. 자,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는 기억의 증거가 된다. 고지자기 줄무늬 해양지 확장설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홈스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멘틀에 의한 판의 이동을 주장하였다. 자,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는 거지. 학교 시험은 이런 함정 많이 넣어요. 멘틀 대류설을 발표할 당시 판이라고 하는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 아셨죠? 지구 내부에 대한 어떠한 층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던 시기.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주관식 포인트 이런 게될 수가 있는 겁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서 등장한 주요 이론의 발표 시기 순서는요? 순서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누구? 대륙이동설. 그다음 누구? 멘틀 대류설. 그다음 누구? 해양지 확장설. 얘네들을 모두 다 묶어서 지구 표면의 운동을 설명하자. 판구조론. 아셨죠? 그런 것들 주관식 포인트가 된다. 됐죠? 대표 유형 2번 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해저 확장과 음향측 시법 관련된 자료고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판해의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어느 해역에서 판해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측정한, 거기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해 경계를 가로질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판해 경계의 특성이 나온다라는 거야. 음향측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저 지형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로 다룰 수 있는 판해 경계는 해령, 해구,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자, 음향측심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하실 거, D는 1/2 VT죠. 수심, 음파의 속도 또는 속력, 얘는 왕복 시간. 됐죠? 그럼 여기서 볼 때, 얘는 지금 음파의 왕복 시간이 지금 12초 정도 되네요. 약간 넘네요. 그럼 12초를 넣고, 여기다가 12초를 넣고, 음파의 속력 1500m/s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넣으면 대략적으로 6 곱하기 1500이니까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이 9000m 정도 되는 거야. 아셨죠? 얕은 곳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6을 넣고, 여기다 역시나 1500을 넣으면 3 곱하기 1500이니까 얕은 곳은 대략적으로 한 4500m 정도 되는 거야. 자, 해령의 평균 수심은 2에서 3km. 해구의 수심은, 평균 수심은 6km, 6000m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긴 지금 어떤 지형이 해구가 발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볼게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나타난다. 아니지, 수렴형. 자, P, 지금 보면, 교재에 뭐라고 나와 있죠? P2의 수심 차는 약 6000m이다. 지금 P1이 여기고요, P2가 여기입니다. 얘와 얘의 왕복 시간 차이가 대략 4초 정도 나니까 4초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수심 차가 나오겠지. 그런데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고, 여기서 제일 깊은 곳이 이거야. 가장 깊은 곳과 가장 얕은 곳의 수심 차이도 4,500이 안 되는데. 그죠? 4,500 정도인데 6,000m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자, 오래된 해양지각이 멘틀 속으로 섭입하여 소멸하는 곳이 존재한다. 해구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문제였고, 자,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요런 거죠. 자, 판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존재한다? 상승류가 존재한다? 해군데? 하강류. 이렇게 가는 거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만 미터보다 깊다라고 됐는데, 지금 왕복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왕복 시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얘의 시간이 13초가 되지 않아요. 그럼 13초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음파의 속력을 넣어주면, 만 미터보다 절대 깊을 수가 없다. 아셨죠?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요. 자, 판의 밀도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커진다. 해양지각이고 지금 여기 해구가 있는 곳입니다. 해구는 밀도가 가장 큰 판이 소멸되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판의 경계로부터 멀어질수록 대체로 밀도가 커진다? 아니지. 이 부근에 있는 해양판 중에 밀도가 진짜 큰 판이 있는 거고, 바깥으로 멀어지면 그 섭입한 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도가 작아져야 되겠지. 멀어질수록.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런 거 가져왔습니다. 자, 서답형 포인트. 해령과 해구 중 어느 지형이 발달하는가? 해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유는 수심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수심을 가지고. 아셨죠?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이 정도의 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해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아셨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3번 대표형 3번 봤고요. 계속 갈게요. 자,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물리적 상태에 따른 지구 내부 층상 구조. 층상 구조 꼭 알아야 된다고. 나는, 지각에서부터 약 450km 깊이까지의 내부 구조고요. 자, 밑줄 그을 부분은 기역과 니은은 각각 지구 내부를 이루는 층상 구조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볼게요. 여기 연약권 있잖아.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역이 있어요.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암석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암석권. 이 암석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움직이는 하나의 덩어리 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니은은 뭐야? 니은은 하부 멘틀이 되는 거야. 얘가 학습 포인트가 된다고요. 층상 구조를 꼭 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암석권이 있고요. 암석권 밑에 깊이 약 400km 요 영역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 지금 연약권이라는 거지. 연약권.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그 대류에 의해서 그 위인 암석권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판 구조론의 관점. 됐죠? 보겠습니다. 열점은 기역에서 생성된다. 열점은 판보다 밑에서, 판보다 밑에서 열점이 있고 거기서 마그마가 올라오면 그 마그마에 생긴 화산이 판의 운동에 실려서 이동하잖아. 열점은 이동하지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얘는 판보다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아니야. 자, 니은을 이루는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은 고체 상태가 맞죠. 고체, 액체,

고체. 얘는 부분 용융 상태의 고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은 고체. 됐죠? 뭐 체크. 자, H층의 대부분은 하부멘틀에 포함된다. 연약권이잖아요? 연약권은 뭐? 하부멘틀 위에 있는 상부멘틀의 하부영역이야. 약간 애매하지만 상부멘틀의 하부영역. 그렇기 때문에 A층의 대부분은 하부멘틀에 포함된다? 틀린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진위를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자, 외액은 액체 상태이다. 교육과정상 지구과학 1 수능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나오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지금 주요 포인트는 아니거든. 수능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급을 갈라야 하니까. 아셨죠? 자, 외핵은 액체 상태이다. 맞는 거고요. 밀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거운 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층이 더 밀도가 작다.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이렇게 가는 거고.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 지각의 두께에 해양 지각 여기 있고요. 대륙 지각 여기 있고요. 자료를 가지고 봐도 좋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대륙 지각은 두껍지만 밀도가 작다. 해양 지각은 얇지만 밀도가 크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각의 두께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두껍다가 아니라 얇다. 이렇게 가야 되겠지. 됐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자, B층은 상부멘틀에 해당한다. 여기 B층이 없거든. 선생님이 이제 B층을 넣겠다는 거야. 자, 어디다 넣을 거냐면, 여기까지를 B층이라 넣겠다고, 여기까지를. 이렇게 넣겠다고. 자, 연약권하고 암석권을 이루고 있는 지각의 밑에 부분까지를 이렇게 B층으로 묶겠다고. 여기가 바로 상부멘탈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아셨죠? 이렇게 약간만 바꿔서 출제하는 거 너무 좋죠. 자, 대륙판과 해양판 중 밀도가 큰 판은 누가 밀도가 크다?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뭐예요? 얘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해양지각. 얘는 화강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륙지각을 가지고 있잖아. 화강암질 암석이 현무암질 암석보다 얘가 SiO2 함량이 더 높아요?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작아요? 더 가벼워요? 더 작아요?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밀도가 크다고. 됐죠?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크다. 이제 이런 것들이 서답형 중안식 포인트. 됐죠? 자, 4 봤고요. 이제 대표 유형 5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판 이동의 원동력이고, 그림 가환하는 서로 다른 지역의 멘틀 대류와 판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했고요. 밑줄 A와 B는 서로 다른 판, 얘와 얘는 서로 다른 판. 자, 우리가 이제 판 운동에서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 대륙판이라고 돼 있죠. 그럼 전체가 다 대륙판이야? 아닌 거야. 지금 얘가 대륙판이면요, 얘는 해양판인 거예요, 해양판. 얘 해양판이고요. 여기에 해양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B판 같은 경우는 해양판,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조각으로 그냥 불리는 거지, B판으로. 얘는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묶음으로 같이 간다고요. 얘와 얘의 특성은 다르지만 같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우린 같은 하나의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셨죠? 이게 포인트. 자, 볼게요. A와 B는 모두 멘틀 대류에 의해 움직인다. 기본은 멘틀 대류라고. 기본은 멘틀 대류. 지금 여기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 마찬가지.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의 하강부. 자, 지진은 A의 대륙판보다 B의 대륙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그러면 지진, 지진, 지진, 지진. 여기 들어갑니다.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그럼 여기에 지진, 지진, 지진. 즉, 여기에 대륙판은 지금 지진이 잘 발생하기 어렵죠. 밑에 섭입대가 있어야지 거기서 지진이 잘 발생하니까 여기서 지진이 잘 발생한다. A의 대륙판보다 B의 대륙판에서 활발하게 아니구나. A가 활발하구나. 판의 섭입만을 고려할 때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섭입만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섭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부터 봐야지. 얘는 지금 섭입을 하고 있잖아. 그럼 들어가는 과정에서 잡아당겨준다고? 잡아당겨주니까 얘가 좀더 빨리 딸려오겠지. 그러니까 얘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빠르다. 아니라고 얘가 빠르다고. 얘는 지금 안 들어가잖아. 아셨죠? 이렇게 일단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 구성 보겠습니다. 자, 판의 면적이 넓을수록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이 빠르다. 자, 이거는 판의 면적이 넓어? 그럼 커? 그럼 무거우니까 빨리 움직이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거야. 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면적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무관합니다. 늘 틀린 거고. 가와나 모두 해령 부근에서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 여기서는 판을 밀어내는 힘. 여기는 판을 잡아당기는 힘.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해구 부근에서 인접한 두 판의 밀도 차는 가가 나보다 크다. 얘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고, 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니까 여기가 밀도 차가 더 크겠지? 가가 밀도 차가 더 크다고. 됐죠? 가가 나보다 크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아셨죠? 이렇게 봤고요. 자, 보겠습니다. P 지점에는 호상열도가 생성될 수 있다. 선생님, P 지점이 없는데요. P 지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P 지점을 주겠다고. 지금 얘가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섭입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습곡산맥 만들어질 수 있고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상열도가 포인트야. 호상열도는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지금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셨죠? 자, 비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힘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주관식 포인트. 지금 이 판이 이동을 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 힘. 기본적으로 멘틀 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밀어내는 힘 있고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서다평, 주관식, 서술형 포인트. 아셨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대표형 5 봤고요. 6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의 경계와 관련된 문제고 판의 경계는 시험에서 내기가 참 좋은 포인트들이 많아요. 자,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섭입대가 분포한대. 섭입대가 분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판이 하나의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지금 AA', BB'에서 측정한 진원 깊이 100km, 300km인 지진의 진앙 분포.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쭉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두 개를 그려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0km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깊이가 300km라고 할게요. 똑같은 상황. 지금 여기는 A'이고, 여기는 B'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자료가 주고자 한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A'이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이 정도의 기울기로 들어간. 반면에 B'이 구간에서는 300km까지 들어가는데, 섭입대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대략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수평적으로 더긴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수평적으로 더 좁은 영역을 들어가는 거고 그럼 얘가 더 급하게 들어간다. 됐죠? 근데 어쨌든 이쪽에 있는 판이 이쪽에 있는 판 밑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밀도가 크다는 거지.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됐죠? 보겠습니다. 자,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지금 보면은 얘가 기역판이고 얘가 니은판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구간에서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한랭전선 같은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고. 섭입. 그러면 얘보다 얘가 밀도가 작은데, 얘는 얘보다도 밀도가 작아. 그러니까 얘가 밀도가 엄청 큰 녀석이네. 그러니까 기역판의 밀도는 니은판의 밀도보다 작다. 맞고요. 깊이 300km까지 섭입하는 판의 기울기는 AA'이 BB'보다 크다. 기울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기울기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AA'이 더 작은 거야. 자, PP'에서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진은 동쪽이 서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얘가 밀도가 큰 판이고요. 얘가 얘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은 요 영역이지. 그럼 판의 경계를 기준으로 서쪽. 서쪽에 활발한 거지. 그러니까 넌 틀린 거. 됐죠? 그렇게 해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 이어서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기역판의 하부에는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가 발달한다. 자, 기역판 보면요.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얘가 들어가는 과정의 섭입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에 의한 섭입대. 맞고.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얘가 들어가고 있죠? 수렴형 경계에서 들어가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이에요. 대륙판은 들어가지 않아. 해양판은 새롭게 만들어지죠? 해령에서. 그리고 해구에서 무조건 들어가. 아셨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판은 무조건 해양판. 밀도가 큰 해양판. 됐죠? 그러니까 니은판은 해양판이다. 맞고요. 판의 밀도는 P 지점이 P' 지점보다 크다.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밀도가 큰 녀석이죠? 그러면 P 지점이 P' 지점보다 작다. 얘가 밀도가 작다. 얘가 밀도가 크다. 맞죠? 이렇게 가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추가 선지까지도 우리가 구성을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자, D급판에서 지진은 판의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D급판은 어디냐? 여기가 D급판이라는 거지. 여기다 D급판을 놓으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지진 여기서 발생해요. 그럼 이 판에서만 보면 서쪽과 동쪽 중에 지진은 어디서 활발하다? 동쪽에서 활발하다. 됐죠? 그러니까 서쪽이 동쪽보다 활발하다? 동쪽이 활발하다고. 됐죠?
자, B, B'에서 발달하는 지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주관식으로 내기 참 좋죠. 여기서 발달하는 지형들 어떤 것이 있을까? 얘 해양판인 거알수 있고요. 얘도 해양판이겠죠? 왜냐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할 수 있는 지형? 해구가 있겠지? 그 다음에 또 뭐? 호성열도가 있겠지? 그런 것들을 쓸수 있는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판의 경계 특징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의 경계는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다.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과 진앙 분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지금 진앙 분포가 여기 있죠. 그럼 이 밑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을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영역이 이렇게 줄 지어서 나타나고 있네. 즉, 지금 이 영역은 뭐가 있는 거냐면 지진대가 있는 거야. 지진대가 이렇게 라인으로 있는 거야. 라인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 요 진앙 분포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아, 여기 지금 판의 경계가 여기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 그러면 여기 어떠한 판의 경계가 있는데 좁은 선으로 존재하고 있어? 여긴 판의 경계가 어떤 영역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어? 이렇게 좀 넓잖아요. 영역으로 존재하고 있어? 그 다음 여긴 판의 경계가 또 선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한 상태에서 또 볼게요. 연령이 2천만 년인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이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떠한 판의 경계가 좁게 있고 그 옆에 2천만 년의 연령을 가지고 있는 지각이 가지고 있구나. 아, 그러면 여기는 해령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지각이 만들어서 이동하다 보니까 해령으로부터 충분히 먼 거리에 어느 정도 먼 거리에 이 정도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 지각이 쭉 줄지어서 있다. 됐죠? 그럼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진앙 분포가 좀 영역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해령이 아니라 아, 지금 여기에 하부에 섭입대가 있고, 지금 이 부근 어딘가에는 해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마찬가지 여기도, 여긴 지금 해령이 있는 거고,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벌어지고, 만들어져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긴 지각의 연령이 0 가까운 거고, 여긴 2천만 년, 가면 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거고, 충분히 지각의 연령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 얘도 지각의 연령이 많아요? 그럼 두 지각의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 만났을 때, 더 나이가 많은 지각이 일반적으로 냉각 수축을 더 많이 해서 더 무거우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학습한 교육 과정상 가장 합리적인 해석. 그러면 아, 둘의 경계에서는 이쯤. 자, 풀어졌습니다. 자, 요 즈음에서 여기에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판이 왼쪽 판 밑으로 들어가는 해구 라인이 얼추 형성이 될 것이고, 이 하부에 섭입대가 만들어질 것이고, 진앙 분포가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영역으로 표현이 되는 게 설명이 되지. 됐죠?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볼게요. 자, A 지점과 B 지점은 점차 가까워진다. 얘와 얘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렴형 경계 모이기 때문에 맞는 거고요. 자, 판의 밀도는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라고 됐는데, 지금 보면 얘는 해령 부근입니다. 해령 부근이고, 얘는 해령에서부터 충분히 멀어져서 냉각 수축을 많이 해서 무거워져서 들어가기 직전인 거야, 이 지점이. 그러면 얘는 밀도가 굉장히 크겠지. B 지점이 C 지점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고, 기역 부근에는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 있다는데, 기역 부근은 뭐냐면 해령입니다. 호상열도가 만약에 이 해역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어야겠지. 이 해역에, 그죠? 여기는 지금 해령이니까 해령 위에 호상열도가 있다. 호상열도는 수렴형 경계 부근. 그래, 섭입 방하는 판 위, 거기가 바다일 때. 그러니까 넌 틀렸어.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볼게요. 자, A 지점의 퇴적물 최하층 연령은 2천만 년보다 많다. 얘를 정확히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여기가 2천만 년이니까 얘는 지각의 나이가 2천만 년보다 더 많겠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져서부터 퇴적이 계속 진행이 됐을 테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가장 오래된 녀석은 2천만 년보다 더 오래된 퇴적물이 여기 남아 있겠지. 지각의 연령이 많은 것만큼 퇴적물의 연령도 많다. 하부층은. 그러니까 많다. 맞는 거고요.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얘와 얘 사이는 수렴형 경계,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존재한다. 맞는 거고. 수심은 대체로 B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는 해령 부근이야. 해령 부근. 자, 해령 우리 구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령 정상부 열곡 부근은 수심이 얕아요. 대략적으로 2에서 3km.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진다고. 그럼 얘는 가까운 곳이니까 수심이 좀 얕겠지만 얘는 충분히 멀어졌으니까 수심이 꽤나 많이 깊어졌겠지. 나중에 해구까지 가면 수심이 6km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B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가 맞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의 해령에서 두 판의 확장 속도는 일정하다. 선생님 이제 이런 거 구성한다는 거지.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면 여기를 니은이라고 해볼게. 니은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해령 양쪽으로 확장하는 속도가 동일할까? 만약에 동일하려면 여기에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여기도 2천만 년인 연령선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없단 얘기는 뭐예요? 이쪽이 더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이쪽이 더 만들어져서 더 빨리 진행을 하니까 이쪽에서 2천만 년인 태양지각의 연령성은 더먼 곳에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이 자료에서 해석할 때 합리적인 해석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확장 속도는 동일하지 않다.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어디인가? ABC 중 퇴적물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은 지각의 연령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자료에서 봤을 때는 B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됐죠? 이렇게 우리가 판의 경계 두 번째 것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다음 또 다음 볼 것은요. 보겠습니다. 이제 풀룸 구조론 나옵니다. 자, 풀룸 구조론 문제에서 그림은 풀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 그림은 이제 찰칵 사진으로 찍어 놔야 되는 거야. 찰칵. 왜냐하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A는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이고, 스몰 A는 화산섬. 예, 지금 화산섬 이렇게. 화산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긴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 중 하나가 있대. 근데 상승하고 있잖아. 상승한다는 얘기는 밀도가 작다. 그러면 온도가 높다.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뜨거운 플룸이 있는 거고,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고 있다. 됐죠? 뜨거운 플룸, 밀도가 작다. 여기서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동일 깊이보다. 동일 깊이의 주위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상승. 상승했는데 동일 깊이보다 또 밀도가 작아? 또 상승.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보는 거. 보겠습니다. A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된다. 뜨거운 플룸은요, 여기서 생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2900km 알아두면 좋은 거죠. 외핵과 하부 멘틀의 경계, 또는 뭐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생성이 된다. 아니죠. 아닙니다. 자,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얘와 얘인데 보면 여기는 섭입을 하고 있는 해양판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쌓이면 무거워져서 가라앉는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차가운 플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플룸 구조론에서 설명하는 차가운 플룸의 생성이지. 그러니까 주변보다 밀도가 큰 녀석이 많이 쌓여서 압축이 많이 된 녀석이 여기 있어야 된다.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크다 맞는 거고. A의 하부, 스몰 A의 하부에는 열점이 존재한다. 여기 지금 풀룸 구조론의 자료상 차가운 풀룸이 이 부분에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열점이 존재한다? 아니지. 열점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뜨거운 풀룸과 연결되어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위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과연 그럼 어떠한 경계일 것이냐, 여기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여기는 멘틀과 외핵의 경계라며. 그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 그럼 여기는 어떠한 경계야? 판 구조론에 의하면, 판은요, 연약권의 대류에 의해서 섭입을 하잖아. 그럼 연약권의 대류가 이 영역에 있는 거지. 즉, 이 경계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판구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자면, 섭입대가 연약권의 대류를 따라서 섭입할 수 있는 곳, 그 한계선. 즉, 연약권의 하부, 또는 상부 멘틀의 하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부 멘틀, 하부 멘틀이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러니까 기역 지점은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가 아니라 연약권과 하부 멘틀의 경계, 뭐 또는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스몰 A의 하부에는 해양판의 섭입대가 나타난다. 이게 지금 해양판의 섭입대예요. 해양판의 섭입대. 그러면 여기서 섭입대가 발생을 하면서 이 지역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니까 화산섬, 호상률도가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A는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죠? 뜨거운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 멘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얘를 외핵 물질이라고 하면 안 돼. 얘 멘틀 물질이에요. 맞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자, 디귿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자, 디귿 지점을 선생님 여기다가 이렇게 찍겠다는 거지. 여기다 디귿을 놓겠다. 그럼 이 디귿 지점의 물질은 고체 상태이다? 하부 멘틀 고체 상태? 그렇죠. 맞다. 이렇게 가는 거고. 자, A와 같은 플룸의 운동이 나타나는 지역에는 어떠한 곳들이 있는가?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는 곳은 어디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학교 시험에서는 이제 좀 지엽적이긴 하지만 등급을 가르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태평양도 있고요. 대서양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대륙 밑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플룸 구조론 봤고요. 자, 이제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보겠습니다. 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을 것은 기역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환활동이 일어난 지역이고, A지점에는 차가운 플룸과 뜨거운 플룸 중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A지점을 봤더니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얘기는 뭐예요? 이 지역이 지금 주위보다 고온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다. 그 다음에 덜 단단한 물은 물질이 있다. 근데 여기 어떤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온의 밀도가 작은 덜 단단한 어떤 플룸? 뜨거운 플룸으로 얘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이 이렇게 있는 거야.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여기서 이렇게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 있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열점이 어딘가에서 상부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거에 의한 화산활동이 기어. 그래서 화산성을 만든다. 아셨죠? 보겠습니다. A지점의 멘틀 물질은 하강이 아니라 상승. 온도는 A지점이 B지점보다 둘을 비교해보면 얘는 마이너스지만 얘는 플러스거든요. 속도 편차가 크면 우리가 얘기할 때 저온 밀도가 커요. 그 다음에 단단한 녀석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온도는 A지점이 B지점보다 높다. 기압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열점에서의 마그마 생성, 멘틀 물질이 상승하면서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설명할 수 있겠죠? 맞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선지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기역의 하부에서는 압력 감소에 의해 마그마가 생긴다. 됐죠? 그 다음에, 자, 기역의 하부에는 열점이 위치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A의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라고 되어 있죠? A 지점의 물질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 상승을 하려면 어떤 여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론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지금 온도는 약간 감소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큰 차이 없이 그 온도를 가진 채 상승.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녹아서 마그마. 이렇게. 판구조론에 의하면 B에는 멘틀 대류의 하강류가 존재한다. 판구조론은 연약권에서의 멘틀 대류를 설명한다고. 여기 너무 깊지. 그러니까 하강류가 존재한다. 틀렸지.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거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 지점은 멘틀과 외액의 경계에 위치한다. C 지점을 여기다가 찍으면 2500km가 멘틀과 외액의 경계가 되느냐? 아니죠. 멘틀과 외액의 경계는 2900km 정도. 자, A지점의 물질은 주로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느냐? 주로 어떠한 상태예요? 어떤 물질? 멘틀 물질. 어떠한 상태?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액체가 아니야. 얘가 마그마가 되는 곳은 열점. 아셨죠? 얘는 고체 상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점에 대한 문제인데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태평양 주변의 판 경계와 주요 열점의 분포를 나는 구간 A, A' 또는 B, B'의 깊이에 따른 지진파 속도 편차.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지금 A, 이 화산의 밑에 보면 짙은 색이잖아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라고? 그럼 여기 고온의 물질이 있는 거고, 밀도가 작은 물질이 있는 거고, 덜 단단. 덜 단단. 됐죠? 그 만약에 이 밑에 플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뜨거운 플룸이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인 영역이 주위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 뜨거운 플룸의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아, 얘 밑엔 열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요 그림이 될 텐데 아, B, B'하고 요 열점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요. 됐죠? 그게 이 문제의 풀이. 자, 가의 구간 AA'에는 판의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다. 지금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면 잘 보면 호상률도가 있어. 그죠? 호상률도가 있으면 수렴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입니다. 여기서 판이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 이쪽에 있는 판과 수렴을 한다는 거지. 오래된 해양판은 오래된 해양지각은 어딘가에서 소멸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수렴을 하면서 수렴의 경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발산 경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기역지점 상부에는 섭입대가 나타난다. 나의 기역지점 상부. 지금 보면 이 나의 기역지점은 이 상부를 보면 주변보다 어떻게 온도, 지진파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녀석이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 기역점의 상부는 여기에서 봤을 때 섭입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고. 나에서 화산의 하부에는 열점이 분포한다. 맞죠? 열점이 분포할 수밖에 없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위를 판단하고요. 추가. 자, 구간 AA' 하부에는 섭입대가 발달한다. 지금 호상열도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수렴형 경계라고 얘기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서입대가 발달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구간 B, B'에서 호상열도가 나타난다. 호상열도가 나타나려면 서입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형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수렴형 경계 없잖아. 그러니까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기

위에 화산섬의 배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열점에 의해서 화산이 만들어지고 판의 운동에 따라서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건 호상열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판 구조론에서 얘기하는 호상열도는 해양판이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갔을 때 섭입을 당하는 판 위에 해양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기역 지점의 물질은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어때요? 지금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플러스란 얘기는 저온이고요. 밀도가 어때요? 밀도가 크다는 거지. 단단한 물질이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주위보다 온도가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겠지. 됐죠? 이렇게 해서 추가 선지 봤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거. 니은 지점에는 멘틀 대류의 하극류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니은 지점을 어디다 찍을 거냐면 여기를 찍을 거야. 여기다 니은을 찍겠다고. 그럼 여기에 멘틀 대류의 하극류? 잘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야. 그러니까 차갑고 무거운 녀석이 있어. 그러면 가라앉으면서 하강류? 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멘틀 대류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판 구조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판 구조론에서의 멘틀 대류는 연약권에서의 대류인데 지금 여기 너무 깊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여긴 저온에 밀도가 큰 녀석, 단단한 물질이 주변보다 단단한 물질이 있다 정도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래서 X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아셨죠? 자, 나의 화산은 주로 어떠한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이 나의 이 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열점 위에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열점 위에서의 화산활동? 그러면 현무암질 마그마 분출? 그럼 어떠한 화성암? 현무암이 여기서 발견이 잘 되겠죠. 이렇게 이유까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대표 유형 문제들, 그 다음에 추가 선지들까지 좀 봤고요. 자, 요 1강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신 만점 OX. 자, 초음파 음향 측심의 원리, 그 다음에 판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 좀 하나 체크해 볼 거. 보존형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 그리고 지금 열점의 위치.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OX 한번 꼭 풀어보시고요. 자, 이 OX는 이제 수강 후기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남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제 피드백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신 만점 되는 길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강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친구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습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 습관이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 함께하는 문제들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강 플러스 교재 2강까지 우리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총 9개의 문을 살펴볼 겁니다. 아, 50분 강의에 9개의 지문이라니 만만치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먼저 한번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는 무엇을 위해서 오로지 무엇을 목표로 내신 만점이에요. 그쵸? 내신.

대비의 동그라미를 또 한층 더 키우러 가는 겁니다. 지문 꼭 읽어오셔야 되고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은 전문항 해설 강의 있습니다. 꼭 참고하면서 나의 이해를 극대화해가시고 뭔가 이해가 애매한 부분을 그냥 남겨둔 채로 내신만 대비하겠어로 가는 건 또 옳지 않아요. 그치? 완전한 지문 이해에 내신 대비라고 한 층을 더하는 과정인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각오 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열 번째 지문으로 시작합니다. 역시나 빈칸 지론이고요. 우리 교재는 15쪽을 같이 펴놓고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소재 뭐였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면 놓치는 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상대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답변을 준비하면 경청이 멈춘다. 그치? 이게 중요한 거죠. 답변을 동시에 준비해버리면 경청이 멈추는구나. 조직 개편의 사례를 제시를 하면서 자, 조직이 개편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부정적 감정과 방어적 사고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화자는 계속 설명하지만 듣는 이는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결론, 말하는 도중에 반응을 준비하면 중요한 정보를 놓친다. 결론 부분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반응을 준비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듣기를 멈춘 것이다.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요 요약문 같이 한번 가볼게요. When we begin, 우리가 시작할 때. Preparing a response, 우리의 대답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근데 뭐 하는 동안? Someone is still speaking. Still speaking이 중요한 거지. 화자는 여전히 말하고 있어. 상대방이 여전히 말하고 있는 동안 답변 준비를 시작할 때. We stop. 우리 뭐 하는 겁니까? 멈추는 겁니다. 진정으로 듣는 것, 즉 경청을 멈추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요. 우리의 두려움과 가정이 뭐 하게끔 합니까? block out, 한 덩어리로 외워갈까요?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게끔 한답니다. 중요한 정보예요. 즉,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는 그 중요한 정보를 갖다가 차단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반응을 준비해버리면 듣기를 멈춘 것이고 중요한 정보도 놓치게 된다. 이게 핵심이었죠. 그렇죠? 바로 가봅니다. 자, 우리 빈칸 서술형 픽은 첫 번째 문장 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에요? One way, we stop listening. 우리가 듣기를 멈추는 한 가지 방법은 뭐 할 때 우리가 대답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방금 말한 것에 대해 start preparing response, 대답 준비, 반응 준비를 시작할 때 듣기를 멈추게 됩니다. 근데 이건 흔히 상대방이 말을 시작한 직후에 그렇게 합니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자 핵심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 되겠고요. 자, 어법은 이 부분 어떠합니까? You start thinking of ways to convince your manager not to let that happen. 짧은 문장인데 어법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 하는 방법인가 봤더니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덩어리가 앞에 나오는 ways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을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onvince는 뭐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입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투부정사 나와서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부정어 not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해석을 할 때에는 어떻게 뭐뭐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이 안에서 또한 let이라고 하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 오면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자를 설득할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장 삽입 예측갑니다. 7번 문장에 meanwhile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 하나 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의 관리자는 계속해서 말하고 근거를 제시하고 왜 좋은 조치인지를 설명해 왔다. 그 사이에 이 앞에 뭔 내용이 나왔길래 앞에 화자의 내적 반응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적 반응인지 기억하십니까? 교재 펼쳐놓고 있으니까, 그치? 우리 이 민와의 앞에 문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두려워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경력이 지금 아래로 막 하락하고 있을까봐, 경력이 막 안 좋아지고 있을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의 내적 반응과 대비되는 meanwhile, 그 사이에
관리자는 사실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었어. 문장삽입 물어보기 딱 좋지요. 그치? 예측 포인트 하나씩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11번째 질문입니다. 뭐에 관한 글이었어요? 마케팅과 위험 인식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구매는 이익 극대화보다는 위험 감소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신선한 관점을 제시를 해주죠. 그래서 새로운 제품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쭉 설명을 해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관점으로 넘어와요. 그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지각된 위험,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지각된 위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제약 산업의 사례를 들어주면서 전문가 보증을 통해 부문의 위험 인식을 감소시키는 설명까지 덧붙이고 있었죠. 그치? 좋습니다. 따라 정리하자면 소비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 위험을 줄이려 하며 성공적인 마케팅은 그 위험 인식을 낮추는 데 있다. 소비자가 이러려고 하니까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은 그 위험 인식을 낮추려고 줄이려고 하겠구나.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영어 요약문 살핍니다. 자,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죠. 자, 뭐 하기보다는 seeking to 부정사는 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기보다는 이득을 극대화하고자 하기보다는 자, 소비자들은요. 구매를 접근하는데 어떠한 과정으로 접근을 합니까? A process of reducing perceived risk. Perceived risk. 방금 봤던 표현이지요? 지각된 위험 아니겠습니까? 즉, 지각된 위험, 인지된 위험을 갖다가 reducing, 줄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따라서 뭘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Aim to 부정사 배웠어요. 무언가를 목표로 하다라는 뜻이었지요. 자, 뭐를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위험 인식을 minimize,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겠지요. 그치? 자, 그래서 어떠한 전략이 예시로 등장했습니까? Such as expert endorsement, 전문가 보증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위험 인식을 minimize,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앞부분의 세 번째 문장 한번 가봅시다. Successful brand marketing should therefore 중요한 표현 너무 많이 보이죠?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은 따라서 이거 해야 됩니다. 너무 주제문이고 너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치? 뭐 해야 됩니까? Be concerned with,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Be concerned with,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이해하는데, buyer's perception is a risk. 구매자의 위험인식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치?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는 구매자가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 제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위험인식을 이해하고 이것을 최소화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니까 이두 군데 다 빈칸 예측 높은 확률로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사실 앞에서부터 계속 일관성이 있죠. 그치? 뭐 해야 된다고요? 구매자의 위험 인식을 이해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구매자가 최소한의 위험을 느끼는 방식으로 브랜드를 개발, 제시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이다. 해당하는 문장, 중요한 문장이었으니까 챙겨주시고요. 자, 어법은 간단합니다. 4번 문장인데요. An example, 한 사례를 제시를 해주죠. 산업의 사례인데 어떠한 산업인지를 갖다가 아주 앞선 an industry를 갖다가 ing의 현재 분사 덩어리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쓰였습니까?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산업이니까 지금 의미상 능동관계 아니겠어요. 그치? 다시 뭐라고요? 제대로 인식하는 이란 뜻이니까, 우리 여기에 PP 형태 쓰면 안 되고, ING 형태로 수식해줘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다시. 인지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는 산업의 사례는, 얘가 주어에 핵이 되면서 동사 자리 모았으니까, is 왔습니다. 그치? 주어 동사 찾는 연습까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뭐가 있습니까? The pharmaceutical industry, 제약 산업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등장한 예시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우리 서술형 문제 하나 예측을 해볼 건데요. 이번엔 조금 난도를 높여서 영어 발문에 영어 답변으로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문장을 통째로 쓰게끔은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빈칸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주어진 철자로 시작해서 문장을 완성을 시키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박스 안에 여러분이 활용해야 하는 어휘가 어떤 형태로든 제시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일단 읽으면서 내가 이 답변이 이해가 가는가?
이게 빈칸으로 뚫려져 있을 때 내가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쓸수 있겠는가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거든요. According to the passage, 지문에 따르면 Why do consumers feel risk? 왜 소비자

우리 2번 문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지금요. 소비자들은 위험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uncertainty, 불확실성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그 브랜드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 뭐예요? 제품의 성능으로 다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혹시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비용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뭐인지 그들의 또래 집단이 will disagree with their choice. 그들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쩌지? 뭐예요? 사회적인 인정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자, 그들이 feel comfortable, 편안함을 느낄 것인가? 그 구매에 대해서 뭡니까? 개인적인 편안함이지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압축한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서술형 문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한 유형의 문제거든요. 채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하는 정도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압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괜찮죠? 어려운 서술형 문제 함께 연습해 봤고요. 자, 이어서 1강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함축 의미 춘으로 넘어오셨어요. 자, 벌의 거리 판단에 해당하는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벌이 꿀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시를 하고요. 시각 자극의 양으로 거리를 추정한다는 원리. 너무 중요한 핵심 원리였어요. 그치? 자, 구체적으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종이 관 실험을 진행을 해서요. 짧은 거리지만 시각적 자극이 많았기 때문에 벌은 숲을 통과한 것처럼 인식을 했습니다. 꿀 위치를 과장해서 다른 벌들한테 보고하는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구체적인 실험으로 거리를 오인한 그 행동을 갖다가 검증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따라서 결론, 벌은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하는 단순한 체계더라. 따라서 시각 자극이 많으면 그 거리를 더 길게 추정하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치? 자, 요약 갑니다. 벌은 실제 거리가 아니라 비행 중 받은 시각 자극의 양으로 거리를 계산을 하더라. 영어로 표현할게요. Bees, 벌들은요. Estimate distance, 뭐합니까? 거리를 추정합니다. 거리를 추정합니다. 이 estimate, 추정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살펴주셔요. 자, 뒤에는 not a 법비로 내용 구체화해주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물리적인 길이를 측정함으로써가 아니라 but by calculating,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자극? 시각적 자극, 그치? 여긴 stimuli라고 해서 자극틀. 복수명사로 해석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치? 즉, 벌들이 비행 중에 경험한 시각 자극들의 양을 계산함으로써 거리를 추정을 한답니다. 아,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할수 있어요? 카즈 목적어 투부 정서 나오면서 목적어가 투부 정서 하도록 야기하는 거죠. 뭐 하도록? overestimate. 뭐 하는 겁니까?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할 때? 노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뭔가 밀집된, 즉 많은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접했을 때에는 거리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overestimate라고 하는 표현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2번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벌은요, 실제로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거리를 approximating. 어림잡고 있는 겁니다. 대강 어림잡고 있는 겁니다. 뭐 함으로써 구체적인 방법. 마찬가지 반복이에요. 앞에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그 내용입니다. Measuring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을 할 겁니다. 모한 이동 중에 받은 시각적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어림잡을 겁니다. 요 동사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치? Approximate. 동사로 쓰였을 때 어림잡다라는 뜻이 있구나. 요것 또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법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목적을 나타내기 위한 두 개의 다른 표현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so that이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뭐 하도록 통과해야 하도록이라고 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so that 구문 살펴주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 형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뒤에 나오는 to exit도 결국에는 나가려면이라고 해서 또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 방법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자, 이어서 문장 삽입갑니다. 자, 8번 문장 보시면은 this라고 하는 대명사가 나와요. This was, 이것은 confirmed by라고 해서 뭐합니까? 검증이 된답니다. This was confirmed by, 검증이 된다라고 해서 앞에 뭐가 나왔어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치? 실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는 단계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이는
이렇게 함으로써 확인되었다, 검증되었다라고 해서 앞선 실험 결과를 검증하는 단계

게 8번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뭐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거 나오면은 삽입, 순서 물어볼 확률이 당연히 높은 거는 아시겠죠, 그치?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강으로 넘어왔습니다. 유형은 똑같이 빈칸과 함축을 물어보고 있었고요. 빈칸 유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질문의 난도가 높았다 이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글? 관찰 작업 단순화의 이점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관찰자의 과제를 단순화하는 것에 장점을 제시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일상적 마음 읽기라고 하는 실험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참가자 추측과 실제 생각의 일치 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척도. 평가의 척도였습니다. 근데 0에서 100점까지 척도 대신 3점짜리 척도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척도를 사용했더니 이 척도가 평가를 더 쉽고 신뢰 가능하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결론. 지금 요 결론이 중요한 거지, 그치? 3점짜리 척도를 사용을 했더니 더 쉬워졌고 신뢰 가능해졌구나.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였어요. 좋습니다. 평가 기준을 단순화하면 관찰자의 부담이 줄고 더 신뢰성 있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요 영문에서도 당연히 뭐 물어보겠습니까? By simplifying, 단순화하는 거죠. 단순화함으로써 평가 척도를 단순화한 겁니다. 일상적 마음 읽기 연구에서 평가 척도를 단순화함으로써, 자, 이 학자는 보여주었습니다. 뭐 하는 것이 지금 평가의 복잡성을 뭐한 겁니까? 이 평가 척도를 단순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의 복잡성을 낮춘 거겠죠, 그치? 이렇게 평가의 복잡성을 낮추는 것이 결국 관찰자의 과업을 더 쉽게 만들었고요. 이것은 이어졌습니다. More reliable judgment, 더 신뢰성 있는, 신뢰할 만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평가 척도를 단순화해서 평가의 복잡성을 낮추는 거, 그게 이점을 가지더라.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자, 빈칸은 아홉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By using fewer categories,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을 함으로써 평가자들은 발견했습니다. 평가 작업이 더 쉽다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수 있었다고요. 결국 평가 작업이 더 쉬워지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할수 있게 된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을 한 거. 중요한 어휘는 얘가 되겠다, 그치? 더 적은 개수의 범주를 사용함으로써 0에서 100점짜리 척도가 아니라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빈칸 플러스 fewer라고 하는 어휘는 어휘 적절성까지도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법 가보겠습니다. 자, could have pp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치? 자, could have pp라고 해서 해석 어떻게 나와 있지요? 뭐뭐하게 할 수도 있었다. 할 수도 있었다. 과거에 그럴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거죠, 그치? 뭐할 수도 있었습니까? 자, 여기에서 had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나와서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ask라고 하는 학자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할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판단을 내리게끔 할수 있었는데 0에서 100까지의 척도로 판단하게 할 수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치? 그렇게 하지 않았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could have pp 뭐뭐 할 수도 있었다. 라는 표현, 형태까지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자, 글의 순서입니다. 역시나 지금 연구의 내용이 쭉 서술되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그쵸? 자, 어떤 내용이 앞부분에 제시가 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연구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가 그런 마음 읽기를 갖다가 연구한 한 가지 방법은 낯선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then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내용이 넘어갈 때 쓰는 표현이니까. 자, 상호작용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낯선 사람들, 즉 참가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어요. 그치? 참가자들이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8번의 however는 무엇을 뒤집고 있었지요? 그가 지금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방금 앞에서 봤었던 이 문장 기억하시죠? 0에서 100까지의 척도를 사용하게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however로 뒤집으면서 3점짜리 척도를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자, 지금 연구의 내용이 쭉쭉 이어지다가, however로 뒤집히는 구간까지 순서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자,

자, 이제 이 강의 2번으로 넘어오셔서요. 빈칸 추론 다시 한번 가봅시다. 19쪽에 해당하는 교재에 펼쳐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본능. 본능이라는 개념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능이 영어로 instinct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지요. 이 의미를 나눕니다. 일상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가 다르다. 일상적 의미는 자동적이고 직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데, 전문적 의미는 종 특유의 선천적이고 유사한 행동을 가리키더라.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인간. 인간에게는 그러한 본능적 행동이 거의 없다더라. 그래서 본능 개념은 인간 행동의 이유,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설명하는데 유용하지 않다. 이 인간의 이야기가 나오는 뒷부분까지 잡으셨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본능은 일상적으로는 자동적 행동을 뜻하지만 전문적으로는 종 특유의 선천적 행동을 의미하며 인간 행동 설명에는 그게 유용하지 않더라. 영어 요약문 가겠습니다. So, although, 비록 멀지라도, instinct,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사용이 됩니다. 자동적이고 능숙한 행동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 일상 언어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된답니다.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만 중요한 건 이었어요. 그치? In a technical sense. technical, 전문적인, 기술적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전문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이 가리킵니다. 뭐를 가리키지요? 전문적인 본능의 의미였어요. 그 종의 특유한 선천적인 행동을 가리키더라.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내용까지입니다. 이 개념에 not very useful, 유용하지 않더라. 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not very useful.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또다시 부정어랑 붙어 쓴 겁니다. 그쵸? not very useful. 인간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더라. 어휘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일곱 번째 문장 어떠합니까? It is unlikely though 라고 하면서 though. 하지만 이라는 뜻이잖아. 뒤집는 표현 등장합니다. 하지만. 뭐할 가능성이 낮습니까? There is any equivalent instinctive behavior in human beings. 인간에게 어떤 형태로든 그에 상당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더라? 동물 얘기 먼저 하죠. 그치?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거, 새가 짝짓기 행동을 과시하는 거, 그거 본능적 행동이라고 할수 있지.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본능적 행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해서 뒤집으면서 인간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 일곱 번째 문장, 빈칸, 서술형, 문장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병렬 구조를 하나 체크를 해볼 겁니다. 다섯 번째 문장이고요. However, 그러나. 전문적인 수준에서 그 단어는 일컫습니다. 행동을 일컫습니다. behaviors. 얘를 선행사로 하면서 지금 관계대명사 대시 이끄는 절이 쭉 따라올 겁니다. 이때 대신 뒤에 동사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뒤에 동사가 근데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연결됩니다. appear 나오고요. 또다시 and 뒤에 are까지. 지금 세 개의 동사 병렬 형태로 연결된 거.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전문적인 수준에서 그 단어는 내재되어 있고 항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정 종의 고유한 행동을 나타내더라. 지금 세 개의 동사 형태 일치시키는 거 체크해 주셔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서술형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전문적 의미의 본능 개념이 인간 행동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전문적 의미의 본능은 종 특유의 선천적이고 유사한 행동을 의미하지만, 모든 인간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행동을 무수한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어디에 있었냐면은 여덟 번째 문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아, 뭐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라 할지라도 they express it, 그것을 표현하는데 in myriad forms라고 해서 myriad. 무수한이라는 뜻이었죠. 무수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요 내용까지 체크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걸 서술형 문제로 바꿔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말로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내용이 전문적 의미의 본능 개념이 인간 행동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이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는가를 물어보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문장에 해당하는 해석과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구나까지 체크를 동시에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하고 계시죠? 좋습니다. 많이 오셨어요. 많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이 강의 3

합니다. 역시나 빈칸 추론에 해당하는 유형이었고요. 광범위한 언론 보도가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죠. 자, TV가 기억을 사로잡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로잡다. 사로잡다 해당하는 이 동사. 선생님, 항상 이 지문 해설을 하면서 무게를 지닌 단어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Capture. 우리 컴퓨터 화면에 캡처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딱 포착해서 담아내는 거잖아요. 사로잡는 겁니다. TV가 기억을 사로잡는, 캡처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고 사건을 활용한 실험을 설명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영상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더니 일부 참가자가 그 영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았다고 응답을 하지요. 그래서 결론 짓습니다. 미디어 보도, 특히 광범위한 미디어 보도가 허위 기억을 형성할 수가 있다더라. 정리 갑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는 실제로 보지 않은 사건까지 본 것처럼 기억하게 만들 수 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가 허위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그치? 좋습니다. A study, 연구입니다. 기억에 관한 연구는 보여 주었습니다. 광범위한,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더라? Extensive. Extensive? 너무 중요해요. 광범위한 TV의 보도, coverage는 보도란 뜻이거든요. 뭐할수 있습니까? 리드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할수 있게 합니다. 자,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personal remember. 잘못 기억하게끔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Seeing footage of an event. footage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건이 담긴 장면, 영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사건 영상을 갖다가 봤다라고 잘못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was never actually shown. 한 번도 실제로 보여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입증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The powerful influence. 강력한 영향이지요. 미디어가 기억에 미치는,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광범위한 보도가 잘못된 기억 형성에 영향을 미치더라 해당하는 요약문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빈칸 문제는 일곱 번째 문장 한번 같이 가봅시다. 자, 물어보고 있는 거는 굉장히 간단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치? 자, 이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의 보도는 뭐한 것처럼 보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끔 하는데, 그때 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는 that didn't actually occur 이렇게 가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적이 없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즉그 예시 속에서는 영상을 본 일을 갖다가 기억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that didn't actually occur.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기억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언론이 어떠한 보도를 해서 광범위한 보도를 해서 해당하는 내용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한번 가봅시다. Of the 35 people. 45명의 사람들 중에서, 이때 전치사 오브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45명의 사람들은 responded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아하, 이 질문에 응답한 45명의 사람들 중에서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치? 20명이 말했습니다. 뭘 말했습니까? 목적절이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챙겨주시면서 They had seen the film.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라고 답을 했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 표시한 것이 responded의 과거 시제의 동사 하나랑 had seen이라고 해서 had PP의 과거 완료 동사 밑줄 쳐놨거든요. 자, 여기에서 had PP의 과거 완료 쓰였습니다. 자, 왜 과거 완료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얘보다 더 과거니까. 즉, 응답하기보다 더 이전에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라고 답을 한 거니까, 그래서 시제 구분을 위해서 responded의 과거, had seen의 과거 완료를 써준 겁니다. 요 챙겨주시는 게 좋겠지요. 그치? 좋습니다. 자, 이어서 문장 삽입 예측 갑니다. This was however. 아, 여기선 단서가 되는 게 굉장히 많구나.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라고 뒤집으면서 이거는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no such film, such라고 하는 것도 단서되지요. 그러한 영상은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however로 뒤집을 수 있어야 되고 this가 가리키는 바도 앞에 나오면서 그러한 영상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앞 문장의 응답 결과와 뒷 문장의 설명을 연결하는 전환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치? 저희 앞에 4번 문장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20명이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런 영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문장 4.

식으로 예측 한번 해보셨어요? 자, 가봅시다. 빈칸입니다. 즉 2강의 네 번째 질문 하고 있어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뭐에 관한 글? 정치적 결정에서의 표현 방식의 영향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정치적 결정은 선후의 순위가 아니라 프레이밍, 이게 뭐예요? 표현 방식입니다. 나타내는 방식이 말 그대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다른 지문에서 역시나 핵심어로 배운 적이 있거든요. 또 나왔습니다. 프레이밍에 의해서 정치적 결정이 좌우될 수 있다더라. 이 정치적인 대화는 느슨하게 연결된 태도를 불러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예시 등장합니다. Welfare, 복지고요. Assistance to the poor, 빈곤층 지원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가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습니다. 용어 차이에 따라서 응답 비율이 크게 달라졌어요. 따라서 결론 내립니다. 민주적 선택이 순수한 자유의지에 기반하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질문이었어요. 그치? 좋습니다. 정치적 선택은 선후의 일관된 순위가 아니라 표현 방식, 프레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문으로 영어 표현 살필게요. Political choices, 정치적 선택은요, are shaped, 형성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방식에 의해서 the way options are framed, 표현되는 방식. 그 선택지가 제시되는 방식에 의해서 정치적 선택이 형성이 된답니다. 자, 뭐에 의해서라기보다는 stable rankings of preferences, 어떤 선호도, 고정된 선호도의 순위, 나의 선호도가 1등이 무엇이고 2등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결국엔 이 선택지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어떻게 제시되는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는가, 에 따라서 정치적 선택이 영향을 받는답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냐면은 다른 대중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자, 아까 나왔던 예시입니다. 복지라고 표현이 될 것인가, 빈곤층 지원이라고 표현이 될 것인가, 결과가 달라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합니까? Challenging, 너무 중요한 표현이요.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한대요. 우리의 믿음, 어떤 믿음? 완전히 독립적인 민주적 선택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도전장을 던진답니다. 즉, 우리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진짜 완전한 민주적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표현 방식, 선택지 표현 방식, 프레임에 따라서 지금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까지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But, 그러나, these two concepts, 이두 개념은요, 뭐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서로 다른 측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these two concepts라고 하는 건 앞서 나왔었던 welfare, 복지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assistance to the poor, 빈곤층 지원이라고 표현을 할 것인가. 근데 이두 개념이 뭘 했기 때문이라고요? 이러한 지원에 대한 우리 태도에 서로 다른 측면을 tap into,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치? 좋습니다.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의 정치적 결정은요, are determined, 이것도 종종 물어보는 능동수동 구분입니다. 지금 정치적 결정이요, are determined,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치? 네,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how the options are framed, 우리 선택지가 표현? 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 연속으로 잘 챙겨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메커니즘은요, make a mockery of라고 해서 조롱거리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떠한 느낌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배웠던 거예요. The feeling이라고 하는 명사의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동격의 접속사 대시 등장합니다. 어떠한 느낌을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민주적인 선택이 proceed, 일어나는데, 우리의 욕망이라든지 선호도의 순서를 정함으로써 민주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갖다가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어요. 도전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그 흐름이었죠. 그치? 자, 여기에서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다라고 했습니다.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어 나왔고요. 동사 자리에 proceed라고 해서 진행되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쵸? 동격의 접속사 대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어휘적절성 오랜만에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요거 하나 짚을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wouldn't be affected differently 라고 해서 앞에 not이 있으면 이렇게 부정어가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빈칸이라든지 어휘의 쓰임은 더 예민하게 살펴주셔야 됩니다.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되겠거든요. 자, 우리 민주적 선택이 선호도의 순위에 기반한다면 복직, 빈곤층 지원이라는 용어에 의해 우리의 결정이 다르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민주적 선택이 선호도의 순위에 기반을 한다면은 우리의 결정은 다르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어떠했지요? 실제로는 선택지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지요. 그치? 여기서는 가정이 이것이기 때문에 wouldn't be affected differently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치? 부정어 not과의 연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가봅시다. 자, 6번 문장이에요. 우리 아까 봤던 겁니다. 이두 개의 개념은 복지, 빈곤층 지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은 뭐 한다고요? 이러한 지원에 대한 우리 태도의 다른 측면을 이용한다고요. 두드린다고요. 그래서 응답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빈칸 추론이었고요. 가볼게요. 뇌의 무의식적인 계산 능력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덧셈과 평균 계산은 의식 없이도, 즉 무의식적으로 신경회로가 수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원숭이 실험, 두정엽 신경활동의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요. 인간에 대한 실험으로 보이지 않는 화살표 과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참가자는 무작위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확도 높은 대답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무의식이 전체적인 형적, 형적이라고 하는 건 지문에서 evidence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흔적입니다. 흔적.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화살표의 방향 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그쵸? 자, 무의식이 전체적인 형적의 대략적인 합을 계산해 의사결정을 수행을 하더라. 뇌의 무의식적인 계산 능력입니다. 정리할게요. 우리의 뇌는 의식하지 못해도 정보를 합산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인 것 같습니까? 뇌가 의식하지 않은 채로 이러한 계산을 진행하는 거, 그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영어 요약문 갈게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Both animals and humans, 동물들도, 그리고 인간들도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얘도 중요하겠다. 자, compute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계산하다라는 뜻이죠. 그치? 정보의 대략적인 합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as 대 as는 because랑 똑같은 뜻으로 쓰였으니까 왜냐하면 even invisible stimuli,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극들도 뇌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 그리고 의사결정에 influence, 영향을 미칩니다. 그치? 근데 뭐 없이도, 의식적인 인식 없이도, 즉 무의식적으로 대략적인 합의 계산을 수행해서 그게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 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여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parietal cortex라고 해서 이게 두정엽 피질, 지문에서는 주석 단어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거기서 나오는 signals, 신호는 give evidence that 어떠한 증거를 보여줍니까? 자, 무엇을 우리가 그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뇌가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computing, 계산을 한다. 대략적인 합입니다. The other evidence라고 해서 이게 형적입니다. 지문에서는 화살표의 방향 정보였지요. 그 전체적인 형적, 그 흔적의 합을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그걸 수행하는 것이다. 사실 거의 지문의 주제였습니다. 주제를 나타내고 있었던 여섯 번째 문장, 빈칸, 이렇게도 뚫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좋아요. 자, 어법은 첫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지금 주어 동사 찾기를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주어가 상당히 깁니다. Computing부터 values까지 얘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ng가 이끄는 동명사고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 모았으니까 lies라고 해서 s부터 씁니다. 단수 취급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치?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여러 개의 양수와 음수 값의 합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일은 사실상 의식 없이도 뉴런의 기본 회로가 할수 있는 것들의 정상적인 수행 목록 내에 있다. 뭐뭐 내에 있다라고 해서 동사 lies가 왔어요. 그치? 자, 우리 문법 한개더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수행 목록 내에 있다라고 했는데, what이 이끄는 덩어리입니다. 지금
와시험 뒤에 elementary circuits of neurons can do without consciousness라고 해서 이렇게 괄호가 묶여질 겁니다. 일단요, 전치사 of의 뒷자리입니다. 전치사 of 뒤에는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올 수 있어요. 와시 이끄는 명사절이 왔다 이 소리죠. 전치사 of의 목적어 자리에 와시 이끄는 명사절이 잘 왔구나.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뉴런, 뇌에 있는 신경세포입니다. 이 뉴런의 기본적인 회로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왔기 때문에 왓이 올 수 있는 조건은 다 충족이 된 거라고요. 그치?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서 명사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뒤에 누의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절이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해석할 때에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쓰였다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죠. 그치? 어려운 문법 함께 하셨어요? 자, 어휘 적절성 한번 가봅시다. 5번 문장에서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randomly 무작위로 대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은 이렇게 했지만 in reality 실제로는 우연히 예측하는 것보다 do much better 더 잘했어요. 훨씬 더 잘했습니다. 왜? 뇌가 무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randomly 무작위로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우연의 예측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치? 어휘의 쓰임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 더 가볼게요. 화살은요? 화살표는요? Was subjectively invisible. 주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주관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느끼기에는 잘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번쩍하고 바로 사라져버리니까 가려져버리니까 어서 그거 못 봤는데요?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뇌의 가중치 부여와 의사결정 체계로 들어가서 뇌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답과 내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치? 재미있는 어휘의 쓰임이니까 주관적으로는 subjectively 이 어휘까지 챙겨주시고요. 자, 마지막 질문 갑니다. 함축 의미 추론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기억의 종류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천재는 기억력이 나쁘다. 라는 통념을 제시를 해주고 기억의 두 종류를 구분해줍니다. 외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의미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요. 천재는 하위 기억, 즉 외적 사실 기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의미만 남기고 사실은 버린다는 굴껍데기 비유, 요것이 밑줄 쳐져 있는 함축 의미 추론 물어봤었던 부분이지요. 박식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껍데기만 쌓아서 영혼이 얇아진다는 대조. 따라서 글쓴이가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기억은 외적 사실 기억보다는 의미와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었어요. 그쵸? 좋습니다. 천재는 사실을 기억하기보다 의미를 간직하며 단순한 정보 축적은 진정한 지적인 깊이가 아니다. 자, 이 지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종류의 기억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외적 사실에 대한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에 관한 기억입니다.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천재는 무엇을 더 중시합니까? The retention of significance라고 해서 의미의 보존입니다. 의미의 보존. 의미의 보존을 뭐보다 더 중시합니까? Mere factual recall. 그냥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시합니다. 자, 뭐와는 달리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치? 단순히 아는 것만 많은 사람, 박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단지 뭐합니까? Empty details. 내용 없는, 즉 껍데기. 껍데기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만 축적하는 사람입니다. 글쓴이가 어떤 기억, 어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지는 아시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빈칸 문장은 다섯 번째 문장 한번 가볼게요. So long as라고 해서 이거는 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치? 뭐 하는 한. 그의 마음이 retain은 뭐 하는 거지? 간직하고 유지하고 보유하는 거죠? 뭐를? significance. 그거 중요한 거였잖아. 그치? 의미입니다. 그가 본 사실과 그가 들은 말들의 의미를 유지, 보존, 기억하는 한. 그는 기꺼이 뭐 하는 겁니까? 단어와 사실이 let go, 사라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처럼 굴을 먹고 나서 껍데기는 버리는 사람처럼, 즉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중요한 것. 글쓴이가 말하는 알맹이는 의미죠. significance. 따라서 이것을 유지, 보유,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으니까 5번 문장 중요하겠습니다.
어법사실형은 1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t has often been 누리다시라고 해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때

0: is은 가짜 주어, 형식상의 주어가 되겠고요. 이어지는 that, 이하가 진짜 내용상의 주어가 되겠는데 이게 하나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덩어리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묶어주고요. and로 연결돼서 두 번째 that까지 한번 가볼 거예요. 그치? 이두 번째 that 덩어리는요. 이 안에서의 주어 동사 찾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persons. 사람은 사람인데 having,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범한, 기억을요. 예시 등장하는 컴마 컴마도 괄호 안에 묶어주시면은 지금 이 that 덩어리 안에서의 주어가 persons가 되는 거고 동사가 have가 되는 거예요. 그치?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라고요. ing 현재 분사 덩어리에 수식 받는 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천재적인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쁘고 이 추기경처럼 기억력이 비범한 사람들은 그 외에는 별다른 능력이 없다는 말이 자주 언급되어 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자, 마지막 서술형 갑니다. 자, 굴껍데기 비유. 이 비유를 통해서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는데, 이 굴껍데기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하. 의미, 즉 significance. 이것을 이해한 뒤에는 사실 자체, 즉 굴껍데기는 버릴 수 있으며, 단순한 정보 축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 굴이 있으면은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그굴 알맹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알맹이를 먹었으면 껍데기는 버릴 수 있어요. 그치? 단순히 껍데기만 축적, 쌓아놓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굴 껍데기 비유가 의미하는 바,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원래 풀었었던 그 함축 의미 추론에서도 지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줬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또 OX 퀴즈 나갑니다. 자, 오늘은요, Exercise 4에 해당하는 OX 퀴즈입니다. 네 개의 문장 잘 읽어보시고요. O인지, X인지 퀴즈의 또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또 깊이 있는 공감을 얻으면서 정답을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까지 잘 참여를 해주세요.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선생님 굉장히 숨이 가쁜데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셨죠? 열심히 하고 있으실 거라 믿고요. 오늘도 우리는 내신 만점에 또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문 먼저 읽고 오시는 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지문 잘 챙겨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내신 만점을 위해서 또긴길 열심히 힘차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Thank you.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우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대단원, 사단원, 민주시민과 윤리라는 단원을 다뤄볼 건데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통틀어서 그리고 앞으로 배울 내용까지 통틀어서 사실 요 단원의 내용들이 난이도상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됐을 때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 단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학기 말 최종 등급을 결정하는 단원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리했었던 1차 시험범이 있죠. 거기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가 요 단원부터는요, 민주시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윤리들, 그죠?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삶에 있어서 필요한 윤리들을 다뤄보게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키워드는요, 직업입니다. 직업. 그죠? 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매개체가 바로 직업이잖아요. 개인으로서의 내가 이제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는 매개체. 그죠? 그 발돋움할 수 있는 바탕, 그게 바로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하게 이제 직업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직업이라는 것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종사하며 경제적 재화를 받는 일이다. 너무 당연한 정의가 되겠죠? 이제 각자는 다양한 능력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능력이 뭐 선천적인 능력을 토대로 한걸 수도 있겠고요. 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한 능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 재화를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직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럼 직업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이겠죠? 생계 유지. 직업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임금을 받게 되고, 그 임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자아실현. 여러분들이 항상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왜 중요해요? 그게 곧 나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아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매개체가 직업이 될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직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참여의 어떤 기능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기능들이 총체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결국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직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아실현적인 어떤 행복 이런 것들 때문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파트는요, 이제 동양의 직업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사실 중요한 파트는 여기예요. 뭐 아까 직업에 대한 어떤 의미들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뭐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보게 될 어려운 내용들은 이론이 되겠죠, 이론. 그래서 이제 동양 윤리 사상에서 이제 등장하는 사상가들의, 혹은 서양 윤리 사상에서 등장하는 이 사상가들의 직업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 사상가들의 이론들이 이제 비교되면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먼저 동양이라고 해봤자 뭐 유교예요, 유교, 그죠? 이제 유교 사상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 앞서서도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정명의 실현을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이 정명이라는 키워드 앞서서도 제가 보여드렸고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이름 명자, 발을 정자죠. 그래서 이름을 바로 세우다, 이름을 바로 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건 이호성, 뭐 이런 명칭을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들, 사회적인 지위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름 카페에 너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직위에 걸맞게 행동해. 이런 이야기를 공자가 강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선생님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학생이라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말일 텐데, 학생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답게 행동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듣기 싫다고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자는 분업노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노동해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분업노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위에 맞게, 걸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덕, 다시 말하면 그 직업에서 요구되고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덕이죠. 뭐 유교니까 당연히 이능예지 같은 덕들 굉장히 강조했겠죠. 그래서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예에 따라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생님이면 선생님다워야지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선생님답다라는 건 뭐냐? 어떻게 알수 있느냐?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다 규정해 놓은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예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분에 따른 행동 양식이에요, 예절이라는 것은. 그래서 선생님은 제자들한테, 학생들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예.

예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입니다. 예. 예라는 것은 직분에 따른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어떤 규범으로서 언제나 예에 따라서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이 곧 정명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노동을 통한 정당한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뭐 공자 당연하게 주장했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맹자. 맹자도 역시나 공자의 정명 정신을 그대로 계승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한 분업 노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표현 방식이 좀 달라요. 표현 방식. 맹자는 이 정명이라는 개념을 대인과 소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명칭을 토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인 이제 학식과 인품이 뛰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이상적 인간, 그죠? 그리고 소인, 대부분의 뭐 백성들이 아마 소인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식과 인품이 아직 부족한, 그죠? 도덕적인 수양들이 부족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인은 노심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노심자. 왜냐하면 학식과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 쓰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 쓰는 일, 마음을 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노심자. 그래서 정신노동에 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뭐 정치라든지 이런 관직에 올라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소인을 노력자라고 합니다. 힘을 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힘을 쓰는 사람. 그래서 소인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육체 노동에 좀 종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역시나 뭘 강조하고 있어요? 능력에 따른 노동 혹은 분업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맹자는 왕도정치라는 개념 앞서서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왕다운 정치죠, 그죠? 왕에게도 이 정명을 실현할 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왕이면 왕답게 정치해야지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왕도 정치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다? 바로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백성들의 항산을 보장한다. 생업을 보장해서 배불리 먹여주어서 너무 욕망이 과도하지 않게, 욕망이 과도해져서 우리의 선한 본성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항산을 보장할 때 비로소 백성들은 항심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항심, 도덕성, 항상 항자에 이 마음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항심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이 정치, 바른 정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순자 한번 볼게요. 자, 순자. 역시나 유교 사상가이기 때문에 정명정신 계승했고요. 분업노동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맹자는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가인데, 우리 앞서서도 봤었죠, 여러분? 순자는 성악설을 바탕으로 하는 사상가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악설이라는 것에 의미를 제가 엄청 엄청 강조했었는데요, 앞에서도. 인간 본성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인간 본성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포인트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욕망이 잘못된 일로, 악한 일로 번질 수 있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성악설의 포인트죠. 자, 그래서 순자의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예절을 가르쳐서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쁘니까 그냥 나쁜 채로 살게 냅둬.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니까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자는 화성기위라고 합니다. 화성기위. 아마 이 표현 자체가 학교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는지 안 가르쳐 주시는지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화성기위라는 것은 인위적인 것들을 일으켜서 인위적인 것을 통해서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뜻이야.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예절을 가르치는 거죠. 어떤 사회 규범과 어떤 예절들을 가르쳐서 그런 것들 욕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절의 기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뭔가 제시문이 나왔을 때 예전에도 팁 한번 들었었는데요. 예절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에? 그러면 높은 확률로 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의 기능, 다시 말하면 분별이죠, 분별. 분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본성을 교화시켜서 예절을 가르쳐서 직분에 따라 욕망을 충족하도록 재화가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능력에 따라, 덕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분담해야 된다는 것. 근데 심지어는 신분무관이죠. 신분무관. 그래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백성들도 누구나 학식과 인품을 갖추게 된다면, 예절을 잘 배우고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누구나 성인이 될수 있고 누구나 관직에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또한 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절을 토대로 한 순자의 입장 잘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서양의 직업관으로 가볼게요. 서양의 직업관. 첫 번째는 이제 고대부터 시작합니다. 플라톤이요, 플라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한번 봤었죠, 여러분. 어디서? 우리 죽음과 관련된 사상가들의 입장 살펴봤었잖아요. 거기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약간 이제 다른 파트의 이제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플라톤의 어떤 직업관과 정치관을 좀 살펴볼 거예요. 플라톤의 정치관과 직업관에 있어서 좀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플라톤은 사실 고대 사상가이기 때문에 2500년 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플라톤이 했었던 고민과 이 여러분들이 현대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비슷해요. 사실. 그죠? 이제 여러분들도 진로 선택할 때 고민하잖아요. 아, 내가 잘하는 걸 할까? 아니면 좋아하는 걸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플라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하는 걸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잘하는 거 해야 된대요. 잘하는 거. 그래야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고 가장 훌륭한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뭐 단순하게 보면은 당연한 논리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플라톤은요, 사람들이 어떤 타고난 성향이라는 게 있대요. 타고난 성향, 다시 말하면 어떤 타고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타고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분업노동을 해야 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후천적 노력 아니고요, 여러분. 타고난 성향이야. 타고난 성향. 그래서 플라톤은요, 모든 인간들이 이성과 기계와 욕구라는 이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이성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어넘치는 어떤 감정, 의지,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욕구의 능력, 욕구의 기능, 여러분들 갖고 있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이성과 기계와 욕구의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근데 플라톤의 말은 뭐였냐면 그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이성의 기능을 굉장히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계의 기능들을 탁월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구의 기능을 아주 탁월하게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타고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성의 기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이성의 기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 이성의 기능을 아주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플라톤은 지혜라고 불러요. 지혜. 지혜의 덕입니다. 이 덕이라는 개념도 예전에 제가 덕윤리하면서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훌륭함이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었죠. 훌륭한 상태, 맞죠? 그러니까 지혜로움이라는 어떤 훌륭한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성의 기능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하는 지혜의 덕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능력들을 갖출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기계의 기능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용기의 덕을 갖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기. 자, 그리고 욕구의 기능을 아주 탁월하게 발휘하는 사람은 절제의 덕을 갖고 있는 거야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욕구의 기능을 탁월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이 욕구라는 건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원하고 있냐면 뭔가를 막 새로운 것들을 원하게 되고, 뭔가 물건을 새롭게 만들고 싶고, 뭐 이런 창조적인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구의 기능은 무분별하게 발휘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훌륭하게 발휘한 상태를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요,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혜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계,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방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창조적인 능력들을 절제를 통해서 아주 훌륭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산에 종사해야 된다. 경제활동 인구로서 이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탁월한 역량들을 가장 훌륭하게 발휘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모두가 각자 훌륭한 상태를 발휘하는,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런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예요. 올바른 상태다. 근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각자 가장 타고난 재능을 가장 훌륭하게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공동체도 가장 훌륭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플라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용어 하나만 잘 알아두시면요. 이 통치자는 다시 말하면

철인이 그 철인 3종 경기할 때 철인 아니고요. 그 철학자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철학자. 그래서 철학자가 곧 정치가가 되어야 한다.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결국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의로운 공동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 제 역할이라는 건 타고난 능력에 걸맞는 역할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역할 교환 안 됩니다. 뭐 방위자가 정치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통치자가 뭐 생산자가 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 선택이라는 것도 사실상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결국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층은 절제와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절제는 아까 생산자가 실천해야 하는 덕목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플라톤은 모든 사회 계층에는 또한 절제의 덕이 요청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제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설명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무슨 의미일까요, 절제가? 자신의 직분에 만족하면서 다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 사회적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절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모든 계층이 절제와 조화를 실현할 때, 다시 말하면 통치자에게 순응할 때,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뭐야? 그러면 뭔가 타고난 사람이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잖아. 그럼 부정부패한 거 아닌가? 나쁜 나라 아니야? 이게 어떻게 정의로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플라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면, 플라톤은 이 수호자들, 다시 말하면 통치자와 방위자를 통틀어서 수호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수호자들은 사유재산도 가지면 안 되고요.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가족도 가지면 안 돼요. 왜요? 그런 것들이 결국 부정부패를 유발하게 되잖아요. 내 재산, 내 가족한테 막 물려주고 싶고, 그러면서 이제 부패함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통치자라는 존재는요, 어찌 보면 오히려 이게 불쌍한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도 없이, 자기의 어떤 프라이빗한 삶도 없이 항상 막 공동생활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뭐 다른 거 하나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정치에만 오로지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플라톤은 바라봤던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직업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 직분에 맞게 하는 것, 직업 선택의 자유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들 다 설명해 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고대 넘어갔고요. 이제 중세로 옵니다. 중세. 이제 중세 시대, 유럽 중세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죠. 그리스도교. 이제 현대에도 남아있는데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의 어떤 바탕이 되었던 종교가 이 그리스도교죠. 사실 그리스도교의 전통을 이어온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사실 그래요. 어쨌든 이 중세 그리스도교가 어떤 직업관, 특정한 직업관을 이제 사람들한테 강요를 했는데, 설파했는데, 그 직업관을 이해하려면 이 중세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이 스토리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로 원죄설이에요. 원죄설. 아담과 이브라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드셨죠? 그래서 만들었고 최초의 인류라고 불리는 그 인류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신 거죠. 저기 있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뭐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말을 어기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이 분노해서 이제 아담과 이브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땅으로 이제 쫓아내셨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인류이고, 그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퍼져나간 이 자손들이 우리다. 뭐 이런 논리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신의 어떤 명령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그 죄를 똑같이 짊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세 그리스도교가 주장하는 교리의 결론은요, 결국 이제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갈수 있을 거냐, 천상의 나라에 갈수 있을 거냐, 요게 이제 관건이 되는 그런 교리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는요, 직업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죄에 대한 벌이다, 벌. 그래서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 직업 노동이 순탄치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공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너가 지은 원죄에 대한 벌을 내리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직업 노동을 통해서 이제 벌을 열심히 잘 받으면 신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 헌금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그리스도교가 점점 어떤 도덕적인 타락들이 이제 경험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종교개혁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중학생 때뭐 사회책이나 이런 데서 분명히 봤을 거예요. 뭐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봤겠지만, 요런 맥락이에요. 요런 맥락.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칼뱅의 어떤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뱅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앞서서 제가 중세 그리스도교의 직업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괜히 설명한 게 아니고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연결지어서. 알겠죠? 자, 칼뱅은 기본적으로 그 중세 그리스도교의 직업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다른 시각에서 아예 뭐라고 봤냐면 직업 노동이라는 것은 구원의 수단일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항상 비교돼서 나오는 포인트예요. 근데 중세 그리스도교에서는 너가 직업 노동을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칼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열심히 일을 하든, 뭐가 어떻게, 뭐 착한 일을 하든, 교회에 나오든, 그런 것과 중요하지 않게, 신은 너가 구원받을지 말지를 이미 결정해 두셨다 이거예요. 언제 너가 만들어지던 그, 아니, 사실 정확하게는 세상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에, 그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다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칼뱅이 이야기했던 구원 예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뭔가 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애초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가 정해져서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정해져서. 그래서 인간의 구원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너가 착한 일을 할 거라서가 아니에요. 예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결정한 거예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냥 결정한 거야. 그러면 왜 그냥 결정하셨는가라고 한다면 칼뱅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자들이 막 신도들이 물어봤겠죠. 칼뱅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은 자기 자신의 전지전능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칭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정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구원해주면 신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죠? 신을 다 잊어버리겠죠?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대요. 그럴 때 비로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을 칭송하고, 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모두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노동이 구원의 수단일 수 없다. 네가 직업노동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주장들을 반박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직업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펼쳤느냐? 바로 직업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직업소명설. 자, 직업은 일종의 신이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건 명령이라는 뜻이죠. 불렀다 이 얘기입니다. 호성아, 일로 와. 너 선생님 해. 이렇게 제 직업이라는 게뭐제 자유의지나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스럽게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선생님이 될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직업노동을 통해서 뭔가 이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서 칼뱅은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직업 노동이라는 것은 신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결국 우리의 신이 왜 만드셨다고 했어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다가 직업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해서 우리가 직업 노동을 수행한다는 건 결국 신의 명령에 따르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신을 찬송하고 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직업 노동을 수행해야만 한다라고 이제 칼뱅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좀 다르다. 아까 중세 그리스도교는 직업 노동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칼뱅은 직업 노동의 궁극적 목적이 신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똑같이 직업 노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뭔가 돈이 쌓이기 시작하겠죠? 뭔가 이 직업적인 성공, 뭐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약간 견해를 달리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의 선물. 신이 주신 선물이야. 왜일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직업 노동 누가 주셨대요? 신이 주셨어요. 신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직업 노동을 통해서 쌓여진 부, 이것도 신이 주신 거야라는 이런 설명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적 성공과 부의 축적이라는 것을 칼뱅은 구원의 증표라고

뭐 이야기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칼뱅의 지지자들이 말했던 건데요. 네, 구원의 증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업노동이라는 것이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세요. 직업노동이 구원의 수단인 게 아니라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죠? 얼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직업은 신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펴보면 결국 직업적인 귀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 칼뱅은. 그리고 분업을 지향하고 있죠. 각자에게 주셨어요. 신이 각자에게 이거 해, 저거 해다 주셨단 말이죠. 이제 분업을 지향하고 있는 노동관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소함과 금욕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신이 주신 부, 어떻게 해야겠어요? 신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계속 쌓고 쌓고 쌓아 나가면서 사치스럽지 않게 생활해야겠죠. 그래서 이 검소함을 추구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부를 쌓고 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노동관이 이제 유럽 사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예, 우리 교재에도 설명되어 있죠. 그게 하나의 해석입니다. 해석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칼뱅의 구원 예정설과 직업 소명설. 언제나 중세 그리스교의 입장과 좀 비교해서 봐두셔야 된다. 자, 네 번째, 마르크스 볼게요. 자, 마르크스 이미 여러분은 익숙한 사상가일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주장했던 사상가이죠. 1800년대 이제 독일 사상가인데요. 이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정신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주장합니다. 즉, 자본주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전 유럽에 퍼져 있었잖아요.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 정착하고 있었는데, 그 자본주의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 뭐예요? 바로 빈부격차, 경제적 양극화. 이 자본주의의 스스로의 논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빈부격차의 문제를 이제 마르크스가 이제 분석하면서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주장해요. 자, 어떤 비판을 가하게 되냐면, 이 마르크스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계속 시간을 거듭해서 점점 정착해 나갈수록, 발전해 나갈수록, 이 사회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자본가예요. 부르주아라고 부르죠. 자본가.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수단이라는 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야기해요. 뭐, 공장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마르크스는 가장 강력한 생산수단이 자본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본. 돈 자체가 제일 강력한 돈을 생산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돈이 돈을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가들은요, 노동하지 않아요. 뭘로 돈을 버느냐? 자본의 자기 증식을 통해서 이윤을 증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죠?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돈의 유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본을 증식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엊그저께도 보면은 이제 요즘 국내 주식이 이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뭐 어떤 주식이 막 하루에 막 10%가 막 올라가요. 그런 거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투자했어요. 10% 이득을 보면은 만 원이 오른 거예요. 만 원. 그죠? 만원 이득을 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똑같이 물론 뭐 리스크는 더 커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었어요. 주식에. 그러면 10%니까 1000만 원의 이익을 볼수 있는, 그죠? 이 돈이 돈을 부르는, 이걸 바로 자본의 자기 증식이라고 합니다.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사업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내거나 창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이 자본을 계속해서 증식해 나가요. 노동하지 않는 계층, 자본가. 그리고 반대로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이제 판매를 해야 돼요. 무엇을? 나의 노동력을. 그래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임금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계층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수행하는데요. 노동을 수행하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참 냉철한 분석이죠, 여러분. 생계수단으로. 이제 분업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분업노동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그때 당시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 어떤 분업노동이라고 한다면, 그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 공장에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접시 이렇게 탁탁 만들고, 어떤 사람 포장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 안에서 이제 분업노동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발적인 노동,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고자 하는 노동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 소외, 내지는 노동 소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 소외와 인간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노동 소외는 뭐냐면요. 마르크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사람은요, 인간은요, 인간 존재는 노동력이라는 것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발휘하면서 만들어진 노동 생산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아실현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필기 노트를 막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탁탁 펼쳐보면은 나의 노력이 탁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뿌듯함이 느껴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노동 생산품을 만들어서 크, 내가 만든 거라니. 크. 이런 어떤 자아실현적 느낌들을 받아야 되는데 노동 생산물은 노동자께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 누구 거예요? 자본가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신의 노동 과정 속에서 이 자신의 노동이 사실상 소외되어 버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노동 소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이 자본주의가 계속 이대로 진행되다 보면은 참다 못한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결국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말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 혁명 과정들을 통해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던 게 마르크스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 공유재산제를 실현합니다. 이제 사적 소유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상태인 거죠. 특히나 뭐에 대한 사적 소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라는 것이 결국 이 부의 양극화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 바로 그 유명한 필요에 따른 분배가 여기서 나오죠.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자. 필요한 만큼 가져가자 이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생산량이라는 걸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이 필요한 만큼 나눠 가져도 뭐 완전 똑같지는 아니겠지만 사람마다 필요는 좀 다르겠죠. 필요한 만큼 나눠 가져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큼 생산력이 뒷받침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분배해요.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한 필요가 막 사치품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필요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국가는 결국 이 부르주아들이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가도 소멸하고요. 계급도 소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공동 운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목적이었고 또한 무엇을 폐지해야 되느냐? 바로 자본주의식 분업 노동이라는 것을 폐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딱딱딱딱 강제적으로 나눠서 하는 그런 자본주의식 분업노동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에 따라서 노동해야 되느냐? 능력에 따라 노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주의식 노동체계는요. 결국 사실 뭐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서 강제적인 노동에 임하게 되는데 그리고 뭐 한 가지 일에 종사하도록 계속해서 이제 교육되잖아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딜레마가 생겨요. 이 자본주의식 노동, 분업 노동에서는. 뭐냐면 내가 뭔가 진로를 선택하려고 해도 고민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고민되죠.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는 해보자 이겁니다. 다 해봐. 너 선생님도 해보고 뭐 디자이너도 해보고 뭐 또 해보고 다 해봐. 해보면서 이제 너의 어떤 너가 갖고 있는 이 안에 이제 품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능들. 그 재능들을 10분 계속해서 개발시켜봐. 다방면으로 개발시켜봐. 그러면서 진짜 너의 능력에 걸맞는 그런 노동을 하면 돼. 진짜 너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동을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왜요? 왜 가능할까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생산력이 받침이 되니까. 그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직업관입니다. 알지? 뒤로 넘어가서 우리 자료 탐구 한번 볼까요? 자, 순자의 직업관입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물건은 사람마다 같으며 욕망은 똑같죠. 바라는 사람은 많고 물건은 적은데 물건이 적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다. 그죠? 욕망 때문에 반드시 다툼이 있다. 자, 따라서 온갖 기술이 모여 만들어낸 물건은 사실 한 사람에게 쓰이기 위함인데 사람의 능력이 모든 기술을 두루 갖출 수 없고 한 사람이 모든 관직을 두루 가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를 나눠서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능력을 살펴 일을 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제 일을 감당하도록 하며 일에는 반드시 이익을 내도록 하고 그 이익으로 충분히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순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분업노동 이야기하고 있죠.
자, 플라톤과 칼뱅의 직업관 한번 볼게요. 먼저 플라톤. 자, 우리가 분명히 주장했고 또 여러 차례 걸쳐 언급했던 것은 각자는 자기 나라와 관련된 일들 중에서 자기의 성향이 천성으로 가장 적합한, 보이시죠, 여러분? 그런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된다. 한 가지 일에 종사.

싸워야 돼. 역할 교환하면 안 돼. 사람이 정의롭게 되는 것도 나라가 정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점, 즉 나라가 정의로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세부류가 저마다 제의를 함. 보이시죠, 여러분?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것에 의해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자, 800. 자, 신은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행동에서 각각 자기의 소명에 관심을 둘 것을 요구하신다. 신은 우매하고 경솔한 우리가 만사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은 각 사람에게 그 독특한 생활 양식에 따라 의무를 지정하셨다라는 거죠. 직업 노동을 의무로서, 소명으로서 지정하셨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의 한계를 경솔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 다양한 생활들을 소명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므로 각 개인에게는 신이 지정하신 생활 방식이 있다라고 칼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소명설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현대 사회의 직업 윤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직업의 어떤 의미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어떤 동양과 서양 사상가들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직업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직업 윤리의 의미는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와 행동 규범이다.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직업 과정에서, 직업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윤리들. 그래서 이 직업 윤리라는 건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성입니다. 뭐 그냥 말이 좀 독특해서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모든 직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직업 윤리, 정직해야 된다, 뭐 성실해야 된다, 책임감, 직업적인 양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진짜 인간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윤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특수성이라는 것은 직업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윤리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이건 변호사만 지키면 되는 거죠. 교사의 어떤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 교사의 어떤 신고 의무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나 교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뭐, 물론 교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변호사만 갖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정한 직업군들에 한정되는 그런 윤리들을, 직업 윤리를 특수성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양한 직업에 따른 직업 윤리를 좀 살펴볼 건데요. 기업가 윤리입니다. 여기 좀 별표. 왜냐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자, 기업가 윤리, 즉 기업가가 져야 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크게는 프리드먼과 에로우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두 사상가의 입장을 항상 비교해서 출제를 하니까요. 각각의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자, 프리드먼.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인데요. 사실 자유경제 체제를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소극적 책임만 다하면 돼. 이 소극적 책임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상가예요. 소극적 책임.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책임.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 아니면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줬던 주주들, 이런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기업이 져야 할 의무이다라는 거고요. 또는 법적 책임. 뭐 다른 기업들과 가격 담합을 하지 않는 것, 뭐 노동자의 권리를 잘 존중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 최소한의 어떤 법적 책임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사업을 강요하는 거, 어떤 적극적인 자선 사업들 있죠. 뭐 기부라든지,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떤 자선적 사업을 기업에게 강요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프리드먼이 어떤 이 기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자기들만을 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프리드먼은 이렇게 경제적이고 법적 책임만을 잘 준수해도 기업은 굉장히 많은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들을 이행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경쟁 기업들이 있겠죠? 자, 우리 돈 벌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돼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더질 좋은 물건을 더 값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거예요. 혹은 이제 돈을 더 벌려고 사업을 막 확장해요. 그러면서 막 공장도 세우고 막 일자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에로우는 나아가서 보다 더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사상가예요. 보다 더 적극적 책임. 즉 아까 말했던 어떤 자선적인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장학재단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문화산업의 육성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기업들 보면은

스포츠 팀들 막 운영하잖아요. 물론 그런 게 어떤 스폰서십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보고자 하는 어떤 뭐 자기 이익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구단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 구단들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브랜드 효과의 가치는 사실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측정 불가능인 건데 어쨌든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얻는 금액은 없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문화 산업들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뭐 어찌 보면 그런 것들 특정한 자선적인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물론 완전하게 뭐 자선적이기만 한건 아니겠지만 인류애적인 어떤 자선적인 책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자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은 LO 입장에서는요,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돼요. 그죠?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노리고 하겠죠. 그죠? 기업의 이미지가 상승할 수 있고, 따라서 동시에, 아, 저 기업은 진짜 착한 일을 하는 기업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어도 저 기업 걸 사주자라는 이런 윤리적 소비라는 게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경향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손실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소비자를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근로자 윤리 한번 볼게요. 여기는 사실 한번 봐두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로자로서 실천해야 되는 거, 방금 기업가 봤죠? 이제 근로자인데. 성실한 업무 수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당연히 필요하겠죠? 어찌 보면 직업 윤리의 일반성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네요. 자, 동료 근로자와의 유대감, 연대의식 형성, 기업과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뭐 사실 뭐 노조라는 이 집단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만 자기 이익도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기업이 성장해야 결국 그 직원인 나도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어떤 의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전문직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과 독점성과 자율성을 토대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거. 전문성이라는 건뭐 전문 지식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죠. 뭐 전문직은 이제 사실상 말 그대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직업들이잖아요. 뭐 의사가 되었든, 뭐 변리사가 되었든, 회계사가 되었든, 뭐 이런 분들. 특히나 독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윤리적인 의식들을 갖춰야 됩니다. 독점성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어요. 그죠? 이제 국가 공인된 어떤 시험들을 합격을 해야 자격증이 나와야 이런 직업들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윤리적 책임들을 가져야겠죠. 자,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 사회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당연한 것들이고요. 자, 네 번째. 요것도 별표. 시험에 잘 나온다. 자, 공직자입니다.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들. 그죠? 뭐 정치인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뭐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목민심서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요. 목민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뜻이고요. 그 백성을 다스리는 관료, 목민관의 마음을 담은 책을 목민심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자, 청렴, 부정부패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뭐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 유교에서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견리사의 정신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견리사이면 의로움을 보거든,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애민, 백성을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내의 마음을 토대로 백성에 대한 자애로움을 실현해야 된다. 자, 봉공, 이제 공적인 것에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봉사의 자세로 언제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대탐이라는 것은 큰 욕구, 욕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큰 것을 탐하다라는 겁니다. 작은 걸 탐하지 말고 큰 것을 탐해야 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것이라는 건 바른 정치를 통한 명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고 관심을 받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대탐이라는 거죠. 이제 소탐은 뭐겠어요?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탐은 뭐겠어요? 눈앞에 자기 이익에만 쫓아가는 그런 욕구를 소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탐하지 말고 대탐해야 돼요. 자, 마지막 절용 볼게요. 검소함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절제해라라는 뜻이에요. 절제해라. 검소함을 실천해야 되는데 검소함을 공직 생활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내 사생활에도 그렇죠? 생활화시켜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평소에 사치스러운데 어떻게 해?

공직에서 공적 자금에 사치스럽지 않게 쓸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검소함을 평소에도 생활화시켜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무게감에 주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과 인색함은 다른 거예요. 베풀 땐 베풀어야죠, 항상. 그죠? 어떤 이내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바탕으로 뭐 선행을 베풀 수도 있는 거겠고요. 베풀 땐 베풀되 검소하게 살자. 인색함과 다르다. 이거 구분하세요, 여러분. 자, 정약용 선생님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지혜가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얻고자 하는 바가 크므로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얻고자 하는 바가 크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탐. 그죠? 청렴한 관리가 되고 지혜가 짧고 생각이 얕은 사람은 얻고자 하는 바가 작아서 소탐. 이게 바로 자기 이익에 해당되겠죠. 자기 이익. 욕심이나 채우는 관리가 되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다면 청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죠? 항상 대탐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이익에, 눈앞의 이익에 목매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라고 했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있겠어요? 백성을 위해서 목민관이 있어야겠죠? 근데 여기 목민관이라는 표현 잘 봐주세요, 여러분. 자, 백성이 곡식과 옷감을 생산하여 목민관을 섬기고 수레와 수레꾼을 보내어 목민관을 정송하고 환영하며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목민관을 살찌우고 있으니 백성이 과연 목민관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것 아니다. 목민관이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어떤 입장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직업 윤리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는데요. 뭐 제가 강조해 드린 대로 사실 핵심은 사상가들의 이론입니다.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서술형 문제에서도 좀 포인트 있게, 좀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이론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호성쌤과 함께. 안녕!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저는 앞으로 8번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슬라브 문화권의 예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연극학자가 슬라브 문화를 이야기하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극이란 한 사회가 겪은 고통과 슬픔, 그리고 기억을 무대 위에 올려놓는 예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슬라브 문화권은 그 자체로 거대한 무대이자 더없이 매력적인 이야기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전쟁과 혁명, 내전 등 수많은 비극을 겪어내면서도 이곳의 예술가들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연극 무대보다 극적이고 아름다운 예술을 빚어냈습니다.

앞으로 8번의 만남을 통해 낯설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한 슬라브를 대표하는 예술 작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인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슬라브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슬라브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누군가는 몇몇 나라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어떤 지역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특정 민족을 떠올립니다. 그만큼 이 단어는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쓰여왔는데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슬라브는 유럽 최대의 민족 언어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슬라브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언어와 지역, 종교와 풍속이 너무 다르고, 또 오랜 세월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섞여왔기 때문에 단일 민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민족 문화권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하얀 피부에 은색에 가까운 금발을 지닌 슬라브인이 있는가 하면 짙은 갈색 머리와 눈동자를 지닌 슬라브인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러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등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요. 글자도 어떤 나라는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어떤 나라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종교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영상을 보입니다. 러시아와 세르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는 정교를 믿고 체코, 폴란드, 크로아티아 같은 나라들은 가톨릭이 우세하며 보스니아와 발칸의 일부 지역에서는 무슬림들이 많이 삽니다. 이는 모두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슬라브의 지리적 조건과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의 접경 지역이라는 문화적 조건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이 지역에서 유독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슬라브만 이야기해도 복잡한데 여기에 동유럽과 발칸, 소련과 유고연방 등 슬라브와 관련된 용어들이 끼어들면 정말 혼란스러워집니다. 종종 이 용어들을 슬라브와 혼용해서 쓰지만 동유럽과 발칸은 지리적 개념이고 소련과 유고연방은 정치적 개념이며 슬라브는 민족적 개념이라 범주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유럽이라 부르는 나라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이 아닙니다. 덧붙여 이 동유럽이라는 용어는 얼핏 지리적인 구분 같지만 사실은 냉전 시대에 동서진영을 가르는 의미로 사용되다 보니 정치적인 색깔이 짙어서 해당 슬라브 국가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리적으로 볼 때 슬라브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입니다. 대부분의 슬라브족은 중부 유럽과 동유럽, 발칸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유럽이나 북유럽보다 상대적으로 가깝고 러시아 극동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유럽 문화권인데도 여전히 슬라브와 우리의 심리적 거리는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슬라브 나라들은 냉전 시기 사회주의 진영에 속해 있어서 우리와 교류가 적었고 철의 장막에 쌓인 미지의 나라들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또 냉전이 끝난 뒤에도 몇몇 슬라브 국가들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길게 지속되었고 여기에 20세기의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사태, 최근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보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격동과 혼돈의 역사를 겪어왔지만 슬라브는 그 어느 곳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야기로 처음 슬라브를 접했습니다. 러시아, 체코, 폴란드,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극단의 뜨겁고 에너지 넘치는 연극 공연을 보면서 낯설고도 강력한 슬라브 문화의 매력을 느꼈고 이후 문학과 영화, 음악과 미술 등 다채로운 슬라브 예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이 모든 예술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긴밀하게 이어져 있으며 그 뿌리는 치열하고 비극적인 그들의 역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에서는 개별적인 나라나 한 작품을 따로 떼어 소개한다기보다 각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담아낸 예술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슬라브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펼쳐진 역사와 예술의 풍경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슬라브족에게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루스와 체흐, 레흐 삼형제가 더 큰 세상을 찾기 위해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찾은 삼형제는 각자 도착한 곳에 마을을 세웠는데 전설에 따르면 동쪽으로 간 루스가 세운 마을은 동슬라브의 뿌리가 되고 서쪽으로 간 체흐와 레흐가 세운

마을은 각각 체코와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설은 슬라브라는 거대한 드라마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세 형제가 각자의 운명을 찾아 흩어지고 그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전설을 통해 슬라브계 민족들이 자신들은 뿌리가 같으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슬라브 민족이 자신들의 뿌리와 문화에 대해 기억해온 방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서사에 가깝습니다. 사실 초기 슬라브족의 발상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확한 증거나 남아있는 기록이 없다 보니 다양한 학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부 유럽과 동부 유럽 사이 어딘가에서 기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슬라브족은 언어와 지리적 위치에 따라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로 분화되었습니다. 현재 끼이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슬라브 세계는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역사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는 민족적, 언어적으로 매우 가깝고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나 신화들도 비슷하며 굵직한 역사적 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또한 대부분 정교를 믿고 키릴 문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리적, 언어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이들 동슬라브 민족은 늘 하나로 묶여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동슬라브, 코자크인의 정신적 후예를 자처하는 우크라이나는 자유와 자치를 목숨으로 지킨 코자크의 정신을 정체성으로 삼았고 오랫동안 러시아의 간섭에 치열하게 저항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의 후렴구에는 우리가 코자크의 후예임을 보여주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구절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라는 무대를 지킨 전사로 정의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해해야만 그들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저항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예술이 그토록 뜨겁고 아픈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동슬라브에서 가장 크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인 러시아 이야기는 일부러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라이기도 하고 워낙 크고 방대한 나라다 보니 다른 슬라브 국가들과 같이 이야기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쪽으로 이동한 서슬라브족은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널찍한 땅에 자리 잡았고 각기 체코와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서슬라브 국가들은 유럽의 중심부이자 사방이 탁 트인 지역에 자리한 탓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민족들의 침략과 전쟁, 간섭으로 점철된 비극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슬라브 지역 중 가장 서유럽에 가깝다 보니 역사적, 문화적으로 유럽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슬라브와 유럽 문화가 뒤섞인 서슬라브 국가들은 세련되면서도 슬라브 특유의 정서를 담은 고유한 방식으로 찬란한 문화예술을 꽃피웠지만 오랜 세월 서쪽의 유럽 세력과 동쪽의 러시아 사이에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공과 점령 속에서 서슬라브 국가들은 자유와 독립을 향한 투쟁을 치열하게 이어갔고 나라가 아예 없어지거나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에서도 민족의 기상과 혼을 담은 예술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서슬라브의 역사는 마치 잘 짜인 비극의 구조를 닮았습니다.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위기, 그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는 저항의 의지, 그리고 예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카타르시스. 그런 의미에서 체코와 슬로바키아, 폴란드의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비장한 드라마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남쪽으로 이동한 남슬라브족은 발칸반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너른 평야지대를 끼고 있는 동슬라브나 서슬라브 지역과 달리 산악지대가 많은 발칸의 남슬라브족은 산 너머와 산 아래의 마을을 이루며 옹기종기 모여 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다른 슬라브 지역보다 복잡한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가톨릭과 정교, 이슬람교 문화권이 교차하는 발칸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더해지면서 남슬라브 지역은 유달리 다채로운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발칸의 다른 민족들과 오랜 세월 피가 섞이면서 단일 슬라브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다채로운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피해 역사를 만들어낸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발칸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남슬라브 민족을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편 20세기 발칸반도에는

이 지역에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6개의 공화국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였으며 여러 남슬라브 민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간 다문화 국가였으나 길고 참혹한 내전 끝에 결국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내전은 어제의 친구이자 이웃이 오늘의 적이 되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이었습니다.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과 차이콥스키의 슬라브 행진곡,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과 슬라브 광시곡, 무아의 슬라브 서사시에 이르기까지 슬라브 예술 중에는 유난히 조국 혹은 슬라브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많습니다. 또 쇼팽의 마주르카, 폴로네즈처럼 조국 폴란드 춘곡의 리듬과 정신을 세련된 예술 형식으로 발전시킨 예술가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자신들의 뿌리와 신화를 예술로 형상화하고 여기서 민족의 자부심을 갖는 사례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이렇게 작품의 이름과 제목에서부터 자기 민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들 슬라브 민족이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슬라브적인 무언가를 찾아내고 또 이를 드러내고자 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체코 최고의 음악축제인 프라하의 봄 페스티벌은 8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닌 중부 유럽을 대표하는 음악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매년 5월 12일 작곡가 스메타나의 기일에 맞춰 스메타나 홀에서 시작되는데요. 언제나 그의 대표작인 나의 조국으로 막을 올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국제적인 축제의 개막식에서 매번 이렇게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 또한 이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게르만족과 마자르족의 오랜 통치를 거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슬라브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이것이 예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국민악파 음악은 기존의 음악계를 지배하던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음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각 민족과 나라의 민요, 춤곡, 전설 등을 그들 고유의 리듬과 멜로디로 담아낸 하나의 경향인데요. 그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입니다. 6개의 교향시로 되어 있는 나의 조국은 과거 보헤미아 왕국의 영광과 쇠락 같은 민족의 전설을 그리는가 하면 프라하를 관통하는 불타바강을 주제로 도도히 흐르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낸 작품입니다. 또 한 명의 체코 출신 작곡가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역시 슬라브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드보르작은 보헤미아 민속춤의 리듬과 정서를 살려 슬라브 무곡 작품집을 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외세의 지배하에 있던 체코 국민들은 드보르작의 음악에서 조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고 이 작품집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보르작은 또한 3개의 슬라브 광시곡을 따로 작곡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슬라브적인 주제에 매진하며 주옥 같은 작품을 써낸 시기를 슬라브 시기라 부르기도 합니다. 드보르작과 스메타나가 음악으로 슬라브의 선율과 정서를 담아냈다면 체코가 자랑하는 화가 알폰스 무하는 거대한 20장의 화폭에 슬라브 민족의 신화와 전설을 장엄한 서사시로 펼쳐보였습니다. 조국 체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슬라브 전체를 관통하는 역사와 정신을 담아내고자 했던 무하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 발칸반도 등 슬라브 지역 곳곳을 여행하며 그곳의 풍경과 사람들을 기록했습니다. 또 작품을 위해 슬라브 민족의 역사, 전설, 민속, 종교, 복장, 건축 등을 광범위하고도 깊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한 화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완성한 슬라브 서사시는 그 자체로 슬라브 예술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암흑의 세월을 뚫고 찬란한 축복 속에 나아가는 슬라브의 희망 등 슬라브 서사시를 이루는 20장의 그림은 한 폭 한 폭이 슬라브 역사를 담은 거대한 총체극 같습니다. 조국 체코를 넘어 슬라브족 전체의 이야기를 펼쳐내면서 그는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범게르만주의의 힘과 무력에 대항하는 범슬라브의 정신과 단결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로 민족성을 억압받으면서 슬라브인들은 가장 슬라브적인 것을 찾아 자신들의 긍지와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했고
이는 그들이 남긴 예술작품 중에 여전히 단단하게 빛나며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슬라브의 개념과 동서 남슬라브의 구분, 그리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슬라브 문화의 특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이 서막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막이 오릅니다. 이 강에서는 동슬라브, 그 중에서도 러시아의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들의 역사를 이어온 나라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독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수능 영어 자신감을 높여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특히나 많이 많이 환영합니다. 왜 특히나 많이 많이 환영할까? 네, 그래 순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순서 찾기 파트도 우리 친구들 거의 이제 임박해서 시간이 막 없을 때 만나게 되는 유형이야. 순서대로 만약에 풀었다면. 그리고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 유형을 본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는 유형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문제 두 문제 나옵니다. 그중에 3점짜리를 달고 나오는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순서 찾기 문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끔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했던 말인데요.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말도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겨.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쉽냐고. 쉽지는 않지. 하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방법을 택해서 열심히 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성취했을 때 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보람이 크겠지. 그죠? 자신감도 쑥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래요. Life is about learning to dance in the rain. 빗 속에서, 이 궂은 날씨 속에서 춤추는 걸 배우는 게 인생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누구도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어려운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냥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충 찍어서 이게 아니라 확실하게 이 유형을 잡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How to dance, 어떻게 춤추는지 그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단서도 찾고 그리고 얘가 아니라 왜 얘가 먼저 와야 될까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거 말고 왜 얘 말고 얘가 와야 돼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전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고민하는 내용들이잖아. 그죠? 네. 오늘 2026학년도에 따끈따끈한 신상 문제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 문제가 그렇죠. 자, 순서찾기 문제. 주어진 박스가 있고 그 글에 이어질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한 문장이 보통 주어지죠. 그죠? 한 문장이 주어지기도 하고 두 개 문장이 짧은 경우에는 주어지기도 해요. 네,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 내용 뭐야? 라고 파악하고 내용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중요한 좀 단서를 잡고 가는 게 당연히 뒤에 있는 문장, 바로 이어질 문장을 찾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주어진 글에 일단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대충 소재가 뭐구나, 내용이 뭐구나 이런 정도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주어진 박스에서 내용이 뭐 주제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도입부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후반부에 위치하기는 하지만 특히 중요한 이 박스 안에 예를 들면 여기 박스 좀 볼까? 이 박스에서 문장이 지금 한 문장이지만 두 문장이지만 좀 길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라?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내용이 특히 후반부를 좀 더 중심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결하나 지시어가 매우 매우 매우 우리에게 아주 아주 아주 유용한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각 단락별로의 단서들로 연결어나 혹은 지시어 such나 this, it 이런 표현들이 지시어로 나올 때 충분히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단서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용상으로 어떤 게 전후, 시간적인 부분에서 얘가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논리적인 관계에서 인과관계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나중에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인과관계, 논리적인 관계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A, B, C 단락에 특히 A, B, C의 도입부, 앞부분에 시작하는 부분에 대명사나 연결어에 방금 선생님이 주의를 기울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주 출제되는 글의 구조를 좀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 내용이 나오고 그걸 좀 설명하고자 예시로 풀어가는 그런 글의 순서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또 해결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통념, 중요한 통념
중요한 주제문이 나오고 그 통념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이어지는데 그때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뭐다 라고 나오는 경우 이 마지막 단계가 많은 학생들이 좀 까다롭게 느끼는 경우가 되겠죠. 하지만 반박이 나온다라는 건 연결어, 반전을 주는 연결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지시어 혹은 연결어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큰 단서가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야. 2026학년도 수능 36번 문제입니다. 2번도 2026 대수능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서 어느 부분에?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중심을 두어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맞아요. 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We usually think of.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죠. 우리는 보통 시계라는 것을 a physical thing, 물리적인 것, 물리적인 어떤 사물로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게 물리적인 거예요. 시계, 몇 시야? 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것을 우린 보통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알람 시계라던가 아니면 손목 시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시계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우리가 물리적인 대상으로 파악하는 게 보통 시계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시계라는 것은요 as a really 실제로는 a process 뭐래요?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 embodied in a machine 기계로 embodied 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embody라는 단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body가 뭐야? 몸, 신체잖아. 그치? embody가 뭐냐면 몸으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뭐야? 그냥 추상적인 개념을 실제로 만들어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구현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만들어낸 걸 구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시계라는 것은요. 사실은 기계로 구현이 된 하나의 과정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땐 뭐라고 생각하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바로 뭐다? 과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기계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으로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과정이 바로 시계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요.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그렇게 구현된 그 과정의 본질은요. As 뭐다? Repetitive. Repeat이라는 동사가 뭐야? 반복하다지. 그럼 repetitive라는 단어가 뭐겠어요? 반복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 좀 확인하고 갈게요. Clock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뭔데? 사실은 이 물리적인 것은 이 process,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을 그 물리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보이는 사물로 구현해낸 것인데 그 과정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바로 뭐다? Repetition. Repetitive. 반복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시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속성인을 발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시계라는 건 반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12에서 시작해가지고 시침이든 부침이든 전부 다 한 바퀴를 돌잖아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그 우리가 그냥 이걸 하나의 물리적인 걸로 구현해냈다고 얘기했으니까 반복적인 그 과정의 그 본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계로 구현해낸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끝났어? 반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시계의 속성으로 끝났습니다. A번 단락 가보겠습니다. A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올 확률은 사실상으로는 매우 매우 극히 드물기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1, 2학년 문제 학평 문제든 3학년 모평이든 학평이든 1번 즉 A번 1번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물론 대수능은 아직까지 없었는데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Indeed 실제로요. It is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해요. 뭐 하는 게? To think of 생각하는 게요. 시계가 어떤 시계를 생각하는 게 불가해요? Does not depend on 뒤에 것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거라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어디에 의존하지 않는? The repetitive cycle of events. 사건의 어떤 cycle, 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건의 반복적인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시계라는 걸 상상하는 건 실제로 거의 불가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야? A번 단락 지금 박스가 A번 단락이 주어진 박스의 내용에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치? 지금 보시면
이게 시계, 즉 반복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반복적인 이런 주기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 그런 거라는 건 상상해 볼수 없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라는 인디드라는 연결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A번 단락을 선생님이 과감하게 일단 첫 단락으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the only example that comes to mind readily, 우리가 쉽게 선뜻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사례 는요, is a candle marked in hours. 뭐가 될 수 있어요? 예,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시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하나의 양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양초야. 여기에 지금 양초, 예,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양초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시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1시간, 2시간, 3시간 똑같은 간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만큼 타면 1시간이 지났고 요만큼 타면 2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계를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요, here, 바로 여기에서도 또 여기에도 역시 there is a iteration, 뭐가 있어요? 반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얘가 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냥 여기 타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딱 쉽게 반복적이지 않은 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는 양초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도 뭐가 있대요? 이 단어 모르셔도 괜찮아요.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반복적인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양초가 타는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양초도 역시 반복적인 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뭔데? The repeated burning of molecules of wax.

그러면 언뜻 봤을 때는 얘가 반복되는 과정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A번 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야? 반복되지 않는 것 같지? 하지만 얘는 어떻게? 반복되는 과정이다. 라고 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야? 양초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양초의 연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반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복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상해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예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거 역시 반복적인 거죠. 그래서 A번 단락 일단 첫 단락으로 과감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Radiocarbon이라는 게 radio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방사입니다. 그러면 방사성 carbon, 탄소의 연대 추적. 방사성 탄소의 연대 추적을 사용하는 것. 우리가 왜 화석 같은 거, 이게 어느 정도로 오래된 거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추적을 하잖아요. 자, 이거 역시 is another, 또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또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Much longer scale clock, 훨씬 더 긴 범위, 긴 척도의 그런 시계가 되는데 이것 역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이런 표면적인 단서들 잘 보셔야 돼요. 도입부만 나오는 게 아니야. 각 단락의 도입부만 나오는 게 아니야. 자, 어떻게 보여? 자, 이와 같이 보이는 그런 더 긴 시간의 척도상의 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건 만약에 A번 단락이랑 연결이 된다면 뭘까? 야, 겉으로 보기에는 반복적이지 않은 것 같지. 근데 야, 반복적인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다른 사례가 바로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it seems to,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yield, 만들어내는 것, 산출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부드러운 시간의 scale, 정말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정말 이렇게 뭔가 걸리는 거 없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시간의 그런 척도가, 척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그냥 부드럽게 양초가 타듯이, 타들어가듯이 그냥 부드러운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in fact 실제로는 does not 그렇지 않아요. 그럼 뒤에 어떤 내용만 나와주면 A번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맞아, 겉으로 보이기는 반복적이지 않은 것 같지, 근데 얘가 반복적인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The decay of atom of carbon 14, 14번 탄소? 네, 탄소 14번의 원자의 붕괴는, decay라는 게 뭐 썩다 부패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원자가 붕괴된다 이렇게 볼게요. 그 붕괴는요, yes, 어떻대? 나왔어. repetitive. 그치, 반복적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비록 뭐이긴 하지만 on a large scale, 아주 큰 규모, 큰 척도 면에서는요, it gives a appearance of being continuous. 어떻게 보여? 아까 양초가 타들어가듯이 그냥 정말 부드러운 흐름처럼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야? 그렇지, B번 단락도 바로 반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야. 그렇지만 어떻다? 역시 얘도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또 다른 예시, 또한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A 다음에 B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1번 선택지가 A 다음에 B예요? 아니지, 그지? 그래서 A, C, B 이렇게 가는데 이거 좀 이상한데? 뭐 근데 여기 중간에 선생님 C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C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 갑니다. A clock, 시계는요, can be almost any process. 시계라는 건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과정도 될 수 있어요. 그 과정이 뭐라면? The repeats itself. 스스로가 반복된다면, 그것도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그 스스로를 반복시키는 과정이라면,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그게 시계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For an indefinite period. Definite이라는 게 한정된 이란 뜻인데 무한한 이란 뜻이죠. 무기한의 그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을 하면요, 그거는 시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하나의 사례가 나옵니다. 물이라는 거, 물시계가 되겠죠. 물시계는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그것도 아주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죠. 그리고 석영으로 만든 석영의 결정체에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반복적인 거니까 시계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어디에 위치하는 게 맞겠어? 박스 한번 가볼까? 뭐라고 얘기했어? 반복적인 속성이 될 수 있죠. 반복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게 시계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반복적인 속성이 있다면 다 시계가 될 수 있죠. 시계, 물시계, 그리고 석영에 대한 이 그 결정체, 이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반복적인 거니까 시계가 될 수 있죠. 근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반복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얘도 반복적인 거고요. 또 얘도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얘도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어요? 그렇지, C가 맨

앞에 오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박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반복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 있지? 근데 걔도 반복적인 게 맞아. 이렇게 설명하는 A, B가 연속돼서 쭉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요. C, A, B의 순서로 갖고 있는 건몇 번? 그렇지,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어려운 듯 하지만 이렇게 잘 천천히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자, 이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 2번은 누구에 대한 거? Philosophy,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philosophy라는 것은요, 철학은요,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합니다. 뭐하도록? Ask, much broader questions. Ask questions, 질문을 하도록 해주는데, 그것도 어떻게, 어떤 질문이야? 훨씬 더 폭넓은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우리 왠지 하면, 다 철학하면, 진짜, 왠지 폭넓은 질문. 뭐, 삶, 인생, 이런 부분들 다 철학적인 질문들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넓은 질문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해줍니다. 뭐보다요?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많은 다른 과학적인 discipline이라고 하면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다른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학문들보다도 더 훨씬 더 폭넓은 질문을 철학은 우리에게 하게끔 만들어주죠. It is capable of. 그 철학이라는 건할수 있습니다. Looking at, 바라볼 수 있죠? The bigger picture, 더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고요. And providing, 그리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Looking and providing, 이렇게 되겠죠? Important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다른 분야, 지식의 다른 분야 사이에서의 그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 박스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에 좀더더 중점을 두고 이르기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소재 중요하죠. 그죠? 철학이라는 소재 중요해요. 근데 이 철학 중에서도 지금 어떤 부분, 철학의 특성 가운데서 bigger picture, 더큰 그림을 보여준다. 이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나와 있는 거. 뭐래요? 다양한, 다른, 서로 다른 이런 지식의 분야들 가운데, 분야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통찰력,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문 간의 연결고리, 이두 가지가 어떤 관련성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역할 중에서, 철학의 기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는 볼수 있을까? 철학이 다른 학문과의 관계, 다른 학문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주어진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A번 단락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단락이 나올 수 있는지, A번 단락으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That while, 뭔말은 반면에. Although랑 마찬가지로 뭔말은 반면에 라고 이야기하면 이 대절은, 이 while절은 한번 끊기겠지. 여기서 한번 끊기겠지. 이렇게 되고. 그리고 while이 보통은 뭔말은 반면에라는 의미로 많이 나오죠. 동안에보다는. 그럴 경우에도 역시 although와 마찬가지로 대조구를 한 문장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볼까요? 자, 철학이라는 것이 제공할 수는 있어요. 뭘 제공할 수 있어? Valuable insight. 주어진 내용은 지금 철학의 어떤 측면이야? 긍정적인 좋은 측면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온 거야? 철학이 제공할 수는 있죠.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통찰력. 통찰력, 중요한 통찰력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자, 어디에 대한?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넓은, 폭넓은, 더 넓은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이론적인 그런 개념들에 대한 중요한 통찰, 소중한 통찰을 제공해 줄수 있죠. 여기까지만 나왔다면 A번 단락 너무 매력적이죠. 자, 근데 뭐예요? 그럼 반면에라고 나왔어요. 그럼 중요한 내용은 어디 있겠어? 그렇지, 사실상 뒤에 있겠죠. 그렇기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it needs to be supplemented. 자, 뭐야? 보충될 필요가 있고 보완될 필요가 있대요. supplement가 보완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 철학이라는 건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야?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에 의해서? By empirical finding. empirical이란 단어가 경험의, 경험적인 이란 뜻입니다. 자, 경험적인 어떤 경험상의 연구 결과, 그리고 실험에 의해서. 이건 바로 뭔데? 객관적인 어떤 지표 같은 것들이 되겠죠. 연구해가지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 관찰을 통해서. 실험을 해. 거기에 따른 어떤 경험적인. 실험을 해서 나오는 이런 경험적인 그런 결과들에 의해서 보충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뒤에 목적이 나왔죠.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뭐 하기 위해서? 얘가 포괄적인이라는 뜻이죠.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내용은 앞에 있는 while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죠. 물론 가치는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철학의 보완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내용이, 박스의 내용이 이걸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박스의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만 의미해요. 그쵸? 그러니까 A번은 적어도 뭐가 나와줘야겠어요? 철학의 한계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철학의 한계점이 나와주고, 그러니까 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의미하는 바는 좋은 점도 있지만 보완해야 되는 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로 봤을 때 A번 단락은 안녕, 이따 봐. 이렇게 가야 돼요. B번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철학자들은요, time to ask questions.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ather than, 뭐보다는요? Provide definitive answers. Definitive, 확정적인이란 뜻이에요. 확정적인 대답, 이렇다 아니다라고 과학자처럼 딱딱딱딱 말해주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뭐야? 질문하는 철학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박스에 있는 내용이 뭐였는데? 여기 다른 학문간의 영향, 즉, 뭘 제공해준다? Insight를 제공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Insight가 제공해주는 이 철학에 긍정적인 아주 좋은 영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그리고요. Their contributions often consist of 그들의 그 철학의 그 기여는요. 철학자들의 그런 기여는 often consist of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Challenging and proposing. 뭐에 도전하고 무엇을 제안하는 걸로? 기존에 있었던 그 설립된 어떤 가정에 도전장을 내. 확실하게 만들어진 거야?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and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새로운 이 연구, 그 접근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게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깨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뭘 통해서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However 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은요,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더 포괄적인 질문, 포괄적인 이해. 방금 전에 본것 같지 않아요? 포괄적인 이해. 똑같은데? 그죠?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뭘 위해선? Consciousness. 의식의 그런 본질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서의 뭐가? 협력이, 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야? 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건 철학만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죠. 즉, 철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어때? 너무 좋은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에서 A로 가는 거구나. 자, 수학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냥 읽었지만 분명히 B 다음에 A가 나올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도 누구의 위치가 궁금해요? C 위치가 궁금합니다. 가볼게요. 자, philosophy, 철학이라는 건 is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합니다. 뭘 위해서요?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 인터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그렇죠. 사이에라는 뜻이에요. International, interrupt, interfere. 전부 다 between aim입니다. 그럼 뭐야? Disciplinary의 discipline은 학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학제간이라는 뜻이에요. 학문간에라는 뜻이에요. 학문간에? 다른 학문간. 그게 어디 있었어? 주어진 박스의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C번 단락이 첫 단락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철학 간의 노력을 위해서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자, 어떤 노력? Cognitive science, 인지적인 인지 과학의 이런 학문 간의 노력. 학문 간의 노력을 위해서는 특히나 중요한데 이 인지 과학이라는 게 어떤 분야냐? 그것은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 데 도움을 줘요? Bridge. 다리를 놓는 거.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뭐 하는데? Pioneer.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도움을 주는 그 학문이 바로 cognitive science라는 얘기예요. 자, between different discipline, 다른 그런 학문 간의 그 간극을 메워주고, 그 간극을 연결해 주는 게 메워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이 연구의 새로운 방향들의 그 개척을 해주는 그 분야인 cognitive science의 학제 간의 이 인지적인 과학에 있어서의 학제 간의 노력을 위해서는 철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필요해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학제 간의 노력에 영향을 인사이트를 주는, 통찰력을 주는 철학의 긍정적인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뭐야. 이번에도 C가 처음에 나와줘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C의 마지막 부분과 B의 앞부분이 연결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가볼게요. 자, 과학적인 방식과는 다르게요.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 philosophizing 이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 is a non-empirical approach. non이 붙었어요. empirical이란 단어가 경험해 라고 이야기했죠. 자, 비경험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 접근 방식이 비경험적이 아니라 경험적인 부분이 철학이 필요해 라는 부분이 B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비경험적인 접근 방식이어서 어떻게 하려고 해요? validate, 입증하려고 해요. 개념을 뭘 통해서 입증하려고 해? 논리적인 사고,

argumentation, 논증. 논증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건 아닐까, 저런 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뭘 통해서요? Ask questions.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때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C, B, A. 어떻게? 거꾸로 쭉 올라간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C, B, A 정답을 갖고 있는 거몇 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푸시면서, 아, 그러네. 맞네. 이 단서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게 딱딱 들어맞으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퍼즐 맞추기야, 퍼즐 맞추기. 됐죠?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도 일단 중요한, 앞부분의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땠어요? 이 문제 괜찮았죠? 괜찮다는 건 뭐야? 쉬웠어라고 말하고 싶진 않나 봐요.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이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친구들 애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시험 어땠어? 라고 하면 쉬웠어? 라고 하면 절대 대답 안 해요. 어려웠어? 진짜 어렸으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쉬웠어도 쉬웠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괜찮았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한 거지. 그치? 자, 여러분들 이거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풀기 나쁘지 않았죠. 쉬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건 뭐에 관련된 거야? teaching, writing에 관련된 거야. 중요한 건뭘 가르치는 거야? writing, 글쓰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볼게요. 자,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요. When teachers teach writing, 교사가 글쓰기를 가르칠 때그 교사들은요, assign, 배정을 해줍니다. 뭘요? topics for students. 학생들한테 to write on, 쓸수 있는 그런 주제를 배정해주죠. 자, 오늘 주제는 뭐야?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써보자. 라고 아이들한테 보통은 준다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perhaps. 아마도요, they do a bit. 이 내가 가리키는 거 아마도 teachers가 되겠죠? 선생님들, 즉 교사들은요, a bit of brainstorming about the topic during the pre-writing phase. 미리, 즉 글을 쓰기 전 단계 동안에 주제에 대해서 약간의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래요. 사실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죠. 근데 아마 교사가 이런 활동들을 주도할 겁니다. 이런 의미 정도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교사는요, 또 have students, 학생들한테 시켜요. 뭘 시켜? Write about the topic without interruption.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글에 주어진 내용의 후반부에 나왔어요. 뭐가 없이. Interruption이 뭐야? 가운데를 때린다. 자, 중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 중간에 과정에서 누가 와가지고 탁그 과정을 때렸대요. 방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방해. Interrupt란 동사가 방해하다라는 뜻이니까. 방해 없이 그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쓰게끔 합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뭐 국어 시간이나 영어 시간에 수행평가 같은 거볼 때,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뭐 관련된 있는 생각나는 그런 주제나 소재들 한번 옆에다 적어볼까? 관련된 단어들 적어볼까? 자, 이제 글 써볼까?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쭉 주는 겁니다. 중간에 방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온전히 다 쓰는 시간만 준다라는 얘기야. 자, 이거 뭐예요? 전형적인 글쓰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글쓰기에 가르침. 그죠? 교수법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됐죠? 자, 이제 A번 단락이 쳤다라고 나올 수 있는지 가보겠습니다. 자, in process writing. 뭐, process writing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한번 그냥 해석 한번 해볼까? 자, 과정 글쓰기요. 과정 글쓰기가 뭐야? 잘 모르겠지? 괜찮아요? 볼게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과정 글쓰기는요, 과정 글쓰기에서 students may initially brainstorm ideas about the topic. 학생들은요, 처음에는 그 생각, 주제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처음에는 해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begin writing. 그리고 나서는 글을 쓸지 모르죠. 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들은요,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글쓰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들은요, have repeated conferences with the teacher and the other students. 선생님, 교사와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반복적으로 무엇을 반복하게 돼요? conferences를 반복하게 된대요. 컨퍼런스라는 건 여러분 협의나 회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쓴 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누구랑?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과 같이 검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During which, 그리고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they receive feedback on their writing up to the point. 그 자신이 쓴 지점까지 그들의 쓴 글에 대해서 뭘 받아요? 피드백을 받죠. 뭐 선생님한테 받을 수도 있고 친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Make revisions. 뭘 해요? 수정을 한대요. revise라는 동사가 수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정을 해요.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Based on the feedback they receive. 그들이 받았던 피드백을 근거로 수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carry on writing. 계속해서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은 주어진 박스에 있는 과정이랑 봤을 때 어때? 동일한 것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앞에 있었던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었어요? Without interruptions. 방해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쭉 시간을 준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중간중간에 feedback도 주고 수정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글쓰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과 반대가 되는 좀 대조적인 내용이 되겠죠. 반대가 된다기보다는 좀 비교가 되고, 그죠? 네. 이렇게 좀 대조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방해 없이 쓰는 것과 중간중간에 방해를 받으면서, 방해받는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간섭을 받으면서 쓰게 되는 과정이 다릅니다. 맞죠? 자, 그러면 A번 단락, 첫 단락으로 역시 선생님은 잡아보겠습니다. 과정 글쓰기, 과정이 집중이 되는 글쓰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가 주어진 박스의 방식일까? 아니면 A번의 방식일까?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이런 방식으로요, 학생들은 배웁니다. Review their writing as someone else reading. 다른 누군가의 읽을 거리로 자신들이 글쓰기를 바라보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친구들이 자기가 쓴 것을 보고 그 부분까지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피드백을 준대요. 그럼, 아, 내가 쓴걸 이들이 보는 거구나.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가 자신들이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거리로 바라보는 것을 그걸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독자의 관점에서 쓰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and to improve both the impression of meaning and the form of their writing as a draft and redraft. 그들이 초안을 쓰고 다시 초안을 쓰면서 그러면서 뭘 발달시켜요? Both A and B. 이 어떤 의미의 표현이나 아니면 그들이 글을 쓴 것에 대한 그런 형식, 형태를 발전시키게 되죠. 향상시키게 되죠. Process writing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이 뭐에 관련된 거겠어요? A. Process writing에 관련된 방식이 되겠죠. 자, 역시 A 다음에 B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 Process writing은요, shifts, 옮깁니다. 전환을 시켜요. 자, 뭘 전환을 시켜? 가르치는, 글쓰기를 가르치는 그 중점, 주안점을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시킨다? Evaluation. 평가하는 그 글쓰기의 그 대상으로 해서, 자, 그 글쓰기를 뭘로? Revision. 수정. 수정하는 대상으로 바꾸는, 그 역점을 두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글쓰기의 주안점이. 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나와줘야 돼요? 앞부분에. 학생들이 그냥 방해를 받지 않고 쓴그 글을 어떻게? 평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어떻게? 학생들이 중간중간 수정하는 프로세스 라이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프로세스 라이팅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A번에 있었죠. 그러니까 A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B가 나온 게 맞고, 그러면 C는 적어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전통적인 방식에서 학생들의 글이 평가되는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C가 분명히 앞에 올 거예요. 가볼까요? 확인해 볼게요. 자, subsequently, 그 이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건 박스 다음에 나온다고 얘기했죠? 자, 방해 없이 학생들한테 글을 쓰라고 한 거예요. 글을 쓰게 한 이후에, 그런 다음에 교사들은요, collect and evaluate. 뭐 한대요? 모으고, 그리고 평가한대요. 뭐를? What students have written. 학생들이 쓴걸다 걷어 수거해서 and evaluate이 뭐예요?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 가르치는 방식은요, it's very product oriented. product가 뭐야? 결과물이지. 결과물을 향해 있대. 결과물 지향적인 방식이란 얘기야. 어쨌든 학생들이 그냥 쓰게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끔 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쓰게끔 만드는 결과물 지향적인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이 되겠죠. 자, 여기에는요, 뭐가 없어요? No involvement of the teacher. 교사의 참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act of process of writing. 글 쓰는 그 과정의 행위에서 교사의 간섭이나 교사의 그 참여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야? 그치. 여기 있는 without interruption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 방해하지 않고 그냥 쭉 글을 쓰게끔 하고, 그리고 나서는 다쓴 글을, 모아서 평가를 해.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실은 교사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 몇 번이 먼저 오고, C번이 먼저 오고, 그에 반하는 process writing이 오는 거죠. 그 process writing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바로 평가 중심에서 과정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수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 평가의 그 수업의 주안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A, B의 순서가 가장 적절하겠지. C, A, B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건 4번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4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인정?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4번 갑니다. 아우, 일단 짧아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아니, 짧으면

어려워. 그죠? 여기서 뭘 찾아내야 돼? 뭘 뽑아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일단은 얘도 역시 같은 문장이긴 하지만 후반부에 어떤 내용으로 끝났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perhaps. 아마도요. At some point. 어떤 한 부분, 어떤 한 지점, 어떤 한 순간에 you have seen some mathematical writing. 여러분들은 봤을 거예요. 자, 뭘 보지? 어떤 수학적인 글쓰기를 봤을 거래요. 수학으로 뭔가 써온 걸 봤을 거란 얘기예요. 어떤 한 순간에. 자, 그런데 not understood it.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쌤의 이야기야. 수학으로 뭔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야? 수학이야? 아니면 뭐야? 외계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순간이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나도는 아닌가? 선생님한테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선생님은 이 문장이 전혀 어떤 그 거리감 없이 느껴졌습니다. 네, 선생님의 이야기였으니까. 자, 이제 어디로 가요? A번으로 가보겠습니다. The complicated notations. Notation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기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복잡한 기호. 어떤 기호야? That might spring to mind.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복잡한 기호. 이거 난 수학하면 이런 기호가 떠오르던데. 자, all the strange dashes. 뭐, 각가지 이상한 그런 dash라든가, 아니면 꼬부라져서 읽기 그려운 글자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자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are obvious signs. 분명하게 뭐이기는 해요? 부호이기는 합니다. 수학적인 부호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뭐야?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주어진 내용이, 아,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으로 쓴 글인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보고 있는데 무슨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번 단락은, 아,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얘는 나중에, 그죠? 일단, 손을 놓겠습니다. A번 안녕. B로 가볼게요. You know, be the first. 여러분들은 첫 번째가 아닐 수 있어요. Rest assured. 안심하세요. 그게 뭘까요? 아, 수학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하겠는데? 여러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어때? 괜찮아. 여러분들이 아, 내가 너무 무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걱정하지 마. 안심해. 너만이 아니야. 라는 내용이니까 B번 단락 너무나도 잘 연결됩니다. 가볼게요. 안심해야지. 그치? 자, even professional mathematicians. 심지어 전문 수학자들조차도요, sometimes have to rely on, 때때로는 의존해야 됩니다. 어디에? Discussions with colleagues to properly understand problems they are looking at.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수학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동료들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논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요. 수학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학자가 아닌 너, 일반적인 사람, 모를 수 있지? 너만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심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은요. 자, B번 달을 일단 계속 가겠습니다. But. 뭐가 나와요? But. 하지만은요. How do you recognize?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어떻게 알아보죠? Some writing. 어떤 글이 is mathematical in the first place. 애초에 수학적인 것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수학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 이게 수학적인 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죠? 라는 거예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자, 일단 B번 단락, 첫 단락으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어떻게 알아보죠? 아, 수학적인 거? 수학적인 게 뭐지? 어떻게 알아보지? 일단 수학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 아, 머릿속에 아주 복잡한 기호들이 떠올라요. 뭐 이상한 그런 대시들, 그리고 꼬부라져서 읽기 어려운 그런 글자들, 그리고 문자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기호이긴 하죠. 부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 중에 많은 부분, 정말 어려운 이런 글자, 문자, 부호 이런 것들의 많은 것들은요, are really quite modern. 사실상으로는 꽤 현대적인 것입니다. 아, 이게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뭘까? 수학적인 거 굉장히 꼬부란 글씨, 어려워 알아보기 어려운 글씨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알아? 그거 꽤 현대적인 거야. 정말로 현대적인 거야. 옛날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과거에도 수학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Mathematics, 수학이라는 건 had been going on. 계속되어 왔습니다. For a long time.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Before the dashes and squiggles were invented. 이 dash나 아니면 꼬부라져서 읽기 어려운 그런 글자들이 발명하기 이전부터, 그 훨씬 이전부터도 수학이라는 건 존재했어요. 그럼 생각해봐. 이런 기호들은 꽤 현대적이고, 꽤 최근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죠? 아주 우리의 인류의 오랜 역사를 봤을 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현대적으로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과거에도 수학은 계속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수학을 했지? 근데 아까 뭐였어요? 여러분들은 수학적인 거 어떻게 알아봐요? 아, 뭔가 어려운 부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어려운 부호들, 그런 부호들이 현대적인 것이지 과거에도 수학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죠. 그럼 수학적인 거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B, A로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C가 기대됩니다. 가볼게요. Put simply. 무슨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해서라는 건 어떤 내용을 정리하는 어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옛날에도 이렇게 오래 전부터 이런 기호들은 없었지만 수학이라는 건 계속돼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최근에 든 기호들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there has to be 뭐가 있어야 돼요? Something mathematical 강조입니다. 수학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만 해요. Going on. 뭐 하기 위해서? For us to say that is mathematical. 그거 수학적인 거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속되는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분명히 계속되어 온 어떤 수학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건 수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그치, 마지막에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B, C의 순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마무리 한번 볼게요. And if, 만약에 you are dealing with writing from a very distant past,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된 아주 먼먼 과거의 것을 과거의 어떤 글자를 문자를 다루고 있는다면 그리고 그 언어가 뭐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not familiar 익숙하지 않는다면 심지어는 그게 from a time even before recorded language 기록된 언어 이전에 즉 기록된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때부터 유래한 어떤 글이라면 그렇다면 that 그것은 can be sometimes difficult to recognize 실제로는 알아보기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거 우리가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거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수학적인 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마지막에 C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B, A, C의 순서를 갖고 있는 거몇 번이에요? 그렇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좀 난해했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주어진 박스에서 A로 오는 거는, B로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주어진 박스에 B번으로 와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 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적인 글쓰기를 애초부터 어떻게 알아봐?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쉽게 떠오르는 건 이런 것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그거 알아? 꽤 현대적인 거다? 과거에는 없었던 거야. 그때 과거에도 수학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다라는 거야? 수학적인 거 그럼 어떻게 알아낼까? 수학적인 건 사실은 뭔가 수학적인 무언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수학적인 무언가가 있어야만 수학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가시면 B, A, C의 순서는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좋아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은 이거 어때요?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죠?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If 만약에 we take a look at Take a look이라는 표현이요. 여러분, 무언가를 살펴보다라는 표현입니다. 뭘 살펴봐요? Evolutionary look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살펴보면 뭘 살펴봐? Our beginnings. 우리의 초기. 인류의 초기를 한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얘기야. 진화론적인 관점은 뭐야? 퇴보하는 게 아니야. 발전하는 거야. 그치? 우리 인류의 초기를 진화론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그치? 그런 걸 살펴봤을 때, we see a life.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삶? 그삶 속에서요.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높은 수준의 physical이 뭐예요? 우리 앞에서는 그 양추하는 부분에서는 물리적인이란 뜻으로 배웠지. 얘가 또 무슨 뜻도 있어? 그렇지. 신체적인이란 뜻도 있습니다. 체육을 우리가 Physical education, PE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신체적인이라는 뜻. 그래서 어떤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신체적인이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물리적인이라는 의미로 어색할 때는. 자, 그러면 신체적인 활동, 높은 수준의 신체적인 활동이 were required, 필요되어졌던 그런 삶을 볼수 있습니다. 자, 뭘 위해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신체적인 활동이 많았어야 돼요? For survival, 생존을 위해서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주어진 박스의 내용은 바로 뭐야? 우리의 진화론적인 인간의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어땠어요? 신체적인 활동이? 활동 수준이 어땠어? 높았어. 하이 했다라는 얘기야. 근데 이건 뭘 위해서? 그렇지. 생존을 위해서 신체적인 활동의 수준이 높았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론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초기의 인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지? 신체적인 활동. 잡았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A번 달락으로 가볼게요. 첫 달락으로 올수 있을까?
There are fewer manual jobs. 여러분들, manual 이란 단어가 수동해라는 뜻도 있어요.

0: 있지만 육체노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네, 그러면 육체노동의 일이 어떻게 됐대? 더 적어졌대요. 뭔가 맞지 않지 않아요? 왜요? 방금 전에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라고 얘기했잖아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Fewer manual jobs는 육체적인 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제대로 해석을 했다면 육체적인 노동의 그 일,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 일이 더 적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맞지 않지. 뒤에 있는 내용을 볼까? We don't need to. 우리는 뭐할수 없어? 뭐할 필요가 없었어? Travel on foot. 걸어서 여행을 할 필요가 없었어. 이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We don't need to hunt and harvest for our food.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얻기 위해서, 식품을 혹은 어떤 그 식량을 얻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그리고 수확을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지. 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럴 필요도 없고. And many domestic chores. Domestic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가정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무슨 뜻도 있지? 국내의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국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부분에 국내의.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봤을 때는 가정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가정에서 하는 chores라는 건 잡단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많은 이런 잡다한 집안일. 이것이 have been mechanized. 어떻게 됐어요? 기계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많은 것들이 기계화되고 걸을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됐다라는 게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랑 관련이 있냔 말이야.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A번 단락은 첫 단락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치? 좋아. 그러면 이 단락은 조금 이따 볼까? 오케이, 좋아요. 자,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도 어때요?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필요했는데, 신체적인 충분한 활동들이 부족했다? 라는 거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 문장만 일단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실체적인 활동의 결핍, 부족이 has now been, 이제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At least, 적어도 17 unhealthy conditions. 적어도 17개의 건강에 좋지 못한 질병.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질병과 이제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얘는 누구랑 관련이 있겠어요? 얘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육체노동 많이 안 하고, 활동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걸까? 신체 활동이 충분한 실체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한 질병을 적어도 17가지는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왠지 A 다음에 B가 올것 같은데, 어쨌든 뭐는 아니야. B번 단락이 첫 단락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우리는 뭘 찾아서? 그렇지. 높은 수준의 신체 활동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C번 가볼게요. 적어도 여러분들 A가 바로 첫 단락으로 B가 첫 단락으로 나와주려면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하지만 현대에는 이라는 어떤 역접적인 표현과 함께 부정적인 반대의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A와 B는 그러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C번에 기대를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게요. Even one century ago, 불과 1세기 전, 즉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needed to, 뭐할 필요가 있었어요? 100년 전으로 갑니다. Do be physically active. 드디어 나왔어. 너무 소중한데? 자,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왜? 왜 신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To work, 일하고, 그리고 to travel, 이동하고, and to take care of homes and families. 가정과 가족을 take care of. 돌보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라고요.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체적인 활동이 특히 뭘 위해서? 예, 아주 정말 초기에는 생존을 위해서 그랬지만 사실은 생존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뭐가 필요했어? 이렇게 육체 노동, 신체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our modern world, 우리의 현대적인 세상, 우리의 현대 사회는요, has engineered. engineer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설계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의 현대 사회는 뭘 만들어냈어요? 뭘, 설계했어요? Such activities, 그러한 활동. 즉, 이렇게 일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가정과 집을 돌보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활동적이어야 했던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설계했지? Out of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out of, 나가도록, 사라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야 됐어요. 그런데 뭐 하면서? 현대 세계로 들어오면서, 현대 세상,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제 많은 이런 삶의 물리적인, 신체적인 활동들의 그런 삶들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 뭐 때문에? 많은 발전, 문명의 이기, 교통과 통신과 이런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몇 번이? 그렇지. C번이 첫 번째 단락으로 잡혀집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야? B로 갈 거야? A로 갈 거야? 자, B는 충분하지 못한 신체적인 활동의 부족이라고 나왔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뭐 그냥 우리의 삶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사라지게 했습니다. 라고만 얘기했으니까 B번 단락보다는 어디로 가는 게 맞아? 그렇지. A번으로 가는 게 맞겠지. 다시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활동들,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는데, 이를테면 사라지게 만든 게 뭐냐? 이제는 더 육체적인 노동들이 더 적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걸어서 이동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는 직접 우리가 식량을, 우리가 스스로 사냥을 하거나 수확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많은 이런 집안 일들은 다 기계화가 되었지.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고, 요즘에는 로봇 청소기가 너무 똑똑하게 청소를 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우리가 인간들이 전부 다 기계화로 인해서 활동이, 신체적인 활동이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C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여전히 신체적인 활동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단 1세기 전인 이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체적으로 액티브했어. 활발하게 움직였지. 하지만 같은 문장 안에 뭐가 나왔어? 이제는 점점 그런 것들이 현대사회에서는 사라지게 되었다. 액티브한 이런 측면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혹은 사라지게 되었다. out of라고 이야기했으니까 x라고 할까? 네. 사라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로 오고? a번 단락으로 오는 거지. a번 단락으로 와서 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 문장도 있죠. 구체적인 사례가 어떻게 문명의 이기가, 발전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런 육체적인 혹은 신체적인 활동으로부터 좀더 멀어지게 했는지가 나오고, 자, while these changes, 이러한 변화들이 뭐 하기는 했지만 이란 뜻이에요. 자, while 전에 나왔으니까 끊어줄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 어디에서? 여기서 커마에서 끊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반전으로 볼게요. 자, 이러한 변화가요, have created, 만들어줬어요. many benefits, 많은 이점들을 만들어줬죠. for our longevity and quality of life, 우리의 삶의 질, 그리고 우리의 longevity. 장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 거. 이 장수에 많은 이점을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런 변화들이 갖고 온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러면 뒤에는 뭐가 될까? 반전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줘야 되겠지? 긍정과 부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they have also, 그것들은 또한 created many problems.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냈어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B번에서 봤던 unhealthy conditions가 되겠죠. 그죠? 컨디션이 여러분들 여기서 상태라는 뜻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컨디션이라는 단어가. 조건이라는 뜻도 S를 붙이면 있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의 어떤 신체 질병, 질환을 가리킨다고 보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A번 단락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자, B번, A번에서 끝부분에서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 구체적인 이점이, 사례가,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하지만 부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문제점이 여기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while절이 주가 아니라 주절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문제점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이 B번에서 나와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되겠죠? 가볼게요. 자,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뭐의 결핍, 뭐의 부족이? 신체적인 충분한 신체적인 활동의 부족이 has now been linked to 뭐랑 연관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적어도 17가지의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질병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almost all of which, 참 요런 그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앞에 있었던 이 17가지, 적어도 17가지, 17가지의 그런 질병에 거의 모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행사, which의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 이 conditions, 즉 at least 17 unhealthy conditions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질병의 거의 모든 그 질병이 are chronic diseases. chronic이 만성이라는 뜻입니다. 급성. 갑자기 아픈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픈 거. 만성 질병들이며 or 만성 질병이거나 아니면 consider 여기졌죠? 자, risk factors for chronic diseases. 만성 질환에 뭐 위험 요인으로 여겨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미 있거나 아니면 잠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떤 측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drenaline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요약을 했느냐?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이 대중 공중 건강에 대해서 공중 보건, 대중들의 건강인 공공 보건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요약을 했냐?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거, activity가 활동인데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게 되겠죠?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건 it's a waste of human potential. 인간의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야. 낭비하는 것으로 요약했다. 뭘 위한 그 잠재력이요? 인간이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인간의 그런 잠재력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신체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Inactivity, physical inactivity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건강상의 문제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돼요? CAB의 순서가 되겠죠? CAB의 순서를 갖고 있는 몇 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4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쭉 흐름을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죠? 좋아요. 첫 번째 시간 너무 잘했어요. 자, indefinite 이란 단어 수강 후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definite, indefinite 이렇게 in을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어요. 수강 후 게시판에 반대말 그리고 원래 있는 원래가 되는 표현을 써주시고 부사까지 파생어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순서찾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끈을 끊었으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이제부터는 단서 찾아서 문제 풀고 만나실 수 있겠죠. 그죠? 다음 시간이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반드시 단서 찾아서 만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쉬운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강에 오셨어요. 11강에 오셨다는 말인즉슨 우리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수식어와 준동사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출 문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ccording to its dictionary defi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따르면, 그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an anthem 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anthem은 찬가거든요. 찬가? 그래서 찬가라고 하는 것은 is both A and B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a song of loyalty often to a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국가를 향한 뭔가 충성심의 노래 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의는요, a piece of sacred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신성한 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 뭐가? 찬가가. 자, 그랬을 때 definitions that are both applicable in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 모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런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러면 찬가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맥락에 적용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this genre is dominated although not exclusively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장르는 찬가라고 하는 장르겠죠. 이 찬가라고 하는 장르는요, 두드러지게 나온대요. 비록 그

그것이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냐면 by footbal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구라고 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nd has produced a number of exampl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장르는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a number of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배웠었다. 그치?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시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where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유명한 노래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구단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내었다. 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where이 괜찮을까? 지금 우리 이거 살펴볼 거잖아.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A number of examples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멀쩡히 다 붙어 있지. 그리고 사례, 사례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관계 부사 where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뒤에 문장을 살펴봅시다.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오는 거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예시였대? 그게 아,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a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팬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됐다는 말은 팬들이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말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more than this,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and ident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가 누군지 봐봐. 이때 등장하는 they는 아마도 sporting context에 사용되어져 있는 유명한 노래들인 것 같아.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원가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여러분, 축구를 보러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갈때 응원가 부르시죠? 지금 그 응원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넘어서서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종종 자발적인 표현이래. 근데 뭐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냐면, loyalty, 충성심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according to Desmond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has reached the level of some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approached a local art form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역의 예술의 형태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지역의 예술의 형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도달을 했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지 approach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approach 당한 것은 아니잖아. 이랬을 때 appro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역의 예술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어느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치 하나의 지역 문화인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of such sports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강한 요소예요. 뭐에 대한 요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노래, 즉 우리가 응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런 응원가의 엄청난 매력에 강력한 요소는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런 응원가의 강력한 매력적 요소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수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가 와야지.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응원가의 매력적인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They feature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잘 외워지고, 그치, 얘들아. 한번 들으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잘 외워지고, 그리고 쉽게 따라 불러질 수 있는 합창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d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요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a vital part of team's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뭐에 있어서? 그 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as, 유닛 1할때 쌤이랑 진짜 많이 봤었거든? as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다고 했었어. 첫 번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고,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를 봤더니,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만들어주는데, 팬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뒤에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as가 잘 쓰였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자, 그래서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원가 같은 걸 대중문화라고 할 건가 봐. 이러한 형태의 대중문화는요, can be said,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즐거움의 표현. 즐거워서 막 응원가 부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있어서의 과잉의 표현이다 라고 말해진다 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To display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맞는지 우리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 부분이 주어인 것 같고 그러면 can be said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네. 얘들아, 근데 동사를 봐봐. Can be said라고 해서 수동태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자, 수동태라는 말인즉슨 원래 문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한번 먼저 돌려볼게. 그러면 지금 뒷부분에 by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없어져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 넣어볼게. 그러면 someone said,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럼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 문장은? 5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비록 가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럼 이때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일 거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to display라고 하는 to 부정사 나오는 거? 오케이, 괜찮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대조되어지고 있냐면요. To the dominant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거래. 자, 근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아, 지배문화죠.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aesthetic distance and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품위 있는 어떤 aesthetic, 미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control,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지배문화라고 하는 거에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뭔가 사뭇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dominant culture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응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네. 그쵸?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Baylor's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연구진들은요.

아,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에 들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은 일단 잘 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그 University researcher들은 조사했다, 무엇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접속사로서의 whether 잘 쓰여져 있네. 라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to find out, 이것을 찾는 것은 찾기 위해서. 자, 무엇을 찾기 위해서냐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hey, 그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은 Had 57 young adults spend 5 minutes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had라고 하는 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못 쓰기로 해서 사역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보는 거냐면 밑줄은 writing에 그어져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spend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 문법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had 57 young adults 연구자들은요, 57명의 어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 Spend 5 minutes before bed. 잠이 들기 5분 전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 거야.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냐면, writing. 쓰는 데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록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riting 하고 있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랬는데, 쌤 지금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억구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시간을 5 minutes before bed, 자기 전에 5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몰랐으면 밑줄 그어 놓고 필기 한번 해둘게요. 얘들아, 여기는 근데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기 5분 전에 쓰는 데 시간을 들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Either A or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A 혹은 B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적기는 적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 첫 번째, to-do list for the days a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선 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나 내일 뭐 해야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요, a list of tasks that they had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끝내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5분 전에 무언가를 적을 건데 내가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적을 건지, 혹은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적을 건지 그두 가지 지금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 confirm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냐면 Not all pre-sleep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잠을 자기 직전에 쓴그 글쓰기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쓴그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Those라고 하는 게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딨니? Were이라고 복수형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맞춰주고 있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잠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에 대해서 쓴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분 정도 더 먼저 잠에 들수 있었대. 어떤 사람보다 9분 먼저 잠에 들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about past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적은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이 9분 더 빨리 잠들었대. 오, 되게 의외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런데 the quality of the list matter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혹은 내가 전에 뭐 했지라고 적은 그 리스트의 퀄리티, 즉질 또한도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더비교급이 보였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비교급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었잖아. 그랬을 때 the more task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더 to-do list 해야 될 리스트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the faster the writers fell a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빨리 잠이 들수 있었대. 이상하지?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그 해야 될 리스트가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빨리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죠? 자, 그런데 문법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얘들아, 더비교급 아마 이 수업을 쭉 들어온 친구들은 알 거야. 더비교급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거든? 왜 문장 구조가 잘안 보이잖아. 더비교급 때문에.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돌려봅시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자면 the more 이 부분 빼고 여기서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to do lis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어가 더비교급한테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he to-do list were specific.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차지하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tudy authors figur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요, 무엇을 알아내게 되었냐면, writing down future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과업을 적는 것은, 자, 얘들아, 퀴즈 하나 낼게. 이때, that 아래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대절 안에서 동사.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주어는 어디까지 있었어? Writing down future task.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잖아.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뭐가 동사로 바뀌어야 돼? Unloading. 얘가 동사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면 loads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왜? 동명사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해주냐면요. unloads 하면 짐을 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짐을 덜어준대요. the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주게 된대. 그래서 내일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놓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 여러 과업들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unloa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동사의 활용 단원이 끝났다고 해서 동사를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동사 꼭 반드시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you're telling your brain. 너는 너의 뇌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that the task will get done. 그 과업은 분명히 끝날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just not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끝날 거야. 이제 좀 쉬어. 라고 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The Martin Rule was devised in 2003 by Adrian Hewit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안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그런데

아드리안 휴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냐면 In Merton, Southwest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남서부 쪽에 런던에 위치한 머튼 지역에 있는 지역 계획관이었대. 자, 이 사람이 뭔가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네. 그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한 규칙은 뭐였냐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그리고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치구 의회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되게 길거든? 이 문장 되게 긴데 거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는 사실 위치를 이렇게 묶거나 보면 rule이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찾기가 훨씬 쉬워졌지. 왜? 주어 부분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요, was라고 해서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라고 해서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치고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that. that 이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이것은요,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to include 여기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야. 그치? 동사 잘 잡았어? 대절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would have to includ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발달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그 빌딩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어떤 빌딩을 짓고 싶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1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이 법안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r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0% 정도 전력을 못 만들어내? 그렇지 않는다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마도 denied, 거절당할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냐면 permission to bui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지을 수 있는 허가서를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법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가 짓기 위한 그 빌딩의 10%의 전력은 적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문법. To build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얘들아 permission이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to 부정사 용법 너무 괜찮게 쓰였다. 그치? 그래서 그 짓기 위한 허가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었네. 자, 그랬을 때 the rule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 즉, 멀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sounded sen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치? 타당하니까 quickly caught on. 얘들아, caught on 하면 인기를 끌다거든요. 자, 이 법안은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확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in a few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with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했어. 맞지?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우리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다? 저저번 시간에?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100개가 넘는 로컬 카운슬 하면 지역 의회들이 그 법안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지. 얘들아,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따라짐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강제로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 했겠지, 법안을. 자, 그러면 이때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 지역 의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법안을 몇년 안에? Within a few years. 몇년 안에 따르기 시작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포인트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거든. 자, wi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의 능동 수동은 어디에 맞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In London. 자, 런던에서요. The mayor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이 Ken Livingstone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Introduce Merton Plus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대. 아, 원래 머튼 법칙이었는데 Merton Plus라고 하는 법칙을 뭔가 도입시켰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법안이었냐면, which raised the bar to 2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가 지은 건물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린 Merton Plus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게 됐대. 자, 그랬을 때, the national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hen introduce the rule more wid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더욱더 어떻게 했다? 널리 도입시켰다 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widely 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사가 의미상 누구를 꾸몄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도입되다 라고 하는 introduce를 꾸며주게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부사 widely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Became a celebrity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처음 머튼 법칙을 만든 이 사람이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아주 작은 세계는 세계인데 local council plan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 의회를 계획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 뭔가 celebrity,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And 그리고 Merton Council, 그 머튼 지역에 있는 의회가 started winning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을 타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냐면 its environmental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머튼 의회의 환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그것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것의는 아마도 머튼 의회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머튼 의회의 환경적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 머튼 의회라고 하는 단수의 소유격, 즉 it's가 오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8번으로 같이 나가 볼 건데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 여기서 그럼 진짜 주어 잡아봐 라고 하면 뭐로 잡을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마 이 원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더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잘 맞춰졌어.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인대,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 To increase 혹은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range 하면

범위잖아. 즉, 이 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가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이때 투가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때 투가 전치사 툴까? 혹은 투부정사의 툴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데의 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때 투는 뭐야? 전치사 투지. 전치사 투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ncreasing 동명사 형태가 와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투부정사의 투인지 전치사 투인지를 고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석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래? The weight of the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이래.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나 보죠? 자, 그랬을 때, More powerful batteries can power a car for a longer dis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배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차로 하여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But they also weigh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진대? 더 무거워진대. 이게 바로 문제네, 그치? 그랬을 때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수 주어를 잘 받고 있는 단수 동사까지도 잘 맞춰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전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덮개가 됐든, 혹은 문이 됐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개념은요,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대. 뭐로써 관심을 끌고 있냐면, as a potential breakthrough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as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을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봐도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그래서 뭐로써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대. 뭐에 대한 돌파구냐면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어디에다가 이제 전력을 보관하는 거야? 그 문이나 혹은 그 후드에 전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타파해 줄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요,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 뭐로 실험을 시작했냐면요, with the prototype electric vehicles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 트렁크 밑바닥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원형으로 한번 이미 실험을 시작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그 차들은요,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혹은 could be reduced The batteries weighed by 15%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들의 extra energy storag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있는 그러한 차들은 could reduc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could be reduced 하면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추가적인 에너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 배터리의 무게를 15%가량이나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reduce가 등장해야 맞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If this new technology, 만약에 이러한 신기술이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저장하는데, 어디 문에다가 저장을 하고, 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reac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ion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효율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아연 배터리만큼의 효율성에 딱 도달을 하게 된다면, car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즉, 배터리가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 혹은 themselves for 80 mi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엇을 저장할 수 있대? 충분한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스스로 80마일 정도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그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는 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제기대명사 themselves라고 나오는 게 좋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쌤이 뭐 파악하라 그랬어?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얘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앤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애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충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80마일이나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네. 그러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in non-battery parts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배터리가 저장되어지지 않는 그 문이나 혹은 roof, 뭐 천장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천장 같은 것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9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technology, 기술이요, play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In social lives of young people in developed soc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 사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쓰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dolescent,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요,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빨랐냐면요, immerse themselves라고 하면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죠. 몰두시킨 거죠. 어디에다가 몰두시켰냐면요, 이 기술에다가 스스로를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또한번 등장했습니다. 쌤이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자, with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mo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분사를 우리는 뭐에 맞춰준다고 했었지?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most만 나왔기 때문이야.

이때 모스는 대부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most만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with most using이라고 나온다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뭐인지 뭐에다가 맞춰라?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를 이런 기술에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뭐 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죠. 얘들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using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 쌤이 반드시 확인해 놓으라고 했었어요. with 목적어, 그다음 나오는 분사.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treat the mobile phone as an essential necessities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로 여기냐면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여긴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And often prefer to use text messag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also increasingly access to social networking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더 뭐 하게 되냐면요, 더욱더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increasingly라고 지금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근한다 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Social Networking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SNS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부사가 동사 꾸며준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고요.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familiar resources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it is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냐면, 자, what이 나오고 있네. 얘들아, what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는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뒤에 문장이 얘들아, 불완전해? 아니야, 완전하잖아.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될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와야겠지.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고쳐주고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logical tha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냐면요.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원으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찾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러한 정보원천은 어디야? 당연히 기술이나 인터넷이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인터넷이나 혹은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has been shown by the increase in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대? Increase in website. 어떤 웹사이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됐대.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였냐면요. That provide the therapeutic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의 증가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을 원하게 될 때는 어디를 방문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랬을 때, A number of youth-friendly mental health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하죠?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이에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이런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 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들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복수형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have라고 하는 복수형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이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 많은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발달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the information presented often takes the form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t sheets, and suggested link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동사가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5번은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제공된 정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거니까 오케이. 분사, 과거분사 형태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요, often takes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주 물어진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자료표라고 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suggested links라고 하는 형태, 즉 추천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it would seem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보여지냐면 아주 logical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to provide online counseling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어 보인다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상담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담도 어디서 제공해주자? 온라인에서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이었고요. 저희 오늘 10번 문제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0번,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ependent artist라고 하면 독립된 예술가거든요.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 one,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일 거냐면,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 one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등장하는 An independent artist를 말하는 거잖아. 독립된 예술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를 보니까 lives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 who 쓴거 너무 잘 썼다, 그지? 자, 그래서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은요, 아마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external requirem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외부에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해주냐면, what to do, 뭘 해야 된다,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when to do it? 그걸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대.
그치. 예술가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때 themselves라고 하는 거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목적어에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mselves라고 하는 재귀대명사가 정말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 확인하기로 했지. 주어라고 하는 art, 예술가가 보통은 그들 스스로를 제약한다. 꽤 어떻게 제약한데? 꽤나 forcefully,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밑줄 쳐진 forcefully라고 하면 지금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우리 보면 되겠지? forcefully limit themselves.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제약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막 제약을 하냐면요. By choice of material, 어떤 물질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약하고요. And form of ex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표현을 할까? 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o make the choice, 뭐를, 무슨 말이냐면요. To make the choice, 어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4번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동사 찾아보면?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to make the choice. 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지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도한 기술이나 혹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깎아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고도의 기술을 쓰거나 뭔가 색을 다양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주어야. 그럼 동사가 어디여야 돼? Restricts. 여기가 동사여야 되지. 자, 그래서 to make이라고 하는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 Restricts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약하게 된다, 제한하게 되는데요. The artist significa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를 아주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such choices, 이러한 선택은요,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To cultivate it. 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하면서 이미 4번의 답은 나왔지?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쌤이 뭐라고 했어? Cultivate it.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았으니까, 이때 it은 creativity. 단수인 창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고요. When everything is possible,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creativity has no tension.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없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 In that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성은 이상하대.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성은 그 창의성의 방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기 때문에 좀 이상하대. 심지어는 no matter how restric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창의성이 얼마나 제한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되게 특이하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래서 just as the same amount of water flows faster and stronger through a narrow strai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거든. 똑같은 양의 물의 양이면 훨씬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어. 무엇을 통해서? 아주 좁은 해협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흘러갈 수 있대요. 뭐보다는 across the open se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탁 트여져 있는 바다를 통해서 갈 때보다 좁은 해협을 지날 때 훨씬 더 빠르고 강하게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n이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우리 앞에 비교급 faster and stronger 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then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도 괜찮은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만나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for me. It been a day for me. Yeah, yeah.
1: 네, 안녕하세요. 토깽이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우리 오늘 고백 부트캠프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의에서 같이 다룰 주문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에 썼던 1강에 썼던 함의 파악이라고 하죠. 함축적 의미 파악 문제 이거를 1번, 2번까지 지난 시간에 마쳤어요. 그래서 오늘도 총 세 문항을 하도록 할 건데 3번, 4번에다가 요지 파악에서 게이트웨이 문제까지 이렇게 오늘도 총 세 지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달라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공지를 좀 해드리자면 먼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지문 끝나고 나서 어퍼 포인트랑 서술형 포인트만 짚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어퍼 포인트랑 어휘 포인트도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정희쌤의 변형 어휘 대비 단어장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제가 유의어까지 같이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단어 변형이 되는 거 그거 대비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수업에서 제가 짚어드리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휘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 같이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간혹 가다가 둘 중에 어휘랑 어법 중에 하나만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달라진 거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캠핑이잖아요. 부트캠핑이잖아. 그래서 캠핑 가서 여러분 이 모닥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맛있는 거 중에서 뭐가 있어요? 바로 맞아요. 고구마와 밤도 있고 뭐 감자도 있고 있는데 마시멜로우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당근을 잡아라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당연히 우리의 이제 시그니처인 당근을 잡아라도 있지만 갑작스런 포인트로 제가 또 마시멜로우를 잡아라! 이걸 하면은 여러분 대기해 주셨다가 또 이것도 정답 후기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귀엽게 뜰 거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장과 지문 읽어보고 오셔야 되고요. 함축적 의미 파악 엑서사이즈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지컬 플로우부터 한번 보고 전체 흐름을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역사 기록인 DNA. 아, DNA에 관련한 얘기가 나오겠다. 근데 그게 역사 기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미국의 작가 제임스 볼드윈이 역사에 관해서 쓴 구절을 먼저 이제 인용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DNA를 생물학적 역사의 오래된 기록에 비유한다. DNA는 역사야, 생물학적 역사야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DNA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혼합되고 축적된 역사이다. 자연 선택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따가 무자비하다, 무자비한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내용이 나올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환경에 적합하게 내가 이제 적응을 한 그러한 생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잔혹한 그러한 이제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게 바로 DNA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에 의해 혼합되고 축적된 역사가 바로 DNA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DNA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한테 물려줄 것, 유전적인 특성이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제 dictator 이런 단어도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보겠습니다. In the early 1960s, 1960s다가 나왔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주도록 할게요. The great American writer James Baldwin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인용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are trapped in history라고 나오고 있어요. Trap 하면은 덫에 걸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역사 안에 갇혀 있고요. And, 그리고 history는 is trapped in them. 그들이라는 건 여기서 사람들이겠지. 사람들도 역사 안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역사도 사람 안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 뭐라고요? 역사와 사람이 서로서로 지금 갇혀 있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e was speaking to race. 그는 인종에 관해서 speaking to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제요? When he penned those words. Those words라는 건 앞에 나온 이 문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말을 펜으로 썼을 때, 즉, 이러한 말을 이제 저술했을 때, 앞에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썼을 때, 인종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the statement, 그 진술 말은요, 마찬가지로 진실입니다. 만약에 the word people, 앞에서 말했었던 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is replaced with, 대체가 된다 해도, 그래도 마찬가지로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단어가 뭐로 이제 대체가 되는데, with all of life on earth, present and past, 과거, 그리고 현재,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로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대체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true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거 역사 안에 갇혀 있고 역사는 이들 안에 또 갇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for 이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for 다음에 보통은 전치사 for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명사 구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each strand of DNA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콤마 콤마 묶어버리시고요. 뒤에 동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형태에서는 그때는 이 주어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for가 뭐가 된다? 바로 접속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for를 뭐라고 해석한다? 이 for를 뭐뭐이기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for 자리에 because를 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때문에라고 해석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DNA의 each strand, 각각의 가닥이요. is an ancient record. 오래된 기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of biological history. 생물학적 역사의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DNA가 바로, 즉, 뭐다? 생물학적 역사다. 역사다. DNA가 생물학적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written, 쓰여진 거예요. in simple code, 단순한 코드로 simple, 단순한 코드로 쓰여졌고, and passed down, 물려받은 거예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에 걸쳐서 물려받은 그러한 biological history의 오래된 기록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써둔 거는 연결어나 아니면 중요한 접속사가 나올 때고요. 아니면 지시어가 나올 때고. 그러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바탕이 되어져 있는 녀석들은 빈칸 추론의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색깔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One could say that. 어떠한 사람들은, 혹자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DNA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nothing but history라고 말할 수 있대요. 여러분, nothing but은 뭐랑 똑같냐면, only랑 똑같습니다. 다름 아닌,
히스토리다. 그냥 역사에 불과.

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DNA가 역사야. 근데 어떤 역사냐면 one with a physical manifestation. manifestation 나와 있죠. physical manifestation이니까 물리적인 구현물을 가진 거예요. 근데 that was slowly blended and accumulated. 어떠한 physical manifestation이냐면 slowly 아주 천천히 blended 혼합이 된 거고요. and accumulated 축적이 된 거예요. over 뭘 걸쳐서 countless eons 무수한 억겁에 걸쳐서 by the most pitiless 무자비한 of all phenomena 모든 현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그런 것에 걸쳐서 무수히 많은 억겁에 걸쳐서 축적되고 혼합된 것입니다. 그러한 physical manifestation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that부터 여기까지 묶어버리시고요. 그 무자비한 현상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무자비한 현상이 뭔데요? 그게 바로 natural selection이다. 자연 선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natural selection도 여러분 같이 한번 표시해 두시고, 그거를 이렇게 무자비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DNA는 역사다. 우리 앞에서 말했었던 DNA는 역사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That is inside us. 우리 안에 있는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역사는 사람에 갇혀있고, 사람은 역사 안에 갇혀있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은 DNA에 갇혀있고, DNA는 사람 안에 갇혀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and yet, 그러나, one, 어떤 역사냐면요. history를 받아주고 있어요. 어떤 역사냐면, that is our master as well.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주인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로 끝나지 않네요. 또한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 The blueprint for our bodies. 우리 신체에 대한 설계도이기도 하고요. And dictator. dictator 하면은 이제 절대적인 권력자 정도로 여기선 해석을 해볼게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것입니다. 뭐가요? 앞에 나온 history가. 즉, DNA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자냐면, what will pass? On to our children. 자,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아이에게 전달할지,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자고, 그 다음에, 신체에 대한 설계도고요. 그 다음에 또한 뭐이기도 합니다. Master. 이제 주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gift가 나오는데요. 이 gift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앞에 나왔었던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게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라는 게, that can be blessings.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or, 아니면, 치명적인 시한폭탄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DNA가 지금 역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사람을 결정 짓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한테 뭘 이제 물려줄지를 결정 짓는 이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또 설계도이고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권을 가진 게 아니라 DNA가 결정권을 가진 거예요. DNA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거를 물려. 엄청나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얻은 것 중에 좋은 것들도 많죠? 내 마음에 드는 좋은 부분들? 아니면 예를 들면 마음을 떠나서 막 신체적으로 되게 뭔가, 내가 뭔가 우등한 성질을 가졌다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전적인 질환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게될 수도 있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이거를 다 물려주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바로 딕테이터 역할을 하는 DNA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are trapped. We are indeed trapped. 우리는 정말로 갇혀 있습니다. In this, 뭐에 갇혀 있냐면 특정한 매개물, 역사의 매개물에 갇혀 있습니다. 라는 건 여러분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DNA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여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As much as 뭐만큼이나 it is trapped in us. 그 DNA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DNA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도 DNA에 갇혀 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말을 이제 역사 대신에 DNA로 바꿔서 얘기를 해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법 정리, 어법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An ancient record, 고대 기록을 지금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역사의 고대 기록인데요. Written, 이 기록은 쓰여졌고, 그 다음에 and passed down, 물려받았습니다. Record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로

지문 안에서 아, 이 단어는 다른 단어로 바뀌어 나올 수 있다 또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Trapped 하면은 제가 덫에 걸리라 이런 뜻이라고 했죠. Trapped가 붙었으니까 걸린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confined 또는 imprisoned 이런 단어들로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master 또는 dictator 주인과 독재자 아니면은 뭐 절대적인 권력자를 뜻하는 단어였죠. Commander 명령을 내리는 사람 아니면 governor 지배하는 사람 아니면 determinant 하면은 결정적인 요인 뭐 이런 뜻으로 단어를 바꿀 수 있겠습니다. DNA가 단순히 그냥 ancient record, 기록을 넘어서 우리의 형질을 결정한다라는 능동적인 의미의 단어들로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좀 어려웠던 단어죠. manifes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구현물, 나타남 이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단어로 이렇게 여러분 어려운 단어가 지문에 나왔을 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이 어려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단어의 의미를, 이 지문 안에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좀 더 직관적인 단어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일상생활이 아니라 수험생활에서 더 많이 그래도 접해봤을 다른 단어로 바뀌어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expression 또는 embodiment, 표현이거나 아니면 embodiment 하면은 구체화된 것, 드러난 것, 나타난 것 이란 뜻이 되겠고요. 아니면 materialization, 뭔가 이제 정말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blended라는 단어도 나왔죠. 혼합이 됐다, 그리고 accumulated, 축적됐다 이러면서 나왔었던 단어인데요. blended는 merged 또는 integrated 아니면 synthesized 이 단어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도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어휘 포인트들은요. 일단 그 지문에 어휘, 각각의 이 노란색 어휘 부분에다가 먼저 형광펜, 다른 색깔로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 따로 적어두시는 거. 적으면서도 보고 어차피 이 녀석들을 단어를 바꿔서 쓰게끔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자기의 학교에 내신 이제 출제 이 원리, 포인트에 따라 조금씩은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을 본문에서 변형된 채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런 의미로서 공부하시면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이게 아, 얘 바꿔 말해서 나올 수 있는 단어였지?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서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particular vehicle of history.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제 지시어로 표시했던 부분이죠. 이게 가리키는 바,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DNA를 뜻한다 라는 거 받으시고 문장 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text, 이 본문 글에 따르면 DNA는요, not just, 그다음에 그 뒤에 but. 그러면 not just는 나돌리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돌소에서 올소가 생략된 거예요. Not just a simple code, 단순한 코드가 아니고요. 그러면 뭐다? Ancient record, 고대 기록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서술형 포인트 같이 짚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문을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의 마시멜로를 참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시멜로 녹였죠? 이거는 자, 제가 아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for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뭐라고 해석하는지 이거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nothing but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랑 같은 의미인지 같이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남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잠깐 pause 누르시고요. 요거 또 열심히 한번 읽고 오시고 교환을 올려드렸으니까 거기에서 지문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플로우를 보겠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두려움입니다. 비판적인 사고를 하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두려움에 대한 지문이 되겠죠.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이 있는 사고가, 즉 엄청나게 이제 깊이 있게끔 사고하는 것, 그 행위가 오래된 신념을 흔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기호 논리학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것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고가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우리는 사고를 두려워한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may not think critically.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For, 뭐 때문에요? A variety of reasons.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냐면, 게으름이나 아니면 무능력,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but, fear, 두려움은요? is a big one. 원이 가리키는 건 여러분 reason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big reason이다. 이 얘기예요. 원이라는 거는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를 그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복수 명사 중에서 하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수 있다. Why is that? 왜 그런가? 라고 물어보면서 people don't want to think not just. 사람들은 사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not just는 나돌리의 뜻이라고 했었죠. not just가 나왔으면은 그 뒤에도 but also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왔죠. because 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뒤에. 자, 그러면 사람들은 사고하는 걸 싫어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걸 강조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it is hard. 생각하는 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워서도 있지만, 뭐 때문입니다? because. They are afraid. 이 부분 중요하겠죠? 빨간색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거든요. It will make them. 그것이 그들을 만들 거예요. 뭐 하도록? Question. 의문을 가지도록 만들 거거든요. Their long-held belief. 그들의 오랫동안 지녀왔던 신념에 의심을 가지도록 그들을 만들 거거든요. 자, 여기 부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은 빈칸처럼 변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해둔다. 자, 그 다음에. You see that. 여러분의 학생들은요, most likely, 당신의 학생들은 most likely do want to think, do는 강조한 거고요. do want to think about things.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hat can be very controversial.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like politics, ethics, and philosophy. 정치, 그 다음에 윤리, 그리고 철학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대요. 벗에다가 세모를 쳐두세요. 그러나,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 pro 단어 나와 있죠? 면밀히 조사해 보세요. even deeper. 더 깊게 한번 심층 조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once. once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때는 한 번이란 뜻이 아니라 일단 뭐뭐 하면 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Once we start,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Thinking deeply, 여러분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거 아니면 critically 사고하는 거 이거 다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면은 long-held assumption, 우리 아까 나왔었던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belief, 신념을 assumption이라고 바꿔 말았죠? 이것이 이의가 제기가 됩니다. 의심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는 거는 thinking deeply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는 make us worry, 우리를 여러분 makes us, 만듭니다. 걱정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뭐를 걱정하냐면 that we'll lose balance. 우리가 균형을 잃고 and have to look at the world in a different way. 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and we will이 생략된 거겠죠? have look at the world.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we worry. 우리는 걱정합니다. 사고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여기서 thought을 thinking으로도 바꿔 말했죠. 왜 그러냐면 Because 우리는 신경 쓰거든. What, 뭐에 대해서 신경 쓰냐면 we and other people think.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우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even the most far-fetched 하면 나와 있죠. 억지스러운 가장 억지스러운 아이디어도 have an impact on the world. 세상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가장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여서 사람들한테 영향 안줄줄 알았는데 심지어 그런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조차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non-Euclidean geometry 비기하 있죠. 비, 유클리드 기하학인데 비를 붙였어요. 넌이 붙었기 때문에 비유클리드 기하학이에요. 그 다음에 and symbolic logic, 뭐 기호 논리학 이두 가지의 내용이 나오면서 얘네들은 are about

어땠냐면 as abstract as thinking can get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것만큼 가장 abstract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었다.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었다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앞에 결과 이어지게 얘기하자면 완전 터무니없는 앞에서 말했었던 억지스러운 아이디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but you can't understand 당신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Without the first. 자, the first라는 거는 첫 번째 말한 걸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개 중에서 요 the first가 의미하는 바는 non-Euclidean 기하학, geometry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and 여기에 you can't가 생략된 거예요. 너는 can't run computers, 컴퓨터를 다룰 수 없습니다. Without the second, 뭐 없이는 두 번째 거 없이는 두 번째 거는 symbolic logic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이는 생각도 결국에는 그 다음 세상에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inking is important to us. 사고는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 그리고 and to the world we live in.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중요합니다. This is one reason.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why we are so afraid of it. 우리가, 여기까지네요. 우리가 그 생각, 깊이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shakes us to the core. 우리를 송두리째 흔들거든요. 근간까지, 코어 알죠? 코어 운동한다 할 때, 코어, 근간까지 아주 흔들리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upper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지문에서 벌써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Not just A, but also B 나오면은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은데 일단 just는 only에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but과 also는 둘 중에 하나가 종종 생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ot just만 딱 봐도 그 뒤에 아, 이거 뒤에 but also 나오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거니까 여러분 A보다는 B를 강조하는 거고요. 형태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because 절이 지금 앞뒤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병렬구조 주의하세요. because 절두 개가 연결되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간접 의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문사로 시작해서 어순이 의, 주, 동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다 보니까 의주동 어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의동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we care about what we and other people think. 의문사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we and other people이 되겠고 동사가 think가 되겠죠. 이런 어순이 나온다라는 거. 앞에 나온 전치사 about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이게 명사절로 들어간 겁니다. 절이 명사 역할하니까 목적어 자리에 쓸수 있겠죠. 그다음에 원급 비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s abstract as thinking can get. 그러면은 앞에 나오는 as는 해석하지 말고요. 요 as 두 번째 나오는 as는 처럼 또는 만큼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고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추상적인 상태를 표현하고자 나왔다라는 거 요거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not just A but also B 기억 잘 해두시면서 오늘 서술형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We often avoid thinking. 우리는 사고를, 깊이 있는 사고를 여기선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Because we are, 우리는 어떻습니다. That we might force us to, 우리를 만듭니다. 뭐 하도록 만드냐면요. 이거 하도록 만듭니다. belief에 이거 하도록. 근데 어떤 belief냐면, we have held for a long time. 우리가 오랫동안 지녀온 그 신념에 대해서 뭐 하도록 만드는지, 자, 두 가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렇거든. 요거.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들어갈 게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question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challenge가 들어갈 수도 있다. 둘다 본문에 나온 단어였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 챙겨 두시고요. 본문 요약 및 영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글의 내용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문맥과 어법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조건에 맞춰서 쓰세요. 조건은 본문에 제시된 단어를 변형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것. 요거. 그 다음에
A는 9개의

철자고요. B는 다섯 개의 철자 단어로 쓸 것. 요거를 지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avoid thinking deeply.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걸 피합니다. Because, 왜냐면요. 그들은 두려워하거든.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 To their long-held belief. 그러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녀온 신념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걸 두려워하거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challenge. challenge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ich can ultimately 이거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거 한다라는 거는 shake them to the core. 맨 마지막에 제가 빈칸처럼 포인트로도 알려드렸던 그 부분이죠. 그래서 shake them to the core. can이 있으니까 여러분 shake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벌써 두 질문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I'm ready to unlock. Unlock 하면은 가둬뒀던 거를 풀어버리는 거죠. My full potential. 나는 나의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계속 해주셔야 될 말이에요. 나는 영어 자신 없으니까 계속 영어 자신 없어 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영어에 대한 실력이 여러분 계속 늘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저랑 꼼꼼하게 하나하나 수능 앞에 있는 개념에서부터 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수능 특강, 본 강의에서부터 먼저 오신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내신 만점에서 저를 처음 만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를 내신 만점에서 처음 만났다 하더라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수능 특강을 먼저 영어를 듣고 오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여러 번 같은 지문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바라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 이 지문 진짜 어려워서 나 이해도 진짜 못했는데 근데 점점 친숙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좌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I'm ready to unlock my full potential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지 파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형편 04번이고요. 게이트웨이 문제, 수능 22번에 나왔었던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장과 지문 먼저 읽어보고 오시면 되고요. 잠깐 파우스하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지컬 플로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Co-opetition, competition과 cooperate의 단어를 이제 합성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 이게 바로 스포츠 생태계의 생존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포츠 사업체들은 자원 효율성 목적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협력도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 역동성을 지닌다.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 둘 다 필요하네. 그걸 바로 협력적 경쟁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협력적 경쟁, 협조적 경쟁 둘 다 괜찮아요. 그런 관계는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 이 두 가지의 두는 강조의 정도 면에서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하다. 균형을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로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수능 개념에서 또 수능 특강에서 엄청나게 강조했었던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짚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비용이나 대가를 뜻하는 단어. 전에 들었었던 톡갱이들은 이거 탁탁탁 나왔으면 좋겠는데 힌트 드릴게요. C, P, E입니다. 뭘까요? 일단 cost, 비용, price, 대가, expense, 비용. 다 비용, 대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expense라는 단어를 외울 때는 팁도 드렸습니다. 비싼, expensive가 비용에서 나온 단어구나 라는 거 여러분 기억 같이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나올 단어는 이제 얘를 활용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이나 대가는 나한테서 에너지가 나가든 돈이 나가든 뭔가가 나가든 계속 다 빠져나가는 걸 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단어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at the expense of A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At the expense of A 이렇게 써보시고 이거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A를 대가로 하여 A를 대가로 하여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A를 대가로 했다라는 거는 A를 희생해서 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희생하여 라고도 의역이 가능합니다. 요 단어가 여러분 오늘 지문에 나올 거니까요. 요거 잘 기억을 한번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competition 이 합성어가 나온다라는 것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의 당근을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대가를 뜻하는 단어 세 가지 먼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까지 같이 수강후기에 적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port ecosystem exists. 그러면 스포츠 생태계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 exist 자동사로 얘 자체가 동사예요.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냐면요. Based on the type and rate. Type 하면 유형이고요. Rate 하면 빈도예요. Competition existing 하면은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빈도를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서 competition, 협조적 경쟁은 뭐라고 정의되냐면 왜냐면 competition 난 이 단어 모르는데 그러면 정의가 나올 때 잘 보시면 되겠죠? 뭐라고 정의가 되냐면 as the simultaneous pursuit 이렇게 나옵니다. pursue 하면은 추구를 뜻하고요. simultaneous 하면 동시적인, 동시의 이런 뜻이에요. 동시적 추구인데 뭐에 대한 동시적인 추구냐면요. cooperation과 competition 그러니까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의 동시적 추구로 정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 사이에? Among firms, 회사들, 기업들 사이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To leverage, 레버리지 하면 활용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For, 뭐를 위해서?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더 높은 가치 창출 목적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원을 아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사들 간에 이루어지는 저 cooperation, 협력과 그 다음에 경쟁의 동시적인 추구를 competition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it is a useful way. 요거 competition은 지금 useful way입니다. 유용한 방법인데 어떤 유용한 방법이냐면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하면은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래요. 역동적인 본질을 이용하기 위한 거예요.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sports business의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which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s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자, 이 dynamic nature of sports business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죠.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사업은요, which need to collaborate, 협력을 해야 돼.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그러면은 자원의 효율성 목적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협력도 필요한데 그러나 잠재적으로 스포츠다 보니까 서로서로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디스 명사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사, 디스 명사가 나오면 지시어죠. 이 지시어에다가 여러분 네모 쳐두시고요. 이 노란색 지시어가 가리키는 부분은 앞에 제가 노란색 글자로 표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는 거는 앞에서 협력도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경쟁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수한 관계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특수한 관계는 should be managed properly,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Due to, 뭐 때문에? Trust and confidence, 신용과 신뢰 때문에요. 신용과 신뢰 문제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데? Being paramount, 아, 그러면 최고의, 최고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커지고 있는 신용과 신뢰 문제 때문에 적절히 관리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t can be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s. 그러면 as 앞에서 먼저 한번 끊어볼게요. as 접속사에다가 먼저 세모 표시를 쳐두시고요. 스포츠에서 지금 collaborative 그 다음에 competitive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협력적이고 그 다음에 협조적인 거 그 두 개 다 스포츠에서 해내기는 challenging, 어려울 수 있습니다. Collaborative하고 competitive를 다 해내는 게 왜 어렵냐면요.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r. 이 두 가지가 지금 포함하거든. 다른 형태의 행동을 포함하거든요. 협력적이게 굴 때랑 경쟁적이게 굴 때랑
나와야 되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A careful balance.

Balancing Act. 자, 빈칸 추론 요거 나올 수 있다. 포인트 처리해 두시고요. 아주 세심한 균형 잡힌 행동이 may be required. 필요되어진다. 요구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In terms of 모 측면에서요. The amount of emphasis. 그러면 그 강조의 정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지금 세심한 balancing act, 균형 잡힌 행동이 요구가 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조냐면, place on each activity. 각각의 활동에 두어진 강조의 정도, 그런 측면에서 세심한 균형 잡힌 행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각각의 행동이라는 거는 경쟁과 협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often sports manager들은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그 cooperative랑 competitive 두개 중에서 종종 어떨려고 한대요? 더 경쟁적이려고 한대요. Due to performance reasons, 성과의 이유 때문에. 왜냐면 실적을 내야 되니까, 우리 팀이 우승해야 되니까 경쟁적이려고 한대요. And less collaborative, 그리고 덜 뭐하려고 한다? 협력적이려고 한다. less는 이제 부정어로 보시면 되고요. 협력적이지 않고 더 뭐하려고 한다? 경쟁적이려고 한다. 성과의 이유 때문에 그러려고 한다는 거예요. By necessity,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 끊으시고요. They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그들은 앞에 나왔었던 스포츠 매니저들을 뜻하겠죠? 스포츠 매니저들은요, may need to, 필요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share information 한다라는 건 여러분 보겠어요? 협력적이게 군다는 거죠? 그런데, but, 그러나, 협력적이게 그렇게 do so 한다라는 거는 share information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share information 하는데 아주 신중한 방식으로 협력적이게 군다라는 겁니다.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한데요. It might be better to have plans in place. Have plans in place 하면은 미리 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 거. 미리 계획을 제자리에 탁탁탁 있게끔 하는 거니까 계획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어떻게 그두 가지 경쟁과 협력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딱딱 잘 세워 놓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더 나을 것입니다. This will ensure. 이것은 요 앞에 나오는 문장을 뜻하겠죠. 요것은 확실히 해줄 거래요. One. 두개 중에 하나가 is not neglected. 낫에다가 X 쳐주시고요. Neglect 하면은 경시하다. 뭐 가벼이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걸 확실히 해줄 거래요. At the expense of the other. 나왔네요, 여러분. One, the other. 두 개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무시되어지지 않는 거를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The other. 나머지 하나를 at the expense of. 무슨 뜻이었어요? 대가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나머지 하나 예를 들면 경쟁과 협력이 있으면 아까 경쟁에다가 조금 더 성과의 이유 때문에 집중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강조를 두다 보니까 나머지 하나인 협력이 이게 그냥 대가로 아니면 희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거를 확실히 해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적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Simultaneous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existing, 함께 존재하는 거니까 동시적인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concurrent, 선생님 저이 단어 못 외우겠어요? 라고 생각할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ccur이라는 단어에서 cur이 여기 쓰인 cur입니다. 그러면은 발생을 하는 건데 con 함께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형용사유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시적인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한 번씩 눈에 익히도록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paramount 하면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chief 아니면 supreme, 아니면 foremost 이런 단어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자, 요런 단어들로도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고, leverage 하면은 레버리지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외래어로도 들어보시는 토끼들도 있을 건데요. 활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utilize, 아니면 exploit, 아니면 make use of 이런 단어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 자, 마지막에 나왔던 거죠. 경시된, 뭐 무시된, 가벼이 여겨진 이런 단어에서 지금 neglect에서 ed가 붙었으니까 pp 형태로 분사로 쓰였습니다. neglected 하면은 방치된, 무시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overlooked. overlook 하면은 가벼이 여기고 경시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overlooked 되어진 거죠. 그다음에 ignored 무시가 되어진 거고요. disregard, regard는 여러분 뭔가를 딱 간주하고 여기는 건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니까 disregarded 얘도 얘네랑 유의어로 같이 묶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서술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어구 완성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본문에서 설명하는 co-petition의 정의, definition, 정의입니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세요. 자, co-petition은 involves, 뭐를 포함하냐면요. the 띠리리 추구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방금 전에 어휘 변형에서도 봤었던 그 단어죠. 어떤 추구예요? 동시적 추구가 나와야 되겠죠? 뭐와 뭐의 동시적 추구인데요? cooperation과 competition. 이 단어 자체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cooperation, competition. 이거에 동시적인 추구가 나와야 되니까 simultaneous. 요게 나와줘야 된다. 이 김에 여러분 아까 나왔었던 동시적인이라는 단어 한번더 봐볼까요? concurrent랑 coexisting 요 단어로도 바꾸어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s가 주어졌으니까 본문에서 찾아 쓰는 거에서는 simultaneous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mong firms 회사들 간에 뭐 하기 위해서요? to create 띠리리 value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냐면 superior 아주 좋은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superior이라는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서술형 어법 수정 포인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곳두 군데를 제가 밑줄도 안 그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두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 단어를 직접 쓰시고요. 바르게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 제가 뺐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그대로 한번 써보세요. This special relationship은요, should manage properly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s to be paramount.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일단 먼저 This special relationship, 이러한 특수한 관계라는 거는 협력도 하고, 그 다음에 협조도 하고, 아니, 협력 협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쟁도 하는 그러한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은 should manage. 여러분, 이 관계가 뭔가를 manage 할수 있나요? manage 하면 관리하다의 뜻인데, 그 뒤에 목적어도 없죠. 그러니까 manage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로 바꿔야 될까요?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여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바르게 고쳐 쓰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should manage를 뭐로 바꿔야 된다? should be managed. 이렇게. should는 여러분 똑같으니까 사실 안 썼어도 괜찮습니다. manage를 be managed로 바뀌어야 된다. 이 앞에 나왔었던 relationship, 관계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 수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manage가 아니라 be managed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챙겨 두시고요.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 이 trust, 신용과 신뢰의 문제가 어떻거든? 가장 중요하거든요. 최고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to be paramount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걸 뭐로 바꾼다? being으로 바꿔야 된다. 선생님, 왜요? 왜냐면 due to가 있거든요. due to는 여러분 전치사죠. 전치사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 자리는 동명사가 나올 자리입니다. 동명사 앞에 붙은 얘는 의미상 주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due to라는 전치사 뒤에 명사구 형태가 와야 되며 issue를 의미상 주어로 하는 동명사구 형태가 적절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된다? being 여기 뒤에 being paramount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넘겨서 오늘의 마지막 토깽이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versial의 의미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expense는 제가 물어봤었죠? 이걸 통째로 at the expense of A까지 넣어서 at the expense of A의 의미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뭐로 한다? 그쵸. speed, 보카, review로 넘어가서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진! 야,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로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만 점수는 깡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느꼈던 인구 맞습니다. 인구는요, 이 좀 사소한 개념 용어의 정의들을 잘 알고 있는지도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서술형 문제 꼭 나오죠, 인구 파트에서. 게다가 인구 문제가요, 사실 학력평가, 모의평가에서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범위가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능 특강에 다뤄져 있는 그래프들 그리고 나와 있는 사례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시험을 치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도 굉장히 긴장이 되실 텐데, 나올 만한 내용들 오늘 다 같이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제 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1쪽에 아니죠?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보시면 첫 번째로 세계 인구 성장과 인구 분포라고 해서 장황하게 줄글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만 보셔도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굳이 제가 같이 읽거나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것들을 자료를 조금 더 심화해서 보여드리면서 다뤄드렸었는데요. 물론 거기 텍스트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지만 지금 같이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또 시험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세계 인구 밀도를 나타낸 지도예요. 인구 밀도라고 하는 개념도 학교 시험에서는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인구 밀도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구나. 단위 면적당. 가로 세로 1제곱킬로미터에 몇 명이 살고 있지? 이걸 통해서 국가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지 혹은 분산되어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게 하는 개념이라는 걸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과 적게 살고 있는 곳, 확실히 색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은 저와 같이 좀 주황색으로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도 그렇고요. 중국 동부 지역도 그렇고, 여기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체로 아시아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지역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식량 자원에서 또 반복돼요. 기후적으로 이곳들이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었고, 이런 곳들은 일찍이 농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물론 인구가 밀집하게 된 이유를 농업 하나만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요인을 딱 하나 찾아보자면 그거예요. 벼농사는요, 일하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식구가 많다는 건 나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또 쌀이라고 하는 작물은 인구 부양력이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곳은 인구 밀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특징 찾아봤고요. 또 이번에는 공업이 발달한 지역들, 그래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들 찾아보자면 유럽 지역, 일찍이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또 미국에서도 동부 지역의 경우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산업이 발달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반면에 자, 이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들을 파란색 펜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 기후에서 공부했던 곳입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을까요? 맞아요. 여기는 바로 세상에서 제일 큰 사막, 사하라 사막이 위치한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사막에 거주하고 싶나요? 싫죠? 모래바람, 뜨거운 태양빛,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남반구에서도 역시 오스트레일리아, 국토 대부분이 건조기후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추운 지역들도 인구 밀도가 낮은데요.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위도가 높은 지역, 냉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라든지, 또 산악 지역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는 지역들, 이런 곳들은 좀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구나 하는 걸 같이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에 좀 핵심이 되는 내용들 한번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의 강의의 특징은 사실 필기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필기하는 걸 손으로 따라서 쓰는 시간보다 내 머리로 고민해보고 내 머리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강의는 필기를 최소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써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 꼭 여러분들 손으로 써보면서 구조화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하실 거죠? 자, 그럼 펜 드시고. 우리 이제 인구 증가 혹은 감소를 어떻게 파악할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인구 증가라고 하는 건두 가지 큰 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연적 증감입니다. 자연적 증가 또는 감소, 줄여서 증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또한 가지는 사회적 증감이에요. 자, 그러면 자연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나요? 너무 간단해요. 자연적 증감은요,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출생률은 뭔가요? 출생률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사람의 수예요. 그러면 또 사망률은 뭔가요? 그런 생각 드시죠? 네, 사망률은요, 인구 1000명당 일정 기간 동안에 사망한 사람의 수예요. 그래서 이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주면 자연적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 수치가 양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태어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그거는요,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사회적 증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증감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거는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사람들에서 유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나간 사람들을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는요, 유입된 사람이 빠져나간 사람보다 많았다는 뜻이고요, 음의 값을 나타낸다는 건 누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유입된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럼 전 세계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인구 증가에 있어서, 전 세계 인구 증가에 있어서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중에 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칠까요?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학교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교에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해요.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일부 학생들은 부모님께서 전근을 가시거나 집이 이사를 가거나 이러한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기도 하고 또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기도 합니다. 아, 이제 이해됐죠? 네. 자연적 증감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요. 출생률, 사망률, 이것이 훨씬 더 부피가 크고, 그리고 인구 이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증감은 그에 비해서 규모가 작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증감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사회적 증감은요, 순이동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순이동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빼주면 순유입인지 순유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너무너무 잘하셨고,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 인구가 어떻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펼쳐질지, 이걸 우리가 미리 알고 예측한다면 예상되는 인구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 변천 모형이라고 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인구 증가의 큰두 가지 축은 뭐라고 했어요?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였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 변천은요, 잘 봐요. 출생률, 사망률, 이두 가지만 가지고 따질 거예요. 그럼 이건 자연적 증감이에요, 사회적 증감이에요? 그렇죠. 자연적 증감이죠. 그래서, 아,

인구 변천 모형은 인구의 자연적 증감만 고려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혹은 정체되어 있는지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자, 첫 번째 단계. 출생률 높아요. 이때는 대부분 농업이나 이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나에게 가족이 많다는 거는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이때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왜 사망률이 높냐면 지금보다 인구 부양력이 낮았을 거고요. 농업 생산력이 낮았을 거고요. 그리고 질병, 자연재해, 가뭄.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는 힘이 지금보다 낮았으니까 질병이 돈다거나 가뭄이 크게 발생했다거나 또 슬픈 얘기인데 전쟁이 발생했다거나 이럴 때 인구가 또 급감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좀 낮았던 시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출생률이 높은데 왜 인구가 안 늘어나요? 사망률도 그만큼 높으니까요. 자, 그래서 1단계는 고위 정책이라고 해요.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출생률 고, 높다. 사망률 고, 높다. 하지만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 고위 정책의 특징이 되겠고요. 이때는요, 질병, 자연재해, 식량 부족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 왜 밑줄 치겠어요? 이때 왜 사망률이 높았는지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와요.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때는 인구 증가율이 낮았던 단계구나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 한번 보세요. 여기 두 번째 단계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있나요? 출생률, 사망률, 무엇이 변하고 있나요? 사망률이 변하고 있죠. 자, 그러면 2단계에는 왜 사망률이 갑자기 줄어들게 됐을까요? 산업화가 추진이 되거나, 의학기술이 보급이 되거나, 그래서 출생률은 여전히 높은데 사망률이 낮아지는 단계가 바로 2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의 특징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자면, 여기에서 왜 사망률이 감소하는가? 이것도 학교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주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의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산업이 발달해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농업 생산력이 좋아지고 위생 환경이 개선되고 생활 환경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망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인구 증가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원칙 살펴봤었습니다.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이 있었죠? 근데 사회적 증감은 워낙에 파이가 작기도 할 뿐더러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연적 증감을 가지고서 인구가 증가할지 감소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출생률이 높아요? 사망률이 높아요? 출생률이 높습니다. 네. 출생률이 다시 한번 써볼게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 네. 그래서 이 단계에는요,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출생률 높아요, 여전히. 그런데 사망률이 낮아져요. 이 차이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체 인구 살펴보면 진짜 늘어나고 있는 거 한눈에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자, 그러면 3단계는 어떤 변화가 또 눈에 띄고 있나요? 뭐가 줄어들어요? 사망률은 이미 2단계에 낮아졌어요. 낮아진 사망률이 쭉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뭐 소폭 줄어들기는 하지만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출생률이 결정해요? 아니에요. 이것이 결정하죠.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3단계에는요, 사망률은 이미 이전 시기에 낮아진 사망률이 거의 유지되고 있고, 소폭 감소되고 있고, 출생률이 갑자기 낮아지네요? 하지만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만큼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단계예요. 진짜 그런가 보자고요. 오, 전체 인구가 진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3단계는 인구가 역시 증가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2단계와 3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기 팽창기, 후기 팽창기라고 부르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이 2단계 또는 3단계에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에서 왜 출생률이 하락하는지 그 원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슝 출생률이 하락하게 될까? 그 원인은 여기 이미 텍스트로 나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이제 2단계부터 시작되었던 산업화가 계속 추진이 되면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성도 사회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력 수준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있는 어른들은 일을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를 적게 낳아서 풍족하게 기르고자 하는 생각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 가정의 영역, 우리 마을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양육비, 비용의 문제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요. 아무리 열심히 산업화 추진하면 뭐예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인구수가 늘어나면 여전히 가난한 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아이를 알맞게 낳아서 계획적으로 기릅시다라고 하는 산아 제한 정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사망률은 아니죠. 여기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는 늘어나는 단계가 바로 3단계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자, 4단계에는요, 사망률 낮아요. 근데 출생률도 낮아요. 자, 이제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이 바뀌는 거죠. 저도 우리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한 반에서 어른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99%의 친구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이제 출산과 결혼? 이런 것들은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4단계의 낮은 수준의 출생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높아지게 되면서 기대 수명이 높아지게 되면서 계속해서 낮은 출산율이 유지가 된다면,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인구 고령화 현상이 계속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부양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측정하는 수치가 있나요? 있습니다. 우리 인구에서는요, 사람을 크게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눠요. 유소년층은 14세까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들은 청장년층으로,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시기에, 저는 일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인구학적으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산활동을 하실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그리고 노년층은 대체로 은퇴 이후의 연령대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하는 그 수치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고령화 사회인지, 그리고 고령 사회인지, 초고령 사회인지, 이러한 분류는 요즘에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는 있으나 학교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날갯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짚어드리자면 고령화 사회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7%까지, 그리고 고령 사회는요, 14%까지, 그리고 초고령 사회는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꼭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4단계에 와 있습니다. 출생률은 낮고 사망률은 높은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이제 지역별로 인구 변천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변형될 수 있는 선지도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변형은 아니요. 이러한 내용은 어떤 선지로 변형이 되냐면, 어떤 선지로 변형이 되냐면,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합계 출산율은 뭔가요?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출생률이 가장 높다. 이것과 연관되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이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에요, 다. 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하고 라틴 아메리카는요, 사실 이 인구 변화에 있어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50년대에는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랑 유사할 정도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수준이었으나 이후에 산업화 추진하면서요.

그리고 또 도시화 나타나면서요. 그리고 국가에서 산아 제한 정책 실시하면서요. 출생률이 급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이후에 출생률이 급감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그렇다면 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가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우에는요. 출생률이 대체로 낮은 곳, 특히 또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의 경우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럽의 경우에는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요?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요? 그렇죠.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요.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해지겠죠. 자,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면, 사실 세계의 인구는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숫자송 많이 부르셨을 텐데, 그때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80억 지구가 됐어요. 깜짝 놀랐나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 이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중에 누가 이 인구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을까요? 맞아요. 네. 개발도상국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증거가 있나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 같이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는 대륙별로 출생률, 사망률을 나타낸 건데, 자,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출생률이 높네요. 그렇죠?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출생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출생률이라고 하는 수치는 인구 1000명당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사람의 수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위 보시면 이거 퍼센트 아니에요. 천분율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사망률 어디가 제일 높게요? 아프리카일 줄 알았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고의 흐름은 이거거든요. 아프리카는 농업 생산력이 낮지, 소득 수준도 낮아, 인구 부양력이 낮겠네.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학기술의 발달, 의학기술의 보급, 위생환경의 개선, 이것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경우에 생각보다 사망률이 낮아요. 그쵸?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무엇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냐면 영아 사망률. 한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아이의 비율, 영아 사망률이 중요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편견과 달리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예요? 유럽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유럽은 선진국의 비율이 높잖아요. 여기는 산업화가 일찍이 시작된 나라이기도 하고, 국가에 자본이 많을 텐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을 텐데, 왜 사망률이 높아요?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요,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사망률이라고 하는 수치가 결국 일정 기간 동안에 인구 1000명당 사망의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으면 그러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럽이 사망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시아는 실제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사실 오세아니아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그렇죠.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전체 인구수로.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아시아의 경우에는요, 총 인구가 40억 이상이에요. 매년 그 디테일한 수치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40억 명 이상이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아시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인도, 그리고 2위 국가 중국, 인구가 각각 14억이거든요. 근데 대륙 중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아프리카 인구가 약 14억이에요. 오세아니아 인구는요, 약 5천만. 남한 인구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더라도 인구가 월등히 많다? 아시아. 인구가 압도적으로 적다? 오세아니아. 이렇게 구분을 해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여기 텍스트에서는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놨지만, 제가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아시아와 앵글로 아메리카 출생률 비교했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가 좀 낮기는 한데, 그렇게 낮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네. 유럽이 출생률이 가장 낮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앵글로 아메리카는 확연히 다른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망률보다 사망률이 높다? 아, 그럼 여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겠구나. 그 인구의 자연적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에서 인구 유입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탐구활동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슉슉슉.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선진국의 출생률 사망률이고요. 둘 중에 하나는 개발도상국의 출생률이고 사망률이고요. 그리고 여기 형광펜 제가 지금 치고 있죠? 1950년부터 2023년까지의 변화를 나타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1950년에도 출생률이 낮았고, 둘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2023년에도 출생률이 낮은 첫 번째 자료는 선진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모든 시기에 출생률이 더 높아요. 여기는 바로 개발도상국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선진국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별표 친 것도 지우고 같이 한번 보자면,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걸까요? 선진국의 2023년 여러분들 보셨나요? 여기. 출생률이 높나요? 사망률이 높나요? 사망률이 높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겠죠. 일할 사람 부족해질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출산 장려 정책 펼치거나 다른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개발도상국은 문제가 없을까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 이만큼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근데 매년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인구가 먹고 살수 있을 만한 양질의 식량이 공급이 되어야 되겠고요. 좋은 일자리가 확충이 돼야 되겠고요. 산업화를 통해서 국가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산업의 발달 속도, 경제 개발 속도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되면 빈곤, 기아를 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그러한 출생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각각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인구는 80억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증가 패턴을 살펴보면, 아, 확실히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율이 높았고, 전 세계 인구 증가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은요, 딱한개 빼고 다 끝났어요. 이제 조금 쉬운 내용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한개 남은 어려운 내용도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인구 구조가 다르고, 그로 인한 인구 문제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이 인구 구조가 다르다는 걸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피라미드형의 경우에는요, 일단 이걸 어떻게 그리냐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각각의 연령 0살부터 65세 그 이상까지.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각각의 인구가 몇 명인지 혹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렇게 나타낸 수치란 말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그냥 보면 한눈에, 아, 여기는 출생률이 높은 곳이구나.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구나. 아, 여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구나. 이런 게 직관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피라미드형은 말 그대로 피라미드형으로 나와서 피라미드형이고요. 종형 말 그대로 종 모양이어서 그런 거고요. 방추형도요, 이제 과거에 이런, 배틀에 이렇게 실을 감는 그러한 방추라고 하는 그것을 닮았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출생률 가장 높은 곳은 피라미드형이네요. 그쵸? 유소년층으로 갈수록 점점 두께가 두꺼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아이를 적게 낳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줄어들고 노년층 인구 비율 늘어나게 되는 종형이 되고, 또 여기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더 늘어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더 감소해서 이렇게 위는 두꺼워지고 아래는 얇아지는 이런 모양이 바로 방추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할것 제가 진짜 어려운 거딱 하나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해결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인구 부양비거든요. 근데 인구 부양비는 많은 친구

친구들이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뭐비 이거는 다 그동안 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구 부양비는요, 비율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 여러분들 가서 여러분들 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돈을 벌수 있는 나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떠받들고 있는 구조예요. 우리가 누구를 떠받들고 있냐면 일을 하기에 너무 어린 유소년과 그리고 은퇴 이후의 연령대인 노년층을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거 계산식 여러분들 이미지로 각인하신 다음에 각인하셨나요? 네. 그래서 원칙대로 공식을 알려드리자면 이거예요.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더한 것을 청장년층 인구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율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청장년층 비율이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인구부양비는 높아지겠네요? 인구부양비와 청장년층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개념이었네요.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면, 인구부양비가 높아진다면, 결국 우리와 같은 청장년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거예요. 왜? 복지비용을 더 많이 국가 입장에서 지불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인구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실제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이쪽만 구하면 유소년 부양비예요. 자,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는 거는요,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 그리고 노년 부양비 구하는 거는요, 청장년층 인구로 노년층 인구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거거든요. 결국 청장년층 인구로 나누고 곱하기 100 하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요,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가 숨어 있는 거였어요. 자,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게요? 인구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세개 중에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알려줬어요? 그걸 더하면 바로 인구 부양비,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인구 부양비, 총 부양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되셨죠? 그럼 이제 진짜 오늘 어려운 거다 끝났고 이제 요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떠한 인구 문제가 나타날까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자연적 인구 증가율 변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진짜 간단한 거였는데? 출생률에서 뭘 빼줘요? 그렇죠. 사망률을 빼주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알 수가 있었고,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죠. 무슨 뜻이에요? 출생률과 사망률 중에 누가 더 높다? 출생률이 높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가 나타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감소하고 있죠. 자연적 인구 증가율이 낮아졌죠. 음의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은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잘하시고 계시고요. 그럼 인구 구조 변화에서 0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 인구 비율을 알려줬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요. 인구 부양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 노년층 인구 비율을 알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치트키 나갈게요. 인구 부양비는 사실 뭐만 알면 구할 수 있냐면, 뭐만 알면 두 국가의 인구 부양비를 비교할 수 있냐면, 바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23년에 나이지리아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고요. 2023년에 독일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에요. 누가 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나요? 독일이 더 높네요. 근데 인구 부양비는 아까 청장년층 인구로 유소년층 인구와 노년층 인구를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러면서요. 결국 이총 부양비라고 하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하는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라면 이 동네가 인구 부양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해결되셨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 가능 인구 변화, 앞으로 나이지리아는 쭉 늘어날 거예요. 잠재력이 크다는 뜻이죠. 독일은 생산 가능 인구가 침체돼서 이미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로부터 일할 사람들,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인구 이주예요. 인구 이주 오늘 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 동네와 첫 번째 동네와 두 번째 동네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첫 번째 동네에 살고 싶죠. 네, 사람들이 대부분 다첫 번째 동네가 아니고 두 번째 동네. 두 번째 동네에 살고 싶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동네는 여러분들 왜 살기 싫어요? 뭔가 열악해 보여요. 그쵸? 배출 요인. 사람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배출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지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밀어내서 이주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해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흡인 요인은요, 다른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오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인들을 얘기해요. 임금이 높다거나 일자리가 많다거나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거나. 여러분들이 둘 중에서 두 번째 고르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인구 이주의 원인과 동기와 공간 범위와 기간에 따라서 한번 구분을 해볼 텐데,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의 신전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지순례를 와 있어요. 자, 근데 이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건물 지금 막 공사하고 있잖아요. 저기에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사진을 찍은 날, 메카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성지순례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슬픈 이야기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탈출을 감행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 추운 곳에서 조금 저위도 지역으로 가볼까 해서 여행을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환경이 열악해져서 우리 지역이 너무 가뭄이 심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자, 동기 따져 보면 내가 원해서 갔어요? 자발적이에요. 그런데 식민 지배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됐던 아프리카인들처럼 강제로 이주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내에 다른 도시에서 성지순례로 온 사람들은 국내 이동을 한 거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이슬람교 신자가 성지순례를 갔다? 이것은 국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성지순례 여행을 간 사람들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런 건 일시적인 이동이지만 여기 건설 노동자로 가신 분들은 굉장히 장기간 거주를 하게 되고 그것은 영구적 이동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내용들까지 학교 시험에서는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인구 이주의 요인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요인은 바로 경제적 요인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요인을 제가 딱네 글자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나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동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인접한 나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살펴보시면 인구 순유출 국가 그리고 인구 순유입 국가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 있는 멕시코 인구 순유출 국가거든요. 멕시코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어느 나라로 가장 많이 이동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미국으로 가장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시면 제가 아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례를 들어드렸는데 여기가 또 광물자원 채굴, 에너지자원 개발, 그리고 이런,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건축산업, 토목산업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근 나라로부터 청장년층 남성 노동력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자료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유럽이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유입된 인구에서 유출된 인구를 뺀 것, 인구 순이동을 따져봤을 때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나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들은 다 순유입이 나타나고 있죠? 순유입이라고 하는 뜻은 유입이 유출보다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처럼 이렇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많은 곳들은 지금 음액값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순유출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핵심 개념들 다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들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1쪽에 있는 수능 기본 문제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 국가의 두 식이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를 나타낸 건데 AB로 가려놨어요. 그래서 아직 뭔지 몰라요. 그다음 가나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 중 하나이고
A, B는 각각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중 하나이다. 자, 지도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 있는 나라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오늘 공부하신 내용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우리가 오늘 공부한 지역들 중에서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유럽이네요. 네, 선진국 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프리카네요.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지역들 중에서 출생률 가장 높은 곳 대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시아의 한 곳이 또 나왔네요. 네, 여기는 1950년 이후에 산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 인구 규조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난 곳, 그런 곳의 사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인구에서는 또 도시에서는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또 우리 여기는요, 세계지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나라들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별 모양으로 생겼죠? 네, 여기 별 모양으로 생긴 이 나라는 프랑스였고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 서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어진 나라를 찾으시면 여기가 바로 기니만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또 니은자 모양으로, 니은자 두개 겹친 모양으로 있는 이 나라는 나이지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와 관련해서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는 제가 나올 때마다 적어드리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석유 생산량이 가장 많아요. 요거 적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서 요 나라 항상 헷갈리실 텐데요. 이 옆에 미음자 모양의 연자 모양의 나라는 미얀마고요. 우리가 지금 찾았어야 됐던 요 나라는 넥타이 모양처럼 생겼어요. 맞아요. 이 나라는 바로 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찾는 기적의 밈 제가 알려드렸죠. 자, 요렇게 이제 세 나라를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노년부양비는 어떻게 구해요? 노년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유소년부양비는 어떻게 구하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년층 인구 비율, 유소년층 인구 비율만 알면 대략적인 패턴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AB가 무엇인지, AB가 노년부양비인지 유소년부양비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노년층 인구 비율과 유소년층 인구 비율 중에서 무엇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근데 A는 한 나라에선 줄어들었고 두개 나라에서는 늘어났습니다. B는요, 모든 나라에서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B가 바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의 감소로 줄어드는 패턴이 나타나게 되는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고, A가 노년 부양비가 되겠죠. 노년 부양비. 그러면 모든 시기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던, 세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던 단은 어디게요? 바로 프랑스가 되겠고요. 그리고 모든 시기에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았던, 세 나라 중에 가장 높았던 단은 바로 네, 아프리카에 위치한 나이지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던 나는 바로 타이가 되겠고,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나는 나에 비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많다. 자, 나의 경우는요, 이 주변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미얀마,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요 정도인데요. 근데 여기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일단 지도에서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에스파냐, 독일, 그리고 여기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안도라, 모나코 같은 아주 작은 나라들도.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의 수는 나가 더 많습니다. 그다음 2번. 가나 모두 1990년에서 2023년에 노령화 지수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노령화 지수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유소년층 인구 비율로 노년층 인구 비율 나눈 것에 곱하기 100이거든요. 근데 가의 경우는 노년층 인구 비율도 줄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도 줄고,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눈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 노령화 지수의 증감, 요 노령화 지수의 증감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조금 난해한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요, 나 지역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줄어들었다는 걸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의 변화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노령화 지수는
높아졌다는 걸

0: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그다음 3번.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 4번. 타이는 1990년에서 2023년에 15세에서 64세 연령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졌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나요? 제가 요거 치트키 알려드렸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이것이 바로 초음 부양비이고, 초음 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렇다면 초음 부양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늘어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설명이었습니다. 5번. 프랑스의 1990년 초음 부양비. 1990년 초음 부양비는 타이의 2023년 초음 부양비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진짜 나와 있는 그래프를 비교해 보니까 5번이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한 문제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능 실전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 나라를 좀 패턴화해서 나왔는데, 가나다는 독일,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출생률, 사망률, 총 인구가 나왔어요.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학평, 모평,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자, 가의 경우에는 출생률이 1950년에는 높았으나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나라는 세 나라 중에서 1950년대에 출생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튀르키예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율도 꽤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인구가 폭풍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 국가는요, 인구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아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바로 독일이 되겠고요. 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때 사망률이 높았던 시기가 있어요. 최근에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사망률이 갑자기 높았다?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예요. 전쟁을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때 사망률이 팍 치솟는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 인구도 줄어들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시자면 이제 1번부터 선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의 자연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인구의 증가가 나타났는지, 자연적 증가, 그리고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는지, 이걸 살펴보려면 우리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관계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의 경우에 실제로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률보다 사망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의 2020년, 2023년 총 인구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들수 있다. 그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에 비해 국가는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겠죠. 여기는 이슬람교 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튀르키예였고요. 독일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신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까요. 그 다음 4번, 가는 나보다 2023년 기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유입된 난민의 수가 많다. 자, 이것은 여기 바로 앞에 우리가 같이 풀었던 기본 문제 3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 국가라고 했던 튀르키예고요. 튀르키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나라가 시리아예요. 내전 이후에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로 실제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나다 중에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을까요? 튀르키예, 독일, 우크라이나 중에 독일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각각의 인구 지표를 구하는 공식, 정의들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학교 시험에서는 굉장히 세세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래프나 사례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구 이주와 관련된 사례 지역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은 바로 다음 강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도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

0: 된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학의 세계로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곱 번째로 준비한 우리의 강의는 바로 대기의 안정도입니다. 자, 대기의 안정도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뭐 기온, 이슬점, 그리고 건조 단열 감률, 습윤 단열 감률, 편현상, 그렇죠. 상승 결과도 안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 말하니까 많네 또. 자, 요쪽 부분이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거나 하면은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 생각해보니까 앞에 것도 그랬다, 그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몇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 요것만 잘 기억하고, 그리고 잘 구분해 주시면, 이 공기와 저 공기를 다르게 좀 해석합시다. 라고는 것만 좀 잘 구분해 주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선생님 믿고요. 아니, 어려운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그래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기 안정도고요. 핵심적인 개념, 여기에 해당하는 거,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우리, 안정도에 관련된 부분이죠. 여기 우리 안정도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1, 2, 3 어찌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큰 주제고요. 여기가 이제 소주제, 뭐 중간 정도 주제가 되는데 자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냐면 첫 번째는 단열 변화, 두 번째는 편현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정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 안정도와 구름이고요. 뭐 구름에서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그다음 층운형은 수평이구나. 층운형 구름, 적운형 구름이 있어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안개가 생겨요. 뭐 복사안개, 활성안개, 이류안개, 증발안개, 전선안개라는 것들이 있지만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그거는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열 변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변화하게 되면 어떤 설명들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공기가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단열이라고 하는 건 열의 차단이에요. 열의 차단이 있는 채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열이 차단이 된 채로 단열이 된 채로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압축이 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기온과 이슬점이 포화 공기와 불포화 공기, 불포화 공기와 포화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 분모에 킬로미터가 붙었죠. 이거 뭐냐면 어떤 공기가 1km의 수직적인 높이의 변화가 생긴다면 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의 변화가 생기고 올라가서 1km 올라가면 공기가 팽창할 거고요. 내려오면 압축이 되어 있겠죠. 압력이 높으니까. 그로 인해서 1km 올라가면 불포화 공기는 자, 불포화인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1km로 올라가면 10도 정도가 떨어질 거야. 거꾸로 내려온다면 압축이 되니까 10도 정도 올라갈 거야. 라는 것이고요. 포화 공기는 안에서 응결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팽창이 되는 상황에서 온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떨어집니다.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응결이 되고 열이 방출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뭐 저기 편현상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올라간 공기가 다시 이제 포화 상태였던 거지. 막 올라가면서 구름도 생기고 하겠죠? 올라갔다가 이번에 내려오는 거야. 그럼

압축이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갔죠. 그때도 포화 상태로 변합니까? 아니요. 그때는 압축이 일어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로. 자, 그런 것이 우리 여기 팬 현상 있죠.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포화와 불포화, 기온 변화입니다. 이슬점도 변화가 생기고요. 불포화 상태는 2도씨씩 내려가겠지만 포화 상태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기온과 이슬점이 있는데 여러분은 일단은 우리 지구각 2에서 대기 안정도를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이슬점이 기온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점이 기온보다 높은 상황은 어떤 상황밖에 없냐면 과포화 상태밖에 없어요. 자, 근데 과포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지구각 2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내용입니다. 자, 불포화, 포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포화 상태는 이슬점이 기온보다 작은 상태. 포화 상태는 똑같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기가 올라가는 거야. 막 올라가다가 보면은 기온과 이슬점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포화가 일어납니다. 포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부터 기온과 이슬점이 똑같은 거예요. 뭐 10도, 10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킬로미터당 기온 5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5도 떨어진다. 여기서 딱 뭐가 보여요? 그렇죠. 기온과 이슬점은 똑같이 변하는 거지. 이슬점이 기온보다 높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 말로 이야기하니까 잘안 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머릿속에 싹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게 상승 결부도 이거 그래프 주면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이 그래프가 있고요. X축이 온도 축이고, Y축이 높이 축이에요. 고도 축인 거지. 야, 저 높이 축이에요. 자, 200m, 400m, 600m, 800m, 1000m, 1km가 되겠고요. 여기는 기온입니다. 4도 정도 간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잘 보이려고 격자 같은 걸 이렇게 이제 그려놓을게요. 온도선, 고도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공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4도인 공기가 있어요. 그럼 1km 올라가면, 자, 불포화 상태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1km 그냥 올라가는 거야. 24도였으니까 얼마 되는 거야? 14도 되겠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찍힐 거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공기 덩어리가 올라갈 거야. 자, 그러면 기온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를 일단 잡을 거냐면 뭐한 20도 정도를 잡읍시다. 자, 이렇게 20도 정도를 잡아요. 자, 그리고 이슬점은 12도 정도를 잡고요. 올라가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20도인 공기가 있고 12도인 이슬점인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공기 덩어리는 자, 20도, 12도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기 덩어리의 기운이 얼마라고? 그렇죠. 20도예요. 이 공기 이슬점이 얼마라고요? 12도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공기가 지금 20도인데, 그냥 온도를 떨어뜨려, 막 상승시켜서 막 냉각시키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서 온도를 떨어뜨리세요. 냉각시킬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다가 몇 도가 되게 되면? 12도가 되게 되면 포화가 됩니다. 드디어 공기 중에서 이슬 같은 게 생길 거예요. 그게 이슬점이에요. 이슬점, 그러니까 수증기가 지금 얼마나 들어있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쭉 늘어나기 시작하죠?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쭉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기 1km니까, 자, 보세요. 20도였죠? 올라가서 1km 올라가면 얼마 되겠어요? 예. 10도가 되는 거야. 자, 이게 10도. 여기 딱 찍히게 되죠. 기온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이슬점은 2도씨씩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불포화 상태에서 현재 12도에서 1km 올라가면 10도 되겠죠. 선생님 1km에서 딱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라고 하면 이 1km가 바로 상승응결 고도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포화가 된 거예요, 이제. 상대 수도 어떻게 됐다고요? 100%가 됐고 포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친구는 기온 얼마씩 떨어진다고요? 맞아요. 5도씨씩 떨어지는 거야. 잠깐만, 여기가 몇 도였죠? 여기 10도였죠. 10도씨. 이대로 만약에 2km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몇도 떨어진다고요? 5도 떨어지는 거야. 5도 된다고요. 이슬점 어떻게 된다고요? 이슬점도 이제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쭉 올라가서 저기 2km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5도 떨어져서 5도씨가 됩니다. 이슬점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똑같아요. 5도가 떨어져서 똑같이 5도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온과 이슬점 똑같이 움직인다고요. 만약에 이슬점이 2도가

떨어져요. 계속해서 여기 1km에 2도 떨어져요 하면 8도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온보다 이슬점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을 우리 지구각투에서는 거의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승 응결 고도가 있겠고요. 이 상승 응결 고도에 관련된 식이 있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기온을 뭐라고 둘 거야? T라고 둘 거야. 템플러츠죠. 여기에서 이슬점도 12도에요라고 하는 온도 단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T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둘이 똑같잖아. 자, 그래서 T, D라고 쓸게요. 자, D는 뭐냐면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Dew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기온과 이슬점, T는 20도고 TD는 12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올라왔을 때 상승 응결 고도니까 H라고 둘게요. H고 너는 단위가 미터 단위로 쓸게요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떤 공기 기온이 T입니다. 자, 그럼 T인데 너는 자, 이거 지금 H가 미터 단위니까 1000m 올라갈 때 10도가 떨어지잖아. 그런데 H를 올라가면 도대체 너몇도 되는 거야? 즉 H미터 올라갔을 때 뭐가 되는 거죠? 기온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이런 식 정도는 세우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빈칸 채우기 이런 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슬점이 있어요. TD입니다. 이슬점도 기온 온도라는 게 떨어지잖아. 얼마나? 1000m 올라가게 되면 몇도 떨어진다? 2도 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내 둘을 같아요. 가 뭐예요? 상승 응결 고도가 되고요. 상승 응결 고도 H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125의 기온에서 이슬점을 빼주시면 됩니다. 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앞에 상황이 지금 1000m였잖아요. 선생님, 이거 얼마로 줬겠어요? 8도로 준 거예요. 이 차이를. 그래서 8도로 줘서 20도, 12도에서 1000m에서 딱 만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상승 응결 고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기 있는 요 친구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좀더 나아가서 이것이 어떻게 등장했나요? 얘네 둘이 같다라는 거에서 H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끝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라고요? 예, 단열 변화에서 상승 응결 고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누구를 좀 봐주셔야 되냐면 그 다음이죠. 팬 현상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팬 현상인데 이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산이 있는데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옵니다. 이때 타고 넘었을 때 도착한 공기는 저기서 이제 응결이 일어났고 비가 내렸다라고 했을 때 고온 건조해집니다. 이게 일단 팬현상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것도. 자, 어떤 현상을 팬현상이라고 하냐면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동안 비를 뿌린다면. 여기에서. 자, 고온. 그리고 건조해집니다. 가 뭐가 된다고요? 팬 현상이야. 그거를 이제 방금 배웠던 단열 변화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와 높이 축을 일단 둘 거예요. 기온과 높이 축을 둘 거고요. 어디서 출발하면 왼쪽에서 출발할 거예요. 여기 이제 뭐예요? A라고 하는 부분에 출발할 거예요. 이 공기 덩어리가 일단 출발할 거고 이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거예요. 기온 여기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물론 이 공기는 모두 있겠어요. 이슬점도 있겠죠? 이슬점을 여기다가 표시해 줄게요. 자, 뭐라고요? A'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아, A'이 아니구나. 그냥 A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기온과 이슬점. 이두 지점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 공기 덩어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쭉 올라가서 어디에서 첫 번째 사건이 오게 되냐면 상승 응결고도. 기억나시죠? H는,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얼마? 예, 쑥스럽구나. 125의 T-TD. 이렇게 됩니다. 기온 빼기 이슬점의 차이만큼에다가 곱하기 120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거야. 자, 이 친구를 쭉 높여서 올라가다가 보면은 땅 하고 만날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요? 상승 응결 고도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 점을 우리는 이제 B점이라고 할게요. 자, 너는 B구나. 그럼 여기까지 이제 뭐 요거 할수 있겠죠. 고도 이제 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m야. 아까 우리 했듯이 야, 너 20도야. 너는 12도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00m 올라갔다고 할게요. 오, 1000m로 올라갔구나. 아, km 단위로 돼 있네. 그럼 여기가 1km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몇 도야라고 하게 되면 너는 10도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2단부터는 이제 포화 상태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비를 뿌리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때 킬로미터당 5도씩씩 떨어지게 돼요. 자,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 0.5도, 0.5도 이렇게 가면서 가는 겁니다. 자,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고요. 상대 습도 100% 유지되고요. 절대 습도는 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도 이런 걸 했잖아요. 그죠? 살짝 띄워놨어요. 자, 뭐냐면 앞으로 잠시만 돌아가 봅시다. 자, 요 상황에서 이 친구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되나요라고 하게 되면 상대 습도가 여기까지 오면서 100%가 돼버리게 돼요. 상대 습도 올라가면서 기온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절대 습도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수증기의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절대 습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포화 상태고요. 상대 습도 100%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절대 습도. 절대 습도는 그람 요거 요거 그람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위 부피당 수증기 양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라가면서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C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는 거야. 자, 쭉 내려옵시다. 어디까지? 여기 D전까지. 이제 다시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물론 B, C 과정에서 포화 상태였지만 C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이제 불포화 상태로. 그래서 기온은 킬로미터당 10도. 요거랑 요거 기울기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내려오고 D, 기온이 높아지게 되죠? 고온이 되고요. 이슬점은 이제 0.2도씨씩 이렇게 기온이 이제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여기 와서 건조, 요런 상황으로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고온 건조.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공부하실 때, 일단 나는 이거 처음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요거 다 해보세요. 기온 이슬점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B전 가게 되면 여기서 기온 이슬점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얼마 안 되네요. 그냥 선생님 임의로 한번 놔둬볼게요. 한 1.5km 한번 잡아볼게요. 1.5km. 계산 조금 복잡하라고. 자, 그럼 10도에서 1.5km, 0.5km로 올라가게 돼요. 킬로미터당 5도니까 2.5도 떨어지는 거죠. 자, C에서 얼마 됩니까? 기온 이슬점 모두 다 12.5도가 되게 돼요.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자, 12.5에서 얼마나? 그렇죠. 15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15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1.5km잖아. 그럼 10도 높아져요. 22.5도. 12.5. 죄송해요, 선생님. 2.5도 떨어뜨려야 되는데 왜 높여놨니? 뭔가 좀 이상하더라. 내려왔는데 기온이 너무 높은 거야. 잘못 계산했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보여준 거야. 2.5도가 떨어져야 돼요. 예, 7.5도죠. 7.5도. 자, 그리고는 이제 기온이 높아지게 돼요. 쭉 높아지게 되면 얼마 대라고 하게 되면 15도 높아지니까 22.5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도착합니다. 이슬점은 얼마가 되나요라고 하면 여기서 2도 높아지면 돼요. 그럼 얼마 돼요? 아, 2도가 아니죠. 죄송해요. 1.5km니까 1km당 2도. 자, 그러니까 3도 높아지는 거야. 3도. 10.5도가 되겠죠? 자, 이 친구는 10.5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요런 거를 그래도 한 번은 아니고요. 한두 번 정도, 세번 정도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 있다면 연습을 한번 해주세요. 처음이면.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런 걸 한번 해주세요. 좀 팁을 드릴 테니까 이제 실제로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 출제가 돼. 뭐 9월이나 6월이나 이런 것들 이제 출제가 될때 요거 오류가 나와. 미지수를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이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고 내려오죠. 자, 그러면 요거 숫자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20도, 22.5도, 12도, 10.5도 요거 조금만 기억해 두세요. 살짝 지워 볼게요. 왜냐면 그래프가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설명 드리려고요. 자, 여기가 상승 음결 고도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밑에 구간에서 기온이 떨어지죠. 이렇게 기온 떨어져요. 이 밑에 구간에서 내려올 때 기온 높아지죠. 혹시 여기서 온도 차이가 여기서 온도 차이랑 똑같은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20도였고 도착했을 때 22.5도가 됐는데 이 온도 차이를 이 구간에서 만들

만들진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구간에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여기 위에 구간이에요. 구름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2.5도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푸실 때 상승결고도는 물론 H이긴 한데 나머지 고도를 편의상 X라고 둘게요. 미지수. 구름의 두께 얼마야? X. 단위는 미터 단위로 안 하고 킬로미터 단위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단열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킬로미터 단위로 배웠거든. 자, 그러면 B에서 C로 올라가게 될때 기운이 떨어집니다. 얼마 떨어져요? 킬로미터당 5도씨씩 떨어져요. 이렇게 돼요. 1km 올라가면 5도 떨어질 거고 2km 올라가면 10도 떨어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내려올 때는 기온이 이번에 높아져요. 얼마씩? 10도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무엇이 생겼다고요? 기온 차가 생겼어. 그래서 말인데 너 얼마야? 플러스 5x만큼 생겼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구름이 생겼잖아요. 얼마? 아까 우리 1.5km라고 했으니까 500m. 즉 0.5예요, x.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2.5도 높아졌네. 아까 여기 얼마였지, 선생님? 20도 출발했고 기억나세요? 도착했을 때 22.5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다 계산하지 않고도요. 출발할 때이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거꾸로 도착했을 때 기온이 20, 아, 처음 출발할 때 기온이 20도고 도착했을 때 22.5도라고 한다면 역으로 무엇을 알수 있다? X 값을 알수 있는 거. 구름 두께 이만큼이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때 미지수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슬 좀안 줬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슬점도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이슬점은 어떻게 하냐면, 자, 올라갈 때 2.5도씨씩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x.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2도씨씩 높아졌어요. 이거예요. 요 구간에서 이슬점의 변화 생기진 않아요. 이슬점의 차이가 벌어지진 않아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슬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3x 됩니다. 자, 이거 500m가 0.5, 1.5도 떨어진다고요. 1.5도. 자, 여기 출발할 때 얼마였죠? 12도였죠? 도착했을 때 얼마예요? 예, 1.5도 떨어져서, 1.5도 떨어져서 1.5 빼면 되잖아. 그러면 10.5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중간 과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얘기한 요 과정도 해보고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시간 들여서. 또 어떤 얘기도 할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얘기도 할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을 좀 바꿔드릴게요. 자, 여기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온도도 그냥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 높이를 1.5km라고 할게요. 자, 온도가 여기서 20도였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20도고요. 이렇게 올려놨더니, 여기서 몇 도가 되나요? 라고 했더니 7.5도가 됐대. 이렇게. 자, 그리고는 구하라는 거야. 야, 올라가다가 어디서 상승응결 고도가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20도를 1.5km까지 높이는데 만약에 모두 불포화 상태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15도 떨어지겠죠. 5도 돼 있어야 돼요. 근데 7.5도죠. 중간에 어디서 응결이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포화가 됐다. 여기서부터 응결됐다. 0. 그러면 1.5km 올라갈 때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킬로미터당 5도. 그래서 7.5도 떨어져 12.5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니죠. 그 사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어디선가 포화가 된 거야. 상승 응결 고도를 구하세요. 우리는 알죠. 1km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또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걸 구할 때 산처럼 똑같이 생각해 주세요. 요거는 올라간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시는 거야. 그럼 내려올 때는 불포화 상태니까 건조 상태로 15도가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22.5도가 되는 거야. 오? 2.5도 차이 났네? 위에 구름이 500m 생겼구나라는 거예요. 500m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높이 1km였네. 그럼 출발할 때 이슬점이 12도였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요런 거할 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표현현상에 대해서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표현현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기 안정도와 구름 들어가게 됩니다. 대기 안정도와 구름인데 우리는 여기서 어느 이야기를 주로 할 거라고요? 안정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안정도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정도 이런 선들이 그려지면서 얘기를 선생님이 하나 해줄 게 있는데, 항상 구분 지어주세요. 자, 두 가지를 구분 지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가 있어요. 오, 상승할 거야, 하강할 거야 라고 하는 공기가 있고요. 이거대. 이렇게 그냥 존재하는 공기. 위에 있어요. 그게 있는 공기예요. 자, 100m로 올라가는 공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안 올라가는 공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주변에 있는 공기죠.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주변 공기라는 말을 쓸게요. 주변에 있는 그냥 공기, 이 친구는 그대로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셔야 돼요. 항상. 자, 안정도라는 말을 쓰죠. 생각해 봐요. 안정은, 어우, 공기가 막, 안정하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불안정하다. 뭐예요? 막 공기가 움직이려고 하죠? 이때 도대체 누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누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친구예요. 이 친구예요. 네가 움직이는 거야. 누구 사이에서? 요거 사이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정도를 결정할 때 이게 잘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건 누가 결정할 사항이냐면 이 친구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변이 도대체 어떻길래 너가 상승하려고 하는 거야? 하강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높이와 온도 축을 일단 줍니다. 보조선을 하나 더 드릴게요. 건조 단열 감유를 드릴게요. 자, 100m 올라가면, 200m 올라가면 2도 떨어질 거야. 200m 올라가면, 400m로 가자. 400m 올라가면 4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자, 이러한 기울기로 그려놓은 거야. 자, 이 기울기는 왜 그려놨습니까? 누구 따라가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상승 하강하는 공기예요. 지상에 있는 공기가 20도라면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건데요? 이거예요. 18도입니다. 어떻게 온도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건데요? 이거예요. 12도입니다. 너 올라갈 거야. 어떻게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거예요. 자, 이동을 하는 거야, 이동. 그러면 단열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건조든 수분이든 단열선을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변 공기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하나만 딱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냐면, 불안정. 자, 주변의 공기가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이건 불안정이다. 그래서 좀 크게 그려놨어요. 기온 감률이 크다라고 했죠. 자, 상승 하강하는 공기는 단열 감률선을 따라서 움직이셔야 돼요. 요 친구는. 그럼 안정이다, 불안정 누가 결정한다고요? 기온 감률, 즉 주변 공기가 결정하는. 주변 공기의 기온이 이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서 딱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공기가 안정, 불안정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공기가 말이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살짝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동을 하는 거잖아. 이동을 하면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요? 단열선을 따라가시라고요. 단열선들을.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주변보다 따뜻하죠.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강시키세요. 어때요? 주변보다 차갑죠? 계속 하강하려고 하죠. 안 돌아오죠. 이게 불안정이에요. 이동한 공기가 제자리에 안 돌아온다? 불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불안정. 기온 감률이 크다. 감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똑같은 높이로 올라갔는데 단열 감률은 요만큼이죠?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근데 기온 감률은 요렇게 된다. 요거 불안정이야. 그럼 당연히 안정은 뭐겠어요? 이게 안정이에요. 기온 감률이 작아요가 안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라고요. 안정, 불안정 중에 하나만. 추천은 불안정. 그건 선생님 마음이에요. 불안정. 아, 저는 안정이 좋습니다. 그럼 안정으로 하세요. 자, 그런데 그둘 중에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 값 자체는 계속 고정이 돼 있죠. 킬로미터당 10도, 킬로미터당 5도 고정이 돼 있죠.
근데 기온감률은 주변 공기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여름 다르고, 겨울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기온감률은 막 변하는 값이죠.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기온감률이 커진 상황이 됐고요. 아, 그럼 불안정이 되는 거야. 어찌어찌 하다 보니 기온감률이 작은 상황으로 왔어요. 그럼 안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온감률이 크다, 불안정. 이렇게. 아니면 기온감률이 작다, 안정. 이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야. 반대일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하나 정확하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열감률, 즉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상승하게 될 때는 이렇게 변하는데, 포화 상태의 공기가 변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진 않아요. 키로미터당 5도예요. 자, 그래서 단열선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 이번에 절대 불안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상승하고는 공기가, 하강하는 공기가, 자, 여기에서 포화 상태든 불포화 상태든, 자, 불포화 상태면 요렇게 변하게 되면서, 오, 불안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포화 상태가 됐든,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어떻게 되든 불안정이죠. 자, 포화든 불포화든 무조건 너는 불안정이야, 라고 한 거죠. 즉, 뭐죠? 기온감률이 크다가 불안정이었죠. 기온감률이 건조, 수변, 누구보다도 크다면 절대 불안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절대 안정은 뭐겠어요? 이건 조건부 불안정. 아, 조건부 불안정 또 얘기했네요. 요렇게 요렇게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조건에 따라서. 자, 건조 단열 감률보다는 작고 수변 단열 감률보다는 크죠. 불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불안정이고요. 포화 공기에 대해서는 안정이요. 조건에 따라 달라. 조건에 상관없이 어때요? 절대적으로 안정이에요. 기온감률이 상당히 작은 거예요. 수변 단열 감률보다도 작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주변 공기는 일반적으로 대류권 내에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표 복사 에너지 때문에 아래 있는 공기가 뜨겁고 위에 있는 공기가 차가울 수밖에 없어요. 주변 공기는 그렇게 배치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됐네. 역전층. 역전층은 아주 안정한 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기 안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어갔고요. 자, 방금 여러분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수능 특강의 문제들 2점 테스트 위주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점 테스트 1번 문항 보겠습니다. 단열 변화에 대한 물음이에요. 자,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불포화 상태의 공기. 아, 포화 불포화. 너 불포화구나. 키로미터당 10도씨씩 떨어지겠네. 자, 이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H1에서 H2까지 어떻게 단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옳은 거 골라주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찾아볼게요. 기압은 여기가 높죠? 여기가 낮아요. H2가 낮아요. 너무 쉬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죠? 맞죠? 자, 이거는 기본 상식 물어보는 거야. 아래가 기압 높니? 이렇게. 두 번째. 공기 덩어리의 부피는, 자,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압이 떨어지니까 팽창을 해버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H2에 있을 때가 크다. 그렇죠. 기압이 낮으니까 팽창. 맞아요. 세 번째. 자, 조금은 어려운 얘기라고 할수 있겠지만, 뭐, 너무 수식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내부 에너지라는 말을 간혹 이제 쓰긴 할 건데, 어디서 등장하느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부 에너지는 열역학 쪽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물리나 화학에서 살짝 다룬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부 에너지는 누구 온도에 비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기 덩어리의 내부 에너지는, 자,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진 거죠. 그럼 내부 에너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높죠? 내부 에너지 큰 상황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게 된다면 아래가 큰 겁니다. 위가 작은 거예요. 자, H2에 있을 때가 작습니다. 적습니다.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기억력 이거 모두 맞아요. 답 그럼 몇 번이에요? 요거는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자, 요게 선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높이와 기온이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복잡해요라고 하겠지만, 자, ABC가 무엇인지 자 이야기할게요. 이슬점 감률, 수변 단열 감률, 건조 단열 감률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건조 단열 감률, 불포화 상태잖아요. 가장 어떻게 돼야 되죠? 누워 있어야 돼요. 가장 누워 있는 거. 요 친구 A.
자, 이게 건

따라갑니다. 예, 맞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높이에 따른 감률의 크기는 A가 킬로미터당 10도, B 5도, C 2도. A가 제일 크죠? 자, C가 B보다 크다, 작은 거지. 그럼 이것은 틀린 거야. 자, 그러니까 요거, 이걸 이제 단열선도라고 하는데, 이 단열선도를 보고 누가 건조 단열 감률이야. 즉, 불프와 공기의 기온 변화야, 단열로. 수분 단열 감률 누구야? 이설정 감률 누구야?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는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요. 기억되니까 이제 답 3번 하시면 되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뭐예요? 편현상이요. 산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 편현상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숫자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죠? 자, 숫자 등장하진 않습니다. 자, 공기 덩어리가 A에서 B를 지나, C를 지나, 그리고 D로 가고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조건이 있어요. 산을 넘는 동안 여기서 응결이 일어나겠죠. 응결한 수증기는 공기 중에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비가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왔어요. 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다시 넘어올 때 그럼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다시 증발해가지고 기화해가지고요. 다시 여기 물방울이, 아 물방울이죠. 수증기가 물방울로 됐다가 응결했다가 그 물방울이 다시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다 없애버린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찾아봅시다. 공기의 덩어리의 기온은, 자, 여기 어떻게 되냐고요? 고온 건조. 자, 그래서 D가 A보다 높습니다. 기억나시죠? 요거. 자, 그러니까 뭐 우리 이런 거 얘기했잖아. 여기 구름의 두께를 만약에 우리가 X 요렇게 이제 잡았다면 X km. 그러니까 500m면 0.5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D에 도달하면 기온이 어떻게 됐었죠? 그 기온은 플러스 5X 이렇게 됐습니다. 이슬점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3도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3X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슬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3X. 자,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D가 A보다 높습니다. 자, 이 기온은 이제 됐고요. 이슬점은 떨어져야 되는 거죠. D가 A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자, BC 구간입니다. 포화 상태로 이동하는 거예요. 상대 습도가 일정합니다. 그렇죠. 100%로 일정하게. 자, 올라가는 동안에 상대 습도 증가, 증가, 증가 하다가 여기서 100% 쭉 유지되다가 이제 상대 속도 뚜뚜뚜뚜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조해지게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기역과 디귿이고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 문제도 한번 봐봐요. 자, 4번 문제고요. 여기는 공기 덩어리가 이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동을 하고 있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친구 말이야. 지금 현재 단열 변화를 따라서 기온이 변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가와 나에서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하게 될때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단열 변화입니다.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1도, 0.5도, 0.5도, 건조 단열 감률, 수분 단열 감률, 여기 불포화, 여기 포화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주시고요.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감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의 공기 덩어리는 100m, 300m 구간에서 불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죠. 100m당 1도씨씩 떨어지는 거니까 건조 단열 감률, 불포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나에서 300m 이내 구름이 존재할 것 같다. 여기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고 포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 안쪽에 분명히 구름이 있을 것 같아. 맞는 얘기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나의 높이 200m에서 여기네요.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9.5도보다 낮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포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점도 얼마예요? 9.5도. 여긴 9도, 여긴 10, 여긴 모르, 아 여기도 10도. 이렇게 되겠죠. 100m에 0.5도 딱 떨어진 거 보니까 여기도 포화예요. 포화, 포화, 포화. 그러니까 이게 낮다, 높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디귿은 어떤 거야? 틀린 보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역니은 맞는 보기예요. 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도예요. 자, 여기 봐. 건조 단열선.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보세요. 건조 단열선은

건조단열선은 똑같아요, 둘이. 정해져 있다고요. 건조단열선. 단열선은 정해진 거야. 안정도를 판단할 때는 주변 공기라고 하겠어요. 기온선 혹은 기온감률선을 잘 보세요. 기온감률이 크죠? 많이 누르겠어요. 이거 불안정이에요. 이거 뭐예요? 기온선이 이렇게 서 있죠? 기온감률이 작은 거예요. 안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와 나는 어느 하나의 지역이죠. 어느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높이에 따른 기온입니다. 다른 시기니까 기온은 달라. 이런 거예요. 기온선 지금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리고는 옳은 거 찾아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볼게요. 기온감률은 가가 나보다 크다. 그렇지. 이 기울기 보고 판단하세요. 두 번째, 가는 나보다 대기가 안정한 상태이다. 불안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온감률이 크면 불안정. 세 번째, 불파 상태의 공기 덩어리를 A 높이까지 H 높이까지 강제 상승시키면 A를 높이 H까지. 잘 보세요. 이렇게. 자, A를 강제 상승시키겠습니다. A를 H 높이까지. 어디로 가? 여기로 간다고요. 단열선 따라가시라고요. 어디로 가? 단열선을 따라가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딱 놓았으니까 상황이 달라요. 주변보다 따뜻하네. 너잘 올라가겠다. 주변보다 차갑네? 넌 내려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시켰을 때,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은 누구? 나여야죠. 원래 위치로 가나 안 돌아. 슉 올라가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만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정도를 판단하시라고요. 기억이니까 답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자, 6번 문제에 절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절대 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는 여기 AB 가에 해당하는 걸 뭔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옳은 거 이제 찾아보라. 그냥 요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서 기온감률이 큰가라고 했어요. 자, 크면 일단 뭐예요? 불안정이죠. 불안정인데 건조 단열 감률은요, 수분 단열보다 물론 크잖아요, 그죠? 얘 5, 얘는 10도, 수분은 5도. 그러니까 어떤 공기가 상승하든 이 상황은 지금, 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불안정입니다. 여기는 절대 불안정. 여기 들어갔어. 예, 그럼 절대 불안정 어디 있어? 요거, 요렇게 살짝 제거해 주세요. 여기 이제 들어간 거니까. 아니요. 그럼 얘네 둘이 옵니다. 뭔가 물어봤더니 안정하네. 여기는. 그러면 이게 조건부 상황이죠. 조건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어봤더니 예 이렇게 된 거야. 아마 기온 감률이 수분 단열 감률하고 건조 단열 감률 이두 사이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A는 절대 불안정이다. 맞는 얘기 되겠고요. 가에서는 자, 이거 이제 예 했을 때 조건부 불안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기온 감률이 자, 건조 수변 사이에 딱 있어야 돼. 그게 조건이에요. 예라고 했으니까. 수변 단열 감률보다 작은가? 아니요. 수변보다는 크고. 수변보다 작아버리면 건조보다는 무조건 작을 테니까. 건조는 큰 상황이잖아요. 절대 안정이 돼버리게 돼요. 예 해서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수변보다 크고 건조보다는 작아야 돼.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여기죠. 조건부 상황이에요. 공기 덩어리 포화 여부에 따라서 안정과 불안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디귿, 요거는 맞는 얘기 되는 거야. 기역과 디귿이 답이고요.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개념들을요. 2점 테스트를 통해서 조금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라고요. 3점 테스트는 약간 계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계산적인 문제,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어요. 개념을 잘 잡으시라고요. 자, 7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7번이에요. 뭔가 이렇게 설명이 막 있어. 자,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를 구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옳은 거 이제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면에서. 기온이 T, 이슬점 T, D인 공기가 있어. 오, 우리 이거 유도 잘할 것 같아.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빈칸 채우라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단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높이는 어디까지? H까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근데 여기서 자, 여기 이거 보세요. H인데 오, H까지 상승하는데 요거 요거 별표. 킬로미터 단위로 썼어요. 킬로미터, 킬로미터.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기 덩어리의 이슬점은 TD 빼기 이슬점의 감률이니까 1km 올라갈 때너몇도 떨어져? 라고 하게 되면 가는 2도씩 떨어져요. 가 되는 거고요. 기온은 10도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 너 10도 떨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상승 응결고도는 이렇게 쓸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에 지금 2가 들어가고 여기에 1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차근차근 먼저 정리할게요. 자, 1km 10도 2도니까 남겨두시고요. 그 단위는 일단 다 제거하겠습니다. 자, TTD를 저쪽으로, TTD는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저기 H, 이쪽, 지금 항이 여기 하나, 두 개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온도는 오른쪽으로. H가 들어있는 건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km분에, 자, 10도씨 곱하기 H, 이렇게 되고요. 빼기 1km분에 2도씨 곱하기 H. 근데 H는 지금 km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는 T-TD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1km분에 얼마? 8도씨. 곱하기 H는 T-TD가 될 거고요. H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넘어가서 8분의 1. 요렇게 나오겠죠? 단위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도 쓰이고 여기가 킬로미터라는 단위가 되겠죠? T-TD. 자, 그러면 이거를 하고 나면 T-TD는 온도가 되겠죠. 사라지고 킬로미터 단위의 상승 응결고도가 남게 된다.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요. 이제 기역, 니은, 디귿을 한번 볼게요. 기역. 상승 응결 고도에서 기온과 이슬점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승 응결 고도에서 자, H미터까지, H킬로미터까지 올라갔는데 이슬점이 이만큼, 기온이 이만큼인데 상승 응결 고도에서 같다라고 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기온과 이슬점 같니? 라고 둔 거고요. 그럼요. 당연히 같습니다. 가 되는 거고요. 가와나에서 2와 10을 썼으니까 2와 10이겠죠? 아, 거꾸로 해놨네. 10과 2네요. 그럼 이거 틀린 거예요. 그죠? 2와 10을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자, 요거 이제 외워서 그냥 그대로 풀면 틀린 상황이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미터 단위로 기억을 했거든. 근데 물어봤어요. 킬로미터 단위로 물어본 거야. 8분의 1은 얼마예요? 0.125죠? 125 아니라고요. 디귿. 틀린 상황이에요. 0.16. 그래서 기역 하나만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7번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안정도나 단열 변화, 폐연 현상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점 테스트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푸실 문제 조금 난이도 있게 있거든요. 나 요거 잘 이해를 했어.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3점 테스트 보면서 숫자 같은 거 가지고 대입해서 한번 잘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문제 푸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내신 잘 보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만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화학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새로운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파트가 막 그렇게 호락호락한 파트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앞에서 기체 공부했었잖아. 그때 화학 반응식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네? 압력은 어떻게 변하네? 이런 거 공부했었던 거 기억나세요? 거기에 평형상수,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좀 더 들어와야 돼서 이게 막 처음 공부할 때는 이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바로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들아,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 차곡차곡 꾸준하게 쌓아가면 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기체를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 공부할 때 그 약간의 낯설만 조금만 잘 선생님이랑 정리해낸다면요.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파트일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손차공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런 이유로 그대의 삶을 응원했다 라고 하는 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꿈을 위해 목표를 위해 열심히 오늘도 쌤과 함께 해주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 항상 믿고요.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 오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은 화학평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화학평형, 동적평형이라고 하는 건 막 화원에서도 들어봤을걸요? 우리 4단원쯤에 동적평형입니다. 그래서 물의 증발, 물의 응축, 그리고 또 뭐 이산화탄소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혹시 용해평형이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때도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역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상태를 화학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이 NO2, N2O4, 이산화 질소가 두 분자가 결합을 해서 사산화 이질소를 만들어낸대요. 이거는 정반응이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사산화 이질소가 다시 이산화 질소로 쪼개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역반응일 거예요. 그러면 가역반응이란 이런 정반응과 역반응이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럼 동적평형은 이런 가역반응에서 그렇죠? 이 둘의 속도가 같아지는 것.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용기에다가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 이런 걸 준비를 해서요. 여기에다가 NO2 기체를 넣어보는 거예요. NO2 기체를 넣었습니다. NO2는 좀 진한 적갈색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진한 오렌지색 정도의 기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얘네들은 색깔이 없는 무색이에요. 그럼 처음에 내가 이산화 질소를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은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변화를 살펴봤더니 여기 마개로 막은 후에 색깔이 점점 연해지더래. 연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완전히 투명하게 무색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좀 연해지다가 그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색이 연해졌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NO2의 농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서 N2O4가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농도는 그대로 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농도가 변하지 않는 바로 이 지점을 무슨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자? 동적평형, 화학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 분명히 농도는 더 이상 변

변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정반응은 일어나고 끊임없이 역반응도 일어납니다. 다만 이 둘의 속도가 어떤 상태이다? 같은 상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거. 자, 그거 하나 봐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정리해둬야 되는 건, 자, 그럼 여기에서 요 화학 반응식의 반응 계수들 2대 1이 의미하는 것은요, 농도가 4몰 농도만큼 변했으면 생성되는 농도는 그거의 절반, 2몰 농도만큼 증가할 거다. 2대 1이요. 2대 1이요. 네,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농도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자주 나올 수도 있거든. 자, 2대 1이니까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NO2와 N2O4의 농도가 2대 1이다. 지금 너무 아닌 게 바로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이런 그래프 없이 그런 표현이 나온다면 맞나?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농도의 변화량이 2대 1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역시 이렇게 둥근 바닥 플라스크, 둥근 플라스크에 이번엔 N2O4를 넣고 마개로 막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변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흘렀더니요, 여기 지금 처음에 무색이었는데 여기에 조금 그 오렌지빛, 그 붉은 어떠한 빛깔을 나타내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 색깔이 변하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의 농도 변화량 B가 2대 1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이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야기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화투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쌤의 픽 가져왔습니다. 바로 평형 상수. 이런 화학 평형 상태를 우리가 정확한 수치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평형이라고 하는 애들을 표현을 해내야 될거 아니야. 평형이 아닌 애랑 평형인 애를 비교를 할수 있어야 될 거고, 평형이 아니면 평형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이 될 건지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럼 결과를 한번 상상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형 상수라고 하는 애들을 좀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쌤이 픽으로 해놨어요. 자, 반응식 볼게요. A와 B가 반응해서 C와 D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때, 평형 상수 K는 A의 몰 농도에 A제곱, B의 몰 농도에 B제곱. A, B 얘네들은 반응 계수예요. C의 몰 농도에 C제곱, D의 몰 농도에 D제곱. 역시 C와 D의 반응 계수를 이렇게 제곱, 제곱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가는 A, B, C, D의 농도는요, 지금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 바로 그렇게 도달한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우리는 평형 상수라고 하는데, 이 평형 상수가 재밌는 게 뭐냐면 온도에 따라서만 변해요. 내가 처음에 AB를 얼마만큼의 농도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처음에 얘를 1몰 농도, 2몰 농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2몰 농도, 3몰 농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자, 또는 C 1몰 농도, 2몰 농도, 1몰 농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초기 조건과는 상관없이 평형에 도달을 했을 때 A, B, C, D의 농도를 이 식에다 넣어주게 된다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겠더라. 온도가 같을 때 매우 중요한 값이더라. 라고 하는 거.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겠지만 조금씩 있다가 점점 문제를 풀면 풀수록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게 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건 식의 형태입니다. 식의 형태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ABCD에 넣어주는 농도가 평형일 때의 농도다 라고 하는 거.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평형상수는 온도에 의해서만 달라진다. 쌤이 여기에다가 괜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거 아니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뒤쪽으로 넘어가면서 평형 이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공부를 할 건데, 평형 이동까지 나오면 좀더 여러분이 함정에 가끔씩 빠지기 쉬운 바로 그 파트여서요. 온도

꼭 체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형상수 K를 쓸 건데, 어떻게? A의 몰농도의 제곱, B의 몰농도 분의 C의 몰농도의 제곱, 이렇게 쓰자는 거야. 그쵸?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럼 역반응입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역반응 진행됐으니까 C가 이제 반응물처럼 사용이 되는 거고, A와 B가 생성물의 위치로 옮겨지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C의 몰농도의 제곱, A의 몰농도의 제곱, 그리고 B의 몰농도. 이거를 그럼 평형상수 K라고 할수 있다고. 그러면 정반응의 평형상수와 역반응의 평형상수를 비교를 했더니, 어머나, 뒤집어 놓은 거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는 서로 이렇게 뒤집힌 관계를 가지고 있다. 네, 역시 종종 활용이 될수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함정에 빠지기 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냐. 고체 물질이나 용매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는다. 고체 물질,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서 솔리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용매,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서 리퀴드 S와 L로 쓰는 바로 그 물질들은요, 평형상수식에 나타내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식분이다. CaCO3가 분해돼서 CaO와 CO2가 만들어진대. 그러면 얘네들의 평형상수 K식을 한번 써보면, 만약에 여기에 그대로 대입을 해본다면요, 반응물의 몰농도 CaCO3. 거기에다가 개수가 1. 분해. 얘는 CaO. 개수가 1. CO2.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는 표현하지 않는다? 고체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형상수 K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맞아요. CO2의 몰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반응이 평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그냥 CO2,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얘네가 아무리 많든 아무리 적든 전혀 관계가 없더라. 좀 재밌지 않니? 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쌤이 아까 전에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3번을 좀 고려를 한다면, 결국 평형상수식 K에 쓸수 있는 물질의 상태는요, 기체 또는 수용액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는 생각보다 이 기체 상태인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ABCD가 기체인 경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쌤이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앞에서 우리 기체 파트 공부했었잖아. PV는 NRT. 오케이. 거기에다 평형상수 K를 좀 얹혀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지 하고 쑥 넘어가면서 계산을 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맞아, 이거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좀 신경 써야지 했다가, 분명히 자료를 볼땐 신경을 썼어. 근데 그 아래 기역리엔 디귿 계산할 땐또 깜빡해.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 다른 거 나타났으면, 때문에 여러분 시험지에 혹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색깔이 있는 펜을 써도 괜찮은 학교다라고 한다면 좀 눈에 잘 보이는 걸로. 아닙니다. 저희는 샤프만 써야 돼요. 연필만 써야 돼요라고 한다면, 네, 어쨌든 연필로 좀잘 보이게 표시해 두시고 계속 인지하면서 자료들, 문제들을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평형상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단계를 통해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A와 B 두 개의 반응을 더해서 최종적인 C라고 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경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탄산의 이온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탄산이고요. 얘네들은 입가산이라고 하죠. 수소 이온을 최대 두 개까지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화원에서는 한 번에 이제 두 개, 뭐 최대 두 개까지 내어놓는다, 모두 다 이온화된다, 이런 표현들을 썼을 거야. 사실 탄산이라고 쓰지도 않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않나요? 모두 이온화된다, 이런 걸로.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었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조금 과학을 더 공부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이온화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면, 한 번에 이렇게 두 개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일단 하나가 떨어져 나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탄산수소 이온에서부터 오케이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떨어져 나가서 탄산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반응을 결국 더해주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수소 이온 두 개가 떨어져 나와서 탄산 이온이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두 개씩을 더합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더합니다. 탄산 수소 이온이 있었고요. 만들어졌는데 다시 소모되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탄산, 물두 분자, 하이드로늄 이온 두 개, 그럼 탄산 이온 1개,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첫 번째 반응의 평형상수 K를 볼까요? 표시하지 말자. 어떤 거? 리퀴드는 쓰지 않습니다.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럼 탄산의 농도, 분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탄산 수소 이온의 농도. 오케이. 아래로 내려올게요. 역시 리퀴드라고 하는 물은 표현하지 않을 거고요. 탄산 수소 이온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탄산 이온의 농도 됐죠. 그럼 마지막. 그럼 이두 개씩을 더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궁금한 식은 다시 한번 리퀴드는 쓰지 않고요. 탄산의 농도,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치. 여기 개수가 이었으니까 제곱 붙여주고요. 그리고 탄산 이온의 농도까지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최종적인 결과를 이 둘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 둘을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게 된다면, 여기 분모 분자 이렇게 쓱쓱쓱 없어지게 될 거고, 탄산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의 제곱 그리고 탄산 이온의 농도까지 완성되는 거 확인됐죠. 그래서 바로 이런 거예요. 전체 반응의 평형상수는 각 단계 반응의 평형상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곱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까지가 우리가 평형상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알아둬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K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알았으니까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시작하면서 앞에 K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지는 뒤쪽에 가면서 예제들을 보면서 익힐 거예요라고 했으니 자,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반응식의 평형상수 K입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겠죠. 고체나 리퀴드가 없습니다. 그러면 쓸수 있다. A의 몰 농도, 그리고 B의 몰 농도, 그리고 나서 C의 몰 농도의 무엇이다?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용기를 준비하고요. 가다. 용기에다가 A, B, C를 넣어서 어쨌든 평형에 도달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K 값이 양쪽이 똑같아야 돼요. 리터, 둘다 1리터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 넣어줘야 되는 게 몰농도를 넣어주게 되거든요. 평형일 때의 농도, 몰농도, 저 대괄호 몰농도를 넣어주게 되는 건데, 자, 그럼 1리터니까 바로 몰수를 몰농도라고 생각을 해서 대입을 해주게 된다면, A1, B1, C의 몰농도에 제곱 4가 되는 거죠. 나도 볼게요. A가 4, B가 1, C 4의 제곱. 그럼 얘도 얼마야? 결국 4가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이런 거구나. 자, 온도가 같으면 이 안에 들어갔던 처음 상태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평형일 때이 값이 일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는 평형상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반응지수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여러분. 쌤, 왠지 그거 되게 평형상수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평형상수와 매우 똑같이 생겼죠. 다만, 이제 K 대신 Q라고 적어둔 거예요. 반응지수는 A, B, C, D의 농도에

어떤 농도를 넣느냐? 지금 이 순간의 농도를 넣습니다. 현재의 몰 농도를 넣어요. 현재 내가 궁금한 상태의 몰 농도를 넣는 거야. 아니, 내가 용기에다가 A, B, C를 넣었어. 아, 근데 궁금해. 이게 평형인지 아닌지. 평형이 아니라면, 그럼 평형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될 텐데,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될지, 역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될지가 궁금해. 궁금한 거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게 반응지수 Q예요. 자, 다시 어떤 의미인지 조금 전에 봤던 이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의 평형 상수 K, 그리고 반응지수 Q의 식의 형태는 이거로 똑같겠죠. 평형일 때의 몰 농도를 넣으면 평형 상수 K고요. 궁금해. 지금이 궁금해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의 몰 농도를 집어 넣으면 그게 반응지수예요. 우리 아까 전에 평형일 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평형 상수 K가 4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계산을 했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게요. 쌤이 여기서 꼭지를 열어서 이두 용기를 골고루 혼합을 시키겠습니다. 아직 반응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렇게 골고루 혼합을 했을 때, 이제 언젠간 반응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될까, 역반응으로 진행될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이미 평형에 도달해 있는 걸까가 궁금해. 그치? 지금 궁금해. 바로 그 궁금할 때몰 농도를 넣어주면 그거를 반응지수 Q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번 넣어볼게요. A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A가 5몰이 존재하고요. 2리터에 5몰이 존재합니다. 2분의 5몰 농도가 되겠습니다. B 갈게요. 2몰 존재하죠? 2리터에 2몰 존재하니까 1몰 농도예요. C 갈게요. 얘네들은요. 네, 2리터 존재하고요. 전체 6몰. 존재하네요. 그러면 몰 농도는 3몰 농도. 이게 혼합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몰 농도고요. 자, 궁금해. 대입해 보자. A 2분의 5, B 1, C 3의 제곱이니까 9. 그럼 5분의 18. 우리 아까 전에 계산했던 K와 비교한다면 K보다 오히려 작은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일단 K 랑 같은 값이었으면 평형이었을 텐데 아니야. 평형은 아니야. 비평형 상태예요. 자, 그럼 비평형이면 평형을 향해서 반응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평형을 향해서 반응이 진행된다라는 건이 값들이 점점점점 K처럼 변해갈 거예요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K처럼 변해가려면 값이 커져야겠다. 값이 커지려면 분자는 증가하고 분모는 감소해야죠. A, B가 사용되면서 누가 생성돼야 돼? C가 생성돼야 돼. 그게 무슨 반응? 정반응이다. 그래서 Q가 K보다 작습니다라고 했을 때는요,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반응이 일어나요. 그냥 정반응의 속도가 좀더 커서 우리가 봤을 때는 R자 이동이 정반응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정반응 쪽으로 내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Q가 K보다 컸어. 그럼 Q를 줄여줬어야 되겠지? Q를 작게 만들어주려면 AB가 늘어나면서 C가 줄어들면 돼요. C가 줄어들면 돼요. 역반응이죠. 자, 이랬으면 역반응이 우세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 자, 그러면 Q와 K가 같았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평형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쌤이랑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표현들이 있어. 그건 이제 옆쪽으로 따로 정리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교재나 우리 아무 데나 빈칸에다가 한번 같이 정리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쌤이 앞으로 K 또는 Q를 사용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 식의 형태가 돼요. 무슨 말이냐? 얘들아, 우리가 정의를 건드리진 않아. 정의는 A의 몰 농도에 A제곱, B의 몰 농도에 B제곱, C의 몰 농도에 C제곱, D의 몰 농도에 D제곱입니다. 근데요, 이게 다몰 농도, 몰 농도, 몰 농도, 몰 농도다 보니 결국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잖아. 이걸로 정리를 한 번만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부피분의 A의 몰수에 A제곱, 부피분의 B의 몰수에 B제곱, 부피분의 C의 몰수에

몰수의 C제곱, 부피분의 D의 몰수의 D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부피만 이렇게 쓱다 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A의 몰수의 A제곱, B의 몰수의 B제곱, C의 몰수의 C제곱, D의 몰수의 D제곱, V 여기에다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 K를 나타낼 수 있다. 인데, 자, 이렇게 쓰면, 쌤, 이게 뭐예요? 더 복잡해졌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자, 이렇게 활용합니다. A와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할게요. 지금 상태는 다 생략할게요. 모두 다 기체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원래라면 A의 몰농도 그리고 B의 몰농도의 제곱, C의 몰농도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줬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들아 우리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조금만 다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 몰농도 몰농도니까 여기 부피분의 B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부피분의 C의 몰수의 제곱, 부피 부피가 똑같이 제곱 제곱 됐으니까 위아래는 약분돼서 사라졌겠지. 그래. 반응물과 생성물에 있었던 이 부피에 대한 항두 개씩은 얘네 둘은 서로 약분되면서 사라졌을 거라고. 사라졌으면 B와 C에 대해서는 그냥 몰수의 형태로만 나타내도 되는 거예요. B분의 C의 몰수의 제곱. 그리고 A에 대해서 하나 살아남아 있으니까 A에 대해서만 몰농도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곱해주자. 자, 그럼 다른 경우도 볼까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부피항이 하나 있죠. V. 여기에도 부피항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부피항이 몇 개? 세 개가 있었을 거니까 쓱쓱쓱쓱 이렇게 하나하나하나하나 두 개, 두 개는 약분돼서 사라질 거야. 그럼 결국 A와 C라고 하는 애들은 하나씩은 몰수로만 접근해도 괜찮고, B와 C라고 하는 애들도 하나씩은 몰수로만 접근해도 괜찮겠더라. 그럼 마지막 C에 대한 항 하나가 남았으니까 얘네만 몰농도 부피까지 고려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래야 계산이 좀더 편하거든요. 네, 이런 부피항을 다 고려하는 것보다 그냥 몰수 B 보고 나중에 필요한 애들만 몰수와 또는 부피만 계산해서 넣어주는 게 선생님 계산이 훨씬 편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Q는 K와 식의 형태가 매우 매우 비슷했어요. 사실 똑같았죠. 다만 넣어주는 농도가 어떤 농도인지만 달랐으니까 Q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를 적용해서 우리 앞에서 봤던 예제 다시 한 번만 표현해 볼게요. 특히 이 예제에서 방금 쌤이 얘기했던 그 표현들을 활용하는 게 정말로 유용하거든. A와 B, C 봅니다. A, B 반응 계수가 1, 1. 그래서 합쳐서 2예요. 부피항이 두개 있다라는 거죠. C, 반응 계수가 2예요. 부피항이 몇 개? 두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A와 C 부피 부피 없어지고요. B와 C 부피 부피 때 서로 이제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상수식 K가 엄청 간단해져요. A와 C의 몰수비 곱하기 B와 C의 몰수비 끝. 몰농도를 이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부피, 그럼 몰농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부피라고 하는 애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바로 몰수로만 바로 체크해줘도 돼요. 1, 1, 2, 1, 1, 2의 제곱. 자, 그럼 이걸 반응지수 Q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었죠. 꼭지를 열게요. 열면 A가 전체 5몰, B가 전체 2몰, C는 전체 6몰이 돼요. 아까 전에는 쌤이 몰농도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시 다 2로 나눠서 문제에다 숫자에, 요식에다 대입을 해서 숫자를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어차피 부피들이 모두 다 약분되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이제 서로 약분되면서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럼 이제 몰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A분의 C, 5분의 6인 거고, B분의 C? 그래서 요 정도는 바로 우리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잖아? 3이네? 얼마야? 5분의 18.
아까 전에 우리 계산했던 그 Q와 같은 값 나오는 거 바로 보이

이죠. 네. 그래서 쌤은 주로 이런 식으로 부피에 대한 항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필요한 숫자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 나가는 편이에요. 이 식이 갑자기 얼토당토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주어져 있는 얘네들을 쭉 펼쳐서 정리를 한 결과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방금 전에 쌤이랑 정리했던 바로 그 식의 형태와 Q와 K와의 관계 QK 같습니다. 그럼 현재가 평형입니다. Q가 K보다 작아요. 그럼 키우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할 거고요. Q가 K보다 커요. 우리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르샤틀리의 원리. 우리 오늘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거라고 했잖아. 평형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르샤틀리의 원리고 쌤이 픽이라고 해놨으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방금 전에 우리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됩니다. 뭘로 판단했죠? Q와 K로 판단했죠. 맞아요. 그걸 기본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거를 매번 계산을 그렇게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예측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르샤틀리의 원리를 적용해 볼수 있을 거고요. 어떤 건지 좀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평형이에요. 평형 상태인데 몰농도나 압력이나 온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평형이 아닌 비평형 상태를 만든 거야. 비평형 상태라고 한다면 반응지수 Q가 K와 같지 않은 상태가 됐겠죠? 자, 그러니까 정반응 또는 역반응을 우세하게 바꿔서 우세하게 진행을 시켜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시키자. 이때 적용되는 원리가 르샤틀리예요. 자, 적용되는 원리가 르샤틀리예고 좀 이렇게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어떤 거냐면요. 변화를 만들었잖아. 이 변화를 최소화. 어쨌든 줄이자. 그래서 변화가 있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방향으로 이 반응들이 진행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좀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서요. 일단 요 그림 정도를 머릿속에 하나만 그려 넣어놓고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평형이 깨질 거고요. 자, 새로운 평형으로 갈 건데 그 방향이 내가 만들어낸 이 변화를 줄이는 쪽으로 그러면 농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 B 반응에서 C, D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식이 있고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의 평형 상수식 또는 발응 지수식,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평형에 도달시켰어요. A, B, C, D 어떤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조건을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A를 넣어주는 거야. 자, A를 넣어줘서 A의 농도가 증가했으면, 아, 안 돼. 넣어주기 전으로 조금이라도 다시 줄여보자. 자, 줄이고 싶어요. 줄여주려면 사용해야 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 이동, 정반응 쪽으로 진행된다.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또는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겠대. D의 농도를 감소시켜볼까? 감소시켰어. 얘를 일부 덜어냈어. 그럼 덜어내기 전으로 바꾸고 싶어요. D의 농도를 어떻게든 다시 늘리고 싶어요. 그럼 D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무슨 반응? 정반응. 정반응으로 평형 이동한다.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게 르샤틀리에 올린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반응지수 Q랑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변화를 만들어냈으니까 Q가 되겠죠. 자, Q에다가 A, B, C, D의 농도를 넣겠습니다. A의 양을 늘리거나 분모를 늘리거나 D의 양을 줄이거나였어요. 분자의 양을 줄이거나. 그럼 분모가 늘어나거나 분자가 줄어들었으니까 Q는 K보다 어때야 돼?

작아졌겠지. 우리 조금 전에 정리했잖아. Q가 K보다 작으면 무슨 반응이라고?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할 거라고요. 바로 그 원리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이런 경우, 반대인 경우도 볼게요.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요. 평형에 도달해 있을 때 B를 일부 이렇게 덜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덜어내기 전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요. 변화를 만들었으니까. 나 어쨌든 덜어낸 값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B를 더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B의 양이 늘어나야 되니까, 만들어져야 되니까 무슨 반응이다?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평형에 도달해 있는데, 내가 C가 어디에서 또 외부에서 생겼어, C가. 그래서 C를 더 부어 넣어주는 거야. 그럼 C의 양이 늘어났네? 변했죠? 그럼 변하기 전으로 C의 양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줄여보자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내가 더 넣어주기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변환이 일어났어. 근데 이만큼 변했던 걸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자, 줄여야 돼요. 그럼 반응을 시켜서 없애야 되니까 역시 역반응이 진행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속도가 역반응의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보다도 더 빠릅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요 Q와 K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지금 평형 일대에 비해서 B의 농도는 줄어들었어요. 또는 C의 농도가 늘어났어요. 분모가 줄거나 분자가 늘었으니 Q가 K보다 어때? 이제 커졌죠? 그럼 Q가 K보다 큽니다. 역반응 진행돼요. 라고 했던 앞에서 정리했던 그 표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어느 쪽으로 우세하게 진행될지 판단할 땐 QK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쪽으로 반응을 진행시키자라고 판단하는 게 수월할 때는 이런 식으로 르샤틀리의 원리를 사용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실험 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이크로미움 이온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준비합니다. 반응이 잘 평형을 유지하면서 지금 주황색을 나타내는 용액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NaOH를 좀몇 방울 떨어뜨려 봤네. 그럼 NaOH를 넣었다라는 건 결국 여기에다가 수산화 이온을 넣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요. 수산화 이온이 누구랑 반응하죠? 맞아요. 수소 이온이랑 반응하면서 물 생겨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에서는 수소 이온 반응물의 농도, 생성물의 농도가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래대로 돌릴 순 없지만 조금이라도 자 줄어든 폭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생성시키고 싶은 거야. 다시 생성시키려면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야 되고요. 그럼 주황색 물질 줄어들고 노란색 물질 늘어날 거니 용액의 색이 무슨 색으로 바뀔 것이다? 노란색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우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황산수용액을 좀 넣어봤습니다. 황산수용액을 넣었다라는 건 그냥 수소이온을 넣어준 거야. 근데 얘네들의 양이 어떻게 됐다고? 늘어났다고. 이 원래 이만큼의 농도였는데, 넣었으니까 농도가 증가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줄여보자. 줄이기는 줄일 건데요. 처음으로 돌아가거나 이것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겠지. 내가 이만큼 넣어줬으니 요만큼. 조금만 줄여보자. 자, 줄일 거예요. 줄일 거면 사용해야겠죠. 역반응으로 진행되면서, 네, 사용해버리면 돼요. 그럼 노란색은 줄어들고 주황색은 증가할 거니까 용액의 색은 무슨 색으로 바뀐다? 그치. 이것보다 더 주황빛을 띠는, 네, 그런 색으로 바뀌겠다. 그러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 K는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새 비커에서 어느 지점이든 평형상수 K는 어때야 된다? 일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화학 평형과 농도 변화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좀 감이 잡히셨나요? 자, 이제는 우리가 압력 변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압력 변화가 쉬운 듯 하면서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네, 천천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평형, 압력 변화가 나타났을 때도 화학평형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든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든 평형상수 K는 일정하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압력 변화는요, 기체에만 적용이 돼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평형이 이동합니다, QK 이런 거 얘기할 때 결국 몰농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액체나 고체를 생각하면요, 액체나 고체는 압력을 준다고 해도 이 부피가 그렇게 크게 막 변하지 않아요. 아주 미묘하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미묘하게 변하다 보니까 몰농도의 변화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 기체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PV나 NRT 떠올랐지. 나머지 조건이 같다면 압력 2배면 부피 2분의 1배 뚝 떨어져 버린다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잘 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압력 변화는 기체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게요. 이산화 질소와 사산화 이질소가 있습니다. 평형이래요. 자, 평형이니까 각각이 일정한 농도를 가지고 있겠죠?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절반으로 확 줄여버린 다음에 고정장치로 고정했어요. 부피를 절반으로 줄인 직후, 평형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일단 줄인 직후. 자, 그럼 부피가 2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럼 몰농도는요? 그쵸, 2배가 됐겠죠. 이산화질소의 몰농도도 2배가 됐을 거고요. 사산화 이질소의 몰농도도 2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보면 이산화질소의 몰농도에는 제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반응지수 Q로 가본다면 Q는 K보다 2분의 1배가 되겠다. 작아지겠다. 그럼 Q가 K보다 작으니까 무슨 반응?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돼 봅시다. 그럼 이산화질소는 일부 줄어들 거고 사산화 이질소가 늘어나겠죠? 붉은색을 나타냈던 기체들의 농도는 작아지고요. 무색을 나타내고 있는 기체의 농도가 커지니까 색깔이 조금 더 연해지게 되겠더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 거예요. 부피가 변했고요. 그래서 몰농도가 변했습니다. 자, 몰농도는 둘다 똑같이 두 배씩 변했는데요. 분모는 제곱을 해줘야 됐고, 분자는, 네, 그냥 곱하기 2만 했으면 돼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Q가 K보다 작아져요. 그래서 정반응.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할 거. 아, 그러면, 쌤, 우리 정반응 시켰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NO2의 농도는요, 원래 평형이었어요. 두 배로 증가했어요. 정반응이 진행이 됐으니까, 오케이. 좀 작아지긴 했겠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농도가 연해지기는 했지만, 처음에 농도보다는 계속 더 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는 QK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하고 있다. 자, 그럼 르샤틀리의 원리로 생각을 해보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피를 줄였어요. 압력이 늘어났죠. 압력이 늘어났어요. 자, 그럼 압력이 늘어났으니까 압력을 다시 줄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일정해. 그럼 압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니? 맞습니다. 기체의 몰수를 줄여주면 돼요. 기체의 몰수. 그럼 두 개가 반응해서 하나가 생기네. 정반응으로 진행되면 기체의 몰수가 줄어드는 거네. 그래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똑같은 결과 나왔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평형상수 K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아, 좋습니다. 결국엔 압력, 기체, 네, 이렇게 가는 게좀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압력 변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체일 때 적용이 될 거고요. 압력을 높여요. 그럼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기체

나요. 자, 근데 쌤이 아까 전에 이 압력 변화는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냐면, 어떤 조건들이 나오냐면, A와 B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 강철 용기에서. 근데 여기에다가 비활성 기체인 헬륨을 첨가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기체 몰수가 늘었으니까 압력이 증가했을 거고, 그럼 압력을 낮춰야 되니까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쪽으로 역반응 진행돼요. 틀렸어요. 왜냐? 네, 지금 헬륨이라고 하는 건 비활성 기체죠. 내가 넣어주긴 하는데 반응에 참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자 하는 개들은 누구냐면 실제 반응에 참여하고 있는 A와 B만 보는 거예요. 헬륨이 들어온다고 해서 A와 B의 개수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얘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 안할 거니까. 자, 그러면 A와 B의 부분 압력의 합은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형 이동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자, 몰롱도의 관점으로 또 갈게요. 헬륨 들어올게요. 들어와봤자 강철 용기이기 때문에 부피 안 변해요. A의 몰수 안 변해요. 부피 안 변할 거고 B의 몰수 안 변해요. 몰롱도 안 변했네? 몰롱도 안 변했으니까 Q 일정하다고, K랑 같다고. 평형 이동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도 압력이 증가하는 것 같아. 그럼 평형 이동이 일어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서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해 보자.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응을 진행을 시키다 보면 기체에서 이런 강철 용기에서 진행을 시킬 때도 있고요. 실린더에서 진행을 시킬 때도 있죠. 강철 용기에서 반응을 진행시킨다라는 건 부피가 일정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도 몰롱도가 변하지 않아. 오케이, 평형 이동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러면 실린더에서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여기에선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 바로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조금만 생각해 와봐. 숙제야. A, B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헬륨을 넣을게요. 고정 장치로 피스톤을 고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네 피스톤의 위치가 커졌을 거고 높아졌을 거고 그럼 A와 B의 부분 압력의 합이 어떻게 됐겠다? 작아졌겠다? 그럼 압력을 높이자 몰수가 늘어나야 되네? 그럼 무슨 반응? 정반응. 오케이. 방금 그걸 얘기를 했던 거를 Q를 이용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화학 평형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고 문제까지 살펴볼게요.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파트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국 지리의 개념은 거의 다 공부하셨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뒤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주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문제 풀어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자, 126페이지의 기본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26페이지 1번.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시기별 인구 정책 포스터이다. 가나 시기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과 같이 나타낼 때 A와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가와 나는 각각 1990년대, 2020년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인구와 관련된 시기를 판단할 때는 어디가 더 이른 시기고 어디가 더 늦은 시기인가, 이 시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90년대가 당연히 2020년보다 더 이른 시기가 될 것이고요. 가를 봤더니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키우재요.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키우는 아이. 함께 만드는 미래. 그래서 지금 아이를 손잡고 가고 있는데 아이를 또 하나 안고 있네요. 여기도 지금 아이가 둘이고요. 아하, 아이를 낳자.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진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가가 2020년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기억나시죠? 진웅이가 손들고 있는 거. 그래서 하나만 낳자라고 얘기했더니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남녀 짝꿍, 남녀 짝꿍인데 남남 짝꿍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때보다는 더 이른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1990년대가 됩니다. 그러면 가가 2020년, 나가 1990년이니까 B는 199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 그쵸? A는 202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적어볼게요. 202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 1990년대에 높게 나타나는 지표. 자, 총인구는 2022년에 정점을 찍고 완만한 감소 추세라고 얘기했었죠. 그전에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20년대가 1990년대보단 총인구가 많습니다. 총인구 괜찮아요. 다음, 노년부양비. 1990년대에서 2020년대로 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년층의 인구비율 높아졌으니까 노년부양비 2020년대가 컸겠죠. 하지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1990년대보다 낮아졌을 거예요. 다음, 출생성비. 자, 포스터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출생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적이었다. 너무나 남자 아이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출생 성비는 1990년대에 높았던 지표입니다. 평균 초혼 연령, 처음으로 혼인하는 사람의 연령, 상대적으로 최근으로 오면서 만혼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평균 초혼 연령은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의 높은 지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나 출생성비 오케이. 총인구 안 되고요. 평균 초연령 안 되고 자연 증가율 이때가 높죠. 하지만 노년부양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원격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리얼 중 옳은 내용만을 고르래요. 아래에 링크된 기사를 읽고 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답글로 달아보세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 역대 최저. 전국 17개 시도 1명 아래로. 저출산 여파의 올해 초1 학생 수 역대 최저.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 명 아래로. 역대 최저 아래로. 역대 최저 아래로. 무슨 라임을 맞춘 것 같네요. 어쨌든 저출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국 이 현상이 저출산이 되고요. 학생들이 골라야 될 것은 저출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되겠죠. 자, 실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저출산이 아니라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이고요. 다자녀 가구 우대 정책, 이게 저출산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지역 및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역시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이군시 순서대로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이고요. 15번째 주제의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 확대 관련된 개념 정리해봤고요. 오늘은 그 내용 토대로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까지가 6단원입니다. 인구가 끝이고요. 6단원까지 끝나면은 다음 단원부터 7단원,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지역지리 파트입니다. 제가 앞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역지리 파트는 앞에

정년 연장을 통해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것도 고령화와 관련된 대책입니다. 니은 득이시 맞아요.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어쨌든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단축하는 게 아니라 연장해야 됩니다.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자, 3번으로 갑시다.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인구 관련 용어에 해당하는 두 용어의 구성 글자를 칠판에서 찾아 모두 떼어내라고 합니다. 일단,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인구 비율, 자, 항상, 뭐뭐에 대한, 뭐뭐, 당, 뭐뭐, 뭐뭐, 대비, 뭐뭐 대비는 다 똑같아요. 뭐뭐에 대한, 뭐뭐 당, 뭐뭐 대비,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갑니다. 앞에 있는 게 자. 뒤에 있는 게 뭐죠? 앞에 있는 게 뭐로 가죠? 앞에 있는 게 뭐, 뒤에 있는 게 자로 갑니다. 모자. 모자.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자,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면 앞에 있는 게분 뭐니까? 유소년층에 대한 노년층의 인구 비율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분의 노 곱하기 100, 노령화 지수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를 떼어놨다고 해봅시다. 다음,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생 평균 출생아 수, 요거는 합계 출산율. 그러면 칠판에 남은 글자를 조합해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죠? 중위 연령입니다. 그러면 이 중위 연령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1번,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 요거는 성비죠, 성비. 다음,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비율. 같은 방법을 해보면, 청장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의 비율이니까 청분의 노 곱하기 100. 얘는 뭐죠? 얘는 노년부양비입니다. 노년부양비. 다음, 초인구를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나이, 중간에 위치한 사람 나이, 중위 연령. 정답은 3번. 다음, 4번. 불안정한 사회가 안정되면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 급격히 증가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25전쟁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하죠. 베이비붐. 다음, 한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의 수준, 요거는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2.1명인데 남자랑 여자가 결혼을 해요. 아이를 둘 낳습니다. 그러면 여성 한 명이 두명 낳았으니까 합계 출산율은 두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사고들과 질병들로 인해서 중간에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대체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2.1명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다음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인구 변화에 관한 인포그래픽이다. 1980년에 대한 2040년에, 1980년에 비해 2040년에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표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래요. 2040년에는 1980년보다 총인구가 증가하네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오, 엄청 높아집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2040년에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지표요. 2040년이 포인트가 됩니다. 자, 기억, 성비. 성비는 우리가, 여기서 알기가 어렵죠? 총부양비.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아, 노의 합을 100에서 빼주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좀 구해보면 얘는 40 아니네요. 항상 이런 산수가 제일 어려워. 37이
7.8입니다.

얘는 0, 2, 4, 42%예요. 42예요, 42. 맞네요, 42%. 그러니까 유랑 노를 합친 게 42, 37.8입니다. 그러면은 100에서 37.8을 뺀 값은 100에서 41을 뺀 값보다 크잖아요. 얘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에서 요거를 빼주고 100에서 요걸 빼주는 거야. 한번 구해볼까요? 2, 2, 6이죠? 얘는 58. 그러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요게 높잖아. 그쵸? 그러면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 하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2040년이 총부양비가 높겠죠. 중위연령,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2040년이 높을 거고요.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1980년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니은디귿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검색한 내용의 일부라고 합니다.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의 현황과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에 대해 알려줘. 2023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4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배경으로 세계화에 따른 노동시장 개방 등이 있다고 합니다. 노동시장이 개방되면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고, 그래서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게 되었죠. 특히나 외국인 주민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다음, 외국인 주민 수는 시도별로 니은 인천 순으로 많으며, 시군 구별로는 안산, 화성, 시흥과 같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외국인 주민 수가 많습니다. 그럼 니은, 서울이 경기보다 많대요. 시도별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경기입니다. 따라서 경기, 서울, 인천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먼저 볼게요. 외국인 주민의 증가로 다양한 다문화 공간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안산시의 국경 없는 마을, 그리고 서울시의 이태원동 이슬람거리가 있습니다. 맞지? 다음, 니을 3번으로 갈게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은 유형별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 국적 동포, 유학생, 결혼 이민자 순으로 많은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보다 성비가 높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는 물론 서비스업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성비가 높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얘는 성비가 높아요. 반면 결혼 이민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보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비가 낮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결혼 이민자보다 성비가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산업별, 성별 외국인 취업자 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단, 가부터 다는 건설업, 그리고 광업 및 제조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특징을 좀 살펴보면, 건설업은 특히나 성비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었죠. 일단, 광업 및 제조업은 여기에 취업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업종이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수가 가장 많아. 다음, 도소매 음식 숙박업. 얘는 성비가 낮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비스업은 성비가 낮다.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 나와 있는 거는 절대적인 외국인 취업자 수예요. 그 숫자가 가장 많은 거는 광업 및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가에다가 제조업이라고 그냥 적어볼게요. 제조업. 그러면 제조업은

인건비가 높죠.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제조업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A가 남성, B가 여성이 되겠죠. 그러면 나와 다 중에서 나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 대비 엄청나게 높습니다. 성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성비가 아주아주 높은 건설업이 되고요. 다는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성비가 100이 안 됩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업이라고 적어볼게요. 서비스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죠. 가나다 중에 유일하게 다만 B의 비율이 높습니다. 아, 광업 및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은 성비가 높아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데, 얘 혼자 여성의 비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혼자 여성 비율 높은 다가 서비스업이고, B가 여성이구나.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겠죠. 편하신 대로 찾으시면 돼요. 볼게요. 서비스업은 건설업보다 취업자의 성비가 낮죠. 항상 성비는 여성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숫자니까 성비는 얘가 훨씬 높습니다. 다음, 제조업과 광업은 2차 산업이고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3차 산업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주민의 유형 중에 결혼 이민자는 A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아니죠. 여자가 남자보다 많습니다. 다음,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 이상이다. 자, 지금 가나다 그리고 기타까지 나와 있는데 요 다만 빼고는 다 남성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거야.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성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성비는 100을 넘습니다. 다음, 건설업 취업자의 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 수보다 많대요. 자, 건설업은 요만큼. 그리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요만큼 숫자 나타낸 거니까. 건설업의 남성의 숫자가 서비스업의 여성의 숫자랑 비슷한데, 건설업의 여성 숫자보다 서비스업의 남성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얘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7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에 기역에 대한 니은의 상대적 특성. 우리는 니은의 특성을 찾을 겁니다. 니은 그림에서 골라보래요. 자, 경기 안산시는 사실 끝났어요.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힘든 노동으로 지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외국인 근로자.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적 치유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러시아, 베트남 출신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참여하였다. 그 얘기는 여기 안산은 외국인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경북 칠곡군은 제몇회 다문화 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축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합을 이루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모범 다문화 가정에 초청장을 주고요. 다문화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칠곡은 상대적으로 촌락이니까 이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주자가 포함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의 비중이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안산은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 칠곡은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자가 많은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 칠곡의 특징을 찾을 거예요. 외국인 주민 수. 안산은 모든 시군구 중에서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은 곳이야. 그럼 칠곡은 외국인 주민 수가 적겠죠? ABC는 지워집니다. 다음, 제조업 사업체 수. 당연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이 더 많겠죠. 칠곡은 적습니다. 다음, 노룡아지 수. 칠곡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노룡아지 수가 안산보다 높겠지. 그래서 정답은 D 골라주면 되겠네요. D. 다음, 8번 볼게요. 8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유형별 외국인 주민 수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일단 지도부터 보면 여기 강원입니다. 강원. 얘는 부산이네요. 아, 울산이.

대표죠, 울산. 다음 얘는 세종 밑에 대전입니다. 대전. 자, 왼쪽 그래프 볼게요. 얘는 외국인 근로자 수, 유학생 수, 결혼 이민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최대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 상대 값이에요. 그 얘기는 유학생은 다가 제일 많은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는 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결혼 이민자는 나가 제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유학생 제일 많은데 어딜까요? 유학생은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니까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은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겠죠. 그러면 대전이 대학교가 가장 많은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은 대전이 가장 많아. 얘가 다가 됩니다. 다음, 외국인 근로자. 당연히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겠죠? 강원과 울산 중에 제조업이 더 많이 발달한 곳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아. 그래서 울산이 가. 다음, 강원은 상대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요. 인구도 강원 150만, 대전 150만, 울산 110만 정도. 그러니까 인구도 많은 축에 속해요. 세 지역 중에.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나. 그러면 울산은 강원보다 지역 내 농가 인구 비율이 낮죠. 여기는 광역시고 여기는 도지역인데 촐락의 특색이 뚜렷하니까. 다음, 울산은 대전보다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죠. 모든 시도 중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가장 많은 데가 울산입니다. 이거는 이제는 거의 기본 상식이다. 깔려있는 그냥 기초 지식이다 생각하고 문제 출제합니다. 그래서 울산 다음에 충남이 2등이다. 2등까지만 좀 기억해두자. 다음, 강원은 대전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아까 얘기했었죠? 대전도 인구가 150만 정도, 강원도 인구가 150만 정도예요. 그런데 면적은 대전이 강원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 비슷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는 대전이 훨씬 높은 거죠. 다음, 대전은 울산보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죠.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모든 시도 중에 울산이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그래서 틀렸습니다. 가부터 다중에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종자 수는 울산이 가장 많다. 울산. 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동자가 많은 지역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우면서 인구 규모도 큰 지역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울산은 강원, 대전보다 수도권과의 거리가 멉니다. 게다가 인구도 얘네들은 150만 정도인데 얘는 혼자 110만이야. 그러면 수도권과의 거리도 먼데다 인구 규모도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이동자 수는 울산이 가장 적겠죠. 대전과 강원을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울산은 확실히 셋 중에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뒤로 갈게요. 뒤로 가서 1번 문제부터 다시 수능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합계 출산율. 한 국가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을 의미한다. 아니죠. 이것은 대체 출산율이라고 얘기하죠. 대체 출산율. 다음,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처음으로 나타난 2020년에 이때 처음으로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대요. 그러면 2번, 출생자 수가 사망자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자, 자연적 증감은 자연적 증가와 자연적 감소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연적 증가는 자연적 증감이 플러스인 경우, 자연적 감소는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연적 증감은 출생의

그래서 사망을 빼준 것이니까 자연적 증가는 출생이 사망보다 많은 경우, 자연적 감소는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경우를 얘기하죠. 그렇다면 돌아가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자연적 증감이 마이너스란 얘기고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음, 2020년에 청장년층이겠죠? 인구는 약 3,738만 명이었으나 2050년에는 2,445만 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4번 볼게요. 4번. 자, 2050년은 2020년보다, 다시요. 총부양비는 2050년이 2020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대요. 자, 일단 청장년층의 숫자 줄었죠? 그리고 인구도 줄었습니다. 어쨌든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졌고, 이 유소년층이 청장년층으로 진입을 합니다. 결국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도 낮겠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2012년, 2013년 그때쯤에 가장 최고점을 찍었다가 이후로는 감소하는 추세예요. 당연히 2020년보다 2050년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 겁니다. 그럼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총부양비는 반비례하니까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2050년이 총부양비는 크겠죠. 그러면 총부양비는 리을이 디귿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 맞죠. 다음, 한편 2024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가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7%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5번. 가에는 초고령이 들어갈 수 있네요. 중위 연령은 2023년 기준 약 46세로 시도별로는 나가 가장 높대요. 중위 연령은 경기가 제일 높나요? 아닙니다. 중위 연령,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노년층과 관련된 지표는 다 전남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3번 볼게요. 중위 연령은 동부가 면부보다 대체로 높대요. 자, 동은 도시 얘기예요. 도시. 면은 촌락 얘기합니다. 중위 연령은 촌락이 더 높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네 시기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1960년, 90년, 2020년, 2050년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세로 축에는 총인구, 가로 축에는 총부양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기.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는데,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시기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시점이 되겠죠. 다음, 총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총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은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 추세로 들어섰다 그랬으니까 총인구는 2020년, 이때가 제일 많을 거예요. 가가 2020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2050년이 되면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라도 총부양비가 되게 높아.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20년 말고 1960년과 1990년 중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았던 시기는 언제일까?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 초반쯤에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960에서 90년 사이에는 청장년층의 임금 비율이 높아지던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1990년보단 1960년이 청장년층의 임금 비율이 낮았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마 둘 중에 하나가 1960년, 하나가 2050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총인구는 언제가 더 많을까요? 1960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기입니다. 이때 막 출생률이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적 증가율이 높았던 시기지만 그렇다고 인구가 엄청 많았던 시기는 아니에요. 이때 이후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가 높은 두 시기 중에서 총인구가 적은, 그리고 네 시기 중에 총인구가 가장 적은 라가 1960년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총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면서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나가 2050년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다가 1990년이 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196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총인구는 꽤나 많이 증가하고요. 총부양비는 꽤 낮아집니다.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아지고 총인구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볼게요. 1번. 2020년은 1960년보다 유소년 부양비가 높대요. 아니죠. 요때가 출생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죠. 그래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라가 더 높습니다. 다음. 다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대요. 자, 1960년부터 1990년까지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또 출생률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50년에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총인구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다음, 노령화 지수는 가가 아니라 나가 제일 높겠죠. 다음, 1990년은 2050년보다 총인구가 적네요. 다음, 1960년은 2020년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총 부양비가 낮다랑 똑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1960년은 2020년보다 총부양비가 크네? 그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은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3번. 그래프는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고요. 시와 도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시 중에서 나 볼게요. 나는 엄청 튀네요. 그쵸? 왜? 시 중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아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입니다. 나가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시 중에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 높은데 어디 있죠? 네,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칼좀 좁아서 가 아이고. 가나다라, 가, 나, 다, 라. 나가 부산이 되죠. 부산, 나가 부산이요, 나가. 나, 부산. 자, 그럼 가볼게요, 가. 자, 가. 얘는 노령화 지수가 세종 다음으로 낮은 지역이에요. 일단 세종이 노령화 지수가 제일 낮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는 분모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는 세종이 가장 낮아요. 그런데 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 또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입니다.
시중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 세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령화 지수가 낮은 도시 어디일까요?

울산이 되겠죠. 울산. 다음 도. 자, 도 중에서 전북, 경북, 전남은 노랑아재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랏 또한 노랑아재 수가 꽤나 높습니다. 오, 여기 어디지? 자,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촌락의 특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전남, 전북, 경북뿐 아니라 여기도 산지의 비율이 높아. 그래서 청장년층의 유출이 이어졌고 예전부터 거주하시던 노년층들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노령아재 수꽤 높게 나타난다. 여기 강원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라가 강원이 됩니다. 강원. 다음, 다. 다는 경기 다음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경기 다음으로 노령아재 수가 낮아요. 상대적으로 젊은 도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젊은 도. 그 얘기는 청장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입된 지역이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웰빙 열풍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제주로 갔다. 제주 사이기 열풍. 그래서 다가 제주가 됩니다. 제주. 그래서 제주는 생각보다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원 찾았으면은 다는 여기 없는 거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울산은 강원보다 노년부양비가 높다. 어이, 그럴 리가요. 다음, 부산은 울산보다 성비가 낮겠죠? 중화공업 발달한 울산이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3번, 제주는 부산보다 총인구가 적습니다. 제주는 강원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는 노령화 지수가 낮게 나타납니다. 갑도 라중에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누가 가장 높죠? 제주가 아니라 울산이 가장 높고요. 제주가 가장 낮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4번 볼게요. 자, 표는 세 지역의 지역 내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갑부터 다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으로 나타낼 때 AB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지도 볼까요? 태안에서 서당 다니던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새에 대맞았다. 당, 서당, 당진입니다. 아이가 천자문에 오다 새에 대맞았다. 대전입니다. 다음, 충북의 북쪽의 한가운데 충주 그리고 제천 단양, 단양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가나 다 보죠. 자, 유형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인데요. 가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대학교랑 대학원이 맞는 지역이란 얘기가 되겠죠? 어딜까요? 대전입니다. 다음, 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란 얘기가 되겠죠? 당진, 제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다음, 나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단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단양이 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A와 B 볼게요. 자, A는 어떤 순서냐? A, 다가 제일 높아요. 다, 나, 가 순서입니다. 다, 나가. 그러니까 당진, 단양, 대전 순서예요. 다음 B는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높음, 낮음, 나, 다가 순서예요. 나, 다가. 그러니까, 단양, 당진, 대전 순서가 됩니다. 대전은 다 꼴찌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성비. 성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당진이 제일 높겠죠. 중화공업 발달했으니까. 반면, 대도시인 대전은 성비가 가장 낮을 거예요. 서비스업 발달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 총인구는 대전이 제일 많죠. 총인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 노년부양비. 노년부양비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단양이 가장 높겠죠. 여기 들어갈 수는 없어요. 결국, 뒤에는 총인구 아니면 노년부양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총인구 1등은 대전입니다. 그런데 B는 단양, 당진, 대전 순서니까 총인구는 낼수 없어요. 반면 노년부양비,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단양이 가장 높고 대도시인 대전이 가장 낮아.

부정부정이 들어갈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지역 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역시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얘는 여기 울진, 영덕, 포경, 울부예요. 그 안쪽에 태백산맥 쪽에 위치하고 있는 얘기했었죠. 여기 BYC입니다. BYC. 봉화. 봉화. 봉화, 영양청송. 다음, 군이랑 합체한 대구. 다음, 여기는 시옷 모양으로 생겼어. 그래서 창원의 시옷이다. 창원입니다. 창원. 자, 보죠. 가는 세 지역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어딜까? 네. 창원은 기계공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창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가장 높아요. 창원. 다음, 나는 세 지역 중에서 결혼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결혼 이민자의 비율은 촌락에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니까 봉화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거예요. 봉화. 다음, 다는 세 지역 중에서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유학생. 유학생은 대학교와 대학원이 많은 대도시에서 비율 높게 나타나니까 다가 대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가. 창원에는 도청이 입지하고 있나요? 네, 이거 우리 아직 공부 안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창원에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창원은 경남도청 소재지예요. 정답은 1번. 다음. 대구는 행정구역의 일부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아요. 창원이 접해 있죠. 다음, 창원은 봉화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항상 총부양비가 나오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을 떠올리자.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촌락에서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니까. 인구 100만의 대도시인 창원은 봉화보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서 총부양비는 낮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봉화는 대구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가 많대요. 자,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외국인 주민의 숫자가 대구가 봉화보다 많겠죠? 더큰 도시니까. 그러니까 비율은 비슷하지만 외국인 주민의 절대적인 숫자가 더 대구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대구가 많아요. 다음, 대구는 결혼 이민자 가 유학생보다 적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다음,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다음, 가부터 다와 A부터 C는 각각 경기, 부산, 전남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 그래프 볼게요. 자,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나와 있는데요. 총부양비 제일 높은 데 어디일까요? 총부양비. 노년부양비도 제일 높네.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 세 지역 중에 전남은 모든 시도 중에서도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년부양비, 인구부양비, 다시요. 총부양비 세 지역 중에 제일 높을 겁니다. 다음, 나와 다가 문제인데, 자, 경기와 부산입니다. 언뜻 생각을 해보면, 경기는 도, 부산은 광역시니까, 노년부양비는 당연히 도인 경기가 높을 거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경기는 도이지만 굉장히 도시적인 특색이 나타나는 도이고요. 부산은 광역시이지만,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생각보다 꽤나 높은 광역시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경기는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는데 아이를 낳아 기를 연령대에 신혼부부들이 경기에 많이 정착을 해요. 서울에 살다가 서울 집값 너무 비싸. 경기도로 가자. 쾌적하고 집값도 저렴해. 그러면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부산은 예전에 오랫동안 거주해 줬던 분들이 이제는 노년층에 진입을 하면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얘는 도고, 얘는 광역시지만 총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모두 부산이 경기보다 높습니다. 다음 A, B, C. 일단 외국인 주민 수가 B가 압도적으로 많네. A, B, C. 자, 외국인 주민 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입니다. 당연히 경기, 부산, 전남 중에서 경기가 제일 많겠죠. 남아있는 A와 C, 부산과 전남인데요. 유학생 볼까? 유학생은 C가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유학생은 대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학교가 많은 부산이 전남보다 유학생 비율 높게 나타날 거예요. C가 부산, A가 전남이 됩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남이 A, 부산이 C, 경기가 B가 됩니다. 보죠. 전남은 부산보다 외국인 주민 중 유학생 비율이 높대요. 자, 여기도 적어봐야겠네요. 전남, 그리고 경기, 부산입니다. 전남은 부산보다, 전남은 부산보다 유학생 비율이 낮습니다. 다음, 나는 다보다, 부산은 경기보다 외국인 주민 수가 적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전남은 호남권이고요. 부산은 영남권이고, 수도권 경기만 많네요. 틀렸습니다. 다음, 전남은 경기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아니죠. 경기는 서울에서 많은 청장년층들이 유출되어 오고, 비수도권에서 경기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꽤나 높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요.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A는 B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총부양비가 작다는 건데, A는 B보다 총부양비가 큽니다. 그러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겠죠. 다음, 경기는 부산보다 서울로의 통근통화 인구 비율이 당연히 높겠죠. 물론, 부산에서도 서울까지 통근통학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을 겁니다. KTX 같은 거 타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워낙에 멀기 때문에. 경기는 훨씬 더 서울로의 통근통학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단원 인구 관련된 내용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7단원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만 남아 있습니다. 지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도 꼭 준비 부탁드리고요. 오늘 풀었던 내용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지역 지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꼼꼼하게 소득강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스테크 인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자, 34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서양 철학, 근대 철학의 하이라이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칸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벤담과 미래 공리주의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데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선생님이 칸트를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직도 그 지난 강의에서 강조했었던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 너무 요즘에 친구들이 어려워하고 또 까다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 노파심의 마지막 불안감에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강조해 봅니다.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그렇지 자연 그 자체였어. 그러니까 인격이 없었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스피노자가 신을 이야기할 때는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신이 어떤 의지가 있었다. 이런 신의 의도, 신의 의지. 이런 건 한번 걸러야 돼. 알겠지? 그런 거 없는 거야. 신은 그냥 자연 법칙이야. 약간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의 섭리, 뭐, 요 정도는 써요. 근데 이렇게 의지, 신의 의지, 신의 의도. 의지랑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건 인격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신 개념하고 안 맞는 표현이다. 나, 선생님, 저 이거 못 걸러낼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자, 펜 드시고요. 꼼스테크 자료, 스피노자 부분 찾으세요. 옳지, 해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해서, 제일 처음에 신 나오죠? 거기 위에다가 넉하니 써놓으세요. 의도, 의지, XX 꼭 써놓고, 이렇게 인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 자기보존의 욕구,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죠? 자기보존을 증진하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보았다는 것들까지 한번 잘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스피노자를 보내드리고, 이제 칸트로 또 눈을 돌려야 되겠죠? 칸트 또한,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윤사의 그 3대장, 수준 높은,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학 3대장, 정약용, 스피노자, 칸트라고 했었죠? 이 칸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 역시나 칸트 집중해서 내 것으로 완전히 그의 사상 좀 녹여내서 가져가 보겠다. 이런 굳은마음을 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칸트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무론의 대가입니다. 자, 의무론이 뭔지 가볍게 이야기 나누면서 칸트의 사상의 핵심 다 공부해 볼 거고요. 이후에 어떤 칸트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뭐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당연히 출제가 되고요. 수능에서도 언제 어떻게 오답선지처럼 은근슬쩍 이렇게 좀 양념처럼 뿌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 요 정도입니다, 얘들아. 지금 연속해서 평가원에서 5번 연속 칸트를 단독문항으로 출제했어요. 자, 단독문항으로 출제한다는 건 선지 1, 2, 3, 4, 5가 다 칸트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야? 촘촘하게 다 나온다는 거야. 게다가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문항들이 다 굉장히 그 당시에 변별력이 높은 오답률이 아주 높은 문항들로 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심호흡하고요. 칸트의 사상 내가 한번 철저하게 배워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칸트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의무론의 대가예요. 자, 의무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다. 행동의 기준, 행위의 기준을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의무, 즉 도덕법칙이나 의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하는 도덕법칙이나 의무가 존재하고요. 이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는 행위, 그것을 따르려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서 따른 행위가 옳고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는 그르다라고 보는 이론을 우리는 의무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의무론에서 중요한 거는 그 도덕법칙이나 의무를 따르려고 했는지, 그것을 따르려고 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어떤 행위의 결과가 좋았느냐 나빴느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되게 유용했어. 그 결과가 되게 유익했어. 좋았어. 혹은 어떤 결과가 별로 유용하지 않았어. 그게 별로 결과가 안 좋았어. 이렇게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 도덕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도덕법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 의무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자. 어떤 행위에 무엇보다는, 그렇죠. 결과보다는 나는 의무를 지키고 싶어. 나는 의무를 지킬 거야. 나는 의무를 지키려고 해. 라고 하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야? 동기를 중시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해. 의무론은요, 결과적 유용성은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동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인 옳음은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행복과 상관이 없죠. 결과와 무관하니까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보편 타당한 그러한, 의무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는 의무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 의무론의 대가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기본적으로 행복주의, 괴락주의, 경험주의,

쾌락주의와 경험주의도 비판하죠. 자, 칸트는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이나 혹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동정심.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라고 하는 그런 동정심.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 이런 것들은 도덕의 기반이 될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성에 따라서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도덕을 지킨다든지, 혹은,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도와줘야지.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나 도와줄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거는 전혀 도덕과는 무관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야.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에 대해서 그는 매섭게 무엇했어?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그 자체로서 숭고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의 수단이 될수 없고 다른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칸트는 따라서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엔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찬가지야.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경향성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혹은, 저 사람 불쌍하다라고 하는 동정심에 이끌려서 한 행동, 이런 행동은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얘들아, 생각해봐. 칸트는 기본적으로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좋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사회가 더 유용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 이렇게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서 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하잖아. 그럼 칸트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뭐야?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었어? 동기였어. 자,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순수했는지,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야. 그래서 삐뽀, 삐뽀. 얘들아, 오늘 칸트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그 칸트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선의지야. 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칸트가 보기엔 도덕적 가치가 있었거든요. 자, 선의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천천히 볼게.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선의지라고 불러. 다시 해봐. 천천히 처음부터 개념 충분히 잘내 것으로 가져가야 돼. 선의지가 뭐야? 말 그대로 오직 그것이 선하다는,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세 글자로 뭐라고 불렀다는 거야? 그렇지, 선의지라고 불렀다는 거야. 칸트는 이 선의지를 얼마나 중시했냐면, 이 선의지야말로 그 자체로 선한 것이고요.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이다.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도 그 자체로 선하고, 무제한적으로 선한 건딱 뭐밖에 없다. 선의지밖에 없다. 라고까지 선의지를 강조했어요. 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선의지 말고도요, 그 자체로 선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책임, 용기, 뭐, 성실, 이런 거 되게 그 자체로 다 선한 것 같은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칸트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얘들아, 아무리 책임감 있고, 아무리 용감하고, 아무리 성실하다 할지라도, 굉장히 책임감 있게, 용감하게, 성실하게, 나쁜 일을 계속 저지르는 악당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악당이 있을 수 있어. 아무리 책임이나 용기나 성실이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인 선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잘 봐봐. 온 우주 가운데서 그 자체로 선하며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밖에 없어? 선의지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러한 선의지는 무엇이야? 우리가 반드시 도덕적으로 지켜야 하는 법칙인 그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이죠. 자, 이게 내가 어떤 도덕적인 법칙, 도덕 법칙을 지키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 왜? 선의지는 그게 단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선의지는 결국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가 되는구나. 그런데 칸트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칸트는 이런 선의지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 얘들아, 이런 건 가져가면 참 좋겠지. 선의지라고 하는 건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구나. 얘들아, 타고난다는 건 뭐야? 후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칸트는 진짜 세밀하게 공부해 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계속 방심하지 않고 꼭

꼼꼼하게 꼼꼼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의지는 타고난 도덕적인 소질이라는 워딩까지 썼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경성하는 것이 아니야. 도덕적 소질 이런 표현까지 썼구나. 얘들아, 우리 직전 시간에 흄 공부했다. 흄. 흄은요, 도덕성의 기초를 공감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감 능력을 흄은 자연적 성향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이런 워딩들은 이왕이면 알아둬. 흄의 공감 능력은 자연적 성향. 자, 칸트가 말하는 선의지는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 요 정도 워딩을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훨씬 제시문이나 선지 분석할 때, 오, 훨씬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거든. 다시 해. 너무 중요해. 반복하고 있어. 칸트의 선의지는, 그렇지, 선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이고요.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로서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다. 타고나는 도덕적 소질이고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선의지는 경향성에 의해서 방해받더라도 그 가치가 결코 훼손될 수 없어. 왜? 무제한적으로 선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향성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 야, 너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잖아. 야, 그러니까 그냥 나 쾌락을 추구할 수 있게. 야, 이렇게 이렇게. 야, 도덕법칙 어겨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경향성이 우리를 유혹해. 그래도 선의지의 가치 자체는 결코 훼손되지 않는 거야. 아,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게 무제한적으로 선한 거구나. 마찬가지야. 선의지라고 하는 건 타고난 도덕적 소질이었잖아. 따라서 선험적으로 발견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자, 칸트에 그래서 선험적이라는 표현 종종 나와요. 쫄지 마. 천천히 생각해봐. 선험이라고 하는 건 뭐니? 그렇지. 경험 이전에 있다는 거야. 아,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것 이전에 이미 발견됐다는 건, 아, 쉽게 얘기하면 타고난다는 거야. 후천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이미 선험적으로 발견된다? 타고난다 라고 하는 걸 좀 어려운 말을 표현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 형성되는 거 아니고요. 획득되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정리해 보자. 선의지는 어떤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하거나 혹은 쾌락은 좋아하고 고통은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성에 이끌려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를 결정하는 기준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무엇이야. 그렇지. 동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따라서 칸트는 순수한 동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아, 계속해서 선의지를 강조했구나. 동기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 이렇게도 번역해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동기, 즉 의지. 그런 의미에서 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다는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천천히 보자. 선생님은 지금 얘들, 너희들이 처음 칸트를 공부하는 거니까 가장 쉬운 워딩으로 이해할 수 쉽,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칸트 선생님은 글을 굉장히 어렵게 쓰신 걸로 유명하거든. 일부러 막 그렇게 어렵게 썼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칸트는 자신의 그 이런 고귀한 이런 사상을 아무나 쉽게 이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글을 막 꼬아서 쓴 걸로 유명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윤사 시험 볼 때 칸트가 원전 자료에서 제시문이나 선지가 나오기 때문에 글이 좀 이해하기 난해해.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이거 조금 더 이번에는 칸트식으로 어려운 워딩으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 천천히 봐봐. 칸트가 보기에 행위의 선악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행위를 하고 난 결과가 얼마나 유용했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의 무엇이라고 했어? 동기, 의지. 그게 선의지에 따른 것이었느냐. 이것이 선악을 결정한다고 했죠? 얘들아,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 칸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의욕 대상이다. 이렇게 바꿨어. 자, 의욕이라는 건 뭐야? 무엇이야? 그렇지, 내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걸 의욕이라고 하잖아. 의욕함 이런 표현은 칸트가 많이 쓰거든. 근데 잘 봐.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선한지 악한지를 결정하는 건 의욕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그 결과 어떤 대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유용한 대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행위를 했어. 혹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났더니 나 어떤 유용한 대상을 내가 얻었어. 그걸 가지고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칸트는 행위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행위의 선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렇지. 행위의 동기. 그냥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그것 자체로 이미 선한 거야. 아, 따라서 행위의 동기구나. 우리 그건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그냥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 아,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어. 그냥 그 자체 때문에 선한 거야. 선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는 그 의욕함

자체로 인해서 아, 그 행위는 선하다. 그것을 바로 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다라고 보았어. 즉 선의지의 선은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 의욕함 자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어려운 워딩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 도덕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결국은 아까 선의지가 무엇이었어? 그래,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잖아.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선의지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건 결국 도덕 법칙을 따르는 행위다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칸트에게 있어서 이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표현도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얘들아. 잘 보자.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야.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천천히 생각해 볼까? 칸트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인간이 영향을 받는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지? 자, 인간이 영향을 받는 법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일단은 지금 여기 도덕 법칙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도덕 법칙도 얘기했겠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은 어때? 기본적으로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야. 경향성을 갖고 있어.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그런 자연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슨 법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그렇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면 먹으려고 해. 그렇지. 이런 자연 법칙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칸트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걸 인정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자연 법칙은 인간만 지배를 받니? 동물도 지배받니? 그렇죠. 인간과 동물이 모두 다 지배를 받아. 그런데 칸트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법칙에만 지배받아서 본능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동물과 달리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거야. 아, 인간은 도덕 법칙을 지키고 그것을,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동물은 도덕 법칙을, 그렇지, 지킬 수 없어. 하지만 인간은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지킬 수 있어요. 칸트는 이런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를 뭐라고 불렀냐면 현상계 혹은, 그렇죠, 감정 세계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도덕 법칙이, 그렇지?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이러한 세계, 도덕 법칙의 세계를요, 예지계라고도 불러요. 쌤, 이런 건 도대체 뭐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아, 요렇게 불렀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돼. 선생님, 이거 알려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시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 애들이 막 쫄거든? 그러지 말라고. 그냥 보면서, 아, 이거 칸트가 얘기한 거구나. 현상계 혹은 감정세계라고 나오면 이거 자연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구나. 반면에 예지계 나오면, 아, 이거 뭔가, 그렇지, 느낌이 온다. 이거 도덕 법칙의 세계구나. 요렇게 쉽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잘 봐. 이 도덕 법칙은 누가, 그렇지, 이성적인 존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이야. 얘들아, 이성적인 존재, 그럼 일단 누구 탈락? 동물 탈락이지? 그러니까 동물은 도덕 법칙을 지킬 수 없어? 누가 지킬 수 있어? 좋아요. 일단 인간이 지킬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삐뽀, 삐뽀, 잘 봐봐. 인간만 이성적 존재니? 아니지. 우리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신에 대한 그런 개념 굉장히 중요하지? 아, 신이 이성적인 존재겠구나. 아, 신도 이성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아, 도덕 법칙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과 신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 법칙이야. 아까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도덕 법칙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해. 즉,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다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심지어 나 자신도 예외로 삼을 수 없어. 예외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 법칙이 왜 멋있냐면 이것은 남이 나한테 타율적으로 부과하는 타율적인 강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그렇죠,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가 부과하는 어떤, 그렇죠, 자율적인 명령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잘 봐봐. 이런 도덕 법칙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부과하는 명령이야. 실천 이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도덕적인 실천 이성을, 우리에게 도덕적인 실천을 좀 이끌어주는 그런 이성. 우리의 도덕적인 실천을 이끌어주는 이성을 칸트는 실천 이성이라고 불렀구나. 그런데 그런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아,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즉, 나 자신이 세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예외 없이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게, 아,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인간이라고 본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도덕 법칙은 강제는 강제인데 어떤 강제야? 그렇지. 내적인 강제야. 나 자신이 나 자신에게 부과한 강제야. 따라서 이런 강제는요, 자유를 훼손할까? 자유의 기반이 될까? 그렇죠. 이런 내적 강제는 자유의 기반이 되는 거지, 결코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야.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유, 칸트가 생각하는 진정한 자율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렇지. 스스로가 규칙을 수립하고,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예외 없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실현하는 진정한 자율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도덕 법칙은 내적 강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다시 한번,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 법칙에는 조건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이런 도덕 법칙엔 조건이 없어. 만약에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만약에 네가 선행상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만약에가 붙는 건 결과적 유용성을 이미 따진 거죠. 이런 조건이 붙는 명령이 아니야. 우린 조건이 붙는 명령, 우리 if절이 붙는 걸 가정법이라고 부르죠. 조건이 붙는 명령을 가언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도덕 법칙은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이 아닙니다. 그럼 어때야 돼? 조건이 붙지 않아. 무조건 그냥이야.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마라. 시간 약속을 잘 지켜라. 앞에 if절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 그냥 바로야. 바로. 바로 이렇게 무조건적인 명령이 바로 도덕법칙이다라고 그는 주장했어. 따라서 이런 무조건적인 명령을 그는 정언명령이라고 불렀죠. 따라서 얘들아 정리해보자.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 조건이 붙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 그렇죠.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칸트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예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덕법칙은 이성적 존재가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니까 인간과 신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실천법칙이야. 그런데 잘 봐. 인간과 신은 다르지. 어떻게 달라? 인간은 계속해서 경향성의 유혹을 받아. 그러니까 칸트가 보기에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도덕법칙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 이런 옵션의 형태로 주어지면 우리는 경향성의 유혹 때문에 자꾸만 도덕법칙과 멀어지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이런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어때? 그렇지. 명령의 형식으로 이렇게 강제의 형식으로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아, 인간에게 있어서 이런 도덕법칙은 강제, 즉 명령, 즉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해. 그런데 신은 달라, 얘들아. 잘 봐봐. 신은 어때? 완전한 존재야. 그러니까 신은, 그렇지. 그 자신의 속성이 이미 도덕법칙과 일치해. 그러니까 신한테는 도덕법칙이 어때? 이런 강제의 속성을 가진, 즉, 의무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부과될 필요가 없지. 반면에 인간은 경향성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이런 도덕법칙이 강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의무로서 부과되어야 한다. 어떤 명령으로? 그렇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이렇게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칸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정언명령의 예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얘들아, 정언명령의 어떤 틀, 형식, 이런 걸 알려줬다는 거야. 아, 정언명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이두 가지 형식도 예를 들어 다 알아야 돼. 자, 찬찬히 한번 살펴보자. 이 정언명령은 이렇게 정리된 형식이 있다는 거야. 정리된 공식이 있다는 거야. 자, 정언명령은 두 가지 이런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 있냐? 첫 번째, 보편법칙의 정식이야. 이거 우리 더 짧게 줄여서 보편주의라고도 불러. 혹은 보편화 정식이라고도 불러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된 형식, 정리된 공식이 있는데 이거 목적의 정식이라고도 부르는데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을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해라라고 불러서 이것을 인격주의 정식 혹은 인간성 혹은 인격 뭐 인간성 정식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격주의라고도 부르고 인간성 정식이라고도 부르고 인간을 목적으로 소중하게 대우하세요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의 정식이라고도 불러요. 한마디로 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포인트는 이런 도덕법칙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네, 폼이 있는 거네, 정해진 틀이 있는 거네라고 하는 거알수 있고요. 이두 가지 틀 알아야 돼요. 보편주의 정식과, 그렇죠, 인격주의. 목적의 정식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보편주의부터 한번 가보자. 칸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의

의지의 준칙, 즉 너의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뭔 소린가? 자, 천천히 보는 거야. 쫄 거 없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도 진짜 엄지척이야. 너무너무 집중 잘하고 있어요. 칸트는 인간은 스스로 규칙을 수립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치, 얘들아? 자율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스스로 자, 규칙, 율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다 규칙을 세워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야. 그런 자율적인 존재야. 인간이, 그렇지? 이렇게 스스로 규칙을 세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운, 인간이 세운 그런 규칙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준칙, 격률이라고 부를 수 있어. 즉, 한 사람이 세운 주관적인 행위 원리를 우리는 준칙 혹은 격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보라는 어떤 준칙, 어떤 격률을 세웠냐면, 배가 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 이런 준칙, 이런 격률을 딱 수립했어. 얘들아, 그러면 그 보라가 세운 준칙, 보라가 세운 격률은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을까? 즉, 보편화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배고플 때는 급식실에서 새치기를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준칙을 보라가 수립했는데 그 준칙을 한번 보편화시켜봐. 여러분 머릿속에서 보편화시킨다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얘들아, 전교생이 다 급식실에서 줄을 안 서고 새치기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지? 그렇지, 급식실은 아비규환이 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피보고 막 식판 여기서 쨍그랑쨍그랑하고 아무도 제한된 시간 안에 급식을 마음대로 못 먹겠지. 그래서 마음 놓고 못 먹겠지. 그러니까 그건 보편화가 안 돼. 잘 봐봐. 급식실에서 배고프면 새치게도 된다라고 보라가 세운 준칙은 보편화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칙은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라가 이런 준칙을 세웠다고 해보자. 배가 고파도 급식실에서는 질서를 지킨다. 줄을 잘 선다. 이런 준칙을 지켰어. 얘들아, 그걸 보편화시켜봐. 그럼 어떻게 되지? 전교생이 다 줄을 선다고? 그거 괜찮네. 보편화 테스트를 통과했지. 보편화 가능하지. 보편화가 됐네. 그럼 비로소 급식실에서 줄을 선다라고 하는 그 준칙은 무엇으로 인정될 수 있어?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삐뽀 삐뽀 잘 봐봐. 모든 준칙은 도덕법칙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치? 왜냐하면 준칙 중에서 보편화가 가능한 것이 도덕법칙으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칸트의 보편법칙의 정식 보편주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인격주의야. 어렵지 않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칸트는 모든 사람, 너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격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실천이성을 발휘해서 스스로, 그렇지, 이런 도덕법칙을 수립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율적인 인격의 주체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잖아. 그러니까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한다는 건 뭐지? 어떤 다른, 자기가 세운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을 대한다는 거잖아. 얘들아, 우리 그렇게 수단으로만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지. 넌 내 성공을 위해서 밟고 올라가야 하는 수단일 뿐이야. 얘들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칸트는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그 자체로 소중한 목적으로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냥 그 자체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 왜 만이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을까?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대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어려워. 근데 짝꿍이 영어를 잘해. 야, 나 이거 좀 가르쳐주라. 짝이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줘서 내 영어 성적이 올라갔어. 그럴 때는 내 짝꿍을 어때? 나의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그렇지, 수단으로 내가 대한 거잖아. 하지만 그럴 때조차도 수단으로만, 너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넌 어디까지나 나의 영어 성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만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조차도 항상 언제나 동시에 너는 나한테 영어를 가르쳐주든 가르쳐주지 않든 내 영어 성적이 올랐든 오르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 너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도 소중해. 너 자체로 소중해 라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그렇게 행해야 한대. 이러한 도덕법칙의 기본적인 틀, 형식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이런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그러한 행위, 도덕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도덕법칙을 잘 지키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배웠으니까 삐뽀, 삐뽀 바로 살펴보자. 보편적인 도덕법칙만이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쌤, 보편적인 도덕법칙이요? 아, 그 정언명령이었죠. 그러니까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틀렸어. 왜냐하면 명령이라고만 했잖아. 명령에는 정언명령, 즉 조건이 없는 명령과 if절이 붙는 즉 가정법, 조건이 붙는 가언명령 두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봐봐. 보편적인 도덕법칙은 이 중에서 정언명령의 형식으로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명령이라고 말하면 가언명령까지도 들어가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은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 얘들아, 개인의 주관적인 행위 규칙을 두 글자로 뭐라고 했지? 준칙. 다른 말로 경률이라고 불렀죠? 근데 얘들아, 모든 준칙이 다 보편적 도덕법칙이 될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준칙 중에서 보편화 가능한 것은 도덕법칙으로 성립합니다. 그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혹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오히려 칸트는요, 너 자신의 준칙을, 그렇지, 항상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즉, 너 자신의 준칙을, 어때? 그렇지, 보편화할 수 있는 그러한 준칙을 세워서 그렇게 보편화하는 도덕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준칙도 법칙으로 보편화하려고 의혹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진술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법칙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며 도덕 법칙에만 지배받는다. 이렇게 나와. 틀렸지? 인간은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칸트는 인정했다. 그중에서 도덕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를 예지계라고 하는 멋진 말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을 해야 돼. 그 도덕 법칙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스스로에게, 그렇지? 내린 그런 부과한 그러한 명령으로서 무조건적인 명령, 내적인 강제였어요. 자, 이러한 도덕법칙이 우리 유한한 인간에게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돼요. 옵션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이렇게 제시될 수 없다고 칸트는 생각한 거야. 왜? 그러면 경향성의 유혹 때문에 도덕법칙을 지키지 않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칸트는 유한한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머스트, 해브투, 슈드 이런 무엇의 형태를, 그렇죠, 의무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선의지를 갖고 있어. 선의지는 도덕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향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경향성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의식이 바로 선의지인데요.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인 욕구와 이성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도덕법칙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지, 의무를 지킬 거야!이라고 하는 의무의식을 발휘해서 본능적인 욕구의 저항을 극복해야 하고요. 따라서 유한한 인간에게는 도덕법칙이 무엇의 형태? 그렇죠. 의무의 형태.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강제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얘들아, 기억나니? 신은 달랐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신은 아니었어. 신은 그 자체의 법칙과 도덕법칙이 이미 일치하기 때문에 신에게는 도덕법칙의 의무, 즉 강제의 형식으로 부과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삐뽀, 삐뽀, 바로 보자. 도덕적인 의무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거 이런 거 변별할 수 있어야 해요. 의지를 가지는 모든 존재 하면요, 인간뿐만 아니라 신도 들어가잖아. 그런데 신에게는요, 의무가 부과되지 않잖아. 도덕법칙은 의무로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아, 잘못된 표현이 되겠네요. 신은 예외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존재에게도 정언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정언명령이 뭐였어?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도덕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지니고 있는 완전한, 퍼펙트한 존재래. 이성을 가지고 있는 퍼펙트한 존재는 누군데? 그렇지, 신이잖아. 아, 계속해서 신을 얘기하고 있네. 신에게도 무조건적인 명령이 부과될 수밖에 없니? 아니지. 왜? 다시 한번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은요, 그 자신의 속성, 그 자신의 법칙과 도덕법칙이 이미 일치해.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도덕법칙의 의무, 강제,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 정언명령, 이렇게, 네, 부과되지 않죠?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의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이냐? 도덕법칙을 너무나 너무나 존경해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몇개 있어. 그러니까 칸트하면 워낙 의무론의 대가라서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의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야. 존경심. 이런 워딩도 굉장히 특이하지. 그러니까 칸트 공부하면서 아, 의무라고 하는 건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이야. 이렇게 해석했다고 하는 이런 진술을 잘 정리해 두면 역시나 아, 이러한 표현들이 선지나 제시문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훨씬 더 쉽게 칸트라고 하는 사상, 칸트의 사상을 더 쉽게 이해하고 변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얘들아 잘 보자. 존경심이라고 했어. 존경심. 존경심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야? 감정이야. 감정. 한마디로 봐봐. 칸트가 워낙 이성을 강조했다. 실천 이성을 통해서 수립한 도덕 법칙을 딱 예외 없이 지켜나가는 그런 이성적인 면모를 강조하기 때문에 칸트는요, 감정을 도덕에서 배제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하는 애들도 있어. 얘들아, 잘 봐봐. 칸트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때 감정도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요. 단,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 마음이 편하겠어 하는 그런 동정심에 이끌린 행동은 분명히 도덕적 가치가 없어. 하지만 도덕 법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는 이러한 감정은 아, 도덕적인 행동에 분명하게 기여한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 감정에 대해서 칸트도 분명하게 무엇했다? 그렇지 인정했다라고 하는 걸 존경심이라고 하는 워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죠? 이해해 볼수 있어요. 자,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서 그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입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칸트를 우리가 흔히 의무론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 자, 선생님, 칸트는요 쉽게 말하면 의무를 지키면 도덕적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건 칸트에 대한 오해야. 칸트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눈 땡그랗게 뜨고 천천히 들어보자. 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하는 행동이 있어.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 의무에 맞아떨어지는 행동, 의무에 합치되는 행동.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의무를 지킨 행동이 있어. 그런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부합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자, 어떤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나 진짜 이 의무가 선한 거야. 이거 옳은 거야. 나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지킬 거야. 라고 한그 선의지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즉,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동기에서부터 비롯된 행동. 즉,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있어. 나이 의무가 너무 선해. 나 그러니까 그거 옳아. 나 그러니까 그 의무를 지킬 거야. 하는 그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 있어. 그런데 어떤 행동이냐면, 때로는 의무로부터 비롯되진 않았어. 의무를 지키려고 하는 건 없었고, 그런 의무를 뭐 선하다고 여겨서, 그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은 아니고, 그냥 경향성에 이끌려서, 혹은 뭐 동정심에 이끌려서, 뭐 결과적인 유용성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의무를 지키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되겠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의무에 맞아떨어지게 행동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칸트가 보기에, 칸트는 예리하게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칸트는 이 중에서 오직 어떤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의무를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의무 의식에서부터 비롯된 이런 행동만이, 이런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의무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의무에 일치하는 이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다시 해봐. 동정심에 이끌렸다든지. 경향성에 이끌렸다든지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행동하다 보니까 의무랑 맞아떨어졌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무를 지켰다고 할지라도 이런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어. 오직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자. 어떤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의무에 일치하거나 부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해. 자, 의무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그런데 어때? 반드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가 되지. 하지만 역방향. 의무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 요런 선후 관계. 뭐 선후라기보다는 논리적인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되겠죠? 다시 해봐.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반드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가 되겠죠? 하지만, 의무에 일치하는 모든 행위가 다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의무에 일치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도덕적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철저하게 잘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했던

어떤 행동 한번 총정리해보자. 칸트가 생각할 때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은 뭐였어? 차분하게 생각해봐. 할수 있어. 제일 처음에 그렇죠. 그 자체로 선을 하려고 하는 그렇지. 선의지에 따른 행동. 이것은 어떤 행동이었어? 그렇지 얘들아. 너무 잘했다. 의무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좋아. 의무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의무의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의무의식이 동기가 된 행동. 이걸 다른 표현으로 의무에서부터 비롯된 행위라고도 공부했어요.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그렇지, 나 자신의 실천 이성이 나 자신에게 스스로 명령을 내린 자율적인 명령이었죠. 이건 결국은 무엇에 대한 자발적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야. 그렇지, 도덕 법칙에 대한 자발적인 존중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이고요. 이런 행동은 모두 다 같은 맥락이야. 같은 행동을 지금 다른 워딩으로 표현한 거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무조건적인 명령인 짜라짜라짜짜짜. 그렇지. 무조건 무조건이야. 정언 명령의 형태, 무조건적인 명령의 형태로 나타나죠. 자, 쌤 진지하게 말합니다. 별표 100만 개. 두두두두두두두. 생윤과 윤사 모두를 위해서 별표 100만 개. 그리고 외우셔야 해요. 이거 외워요. 쌤 잠깐 스탑 시켜놓고요. 해봐. 10번만 해봐. 너네 충분히 할수 있어.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 한번 더.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행동이 그렇지. 칸트가 보기엔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야. 반대로 어떤 건 도덕적 가치가 없어? 결과적 유용성을 계산한 행동, 통중심에 이끌린 행동, 경향성이 이끌린 행동 이런 건 도덕적 가치가 없다라고 칸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그러면 칸트는 이렇게 선의지, 의무의식, 실천이성, 도덕법칙에 따른 정언명령을 따르는 이런 행위가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선생님, 근데 칸트는요, 도덕을 너무, 글쎄, 행복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저는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럼 선생님, 도덕적인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지? 너무 중요해. 칸트는 하나도 버릴 게 없어. 도덕과 행복의 관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보자. 칸트는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행복 추구, 양립 가능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둘다 가능해. 가능합니다. 즉, 우리들 각자가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이거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해.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한다면, 얘들아, 그걸 어떻게 도덕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도덕과 행복이 양립은 가능해. 예를 들어서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본다는 거, 이런 건 분명히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지. 너무 몸이 많이 아프거나 힘들면 어때? 도덕을 잘 지키고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칸트도 인정은 하지만 자신의 행복만을 증진하는 게 직접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될 수는 없다는 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칸트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과 행복이 양립은 가능하지만 도덕의 영역과 행복의 영역은 분명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본 거야. 행복을 도덕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도덕적인 의무의 이행을 행복을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즉, 도덕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에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라. 행복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은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둘이 상충해서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해야 한다라고 칸트는 묵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칸트 사상에 대해서 어떤 인간다움의 정수를 보여줬다라고 네,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엄격하고 예외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자, 칸트의 선의지에 대한 우리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어때? 무제한적으로 선한 것은 무엇밖에 없다. 선의지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선의지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은 의욕함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선의지에서는 의욕 대상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칸트는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을 늘 사로잡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법칙이다. 즉 자연법칙과 도덕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도덕법칙에 따라 강제함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 이런 도덕법칙이 의무의 형식, 강제의 형식으로 부과되지만 신은 그렇지 다르다. 신에게는 도덕법칙이 의무, 즉 강제로서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도덕과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어때? 이 둘이 항상 대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양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지, 도덕이 중시될 때, 의무가 문제시될 때는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의무론의 사고방식을 이어받은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볼게요. 로스는 칸트처럼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그런 의무는 너무 절대적인 의무로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래도 무모하지 않을 수 없어라는 직관적 의무, 즉 유보될 수 있는 의무인 조건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즉 두 가지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좋아요? 직관에 따라서 어떤 의무가 더 우선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은요, 서로 충돌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잠정적으로 구속하지만 이런 의무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직관적으로 더 중요한 의무가 그 상황에서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의무가 되고요. 덜 중요한 의무는 유보될 수 있다. 즉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의무는 없다라고 로스는 해석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OX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위가 도덕법칙에 들어맞으려면 그 행위는 도덕적이어야만 한다? 그건 아니었지. 자, 도덕법칙에 들어맞는다 할지라도 도덕적 가치가 없는 동정심에 이끌린 그런 행위도 있었으니까요. 정언명령의 보편화 검증을 통과해야 준칙은 도덕법칙이 됩니다. 자, 개인이 세운 준칙이 보편화 검증을 통과할 때 도덕법칙으로 인정되죠. 모든 선의지에게는 외적 강제뿐만 아니라 내적 강제도 불필요하다? 아니죠, 얘들아. 선의지라고 하는 건 도덕법칙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인데 그런 도덕법칙은 스스로의 어떤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그렇죠, 나 자신에게 내린 명령이라고 하는 내적 강제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적 강제 필요합니다. 도덕법칙은 의무의 형식뿐만 아니라 의무의 실행 방법까지도 안내해 주니 그건 아니었어. 도덕법칙 기억나? 정리된 형식, 정식, 형식만 두 개가 딱 있었잖아. 기억하지, 얘들아? 보편주의와 인격주의라고 하는 형식만 있었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선의지에서는 의욕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 우리 공부했었죠? 즉, 내가 그 선의지를 통해서 어떤 다른 걸 얻어낼 수 있어 라고 해서 선의지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려고 했다는 것, 선을 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 때문에 선합니다. 도덕법칙에 적합한 준칙은 의욕 대상을 위해서 보편화된 것이다. 의욕 대상, 이렇게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자율은 감성세계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는다. 감성세계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의지의 자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인간의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는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 얘들아, 무제한적으로 선한 의지가 뭐야? 선의지지. 근데 얘들아, 이것은 그래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의지잖아. 따라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제약될 수 없다는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8번은 그렇죠. X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칸트 내용들 얘들아 만만치 않았어. 하지만 꼼꼼하게 완전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그렇지 칸트 사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기다릴게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안녕하세요. 박수 열분의 역사 관성작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34강이고요. 오늘은 바로 2차 세계대전의 그 복잡하다냈던 역사로 같이 예, 만나 뵙었습니다. 자 오늘 이 배울 내용. 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또 많은 피해가 있었던 바로 그 전장의 현장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전쟁이 시작되거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역시 아주 다양한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리면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대공황이라는 경제적 위기 상황, 요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짝 공부를 했었고요. 그것에 계속 연장선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이념으로는 바로 이 전체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전체주의의 특징은 뭐냐? 국가 지상주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국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한 몇몇 개인의 희생은 너무나 당연시되는 사고, 세계관이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전체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일당 독재입니다. 원래 정당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습니다. 본인들의 이해관계나 혹은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구를 만들어내는 게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정당은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헌법에는 복수정당제를 당연히 명시하고 있고 또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데 이 전체주의의 특징은 일당 독재. 권력을 잡은 중심적인 하나의 정당이 모든 권력을 가져가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국주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팽창주의를 해놨었고요. 언론과 사상을 통제해야 돼요. 왜? 본인들이 옳은 것을 전 국민과 관련 구성원 모두에게 강요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이 전체주의의 사실 시작은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1차 대전에서 따지자면 승전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탈리아는 동맹국 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협상국 쪽으로 넘어왔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권을 얻어가질 못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전후, 여기서 말하는 전후는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이후 물가가 폭등하면서 실업자가 등장했습니다. 자, 이때 등장했던 한 사람이 바로 무솔리니입니다. 이러한 전체주의의 가장 중심적인 생각인 파시즘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실행가. 그는 파시스트 당이라는 정당을 결성했고요. 자, 요거 여러분 밑줄입니다. 로마로 진군을 했습니다. 일종의 구테타예요. 요 연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1922년에 로마로 진군하면서 권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게 되는데 여기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우리는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파시즘, 파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완성된 것은 즉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된 것은 이게 특징이에요. 대공황 이전의 특징이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배우게 될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국가들의 전체주의의 특징은 대공황 이후에 나타나는 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타났는데 이탈리아는 이미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일당 독재 체제가 구축됐다라는 거 요거 포인트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시험 문제들이 어렵게 나올 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습니다. 왜 에티오피아랑은 사실 이탈리아랑은 악연이 좀 있죠. 예, 그래서 1896년도에 뭐 아도아 전투 이런 데서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뭐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35년도에 다시 침공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했습니다. 요건 여러분 잠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일본이나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던 건 1933년입니다. 네, 이탈리아의 탈퇴는 37년이라는 거, 요 연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알바니아까지 침공했습니다. 요게 39년. 그러니까 딱 2년 상관이네요. 보시면 에티오피아 침공 35년, 2년 뒤에 이탈리아가 국제연맹 탈퇴하고요. 또 2년 뒤에 이탈리아가 알바니아를 침공했다라는 거, 요런 기본적인 패턴 기억해 두시고요. 이것이 바로 이 무솔리니의 로마 진군이 되겠습니다. 언제라고요? 1922년입니다. 이따가 기출문제 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건 연표 문제 나올 때 저거는 뭐 역대 지금 평가원 문제나 이런 데서도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체주의, 뭐 국가지상주의 일당 독재를 바탕으로 했었는데 이탈리아의 누구? 무솔리니입니다. 1919년 파시스트당을 독립했고요.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1922년 로마 진군을 단행했습니다. 이 로마 진군을 단행할 때 검은 셔츠단이라는 무솔리니의 친위 세력이 있거든요. 이 세력을 바탕으로 로마 진군 일종의 쿠데타를 감행하게 되었었고요. 26년에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있었던 게 뭐예요? 경제대공황이잖아요. 포인트는 뭐? 경제대공황 이전에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했던 것이 이탈리아의 누구였다? 무솔리니였다. 이런 무솔리니가 만들어낸 사상이나 이러한 당시의 흐름을 파시즘 내지는 파쇼.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독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고요. 경제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다. 자, 총선에서 나치당이 승리하게 되었었고요. 자, 요거 기억.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게 됩니다. 요게 33년이에요. 33년.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연맹을 33년도에 탈퇴합니다. 뭔가 이제 확장의 그러한 느낌을 주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히틀러가 총통으로 취임했었다. 요건 흐름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히틀러가 총리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권력을 갖고 왔었는데,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총리랑 대통령을 합친 자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총통 자리예요. 그 총통에 올랐던 게 누구다? 히틀러다. 그러면서 그는 반유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재무장을 선포합니다. 아, 우리 그동안 독일이 우리 무장하지 않으면서 너무 군사적으로 손해 많았어. 라고 하면서 재무장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이 이때의 모습인데요. 이게 바로 히틀러죠. 그러니까 참 저는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뭐 철학이 발전했고 사상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위기가 조금 반복되다 보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히틀러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권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자, 독일의 나치즘은요,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막대한 전장 배상금을 물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기본적으로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었겠죠. 말도 안 되는 초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랑스에게 루르 지방 일대를 점령당하기도 했었고요. 즉, 경제 대공황 이전에 이미 경제적 혼란과 정부의 무능이 나오고 있던 찰나에 거기다가 세계적으로 경제 대공황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분위기는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히틀러가 썼던 책, 요책 유명하거든요. 나의 투쟁. 그리고 게슈타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본인을 더 친위하게 했고요. 자, 32년도에 나치당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이 정지되었었고, 33년도에 국제연맹 탈퇴, 그 다음에 어디에 취임? 히틀러가 어디에? 총리에 취임했었다. 그래서 보통 뭐 이제 나치당 정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그 기준이 되는 건 1933년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틀러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34년도에는 총통으로 취임하는 모습이 있었고, 35년도에는 재무장을 선언합니다. 아, 이제 우리도 군사적으로 무장할래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각국의 전체주의 움직임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한번 보세요. 일본은 만주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에요.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의 말을 듣는 꼭두각시 정부를 하나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이른바 만주국이에요. 1932년입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합니다. 이게 언제? 33년. 요 33년도에 요 연도가 뭐랑 똑같다?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랑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가 같은 해다. 이탈리아는요. 그로부터 4년 뒤입니다. 37년도에 탈퇴한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런 거 연표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37년도에 중일전쟁이 그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이때 말도 안 되는 난징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난징 대학살 하면 누가 100명의 목을 빨리 참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실제 일본 기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 겨울에, 난징 대도살, 실제 중국인들은 대도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징 대도살, 그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기사가 있었던 것도 확인했고, 그 앞에 검도 같이 확인을 했죠. 실제로 제가, 중국에 가서
이 난징 대학살 기념관을 가보니까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그 문구는 바로 이거였어요. 30만. 이게 이 기념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바깥에도 30만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다른 장소에도 30만. 네, 그리고 실제 이 실내에 들어가도 30만.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명이 넘는 이 피해를 봤다라는 걸 잊지 말자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시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서 저 역시도 아, 참 이게 군사적으로 지켜지지 못했을 때 너무나 많은 큰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특히 난징 대 학살과 관련된 것을 제가 지난 겨울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회가 되시면 이 중국 여행 그 중에서도 이 난징 지역 한번 다녀오시면 제가 이 여기 갔을 때참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 무수히 많은 이 기념관 피해를 당한 기념관이라든가 여러 기념관을 다녀봤지만 그 어떤 기념관보다 가장 조용하고요, 뭔가 추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아픔, 것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랑 뭐 거의 그 80년 전의 이야기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또 이걸 사실을 제대로 된 일본 정부도 그렇고, 주된 학계에서는 이걸 뭐, 아이, 그거 뭐 중국이 너무 과장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히틀러까지도 비판을 했대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심지어 히틀러까지? 이건 너무한데? 라는 말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3년도에 일본의 역사적인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오게 되었었고, 거기에다가 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당시에 일본은 보수 세력, 그 중에서도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31년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고요. 33년도엔 국제연맹 탈퇴, 요건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네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37년도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난징 대학살이 자행되게 되죠. 자, 이러한 중일전쟁, 그리고 바로 앞에 있었던 게 36년도에 중국에서는 시안 사건,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이 있게 되면서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게 뭐죠? 맞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이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첫 번째 뭐 시안 사건, 두 번째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는 제2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었었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전쟁 전 유럽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냐 내전. 우리가 흔히 스페인 내전이라고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내전이 일어나게 돼요. 당시에 프랑코 군부 세력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에스파냐 내에서 내전이 있었는데, 이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프랑코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스파냐 내전을 어떻게도 평가를 하냐면, 2차 세계대전의 최종 리허설이다. 왜? 당시에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성장했었던 본인들의 군사력을 실험해 볼수 있는 실험장이었다라고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한 와중에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3국 방공협정을 체결합니다. 요 연도 기억합시다. 1937년입니다. 요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3국 방공협정.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전 세계에 가장 중심이 되는 국가다. 라는 의미에서 이걸 추축국 동맹, 요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독일은요, 라인란트 점령했고요, 오스트리아를 병합했습니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스테텐 지방을 점령했었어요. 자, 그러한 와중에 불가침.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1939년 8월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맺었던 거예요. 9월달에 발발이 되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선 그랬던 거죠. 1차 세계대전에 기억을 해보니까 이 서부전선에서는 주로 누구랑 싸웠습니까? 프랑스랑 영국이랑 싸웠고 이 동부전선에서는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련이 되죠. 어쨌든 이 러시아랑 싸워서 양쪽을 놓고 싸웠던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이쪽이랑은 붙어야 될것 같으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이게 이제 소련이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어디? 당시 에스파냐의 내전에 간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에스파냐 내전을 고발하면서, 그들의 잔혹성을 고발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러한 그림이 워낙 유명하고요. 요 지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세계사 매우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죠.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여기가 프랑스고요. 이게 독일입니다. 독일. 사실 여기까지 독일이에요. 독일이었고. 자, 그러한 와중에, 원래 여러분, 여기,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수데텐 지역이라는 게 어디냐면, 요렇게 있었어요. 요게 이제, 당시에, 체코슬로바키아였었는데, 요기 지역이 사실은 독일어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히틀러가, 독일의 히틀러가 여기 수데텐 지역을 본인들한테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알았어, 히틀러. 그러면 요것까지만 가져가고 더 이상은 안 돼? 라는 것까지 요구하게 되었던 거지. 그러자, 알았어! 라고 하고 히틀러가 일단 받았겠죠. 그래서 이걸 줘버려요. 아니, 선생님, 체코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영국과 프랑스가, 아, 일단은 지금 독일이 막 전쟁 일으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막았어! 라고 하고 나서, 뭐, 당시에 영국의 총리가 뭐, 체임벌린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전 세계 평화를 지켰다! 하면서 막 그, 뭐, 이 서명한 것을 막이 비행기 내리면서 막 흔들고, 뭐, 이랬던 장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히틀러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독일 땅이거든요. 여기 요 가운데 비어 있는 땅이 바로 이 폴란드의 땅이었었는데 여기일 때까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그걸 받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니지. 너 여기까지만 하고 하기로 했잖아. 아, 그래? 잠깐만. 그리고 나서 당시에 독일과 소련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이 독소 불가침 조약 내용 중엔 여기 폴란드를 서로 반 나누어서 각각 가져간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939년에 여기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요 지도에서 봤을 때, 폴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1939년 8월 31일이죠. 8월 31일이 어떤 걸 의미하죠? 9월 1일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939년 8월 31일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날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가 바로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요게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거든요. 여기 폴란드가 지도상에서 사라졌네요. 그래서 요렇게, 원래 요렇게 있던 폴란드가 요렇게 나누어져서요. 이젠 독일 땅이 됐고요. 여기는 소련 땅이 돼버린 것이에요. 이게 1939년 10월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게 전쟁이 바로 이쪽으로 확산했던 것이 아니라 한 반년 가까이 살짝 쉬어요. 그러고 나서 1940년 초가 되면서 이쪽에 있었던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대를 공략하고 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프랑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건 이제 지도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자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됐다라고 했었죠. 1939년 9월, 정확히 1일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폴란드를 약한 달여 만에 다 장악을 하고요. 그리고 1940년 봄이 되면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을 침략해요. 예, 독일에 프랑스 공격이 있었고요. 파리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들의 말을 듣는 정부를 만들어내요. 우린 그걸 비시 정부라고 하고요. 자,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었던 프랑스인 드골은 영국으로 망명을 떠나서 나름 독일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합니다. 우린 그것을 자유 프랑스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국내 레지스탕스 운동도 있었습니다. 자, 독일의 소련 침략이 있었어요. 요게 1941년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세요. 아니, 선생님, 히틀러의 독일이 스탈린의 소련을 침략하지 않기로 했던 게 바로 이 폴란드 침공, 바로 그 전달에 조약 안 맺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약속 지키겠습니까? 예, 바로 그걸 깨버리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 영토로 진격을 했어요. 이게 1941년입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일본 상

상황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일본은 자, 뭐 있었죠? 1931년도에 만주사변, 32년도에 만주국도 설립했고요. 1937년도에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중국의 많은 땅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대동아 공영권을 표방하면서 동남아시아로까지 눈을 돌려요. 자, 그렇게 되자 미국, 영국이 자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각종 원자재에 일본 수출을 금지해버립니다. 이게 이른바 ABCD 동맹이라고 해서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중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으로 봉쇄를 했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일본 수출 금지시켰던 거죠. 그렇게 되자 일본이 그 ABCD 중에 짱이 누구요? 라고 하고 나선 미국을 공략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하게 되면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1941년이에요. 자, 이러한 와중에 이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누구와 누구가? 일본과 미국이 붙었던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습니다. 요거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미드웨이 해전 1942년입니다. 즉 하와이 진주만 기습은 41년, 42년이 미드웨이 해전. 요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한 와중에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던 게 41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 42년에 지금까지 전 세계 역사상 단일 전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전투가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사라집니다. 지구상에서. 1942년 8월부터 43년 2월까지니까 한 반년 정도 되는 기간에 약 200만 명이 사상을 당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었죠. 여기에서 이 독일과 소련에서 소련이 막아내요. 피해자는 더 많았어요. 소련이. 그렇지만 어쨌든 막아내고요. 그리고 나서 43년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요.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나서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1945년 8월에 일본까지 항복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이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지도상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자, 2차 세계대전 직전만 하더라도 여기 폴란드가 있죠. 폴란드가 있습니다. 폴란드 있는 상태에서 1939년 8월 31일 바로 9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요게 이제 10월부터 한 서너 달 정도는 쉬어요. 예, 겨울철에 좀 쉬었다가 그 이후 이제 40년 봄이 되면서 40년 봄이 되면서부터 정확히는 한 4월경 정도가 되는데요. 노르웨이, 덴마크 일대로 공략을 다 확대하고 나선 이제 프랑스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최종적으로 프랑스 일대까지 차지한 것은 여기 보세요. 노르웨이, 덴마크, 여기가 네덜란드, 벨기에거든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1940년 6월이죠. 그러고 나서 이 프랑스, 여기 전부 다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스 북부 지역은 독일이 직접적으로 통치했고요. 남부 지역 일대에서는 뭘 만들었었다? BC 정부라고 하는 본인들, 즉 독일의 말을 듣는 프랑스의 꼭두각시 정부를 만들었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1940년 6월과 41년은 왜 이렇게 지도 색깔이 달라졌죠? 그렇죠. 이제는 독일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어디까지 공략했던 거죠? 이 소련 지역 일대까지 공략하면서 상당히 많은 땅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자, 요걸 제 필기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8년 이게 독일의 상황이죠.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그리고 체코의 수데텐 지역까지 요구를 해요. 수데텐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체코슬로바키아였었는데 여기에서 여기 지역이 수데텐 지역입니다. 됐죠? 요 수데텐 지역까지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때 체코의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알았어, 히틀러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멍청한 약속 이라고 평가받는 뮌헨 회담이라는 데에서 지켜줘요. 아, 알았어. 쟤네도 지금 경제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히틀러. 알겠지? 라고 하고 나선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 정책으로 인정해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해가 바뀝니다. 1939년. 여기선 폴란드의 회랑지대를 요구해요. 회랑지대가 어디냐면 요기 지역입니다. 요 회랑지대를 요구해요. 그렇게 되죠? 이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 편을 들어주게 되자, 잠깐만! 하고 나선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이게 언제요? 1939년 8월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 달에, 바로 1939년 9월에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년에 바로 프랑스에서는 비시 괴뢰 정부라는 정부도 만들어지고요. 이러한 독일의 침공에 동의하지 않았었던 프랑스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드골이라는 인물인데요. 드골이 독립운동을 펼쳐요. 그 독립운동이 뭐라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운동이라는 것이죠. 레지스탕스 운동. 자,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1939년부터 45년까지입니다. 그 와중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 1941년도에 대서양 헌장이 있습니다. 대서양 헌장이란 건 뭐냐면, 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 전쟁이 끝날 텐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그 이후에는 정말로 우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세계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나서 그런 관련된 기구 좀 만들자. 라고 하는 약속을 해요. 당시에 영국과 미국의 대표가. 그래서 요 원칙을 세우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러한 대서양 헌장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게 뭡니까? 지금의 UN입니다. 그렇고요. 저 1941년에 진주만 기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이제 다 독일 상황입니다. 독일은 1941년도에, 원래는 이때 영국을 계속 공격했는데, 영국을 침공을 못하게 되자, 이젠 독일은 완전 방향을 바꿔서 소련을 침공합니다. 이 소련 침공이라는 건 무엇을 파괴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예,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괴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1942년도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예, 43년 초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독일이 집니다. 그러한 와중에 1944년, 요거 별표 치고 반드시 기억. 19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감행합니다. 연합군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그러고 나서 이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6월이었었고요. 8월 달에 파리를 해방시켜요. 그리고 19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요. 이 관련돼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후 뉘른베르크 군사 재판에서 관련된 재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연도도 기억해 두세요. 1942년에서 43년까지 한 반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요합니다. 1944년 6월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아, 여기 보면 연도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한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어보는 건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 관련된 수업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38년도에는 독일이 오스트리아 병합했고요. 체코슬로바키아 일대의 수데텐 지역을 요구하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그걸 받아줬습니다. 우린 그걸 뮌헨 회담이라고 하고요. 39년에, 독일이 폴란드의 회랑지대 일대를 요구하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가 그건 안 되지라고 하면서 폴란드 편을 들게 되자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폴란드 침공하니까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 일대에서는 독일한테 또 선전포고하고 이 전쟁이 이제 확산되었었겠죠. 그러한 와중에 독일은 어마어마한 이 수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가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41년도에 독일이 소련 침공했고요. 42년 말에서 43년 초에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있었습니다.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있었고요. 45년도에 독일이 항복했다. 그 이전에 43년에 이미 이탈리아는 항복했다라는 것도 꼭 기억. 그래서 요거 지도상으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중에서 보자면 독일이 어디를 침공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 독일이 어디 가져갑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네덜란드, 벨기에 공략하면서 밑에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프랑스 일대는 다 장악했어요. 뭐 비시 정부도 세우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영국이 안 뚫리게 되자 41년도에 독일이 어디를 공격한다? 그렇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을 침공했던 게 41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2년에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3년 9월에 이탈리아가 항복하고요. 그리고 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지면서 바로 그 다다음 달에 파리가 해방을 맞게 되고, 그리고 여긴 안 나왔지만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을 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도 한번 살짝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본이 동남아시아 일대로 전장을 확대하게 되자 ABCD 동맹이란 걸 맺어요. 아메리카, 미국이죠. B, 브리튼, 영국입니다. C, 차이나, 중국입니다. D, 더치, 네덜란드입니다. 이들이 경제적 동맹으로 맺게 되면서 앞으로 일본에 우리 뭐 수출 수입 같은 거 경제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게 돼요. 그렇게 되자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당시에 그 미국의 해군 기지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 전쟁이 이걸로 인해서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42년도에 미드웨이 해전. 미드웨이 해전은 여러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진주만 공습 다음에 있었던 것이 미드웨이 해전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45년에 원자폭탄 투하하게 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게 되면서 항복했었고요. 도쿄 군사 재판이 그 이후 벌어졌었다. 그래서 보자면 여기도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 여기 난징 대학살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일본의 진주만 기습. 진주만 기습 있고 그 다음에 미드웨이 해전이 있었다라는 거. 예, 여기서 미국이 이기고 일본이 지게 되면서 완전 승기가 이제 결정이 거의 나게 되고요. 마지막까지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던 일본에게 원자폭탄 두 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완전히 항복을 하게 되죠. 그런 모습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로시마와의 원폭투하 당시의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와중에 전쟁 중에 평화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카이로 회담, 1943년도. 여기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카이로에서 회담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 얄타 회담이 그 크림반도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얄타거든요. 거기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45년 2월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포츠담 회담이 45년 7월인데, 요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독일의 항복이 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카이로 회담은 여기. 이집트 카이로에서 벌렸던 것이고요. 미영 중이 참여했습니다. 일본 문제 뭐 협의하고 합의했었고요. 우리 한국사 입장에서는 여기 카이로 회담이 우리나라 독립과 관련된 최초 언급이 되었었던 것이 이 카이로 회담이었었고요. 그리고 얄타 있던 크림반도에 있는 얄타에서 바로 얄타 회담이 열리죠. 이거 미영 쏘가 참여했었고요. 예, 독일의 처리 문제와 그다음에 소련의 일본 참전이 결정되었던 것이 이 얄타 회담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 사이에 누가? 독일이 항복을 해요. 45년 5월에. 그리고 나서 이 베를린, 포츠담에서 열렸던 것이 바로 이 포츠담 회담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영 쏘가 참여했었고, 일본이 막 이때 항복 조건을 막 재고 있었거든요. 웃기지 마. 너 무조건 항복해. 라고 하면서 항복했던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항복을 결정했었던 것이 바로 이 포츠담 회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카이로 회담 43년, 그리고 44년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리고 45년도에 얄타 회담, 그리고 독일 항복, 이거 5월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7월 달에 포츠담 회담,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그 조약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주권이 이때 회복됩니다. 요 51년이 우리나라 입장에선 참 아픔이 많았던 시기죠. 6.25 전쟁 중에 일본의 주권이 회복됐다라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후 처리 문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연합국과 패전국 간의 개별 조약이 체결되었었고요. 예, 전범 처벌을 위한 국제 군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재판이 열렸었고요. 예, 그러한 와중에 독일 분할이
점령 결정이 되었었고, 그래서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일본의 주권 회복은 51년 후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워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오스트리아를 중립국화 시켰다라는 거. 자, 국제연합, 즉, UN이 만들어지는 계기는 1941년도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입니다. 루즈벨트와 처칠이 발표했고요. 자,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되면서 정식 출범이 됐습니다. 51개국으로 이제 시작했었다. 특히 국제연합하면 유명한 게 안전보장이사회, 이른바 줄여서 안보리가 되겠죠. 여기의 결정이 총회 결정보다 우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이사국에게 거의 이 특혜를 주는 것이었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유엔 군이라든가 이게 부결을 할 수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등장했었던 국제연맹은 힘이 있었던 강대국들의 기득권을 챙겨주지 못하니까 사실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나름 힘이 있었던 국가들에게 상당한 개별 국가의 각각의 고유한 힘을 인정해줬던 것이에요. 거부권을.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국가 간의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국제연합군을 파견하여 국제분쟁에 무력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었는데, 자, 국제연합의 특징은 뭐라고? 1945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결정을 하는 총회의 결정보다 뭐의 결정이 우선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이른바 안보리.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이 있는데, 비상임이사국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상임이사국, 이 다섯 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거부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의견이 결정될 수가 없는, 그러한 각자의 기득권이 인정되는, 이러한 뭔가 불균형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들에게 그런 기득권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국제연맹과 달리 국제연합의 특징은 군대가 있었다. 그래서 제재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계 3차 세계대전은 없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기본 문제 7번 같이 풀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요 전쟁을 찾으라는 것이죠. 자, 봤더니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영국 수상으로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 이런 상태에서 독일 정부가 폴란드에서 후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없을 시 양국 간의 전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리는 최후 총톱을 전달하였습니다. 아, 독일이 어디를? 폴란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우리도 공격할 것이다. 즉, 이 전쟁은 무슨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다라고 하니까 1939년부터 45년까지의 일입니다. 국제연맹이 출범했던 건 1920년이죠. 해당 안 됩니다. 만주 사변은 31년입니다. BC 정부가 등장하는 게 40년이니까 요 사이에 있었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던 것은 1951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본의 국권이 회복되었죠.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던 것은 레닌에 의해서 수립됐던 거 아닙니까? 1917년의 일이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8번 문제 가볼게요. 다음 연설이 발표된 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래요. 자, 오늘로부터 1년 전. 아, 천치 나왔네요.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1년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찾은 연도에 비해서. 근데 봤더니 이 선언문은 대서양 헌장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독립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침략 세력에 패배시키지 못한다면 어떠한 나라도 자유와 독립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합국은 축축국을 격파하는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즉, 대서양 헌장이 있었던 게 언제요? 1941년이죠. 근데 오늘로부터 1년 전에 이게 나왔다라니까 지금의 요 발표된 해는 언제요? 더하기 1 하면 1942년의 일이죠. 가보겠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요. 베르사유 조약 언제 있었습니까? 1919년입니다. 미드웨이 해전이요. 1942년. 42년에 있었네요. 예, 정답 2번이네요. 그렇죠? 사라예보 사건 1914년. 로마로 진군하여 정권을 장악하는 파시스탕 1922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실행 소식을 보고하는 장교 이거 언제? 44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들 나오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연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알아두면 문제 푸는 게 좀 더 깔끔하긴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실전 문제 7, 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걸 찾으랍니다. 독일 시간으로 오전 3시 15분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대요. 독일군은 1800km에 달하는 전선을 따라 소련의 국경 수비선을 뚫고 나아가면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대요. 이게 언제입니까? 1941년이 독일이 소련을 공격했죠. 나아보겠습니다. 6월 5일 화이트섬 남쪽에 온갖 크기의 함정과 갖은 종류의 상륙함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집결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배들이 어둠 속에서 노르망디 해안을 향해 남쪽으로 진격했대요. 그리고 나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진행되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건 언제? 1944년. 즉 요거는 41년부터 44년까지의 요 연표 찾아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쿄에서 전범 재판이 개최되었던 것은 적어도 2차 세계대전 이후겠죠. 44년은 2차 세계대전 중이니까 해당 안 됩니다. 소련이 포츠담회담 이거 언제? 45년. 미드웨이 해전 42년 아닙니까? 42년은 이 안에 들어가네요. 예, 정답은 3번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대독선전 포고를 하였던 건 39년입니다. 이건 41년부터니까 가보다 이전의 이야기고요. 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부가 암살당했던 건 이거 사라예보 사건이죠. 1914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수능 실전 문제 8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 회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찾으래요. 가에서 논의한 협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요. 자, 봤더니 2. 1904년 일본의 기만적인 공격에 따라 침해된 소련의 모든 권리는 다음과 같이 회복한다 라고 하면서 사할린선 남부 및 이에 인접하는 도서를 소련에 반환한다. 다라낭항을 국제화하고 이 항구에 대한 소련의 우선적 이익을 보장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소련이 일본에 참가할 것을 협정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하고 있죠? 이거 뭐? 맞습니다. 얄타 회담. 소련이 일본 참전을 결정했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미영소의 대표가 참여했다. 얄타는 미영소가 참여했었죠. 맞네요. 정답 1번. 2번.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요. 이것은 프랑스 혁명 때 있었고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는 결과는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요? 요거는 얄타 회담은 1945년에 있었고 사라예보는 1914년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부르봉 왕조의 부활은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부르봉 왕조가 부활했죠. 자, 여러분 142페이지에 가시면 단원 실력 플러스 4번 문제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기억 니은식이래요. 검은 셔츠단의 진군 요거 언제? 1922년.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한다? 히틀러가 총리 언제? 1933년. 즉 22년에서 33년 찾으래요. 파리 강화 회의에 참여하는 각국 대표 1919년. 킬 군항에서 봉기를 이겼던 군인 1918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1944년. 이건 니은보다 바깥에네요. 미국의 주가 대폭락으로 시작된 대공황 29년 요 안에 들어가네요. 예, 정답 4번입니다. 5번 사라예보에서 총격당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는 1914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요 기간이란 봤더니 미국, 소련, 영국의 전쟁 주역을 차지한 것에 비해 쭉쭉쭉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시안 사건을 계기로 내전이 중단한 중국이 일본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한 이후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할 때까지의 기간이래요. 자, 시안 사건으로 내전이 시작됐다? 시안 사건 자체는 36년 12월에 있었고 있었죠. 그러면 이건 굳이 따자면 1900 그리고 나서 시작됐던 게 중일 전쟁 아닙니까? 그러면 1936년 내지는 37년. 7년. 여기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써 있으니까 7년. 그리고 진주만 기습 언제? 41년.

기간 중에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던 것은 39년이죠. 39년 8월. 어? 여기 안에 들어가네요. 예, 정답 1번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 42년에서 43년.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 독립했던 거 1829년입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볼셰비키 혁명으로 임시정부가 붕괴되었던 거 1917년. 얄타 회담 1945년. 예, 그러니까 다 해당 안 되고 정답 1번.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상당히 디테일하고 조금 어렵긴 해요. 예,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은 한번 딱 외워두면 어떻게 된다?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이쪽 파티의 문제다라는 것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 다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난 강에서 이번 강까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우리 지지난강, 지난강 하면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우리 지난 강의 경제 대공황과 그 전후의 상황들 그리고 이번 강까지 이렇게 이제 같이 정리하면서 2차 세계대전까지 1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2차 세계대전까지 큰 줄기에서 전체적인 거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본 강의 내용, 우리 수능 특강 본 강의 내용 정리랑 문제풀이 같이 해드린 건 두 강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현대사 파트 두 강 하고, 그 다음에 미니 테스트 세 강 풀고, 마지막에 제가 준비했었던 기출문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작년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 한 강 하면 완벽하게 끝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현대사, 다음 강, 다다음 강, 저와 또 함께 하면서 같이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주연입니다. 오늘은 동슬라브, 우크라이나의 비극적인 역사와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등 여러 슬라브 국가들은 빨강, 하양, 파랑이 들어간 삼색기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국가는 파랑과 노랑 단 두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크라이나의 광활한 평원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새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노란 밀밭을 상징하는 국기처럼 우크라이나는 오래전부터 소련의 곡물창고,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비옥한 흙토 덕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농사짓기에 최적화된 이곳의 흙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로부터 유럽 최대의 농산지로 손꼽혀왔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초 가장 비옥한 땅으로 손꼽히는 이 지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홀로도모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대기근입니다.

0: 대체 어떤 천재지변이 있었길래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가 싶지만 실상은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홀로도모르는 가뭄이나 홍수, 병충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인 정책과 의도적인 방관으로 일어난 인재였던 것입니다. 홀로도모르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 미스터 존스입니다.
1: Moscow 71795.
2: Moscow 71795.
3: Центральная телефонная станция Москвы. Слушаю вас.
4: Listen, I'm on my way to Moscow.
5: Garrett, I've been trying to reach you. So we're coming here.
4: Paul, I need your help again. This time arranging an interview with Stalin.
0: Please. 이 영화의 주인공 가렉스 존스는 투철한 기자 정신을 지닌 저널리스트입니다. 영화에서 그는 모두가 쉬쉬하는 대기근의 실체를 취재하기 위해 몰래 기차를 갈아타고 우크라이나 시골로 향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린 존스가 목격한 것은 그 흔한 말이나 소 한 마리 볼 수 없는 적막한 마을과 영양실조로 뼈가 뒤틀린 사람들이 중얼대는 빵이 없어요 란 말뿐이었습니다. 마을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농장이나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놓인 시체, 미라처럼 침대에 누워 죽음만을 기다리는 부부, 극도의 기아가 만들어낸 참담한 풍경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한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트럭 가득 곡물들을 실은 채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물들을 대체 어디로 보내는 거냐는 존스의 질문에 자루를 나르던 사람들 중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의 눈빛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라고 말없이 질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소련의 비밀경찰에게 발각된 존스는 영국으로 강제 송환당하지만 이후 자신이 직접 본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참상을 기사로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합니다. 사실 1930년만 해도 우크라이나 들판은 여느 때처럼 황금빛 곡물로 넘실거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양이었죠. 하지만 이즈음부터 소련 정부는 엄청난 양의 곡물을 징발해 농민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해 극심한 가뭄이 겹쳐 수확량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뭄도 큰 원인 중 하나였지만 무엇보다 이 지역을 참담한 기아의 현장으로 몰고 간 것은 당시 소련 정부의 무시무시한 곡물 징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식량 정책이 아니라 스탈린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 지역 농민들을 엄중히 벌하겠다는 본보기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대량 수출해서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자 했던 스탈린은 소비에트 전역의 농업을 집단화시키고 모든 땅과 생산물을 국가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크라이나 농민은 땅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했고 이들은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섰습니다. 스탈린은 이를 빌미로 저항하는 농민들에게 인민의 적이란 낙인을 찍고 강제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해충이라는 비난이 신문에 실렸고 끌려간 이들의 집과 재산은 당에서 몰수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서도 농민들의 저항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지역의 저항이 거셌는데요. 그들은 정부가 수탈해 가기 전에 스스로 곡물 창고를 불태우고 소와 말을 죽이면서까지 정부의 강경히 저항했습니다. 스탈린은 크게 노했습니다. 소련 전 지역의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가만둘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무자비한 징벌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정부는 모든 우크라이나 농가의 창고를 샅샅이 뒤지면서 마지막 남은 곡식 하나까지 싹싹 긁어갔고 심지어는 다음 해를 위해 남겨놓은 곡물 종자와 씨암탉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전쟁보다 더한 기아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나무껍질을 끓여먹고 벽지를 뜯어먹고 흙을 파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는데도 당은 곡식을 가져갔고 한 알이라도 손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소련 어느 지역으로도 이사를 가거나 떠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방에서의 접근도 불가능했습니다.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채 우크라이나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0: 전쟁과 내전 때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을 통틀어 가장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이 아이러니한 비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습니다. 사실 소련 정부에게 우크라이나는 거슬리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농민 반란의 진원지이자 자유로운 유목민인 코자크의 터전이었고 내전 때는 적군에 대항해서 싸운 백군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소련 정부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었죠. 그래서 스탈린이 홀로도모르를 통해 소비에트 연방 제2의 세력이었던 우크라이나의 힘을 꺾고 길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당시 서방의 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련 정부가 쉬쉬하며 감춘 건 사실이지만 소련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여온 서방이 이 거대한 땅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기근에 대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방 역시 대공황으로 혼돈과 불안을 겪고 있던 터라 남의 사정에 눈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이 미묘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가는 시기다 보니 서로 조심스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모두가 애써 모른 척하며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방치하는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살얼음 같은 시대에 용기 있게 우크라이나 대기근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출신의 가레스 존스인데요. 폴란드 출신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바로 그의 활약을 다룬 작품입니다.
1: The Soviet Union is not the workers' paradise that was promised. It is not the great experiment that you read about in the press.
2: Stalin is not the man who you think he is.
0: 1933년 우크라이나 잠입 취재를 통해 대기근의 참상을 직접 목격한 존스는 어렵게 이를 기사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소련은 물론 서방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당시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지국장이자 가장 힘있는 서구 언론인이었던 월터 듀란티는 존스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상상력으로 쓴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몇 년 뒤 존스는 중국 내몽고에서 취재하던 중에 강도들에게 살해당했는데요. 여러 정황상 그의 죽음에 소련의 비밀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 미스터 존스는 이렇게 단순히 기자 한 사람의 용기를 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역사의 재현을 넘어 예술의 윤리적 기능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스터 존스는 홀로도모르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오늘의 관객들에게 비극을 단순한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감각과 질문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영화 미스터 존스는 특이하게도 처음과 마지막에 미지의 인물이 등장해 이야기를 열고 닫습니다. 화면을 등지고 앉아 타자기를 치고 있는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밝혀지지만 그의 첫 내레이션을 듣는 순간 우리는 그가 곧 동물농장의 작가 조지 오웰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자신의 대표작 동물농장을 집필하면서 첫 문장을 읽는 오웰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동물농장은 1945년 출간된 조지 오웰의 정치 풍자 소설입니다.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 인간을 몰아내고 스스로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이지만 이내 가장 지능이 높은 돼지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다른 동물들은 이전보다 더 가혹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오웰은 러시아 혁명 이후 소련 사회가 어떻게 변질되어 갔는지를 이 우화 속에 압축해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첫 장면을 통해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은 제목 미스터 존스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드러냅니다. 동물농장 속 인물인 미스터 존스를 첫 내레이션에 언급함으로써 앞으로 동물농장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예고하는 한편 가장 용기 있게 홀로도모르의 진실을 밝힌 기자 가레스 존스의 이름 또한 기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동물농장이 홀로도모르를 직접 재현한 작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적으로 오웰이 동물농장을 쓸 때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염두에 두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오웰이 존스 기자와 직접 만나고 그의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는 감독의 해석과 상상력이 들어간 설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농장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웰은 혁명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배반하는지, 해방의 언어가 어떻게 지배의 언어로 변형되는지를 가장 선명한 우화의 형식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미스터 존슨

조지 오웰이 자신의 소설 동물농장의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하며 읽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러나 이미 어느 쪽이 인간이고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계급투쟁의 적이었던 돼지와 인간은 마지막에 아군과 적의 구분 없이 어우러져 지도층만의 파티를 즐깁니다. 창밖에서 이 풍경을 바라보는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돼지와 인간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혁명을 배신한 자들과 그들을 묵인한 자들이 결국 같은 얼굴을 가지게 된다는 오웰의 서늘한 경고입니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이 장면에서 미국과 소련이 경제협력을 위한 회동을 마치고 화려한 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병치시킵니다. 홀란드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존스가 목숨 걸고 보도한 기사를 묵살한 채 경제회동을 자축하고 있는 소련 정부와 서구사회 모두 동물농장의 돼지와 다를 바 없음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전의 오웰은 우크라이나 기근을 둘러싼 서구 지식인의 침묵을 비판한 바 있었으며 우크라이나판 동물농장을 위한 특별 서문을 따로 씀으로써 자신이 우크라이나의 비극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확인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홀란드 감독이 영화 안에서 오웰을 호출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 하나의 극적 장치입니다. 관객이 이미 잘 아는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낯선 역사적 비극에 친숙하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그 비극의 보편적 의미를 확장하는 극적 프레임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홀로도모르는 스탈린이 죽은 뒤에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다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에야 비로소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반복 상영되는 비극처럼 이 기억은 지금도 살아 숨쉬며 우크라이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홀로도모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 기념일을 제정하고 이를 민족 대학살인 제노사이드로 규정할 것을 유엔에 요청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와 유럽의회도 홀로도모르를 제노사이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법적 판단과 국가별 공식 입장은 여전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희생자의 숫자와 외교적 인정 여부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억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은 단지 기록 보관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반복될 때 살아 있습니다. 추모식에서 반복되고 문학 속에서 반복되고 영화와 공연, 낭독과 교육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복을 통해 공동체의 감각 속에 남습니다. 홀로도모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극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정체성과 감각을 형성하는 현재형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가레스 존스의 증언, 조지 오웰의 우화,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영화는 서로 다른 형식이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누가 그 진실을 지워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웰의 소설과 홀란드의 영화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강력한 예술이 됩니다. 예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지워진 목소리를 다시 들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나 연극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관객이 무대 위에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홀란드 감독은 오웰의 마지막 문장을 빌려 영화와 소설을 하나로 잇고 역사를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삼 이야기의 힘과 생명력,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하는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슬라브의 비극 홀로도모르와 이를 담은 예술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ow, there are so many vegetables. Do you eat them all?
2: I eat some of them, such as pumpkins, mushrooms, and tomatoes.
1: Do you like onions?
2: No, I don't like onions. They smell bad.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은 vegetables, pumpkins, mushrooms, tomatoes, onions 이렇게 다섯 개의 단어 함께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vegetable. 한 번 더. Vegetable. 이에요. Vegetable은 채소이고요. 채소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면 S 붙여서 vegetables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채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오늘 대화에 나온 것들은 pumpkin. Pumpkin. 호박도 뭐 애호박도 있고 단호박도 있고 이렇잖아요. Pumpkin은 우리 알고 있는 호박죽 만드는 커다란 주황색 호박

0: 이렇게 커다란 거, 고호박을 pumpkin이라고 해요. mushroom, mushroom. mushroom은 버섯. 버섯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버섯류를 다 통틀어서 mushroom. tomato, tomato. 우리말은 토마토지만 영어로는 tomato인데 또 마지막에 T 소리가 좀 약해져서 tomato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죠. 말해볼까요? tomato 강조. tomato 좋아요. 토마토는 tomato. 마지막 onion. onion. 친구들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어니언링 이런 거 봤죠? 이 onion이 바로 양파예요. onion, 양파. 자, 그럼 우리 대화들도 살펴볼게요. 남자아이가 와우! 하고 놀라면서 시작했어요. There are 이제 여러 번 봤어요, 친구들. 뭐뭐가 있다. 근데 여러 개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So many vegetables. 뭐가 많아요? 채소가 진짜 많잖아. There are so many vegetables. Do you eat them all? Do you? 너는 하니? Eat, 먹니? Them. 그것들을 모두 네가 다 먹니?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 갔는데 채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네가 다 먹는 거야? Do you eat them all? 그랬더니 I eat some of them. Some 조금이죠. 이것들 중에서 조금은 내가 먹어. I eat some of them, such as는 뭐뭐 같은 뜻이에요. 예를 들면 pumpkins, 호박, mushrooms, 버섯. And tomatoes. 이런 것들은 내가 먹어. 근데 여기 양파도 있었나 봐요. Do you like onions? 너 양파도 좋아해? 그랬더니, No, I don't like onions. 아니, 나는 양파는 안 좋아해. They smell bad.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냄새가 안 좋잖아. They smell bad. 나쁜 냄새가 난다니까 안 좋은 냄새. 오케이. 양파는 냄새가 안 좋아서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Do you agree? 친구들은 어때요? 채소 좋아하나요? 양파 빼고 다 먹을 수 있나요? 양파도 잘 먹나요? Awesome.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와 대화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을 켜고 Topic World에 203 눌러볼게요. 잘 들어보고 들리는 단어를 누르면 그 순서대로 문장이 만들어진다. 첫 번째.
1: Do you like cucumbers?
0: 아하. Do you like cucumbers? 친구들도 말해봐요. 말하면서 눌러봐요. Do you like cucumbers? Cucumber는 오이죠. 너 오이 좋아하니?
1: Do you like pumpkins?
0: 이번에는 Do you like pumpkins? You like pumpkins? 너 호박 좋아하니? 이번에는
1: I don't like onions.
0: 안 좋아하는 얘기 나왔죠. Like 앞에 don't 붙여서 I don't like 하면 나안 좋아해. I don't like onions. 나 양파 안 좋아해.
1: I don't like
0: 이번에는
1: mushrooms.
0: 버섯. I don't like mushrooms. 나는 버섯 안 좋아해. 이번엔
1: I don't like
0: 다안
1: tomatoes.
0: 좋아한대. I don't like tomatoes. 나는 토마토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죠.
1: I don't like cabbages.
0: 이번에는 모르는 거 넣었어. 한번 더.
1: I don't like cabbages.
0: I don't like cabbages. 일단 하고. Cabbages는 맞아요. 이렇게 배추나 양배추류를 우리 cabbage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경고 만점!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이것은 오이예요. 이것은 양파예요. 이것은 브로콜리예요. Are you ready? 친구들도 Let's Talk을 켜고 함께 시작해 봐요. 오늘은 펭수가 뭐라고 말을 걸까? Hi, hello,
2: Hello.
0: hello.
2: What's this?
0: 아하, 지금 사진을 봤더니 오이가 있어요. What's this? 물어봤으니까 it's a 오이. 그렇지, cucumber. It's a cucumber. This is도 괜찮고.
2: That's correct. What's this?
0: 이번에는 뭐예요? 양파 기억해요, 친구들? 맞아요, onion. It's an onion. 성공!
2: That's correct.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표현하는 거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표현하는 방법 알려줄래? 좋아하는 것. Like, love. I like tomatoes. I love cats. 싫어하는 것. Don't like, hate. I don't like onions. I hate bugs. 아, 방법이 두 가지씩 알려줬어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좋아하는 거 우리 알고 있는 like 쓸수 있고요. 또 love. 우리 love도 배운 적 있죠. 보통 love는 사랑하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랑하다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많이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I like tomatoes. 나는 토마토를 좋아해. like 쓸 수도 있고요. I love cats. 선생님 표정이 아예 바뀌었지. I love cats.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해. 진짜 좋아해는 love를 쓸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냥 안 좋아해. 그냥 별로야 하려면 don't like 쓰면 돼요. I don't like onions 하면 나 양파 안 좋아해 정도인데 hate라는 말이 있어요. hate. hate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해. 진짜 싫어가 hate예요. 쓸 때 좀 조심해야 되겠죠. 나 너 안 좋아 할 때 I hate you 하면 안 된다. I hate bugs 라고 하면 나 벌레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like, love, don't like, hate 다 같이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말하기 배워봤죠.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세 가지씩 생각해보고 like, love, don't like, hate 골고루 써서 여러 가지 문장 만들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11강에 오셨어요. 11강에 오셨다는 말인즉슨 우리 짜란!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세 번째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벌써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을 지나고 수식어와 준동사도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 몇 번부터 볼 거냐면 5번부터 10번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이 문제는요,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ccording to its dictionary defi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따르면, 그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an anthem 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anthem은 찬가거든요. 찬가. 그래서 찬가라고 하는 것은 is both A and B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찬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 첫 번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a song of loyalty often to a count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통은 국가를 향한 뭔가 충성심의 노래 이기도 하고, 두 번째 정의는요, a piece of sacred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신성한 음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 뭐가? 찬가가. 자, 그랬을 때 definitions that are both applicable in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의 모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요, 그런 sporting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스포츠 맥락에 적용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러면 찬가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맥락에 적용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this genre is dominated although not exclusively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장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장르는 찬가라고 하는 장르겠죠. 이 찬가라고 하는 장르는요, 두드러지게 나온대요. 비록 그것이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냐면 by footbal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축구라고 하는 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and has produced a number of examp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장르는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배웠었다. 그치? 뭐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많은 뭐뭐들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시는 예시인데 어떤 예시냐면 Where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엄청 유명한 노래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그 구단과 엄청나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많은 예시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되어 있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where이 괜찮을까? 지금 우리 이거 살펴볼 거잖아. 관계 부사가 여기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앞에 문장을 봐야 돼요. A number of examples라고 나왔는데 지금 앞에 선행사가 멀쩡히 다 붙어 있지. 그리고 사례 뭐 사례와 같은 그런 거를 나타낼 때 관계 부사 where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고 뒤에 문장을 살펴봅시다. Popular songs become synonymous with the club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오케이.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부사 오는 거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찬가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는데 어떤 예시였대? 그게 아, 그 클럽이라고 하는 곳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많은 예시들을 보여주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And are enthusiastically adopted by the f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러한 노래들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그 팬들에 의해서 채택이 된 거죠. 채택이 됐다는 말은 팬들이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말이었겠지. 자, 그랬을 때 more than this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they are often spontaneous expressions of loyalty and identit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y가 누군지 봐봐. 이때 등장하는 데이는 아마도 스포팅 컨텍스트에 사용되어 있는 유명한 노래들인 것 같아. 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응원가 생각하면 될것 같거든? 여러분, 축구를 보러 가거나 야구를 보러 갈때 응원가 부르시죠? 지금 그 응원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거에 넘어서서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종종 자발적인 표현이래. 근데 뭐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냐면 loyalty, 충성심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According to Desmond Morris에 따르면 이러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has reached the level of some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단계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approached a local art form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지역의 예술의 형태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런데 봤을 때 이런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한 지역의 예술의 형태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도달을 했다라고 자발적으로 말을 해야지 approach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approach 당한 것은 아니잖아. 이랬을 때 approach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지역의 예술 형태로 접근하게 되었다. 어느 경지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마치 하나의 지역 문화인 것처럼 되었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가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A strong element of the appeal of such sports so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강한 요소예요. 뭐에 대한 요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노래, 즉 우리가 응원가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런 응원가의 엄청난 매력의 강력한 요소는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이런 응원가의 강력한 매력적 요소는 이라고 했으니까 요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주어일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 단수 주어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무슨 동사가 와야 돼? 단수 동사가 와야지.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 오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응원가의 매력적인 가장 강력한 요소는 뭐냐면 that 이하입니다. 뭐냐면 They feature memorable and easily sung choru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응원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잘 외워지고, 그치, 얘들아. 한번 들으면 딱 캐치가 돼야지. 그래서 잘 외워지고, 그리고 쉽게 따라 불러질 수 있는 합창의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and in which fans can particip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팬들이 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합창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 요소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그쵸? 자, 그랬을 때, This is a vital part of team's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 응원가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래. 뭐에 있어서? 그 팀의 수행에 있어서 중요하지.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as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거 as, unit 1할때 쌤이랑 진짜 많이 봤었거든? as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다고 했었어. 첫 번째.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고, 뒤에 명사가 오면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뒤를 봤더니, It makes the fans' presence more tangible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결국 만들어주는데, 팬의 존재를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팀의 수행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할 거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이때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야? 접속사로 쓰인 거야? 뒤에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접속사로 쓰인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as가 잘 쓰였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자, 그래서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응원가 같은 걸 대중문화라고 할 건가 봐. 이러한 형태의 대중문화는요, can be said, 뭐라고 말해질 수 있냐면,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즐거움의 표현. 즐거워서 막 응원가 부르잖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감정에 있어서의 과잉의 표현이다 라고 말해진다 라고 지금 보여줄 수 있네. 자, 그런데 어디 밑줄이 그어져 있어? To display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여기가 맞는지 우리한테 확인해 보라고 하잖아. 그럼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이 부분이 주어인 것 같고 그러면 can be said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 부분이네. 얘들아, 근데 동사를 봐봐. Can be said라고 해서 수동태가 지금 쓰여지고 있지. 자, 수동태라는 말인즉슨 원래 문장으로 돌렸을 때 우리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수동태가 아닌 형태로 한번 먼저 돌려볼게. 그러면 지금 뒷부분에 by라고 하는 주어 부분이 없어져 있으니까 someone이라고 하는 주어를 대신 넣어볼게. 그러면 someone said this form of popular culture to display pleasure and emotional excess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럼 원래 문장으로 따지면 얘들아,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이잖아.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에 비록 가 있지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고. 자, 동사 나온 다음에 그럼 이때 to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 원래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어 자리일 거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얘들아 to display라고 하는 to 부정사 나오는 거? 오케이, 괜찮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대조되어지고 있냐면요. To the dominant cult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과는 대조되고 있는 거래. 자, 근데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아, 지배문화죠.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tends to maintain respectable aesthetic distance and contr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지배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유지하는 경향이 있대요. 품위 있는 어떤 aesthetic, 미적인 거리를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control, 통제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문화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지배문화라고 하는 거에 예시 뭐가 있을까, 얘들아?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오페라를 듣는다든지, 뭔가 사뭇 조금 떨어져 있고, 우리는 통제력을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즐기는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dominant culture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었던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에 뭐가 있었어?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즐길 수 있는 응원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네. 그쵸? 자, 그래서, 5번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6번 문제 한번 같이 보시죠.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28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면요. Baylor's University Researchers Investigat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의 연구진들은요. Investigated,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조사를 했냐면 Whether 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Whether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었는지 일단 첫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이 whether이라고 하는 것이 접속사로서 문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 대학의

연구진들이 investigated 조사를 했는데 뭐인지 아닌지 조사를 했냐면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에 들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했다라고 했으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은 일단 잘 됐어. 자, 그러면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를 살펴보자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Different types of writing could ease people into sleep.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고, 이때 그 university researcher들은 조사했다, 무엇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도 잘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접속사로서의 whether 잘 쓰여져 있네. 라고 넘어가 보자. 그 다음에 to find out 이것을 찾는 것은 찾기 위해서 자, 무엇을 찾기 위해서냐면, 정말 다른 종류의 글쓰기가 사람들로 하여금 편하게 잠들 수 있도록 만들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they, 그 researchers, 즉, 연구자들은 had 57 young adults spend 5 minutes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had라고 하는 애, 어디서 많이 본것 같잖아? 사역동사잖아, 그치? 사역동사니까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왔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우리 못 쓰기로 해서 사역동사 나오면 동사 원형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얘들아, 지금 이거 뭐를 보는 거냐면, 밑줄은 라이팅에 그어져 있어, 그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양한 문법 포인트들을 같이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나중에는 이 spend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질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같이 그 문법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자는 거야. 그랬을 때 had 57 young adults 그 연구자들은요. 57명의 어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어? spend 5 minutes before bed. 잠이 들기 5분 전에 시간을 쓰도록 만든 거야. 뭐 하는 데 시간을 쓰도록 만들었냐면 writing. 쓰는 데 시간을 이게 보내도록 만들어 낸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writing 하고 있는 이 ing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랬는데, 쌤 지금 위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spend 시간 ing라고 하는 우리 억구 표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을 5 minutes before bed, 자기 전에 5분 전이라고 하는 시간을 뭐뭐 하는 데 사용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몰랐으면 밑줄 그어 놓고 필기 한번 해둘게요. 얘들아, 여기는 근데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돈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시간이나 돈을 ing 하는데 사용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잠이 들기 5분 전에 쓰는데 시간을 들도록 시간을 보내도록 만든 거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 Either A or B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A 혹은 B라고 해석할 거잖아. 그래서 적기는 적는데 선택을 할수 있어. 첫 번째, to do list for the days ahe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앞선 날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을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나 내일 뭐 해야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고, 혹은요, a list of tasks that they had finished over the past few day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끝내온 그 과제들에 대해서 적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5분 전에 무언가를 적을 건데 내가 내일 할 거에 대해서 적을 건지, 혹은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적을 건지 그두 가지 지금 경우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The result confirm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결과는 확인시켜 주었는데 무엇을 확인시켜 주었냐면 Not all pre-sleep writing is created equally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잠을 자기 직전에 쓴그 글쓰기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대.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Thos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made to-do list before 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잠에 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건지 쓴그 사람들은, 그럼 얘들아,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 Those라고 하는 게 주어잖아. 그러면 동사는 어딨니? were 이라고 복수형으로 잘 맞춰주고 있어? 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잘 맞춰주고 있네.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잠들기 전에 내가 앞으로 뭘 해야지?에 대해서 쓴그 사람들은 were able to fall asleep 9 minutes fas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9분 정도 더 먼저 잠에 들수 있었대. 어떤 사람보다 9분 먼저 잠이 들수 있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rote about past ev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적은 사람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적은 사람들이 9분 더 빨리 잠들었대. 오, 되게 의외의 결과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the quality of the list matter to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리스트, 내가 앞으로 뭐 해야지? 혹은 내가 전에 뭐 했지라고 적은 그 리스트의 퀄리티, 즉질 또한도 중요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더비교급이 보였다면 아주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더비교급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했지? 더 뭐뭐 하면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기로 했었었잖아. 그랬을 때 the more task and the more specific the to-do list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더 to-do list 해야 될 리스트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되었냐면 the faster the writers fell aslee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글을 쓴 사람이 빨리 잠이 들수 있었대. 이상하지? 과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그 해야 될 리스트가 아주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 빨리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오, 연구 결과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죠? 자, 그런데 문법을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얘들아, 더비교급 아마 이 수업을 쭉 들어온 친구들은 알 거야. 더비교급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보기로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기로 했거든? 왜 문장 구조가 잘안 보이잖아. 더비교급 때문에. 그래서 문장 구조를 한번 돌려봅시다. 특히 이 부분을 한번 돌려보자면 the more 이 부분 빼고 여기서의 주어가 어디 있을까, 얘들아? to do list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 were이라고 하는 이 비동사가 동사가 될 거고, 그러면 사실 보어가 더비교급한테 붙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the to-do list were specific. 원래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찮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지.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차지하고 있으니까 4번도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the study authors figur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자들은요, 무엇을 알아내게 되었냐면, writing down future task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미래의 과업을 적는 것은, 자, 얘들아, 퀴즈 하나 낼게. 이때, that 아래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 대절 안에서 동사. unloading the thoughts.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 동사가 없어, 얘들아. 그치? 자, 주어는 어디까지 있었어? Writing down future task.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등장하고 있잖아.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쓰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가 나왔는데 동사가 없어. 뭐가 동사로 바뀌어야 돼? Unloading. 얘가 동사로 바뀌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바꿀 거냐면 loads라고 하는 동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네. 왜? 동명사 주어잖아. 그러니까 단수 취급해야지. 내가 미래의 과업에 대해서 적어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해주냐면요. unloads 하면 짐을 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짐을 덜어준대요. the though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주게 된대. 그래서 내일 내가 뭐 해야겠다라고 적어 놓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짐을 덜어놓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네. 그래서 so you can stop turning them over in your mi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너의 머릿속에서 그 여러 과업들을 골똘히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니까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이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unload라고 하는 동사로 바꿔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되겠습니다. 역시나 주어 동사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어, 얘들아. 동사의 활용 단원이 끝났다고 해서 동사를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야. 동사 꼭 반드시 열심히 찾아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you're telling your brain, 너는 너의 뇌한테 뭐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that the task will get done. 그 과업은 분명히 끝날 거야. 언젠간 끝날 거야. just not right now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끝날 거야. 이제 좀 쉬어. 라고 해서 빨리 잠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2013학년도 3월 학력평가 27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죠.
The Martin Rule was devised in 2003 by Adrian Hewitt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머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안되어졌습니다. 2003년에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고안되어졌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찾아봐야겠다. 자, 그런데 아드리안 휴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나 봐요. 근데 어떤 지역의 계획관이었냐면 in Merton, Southwest Lond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남서부 쪽에 런던에 위치한 머튼 지역에 있는 지역 계획관이었대. 자, 이 사람이 뭔가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which Hewitt created with a couple of colleagu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만들었는데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관계대명사네. 그치?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한 규칙은 뭐였냐면 휴잇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몇 그의 동료들과 함께 만든 법안이었고, 그리고 persuaded the borough council to pa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자치구 의회에게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그 법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문장 되게 길거든? 이 문장 되게 긴데 거기서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는 사실 위치를 이렇게 묶거나 보면 rule이라고 하는 여기가 주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동사 찾기가 훨씬 쉬워졌지. 왜? 주어 부분을 묶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법안은요, was라고 해서 동사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법안이라고 해서 단수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치고 이러한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was that. 댓 이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가 봐. 이것은요, any development beyond a small sca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도 would have to include the capacity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would have to include. 여기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될 거야. 그치? 동사 잘 잡았어? 대절 안에 이 부분이 지금 주어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이 would have to includ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거거든. 자, 그러면 작은 규모를 넘어선 그 어떠한 발달도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냐면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 어떤 능력? To generate 10% of that building's energy requirements. 그 빌딩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즉, 너가 어떤 빌딩을 짓고 싶잖아? 그러면 적어도 그 빌딩에서 필요로 하는 그 에너지의 10% 정도는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다? 이 법안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or 그렇지 않는다면, 만약에 10% 정도 전력을 못 만들어내? 그렇지 않는다면, The developers would be denied permi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발자들은 아마도 denied, 거절당할 것이래요. 뭐 하는 것을 거절당할 것이냐면 permission to build 이라고 나오고 있어. 지을 수 있는 허가서를 거절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즉, 이 법안에 통과되기 위해서는 내가 짓기 위한 그 빌딩의 10%의 전력은 적어도 스스로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네. 자, 그러면 일단 문법. To build라고 하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앞에 나오는 얘들아 permission이라고 하는 허가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자,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의 투부정사 용법 너무 괜찮게 쓰였다. 그치? 그래서 그 짓기 위한 허가가 거절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됐었네. 자, 그랬을 때 the rule 그 법안이라고 하는 거즉 멀튼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sounded sens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치? 타당하니까 quickly caught on. 얘들아, caught on 하면 인기를 끌다거든요? 자, 이 법안은 타당한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확 인기를 끌게 되었대요. With over 100 other local councils followed it within a few years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쌤이 with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면 일단 동그라미 한번 쳐보라고 했어.
맞지? 자,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우리 형태가 있다고 배웠었다? 저저번 시간에?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with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대.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 뒤에 뭐가 나와?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는 누구한테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어. 기억나? 자, 그러면 한번 봤을 때, 이 머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됐냐면요. 100개가 넘는 local council 하면 지역 의회들이 그 법안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지. 얘들아, 유행을 탔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강제로 따라짐을 당했을까? 아니에요. 강제로 따라짐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따라했겠지, 법안을. 자, 그러면 이때 follow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안 되고 뭘 써야 된다? follow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0개가 넘는 그 지역 의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 법안을 몇년 안에? Within a few years. 몇년 안에 따르기 시작했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문법 포인트 진짜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넣은 거거든. 자, with라고 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면 이 분사의 능동수동은 어디에 맞춘다?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럼 다음 문장. In London. 자, 런던에서요. The mayor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그 시장님이 Ken Livingstone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요. Introduce Merton Plus라고 하는 것을 새로 도입했대. 아, 원래 머튼 법칙이었는데 Merton Plus라고 하는 법칙을 뭔가 도입시켰나 봐요. 근데 그것은 어떤 법안이었냐면, which raised the bar to 20%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자기가 지은 건물의 10%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냈으면 됐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린 Merton Plus라고 하는 그런 법안을 새로 도입하게 됐대. 자, 그랬을 때, the national government, 그 정부는요, Then introduce the rule more wid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더욱더 어떻게 했다? 널리 도입시켰다 라고 나오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 4번에 widely 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부사가 의미상 누구를 꾸몄는지 한번 살펴봐야지. 널리 도입되게 되었다. 도입되다 라고 하는 introduce를 꾸며주게 되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지. 얘들아,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잖아. 그래서 부사 widely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이 더욱더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랬더니 Adrian Hewitt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되었대요? Became a celebrity in a small world of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처음 머튼 법칙을 만든 이 사람이요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아주 작은 세계는 세계인데 local council pla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역 의회를 계획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있어서 뭔가 celebrity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하네요. And 그리고 Merton Council 그 머튼 지역에 있는 의회가 started winning awa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상을 타기 시작했대요. 뭐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냐면 its environmental leader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머튼 의회의 환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상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 이때 등장하고 있는 its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 그것의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것의는 아마도 머튼 의회를 가리키는 걸 겁니다. 그래서 머튼 의회의 환경적 리더십에 대한 상을 수상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아, 머튼 의회라고 하는 단수의 소유격, 즉 it's가 오는 게 괜찮죠. 그래서 5번도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8번으로 같이 나가 볼 건데요. 2015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장애물들 중 하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이거 저번 시간에 또 배웠어. 여기서 그럼 진짜 주어 잡아봐 라고 하면 뭐로 잡을래?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이라고 하면 여기서 진짜 주어는 아마 이 원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어를 잡은 다음에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봤더니 is라고 하는 동사가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주어 동사 잘 맞춰졌어. 그래서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인데 뭐

사용에 있어서의 장애물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지. To increase 혹은 to increasing a hybrid car's ran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range 하면 범위잖아. 즉, 이 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갈수 있는 거리를 높이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석이 가야 되더라.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이때 to가 뭔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이때 to가 전치사 to일까? 혹은 to 부정사의 to일까?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높이는 데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이라고 했잖아. 뭐뭐 하는 데의? 라고 했으면 얘들아, 이때 to는 뭐야? 전치사 2지. 전치사 2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동사 원형이 와서는 안 되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ncreasing, 동명사 형태가 와주면 좋겠다. 그쵸? 자, 그래서 얘가 to 부정사의 2인지 전치사 2인지를 고르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할 때 꼼꼼히 살펴보세요. 해석을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그 주행 거리를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물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이래? The weight of the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배터리 무게 때문이래.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나 보죠? 자, 그랬을 때 More powerful batteries can power a car for a longer dist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강력한 배터리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차로 하여금 더먼 거리를 갈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But they also weigh m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배터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어떻게 해진대? 더 무거워진대. 이게 바로 문제네, 그치? 그랬을 때 A newly emerged concept of hybrid ca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진짜 주어 누구야? 새롭게 등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 동사 어디 있어, 얘들아? 동사 한번 찾아볼까? 동사는 is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단수 주어를 잘 받고 있는 단수 동사까지도 잘 맞춰주고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무슨 개념이냐면, Which can hold electricity? 전기를 잡고 있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어디에 가지고 있을 수 있대? In its doors, hood, and so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덮개가 됐든, 혹은 문이 됐든, 다른 곳에 저장할 수 있는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이 개념은요, is drawing attention, 관심을 끌고 있대. 뭐로써 관심을 끌고 있냐면, as a potential breakthrough라고 나오고 있어. 어떤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이거 한번 볼까? as라고 하는 거 그럼 여기서 뭐야? 전치사야? 아니면 접속사야?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수 있을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 누가 봐도 명사가 오고 있으니까 얘는 전치사겠네. 그래서 뭐로써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관심을 끌고 있대. 뭐에 대한 돌파구냐면 in dealing with this problem 이러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 잠재적인 돌파구로서 굉장한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배터리, 무거운 배터리를 썼어야 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어디에다가 이제 전력을 보관하는 거야? 그 문이나 혹은 그 후드에 전력을 보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제 타파해 줄수 있는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지. 그랬을 때 some researchers 몇몇 연구원들은요 have already started experiment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미 실험을 시작했어. 뭐로 실험을 시작했냐면요. With a prototype electric vehicles with an energy storing trunk flo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그 트렁크 밑바닥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원형으로 한번 이미 실험을 시작해 본 거죠. 자, 그랬을 때그 차들은요. Whose extra energy storage could reduce 혹은 could be reduced The battery's weight by 15%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차들의 extra energy stor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잖아. 즉,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차들은 could reduce 하면 감소시키는 거고 could be reduced 하면 감소되어지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뒤를 봤더니 뭐가 있어? 목적어가 있어.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이러한 추가적인 에너지 보관을 가지고 있는 이 차들이 결국 뭐 해줄 수 있는 거야? 줄여줄 수 있는 거야. 무엇을? 그 배터리의 무게를 15%가량이나 줄여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갖는 reduce가 등장해야 맞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If this new technology, 만약에 이러한 신기술이 뭔가 에너지를 저장하기는 저장하는데, 어디 문에다가 저장을 하고, 후드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신기술이 reach the efficiency of the current lithium ion bat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효율성에 도달하게 된다면, 어떤 효율성이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리튬 아연 배터리만큼의 효율성에 딱 도달을 하게 된다면, cars of this sort,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 즉, 배터리가 다른 곳에 저장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들은 could store enough electricity to power them 혹은 themselves for 80 mil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엇을 저장할 수 있대? 충분한 전략을 저장할 수 있는 거야.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스스로 80마일 정도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그 전력을 충분히 저장하는 차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오랜만에 나왔거든.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혹은 제귀대명사 themselves라고 나오는 게 좋을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쌤이 뭐 파악하라 그랬어? 여기 목적어에 나오는 얘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앤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자동차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들어가는 애가 같은지 한번 살펴볼까? 그러한 종류의 자동차가 충분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전략이냐면 그들이 스스로 80마일이나 동력을 낼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어랑 목적어랑 대상이 같네. 그러면 themselves라고 하는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in non-battery parts such as the roof or the doo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배터리가 저장되어지지 않는 그 문이나 혹은 roof, 뭐 천장 같은 것이죠. 자동차의 천장 같은 것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9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항 같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lays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technology, 기술이요, play an ever-increasing rol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대. 그런데 어디에서 높아지는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In social lives of young people in developed socie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선진 사회에서 어떤 젊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뭐가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과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대.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쓰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한 기술을 아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dolescent, 특히나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이요, have been quick to immerse themselves in technolog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뭐에 있어서 빨랐냐면요, immerse themselves라고 하면 스스로를 몰입시킨 거죠. 몰두시킨 거죠. 어디에다가 몰두시켰냐면요, 이 기술에다가 스스로를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또한번 등장했습니다. 쌤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지? 자, with가 나오면 일단 동그라미 쳐보고, most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오고, using이라고 하는 분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때 이 뒤에 나오는 분사를 우리는 뭐에 맞춰?

맞춰준다고 했었지?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 맞춰준다고 했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당황한 이유는 뭐냐면 most만 나왔기 때문이야. 이때 most는 대부분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대부분의 청소년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주어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most만 나와서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 근데 자, 우리는 이제 당황하지 말고 with most using이라고 나온다면 with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가 뭐인지 뭐에다가 맞춰라? 앞에 나오는 목적어에다가 맞춰라 라고 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청소년들은 본인 스스로를 이런 기술에 몰두시키는데 굉장히 빨랐는데 뭐 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using the internet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라고 하는 의미죠. 얘들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인터넷을 사용 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여기서 수동의 의미가 아니고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using 쓰는 거 너무 괜찮다.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거 쌤이 반드시 확인해 놓으라고 했었어요. with 목적어, 그다음 나오는 분사.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보세요. 자, 그래서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treat the mobile phone as an essential necessities of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핸드폰을 뭐로 여기냐면요, 인생의 가장 필수적인 필수품이라고 여긴대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And often prefer to use text messages to communicate with their frien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친구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text message,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young people, 젊은 사람들은요, also increasingly access to social networking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더욱더 뭐 하게 되냐면요, 더욱더 접근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increasingly라고 지금 여기 뭐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부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이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만 보면 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또한 점점 어디에 접근한다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 꾸며주는 거 너무 괜찮아. 그치? 그래서 점점 접근을 하는데 어디에? Social Networking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SNS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부사가 동사 꾸며준 포인트까지 너무 좋았고요. As technology and the internet are familiar resources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기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친숙한 자원이기 때문에 it is logical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뭐 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냐면 자, what이 나오고 있네. 얘들아, what이 나오려면 앞에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는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뒤에 문장은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한번 볼게.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 뒤에 문장이 얘들아 불완전해? 아니야, 완전하잖아.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 what이 와서는 안 되고 뭐가 와야 될까?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면 접속사 대시 와야겠지. 자, 그래서 tha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단 고쳐주고 마음 편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it is logical that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일 것이냐면요. They would seek assistance from this sour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원으로부터 당연히 도움을 찾는 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이러한 정보 원천은 어디야? 당연히 기술이나 인터넷이겠지. 그래서 뭔가 청소년들이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인터넷이나 혹은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has been shown by the increase in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럼 이것은 뭐야? 청소년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여줬대? Increase in website. 어떤 웹사이트의 증가가 일어나게 됐대.
그런데 그 웹사이트가 뭐 하는 웹사이트였냐면요. That provide the therapeutic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위한 치료적 정보를 제공하는 그 웹사이트의 증가가 이런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지. 즉, 청소년들이 뭔가 도움을 원하게 될 때는 어디를 방문하게 된다?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왜?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인터넷이나 기술이 훨씬 더 친숙하니까. 그랬을 때, A number of youth-friendly mental health websites have been develop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무 많이 나와서 익숙하죠? A number of 이라고 하는 얘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어? 많은 뭐뭐들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많은 젊은이 친화적인 이런 정신 건강 웹사이트들은 이라고 한다면 얘들아, 주어가 누구야? 많은 누구누구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웹사이트들 말하는 거겠네. 그러면 복수형의 주어니까 당연히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 복수 동사로 받아야겠지. 그러면 have라고 하는 복수형 쓴거 너무 괜찮다. 그치? 그래서 이 젊은이 친화적인 정신건강 웹사이트, 많은 정신건강 웹사이트들은요, have been developed, 발달되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그래서 the information presented often takes the form of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ct sheets, and suggested link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질문 하나만 할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딨어?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본다면? 얘는 동사가 아닌 것 같아. 왜? 뒤에 동사가 takes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5번은 동사로 나오면 안 되고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 역할을 해야겠다. 자, 그러면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 제공된 정보라고 해석할 거야. 그러면 정보 입장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공된 거니까 오케이. 분사, 과거분사 형태 잘 나오고 있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요, often takes the form of 어떤 형태를 가지냐면 자주 물어진 질문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거나 혹은 자료표라고 하는 어떤 형태, 그리고 suggested links라고 하는 형태, 즉 추천 링크라고 하는 형태를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it would seem, therefore, 그러므로 뭐라고 보여지냐면 아주 logical, 이성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냐면 to provide online counseling for young peop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상담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어 보인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인터넷에서 상담받는 거, 인터넷에서 정보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상담도 어디서 제공해주자? 온라인에서 제공해주자라고 하는 맥락이었고요. 저희 오늘 10번 문제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0번,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한번 보면요. An independent artist is probably the on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independent artist라고 하면 독립된 예술가거든요.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e one, 사람이잖아. 어떤 사람일 거냐면, who lives closest to an unbounded creative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e one이라고 하는 게, 앞서서 등장하는 an independent artist를 말하는 거잖아. 독립된 예술가를 말하는 거잖아. 즉, 앞에 나오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를 보니까 lives라고 하는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네? 그러면 얘 관계대명사 who 쓴거 너무 잘 썼다, 그지? 자, 그래서 독립예술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창의적인 상황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오케이. 그랬을 때, many artists have considerable freedom from external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많은 예술가들은요, 아마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로부터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냐면, external requirements이라고 나오고 있어.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요구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 외부에서 어떤 요구 사항을 말해주냐면, what to do.
뭘 해야 된다, how to do it,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when to do it, 그걸 언제 해야 된다, 그리고 왜 해야 된다와 같은 그런 외부의 요구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가지고 있대. 그치? 예술가들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다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지만, we know that,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아냐면, that artists usually limit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제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때 themselves 라고 하는 거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세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지금? 목적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그러면 이때 나오는 themselves라고 하는 재귀대명사가 정말 잘 쓰여졌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 주어 확인하기로 했지. 주어라고 하는 art, 예술가가 보통은 그들 스스로를 제약한다. 꽤 어떻게 제약한대? 꽤나 forcefully, 강력하게, 강압적으로 제약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대. 그래서 굉장히 외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강력하게 제약하고 있나 봐. 자, 그런데 밑줄 쳐진 forcefully라고 하면 지금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부사가 누구를 꾸며주는지 우리 보면 되겠지? forcefully limit themselves. 아주 강력하게, 아주 제약적으로 스스로를 제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강력하게 제한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이 표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가가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를 막 제약을 하냐면요. By choice of material, 어떤 물질을 쓸지, 어떤 재료를 쓸까 하는 거에 있어서 스스로를 제약하고요. And form of expres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좀 표현을 할까? 에 대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제약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to make the choice, 무슨 말이냐면요. To make the choice, 어떤 선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했잖아, 예술가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to express a feeling by carving a specific form from a rock without the use of high technology or colo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질문 하나만 할게. 이 4번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봐. 동사 찾아보면? 여기가 동사가 돼야 돼, 얘들아. 맞아. 잘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to make the choice. 자, 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하도록 결정을 지었냐면 우리가 그 어떤 고도한 기술이나 혹은 색깔을 사용하지 않고 돌로부터 어떤 특정한 형태를 깎아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즉, 내가 고도의 기술을 쓰거나 뭔가 색을 다양하게 쓰거나 하지 않고 내 기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을 깎아가지고 하는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자, 여기가 주어야. 그럼 동사가 어디여야 돼? Restricts. 여기가 동사여야 되지. 자, 그래서 to make이라고 하는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 Restricts라고 하는 단수 형태가 오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약하게 된다, 제한하게 되는데요. The artist significa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예술가를 아주 상당히 제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랬을 때, such choices, 이러한 선택은요, are not made to limit creativity. 창의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오히려 뭐 하기 위해서? To cultivate it. 그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해석하면서 이미 4번의 답은 나왔지? 이때 it이라고 하는 거, 쌤이 뭐라고 했어? Cultivate it.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받았으니까, 이때 it은 creativity. 단수인 창의성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번도 괜찮고요. When everything is possible, 만약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creativity has no tension.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이 없어.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어. 다할수 있어. 라고 한다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어? 긴장감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데 In that이라고 하면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창의성은 이상하대. 어떤 점에서 이상하냐면 It finds its way in any kind of situ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창의성은 그 창의성의 방식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찾기 때문에 좀 이상하대.
심지어는 no matter how restric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창의성이 얼마나 제한되든지 간에 그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는다는 점에서 창의성이 되게 특이하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비교급 faster and stronger 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당연히 than이라고 하는 표현 등장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럼 5번까지도 괜찮은 거 우리 확인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완벽하게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역시 만나서 기출문제 열심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누구를 태자로 정한단 말이냐?
1: 대체 하는 짓들이냐?
2: 어마마마
3: 형제들끼리 피를 봐서는 안 돼. 비리와 온전을 살리기 위해선 고구려를 떠나는 게 낫겠어.
2: 면목 없습니다.

0: 자, 이제부터 이 나라의 이름은 백제이다. 우리는 이 백제를 고구려와 같은 강국으로 만들 것이다.
1: 백제 만세! 만세!
2: 오늘 천봉이와 함께 가볼 답사지는 백제의 첫 번째 도읍인 한성이에요. 오, 이제 오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
3: 와, 천봉이네. 안녕하세요.
2: 한성 답사를 함께 해주실 박광일 선생님, 반갑습니다.
3: 천봉이, 저 뒤에 한강이 보이죠? 저 한강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백제의 모습을 찾아볼 겁니다.
2: 그런데 빌딩이 빽빽한 서울에서 어떻게 백제의 흔적을 찾죠?
3: 지금은 빌딩 숲에 가려있지만 강동구, 송파구 일대에 보면은 500년 백제의 도읍지의 흔적이 남아있대요. 백제의 흔적을 우리가 직접 찾아볼 겁니다.

0: 백제는 약 700년 동안 세 개의 도읍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의 서울. 한강 주변의 기름진 땅이었어요.
1: 맞아요. 이 풍납토성이 한성 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지예요. 백제의 첫 왕성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데요. 풍납토성이 이렇게 보존된 데는 사연이 있어요.
2: 여기서 1997년에 아파트 공사를 하다가 몇 개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이제까지 논란이 되었던 백제 도읍지에 대한 단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대를 보존하기 시작했죠.
0: 아,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네요. 백제의 첫 왕성일 수도 있는 곳인데 말이에요.
2: 맞아요. 그럼 여기가 백제의 도읍지, 도성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 단서가 뭔지 지금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납토성은 보기에는 야트막한 토성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무려 8톤 트럭 20만 대분의 흙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가 있었을 텐데 그 도시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토관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하수를 흘려보내는 이런 하수관이 무려 10만여 개가 필요했을 거예요. 왕과 지배계층이 살았기에 가능한 기술이었겠죠. 신하들이 일하는 관청으로 추측되는 곳도 있어요. 건물이 있었던 자리와 단단하게 정비된 도로가 발견된 거죠.
0: 우와, 마차도 쌩쌩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던 거네요.

0: 풍납토성에서 이런 청동 자루소치 발견됐는데요. 아주 고급스러운 중국 수입품이에요. 왕과 귀족들이 사용하는 물건이었죠.
1: 어? 여기는 한송백제 박물관이네요?
0: 네, 여기에 실제 풍납토성을 떼어내 보존해뒀어요. 평지에 위치한 풍납토성은 구하기 쉬운 흙을 이용했는데요. 백제의 기술력은 지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성벽을 쌓았고 훗날 일본에도 전파됐다고 해요.
1: 선생님, 이번엔 또 다른 토성으로 가볼 차례죠?
0: 네, 풍납토성 옆에 있는 짝꿍 몽촌토성이에요. 풍납토성이 왕과 귀족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었다면 몽촌토성은 군사적인 방어시설이었어요.
1: 몽촌토성은 엄청 높네요.
0: 40m 언덕 위에 쌓아서 적을 막기 유리하도록 만든 거죠. 성벽이 낮은 곳에는 이렇게 목책이라고 하는 방어시설을 또 설치했어요.
1: 백제는 쉽게 쳐들어올 수 없다고요.
2: 아, 백제군의 저항이...
1: 이제 세 번째 유적지로 고고!
2: 이제까지 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을 찾아봤는데요. 이제는 또 다른 백제 사람들의 집,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찾아왔습니다.
1: 그럼 여기에 백제 사람들의 무덤이 있다고요?
2: 네. 처음 여기가 발견되었을 때는 290기가 넘는 많은 고분들이 있었습니다.
0: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서울이 개발되면서 대부분의 무덤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8기만 남아서 백제 한성시대 초기의 무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체로 돌을 쌓아 만든 고구려 무덤과 닮았어요. 그 중에서도 모두를 놀라게 한 돌무지 무덤이 있어요.
2: 여기가 석천동에 있는 고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3호분 앞에 서 있습니다. 모양이 조금 독특하죠?
1: 피라미드 같이 생겼어요.
2: 맞아요. 그래서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하는 고구려 국내성에 있는 장군총하고 비교가 되는데 밑변의 길이가 50m가 넘어서 하늘에서 보면은 훨씬 더 규모가 크죠. 그래서 백제 어느 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지만 아쉽게도 그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세상에, 한 변이 50m라니. 그런데 위쪽이 조금 다른 모양도 있네요.
2: 여기는 석천동에 있는 2호분이에요. 그래서 백제의 무덤인데 모양이 좀 독특하죠. 바깥쪽은 돌로 되어 있고 안에는 흙으로 쌓여 있어서 고구려 고분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0: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이 발전해서 백제식 무덤으로 변화한 거예요.
2: 하나, 둘.
1: 온통 건물들로 빽빽한 서울에서 이렇게 백제 유적지를 보존하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0: 맞아요. 빠르게 변화하고 개발되는 시간 속에서 많은 문화유산이 사라졌지만 그중에서도 보존해온 곳들이 있었던 덕분에 우리가 지금도 백제를 만날 수 있는 거겠죠?

0: 이번 주 수학의 왕도의 주인공 송영상군. 2017년도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에 입학. 수의사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
1: 제가 고3 6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3등급이 나왔어요. 원하는 꿈에 다가가기 어려운 성적이었죠.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서 성적이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0: 수능 직전 모의고사에서까지도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던 영상군. 하지만 수능에서 당당히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데 짧은 시간에 수학 3등급에서 1등급을 달성한 영상군의 수학 공부법은 무엇일까? 수학의 왕도에서 공개된다. 입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영상군의 공부는 끝나지 않았다. 전공 과목 공부 중 머리를 식히는데 쉬며 즐기는 것은 게임도 휴대폰도 아니다.
1: 이거 공간 추리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풀다가 요새도 가끔 재미삼아서 풀곤 해요.
0: 수능을 마친 지금은 가끔씩 재미로 풀어보는 공간 추리 문제. 하지만 과거엔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 해서 풀어보던 문제였다. 과연 어떤 과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
1: 사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가지고 다른 과목들에서는 그래도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줬었는데 수학이 갈수록 막바지에 6월, 9월 모의고사 때 흔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기하 벡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능 등급을 가르는 거는 기하 벡터가 큰 주요 요소로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하 벡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문제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0: 평소에 공부할 때도 다른 수학 과목들에 비해 어렵게 느껴졌던 기하와 벡터. 그 중에서도 공간 벡터와 방정식 문제들은 어렵게만 느껴졌다. 공간에서 도형을 다루는 문제를 단순한 상상으로 풀어나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어떻게 풀어야 실수 없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던 영상군. 긴 고민 끝에 공간 지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는 좌표축을 잡고 공간 도형을 그려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1: 문제에서 어떤 입체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일종의 몽타주를 잡는 거죠. 좌표 공간에서 그 입체가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런 것부터 위치관계를 명확하게 해줘야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0: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더라면 수학 공부가 더 재밌었을 텐데 뒤늦게 이 공부법을 깨달은 것이 늘 아쉬웠던 영상군. 멘토링 소식을 모교에 알렸다. 후배들은 조금이나마 빨리 쉽고 재미있는 공부법을 깨달아 수학 공부에 흥미를 붙였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2: 우리 학교에 졸업생 중에 한 명이 공부의 왕도라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하기로 했어. 혹시 생각 있는 사람들은?
0: 늘 푸른 고등학교 이과반 재학생 중 지원자를 모집. 이 중 멘토링이 필요하다 판단된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들께서 1차적으로 선별해 주셨는데 며칠 후 영상군이 모교를 찾았다. 추천받은 지원자들 중에서 자신의 멘티를 직접 선발하기 위해서다. 과연 어떤 후배들이 모여 있을까 내심 기대를 해보는데.
1: 너희가 고등학교 몇 학년이지 지금?
3: 2학년.
1: 그럼 다 이과인 거지?
3: 네.
0: 의지를 갖고 공부하려 하는 후배들이 기특한만 알아.
1: 내 마음 같아서는 다 봐주고 싶은데 너네 한 명을 왔을 때 뽑을 건데 너는 지금 기백 내가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 한번 볼 거니까 부담 없이 하면 될 것 같아.
0: 영상군이 준비한 것은 무엇일까? 기하와 벡터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문제. 이 문제를 공간 좌표로 그려보라는 주문을 하는데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건들을 인지해야만 가능한 공간 좌표 그리기. 다들 열심히 그려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양한 좌표를 그려낸 학생들. 과연 어떤 학생이 영상군의 멘트로 선발됐을까? 잠시 후 영상군과 멘티가 만났다. 영상군이 선택한 멘티는 2학년 김혜준군. 문제 풀이보단 개념 공부에 치중, 문제를 풀이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다.
1: 멘티로 뽑혔는데 어때 지금 기분?
3: 약간 당황스러워요. 제가 뽑힐 줄 잘 몰랐고 기대도 안 하고 약간 그랬거든요.
1: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줄 것 같아서 따라와 줄 것 같아서

0: 그래서 뽑았어.
1: 감사합니다.
0: 너 평소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나
1: 수학.
0: 궁금해서.
1: 수학은 매일 그냥, 감을 안 잃으려고 한 시간 반씩 그냥 꾸준히 하고요.
0: 혹시 오답 노트 같은 거 만들어?
1: 네, 이번에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0: 이번에 새로?
1: 네.
0: 그래서 한번 꺼내볼래?
2: 하루에 90분 꾸준히 공부해왔다는 멘티. 회준군의 공부 흔적 속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0: 또 색깔로도 표현하고 잘했네. 또 필요한 개념들도 잘 적어놨네. 이거는 뭐야 혹시?
1: 이게 딱 가리면 풀이 안 보여. 풀이 빨간색.
0: 아, 빨간색. 네. 일부러 빨간색을 했구나. 네. 오. 오, 진짜 신기하네. 오.
1: 여기 일단 문제만 딱 보고 다시 풀 수 있게.
0: 근데 안 하고 있었구나.
1: 아, 그쵸.
0: 이렇게 효율적으로 다 해놓고. 그래도 너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네.
2: 독특한 방법으로 복습까지 염두에 두고 개념 정리를 했는데.
0: 이런 건 보통 몇 번 정도 평소에 이러고 넘어가고 잘 안 보니 혹시?
1: 원래는 한 번 더 풀어야 했어요. 이거를. 근데 마음을
0: 좀 그렇더라고.
1: 마음을 딱 그렇게 딱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0: 복습도 할 겸 다시 풀려고 했는데
1: 문제도 많고 해서.
0: 한번 풀어봤다는 생각에 다시 안 풀, 그게 좀 그렇잖아. 다시 풀 생각이 잘 안 되잖아.
1: 맞아. 다 알 것 같고 막.
0: 근데 중요한 거는 정리를 해놔도 나중에 딱 봤을 때 뭔지 기억이 날 만큼 평소에 또 복습을 많이 해놔야 돼. 일단 내가 했던 거를 오늘 좀 보여주려고 내가 가져왔거든.
2: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단 문제를 풀이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습득했던 영상군. 풀이 후에도 꾸준히 복습하며 실력을 키웠는데 정리 내용 중 눈에 띄는 해설이라는 표시.
0: 나 같은 경우는 해설지를 활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2: 3등급을 유지하던 시절의 영상군. 기본적인 개념을 갖췄다 생각했지만 막상 문제로 마주할 때면 쉬운 개념도 막힐 때가 있었다. 그럴 땐 바로 해설서를 보았다.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개념과 정확한 풀이 과정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해설서의 풀이 과정은 문제집에 함께 적어두고 복습할 때 이용했다.
1: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딱 풀을 볼 때는 진짜 아 이러면 되네 완벽한 느낌 나오는데 다음에 또 복습을 할 때 보잖아요? 풀이를 안 보고 딱 보잖아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0: 해설을 볼 때는 진짜 그 해설을 어쨌든 정독을 해야 돼. 마음가짐 자체는. 근데 그 정독이 잘 안 된다 하면은 진짜 가리고 한 줄 한 줄 읽는 방법도 있어. 그 쉬운 문제였으면은 왜 어렵게 봤는가. 아니면은 그 풀이에서 어쨌든 핵심이 되는 방법 같은 거 있잖아.
1: 네네.
0: 그런 것들을 어쨌든 그 눈에 띄게 적어 놔야 돼.
1: 네.
3: 해설지를 볼 때 그냥 이렇게 대충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까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또는 이 개념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설지에서는 접근을 하는구나.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해설지 볼 때는 진짜 꼼꼼하게 내 해설, 내 연습장에 푸른 풀이와 반드시 비교를 해가면서 해설지를 보셔야 돼요.
0: 거기서 이제 내가 아까 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 아까 내가 보여줬던 것들.
1: 아, 네. 초색깔.
0: 그런 식으로 또 해놓고 그런 걸 여러 번 또 복습을 해야 돼. 마찬가지로. 복습이 잘 되면은 눈에 띄게 해놨던 초록색 글씨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익혀지는 거지.
1: 복습을 한다는 게 그러면 이걸 읽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0: 나 같은 경우는 넘겨보면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봤어.
1: 네.
0: 그냥 핵심적인 것들을 적어놨으니까 가지치기를 해놓은 거야, 미리. 가지치기를 해놨으니까 그 줄기만 보고 네. 연상을 할 수 있는 거지.
1: 마지막에 딱 정리할 때 시험 막 이틀 전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0: 아, 뭐 내신 대비를 할 때?
1: 네네네.
0: 뭐 그럴 때는 가리고 봐. 내 풀이가 안 떠올라. 그러면 복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다시 풀어봐야겠지? 다시 노트에다가. 자, 이제 기백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1: 네.
0: 기백에서 혹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니?
1: 그냥 뭔가 문제 딱 보면 상상이 안 가요. 그 문제는 딱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걸 뽑아서 상상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아, 공간 쪽?
1: 네,
0: 공간 쪽이 좀 어려워?
1: 막 상상이 안 가요.
0: 기백도 보면은 앞에 기백이 앞에 2차 곡선 문제들이 많잖아.
1: 네네네.
0: 아, 2차 곡선 문제들은 모든 애들이 다 잘 풀어. 연습을 많이 하면은. 근데 뒤에 공간 쪽으로 갈수록 애들이

0: 상상을 못해.
1: 맞아요.
0: 어, 상상을 못 해가지고 공간에서 막 얘가 어떻게 뭐 있는 건지 문제를 보면 그림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그림 안 주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많잖아. 그러면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어떤 능력? 막.
1: 어릴 때 막 도형 같은 거 많이 그랬으면 잘했을 것 같아.
0: 일종의 그런 게 맞아.
1: 네, 그런 거.
0: 그거를 이제 좀 말해가지고 표현해서 보면은 공간지각 능력이란 거지.
1: 아.
0: 그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 네.
0: 내가 또 가져왔거든?
1: 어?
0: 너가 멘트 신청할 때
1: 어, 맞아요.
0: 내가 풀렸던 문제였어. 기억나지?
1: 아, 네.
0: 근데 보면은 그 지원자들 중에 되게 돋보였어. 그 엄청 뭐안돼 있잖아. 표현이 안돼 있잖아,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진짜 얘는 좀 내가 도움이 많이
1: 아,
0: 필요하겠구나 싶더라고. 근데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근데 시간의 차이야. 누구는 좀 빨리 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또 누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어쨌든 부딪혀보면 돼.
1: 네.
0: 부딪혀보면서 잘 되고 싶은 의지만 있으면 돼. 진짜 잘하고 싶다. 이 문제 기백 공간 쪽 진짜 접목하고 싶다 하면은 의지만 갖고 그냥 밀어붙이면 돼.
1: 그 공간 지각 능력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제가 그게 잘 없고 그걸 어떻게 막 키워야 돼요? 어떻게?
0: 그지. 막 그게 막막할 거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쉽지.
1: 네.
0: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키워왔거든, 그걸.
2: 글로만 설명되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X, Y, Z축을 그린 후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던 영상군. 문제 속에서 조건을 찾아 공간 좌표 안에 그림으로 표현했다.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것을 좌표에 구현하며 한결 이해하기 쉬워졌다.
3: 기하 벡터에 나오는 그 좌표 문제들은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해요. 3차원에서 구현되는 것들이 2차원에서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를 알아야지만 고난도 문항 풀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나 시험이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좌표를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좌표에서 뭐 입체 도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글로 표현된 것을 식으로 어떻게 하면 잘 나타낼 수 있는가 그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하 문제, 뭐 공간 좌표 문제를 다 공간 좌표를 그려서 뭐 순서상을 나타내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질 때는 뭐 그렇게 풀지 않아도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다 그렇게 풀 필요는 없습니다.
0: 일단은 내가 그럼 문제를 하나 줘볼게. 그거 한번 풀어볼래?
1: 문제?
0: 응.
1: 쉬운 걸로.
0: 어, 내가 너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진짜 쉬운 걸로 내가 34번 한번 풀어볼래?
2: 문제를 보면 가장 먼저 공식을 대입하기에 급급했던 멘티. 문제에서 조건을 찾아 좌표화하는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0: 너 모르겠어?
1: 진짜 모르겠어.
0: 너를 위해서 진짜 내가 쉬운 걸로 일부러 준비를 했는데.
1: 아니, 어렵다 해줘요.
0: 이럴 수가 있니? 아니,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1: 네네.
0: 좌표 공간의 표현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진짜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
2: 좌표 공간의 평면을 그리면 구하려는 예각의 개형을 얻을 수 있다. 그 개형에 성분 내적이라는 기본 공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풀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1: 일단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일단 좌표를 그리면서 접근을 할래요?
0: 근데 그 처음에는 권장해.
1: 네.
0: 그 방식을 처음에 딱 접했을 때 처음
1: 네.
0: 이 문제들을 접할 때는 공간 지각 능력이 어쨌든 길러져야 되기 때문에
1: 네네네.
0: 좌표 공간에다가 다 한 번씩 그려보는 게 그런 과정이 다 헛된 게 아니야.
1: 네네.
0: 이런 것들이 이제 좌표 공간을 표현했을 때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또 있어. 훨씬 쉬운 풀이
1: 네.
0: 좌표 공간을 표현했을 때
1: 네.
0: 그런 풀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문제에서는 너가 숙련되면은 네. 이제 그림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초가 되는 게 공간 지각 능력이기 때문에 처음에 기백을 공부할 때 공간을 공부할 때는
1: 네.
0: 좌표 공간을 표현해보고
1: 네.
0: 그러면서 연습을 시키는 거지. 연습을 스스로.
2: 좌표화 시키며 문제에 접근하는 건 공간지각 능력을 키우는 연습 과정. 최종 목표는 그림 없이도 문제를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려 문제를 푸는 것이다.
1: 어떻게 해야 막 잘 그리고 막 실수 안 하고 이런 거?
0: 보면은 좌표 공간

0: 그릴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원점에서 이 축을 끝내지 말고 조금만 연장시켜줘. 이런 식으로.
1: 네.
0: XYZ 축에 만약에 너가 1,3,4라는 점을 찍고 싶어.
1: 네.
0: 좌표를. 그러면은 정확하게 1씩 다 찍어줘야 돼. 그래야 개형이 올바르게 나와. 개형이라고 따져도. 그래서 정확히 1이면 1만큼 이렇게. 1만큼 다 찍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줬는데,
1: 네.
0: 어때? 그대로 할때 있어서? 어떨
1: 아,
0: 것 같아?
1: 지금 들을 땐 그래도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데 또 혼자 하면 좀 진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0: 그치, 뭐, 처음에 내가 시킨 이런 좌표 공간을 하는 게 되게
1: 네.
0: 귀찮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다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 연습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내가 말했잖아.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내가 숙제를 내줘 볼게.
1: 숙제요? 네.
0: 왜 싫어?
1: 아니, 좀, 아니.
0: 숙제는
1: 아,
0: 기본이야.
1: 그쵸?
0: 연습을 해야지. 알아듣기만 하면 안 돼. 몸으로 체화시켜야지. 그치? 체화.
1: 네, 실력 늘리려면 해야죠.
0: 이 문제에 있는 정보들을
1: 네.
0: 좌표 공간에 한번 표현해보는 걸로.
1: 아,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0: 내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는
1: 네.
0: 아직 푸는 거는 기대하면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좌표 공간에 표현만 하는 걸로 일단.
1: 네. 이거 모든 문제
0: 그리고,
1: 다할수 있어요, 표현을?
0: 보면은 그림을 준 문제도 있잖아.
1: 네.
0: 이런 거는 한번 문제를 푸는 걸로 생각을 해보고, 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좌표 공간에
1: 아, 네.
0: 표현해보는 걸로, 최대한.
1: 네.
0: 그래서 내가 다음에 만날 때 이것들을 내가 또 피드백을 해줄게.
1: 아, 네.
0: 어떤 식으로 더 개선시켜야 될지. 열심히 해야 돼.
1: 아, 열심히
2: 그날 밤. 평소처럼 책상에 앉은 회준군. 하지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달라졌다. 바로 공식을 대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멘토가 알려준 방법대로 차근차근 시도해보는 회준군. 좌표 공간에 그림을 그리며 문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공식을 찾아가는데, 과연 이 공부법을 회준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평소보다 긴 시간 공부를 했던 회준군이 멘토 영산군과 다시 만났다.
0: 내가 숙제 내줬었잖아. 뭐 할 만했어?
1: 아, 솔직히 어렵더라. 혼자 하려니까 너무
0: 아, 혼자
1: 어려웠어. 네.
0: 하려니까. 어쨌든 숙제를 한번 볼까?
1: 아, 숙제요?
0: 이게 숙제구나.
1: 네.
2: 다소 요상한 그림이지만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데, 숙제를 내줬던 영상군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0: 두 장인데 혹시 얼마나 걸렸어, 이거 하는데?
1: 숙제요? 한 3시간? 3시간
0: 3시간?
1: 걸렸어요. 네네.
0: 오래 걸렸네, 굉장히.
1: 네, 오래 걸린 것
0: 물론 처음 하니까 3시간 동안 걸린 거라고 이해는 해볼게. 근데 너가 생각했을 때 진짜 딱 집중해서 쉴틈 없이 계속 봤던 거야? 아니면
1: 3시간 동안 계속 집중했냐고? 아, 그건 아니에요.
0: 아, 그래?
1: 네.
0: 그건 나도 진짜 힘들었어.
1: 네.
0: 근데 시간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
2: 영상군이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수능을 앞두고 치른 모의고사.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수학은 3등급에 멈춰 있었다.
3: 나 이번에 시험 되게 어떻게 봤냐?
0: 나 이번에 수학이 너무 망했어.
3: 아, 진짜? 너 이번에 되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어? 어떻게 공부했는데?
0: 딴에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럴까?
3: 내 생각에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0: 시간 관리?
3: 그 수능 시간표에 맞춰 시간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 그때 가서 집중력이 틀어지거나 하면 어떡해?
2: 수업 종소리에 맞춰 공부를 시작하고 끝냈던 영상군. 친구의 말을 듣고 난후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하며 집중력을 길렀다. 수학 수능 시험 시간인 100분에 맞춰 공부를 한 것이다.
0: 그니까 내가 학교에서 고3 때 했던 그런 거는 못할 거야, 아마.
1: 네.
0: 그니까 독서실에 와서라든지 주말만이라도 한번 해봐, 그렇게. 아침부터 국어를 해보고 또 수학을 해보고 100분 동안.
1: 아.
0: 시간도 중요해. 집중하는 시간.
1: 아, 숙제라도 그냥 수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0: 그지.
1: 뭘든,
0: 공부를.
1: 뭐하든.
0: 그때 맞춰서 집중력을 기르는 거지, 미리. 그러면 차이가 생겨, 다른 애들이랑.
1: 아,
0: 그게
1: 진짜요?
0: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엉덩이 힘을 기르는 거거든.
1: 네.

0: 그냥 책상에 앉아서 딴 생각을 잠깐 해도 돼. 근데 그냥 일어나질 않는 거야. 계속 앉아가지고.
1: 공부를 아예 그냥 앉아있으라고.
0: 쉴 때도 그냥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거나 뭐좀 문자 하거나 쉬고, 그리고 다시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게 한, 적어도 한 3, 4시간은 있어야 돼.
2: 선배의 말이 뜨끔한 허준군. 3시간을 공부했다 말했지만 중간중간 휴대폰을 보고 잡념에 잡혀 있었던 시간이 더 길었다. 집중력이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며 잃어버린 시간이 반 이상. 돌이켜보면 제대로 공부한 시간은 1시간도 안 된 것이다.
0: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숙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내가 좌표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표현해보고 풀어보라 했잖아. 근데 어땠어? 이런 거? 그리는 거? 내가 알려주는 주의해야 될거 이런 거 알려줬었잖아.
1: 다행히도 나타내고 하는데 스케일을 막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막 머리에 또 들어오고
0: 맞아.
1: 그러잖아. 근데 그림을 막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명확하게 못 그리겠어요.
0: 명확하게? 평면을 명확하게 그리려면 우선 그 법선 벡터를 점선으로라도 표시를 해놔야 돼. 법선 벡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기준이
1: 먼저
0: 되는.
1: 그린 법선부터 먼저 그려요?
0: 법선 벡터가 어느 벡터인지 먼저 확인을 해. 평면이 지나는 한 점을 어떻게 잡아야겠지. 그리고 나서 법선 벡터를 어쨌든
1: 수직하게
0: 수직하게
1: 딱
0: 점선 같은 걸로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그 법선 벡터 수직하게 있다는 거를 의식하고 있어야 돼. 계속.
1: 계속
0: 그리고 평면을 너무 작게 또 그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구 같은 다른 입체가 나왔을 때 그게 평면이랑 또 만날 거 아니야. 만나거나 뭐 같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에 어쨌든 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입체들을 포함할 수 있게끔 너무 평면을 작게 그리면은 또 구가 더 바깥에 벗어나고 하면은 보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평면을 그거보단 크게, 입체보단 크게. 다른 입체보다 크게.
1: 평면을.
3: 그러니까 스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려봤고 굉장히 많이 생각해봤다는 거기 때문에 그 스킬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에게는 큰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수학적인 어떤 큰 파워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가르쳐줬어.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봤는데 몇 문제 되니까 풀려. 그거는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파악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터득해야 돼요, 그거. 내가 많이 해보고. 그래서 실제로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많이 느껴봐야 돼요.
1: 아, 이거 이런 문제. 평행한 두 평면이 있는데
0: 안에
1: 거기 안에 구가 있어요. 그걸 표현 못 했어요.
0: 44번 같은 문제. 이런 거는 그림은 누구나 똑같이 그릴 수 있어. 그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 근데 그게 너의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돼 있어야 돼.
1: 이미지와?
0: 이미지화가 돼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거는 연습이 아직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연습을 더 해야 돼. 그래서
1: 어떻게 연습을 해요?
0: 너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너가 실제로 뭐 이런 종이 같은 거? 종이 같은 이거 평면이라 생각해봐. 그럼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 평행하게. 들어볼래? 44번 문제를 예를 들면은 이 손이 구라고 따지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1: 아, 그쵸.
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미지화라고 하거든. 그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같은 그림을 봐도 딱 상상이 되게끔 이런 거를 만약에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이미지화가 부족하다 하면은 너가 사물을 가지고라도 연습을 시켜야 돼.
1: 그러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지 않아도 딱 되는 거예요?
0: 그림은 잘 그려야 돼.
1: 아, 잘 그려야 돼.
0: 그림이 너무 또못 나면은 알아볼 수가 없거든. 지난번에 알려준 해설지 공부법 있잖아. 그거 한번
1: 네,
0: 따라해봤어?
1: 따라해봤어요.
0: 그랬더니 어때? 뭐 느낌이 있었어?
1: 그 답지를 보는데 킬러 문제 같은 엄청 어려운 문제 30번. 그거
0: 킬러
1: 답지를
0: 문제?
1: 봤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0: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지, 그럼.
1: 솔직히 봐도 그냥 상상이 안 가고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0: 근데 킬러 문제의 경우 나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 알아? 나도 처음에 당연히 나도 못 풀었지. 딱 보는 순간 경직된단 말이야, 위축 들고. 근데 해설지를 봐도 잘 흐름을 못 읽겠어.
1: 맞아요.
0: 그리고 해설지대로 이해가 가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내가 혼자서 못할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1: 이거 어떻게 생각해?
0: 이거는 내가 못 푸는 문제.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야,
1: 맞아.
0: 학생들은. 근데 그거는 사고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 사고력을 기르려면은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2: 영상군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고난도 킬러 문제를 3개씩 선택.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고민하는데, 이때 다른 공부를 하

0: 어떤 중간이나 틈틈이 시간이 날 때 잠깐씩이라도 꾸준히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주일 뒤 해설주와 비교하며 자신의 풀이와 다르거나 새로운 것은 문제 앞에 정리해놓았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한 결과 고난도 문제를 정복할 수 있었다.
1: 그 일주일 동안 세 문제를 내가 뽑았다 했잖아.
2: 네네.
1: 근데 그게 처음 몇 주차 때는 물론 그게 못 푸는 문제가 더 많았어. 근데 이게 갈수록 점점 풀리는 거야.
2: 알았어요.
1: 그래서 나중에 한두 달쯤 지났을 땐가? 그때는 그냥 일주일이면 다 풀었어, 진짜.
2: 아...
1: 근데 그렇게 계속 날이 갈수록 내가 잘 풀었단 말이야.
2: 네.
1: 근데 그러다 보면은 풀이가 딱 한 가지만 생각나는 게 아니야, 또. 문제들 보면은 기하 벡터에서 특히 그러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 풀이법들이 또 떠오를 때가 있어.
2: 네네.
1: 그 풀이 중에 뭐가 가장 최적의 풀이인지 그런 것도 연자선상에 같이 놓고 고르는 약간 그런 수준까지 네. 올라갈 수 있어.
3: 그러니까 고난도 문항의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막 한 시간씩 막 두 시간씩 풀릴 때까지 한번 막 해봐야 된다. 해설지 보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 문제에 꽂혀가지고 한 문제만 가지고 계속 한 방법대로 푸는 방법은 그렇게 좀 유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오늘 해야 될 분량이 있으면 그 분량을 다 할 때까지 그냥 놔두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 그 문제를 생각해보라고. 그러면은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다가 이 문제를 보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 어쨌든 간 100% 이게 너한테 뭐 도움이 될 거라고 뭐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2: 네.
1: 아닐 수도 있잖아.
2: 그쵸.
1: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알려준 거를 토대로 어쨌든
2: 네.
1: 너가 스스로 적용을 더 해보고 이게 진짜 맞는지 더 판단해보고 또 너한테 더 맞게끔 계속 바꿔가야 돼. 시행착오 계속 겪어봐야 돼.
2: 네.
1: 그러니까 공부를 어쨌든 많이 해야 된다는 거겠지.
2: 네.
1: 그쵸. 그래서 너가 너한테 또 맞는 공부법을 나는 찾았으면 좋겠어.
0: 멘토링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것을 얻은 멘티. 공부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4: 형이 좋은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해설 보는 법, 좌표화 시켜서 공간 그거 보는 법, 그런 거 많이 알려줬잖아요. 그거를 이제 저만의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기백의 그 공간 지각 능력, 그걸 완전 향상시켜가지고 기백 완전 정복하고 싶습니다.
1: 혜준이가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고 멘토링이 끝나도 끝까지 연락하면서 선배로서 조언해주실 수 있는 걸 또 조언해주고 또 나중에 성인 됐을 때도 같이 어울려서 노는 그런 친구, 우정이 되고 싶습니다.
0: 멘티의 열정과 의지, 그것을 엿본 영상군은 앞으로 혜준군에게 더 큰 힘이 되어주려고 한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0: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야 벨로 검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홍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네, 10만점 수능 특강 9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뭔가 제가 수학 고민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받다 보면 그런 고민 너무 많아요. 뭔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앞에 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수학은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위계성이 있어가지고 앞에 게 안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1부터 쭉 단원별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수2거든요, 오늘. 그래서 앞에 내용이 혹시 잘 안 되어 있는데 문제를 그냥 암기해서 이 풀이 방식을 외워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개념 공부 빈 부분을 좀 채워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업할 때도 이제 1학년 과목 안 되어 있으면 이제 바짝 3월에 빨리 끝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용이 누적되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진짜 좀 마음을 다 잡고 짧은 시간 안에 좀 열심히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워서 이제 빈 부분을 잘 채워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외워서 이제 풀이 방식을 외워서 푸는 그런 방식은 이제 그때는 잘 풀릴지 몰라도 이제 뭔가 조금이라도 바뀌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시간을 버리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을 버는 겁니다. 빨리 그 빈 부분을 채워오는 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학2 첫 번째 시간 가보도록 할 텐데 이제 첫 단원 뭐냐? 첫 단원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그래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로 함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수렴이 뭐였냐, 수렴. 자, 우리가 결국에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x값이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가까워지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수렴, 수렴한다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을 생각해보면 이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떠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근데 발산이라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없이 커지는 경우, 한없이 작아지는 경우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요. 자, 그다음에 우극한과 좌극한은 뭐냐면은 이제 극한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A로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양쪽 방향이 있거든요. 큰 쪽에서 가까워진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A보다 큰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요걸 살펴보는 게 이제 우극한을 살펴보는 거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 그다음에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요게 이제 A보다 왼쪽에서 A로 가까워지는 거,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라서 좌극,

사안을 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서 존재하면서 그 값이 같을 때 L로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L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여기서 우리 주의할 점 뭐냐? 수렴할 때라는 거. 수렴할 때. 수렴할 때. 이제 수렴하는 두 극한이 있으면은 이제 사칙연산 이런 것도 이제 극한값끼리 더해도 된다. 극한값끼리 빼도 된다. 곱해도 된다. 나눠도 된다. 이런 것들이 수렴할 때만 성립한다라는 거. 요거 주의해야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극한값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었는데요. 0분의 0꼴의 극한값 어떻게 했었지? 한번 떠올려봅시다. 어떻게 했었냐? 자, 첫 번째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한 다음에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물이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풀어갈 수가 있다, 극한값. 그다음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값은 대표적으로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의 극한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의 극한일 때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보셔야 돼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 뭔 말이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떠오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분의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로 수렴하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다라는 게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값. 요거는 어떻게 했었지? 요거는? 이것도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텐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이제 최고차항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요. 최고차항으로 묶는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리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0 곱하기 무한대꼴의 극한값도 뭐 약분을 해서 풀든지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 요건 뭐였냐? 요건 뭐였냐? 자,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자, 요게 만약에 l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면, 즉, gx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도 0으로 간다. 분자도 0으로 간다. 이게 수렴할 때. 자, 그 다음에, 분자가 0으로 가면서, l이 0이 아니면, 분모도 0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모나 분자 중에서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도 0으로 간다. 근데 이제 분자가 0으로 가면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이게 왜 그랬냐라는 것도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때문에 이게 성립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거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양쪽이 똑같은 극한값을 가질 때 이제 가운데 있는 것도 그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이제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문제 잘 풀어 오셨죠? 그럼 우리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우선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간단한 문제. 자,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요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일단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올 때, fx 플러스 2는 어디로 가까워지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괄호 안에가 x면 좋은데, x가 아니라 x 플러스 2야. 자, 그럼 우리 일단 저 괄호 안에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면 거기다 2를 더하면 어떻게 이동을 할까? 진짜 그냥 이만큼 딱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졌다면 이만큼 더하면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워지겠죠. 즉, fx의 1에서의 좌극한을 찾는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1에서의 좌극한 쭉 따라가 보시면, 아, 0으로 가까워지네. 따라서,

요만큼은 0이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보다 큰 쪽에서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곱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겠죠. 방향도 뭔가 바뀌게 될 거예요.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왔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오겠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구하는 거구나, fx에.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진다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더해보면 마이너스 1이 답이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나요? 그래서 변화를 보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추가 문제, 여기 추가 문제. 12쪽의 레벨 1의 1번. 한번 각자 풀어보시고 우리 2번으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요. 자, 이번에도 우리 근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에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x가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바뀔 거죠. 근데 요걸 보세요. 0의 우극한이라 그랬어.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만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fx는 정확히 이렇게 써줘야 되지만 이 극한에서는 우리가 궁금한 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만 궁금한 거니까 요 리미트 뒤에서는 fx를 절대값을 풀어서 그냥 x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의 관심사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질 때만 궁금하니까 양수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요렇게 풀어보면 x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극한이라는 거는 절대로 0은 아니니까. 0에 정말 가까워지지만 0은 아니니까 약분을 해도 돼. 그쵸? 자, 그럼 약분을 해주면 a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거 상수니까 그냥 a 플러스 1이 되겠다. 즉, 요게 5라는 소리. 자, 그럼 a가 얼마 나와요? a가 4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때 fx를 구하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궁금한 거니까 절대값을 부호 바꿔서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올 때, 요거 한번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다. 요렇게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극한은 이제 그 근처만 보면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자는 의미로 요 변형 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자, 살짝 더 복잡해졌는데 결국에 앞에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면 이것도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x 빼기 1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1을 기준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는지가 바뀌겠다. 그렇죠? 1보다 크면 어때요? 그냥 풀릴 거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보다 작은 쪽이 일단 궁금하대요. 여기서는. 그럼 fx에서 절대값 풀어서 써주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린다. 1보다 작은 부분이 궁금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것도 a로 묶어줍시다. 약분하기 편하게. 그다음에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 붙어서 풀린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x 빼기 1로 나눠보자. x 빼기 1로. 아니다. 마이너스 x 빼기 1로 나눠봅시다. 요걸로 나눠볼게요. 분모 분자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니까.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5란 소리여서 a가 마이너스 4란 소리.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워질 때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번엔 1보다 큰 쪽이다. 그쵸? 그러면 절대값이 그냥 풀린다. 그래서 x 빼기 1분의 a의 x 빼기 1 플러스 x 빼기 1.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저 차이 아시겠죠? 차이. 자, 그럼 x 빼기 1로 나눠보시면 a 플러스 1이 되니까 a 플러스 1 구하라는 소리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1보다 큰 쪽에서 오는지 작은 쪽에서 오는지만 보면 되고 그 근처만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그 극한 뒤에서는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 자, 요 추가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자, 3번으로 넘어왔어요.

레벨 2의 4번인데, 이제 제가 그 개념 순서대로 좀 배치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레벨 2가 튀어나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이제 레벨 2여도 우리 할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출구창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를 이렇게 설정을 하자. 그러면 뭔가 fx랑 4x의 관계를 봐야겠다. 그쵸? 뭐지? 뭐지? fx랑 4x의 관계를 찾아야 되니까 일단 fx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함수래요. 요렇게 생겼을 거야, 요렇게. 그쵸? 요게 fx. 근데 저 y는 fx랑 y는 4x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일단 4x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한 점에서 접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략 생각해 봤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로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괜찮죠? 근데 그럼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황일 때 GX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GX. 자, 보시면 4X가 더 크면 FX를 따라가라 그랬고요. 4X가 더 작거나 같으면 4X를 따라가라 그랬어.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위치 관계가 있다면 4x가 항상 fx보다 작거나 같죠? 4x가 항상 fx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걸 따라가 4x. gx는 항상 4x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gx가 정확히 그냥 4x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gx는 결국에 이둘 중에 작은 걸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노란색이 y는 gx구나. 그냥 4x랑 똑같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실수 t에 대해서 직선 y는 t가 함수 y는 g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 하자. 이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면 ht가 어떤 함수인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ht는 뭐냐면요. y는 t라는 직선은 x축에 평행한 요런 직선이잖아요. t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텐데, 이 y는 t라는 직선이 y는 gx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항상? 노란색이 이 흰색이랑 항상 몇 개에서 만나요? 항상 한 개에서 만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ht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t값에 상관없이 항상.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상수함수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첫 번째 경우에서는 ht가 항상 1이라는 거예요. 상수함수. 근데 보시면 h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다음 조건이 뭔데? 가번 조건 보시면 ht의 0에서의 우극한보다 0에서의 좌극한이 더 작아야 돼요. 아, 0에서의 우극한이 0에서의 좌극한보다 더 커야 돼요. 그렇죠? 근데 ht가 1이라는 상수함수면 이렇게 생긴 애잖아요. ht가. 우극한, 좌극한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가번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돼.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이번에도 GX는 작은 거 따라가니까 요게 GX일 거야. 마찬가지. 그럼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HT가 또 항상 1이 되죠. 아, 그래서 요 그림도 안 되구나. 그래서 일단은 fx랑 4x의 위치 관계가 두 점에서 만나야 돼. 요건 알겠어요. 요거는. 여기까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fx랑 4x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경우 아니라는 거 이해했으니까 요 경우만 우리 잘 그려봅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렇게 그려볼게요. y는 fx가 이렇게 있고, y는 4x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y는 4x. 자, 그럼 요 경우에 gx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작은 거 따라간다 그랬어요. gx? 요거 따라가다가, 요번에는 fx가 더 작다. 그러다 다시 4x가 더 작다. 요게 gx예요. 요게 gx. 아, 그쵸? 자, 그럼 이때도 ht를 생각해보면 y는 t가 이 노란색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 근데 이때도 계속 한 개네? 이때도 ht가 항상 한 개인데? 항상 1인데? 아, 이런 그림 안 되는데? 그쵸? 그러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두 개일 때가 있죠. 조금 더 올라가면 세 개일 때도 있어요. 아, 그래서 달라지는 경계 제가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 여기서 뭔가 좀 달라지고요. 또 달라지는 데가 있어. 여기. 여기의 기점으로 또 달라져요. 그 다음은 계속 한계야, 그쵸? 아, 그래서 이런 그림일 때는 HT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분홍색 직선을 제가 Y는 A라고 해보고 이 분홍색 직선을 Y는 B라고 해보면 T가 A보다 작을 때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거고 딱 A일 때는 두 개의 점, 이 사이일 때는 세 개의 점, 딱 B일 때두 개의 점, B보다 클 때는 한 개의 점. 즉, HT가 어떻게 생긴 거냐? HT가 HT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HT의 그래프. A랑 B를 기점으로 달라지는데, T가 A보다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점에서 만나, 한 개의 점. T가 A보다 작을 때는 1이에요. 근데 딱 A가 되면 만나는 점이 두 개, 그쵸? 두 개. 두 개. 딱 A일 때두 개. 그다음에 A랑 B 사이일 때는 어때요? 세 개. A랑 B 사이일 때는 3개. 그다음에 딱 B일 때는 2개. 지금 보고 있죠? 보고 있죠? 2개. 그다음에 B보다 클 때는 1개. 요게 HT 그래프가 돼요. 아, 그럼 요때는 뭔가 가본 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고, fx랑 4x 위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이제 gx를 그려봤을 때 이런 볼록한 부분이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ht가 상수함수가 아니라 뭔가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위치 관계가 이렇게 볼록한 부분이 생기게 나오려면 f랑 4x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구체적으로? 만나는 점이, 요 점이 이 꼭지점의 x좌표보다 요 x좌표가 더 왼쪽에 있어야겠죠. 일단 그거를 체크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번 조건을 이제 적용해 볼 텐데, HT에 0에서의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커야 돼요.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거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밖에 없지 않나요? 우극한이 좌극한보다 큰거 여기밖에 없지 않아요? 아, 와. A가 0이었구나. 얘가 0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찾아주셔야 돼. 그러면 나번 조건 여러분들 지금 안 보이지만 프린트해서 보세요. 프린트해서. H-2 더하기 H1 더하기 H4가 6이래. H-2 더하기 H1 더하기 H4가 6이래요. 근데 우리가 H-2는 구할 수 있겠다. 0보다 마이너스 2가 더 작잖아요. H-2 얼마예요? 1. 자,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게 5다, 5. 근데 1이랑 4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0보다 크다는 건 알겠는데, 1이 정확히 어디, 4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함수 값이 3 아니면 2 아니면 1이라는 건 알아. 자, 그러면 3이 1 중에 2개 더해서, 물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더해서 5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2 더하기 3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H1이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지금 H1이 2라는 거는 여기가 1이란 소리거든요. 그러면 4는 어디 있어? 4는 더 이쪽에 있잖아요. H4는 3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안 돼. 여기가 1이면 안 돼. 그럼 H1이 3이면 H4가 반드시 2여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4가 여기란 소리. 4가 여기란 소리. 그러면 1은 요쯤 어딘가에 있으니까 H1은 3 맞네. 아, 요거네. 그쵸? 여기가 4였던 거예요. B가 4였던 거구나. B가. 되셨나요? 와, 그러면 우리 지금 뭐를 찾은 거냐? 이 분홍색 직선이 Y는 0이라는 거예요. 즉, X축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X축이었구나, 이게. 이게 X축이었다. 그러면 fx가 x축에 접하는 형태니까 fx 함수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fx 함수식이 최고차 한계수가 1이면서 x축에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라는 거예요. 아,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4라는 거 우리 찾았잖아요. 4라는 거. 근데 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요 점. 요 점은 y는 4x 위

위의 점이에요. 그러면서 y 좌표가 4야. 그럼 x 좌표는 얼마겠어요? 이게 언제 4가 되죠? y가 언제 4가 돼요? x가 1일 때. 요 점이 지금 1,4예요. 1,4. 그쵸? 그러면 요 대칭축이 지금 x는 k인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볼록한 부분이 살아있으려면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 k가 1보다 커야 돼요. 그쵸?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k가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fx는 1,4를 지나야겠죠. 지금 둘의 교점이니까 1,4를 지나야 돼. 그럼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니까 4는 1 빼기 k의 제곱. 자, 그러면 1 빼기 k가 어때요? 뿔마 2가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돼. 근데 k는 1보다 크다 그랬죠? 얼마예요? 3. k는 3이었던 거야. 와, 그래서 fx가 x 빼기 3의 제곱이었구나. 따라서 f7의 값은 4의 제곱인 16이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겠죠. 할수 있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3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y는 fx랑 y는 4x의 위치 관계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극한과 좌극한 ht를 찾았을 때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기 위한 fx랑 4x의 위치 관계를 잘 찾아주셔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어려웠다면 이 변형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변형 문제. 비슷한데 제가 뭐만 바꿨냐면은 최고차항 계수를 1에서 2로 변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의 정의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갑원 조건에서 여기를 살짝 바꿨어요. 그다음에 납원 조건에서 여기도 살짝 바꿨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GX의 정의, 그다음에 HT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그럼 일단 이번에도 8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일단 다르려면 y는 fx랑 4x의 위치 관계가 정확히 이런 꼴이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동일할 거예요. 그쵸? 그래야 뭔가 HT가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까지 똑같을 거야. HT의 그래프가 여기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만 지우고 살려놓을게요. 제가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지우고 이 AB 값 구해놓은 건 살짝 지우고 나머지는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8에서의 우극한보다 8에서의 좌극한이 더 커야 돼. 자, 여길 잘 보고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더큰 부분을 찾아봅시다.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거 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형 문제에서는 B가 8이다라는 걸 찾으셔야 돼. 여기가 8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우리 납원 조건 또 생각해보면 h-1 더하기 h0 더하기 h8이 5. 근데 지금 h8이 얼마죠? 2, 정확히 2. 요게 2네, 요게.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게 3이구나, 3.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과 0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8보다 작은 건 확실해. 마이너스 1과 0은, 그쵸? 그럼 어쨌든 3이 1 중에 하나일 건데, 더해서 3이 되려면 1 더하기 2밖에 없죠. 1 더하기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이거나 2, 1이거나 둘중 하나란 소리예요. 자, 근데 만약에 h-1이 1이고 h0이 2라고 해봐요. 그럼 h0이 2니까, 아, 여기가 0이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1 맞네. 이거 가능하죠? 근데 이거 잘 보세요. h-1이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거거든요. 함수값이 2이라면. 함수값이 2인 건 지금 여기밖에 없으니까 8보다 작으면서. 그러면 h0이 1이 아니라 3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돼. 됐어요? 그래서 A가 0이었다라는 것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가 0이구나. 아까랑 비슷한 논리죠.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또 아까랑 비슷하게, 아, 요 Y좌표가 8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2,8이겠구나. Y는 4X 위의 점이니까. 그다음에 FX는 이번엔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2의 x 빼기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마찬가지 여기 x축에 접하는 건 맞으니까. 근데 지금 k가 2보다 커야 되고요. 이런 위치 관계가 나오려면 k가 2보다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2,8을 또 지나야 돼. 아, 2,8. x에 2를 넣었을 때 y가 8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여기에서 또 K값 찾을 수 있겠죠. 2 빼기 K의 제곱이 4가 되니까 2 빼기 K가 뿔마 2가 돼서 K가 0 또는 4가 돼요. 근데 2보다 큰건 4밖에 없죠. 아, 따라서 fx는 2의 x 빼기 4의 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f7의 값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18이다.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앞에 문제 3번을 만약에 잘 푸셨다면 이 변형 문제도 이제 당연히 잘풀수 있어야 되고, 혹시나 둘 중에 하나라도 잘안 풀린다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고민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4번으로 넘어옵시다. 4번. 자, 4번으로 넘어왔는데 이번에도 뭔가 복잡해. 뭔가 복잡해. 근데 우리의 목적을 잘 보시면 fx, gx 더하기 요거의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어진 정보는 요거야. 요걸 통해서 어떻게든 요걸 만들어낸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꼴맞추기예요. 꼴맞추기. 어디 갔지? 꼴맞추기. 꼴맞추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 요걸 어떻게든 만들어낸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때 3x는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8로 간다는 소리는 이거는 11로 가까이 간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이게 사실은 맞긴 맞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왜 이게 수렴한다고 이게 수렴하냐? 그 극한값의 성질을 활용한 거거든요. 함수의 극한의 성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 플러스 1분의 gx. 이게 11이라고 할수 있는 이유는 여기서 3x를 빼면 딱 이게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수렴하고 3x도 수렴하거든요.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래서 극한값의 성질을 통해서 8 빼기 마이너스 3을 해서 11이 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11로 수렴한다. 와, 뭐 찾으셨어요? 요거랑 요거 곱하면 fx, gx 딱 나온다. 그쵸? 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fx, gx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되니까 각각 수렴하니까 극한값끼리 곱해도 되겠다. 그게 이제 극한값의 성질이었잖아요. 수렴하는 것끼리는 사치 계산이 잘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11은 22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은 또잘 보니까 아, 이것도 여러분들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죠. 뭐예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선생님 왜 x 플러스 2를 먼저 썼나요? 다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요만큼이 2로 수렴한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요만큼을 한 번에 보려고. 이건 2로 수렴해. 요거는 어디로 수렴해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1로 수렴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수렴하는 것끼리니까 1 곱하기 2니까 2로 수렴하겠다. 되셨죠? 아, 그래서 이건 22로 수렴하고 이건 2로 수렴하니까 또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면 극한값끼리 더해도 된다. 따라서 24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할수 있겠죠? 그래서 꼴을 잘 맞추고 결국에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뭔가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였다. 꼴을 잘 맞춰주자. 아시겠죠?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은 이 극한을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자, 그럼 이 상태로 놔두고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는, 그러니까 한없이 작아질 때는 마이너스 x를 t로 바꿔줘서 무한대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치환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x가 음수 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될까요? 부호만 딱 바뀐 거잖아요. 양수 쪽에서 한없이 커지겠죠. 그래서 t는 무한대로 가게 돼요. 이렇게 치환을 딱 해주고 나면. 이해되죠? 자, 그러면 x도 다 마이너스 t로 바꿔줘야 돼. x는 마이너스 t랑 똑같으니까. 그럼 x 자리 대신 마이너스 t로 다 바꿔서 넣어볼게요. 제곱을 하면 그냥 4t 제곱일 거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2t. 아, 요렇게 해놓으면 우리 이제 아는 꼴이다. 그쵸? 무한대로 갈 때.

차수를 보시면 되고요. 분모는 몇 차예요? 1차로 생각하면 되고 분자는 몇 차죠? 분자? 이건 1차야. 요거는 루트 t제곱은 1차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 개수를 생각해보면 루트 4는 2고요. 거기다 2를 더했어. 그럼 4죠, 4. 그러니까 1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분의 최고차 한계수니까 분모의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 분자의 최고차 한계수, 즉 1차의 계수만 생각해보면 루트를 항상 살려줘야 된다는 거. 루트 4 더하기 2.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극한값 찾아주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푼다라는 거. 듣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6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 우리 이거 그 극한값 성질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한대요. 그러면 우리 제일 첫 번째 해볼 것은 이걸 넣어보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분자에 딱 넣어보니까 0으로 가네. 그리고 극한값이 0이 아니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분모도 0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니까 분모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은 사실은 그냥 대입한 값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지금 0분의 0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리화, 유리화. 물의식이 있잖아요.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를 해줍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이 뭐를 곱해주냐?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를 똑같이 곱해주자. 이렇게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왜냐하면 이렇게 유리화를 해주고 나면 뭔가 약분이 되거든요. 분모는 이렇게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 아까 전에 구해놓은 거 요거. 자, 요거에 의해서 b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잖아요. 자, 그러면 B제곱이 얼마냐? B제곱이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돼. 맞죠? 자, 그러면 요거. A 빼기 B제곱 요거 간단히 해보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1 되지 않나요? 분모가? 그쵸? 아, 0분의 0꼴이었던 이유가 되는 x 플러스 1이 분모 분자의 약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입만 하시면 극한값이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요게 6이란 소리. 이게 뭔데요? 이게 우리 아까 전에 요거. 요 관계를 활용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b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b랑 똑같아. 이게 6이란 소리. 즉, b가 마이너스 3이란 소리. a는 얼마란 소리? 여기다 대입해보시면 10이란 소리. 됐어요? 그래서 더해주면 7이 답이다라는 거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뭔가 분수꼴이 수렴할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근데 언제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그거 잘 체크해보시고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7번 한번 보세요. 7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1의 값을 구하래요. 값의 합을 구하래. 자, 지금 볼게요. 아, 복잡해. 그쵸? fx가 아니라 x분의 1이 들어있어요. 그럼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을 t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t로 치환. 간단히 ft 형태가 되게.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냐? x가 양수 쪽에서 한없이 커질 때 그거의 역수를 생각해보면 0으로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양수 쪽에서 한없이 커지니까 0보다 가까이 올 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겠죠. 양수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오겠죠. 그래서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온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x의 n제곱은 t의 n제곱분의 1이 되니까 그걸 분모로 그냥 보내버리고 이제 ft, 요게 지금 4p란 소리.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걸 만족하려면. 자, 지금 분모는 0으로 가는 거 맞거든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근데 분모가 0으로 되게 만드는 t가 n개나 있는 거예요. t가 지금 n번이나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ft도 t의 n차 이상의 항들만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ft가 n차보다 작은 항을 가지고 있으면 약분을 해도 분모에 t가 살아있어서 분모만 0으로 가면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렴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게 수렴하려면은요, ft가 모든 항이 n차 이상이어야 돼. 자, 요거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심지어 t의 n제곱으로 나눴을 때요 극한이 4p이려면은 일단 요렇게 출발을 해야 되고요. t의 n제곱은 개수가 4p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n보다 차수 큰 애는 뭐 얼마든지 있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t의 n제곱으로 나눠도 t가 살아있을 거니까 어차피 0으로 갈 거거든요. 이해돼요?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아, ft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첫 번째 파악을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n 제곱 플러스 x분의 f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는 p다.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fx가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가 나오면 차수를 구해야 돼, 차수. 근데 지금 보면 fx는 지금 n차예요. 지금 fx가 t 대신에 x로 다 바꾸면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뭔가 2차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경우를 나눠줘야 돼. n이 2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로.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n이 2보다 클 때, 두 번째 n이 2일 때, 세 번째 n이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2보다 크면 n차죠. 그러면 분모 최고차 함계수분의 분자 최고차 함계수가 바로 극한값일 거고, 즉 1분의 4p, 4p가 극한값. 이게 p랑 똑같아야 돼. 뭐야? p는 0인데? 문제에서 p가 0이 아니라 했는데, 그래서 이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n이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n이 2일 때. 자, 그러면 지금 분모는 2차예요, 2차. 그럼 분자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f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p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을까? fx도 지금 4px제곱 이런 식으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p 플러스 2가 p일 수밖에 없겠죠. 즉, p가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된다. 즉, fx가 마이너스 3분의 8x제곱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하기를 fx가 n차 이상의 항들만 있다라 그랬어요. 즉, fx가 2차 이상의 항들만 있어. 근데 2차보다 큰 항을 가지고 있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딱 요것만 있어야 돼. 2차보다 큰 항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능한 fx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때는 f-1의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 이게 첫 번째 가능한 f-1의 값. 자, 그 다음에 n이 2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n이 1이란 소리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분모가 지금 2x가 되는 거예요. 2x. 자, 그러면 fx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x가 2p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ex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x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소리고요. fx는 마찬가지 1차 이상의 항들만 가져야 되니까 정확히 이렇게 생겨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0: px. 자, 여기에서는 4p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x. 그쵸? 자, 그러면 fx가 1차의 계수가 4p여야 된다 그랬는데 4p가 2p 플러스 1이 되는구나. 자, 그럼 p가 얼마예요? p가 2분의 1이 됩니다. 즉, fx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가능한 두 개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됩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는 그 다항함수의 차수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추가 문제 두개꼭 풀어보시고 마지막 문제 8번으로 가볼게요. 제가 8번은 제가 샌드위치 정리 한번 연습하려고 가져왔는데 자, 지금 보면 fx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샌드위치 정리의 핵심은 뭐냐면 양쪽의 극한이 같은 곳으로 가야 돼. 자, 근데 같은 곳으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 3을 잘 보세요. 저 3을 활용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0에서의 뭔가 극한에서 양변을 x로 나눠볼 거예요. 자, 그럼 나눌 때는 항상 부등식에서 주의해줘야 될게 0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가고요. 이렇게 그대로 가고요. 0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이렇게 바뀌어. 자, 근데 바뀌더라도 어쨌든 이때는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분의 fx가 어떻게 돼? 3으로 돼요. 왜냐하면 요것도 3으로 가고 요것도 3으로 가니까.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때 x분의 fx가 요것도 3으로 가, 요것도 3으로 가, 그럼 사이에 가는 것도 3으로 가요. 아,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3이니까 극한이 0에서의 극한 자체가 3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걸 활용한다면 우리 이 극한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분모분자를 x로 나눠서. 아,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저 질문하고 싶으면 분모분자 x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럼 분모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잖아요. 분자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잖아요. 거의 다 됐어. 지금 요거는 3으로 가는 거 알았어. 3으로 가까이 가는 거 알았어.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예요, 요게. 여러분, 요거 3으로 간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그 극한이라는 거는 꼴을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2x잖아요? 그러면 여기 2 곱하기 2로 만들어줬을 때, 이제 2x가 0으로 갈때 2x를 t로 치환하면 t가 0으로 가서 t분의 ft 딱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꼴을 똑같이 맞춰줘야 이 부분도 3으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꼴을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극한, 0에서의 극한이 어떻게 되느냐. 6 더하기 3분의, x는 0으로 가죠? 그래서 0 더하기 3 곱하기 2, 6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9분의 6, 3분의 2로 수렴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그 샌드위치 정리를 쓰기 위해서 핵심은 양쪽을 같은 극한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인데 어떤 극한이 같을 수 있지? 이 3이 똑같으니까 이 3을 활용하자. 그래서 이제 x로 나누고 싶었던 거고 나눌 때는 이제 부등식 때문에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나눠서 해보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모두 다 3으로 가서 0에서의 극한이 3이 된다라는 거.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목적이 뭐지? 라는 걸잘 생각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 보시고 마지막 추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수능 특강 수학 2첫 번째 강의를 마쳤는데요. 9강이지만 첫 번째 단원. 우리 다음 단원도 이어서 함수의 연속으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10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도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4강이에요. 벌써 이제 14번째 강의고 우리 다음 시간이 완강이거든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것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는다고 해가지고 좋은 점수를 얻기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래도 지금 14강까지 선생님 얼굴을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친구라면 진짜 무언가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그 강의 중에 내용들과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잘 참고해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정말 정말 최고의 성적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신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파 발생, 수신 이 부분도 좀 쉬운 부분은 쉽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개념과 요소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볼록 렌즈입니다. 렌즈는 볼록 렌즈밖에 안 쓰지만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상해 종류가 달라지는 볼록 렌즈라 상당히 이 부분도 공식으로 나오는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전자기파의 발생부터 가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의 발생하면 이제 전자기파라는 걸 물리학원에서 잘 배웠고 종류, 뭐 감마선부터 전파까지, 라디오파까지 쭉 있다. 그 다음에 어디에 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암기하는 게 물리학원이라면 물리학2에서는 저것들을 이제 어떻게 발생시키고 또 수신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교류전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직류전환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직류회로라고 했었죠. 직류회로는 이렇게 전지 같은 직류 전원을 연결했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의 방향도 그대로 정해져 있는 그런 전원을 우리가 직류 전원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교류 전원은 교대로 흘러요. 알터네이팅 합니다. 막.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대로 흐르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원이 바로 교류 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축전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축전기는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전지에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으면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충전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교류전원이야. 교류전원이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번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기에 막 플러스가 막 모이려고 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막 모이려고 하겠죠. 그죠?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이 풀마가 싹 0이 된 다음에 다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되면서 그렇게 충전될 때까지 또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축전기가 있는데 교류전을 연결해서 풀마 계속 바꿔주면 여기는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에 회로에 전류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전류의 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직류전을 연결했던 축전기와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것.

치고 지금 축전기를 교류전을 연결했을 때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뭐가 전기장이 계속 진동하면서 생깁니다. 풀마, 풀마, 풀마, 풀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하는 전기장이 있을 때 변하는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전자기파라고 한다라는 걸 이제 물체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지고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요. 전기장이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걸리면 자기장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아까랑 반대쪽이죠, 그죠? 그리고 이때도 전기장이 커지면 자기장도 커지고 전기장 작아지면 자기장도 작아지다가 또다시 전기장 방향 바꾸면 자기장도 방향 바꿉니다. 그래서 계속 진동하는 전기장이라고 불러요. 진동하는 전기장은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다음과 같이 전자기파를 발생한다. 그리고 전기장에도 수직하게, 자기장 방향에도 수직하게 그렇게 진행한다. 라는 오른쪽 그림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처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게 물체에 나오는 전자기파의 발생 이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교류전을 연구를 해봤는데, 전기 소자, 뭐 예를 들면 저항, 코일, 축전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전기 소자들을 교류전을 연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류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까다로운 전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전기가 교류전기고, 우리는 수학 시간에 사인 커브를 다 배웠기 때문에, 아, 저런 식으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교류전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회로를 만든 우리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플한 것부터 할게요. 여기 보면 교류전원에 그냥 딱 코일 하나만 이렇게 연결을 해 놨습니다. 교류전원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2번이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류전기는 60Hz예요. 1초에 60번의 방향이 바뀌는 거야. 굉장히 빠른 그런 방향 전환이죠. 어쨌든 우린 그거를 1초에 60번 바뀌는 그런 빠른 전환으로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처음에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여서 없던 전류가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없던 전류가 갑니다. 갔는데 코일이 나왔네요. 그럼 코일을 이렇게 전류가 지날 거 아닙니까? 코일에 없던 전류가 코일을 지나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고 이 코일은 자기 혼자 있지만 그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을 가질 것이고 그 유도 기전력은 이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걸 뭐예요? 방해한다 이겁니다. 전류의 흐름을 요거 아주 중요한 단어 방해합니다. 여러분, 저렇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우리 뭐라 하지? 바로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코일 같은 경우에는 교류전에 연결했을 때 저항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코일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전력을 소비하지 않는데 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대. 그럼 그건 저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야, 요 용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얘는 그러면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여기 끝머리에 있는 역할이란 말왜 붙었는지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항은 전류가 지날 때 전력을 소모하는데 여기 있는 코일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긴 하지만 전력을 소비하진 않아. 그러니까 저항은 아니야. 근데

연료율은 방해. 그래서 우리가 찾은 대안이 저항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 저항의 역할을 물리 기호로는 XL이라고 쓰는데, 이건 우리 물리학 2 교과서가 총 5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린 요렇게 뭔가 이름을 좀 지으면 좀 암기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편해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 요걸 배우지 않았으면, 아, 요건 참고용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두시고, 요걸로 좀더 개념 잡고 이해할 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일의 저항 역할, 요게 바로 이거예요. XL. 코일의 저항 역할, 아, 이게 Y축이 다 XL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보통 저항은 이렇게 기호를 쓸 때, 뾰족뾰족 하고, 그 다음에 R 이렇게 썼단 말이죠. 맞죠? 그 다음에 축전기는 이렇게 표시하고, 거기에 컨덴서 C라고 썼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코일은요, 기호로 L이라고 씁니다. 코일 몇번 가봤니? 코일은 두께가 어때? 재질은 뭐야?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체 유도계수. 자체 유도계수. 또는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보니까 코일의 저항 역할과 자체 유도계수는 뭐합니까? 비례하네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쓸수 있겠다. XL이 L에 비례하네. 이런 식으로. 그럼 좀더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담아두기가 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엑셀을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고 싶다면 이렇게 엑셀 또는 L이라는 기호를 가지고 그래프도 식으로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코일의 저항 역할과 그 다음에 자체 유도계수라는 걸 한번 정리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대학에 가면 또 이걸 배우거든요. 요거 유도 리액턴스. 와, 너무 어렵다. 그런 식으로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체 인덕턴스. 막 영어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용어들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은 우선적으로 개념을 잡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야지 학교에 나오는 시험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3단원 문제는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해봤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학생들 후하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들 많이 쉽게 그렇게 출제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잘 개념만 잡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갑시다. 이번에는 코일의 저항 역할 XL과 교류 전원의 진동수. 아, 진동수는 진동수인데 교류 전원의 진동수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교류 전원은 교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는 60Hz. 일본 같은 경우에는 50Hz.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이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코일의 저항 역할이 달라지는데, 이 진동수를 그냥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F라고 지금까지 많이 썼으니까 F라고 쓰고요. 아, 그들 관계는 완전히 비례하는구나. 따라서 코일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 이렇게 비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칠 수 있겠네요. 그죠? 합치면 코일의 저항 역할은 비례. 뭐? F에도 비례하고 L에도 비례하고. 그리고 요걸 는으로 바꿔주면 상수 2파이가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바로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래쪽에 있는 별다드린 이 식을 좀 암기를 해두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수월하게 문제 풀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하나씩 한번 용어 정리할게요. XL 뭐라고요? 아, 코일이 교류 전원에 연결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 그런데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저항이라고 부르지는 않아. 대신 저항 역할이라고 불러. 우린 그걸 XL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코일의 저항 역할은 E나 파이는 어차피 숫자니까 괜찮고, 교류 전원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코일의 자체 유도계수에 비례하는 값이야. 라는 것입니다. 진동수가 커지면은요, 저항 역할도 커지고요. 코일의 자체 유도계수도 커지면요, 저항 역할도 커집니다. 저항 역할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을 못 오게 많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만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 그림.

바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교류전원의 진동수, 그리고 코일의 자체유도 계수의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자체유도 계수가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진동수도 커질수록 저항도 커져요. 선생님, 저항 역할을 하면서 왜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냥 말로는, 아니, 머릿속으로는 저항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하면 전류회로를 방해하니까. 근데 그냥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항 역할이지. 근데 이건 저항이 커지는 거야. 저항이 커지는 거야. 다만 열을 발생시키진 않아. 그럼 얘들아 봐. 여기 있는 게 저항이 점점점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전류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따라서 전류 I라고 한다면 이렇게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여백에다 좀 그려주세요. 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교류전원의 진동수와 자체유도 계수 사이에 이런 관계 있구나. 점점점점 저항이 커지니까 이와 같이 전류는 약해져 라는 걸 알아둘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상당히 많이 어렵죠? 까다롭다고요.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천천히 잘 정리해 놓는다면 처음에 코일의 그 저항 역할만 잘 정리되면 이따가 이제 축전기 할 건데 축전기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확인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입니다. 축전기의 저항 역할인데 축전기를 어디에? 교류전원에 연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류전원 연결하면 한번 슬로우 비디오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번에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쭉 전류 가서 플러스가 막 충전되고 마이너스가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될 거야. 막 충전되면 전류가 흘러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얘가 마음을 바꿨어. 이쪽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판으로 바뀌어야죠. 그러려면 이미 있던 거다 빼줘야죠. 다 줄어들다가 이번에는 이쪽이 플러스로 꽉 충전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충전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이 축전기 입장에서는 전류가 그냥 잘 흘렀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갔다가 플러스를 만들었다가 또 빼내서 마이너스로 또 오고 막 이렇게 오는 이 역할이 바로 축전기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축전기도 결론 교류전을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저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이때도 전력을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저항 역할이라고 하고 그 저항 역할은 보통 X라고 쓰는데 아까 코일이 나왔기 때문에 축전기는 또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렇게 XC라고 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학 가면 이걸 뭐 용량 리액턴스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건 이제 내년에 공부할 내용이고 우리는 딱 개념을 잡아둬야 돼요. 아, 축전기도 교류전원에 연결하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하는구나. 왜 역할자를 붙여야 되는지 알죠? 우리 코일에서도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 축전기의 저항 역할이 바로 XC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기 용량이 있네요, 여러분. 전기 용량은 우리 이렇게 대문자 C라고 썼죠? 전기 용량. 전기 용량은 클수록 저항 역할이 작네요. 무슨 말이야? 전기 용량이 작아. 우리 용량을 물 담는 통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생수도 이렇게 작은 통도 있고 큰 통도 있잖아. 여기는 물을 조금밖에 못 담고 여기는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축전기는 전기를 담는데 전기 담는 그릇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근데 전기 용량이 작아요. 작으면 요만큼밖에 물을 못 채운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다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쵸. 전류가 멈추겠죠. 왜? 다 찼으니까 충전됐으니까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금방 이 급판에 전하가 충전되기 때문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 것 같잖아. 따라서 이쪽이 방해가 큰 거지.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 작을수록

방해가 큰 거지. 전경량이 클수록 방해가 덜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런 관계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저 그래프 어떤 관계입니까? 그지? 반비례 관계죠. 따라서 여기 있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 XC하고 전기용량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저항 역할과 교류전원의 진동수예요. 교류전원의 진동수이고 여기 있는 진동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막 이제 진동을 하게 될 텐데 여기도 보니까 반비례네요. 그 얘기는 전기용량 축전기의 저항 역할은 진동수에도 이렇게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둘 다 분모에 있네? 그러면 이걸 우리 합치할 수 있겠죠. 합치하면 XC는 반비례 이렇게 해서 여기 전기용량 그 다음에 진동수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등식을 만들어주면 여기에 이제 상수가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쓴다. 바로 이게 축전기의 저항 역할 공식입니다. 아까 코일의 저항 역할 XL 기억나죠? 그리고 뭐였죠? 2파이 FL입니다. 여기는 분수가 아니에요. 분수꼴이 아니고 그냥 쭉 써있는 거고 여기는 분수꼴. 위에는 그냥 1만 있으니까. 그래서 비례상수인 2파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진동수, 코일의 자체 유도 계수, 전기용량, 축전기의 전기용량 그런 관계들을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보면서 여러분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교가 되면 완벽하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암기를 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때 전기용량이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교류전원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여러분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요? 그지? 세지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바탕으로 해서 여기도 전류와 이쪽 Y축은 전류축 그 다음에 X축은 여기 진동수 교류전의 진동수하고 그 다음에 축전기의 전기용량이라고 하면 자 전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직선으로 그리는 것보다 점선이 낫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점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도 세지고 그 다음에 전기용량도 커질수록 이렇게 전류가 세지는 그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코일을 넣었을 때의 전류 그래프와 축전기를 넣었을 때의 전류의 그래프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이제 서술하는 문제도 충분히 학교 내신문 시험에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관계들이 우리한테 왜 필요할까라는 걸 결론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넘겨봐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축전기의 저항 역할 마쳤으니까 이제 결론에 갑시다. 결론은 바로 교류회로와 공명진동수입니다. 공명진동수라는 건 이 공명이라는 게 함께 운다라는 뜻이에요. 스님이 이제 예를 많이 들지만 10명의 아이들이 앙 하고 우는 것보다 10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동시에 앙 하고 울어버리면 소리가 막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운다. 신호가 가장 최대값 커진다. 그때의 진동수라고 해서 우리가 공명진동수라고 씁니다. 그리고 교류회로 안에 교류전원에 이번에는 소자, 저항, 그 다음 코일, 그리고 축전기 일명 RLC 회로라고 불러요. 그냥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RLC 회로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전기 빠지면은요 RL 회로 이렇게 코일 빠지면 RC 회로 만약에 이거 빠지면 LC 회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LC 회로는 이제 LC 진동에 가서 내년에 대학 가서 배울 거고 우리는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아까 코일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축전기만 있는 경우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항과 함께 연결돼서 RL 회로와 RC 회로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RLC까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밑에 그림이 보이는군요.

Y축 뭐예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진동수 그림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Y축이 전류인데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노란색부터 갈게요. 전류가 점점점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줄어드네요. 바로 코일이 들어있는 회로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코일이 들어있는 이 회로에 저항까지 연결해서 RL 회로라고 나와 있는 경우이고, 이때는 진동수가 커질수록 전류가 점점점 감소하는 케이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진동수가 커짐에 따라서 전류값도 커지네요. 바로 축전기가 들어있는 그래서 RC 회로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따진다. 그래서 여기를 가려요. 여기를 가리고, 뭐 이거를 P, 이거를 Q라고 하면, P에는 코일이 있냐, 아니면 축전기가 있냐, 이런 것들 이제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F0라고 해가지고, 전류값이 같은 때가 있죠, 그죠? 그렇게 전류값이 같다라는 것은, 전류가 같아? 그러면 저항이 같을 때잖아? 근데 RL 회로는 XL일 것이고, RC 회로는 XC일 것이고, 그게 같단 얘기네. 여러분, XL은 뭐라 그랬죠? 2 파이 FL. XC는요? 2 파이 F C분의 1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우리의 주인공 F로 이렇게 빼주면, 지금 F의 제곱인데, 그거를 제곱을 풀면, 어차피 2파이는 두개 있으니까 2파이만 남고, L과 C가 곱해진 건 루트가 씌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때 F0라고 쓰는 이유는, 그때, 요때, 요 전류가 같은 이 때의 진동수일 때가 회로의 가장 최대의 전류를 만들 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진동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바로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명 진동수의 식이에요. 쌤은 그 식이 나오는 과정까지 쭉 유도를 해드렸고, 위에 있는 XL과 XC도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다라는 것이고, XL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XC에 들어가는 물리량들, 분자, 분모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그걸로 여기 있는 공명 진동수까지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여러분, F0 살짝만 벗어나도, F0을 살짝만 벗어나도 전류가 어때요? 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최대일 때 이렇게 피크로 나오는 그런 전류 최대일 때의 진동수, 그것을 우리는 공명 진동수라고 부른다. 이거는 그대로 라디오나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신에 쓸 때는 공명 진동수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주파수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주파수는 뭐 라디오 주파수 아니면 내 스마트폰 주파수 이렇게 쓰듯이 통신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진동수란 말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 공명 진동수라고 썼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제 공학에서 더 많이 쓰는 그런 용어라서 지금처럼 공명 주파수 또는 공진 주파수라는 용어도 쓴다. 라는 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이 공식, 그리고 공식이 나오는 과정, 그래프에서 이게 공명 진동수와 지금 공명 진동수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건 C회로, 요건 L회로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어서 여러분 잘좀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헤르츠 실험이에요. 이 헤르츠 실험은 물리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물원에서 배웠듯이, 정말 감마선부터 라디오파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곳에 우리 쓰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그 무선 이어폰, 뭐,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블루투스에 쓰는 것도 다이 전자기파로 그런 편리함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전자기파를 예언한

번째 실험을 보면 이쪽에 구리선 두 개를 이렇게 두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죠, 그죠? 사이가 살짝 떨어져 있고 구리선 양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게 도선을 놔서 앞전 소자라는 걸 둡니다. 앞전 소자는 이렇게 생긴 장치인데 이걸 제일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방에서 쓰는 라이터예요, 라이터. 여러분, 요거 라이터를 이렇게 하면 불이 켜지죠? 그때 딸깍, 딸깍 소리가 나죠? 이 안에 앞전 소자가 있는 거야. 눌렀을 때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방전으로 불꽃이 탁 튀는 거고 이 안에 들어있는 가스가 나가면서 그 불꽃에 의해서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전 소자를 누르면 딸깍 하고 누르게 되면 여기서 불꽃이 탁 튑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방전이 일어나서 바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생깁니다. 진동하는 전기장은 또뭘 만들고요? 진동하는 자기장을 만들고, 진동하는 자기장은 다시 또 진동하는 전기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전자기파가 쭉 발생하는데 공간으로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퍼져나갈 때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동그란 이렇게 금속 고리를 두고 여기에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려고 램프를 달아두고 진짜 만약에 여기서 전류가 흐른다면 램프 불이 켜질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앞전 소자를 딸깍 누르면 반짝, 딸깍 누르면 반짝. 이렇게 앞전 소자에 의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공간으로 전자기가 퍼지나 나가는 것을 이 헤르츠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는 거죠. 물론 헤르츠가 했던 실험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련되진 않았어요. 좀 오래된 일이니까. 그래도 원리는 이런 원리였고 그 맥스웰의 예언에 따라서 전자기파 있구나라는 걸 찾았고 지금은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전자기파의 혜택 속에 살고 있습니까? 물론 좀 부작용도 있긴 하죠.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편리한 생활 속에 바로 이 전자기파 들어있고 그런 내용들이 쭉 우리가 전자기파의 발생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배우는 게 물리학 2고요. 자, 다음은요.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그냥 전자기파를 수신하는 거니까 라디오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뭐랄까 스마트폰이라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듣진 않지만 라디오에 보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잖아요. 스마트폰에도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안테나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보면 이 라디오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전자기파가 막 옵니다. 전자기파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FA, F0, FB,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전파가 막 온다고 할게요. 그렇게 왔을 때 FA도 들어오고 F0도 들어오고 FB도 들어와요. 들어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수신회로에 코일과 축전기,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에 또뭐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코일과 축전기가 있으면 이 여기 있는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있단 말이죠. 이 수신회로에 있는 공명 진동수와 딱 일치하는 진동수만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에 스피커에서 F0의 신호가 출력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이 회로의, 수신회로의 공명 진동수는 F0구나. 그러면, 안테나에서 받을 때도 F0를 받아서 수신하면 여기서 온 신호가 스피커로 라디오 방송이든 아니면 엄마한테 걸려온 전화든 이런 식으로 소리로 들리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전자기파가 수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과 같이 공명 진동수가 쓰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좀 이해해 두시고 기억을 해 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능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지만 학교 내신 문제로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빈칸을 넣어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적어라라는 그런 문제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 좀 복잡해 보여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선생님이 여러분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맨 왼쪽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음성 신호가 있습니다. 아, 마이크에 대고 우리 DJ가, 아나운서 DJ가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말한 음성 신호는 마이크로 들어가면 전기 신호.

바뀌게 되고요. 그 전기 신호가 증폭기와 발진기를 통해서 증폭기하고 발진기가 들어가면서 교류 신호를 첨가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류 신호가 첨가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진동수를 바꿔주는 경우입니다. 진동수 바꿔주는 거 우리 진동수 변조라고 하고 영어로는 FM이라고 부릅니다. FM?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FM은 진동수를 얹어가지고 서로 바꾼 진동수를 얹어서 멀리 보내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진폭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진폭을 바꾸는 경우는 우리 AM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이렇게 진폭이 막 바뀐 게 보이죠? 그렇게 진폭을 바꾸는 경우를 우리 AM이라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전기 신호를 교류 신호에 첨가해서 멀리 보낼 준비하는 걸 우리는 변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변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진동수 변조인 FM, 진폭 변조인 AM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멀리까지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송신하고요. 라디오가 그걸 받았네요. 안테나에서. 그걸 받게 되면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교류 신호와 전기 신호를 분리해야죠. 그렇게 분리하는 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 복조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때 교류 신호는 멀리 보내는 용도로 썼을 뿐 여기는 음성 신호는 건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음성 신호라서 멀리 보낼 때 썼던 교류 신호는 제거해 줘야 돼. 그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복조라고 부르고 그 복조에서 이렇게 음성 신호로 전환하는 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게끔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정리해주면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변조해서 송신한 다음에 수신하고 복조하고 재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조는 전파에서 전기 신호를 분리하는 거 바로 복조라고 부르고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전하면 뭐 재생돼서 여기서 라디오 DJ가 말했던 걸 우리가 라디오로 이렇게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단계 단계 하고 여기 있는 변조에서의 두 가지 종류 요게 이제 시험에 좀 많이 나올 텐데 그 부분도 잘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주면 전자기파의 송수신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시간에 두 번째 테마인 이제 볼록렌즈로 가겠습니다. 볼록렌즈는 어릴 적부터 돋보기 가지고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어렵지 않아 보여도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 플러스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들을 같이 잘 가미해서 여러분 시험 볼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렌즈를 통과하는 건 빛이거든요. 그 빛이 통과한 다음에 상을 만들어야 우리가 보이는 거거든. 그렇게 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쓸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쓴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 물체가 있을 때 물체의 끝에서 여기 있는 이 X축, 바로 광축이라 부르거든요.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은 렌즈의 초점, 포커스를 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네. 만약에 여기서 온 빛이라면 포커스를 지나서 이렇게 갈 것이고요. 그죠? 근데 대부분 물체가 바닥에 있고 제일 먼 곳에 있는 광선을 그리면 나머지는 다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편리하게.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물체에서 나온 빛이 렌즈의 중심을 지날 때에는 볼륨이 중심이죠. 그대로 직진한다. 아, 요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이해해두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물체에서 나와서 초점을 지난 광선은 렌즈를 지난 다음에 광축하고 나란하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갔던 길 다시 돌아오는 그런 빛의 경로를 볼수 있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광축하고 나란하게 가는 빛이 렌즈를 지나면 초점을 지나서 이렇게 오는 경로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뭐 가나 다는 같은 아 가랑 나는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작도할 때아 광선이 저렇게 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좀 어렵다면 요거 그런데 그냥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저렇게 직진한다라는 특성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체를 한번 두고 어떤 상이 만들어지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기호들이 많이 써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기호들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대문자 F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focus고요. 아, 요 점이 렌즈의 초점이구나.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렌즈는 왼쪽과 오른쪽의 곡률, 이렇게 구부러진 정도가 똑같은 그런 렌즈라서 중심에서 여기 왼쪽에 초점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거리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양쪽에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그 초점 거리에 두배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똑바로 세워 썼네요, 포커스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 쓴 small f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초점 거리입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좀 적어드릴게요. 초점 거리.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길이, 거리를 우리 초점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문자 F로 쓴다라는 것이고, 또 A라는 게 보이네? A는 소문자 A인데, 가속도 A 쓰는 거랑 똑같은 기호예요. 그죠?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합니다. 렌즈의 중심에서 물체까지의 거리.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물체에서 나간 빛이 초점을 지나는 선 하나,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 여기에서 딱 겹치네요. 거기에 상이 생긴다. 상이 생겼는데 물체는 플러스 y 방향인데 상은 마이너스 y 방향이에요. 우린 이걸 뒤집어졌다라는 한자로 돌입상이라고 부르고, 실제 빛이 만났구나라고 해서 돌입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돌입실상이 생기는구나. 그 다음, 렌즈의 중심에서부터 상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B라고 쓴다라는 것까지 표시해 두시면 완벽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체가 초점 거리의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예요.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 밖에 있을 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물체를 조금 땡겼어. 땡겨가지고 초점 거리 두배 되는 곳에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 번째 광선 초점을 지나고 두 번째 광선 중심 지난 다음에 직 지나고 하면 여기 상이 생겼는데, 이때도 돌입 실상이 생겼네요. 근데 생긴 위치를 보세요. EF인 곳에 생겼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 이쪽에 있는 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은 닮음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상의 크기가 물체 크기와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대부분 렌즈의 상을 생기게 만드는 걸 분석할 때 가장 기준이 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초점 거리 두 배인 곳에 물체를 두게 되면 상이 똑같은 크기의 돌입실상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EF 안으로 물체가 들어옵니다. 그럼 EF와 F 사이가 되겠죠? 그랬더니 상이 어때요? EF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돌입실상인데 원래 물체보다 더 커졌습니다. 아, 이거 확대된 돌입실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세 개를 같이 비교해 볼게요. EF 밖에 축소된 돌입실상, EF 같은 크기의 돌입실상, F와 EF 사이 확대된 돌입실상. 세 개는 다 돌입실상이었지만 상의 크기가 다 다른 걸 여러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초점 안에다가 물체를 둘 때입니다. 초점 안에 물체를 두면 첫 번째 렌즈의 광축과 나란히 가다가 초점을 지나는 첫 번째 선, 렌즈의 중심을 지나면 직진하는 선, 근데 두 개가 쫙 벌어졌죠. 이쪽에서 안 만나요. 이쪽에서 안 만나지만 그들의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나네요. 연장선에서 만나는데 이건 진짜 빛의 경로가 아니잖아. 그래서 점점점 그립니다. 그리고 상도 이렇게 점점점이라고 해서 이거 헛것이구나. 바로 허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물체보다 사이즈가 어때요? 크죠? 그래서 확대된 정립 허상. 왜? 똑바로 서 있으니까. 물체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립 허상이라고 부르고 확대된이란 말을 붙여서 이렇게 확대된

정리포상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이고, 우리가 돋보기로 어떤 글자를 보거나 이럴 때 저렇게 확대된 정리포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네 가지나 나와요. 그렇게 네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렌즈 문제가 볼록 렌즈만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난도 있는,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렌즈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 렌즈 방정식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 뭔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물리량이 있어요. 그러면 식을 통해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요게 물체입니다. 요게 상이에요. 그리고 렌즈로부터 물체까지 거리 A, 렌즈로부터 상까지 거리 B, 그리고 초점 거리 F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렌즈 식을 정리한다라는 것이고, 전부 다 역수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심할 건 바로 여기 있는 B예요. 왜냐하면 A나 F는 상관이 없는데 이 B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잖아. 그래서 계산할 때 실상에는 부호를 플러스, 그리고 허상에는 부호를 마이너스로 넣어야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답의 오류를 제일 많이 적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작 잘 공부하고 암기도 잘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쳐서, 이 마이너스를 놓쳐서 좀 오답을 쓰는 친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두고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곳. 당연히 여러분 확대된 걸 볼 수 있는 망원경 그리고 현미경입니다.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보면, 일단 망원경만 먼저 설명을 드리면, 물체 쪽에 있는 대물 렌즈가 물체에서 온 그 물체의 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건 이제 대물 렌즈에 의한 물체의 상이에요. 근데 거기 접안 렌즈죠. 이 안자가 눈 안자거든. 눈 쪽에 있는 렌즈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접안 렌즈에 초점 안에다가 이 상을 둡니다. 그러면 접안 렌즈 입장에서는 이게 물체로 보이겠죠? 그리고 초점 안에 있으니 다음과 같이 확대된 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망원경과 현미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확대된 상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원리다라는 걸, 볼록 렌즈 두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나면 지금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의 원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충분히 여러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면 볼록 렌즈도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이제 문제들 몇 개 소개하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들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기 있는 이 교류회로의 어떤 소자들을 연결한 문제 보면 이 그래프, 이렇게 보이는 요거 공명진동수 그래프잖아요. 공명진동수가 되려면 R, L, C 회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 막 X는 뭐냐, Y는 뭐냐 찾는 거지만, 이미 축전기는 여기 있기 때문에 요 회로를 만들려면, 이 신호를 만들려면 공명진동수가 포함되어야 하니 R, L, C가 들어간 스위치를 A로 연결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볼록 렌즈에서 자주 나오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볼록 렌즈의 실험 내용입니다. 보면 3절 테스트 4번 문제인데요. 여기 물체가 있죠? 여기에 상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볼록 렌즈를 두 개를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렌즈에 의해서 만든 어떤 상이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에 의한 또 다른 상이 최종적인 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렌즈로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렌즈로 또 하나, 두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식의 문제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가장 많이 어렵다는 건 다음처럼 초점 거리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물체와 상 사이의 거리나 상의 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운데, 이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분이 잘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도 상당히 많았어요. 천천히 복습 잘 하시면서 개념 잡으시고 문제풀이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랑은 이제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일의 심주석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적분의 활용 넘어와서는, 정말 공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게다 클리어 됐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식을 쓸수 있는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면서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 단순히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처럼 암기해서 적용해서 바로바로 답을 내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 식들이 들어가서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을 들여야지만이 이 내용들이, 개념들이 완벽하게 내 걸로 다가올 수가 있다. 때로는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어떨 때는 그림 안 그려도 돼. 식 자체에서 그림이 어떤 형태인지가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어떨 때는 그림을 잘못 그려버리면 난리가 나. 식이 점점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를 곱씹어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들 식사를 할 때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꼭꼭 씹어서 먹어라. 소화가 잘 되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씹다 보면 이 음식이라는 것도 맛이 있는 거니까 안에서 입 안에서 어떤 향이라든지 그런 냄새를 느낄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저도 막 밥을 급하게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음식을. 왜?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해요. 사실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그러겠지. 그러면 몇번 씹지 않고 그냥 삼켜. 그럼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좀 공들여서 보고, 이 담긴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이 문제가 나한테 싹 오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되죠. 그럼 내가 나중에 뭘 풀었는지 기억조차도 안 나는 거야. 그냥 공식 대입했었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그 공식도 안 떠올라. 그냥 그런 현상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거를 약간 곱씹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제가 강연할 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개념은 다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대. 그런데 그런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 개념이 부족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실제 알거든요. 몇 가지만 물어보면 이 친구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파악이 다 됩니다. 근데 실제 개념을 잘 모르면서 자기는 문제 해결력이 문제라는 거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개념은 선생님이 얘기해 주기 전에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다 떠올라야 되는 거야. 거기에, 아니, 이 문제가 이런 개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 맞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떠올라야지 그게 개념이 완벽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어떤 학습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또 오늘 수업 한번 조금만 부지런히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3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얘를 그리고 얘를 그려서, 둘러싸인 부분이 뭔지를 파악하겠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교점을 먼저 파악해 보라고. 교점을 파악해 볼 거야. 그래서 너랑 너가 같다라고 놓는 거야. 그럼 얘가 x 세제곱.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 너 넘어가면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옵니다. 자, 계수의 합을 보니까 0이야. 그래서 조립제법을 써버리면 마이너스 1, 3, 여기 1이 들어가.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제로. 아, 인수분해까지 다 되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 상황을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3. 그래서 함수가 요런 모습이야. 요런 모습.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요 넓이로 나와버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3차가 있었고 2차가 있어서 이런 모습인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게요 넓이잖아? 요 넓이가 요 넓이로 바뀌는 거야.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란 얘기야.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에서 교점, 교점, 교점 그렇게 해서 따지지 않는다. 아니, 교점을 보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얼마? 3.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3차에서 2차 뺀 거. 3차에서 2차 뺀게 얘잖아. 얘를 적분해 줄 거고 1부터 3까지는 2차에서 3차 빼면 여기다 뭘 붙여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붙여줘 버리면 된다. 얘가 F고 얘가 G라고 그러면 얘가 F-G였어. 근데 G에서 F를 빼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줘 버리면 된다고. 아,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G-F가 되잖아.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너가 되잖아. 이런 꼴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이런 그림의 요 넓이가 요 넓이랑 같은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3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 넓이라는 거알 거야. 그럼 나는 이 넓이를 생각해 볼 거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식이라고 그랬죠? 요식. fx 양수니까 그대로 갈 거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적분해 줄 거고, 그거의 몇 배야? 두 배를 해줘 버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야. 근데 적분 구간 대칭이니까 너 적분 안할 거고, 너 적분 안할 거야.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에 두 배니까 너는 몇 배야? 네 배가 될 거야. 그래서 너의 값만 보면 되는데, 요거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여기다가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나올 거고, 4 곱하기 2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얼마다? 8이다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아,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해보자. 그럼 넘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될 거고, 2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퀄 제로가 되는 거니까. 요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근데 이거 공식이잖아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이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고 요 넓이를 구하는 거랑 같다. 그럼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1에서 이차항의 계수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 그게 이거야. 이거의 절대값. 네. 그리고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세제곱 될 건데, 요게 약분하면 3분의 1이고 3 하나 곱했으니까 3의 제곱 얼마? 9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공식 문제였어요. 네. 자, 그다음 15번. 4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아, 우리 일단 교점 확인합시다. 교점. 그랬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없어지고 x 4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4x제곱.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하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equal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되시나요? 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요거가 이렇게 된 거고 너가 0이다. 그러면 요 상황을 그림으로 본다면 얘가 마이너스 2, 0, 2 여기는 뚫고 지나가고 다시 올라가서 튕기고 다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함수가 된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된다. 그런데 극소값 같고 이 넓이와 이 넓이는 같은 넓이다. 같은 넓이다. 그래서 요 넓이를 먼저 구하겠다.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요 식에다가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마이너스 x5제곱 플러스 4x제곱. 얘를 4제곱이죠. 4제곱. 얘를 적분해 줄 겁니다. 그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를 계산할 건데 너를 적분해 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x5제곱 플러스 3분의 4 x3제곱 이렇게 될 거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뺀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의 5제곱 32 플러스 3분의 8, 4, 32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계산해 주는 거는 여기에다가 두 배를 해주면 되는데 32, 32로 묶어냅시다. 그럼 묶어내서 2를 곱해주면 64에 3분의 1에서 5분의 1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64에 15분의 5에서 15분의 3 빼주는 거니까 15분의 2가 될 거잖아. 따라서 너는 15분의 12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다. 산수 같은 거 이렇게 좀 빨리 해 주셔야 돼요. 또 통분한다고 15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6, 플러스 여기다 5, 5, 35, 5, 20, 160. 그래서 15분의 64 곱하기 2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계산 좀 빨리 하려고 이렇게 묶어내고 분배 법칙 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분배 법칙 쓴건 아니죠. 묶어내기만 한 거잖아. 자, 그 묶어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A에 B 플러스 C다. 얘를 AB 플러스 AC다. AB 플러스 AC를 갖다가 A에 B 플러스 C로 묶었다. 이것도 분배법칙이죠, 이거. 제가 괜히 뭔가 다른 얘기를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15번 이렇게 정리가 됐고 16번 가볼게요. fx가 x제곱이야. 그 fx와 y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 얘를 만들어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자리에다 x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붙여줬고 플러스 4를 해라. 이거잖아. 그럼 y는 x제곱과 이거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교점 찾으려 했으니까 x제곱은 너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이퀄 제로가 될 거니까 2x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2 이퀄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0과 2가 있어서 아래로 볼록이 요 넓이를 구한다. 6분의 최고창의 계수 이걸 보라고 그랬죠? 1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2 곱하기 2의 3제곱 따라서 3분의 8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였죠.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두 다항함수 fx,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gx에다 3차식을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한 거래. 3차식을 더해준 거다. 두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아니 너하고 너로 둘러싸인 부분이면 교점을 구할 거니까 너가 너다 이런 관계식 아니야? 이 얘기는 fx 마이너스 gx 이퀄 제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를 넘기면 fx 마이너스 gx가 바로 너가 된다는 얘기 아니야?
x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마이너스 1, 0, 3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요. 최고차익에서 양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다.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와 요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된다. 그런데 이게 공식이 없다. 자, 따라서 요 넓이 S1, 요 넓이 S2라고 한다면 S1은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냥 얘죠.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너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요 정도에 와서 제가 적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예, 제 계산은 이런 거였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S2는 0부터 3까지 얘를 적분하는 게 아니야.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X제곱 플러스 3X. 너를 적분해줘.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81 플러스 18 플러스 2분의 27. 아, 복잡하게 나오죠. 근데 어차피 너랑 너를 더할 거야.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6분의 71이라는 요 정답이 나올 텐데 정적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답이 나올 거예요. S1 더하기 S2를 해주면 요런 정답. 요건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예. 뭐 제가 정적분 하는 거뭐 구경해 봤자 어차피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선생님의 몫이 아니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fx, gx가 있는데 합성함수야. 얘는 fx 자리에 gx를 넣어주란 얘기죠. 그럼 얘는 y는 fx 자리에다가 너를 넣어줄 거니까 3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0이야. 너 정리해주면 9x 제곱 플러스 6이 12x 플러스 14야. 그 다음 너 봅시다. 너는 G의 X 자리에 FX 넣어달라는 거지. 그럼 너는 Y는 G의 X 자리에다가 G의 X 자리에다 FX 넣어주면 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32. 이게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너하고 너가 같다라고 놓을 거야. 너 넘기겠습니다. 그럼 6X 제곱 플러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18 이퀄 제로. 6으로 묶이죠.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따라서 마이너스 3 1 아래로 볼록. 그리고 6분의 최고차익 계수는 이걸 따라간다고 그랬죠? 9에서 3 빼주면 되는 거야. 그래, 6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4의 3제곱. 따라서 이건 약분 6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 정도 할 만하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 점점 이제 조금씩 복잡해질 겁니다. 요번에는 너하고 너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거야. 2x제곱의 그래프 다 알아. 근데 너는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이런 거야. 이런 거고 마이너스 곱해. 그리고 1만큼 올려. 여기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예. 어떤 그림이라고? 여기 마이너스 1, 1, 여기 1. 이렇게 될 거고. 2x제곱이니까 여기 지나고 1일 때 2니까 예, 여기. 그래서 이차 함수가 요렇게 되는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이건데 정확하게 y축의 대칭이니까 우리는 반쪽만 한 다음에 두배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이 교점을 찾아낸다면, 교점을 찾아낸다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요 넓이를 빼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적분을 안할 수도 있겠네. 아, 요거는 적분해 줘야 되겠지.
그럼 요식이 뭐예요? 요식? X가 0보다 클 테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잖아. 그리고 2x제곱이고. 교점 찾는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퀄 0. x, 2x, 1, 1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2분의 1. 제가 조금 다르게 풀어버릴게요. 아니, 그냥, 아니면 이거 그냥 풀어도 돼. 어려운 거 아니야. 0부터 2분의 1까지. 요 직선이 뭐라고 그랬죠? 요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에서 2x 제곱을 빼. 그거를 적분해. 그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요 파트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2 x 세 제곱. 여기다 2분의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겠습니다. 0 넣어준 거. 2분의 1 넣어줬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니까 8분의 1. 약분하면 4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12분의 1. 그거에다가 얼마를 곱해? 2를 곱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하면 12분의 3 플러스 2가 될 거고 1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12분의 7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12분의 7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죠. 그런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봐봐. 여기가 1이고 1이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어? 2분의 1.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높이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니까 8분의 1을 빼. 그다음 마이너스 0부터 2분의 1까지 요 함수만 적분해서 빼면 요 넓이를 빼면 되잖아. ex 제곱 dx. 그래서 너가 8분의 4니까 8분의 3에서 얘는 3분의 2x 세제곱이고 여기가 2분의 1에서 0 넣어준 거 빼니까 8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24로 통분하면 3, 3은 9 마이너스 2. 그래서 24분의 7 이렇게 나왔고 거기다 얼마를 곱해? 2를 곱하면 12분의 7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적분하는 패턴을 여러분들이 봐봐. 여기서는 얘를 적분하고 있지만 여기서 요것만 적분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떠오르면 어쨌든 정적분 계산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도 보려고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였고요. 이거는 그림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네.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그림이 이상해. 이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어, 얘가. 예. 그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 아니야. 2보다 작을 때. 그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가 돼. x가 2보다 작을 때. 예. 근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또요 그래프야. 요 그래프를 보면 얘가 x-2, x 플러스 2가 될 거야. 예. 자, 먼저 여기부터 넓이 a를 봐. a라는 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 그림에서 보면, 요 그림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위로 볼록인 거에서 여기 거만 해당되는 거지. 그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게 A야. 그래서 A는 바로 공식. 6분의 이차함계수 마이너스 1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4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하나는 3분의 2, 16이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 요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는 B의 넓이를 볼 건데, 우리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 함수라고 했어.

예, 그래서 얘를 그려보면, 예, 마이너스 2, 여기가 2, 이렇게 돼서 얘가 여기를 지나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범위를 좀잘 보세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그림만 가지고 오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x equal 3. 그 다음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요게 b야. 이게 b. 아, 그래서 b라는 거는 인테그랄 2부터 3까지. 그러니까 요 식을 적분해 주는 거죠. 양수니까 그대로.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를 적분해 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너는 3분의 1에 x3제곱 마이너스 4x. 여기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겠다. 3분의 3 넣어주면 27에서 8 빼주니까 19. 마이너스 4에다가 3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면 1. 그래서 3분의 19에서 3분의 12 빼니까 3분의 7.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더해달라. 3분의 32에다 7 더하니까 39. 따라서 얼마? 13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겠죠. 가능하겠죠? 예. 자, 20번 문제였고요. 2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또, 계속 조금 조금씩 이 범위도 잘 봐야 되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입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렸으니,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예, 여기 다 넣어줄게요, 색을. 이런 그래프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요 넓이를 얘기해 주는 거네요. 그게 A. 그러면 A식은, 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함수가 있었을 때이 함수에다 뭘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를 적분해 준 거에 몇 배?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다. 두 배. 그래서 두 배에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1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이렇게 A값 나와버리겠네요. 그죠? 자, 요번에는 1부터 2까지. 아, 요 함수가 있어. 이 함수가 있어. 근데 1부터 2까지. 2까지. 요 그래프와 x축과 x는 2. 아, 요 넓이. 요 넓이를 b라고 하겠다. 요 넓이를 b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원래 함수 그대로를 적분하는 거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x 너를 적분해 주는 거죠. 예. 그냥 바로 갈까요?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 지금 제가 1부터 2까지죠? 아,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있는 거야. 1부터 2까지. 예. 0부터 1까지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지. 아니, 이거 적분하면 이거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음수니까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4분의 1 x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2 넣어준 거에서 1 넣어준 거 뺀다. 그러면 4분의 16에서 1 뺐으니까 15. 마이너스 2분의 4에서 1 빼니까 3. 그럼 너는 4분의 6. 그러면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할 거니까 4분의 2, 9. 4분의 9 더하니까 4분의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22번 가보겠습니다. 22번. 산수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앞에 거랑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얘 그래프 알고 있는 거고, 예. 너의 그래프도 그려볼 수 있는 거고, 얘 그림이라는 게, 예. 즉,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1일 때 0을 지나고,

0 넣어주면 1, 2를 지날 거고, 그리고 2일 때도 그대로 대칭이니까 2를 지나고, 0. 여기, 요렇게 되는 그래프. 직선. 직선이 되고 있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건데, 인수분해 형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1만큼 이렇게 옮겼고, 그리고 3만큼 갈 거야. 3만큼.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 돼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0 넣어주면 어디, 얼마지? 0 넣어주면 2. 대칭이니까 요 점, 요 점을 지나겠지. 그래서 이 참수가 요렇게 된다. 요렇게. 이런 모습이네요. 납득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1까지 해서 이거에서 이거 뺀 거를 적분하면, 그리고 두배 하면 되겠다. 조금 다르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잘랐어. 그럼 요 넓이 나올 수 있지 않아? 요 넓이? 공식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6분의 2차항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2에서 0 빼면 2의 세제곱.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요 넓이. 삼각형의 넓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이게 2고 얘가 2잖아. 2 곱하기 2. 그래서 2. 두 개를 더하면 3분의 4에다 3분의 6, 3분의 10이라는 그래도 최종적인 넓이를 구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본다. 정적분 해설지처럼 갈 수도 있겠지만, 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으니까 완벽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 제가 볼 때는 여기 문제가 23번 문제가 지금 우리가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먼저 이걸 그릴 거야. 이거를. 그래서 마이너스 2, 0, 2. 그래서 요런 그래프고, 그거에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거다라는 사실 나올 거고, 거기에 y는 4x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 4x? 이렇게? 그럼 교점 찾아보려고 하겠지. 교점 찾아보려고 하겠지. y는 0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죠. 여기를 보는 거잖아. 0보다 클 때의 상황.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그래프와 너하고의 교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잖아.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분명히 나오겠네. 근데 얘하고 좌표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양수 쪽에서. 그러니까 이 좌표를 보려면 저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x 곱하면 3제곱 4x. 이 뒤집은 거죠? 마이너스를 붙여. 그거랑 4x하고의 교점을 봐버리면 x는 0밖에 없지. x는 0밖에 없지. 이런 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야. 그러면 x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3차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대칭시켜서 얘가 올라왔어. 이렇게 갔어. 4x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얘 대칭시킨 게 여기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실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씌운 함수가 이렇게 될 거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된 거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이 넓이를 얘기해 준다. 이 넓이를. 가능하실까요? 이런 거 생각한다는 게. 그러니까 0에서의 접선이 이게 4가 되고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 한번 미분해 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여기다 0 넣어줘 버리면 얼마 나와? 4.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잖아.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따지는 건데, 여기도 찾아줘야지. 여기도.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될 거고, 너는 4x가 될 거고, 그게 같다라고 나와버리면 x세제곱이 8x가 되겠지. 그러면 x 하나 지워버리고 0은 아니니까. 그러면 x제곱이 8이니까 여기는 얼마야? 2루트 2가 되겠네. 2루트 2. 여기는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따질 넓이라는 게, 그냥 이것도 여러분들 0, 여기 넓이를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0부터 2까지는 얘에서 얘를 뺀 거를 적분해주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에서 얘를 빼준 걸 적분해줄 거고. 그렇게 가봅시다. 예. 요직선이 4x. 그리고 얘는 이거였죠. 그럼 4x에서 이거 빼봐. 얘를 빼줄 거야. 그럼 4x, 4x 없어지고, 마이너 x세제곱.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적분해준 거에다가.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2루트 2까지. 2루트 2까지. 위에 있는 거 4x에서 밑에 있는 요 형태가 x세제곱 마이너스 4x잖아? 이거에서 이걸 뺄 거야. 그러니까 8x 마이너스 x세제곱 dx. 이렇게 해주면 이게 나오겠네. 예. 얘가. 얘는 4분의 1 x 4제곱이고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면 4.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건 쉽게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봅시다. 4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4제곱에다가 2루트 2 넣어준 거에서 2 넣어준 거 빼는 거야. 자, 4에다가 2루트 2에 제곱하면 4이 8. 8에서 2 빼면, 8에서 4 빼면 4. 마이너스 4분의 1에 요거에 4제곱. 제곱하면 얼마예요? 8. 8의 제곱 64. 에서 2의 4제곱 16을 빼준 거죠. 예. 그럼 널 계산하면 16에서 요거 계산해. 16 플러스 4. 그래서 4야. 아, 너 4, 너도 4. 여기까지의 요 넓이가 4고, 너도 4야. 그래서 최종적인 넓이는 얼마다? 8이다라는 이런 넓이를 계산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요거 좀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적분을 한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요 넓이를 빼고 요 넓이를 빼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너 적분해야 되고 너도 적분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위에서 뺀 거. 예, 0부터 2까지에서는 얘에서 얘뺀 거. 2부터 2루트 2까지는 얘에서 얘뺀 거. 요 식만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2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A에 대해서. 얘가 지금 0, 2A, 2A. 그래서 이런 그림인데,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Y는 AX니까, Y는 AX, 원점 진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날라가겠지. 예.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럼 교점이 나오겠네. 교점이. 교점이 어딘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래요?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2ax에다가 이 뒤집은 거는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고, 그거랑 ax랑 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거야. a는 양수를 했으니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이퀄 제로니까 x 이퀄 0과 x 이퀄 a지. 아, 이게 이렇게 위로 볼록이잖아. 그럼 대칭 요 점을 딱 지나고 있는 거지. 요 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a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 여기 교점을 지금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런 함수였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ax와 ax. 그럼 넘어가면 3ax니까 아, 얘가 3a가 되겠네. 3a가. 그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아, 이거 둘러싸인 부분이라는 것도 잘 해석을 해봐. 요 그래프와, 이 그래프와, 그 다음에 AX의 그래프, 요거로

기하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a니까 a 세제곱 요렇게 나올 거야. 6분의 a 세제곱 가능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볼게. 요 삼각형의 넓이. 여기가 3a.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여기가 얼마예요? 3a를 넣어줘봐. 그러면 3a제곱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이거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2분의 9a 세제곱.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죠? 예. 마이너스, 여기도 봅니다. 여기는 얼마죠? a 넣어주면 a제곱. 그럼 a제곱에다 2분의 1을 해줬으니까 2분의 1 a세제곱. 예. 요걸 뺐어. 그 다음, 여기 이 전체의 넓이. 2차 함수잖아. 6분의 최고차의 계수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2a의 세제곱이니까 8a 세제곱. 너는 3분의 4a 세제곱. 그거의 절반이잖아.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4a 세제곱. 3분의 2a 세제곱. 절반이니까. 그 다음,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아니, 이거잖아. 0, 2a, 3a.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2대 1이니까 같지. 그래서 3분의 4 a 세제곱. 왜? 이거였잖아. 요 넓이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가 2분의 8이니까 4a 세제곱에서 얘는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2a 세제곱을 해. 그래서 2a 세제곱. 2a 세제곱. 거기에다가 저는 지금 구한 게 어떤 넓이를 구한 거야? 이 삼각형에서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뺐으니까 요거 남은 거지. 거기에다 요거 요거였지. 그걸 더해 6분의 13a 세제곱. 그게 13이다. 따라서 a 세제곱은 6이다. 요렇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예 해설지대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이딱 봤더니 이게 다 공식으로 쓸수 있는 식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을 찾고 적용시켜 보는 거지. 저것도 공식인데, 이건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도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뭔가를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 25번 이 유형 5를 보겠습니다.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네. 곡선 위의 점 여기에서 접선이 0,2를 지난대. 0,2를 지난다. 얘하고 접선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봐라. 저 식을 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X로 묶어놓으면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식을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0, 여기가 루트 2.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함수. 근데 어디에서의 접선이 있어? 근데 0,2라는 점을 지나고 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을 걷을 거 아니야. 그래서 0,2가 여기를 지나게끔 뭐 요런 모습이었겠네. 여러분, 물론 요 점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가 이거 찾으려고 그러면 기울기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해주셔야지. 기울기 계산해. 저 미분의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그럼 여기다 a를 넣어주면 기울기야. 그럼 y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납득되십니까?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예.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날 거야? 얘가 0,2를 지난다고 그랬어. X에다 0 넣어. X에다 0 넣으니까 요거 전개하면 3A 세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 세제곱이니까 2A 세제곱 플러스 2A 하니까 너 없어져. 그게 Y2야. 그러면 A 세제곱이 1이니까 A 값은 얼마였다라는 얘기야? 1. 여기가 1이었어. 1. 자, 3차 함수가 있었어. 요 점에서의 접선거서. 점대칭점 너야. 그러면 몇대 몇이야? 요 비율이 얘가 1대 2. 그러니까 너의 좌표는 마이너스 2였지. 이런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A가 1이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리고 이 3차 함수하고의 다시 교점을 보면 1과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아낼 거야. 근데 비율 관계 1대 2. 자,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거 공식. 그래서 12분의 최고차이 계수의 절대값 1 곱하기 이거에서 이거 빼면 3의 4제곱. 그래서 3 하나 약분하면 4. 3의 3제곱 27. 그래서 4분의 27이라는 이와 같은 공식을 얻어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이런 문제. 제가 그또 다음 문제 26번도 어쨌든 막 구하는 식이 접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접선을 구해야 되니까 막 다른 문제 한 문제 막 급하게 푸느라고 제가 또 너무 당황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 25번까지인데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게. 확인. A가 1이래. 그럼 접선의 방정식 봐. Y는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얘랑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너하고의 교점 찾을 거야. 같다라구나. 넘겨. X 세제곱. 넘기면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 1, 0, 마이너스 3, 2. 자, 1 들어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나오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제곱, X 플러스 2. 이퀄 0. 그래서 교점이 X는 1에서 접한 거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들 식을 쓰려면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1까지. 누가 위에 있어? 직선. 직선 너.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서. 3차 함수.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를 빼. 그거를 적분해. 이래야지 답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래야지.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안 구할 수는 없지. 해설지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는 비율 관계에 의하면 굳이 접선을 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좌표가 필요한 거니까. 요 점에 좌표만 있으면 3차 함수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답을 구해낼 수가 있다. 요런 과정으로 볼수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 지금 이쪽 파트가 대부분 접선에 관련된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2차 함수 접선은 뭐 공식이 있는 거 아니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는 거고. 또 3차에 관련된 거는 3차 함수에서 접선거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얘는 다 공식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5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로 하고, 이제 남은 시간이 3시간 남았는데요.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적분 문제 다 풀고, 서술형 풀고, 또 고난도 풀어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 뭐, 정말 필요한 거는 제가 적분을 계산해 드리겠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은 가급적 계산을 안 하는 방향으로, 제가 적분식만 적어드리고, 답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업을 좀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계산 연습 많이 하시는 시간 충분히 가져보시길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고요. 저 다음 시간에 26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푸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오늘 47강이죠. 운동은 공부의 필요 조건입니다. 선생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운동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뇌과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뇌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동을 적당히 했을 때 우리가 집중도 잘 되고 풀리지 않는 문제도 풀리는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만 너무 하지 말고요. 20, 30분 좀 시간을 내서 몸을 좀 이렇게 움직이고 운동하면 아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효율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오늘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잘할 수 있겠죠? 이제 통계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단계인데요. 27번, 28번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강의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거든요. 자, 기대하면서 들어갈게요. 자, 지금 2024학년도 수능 28번 문제죠. 하나의 주머니와 두 상자 AB가 있다. 자, 주머니도 있고요. 상자 두 개나 있습니다. 자, 주머니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힌 네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자, 주어진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자, 상자 A는 흰 공과 검은 공이 각각 8개 이상 들어있다.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그냥 8개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상자 A가 있는데, 자, 흰 공이 8개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검은 공이 8개 있다고 보고요. 요게 상자 A예요. 자, 상자 B는 비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상자 A에 있는 공들을 상자 B에 이렇게 옮겨 놓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규칙에 따라 놓을 거냐? 자, 다음 시행을 보면,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서, 자, 확인한 숫자가 1이면 A에 있는 흰 공 한 개를 B에 넣고, 자, 지금 보면 공은 1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A에 있는 흰 공 한 개를 B에 넣는다. 화이트 공 한 개를 B에 넣는다. 그 다음에 2 또는 3이면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었죠. 주어진 문장을 어떤 수식이나 간단히 표현했을 때 문제를 풀기 좋다. 이때 흰 공 한 개랑 검은 공 한 개를 넣겠다. 따라서 화이트 한 개, 블랙 두 개를 이제 상자 A에서 B로 넣겠다. 자, 마지막 친구, 4의 눈이 나왔을 때는 흰 공 두 개, 그리고 검은 공을 한 개 B에 넣겠다.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런데 1의 눈이 나올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지금 1, 2, 3, 4, 4개 중 하나니까 확률은 4분의 1. 자, 2, 3은 지금 4개 중 2개니까 4분의 2. 그리고 4라는 눈이 나오려면 4개 중 1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시행한 거죠. 자, 보면 4번의 시행을 한 거잖아요. 4번을 시행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A라 할게요. 이렇게. 4번 시행했을 때 2 또는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를 B라고 할게요. 이때는 C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자, 지금 사건이 어때요? 두 개가 등장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일 때, 사건 A로 보자. 그리고 B에 들어있는 검은 공의 개수가 2일 때, 사건 B로 보자. 따라서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B바 A를 구하는 문제다. 자, 이건 조건부 확률이니까 결국 PA분의 A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죠? PA와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럼 지금 A와 B라는 친구를 이제 여기 있는 ABC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잘 봐.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자, 사건 A란 건 뭐예요? 보다시피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죠. 자, 지금 이때는 공의 색깔은 생각하지 마. 사건 A를 따질 때는 공의 색깔은 생각하지 말고요. 공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 한 개를 B에 넣잖아요. 그런 사건이 몇 번 발생했냐? A번 발생했잖아요. 따라서 A 곱하기 1. 요만큼이 바로 상자 B로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2 또는 3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할 때는 총 공이 몇 개 이동해요? 색깔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3개가 이동하잖아.
한 번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기가 이동하는데 그 사건이 비번 발생한 거잖아요. 따라서 3B 이렇게 하자. 자, 처음에는 A 플러스 그리고 3B고요. 자, 사람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이 3개가 이동하는데 그런 사건이 C번 발생한 거니까 바로 3C만큼의 공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땠으면 좋겠다고? 8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8. 이해되죠? 자,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만약에 숫자가 1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A에는 흰공한 개를 B에 넣는다. 그래서 흰공한 개를 넣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조금 어려워. 자, 확인한 숫자가 2 또는 3이면 흰공한 개랑 검은 공한 개. 그래서 흰공한 개. 그리고 검은 공한 개죠. 선생님 잘못 썼네, 이거. 검은 공이 한 개죠, 이렇게? 한 개. 그리고 4가 나왔을 때는 흰공두 개, 검은 공한 개. 두 개, 한 개가 되죠. 그래서 사건 A를 따질 때는 자, 공의 색깔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몇 개냐가 중요해요. 이때는 한 개, 이때는 두 개, 이때는 세 개잖아요. 여기도 고쳐주면 되겠죠? 두 개. 따라서 공이 두개 이동하는 사건이 B번 발생했으니까 2B만큼 이동했고요. 공이 3개 이동하는 사건이 C번 발생했으니까 3C만큼 이동했고요. 공이 1개 이동하는 사건이 A만큼 발생했으니까 A, 이 3개의 합이 뭐가 되겠다? 8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ABC 합은 뭐가 될까? 지금 4번의 시행을 했는데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가 ABC니까 ABC를 더했을 때 4가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ABC라는 것은 아무 수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부터 4까지의 정수예요. 그러니까 사건은 최대 4번까지 발생할 수 있고요. 사건은 각각 하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과 기본 디폴트인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4인 것을 연립해서 바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야 돼. 지금 딱 보자마자 어때요? 뺐을 때 A가 소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으로 이렇게 빼볼게요. A는 사라지고 남는 것은 B가 있고요. 여기는 EC가 있죠. 우변끼리 뺐을 때 뭐예요? 4가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괜찮니? 조금 어려워. 자, 그러면 이제 B보다는 C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개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자, C가 만약에 최대 2까지 가질 수 있겠네. C가 2면 4니까. C가 2면 어때요? 이게 4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B는 0이 되고요. C가 1이면 어때요? 이게 2가 되니까 B값은 2가 되고요. C가 0이면 어때? C가 0이면 B값은 뭐가 될까? 4가 되죠. 그러면서 이세 친구의 합이 뭐가 돼야 돼? 총 4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4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3개를 더했을 때 4가 되려면 A값을 찾을 수 있겠네. 2. 더하면 3이니까 1. 이미 4가 됐으니까 0이 되겠다. 우리는 지금 A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있는데요. 조건에 부합하는 순서쌍은 이세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지금 A가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이렇게. C는 몇 개야? 두 개잖아요. 이때는 A 하나, B 두 개, C 하나. 이때는 B만 네개 있네. 자,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돼. A가 두개 있다는 게 뭐야? 잘 봐요. 지금 A라는 것은 주머니에서 1이 적힌 카드를 꺼내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두번 발생했다는 거야. A라는 것은 1의 눈을 뽑았다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CC라는 것은 4의 눈 뽑았다는 얘기라고. 그리고 이때는 1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그리고 4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2, 3의 눈. 이렇게 사건이 연속적으로 4번 발생했다고 생각해 달라고요. 봐봐. 지금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예요? 지금 4개 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 4분의 1이야. 4분의 1. 2, 3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2, 그리고 4분의 1. 이걸 고려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A란 친구는 확률이 4분의 1로 볼수 있고요. 그게 두번 발생한 거잖아. 4분의 1에 이렇게 제곱. 자, 사건 C도 확률은 똑같아. 근데 몇번 발생했다? 두번 발생했잖아요. 여기서 끝일까? 아니죠. 얘네들 안에서도 순서를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서로 다른 네 개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 같은 것이 두개두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때는 어때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한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1, 1제곱. 2,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2의 제곱. 그리고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한번 발생한 거고 그 안에서도 자리를 바꿀 수 있는데 같은 것이 몇개 있다? BB 두 개밖에 없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 다음 친구는 2, 3의 눈이 나오는 사건만 세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2의 4제곱이고요. 이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세 확률 다 분모가 다 공통이에요. 뭐로 공통이냐면 4가 4개 들어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24를 4로 나눴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6이 되고. 여기도 4의 4제곱이 분모인데 2의 제곱 4죠. 24를 2로 나눴을 때 10이죠. 12 곱하기 4. 여기는 48이야, 이렇게. 자, 간단한 계산은 내가 할게. 자, 그다음 여기는 4의 4제곱 그대로 쓰시고 그다음에 2의 4제곱이니까 16이 되죠.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돼. 요거랑 요거랑 요걸 더한 것이 뭐다?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에요. 더해 볼까? 합은 4의 4제곱분의 자, 더하면 54, 더하면 70. 와, 힘들게 구했다. 4의 4제곱분의 70. 자, 잘 들어. 한번더 설명할게요.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표로 바꾸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일단 사건 A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공의 개수예요. 공의 개수. 색깔은 생각하지 마요. 여기는 공이 한 개야. 여긴 두 개고요. 세 개라고요. 공한 개가 이동하는 사건이 A번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총 이동한 개수는 1 곱하기 A. A만큼 이동했겠지. 공두 개가 이동하는 사건이 B번 발생한 거니까 2B만큼 공의 개수가 주머니 B로 이동했고요. 이때는 색깔을 생각하지 않으면 공이 3개인 거죠. 3개 이동하는 사건이 C번 발생했으니까 3C. 이 3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B에 채워지는 총 공의 개수라고 그게 8개가 돼야 돼. 그리고 기본 디폴트가 뭐냐면 ABC합이 4인 거죠. 총 4번의 시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2개를 연립했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C가 0부터 2까지일 때를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B값이 특정이 되고요. 동시에 합이 4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제서야 A값도 결정이 되죠. 근데 지금 A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한 거잖아. 그러니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제곱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4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두번 발생했으니까 4분의 1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는 녀석들을 배열하는 방법까지 같이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한 것이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야. 근데 의외로 곱사건의 확률은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잘 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할게 AB의 곱사건의 확률인데 A가 발생한 거 안에서 B에 해당되는 친구를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건 B가 뭐냐고. 사건 B가. 사건 B는 바로 검은 공의 개수가 2라는 거야. 사건 B에서 중요한 것은 색깔과 개수예요. 검은 공이 두 개라는 것이 바로 사건 B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검은 공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 검은 공이 몇개 이동했냐가 중요한 거잖아, 이렇게. 이해돼요? 여기는 검은 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요. 검은 공이 한개 이동했어. 몇 번? B번. 그러니까 1 곱하기 B. B 플러스. 검은 공한 개가 또 C번. B 플러스 C인 거잖아. 이게 바로 상자 B에 들어간 총 검은 공의 개수요. 이게 뭐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2였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그냥 사건 B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A 안에서 B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BC를 더했을 때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2. 두 개를 더해봐. 2가 돼요? 되잖아요. 더해봐. 2가 돼요? 안 되잖아요. 더해봐. 2가 돼요? 안 되잖아요. 따라서 사건 B에도 해당하는 친구는 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을 선택하면 되죠. 그렇다면 곱사건의 확률은 뭐가 되냐면 4의 4제곱분의 6이라고요. 끝났어.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뭐다? P, B바 A가 되는데 P, B바 A가 뭐다? P, A분의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이 된다.

자, 곱사건의 확률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4의 4제곱분의 6이고요. 자, 그리고 사건 A의 확률 아까 구했는데, 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역수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70분의 뭐가 된다? 4의 4제곱.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결국에는 뭐다? 35분의 3이 이 문제의 답이다. 이 문제는 한번 출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돼요. 오늘 또한번 연습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ABC라는 문자를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문제 풀 때. 스몰 ABC가 뭐냐? 지금 보면 사건이 3개가 있잖아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8개다. B에 들어있는 고문공의 개수가 2다. 이런 추상적인 조건들을 스몰 ABC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순서상 구할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별표 100개 치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자, 유사 문제 풀어볼 거예요. 자,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8번. 2024학년도죠. 2년 차이로 출제가 됐고요. 자, 공이 15개가 있어요. 비어있는 상자가 ABC 3개가 있대요. 아까보다는 한수 위죠. 아까는 상자 B에 들어가는 공의 색깔과 개수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상자가 3개나 있는 거야.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는 색깔은 고려하지 않잖아요. 몇개 들어갔냐가 중요하잖아. 대신 좀 힘든 것은 그 상자가 바로 3개나 있다. 자, 주사위를 던졌대요.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니까 뭐, 3, 6일 때 얘기하죠. ABC에 넣는 공의 개수가 1, 2, 0이고, 아우, 머리 아파. 표로 나타내야지. 이 사건은, 이 문제는 3의 배수일 때와 3의 배수가 아닐 때로 나누자. 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이 뭐야? 3의 배수는 3, 6밖에 없잖아요. 6개 분의 2개잖아.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6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3분의 2가 되고요. 이렇게 채워가는 거야. 그 3의 배수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A, B, C에 1개, 2개, 0개를 넣겠다. 그러면 A, B, C를 쓰는 거야. A에 1개, B에 2개, C에 0개 넣자. 이렇게. 자, 만약에 3의 배수가 안 나왔을 때는 A, B, C 1개씩 넣자. A, B, C에 이렇게 1개씩 넣자고요. 어때? 딱 보기도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중요한 게 뭘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A번 발생했다고 치자.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사건을 B번 발생했다고 치자. 괜찮아요? 이번에는 어떤 시행을 몇번 했어요? 5번 했잖아. 사실상 여기가 A면 얘는 뭐예요? O-A가 되겠죠. 총 사건이 발생한 횟수의 합이 5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O-A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B로 잡은 다음에 다음처럼 써도 되지. 뭐. 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그리고 A, B는 0부터 5까지의 정수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계속 읽어볼까? 자, B에 들어가 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일 때, 상자 B만 보겠다는 거야. 자, 1대니까 조건부 확률이다. 이 친구를 뭐 사건 X라고 두자. 이때 A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와 C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다. 이것을 사건 Y라고 두자. 그럼 사건은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겠네. 사건 X가 발생했을 때, Y가 발생할 확률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X의 확률 분의 X와 Y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이렇게. 그럼 이제 다음에 있는 X와 Y에 대한 그런 어떤 조건들, 사건들을 우리가 도입한 A, B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목표. 뭐다? PX죠. X라는 것은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홀수야. B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는 두 개잖아. 여기는 한 개잖아요. B에 공을 두개 넣을 건데, 그런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A번 발생했다. 따라서 공이 몇개 추가되어? 이 A만큼 B에 추가가 되고요. 자, B에 공을 하나 넣는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B만큼 발생했다. 그래서 2A 플러스 B가 바로 상자 B에 들어가는 총 공의 개수죠. 그게 뭐였으면 좋겠대요? 홀수였으면 좋겠대, 이렇게. 근데 이미

이미 얘가 짝수잖아. 그러니까 더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그 말은 바로 B가 홀수란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표를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B는 1일 때, 3일 때, 그리고 최대 뭐까지 가능하다? 5일 때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총 시행 횟수는 5가 돼야 돼. 따라서 4, 2, 여기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세 개나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세 번째. 됐죠? 그러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px예요. x가 뭐다? 상자 B에 들어있는 공의 총 개수가 홀수일 때라고. 됐죠? 자, 그럼 가보자. A가 4. 이게 무슨 말이야? 다섯 번의 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사위 던지는 거니까 뭐야? 다섯 번의 독립 시행이죠? 이항분포.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야? 사건을 지금 3의 배수라고 정하자고, 이렇게.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냐고,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그 사건은 최대 몇 번까지 발생할 수 있다? 다섯 번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는 R을 우리는 A라고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이 A번 발생했다고, 이게 A라고, 이렇게. 따라서, 다섯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네번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다섯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네번 발생했죠?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요거에 네 번. 그리고 요 사건의 확률이 3분의 2니까 나머지 한 번. 이렇게. 추억돋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의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몇번 발생했다? 세 번이야? 아니야. 두 번이야. 5시 2잖아요.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 그리고 여사건의 세제곱. 자, 마지막. 자, 다섯 번 시행을 했는데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 3분의 1의 0제곱, 그리고 3분의 2의 몇 제곱? 5제곱. 이거 다 더할 거야. 다 더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냐면 분모가 똑같아. 셋다 분모가 3의 5제곱이야. 3의 5제곱, 이렇게. 그냥 5죠? 5이 10. 10 플러스, 10. 2의 세제곱 8. 80. 그리고 1. 1. 2의 5제곱. 32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112. 122. 3의 5제곱분의 122. 3의 5제곱분의 122가 바로 사건 X의 확률이야. 자, 요건 지울게요. 단순한 계산이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자. 두 번째는 뭐냐? 사건 X와 사건 Y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일단 사건 X라는 것은 2A 플러스 B가 홀수이고요. 이세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그대로 써. A 플러스 B. 자. 그러니까 사건 X 안에서 생각하면 돼. 엄한 데서 찾지 말고. 요게 바로 4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0일 때, 5일 때인데, 사건 Y가 뭐냐고. 보면 A에 있는 공의 개수랑 B가 아니야. C에 있는 공의 개수의 합이 8 이상이야. 여기 봐봐. A에 있는 공이 몇 개예요? 한 개. C는 0개죠. 두개 더하면 총한 개잖아. A와 C의 합이 한 개잖아요. 그런 사건을 A번 발생했다고. 그러면 A 곱하기 1만큼 있는 거야. A와 C에 있는 공의 합이. 이때는 A에 있는 공의 개수가 한 개고요. C도 한 개잖아. A와 C의 총합이 2인데요. 두 개가 B번 발생했잖아. 따라서 B 곱하기 2야. 이걸 더한 것이 바로 A와 C에 들어가는 총 공의 합이에요. 이게 8 이상이래. 8 이상. 이렇게. A 플러스 2B가 8 이상이라고요. 여기다가 A 플러스 2B를 추가해. 이렇게. 얘가 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B를 두배 하고서 4를 더해봐. 6이에요. 조건에 부합해요? 아니잖아, 이렇게. A 플러스 2B 두 배를 해봐. 6, 2를 더하면 8이잖아. 8 이상이네. 조건에 부합하죠. 이때는 A 플러스 2B 10이잖아요. 조건에 부합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두 친구를 더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써볼까? 일단 분모는 아까처럼 3의 5제곱이 똑같고요. 얘는 10 곱하기
2의 세제곱 8이잖아.

그러니까 80이 나오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의 5제곱 32니까 잘 계산해 보면 바로 3의 5제곱분의 110이에요. 자, 두 번째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우리는 지금 사건 Y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X이면서 Y인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X 안에서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사건 Y를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으면 되는데, 그 Y가 뭐냐? Y는 A에 들어가는 공과 C에 들어가는 공을 물어봤어. 일단 요 사건이 발생하면 A와 C의 총 합이 한 개가 추가돼. 그런 사건이 A번 발생했어요. 곱하기 1. 이 사건이 발생하면 A와 C의 총두 개가 추가된다고. 그런 사건이 B번 발생했다고. 2B.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바로 AC의 총 합이라고요. 그게 8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에다가 추가로 A 플러스 2B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어.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두 명이야. 이두 명의 합을 구한 것이 바로 요게 되죠. 끝났지 뭐 그럼. 자, 사건 X의 확률 구했죠? 3의 5제곱은 간단히 없어져. 그리고 사건 XY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잖아요. 자, 마무리할까? 세 번째, 우리가 찾는 건 뭐냐? PY 바 X예요. Y 바 X는 어떻게 구하냐? PX분의 X와 Y의 곱사건이죠. 그럼 곱사건의 확률은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3의 5제곱분의 112가 되고요. 그 다음 사건 X의 확률을 뒤집어. 뒤집으면 122분의 3의 5제곱이 돼서 사라지고 지워지죠. 그리고 지금 분모와 분자를 2로 한번더 나눌 수 있잖아요. 6, 22, 6, 1은 6. 자, 6, 22, 그 다음에 2는 2. 그리고 여기는 56. 답은 61분의 56이 되겠다. 힘드네. 한번 정리할게요.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차이점이 있죠. 일단 이 문제는 공의 색깔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있는 문제는 상자 하나에 채우는 거였잖아요. 이때는 상자가 무려 세개 채우는 거다. 그런 점이 달랐죠. 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사건을 두 개로 나눴었죠. 근데 앞에 있는 사건은 세 개로 나눌 수 있었고요. 두 개로 나눴고 그다음 중요했던 것은 바로 스몰 AB를 도입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건이 발생한 횟수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친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풀 수는 없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었잖아. 하지만 이 문제는 사건이 발생할 때와 발생하지 않을 때단두 개로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독립시행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다 자유자재로 풀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고요. 두 문제 안에 어떤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구조, 본질들을 좀 스스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풀어봐요. 그러니까 풀고서 좀 이따 다시 푸는 건큰 의미가 없다. 왜냐면 그건 외워서 푸는 거니까. 시간이 적절히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외워서 푼 것들이 좀 잊혀지고, 그리고 내가 학습한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정리가 돼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말에 한번 보고, 내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띄엄띄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풀었는데요. 두 문제 풀었더니 벌써 30분 돼가네. 자, 그 다음 문제 좀 쉬어갈까요? 25번이니까. 귀염둥이 문제죠. 자, 수직선의 원점에 점 P가 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다음 규칙에 따라서 점을 이동시키겠대요. 자,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점 P를 1만큼 이동하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이동시키지 않는다. 네번 반복했을 때, 이건 엄연한 독립시행이죠. 네 번의 독립시행. 그리고 사건은 6의 약수일 때와 아닐 때단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이때 P의 좌표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시오. 가볼까요? 일단 6의 약수 일 때와 6의 약수가 아닐 때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보자. 자, 6의 약수는 누가 했을까요? 1, 2, 3, 6. 6개 중에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3분의 2고요. 이때는 뭐가 된다?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는 플러스 1만큼 이동하고요. 이때는 이동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독립시행 문제죠. 6의 약수, 사건이 R번 발생했다고 칠까? 그럼 지금 총 4번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사건은 발생하지 않는 게몇 번이에요? 4 마이너스 R번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AB로 놔도 괜찮고, R과 4 마이너스 R로 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바로 네 번의 독립주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6의 약수라고 둘게요.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뭐예요? 이거는 3분의 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R은 사건이 발생할 횟수니까 최소 0부터 최대 4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좌표. 좌표의 값이 이제 어떻게 결정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간대. 몇번 갔어요? R번. R 곱하기 1. 그리고 0만큼 갔대요. 그러니까 0을 곱해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죠. 이게 바로 좌표예요. 네 번의 시행을 했을 때 이게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R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R이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는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자, 경우가 세개 이상으로 분할됐을 때는 보통 뭘 이용한다? 여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아끼자.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한번 발생했을 때를 전체에서 빼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1 마이너스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때 P가 3분의 2니까, 바로 3분의 2의 0제곱. 여사건의 확률은 바로 4제곱을 해줘야겠다. 플러스. 자, 그 다음 빼줄 것은 사건이 한 번만 발생했을 때, 이때는 3분의 2의 1제곱, 그리고 3분의 1의 3제곱이다. 자, 계속 해볼까요? 자, 1 마이너스. 자, 둘다 분모가 3의 4제곱으로 공통이에요. 3의 4제곱, 이렇게. 자, 곱했을 때 분자가 다 1이고요. 1 플러스, 이때는 4 곱하기 2, 8. 8이 있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81분의 9니까, 이거 뭐야? 9분의 1이야. 그렇다면, 답은 뭐다? 9분의 8. 답은 9분의 8이 된다. 자, 그냥 단순한 독립시행 문제죠. 괜히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데, 앞에 있는 좀 유사 문제를 풀다 보니까 또 표를 정리했네. 어쨌든 핵심은 그거다. 네 번의 독립시행. 한 번의 시행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3분의 2다. 근데 P를 우리가 특정하려면 사건이 뭔지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우리는 이 문제에서 사건을 6의 약수의 룰이 나오는 것을 사건으로 봤기 때문에 P는 3분의 2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을 좌표를 사건이 발생할 횟수인 R에 대한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게 중요했다. 근데 보아하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3개여서 좀 번거로웠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는 여사건의 경우를 우리가 빼줬다. 이렇게 해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25번 문제. 중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죠.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였다. 자, 28번.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 긴장하세요. 자, 집합 X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다. 이때 선택한 함수가 4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어때? 이거 조건부 확률이죠?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을 A, 두 번째 사건을 B라고 가정했을 때, 다음처럼 나타낼 수 있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니까 P, B와 A를 구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구하냐? PA분의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 그러니까 PA를 구해볼까? 그런데 이 조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 4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N에 1부터 4까지를 대입해볼까, 일단? 1을 대입하면 어때요? F1, F2. 자, 1과 2의 함수 값의 크기가 정해져 있다. 조합이죠. N에 2를 대입해보자. 2를 대입해보면 F3보다 F4가 크다. 3과 4의 함수 값의 대조관계가 정해져 있다. 조합이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F5보다 F6이 크고요.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F7보다 F8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게 뭐다? 사건 A라고요. 사건 B는 그대로 복붙하면 되죠? 이건 뭐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1의 함수 값과 5의 함수 값이 똑같다는 것이 사건 B다. 이렇게. 그럼 먼저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우리 함수 문제 많이 풀었었죠? 일단 정의역이 뭐예요? 1부터 8까지 자연수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많다. 자, 공역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근데 지금 1, 2 간에는 함수 값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이렇게. 3, 4 간에도 정해져 있고요. 5, 6, 7, 8 간에도 정해져 있어요. 자, 1, 2의 함수 값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요. 그러면 작은 놈은 작은 대로 가고요. 큰 놈은 큰 대로 가잖아. 그러니까 8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대응 관계는 정해져 있다고요. 순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작은 녀석은 작은데 큰 녀석은 큰 녀석으로 가니까. 그 마찬가지로 3, 4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이대도 8C야. 자, 문제 어디에도 1대1 함수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미 화살을 맞은 친구들로 가도 괜찮다고요. 자, 5, 6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것도 대칭적으로 8C이고요. 이때도 8C가 된다고요. 그럼 봐봐. 1, 2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 3, 4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써야 돼. 각각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사건 A의 확률은 뭐냐면 8C를 이렇게 네번 곱한 거예요, 이렇게. 경우의 수, 분자 값이. 분모는 뭐예요? 일반적인 함수죠?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8개. 너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8개잖아요. 넌 어디로 갈래? 선택지가 8개잖아요. 각각의 친구들은 선택지가 8개니까 바로 8의 8제곱이 가능한 모든 함수가 된다고요. 이게 바로 사건 A의 확률이에요. 자, 8C8. 자, 정정. 8C2. 자, 숫자 크다고 쫄면 안 돼. 이거 28이야. 28의 4제곱을 8의 8제곱으로 나눈 거고요. 이 8의 8제곱 같이 엄청 무시무시한 수는 바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없어질 거야.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게 이제 엑기스죠. 그 다음 건 뭐냐면 A 조건을 만족하면서 B 조건도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인데요. 자, 두 번째. P, AB의 곱사건의 확률. 일단 분모는 정해져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함수의 개수 8의 8제곱. 자, 써볼까? 1, 2, 3, 4, 5, 6, 7, 8. 그리고 1, 2, 3, 4, 5, 6, 7, 8. 일단 가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1, 2의 함수값, 3, 4의 함수값, 5, 6, 7, 8의 함수값 사이에는 대소관계가 정해져 있어. 하지만 추가된 조건이 있잖아요. 추가된 조건이 뭐예요? 1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은 같은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1의 함수값과 5의 함수값은 같은 대로 가야 돼. 그런데 1의 함수값보다 2의 함수값이 어때요?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5의 함수값보다 6의 함수값은 크잖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 얘네 둘 사이에는 논리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눌 수 있지,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렇게. 자, 함수값이 1이면 1보다 커야 돼. 1보다 큰 친구는 7개가 있잖아요. 7개 중에서 한 녀석을 선택해서 F2의 함수값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그런데 두 녀석은 같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 또한 독립적으로 나머지 7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요. 곱하기에 이렇게. 자, F1과 F5의 값이 2면 2보다 큰 녀석 중에서 함수값을 각각 정해줘야 돼. 2보다 큰 친구는 6개가 있으니까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F2를 정하고요. 얘랑 독립적으로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곱해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겠어? OC1. 여기도 OC1이 되고요. 점점점 내려가는 거야.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해요? 자, 7보다 크대. 7보다 큰 친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1C1 곱하기 1C1. 그런데 8보다 큰 녀석은 없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해볼까? 1의 제곱이잖아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부터 어디까지? 7의 제곱. 이거는 140이에요. 따라서 여기 있는 확률의 분자는 140이라고 하면 망한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1, 2, 5, 6의 함수값만 결정했죠. 3, 4나 7, 8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 있는 F1과 F5의 영향을 안 받잖아. 얘네들 3,

천사를 대응하는 방법은 몇 개예요? 80 이하 그대로. 7, 8을 대응시키는 방법은 역시 82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1, 2와 5, 6을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140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건과 여기 있는 사건은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동시에. 따라서 82를 두번 곱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140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82를 이렇게 제곱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140을 따로 곱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에요, 이렇게. 다 끝났지, 뭐. 두개 구했으면. 정리할까요? 자. 두 개를 종합해보면, 우리의 목표는 뭐다?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B가 발생하는 거니까 P, B 바 A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써보면, PA분의, 뭐다? PA와 B의 곱사건이다. 곱사건은 뭐냐? 조금 전에 구했잖아요. 자, 8의 8제곱분의. 자, 8C는 28이에요. 그래서 28의 제곱 곱하기 140 곱하기. 자, 그 다음 PA는 이 친구의 역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8의 4제곱분의 8의 8제곱. 그러면 사라지고 지워지고요. 28의 제곱과 4제곱이 있으니까 만났을 때 생존자는 누구예요? 분모의 28이 두 개가 있고요. 여기는 140 있잖아요. 근데 140은 28의 뭐예요? 5배예요, 5배. 곱하기 28. 그렇다면 사라지고 지워져서 5가 돼서 답은 28분의 5다, 이렇게. 자, 정리할게요. 조금 어렵죠? 자,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8번입니다. 28번은 만만치가 않아요. 27번까지는 성실함으로 답할 수가 있는데, 28번부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A라는 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만 봐서 알수 없으면 직접 1부터 4까지를 일일이 대입해서 풀면 되죠. 보니까 논리적 인과관계는 1, 2끼리만 있고, 3, 4끼리만 있고, 5, 6끼리만 있고, 7, 8끼리만 있어.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는 82였어요. 근데 4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80의 4제곱, 즉 28의 4제곱이 사건 A의 경우의 수였고요. 그 다음 사건 A와 B의 곱사건은 일단 F1과 F5의 함수 값이 같다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잖아요. 이거 번거롭다고. 더 지름길 찾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다 하진 않았잖아. 앞에 있는 3개 정도 보니까 뒤에가 예측이 됐잖아요. 보니까 거듭제곱이 합이야. 그런데 이 140이라는 것은 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아니라 겨우 바로 1, 2와 5, 6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의 경우수에 지나지 않아. 3, 4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과 7, 8의 함수 값을 결정하는 사건까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이세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했다고요. 뭐, 그다음부터는 조건부 확률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었다. 어때요? 어렵죠? 그래도 앞에서 막 ABC에 공을 집어넣고 막 흰공 넣고 검은 공 넣고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개개인마다 어렵게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다르니까. 아마도 함수 문제가 좀 약한 친구들은 이 문제에서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통계.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일단 한눈에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정규 분포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최근 수능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3년 연속 출제가 됐죠? 그리고 9월 모평에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굉장히 중요성이 떨어졌다. 4년 전에 나왔지만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죠. 모평에서도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도 눈에 띕니다. 최근 어때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는데 2026학년도에는 한 번도 안 나왔었던 9월 모평까지 출제가 돼서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이제 모비율의 추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모평균의 추정과 모비율의 추정 두개중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출제 빈도를 좀 분석해 놓은 한번 분석 자료를 좀 보면요. 첫 번째, 자, 반드시 출제가 되는 모평균의 추정. 자, 5년 연속 수능에 한 문항씩 출제가 됐고요. 실내 구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이제
그때 가서 직접 구하지 말고 실내 구간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바로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0: 최근 중요도가 급상승한 정기분포, 3년 연속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분포는 기존에 9월 모평과 계속 같이 출제가 됐어요. 어느 단원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전통적인 강세,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분포, 2024, 26 수능 및 모평에서 비중 있게 다뤄진 이산확률 변수 보여요? 보니까 수능에서는 띄엄띄엄 나오죠? 띄엄띄엄 나오던 것이 최근에는 9월 모평과 함께 같이 나와서 중요도가 좀 상승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밖에 9월 모평 문항 구성이 수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월 모평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는 모평에 나왔지만 수능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 수능에는 모평과 수능의 출제 유형이 굉장히 똑같다. 물론 통계에서 이런 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만큼 모평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 정수이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0부터 4까지 값이 있는데 k에다가 0부터 2까지 대입한대. 그러면 0부터 4까지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x제곱의 확률이 6분의 35일 때 0에 대응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방정식 문제입니다. 한번 k에다 0을 넣어봐. 어떻게 돼요? k가 0, K0을 넣었어요. 여기는 2가 되죠. 0의 확률과 2의 확률이 똑같다. 자, K1을 넣어볼까? 그렇다면 1의 확률과 3의 확률이 똑같고요. 자, K에 2를 넣었을 때 2의 확률과 그리고 4의 확률이 똑같다. 자, 관찰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어요? 똑같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녀석을 A라고 가정하면 여기도 A가 되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B라고 써야 돼. 자,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X가 있는데요. X는 0부터 4까지 정수니까 0, 1, 2, 3, 4가 되고요. 우리는 각각의 확률을 가정했잖아요. 0일 때, 2일 때, 4일 때는 A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B가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확률을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여기는 확률을 다 더했을 때 A가 3개니까 3A, 빈 2개고요. 이게 바로 1이 되죠. 그리고 주어진 조건인 x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 이렇게. 이제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볼까요?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x제곱과 대응되는 확률을 잘 곱해보면 처음에는 0 플러스, 그리고 b 플러스, 4a 플러스, 그리고 9b. 자, 마지막은 16a가 되죠. 이걸 잘 풀어보면 a는 20개나 있네. b는 어때요? 10개나 있죠. 자, 20a 플러스 10b가 문제에서 알려준 6분의 35예요, 이렇게. 양변을 5로 나눴을 때 결과는 4a 플러스 2b는 뭐가 되냐면 6분의 7이 되죠.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빼줘볼까? 그럼 좌변끼리 뺐을 때 A가 남고요. 우변끼리 뺐을 때 6분의 1. 그렇다면 우리가 찾는 0일 때의 확률, 이게 A잖아요. 답은 이렇게 6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오늘 통계에 입문했죠? 그래서 남은 3강 동안은 통계에 대해서 좀풀 건데요. 개념이 좀 많이 잊혀졌을 겁니다. 그때그때 좀 개념서나 교과서 보면서 개념 좀 보충하면 문제 풀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수열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냐면 처음에 몇 개의 항의 값을 줍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을 주는 거죠. 그래놓고 그 차례로 그 다음 항을 정할 수 있는 관계식, 그러니까 식을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 식에다가 초기 값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항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값으로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그 초기의 값들을 대입해서 그 다음 걸 계속해서 찾아 나가서 특정한 항의 값을 구하는 문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번 보시면 초기 값이 나와 있죠? 그리고 관계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대입하고 1 대입하면 두 번째 항의 값을 알수 있고 세 번째 항의 값을 알수 있고 이런 패턴으로 정의가 되는 건데 그때 21번째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완전 뭐 A5나 A4 이런 걸 주는 경우는요, 이 수열에서 정의된 이 관계식에서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 될 텐데, 21이라는 숫자는요, 숫자를 20까지 대입하라는 의도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수열은 이미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수열이다라는 걸 눈치를 챌수 있고요. 이게 알고 있는 수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요, 요 식을 보면 알수 있어요.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걸 보는 순간, 아,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3의 값이 공차, 늘 3씩 3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A21 값은요,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첫 번째 항 기준으로 공차가 20개 붙어 있는 거입니다. 라고 풀면 되고요. 이때 첫째 항은 마이너스 43. 그죠? 마이너스 43. 공차는 3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60을 더한 게 돼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예, 정답은 17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쉽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37번은요, 간단간단하게 문제 풀어볼 수 있는 형태였고요. 38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초기 값이 나와 있고요. 그래놓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식을 만족시킨대요. 이 관계식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얘랑 똑같은 식인데,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m 플러스 2. 등차? 중앙에서 많이 봤던 식이죠. 가운데 항을 두배 하면 양 옆에 있는 항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내용하고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재 선생님 얘가 등차 수열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친구들은요. 이 등식에서 양변에 an을 빼보세요. 그리고 이 등식에서 양변에 am 플러스 1번째 항을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거 하나 남고 am 플러스 1번째 항 하니까 남는 식이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뺀 인접한 항의 차. n 플러스 2번째 항에서 n 플러스 1번째 항을 뺀 인접한 항의 차가 늘 같으니까, 아, 차이가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등차 중앙에 대한 그 등식이 일반항으로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이건 100% 등차 수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는 지금 현재 이식 자체에서는요,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것만 알수 있지, 공차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공차는 어디에서 구할 거냐면, 아, 6칸 차이 났구나. 공차 6D에 해당하는 것이 8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6D는 8이다라고 식을 쓰고 가는 거죠. 6D는 8. 자, 그럼 그 상태에서 K번째 항이 100보다 큰 것을 만족시키게끔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K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해서 K-1에 D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게 100보다 크다. 네.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A4의 경우는요. A1 플러스 3D 그 값이 얼마? 8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리 6D가 8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3D는 그것의 정확히 절반인 얘가 4라는 거알수 있어서 첫 번째 항은 4가 돼서 첫 번째 항4 대입해주고 D 대신에 얼마 대입해주면 되죠? D 대신에 6분의 8, 즉 3분의 4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정리해주시면 K의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K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4로 다 나누고 시작할게요. 4로 나누면 1, 여기도 4로 나누면 3분의 1, 4로 나누면은 25가 될 겁니다. 그래놓고 이 부등식에다가 3을 곱하도록 할게요. 그럼 3에 k-1에 여기다 3을 곱했으니까 75가 될 거고요. 3을 또 양쪽에서 뺄게요. 그러면 72. 아, 그러면 k는 73보다는 큰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럼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74부터 가능한 건데 최소값이니까 정답은 74가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특징은 주어진 이 식이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힌트다. 근데 공차는 안 알려줬네. 공차는 이첫 번째 항 아니고 네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의 만큼의 차이가 6D만큼이니까 6D가 8이라는 걸 이용해서 공차를 찾아낼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귀납적으로 등차 수열을 정의해서 푸는 패턴의 문제가 이렇게 세 문제 쭈루룩 나오고 있어서 하나를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고 패턴이죠? 네. 인접한 항의 차이가 일정하다. 이걸 보는 순간 얘가 무슨 수열이겠구나? 등차 수열이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다음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고, 그럼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은, 네, 차이가 일정한 그 값, 공차가 중요하죠. 공차는 보통 영어 difference의 약자를 띄워와서 D로 많이 쓰니까 여기서도 공차 D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 마침 이 주어진 식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죠. 그럼 합차 공식으로 주어진 앞에 있는 나식을요,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n번째 항에서 n 플러스 2번째 항의 차이, 공차가 두 칸만큼 나니까 요거 대신에 ED로 바꿔 써줄 수 있는데 저는 그 ED를 앞에다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D. 네. 거기에서 우리 요 오른쪽 식이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좌변 또한 A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근데 AN 플러스 2번째 항은 AN을 기준으로 해서 공차를 얼마만큼 ED만큼 추가적으로 더해준 값이잖아요. 그래서 나조건식을요, 풀어서 써보면, 아, ED에다가 AN이 두 개, 그 다음 ED,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예, 2가 공통인수니까 2로 묶어내면 4D에 AN 플러스 D로 쓸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제시된 식이 얘랑, 예, 얘랑 서로 같아야 하니까 D가 바로 보여요. 공차 D가 뭘까요? 네. 2면, 여기 8, 여기 8 완벽하게 맞춰지죠? 그래서 공차 D는 2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나조건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공차 찾았고, 등차 수열인 거 알았고, 네 번째 항이 뭔지 알았으니까, 아,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겠다. 얘가 첫 번째 항 더하기 3D가 1인데, D가 얼마니까? 2니까 얘가 6이요. 그럼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얘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써야 되죠. 등차 수열 합공식은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예. 2분의 항의 개수, 여기서 10개죠. 그 다음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요거 공식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첫 번째 항의 경우는요, 마이너스 5니까 요거 마이너스 5 그대로 써주면 돼요. 열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 기준 9D만큼 더해주면 되는데, D가 2니까 2를 곱해줘서 2, 9, 18에다가 마이너스 5를 더한 값, 얼마?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13하고 마이너스 5랑 더하면 8. 8을 2로 나누면 4. 그래서 정답은 40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39번 문제는 등차수열의 합공식까지 알아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등차수열합 공식 2분의 항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한다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왠지 등차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버전들을 쭉 풀었으니까 등비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번부터 42번까지의 패턴은요. 등비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물론 이 교재에 위에 뭐 박스에다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한 배경 지식 없이 문제를 딱 봤을 때에도 등비수열인 걸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조건식을 보고 등비수열임을 눈치채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하필이면은 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뒷단원이잖아요. 앞단원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앞에서 로그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개념. 로그에서는요, 로그의 덧셈은 진수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라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거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죠. 그 다음, 로그에서는요, 로그에 실수배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 앞에 실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진수에서 요 지수꼴로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제가 개념을 써드렸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죠? 지금 써드린 개념에 의해서 요 e는 a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올라갈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은요, an 로그 an에 am 플러스 2 곱한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am 플러스 2. 그러면 로그들끼리 서로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a의 a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한 것이 am 플러스 2 곱한 것과 같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등비, 중항. 제시된 식에서 a의 m 플러스 1로 나누면 여기 am 플러스 1, 그리고 얘는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예요. 다시 그 식에서 an으로 나누게 되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정리되냐? am분의 am 플러스 1이 am 플러스 1분의 am 플러스 2와 같습니다라는 식이 나온다고요. 비율이 일정하죠. 인접한 항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럼 등비 수열인 거 알았으니까 우리는 등비 수열의 일반 항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 항 한번 정리를 해보면 등비 수열에서는요, 비율이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 같은 것을 곱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공비라고 한다고 했고 A1의 R에 N-1, 여기서 R은 공비가 되겠죠? 그리고 등비 수열 합공식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공비 마이너스 1분의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에 그것의 첫 번째 항이 앞에 곱해집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1-r분의 1-r의 n제곱으로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되어 있는 첫 번째 항이 지금 현재 2라고 했으니까 a2는 2r이 되는데 그것을 제곱할 거니까 4r제곱이 돼요. A3는요, 첫 번째 항 기준으로 R을 두번 곱한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항은 2였고요. R을 두번 곱했고, 플러스 6, 식이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한쪽으로 이 항에서 정리하면 2R제곱이 6이어서 R제곱은 3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든 항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는 반드시 0보다 크게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R은 루트 3이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등비수열 합공식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냐? 쌤, 첨자가 n이 아닌데요? 네. 만약에 좀 어렵다 느껴지시면 여기에 숫자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1부터 5까지 차례로 대입해서 덧셈으로 나타내 보면 제시되어 있는 저 답식은 A1, A3, A5, A7, A9가 됩니다. 그럼 우리 얘네들이 지금 현재 첨자가 두 칸씩 쓰였기 때문에 A1 기준으로 해서 A3은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이 되고요. A5는요, A3 기준으로 곱하기 R 제곱이 돼서 공비가 R이 아니라 R 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얘는 이제 공비가 R 제곱이니까 R 제곱인 3-1 하고 공비에다가 항의 개수는 총 5개, 마이너스 1. 하고 얘의 첫 번째 항은 A1이니까 앞에 2를 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도 현재 2. 여기 2니까 서로 사라지고, 아, 3의 5제곱에 마이너스 1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243에다가 1을 뺀 정답은 얼마가 된다? 242가 되겠네요.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요 40번 문제의 계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등비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합공식과 일반 항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40번 문항의 경우는 로그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이게 등비수열임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41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등비수열인 거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의된 요 관계식 있잖아요. 이 관계식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아, A의 M 플러스 1이 뭐랑 같다?

해 마이너스 2분의 1의 an과 같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첫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세 번째 항. 예, 얘는 눈에 쫙잘 보이죠? 등비수열이구나. 이게 등비수열인데 얘는 공비도 눈에 보여요. 공비는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1인 첫째 항은 150인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방금 전 40번 문제 풀면서 제가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 써줬잖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적용하면 AK는 첫 번째 항150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에 예, K-1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 값이 1보다 커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지금 현재 보면은 얘가 1보다 커지려면, 얘가 지금 보면 음수를 계속해서 곱할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양수였다, 그 다음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였다, 음수였다 하는 형태로 갈 거니까 일단 1보다 크려면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돼요. 그럼 양수이려면 마이너스 음수를 총몇 번? 네, 짝수번 곱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이 K-1은요, 짝수여야 한다. 즉, K가 뭐여야 된다? 홀수여야 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41번에 7, 8, 9, 10, 11이 나와 있는데 찍더라도 네, 홀수인 1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커는 짝수가 되는 것들, 즉 K-1이 짝수가 되는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자. 즉 K가 홀수인 상황에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은 A1은 이미 150이니까 1보다는 무조건 큰데 자연수 K의 무슨 값? 최? 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보다 더큰 수들 중에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A3을 볼게요. A3은 150에다가 여기다가 3 대입했으니까 제곱해서 4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4분의 150이 되니까 얘는 1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조건? 네, 크겠죠? 1보다 크다. 그 다음 또 홀수 대입해 볼게요. A5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150 곱하기, 5면은 얘는 16분의 1을 곱한 거구나. 16분의 1. 얘도 무조건 1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A7을 계산해 볼게요. A7. 그럼 150 곱하기, 아, 얘는 64분의 1을 곱한 거구나. 얘 무조건 1보다 크죠. 네. 그 다음 A9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럼 150 곱하기, 네, 256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건 어때요? 1보다 작습니다. 그렇잖아요. 150에서 256 나누면은 당연히 1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애들 중에서 자연수 K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네, 가장 큰 거는 7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일반항식을 가지고 유도해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자, 이제 42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양수다.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죠. 만약에 등비수열이었다 한다면 공비가 네, 0보다 크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됐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식을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 얘는 뭐 넘겨서 성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차 공식 쓰셔도 돼요.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AN 플러스 E 플러스 EN 네, AN 플러스 E 마이너스 2n, EAN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얘를 곱했더니 0 나왔어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양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 양수들끼리 더하면 양수라서 이거는 100% 양수예요. 그럼 당연히 뭐가 0이어야겠어요? 네, 얘가 0이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양수 조건과 이두 관계식이 결합이 돼서 반드시 AN 플러스 E는 EAN입니다라는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괄호가 0 돼줘야지만 이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딱 봤을 때, 선생님 인접한 항인가요? 라고 하는데 얘는 지금 잘 보시면 첨자가 두칸 차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A1, 2, 3, 4가 등비수열이 아니라 A1, 그 다음 A3, A3, 그 다음 A5. 아, 두 칸씩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만 무슨 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A3은 EA1이고요. A5는
2A3이어서 A3에다 얘를 대입하면 2의 제곱에 A1이 나와요. A7은요, 뭐가 돼요? 2A5가 되니까 다시 여기에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의 제곱에 A3. 즉, 2의 세제곱에 A1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홀수 첨자로 갈 때에 공비가 얼마인? 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렇게 규칙성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2A2 플러스 A3인데 A3은 2A1으로 쓸수 있죠. 2A1. 그게 3분의 2예요. 그러면 당연히 2로 나누게 되면 A1 더하기 A2는 얼마다? 네, 3분의 1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요. A, 1, 2, 3, 4 해가지고 쭉 어디까지? 16까지 더해지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래? 그러면은 A, 3, 4를 만약에 구해보자. 내가 A, 1, 2 더한 건 알았으니까 3, 4로 더한 걸로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 4는요, 뭐로 바꿔치기 할수 있어요? 얘는 E, A2로 바꿔치기 할수 있는 거죠. 제시된 식에서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A2가 A4잖아요. 그죠? 그리고 A3은 뭐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EA1이라는 거 알잖아요. 얘는 EA1. 그러면 이 식은 정리하면은 2 곱하기 A1 더하기 A2가 돼서 우리 A1 더하기 A2 뭔지 아니까 3분의 1 대입해주면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겠네요. 똑같은 논리로 A5 더하기 A6이 궁금해요. 그러면 얘는 EA3이 되고요. 얘는 2A4가 됩니다. 그러면 A3 더하기 A4에다가 두배한 건데 A3 더하기 4는 3분의 2죠. 거기다 두배한 거니까 얘는 얼마다? 3분의 4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규칙성을 찾았어요. 두개 합친 것조차도 무슨 수열? 네,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내가 찾고 싶은 정답인 S16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6 더하기 3분의 32 더하기 3분의 64 더하기 3분의 128 얘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쌤, 항이 16개인데 왜 8개만 나열하나요? 지금 두 개씩 묶었잖아요. 두 개씩 묶으면 총 8덩이가 나와야 되겠죠? 네, 얘네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해주기보다는 뭘 쓰면 좋을까요? 당연히 등비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예요. 공비가 2니까 R-1분의 R에 이거 하나 자체를 수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수열의 개수는 항의 개수 총 8개 그리고 마이너스 1 하고 이 경우에 첫 번째 항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을 앞에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 계산을 해주면은 어차피 2 빼기 1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2의 8제곱에다가 1을 빼줘야 되는데 2의 9제곱이 510이니까 얘는 256. 256을 1을 뺀 255를 3으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얘를 3으로 나누게 되면 계산 결과 얼마 나옵니까? 네, 8, 3, 24, 15에서 85.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42번은 조금 난도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두 칸씩 띈게 등비수열이고, 심지어는 두 항씩 더한 게 등비수열이고, 걔네들의 또 공비랑 또 첫째 항도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나열해서 규칙성을 파악해 줘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42번까지 쭈루룩 한번 봤습니다. 이제 43번 한번 봅시다. 43번. 43번은요, 어떤 문제 유형일까요? 네, 수열이 있는데 얘는 등차도 아닌 것 같고 등비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 an 플러스 1 빼기 an 하는 순간 고정된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an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계속 변해요. 등차 수열 아니네. 그리고 등비 수열이려면 얘가 없어야지 등비 수열이죠. 네, 뒤에 숫자가 하나 더 붙어 있으니까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고 등차인지 등비인지 그도 저도 아닌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등차이거나 등비이거나 그거 둘다 아니거나. 얘는 둘다 아니죠. 둘다 아닌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뭐 규칙성을 파악하셔도 되고
규칙성이 없다면 일일이 계속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패턴의 문항의 경우는요, 이렇게 발문을 할때몇번안 해보게끔 문제를 줍니다. 네. 이게 막 갑자기 A100, A1000,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문제 패턴이 100% 아니겠죠? 그럼 그 경우에는 보통 규칙성이 있어서 등 차이거나 등비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여섯 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이 작업을 총 토탈 다섯 번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A1 초기값 이미 줬죠? 그럼 난 A2를 구하자. A2는 2A1-1. 얘를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라는 얘기니까 5가 되겠죠? A3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항을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 두 번째 항을 대입을 해주면은 얼마? 네, 9가 나오네요. A4. 세 번째 항을 두 배에다가 하나 빼라. 그러면 2, 9, 18에다가 1 빼면 17.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두 배에다가 1을 빼라. 그러면 33이 될 거고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A6 번째 항은 뭐가 된다? 다섯 번째 항에다가 두 배를 했다가 1을 빼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65가 된다 하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별거 없죠. 보통 이 수열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얘기를 할 때에는요, 비슷한 요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푸실 때,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계산 실수하지 않게끔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 문항 볼게요. 수열 AN이 A1은 6,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분의 N, AN으로 정의될 때 A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왜냐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하나하나 차례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다섯 번째 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도 몇번안 해보면 금방 나오겠죠? 네. 여기다가 4 대입하면은 A5가 바로 튀어나오니까 얘는 총 작업을 4번 정도만 하면 돼요. 몇번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은 N자리에 1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 A1. A1은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3은요? 여기 3 나오려면 2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2 A2. 요거 2 대입하면은 4분의 4니까 1이네요. 그 다음 A4는요? 얘는 5분의 얼마? 3. 그리고 A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A3에 해당되는 거 대입하면 5분의 3이 나올 겁니다. 그럼 끝났네요. 이제 A5는 어떻게 되나? A5는 요게 자리가 5 돼야 되니까 N 자리에다가 4를 대입해줘야 되죠? 그래서 6분의 4에 A4 요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A4는 5분의 3이니까 A4 대신에 5분의 3으로 바꿔치기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나누어질 것들 정리를 쳐내고 나면은 3 하고 날리고, 그 다음 2 하고 날리면 남는 게 뭐만 남는다? 네, 5분의 2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44번에 해당하는 것의 정답은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43번부터 문제 유형들은 쭉 나열을 해보시면은 그냥 다 비슷한 패턴으로 숫자를 하나하나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항들로 나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이제 45번을 볼 차례인데 45번 한번 볼게요. 얘는 발문이 하필 뭐냐면 2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숫자를 20까지 대입해서 풀게 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대입해서 푸는 문제 유형들은요, 한뭐열 손가락 안에 끝나게끔 주거든요. 한총열번 이내로 주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다는 얘기냐면, 대입을 하는 건데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발문을 보고 규칙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럼 한번 볼게요. 또다시 대입해서 풀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 그러면 숫자 1을 대입해 볼게요. N자리에다가. 그러면 A1 더하기 A2는 마이너스 1을 하나 곱하면 그냥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네. 그 다음 2 대입하면 A2 더하기 A3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죠. A3 더하기 A4는 다시 마이너스 1. A4 더하기 A5는 플러스 1. 그래서
더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또 다시 더해서 1이었다가 더해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더해서 1이었다가 하는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제 규칙성 파악해 볼게요.

시험장이 지금 현재 4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4. 그럼 A2는요, 마이너스 5예요. 마이너스 5가 되어야지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럼 A2까지 마이너스 5. 그러면 A3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6 나오네요. 그럼 A3이 6이야? 그럼 A4는 뭐가 돼요, 자동으로? 네, 얘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A4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러면 A5는? 네, A5는 플러스 8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색깔을 조금 분리해가지고 보여드렸는데요. 우선 홀수범죄 항에 해당되는 것만 볼 거예요. 왜 노란색으로 칠한 것만 볼 거냐?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지금 혐자가 21인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A21 값을 알고 싶으면은 이 노란색으로 체크된 요 항들의 변화들을 볼 거라고요. 그럼 A1 한번 볼까요? A1은 4예요. A3은 6이죠. A5는 얼마인가요? 8. 얘네들의 규칙성이 보이나요? 네, 보여야 되는데 얼마씩 커지고 있나요? 플러스 2씩 커지고 있는 이 짝수 번째 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홀수 번째 해당되는 것들의 항이 무슨 수열? 차이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 항식을 쓸 건데 얘네들의 첨자가 다 1, 3, 5 하는 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를 대표하는 수인 A에 2K-1로 쓰겠습니다. 네. 공차는 지금 현재 2고요. 첫째 항이 4니까 얘는 4 플러스 n-1의 d인 2를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여기에서 k로 첨자가 돼 있으니까 n이 아니라 뭘로 쓸 거다? k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바꿔놓으면 2k 플러스 2가 되고요. k1 넣었을 때 a1은 4 맞죠? k2 넣었을 때 a3은 6 맞죠? 그 다음 k에 3 집어 넣었을 때 a5는 8 나오죠. 아, 이제 드디어 일반 항식을 완성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A21은 K 자리에 뭐를 대입해 줘야 돼요? K 자리에 네, 11을 대입을 해줘야지. 22-1에서 21 나올 거니까 얘는 A21은 2 곱하기 K에다가 11 대입한 값으로 얘는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24가 정답이게 되겠네요.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들의 첨자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할 때 발문이 홀수번째항을 물어봤으니까 짝수번째항은 관찰하지 마시고 홀수번째항만 쏙쏙 골라내가지고 보시면 규칙성을 더 훨씬 쉽게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번까지 쭉쭉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6번. 네. 첫째 항이 마이너스이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주어진 요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차이가 일정한 등차수열 아닌가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얘네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마이너스 an 플러스 2가 되니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는. 이 항의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A6이 11일 때 A4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패턴 중에서도요, 초기 값 알려주고 마지막 걸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은 중간항이랑 갑자기 초기 값 알려주고 뭔가 새로운 정보를 찾는 그런 문제형으로 알려줍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도 순수하게 이게 뭔가 특별해 보이지 않는 수열이라고 한다면 직접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 문제에서 숫자를 1을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A3은 A1-A2가 나오는데 A1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빼기 A2 이렇게 돼요. 근데 A2를 모르니까 A3을 솔직히 어떻게 구합니까? 모르죠. 그럼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 모르는 대로 그냥 두고 쓰는 거예요. 그럼 A4는 A2 빼기 A3인데 A2로 그냥 그대로 두자고요. 근데 A3은 알잖아요. A3은 지금 현재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로 되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2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돼서 얘는 2 A2에 플러스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답인 거죠, A4는. A2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보가 지금 현재 6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A6이 튀어나올 때까지 우리는 이 숫자를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럼 A5를 볼게요. A5는 여기다 4 대입한 거니까 A4 빼기 A5가 될 거고 A4 빼기 5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다가 3 대입한 거니까 A3 빼기 A4죠. A3 빼기 A4로 쓰시고 A3에서 A4를 뺀 거는 앞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빼면 아, 마이너스 3A2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A6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A4 빼기 A5가 되죠? 그럼 A4에 해당하는 거에서 A5를 빼주면은 뭐가 나오나?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5A2 플러스 6이 나오네요. 여기에서 A6이 얼마라고 했어요? 1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11이 되는 순간 A2가 정해집니다. A2는 얼마? 1. A2가 1이면은 A4는 얼마? 4.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된다? A4는 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게 4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파트에서는요, 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숫자만 대입하면 다풀수 있어요. 이 기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그냥 지나가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다풀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고맙습니다 하고서는 하나하나씩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47번 문제 한번 볼까요? A1이 8이고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할 때 이것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예. 지금 숫자를 보시면 21까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지금 보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뭐 등비 수열도 아닌 이 상태에서 분명 규칙성이 있을 거고 그 규칙성을 가지고 21번째까지 다 더해보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쭉 대입을 해볼게요. A1은 8이래요. 그래서 A1은 8인데 8은 3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A1, 즉 A2를 정의할 때는 아, A1에서 2를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2는요. A1 기준으로 그 전에 있었던 항이 3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나눠야 되는데 3보다 크게 되면 2를 빼란 얘기예요. 그래서 3보다 커? 그럼 2를 빼요. 그럼 그 다음 항도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3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달리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6도 3보다 크잖아요. 그럼 2를 또뺄 거예요. 그러면 2를 또 빼면은 4. 얘도 3보다 크네. 또 2를 또 빼면은 2.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빼놓고선 정리하고 보니까 이제 드디어 3보다 작아지는 항이 됐어요. 그러면 A5는 A4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한 다음에 플러스 3만큼 추가해줘야 되니까 A5는 얘한테 마이너스 1 곱하고 더하기 3에서 1 요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다고요. 마찬가지로 A6 얘가 지금 3보다 작아요. 얘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한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주는 겁니다. A7 얘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곱해준 다음에 3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3보다 큰 항들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걸 파악했어요. 어떻게 나온다? 1, 2, 1, 2, 1, 2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뭐, 물론 여기 6, 4로 끊어서 2, 1, 2, 1로 가도 되는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앞에서 한 4까지를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그럼 얘의 값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제가 이걸 S21로 쓸게요. 첫 번째 항부터 21번째까지의 항의 합은 A1, 그 다음 A2, 그 다음 A3, 그 다음 A4, 여기까지가 A1부터 A4까지의 합이고요. 그 다음 것들은 A56으로 묶을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게 남은 것들은 1212로 반복이 되잖아요. A5612, 그 다음 A7812로 반복되니까 A78에서 이렇게 쫙쫙 다두 개씩 묶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에서 끝나야 되냐면 21번째 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좋아.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20까지 가고 맨 마지막에 21번째 항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 부분은 20이 되네요. 얘네들은 각각 1212로 나오니까 요거 3, 여기도 3, 얘네들 3 이렇게 다 나오고 맨 마지막 21번째 항은요. 이제 5번째 항, 5번째